매달 외우지 않더라도 한 번만 눈에 익혀두시면은 바로 풀어내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87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어떻게?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자, 그럼 국무총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야? 국무위원에 대한 뭘 제청할 수 있어? 임명을 해주세요. 라고 제청할 수 있는 거야. 대통령이 임명하죠? 자, 우리 국무위원은 어디의 구성원? 국무회의 구성원이다. 자, 그 다음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합쳐보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할 수 있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라고 두개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조에 들어갈 이 괄호에 들어갈 내용 뭘까요? 여기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시행을 한다. 그렇죠. 바로 국무회의에 해당이 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국무회의의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다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걸 우리가 외운다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일부러 헌법에서 다안 갖고 오고 줄여서 몇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좀 눈에 익혀볼 것좀 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대통령은 선전포고할 수 있죠. 그것과 관련된 것들 국무회의. 왜냐면은 국무회의가 뭐였는데?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잖아. 과연 무엇이 있을지 눈에 한번 익혀놓는 거야.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국민투표 부의권 있잖아. 조약안,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 갖고 있잖아.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이거에 대해서도 할수 있어. 그 다음에 요거 볼까? 대통령이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랑 관련된 거. 이것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였고요. 국회의 임시회 집회 요구, 임시회 집회 노구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할수 있었잖아. 그때에도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사면. 특히 요거 기억하자. 정당 예산의 제소 누가 하는 거였어? 정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에 거쳐야 된다? 그럼 당연히 정당 예산의 제소도 거쳐야 됐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각부의 장. 이거 시험에 그대로 나온 적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다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해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총리령, 명령이죠.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얘들아 요거 나올 때 됐다 이제. 요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었어. 요거 좀 눈에 익혀놓자. 요거 나올 때 됐어. 자, 우리 그다음 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검사, 국가 및 법률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그리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둔다? 대통령 소속하에, 여기가 중요하죠.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헌법기관 감사원을 둔다. 회계검사와. 됐죠? 자, 그 다음에 원장 누구예요? 감사원장, 국감 대대원할 때그 원장,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 하나만 더 체크할 거. 감사원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 요거 하나 체크. 자, 우리 감사원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얘들아, 결산검사라고 하는 거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최종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검사해서 대통령과 4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면 마지막 법원과 헌법재판소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 파트는 진짜 나오려고 하면은요,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던 요소들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 어디? 대법원.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자, 우리 대법원장, 국감 대대헌,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다음, 대법관, 국감 대대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얘들아, 요거 체크해. 요거 놓치고 있는 사람들 많어. 요거 만약에 기억 안 났다. 요거 뭔가 생소하다. 초면이다. 꼭 기억해. 나온다.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누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얘들아, 요거 세 개는 정말 달달달 외워놓자. 달달달. 대법원과 관련된 게 어떻게 출제되지 몰라요. 달달달 외워놓자. 요게 나와 있는 세 개. 자, 그 다음 16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자, 여기까지 끊어봐.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요, 법관은 일단 뭐의 대상이 된다? 제일 첫 번째. 탄핵 아니면 파면되지 아니한데. 그 말은 탄핵이면 파면 가능인 거잖아.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눈에 익혀놔. 금고. 우리 배운 적 있잖아. 증역 금고 구류할 때그 금고. 그거야. 이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 금고.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헌법재판소랑 관련된 내용도 한번 같이 보고요, 법원의 조직이랑 관련된 것, 법원의 권한이랑 관련된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누가 헌법재판소에 똑똑 재청하는 거야? 누가 재청해?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재청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대법원이다. 얘들아,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일단 제일 첫 번째. 우리 107조 1항에 나와 있는 거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이야. 그러면은 위헌법률 심판 재청과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의 위법성 심사는 각급 법원이 할수 있는 거였죠. 각급 법원,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이 가능한데, 특히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의 심사는 누가 가능하다? 대법원에 의해서 가능하다.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랑 관련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1조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나와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똑똑 두들기는 주체. 누구예요? 법원의 재청에 의해. 그 다음,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조 2항부터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죠. 헌법재판소의 구성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법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얘들아, 요거 올해 나올 때 됐어. 요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요거 나올 때 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 당연한 거지만.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재판관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재판관 중에서 이거 외워야 돼. 3위는 어디에서 선출한 자를? 국회에서. 요 단어 기억해야 되지. 선출한 자를. 3명은 누가 지명한 자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 9명은 누가 임명, 대통령이 임명,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이거 다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의 장, 국감대대헌. 이때 헌은 헌법재판소 장을 의미한다. 국회 동의를 얻어서, 얘들아, 요거 올해 나올 때 됐어. 재판관 중에서 의외로 요거, 당연한 거지만 헷갈릴 수 있다. 요거 하나 체크. 국회 동의 얻어서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12조 3항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거. 헌법재판소 재판관 뭐의 대상이 된다?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 요거 하나 체크. 되셨죠?
자, 우리 그다음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결정, 법률의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 소원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해주시면은 우리 이제 헌법 조항으로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한번 쭉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중에서 사실은 우리 교과서라든지 수능 특강이라든지 수능 개념 교재에 그대로 실어놓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거 나 수특에서 봤는데? 이거 우리 수능 개념 교재에 있었던 건데? 그대로 실어놨네? 맞아요. 헌법 조항에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실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헌법에 있었다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예를 들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는 그 명령 처분,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 심사. 그거 늘 나오던 워딩이었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 헌법에 그대로 있었던 워딩이었지. 또한 우리가 개념의 빈틈으로 놓칠 수 있었던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금고라는 단어. 그리고 둘 다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스텝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출을 풀어볼 겁니다. 이거 정말 가장 선생님이 따끈따끈한 문제들을, 평가원 문제들을 들고 왔어요. 2027 6월, 불과 한 달 전쯤에 실시됐던 그 2026 수능, 2026 9월 내가 평가원 시험을 최대한 역순으로 살펴봤을 때 최근 기출을 한번 뜯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개념의 빈틈이 이제 있는지, 혹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감을 채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모의 마지막 문제였어요. 갑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학대행위자를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동그라미법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대.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래. 그래서 법원은 동그라미법 조항이 주체 잘 봐야 돼.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제청했대. 지금 갑에게 적용되는 법은 뭐야? 동그라미법 위반 혐의야. 근데 이 동그라미법, 즉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케이스죠. 근데 누가 한 거야? 법원이 뭘 제청하는 거야? 그럼 법원이 제청은 뭘 하는 거야? 이 케이스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거겠죠.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겁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그라미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대. 한편 을은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방송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인적사항 등을 노출할 사실로 고발이 되었대. 검사는 을의 행위에 대해서 이 동그라미법 조항을 위반해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대. 얘들아,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는 건 무죄야? 아니야. 무죄 취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 피의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야. 이에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칠 수가 없었던 을은 범죄가 나는 성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 성립을 전제로, 왜? 무죄 취지가 아니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검사가 나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는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라고 주장을 했대. 여기까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청구했대. 누가? 을이. 그 을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위헌 심사형이 아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대. 이래서 가와 나가 무엇인지 일단 먼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 주체가 누군지 봐주셔야 되고요. 특히 위헌법률 심판은 끝에 서술어까지를 봐주셔야 돼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당사자의 가에 들어가는 거 이제 읽어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에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할 수 있어요? 이래서 내가 끝까지 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법원이에요. 그 해당되는 당사자가 할수 있는 건 이거 비슷한 거니까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 아니, 여기 봐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할 수 있는 주체는 법원이야. 그래서 주체로 생각하면

하면은 잘못됐다라는 거 찾으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그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직무상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죠. 왜?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하는 거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위헌법률 심판에 제청해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국민이 하는 거잖아. 주체를 봐봐.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이 청구하는 거니까. 물론 뭐 권리구제형이나 위헌심사형이냐 약간 그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헌재에 가서 문을 두들기는 주체는 국민. 지방자치단체는 안 돼. 따라서 마지막 거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첫 번째 문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위헌법률 심판,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을 누가 제청하는 건지, 좀 헌법소원 심판을 누가 청구하는 건지, 요거 좀 기억해 주십사. 주체를 좀 기억해 주십사. 첫 번째 문제 들고 온 거였고요. 두 번째 문제, A, B, C, D, E, F까지 있습니다. 자, 일단 따져봅시다. A회장, B회장, C는 모두 D의 동의라서 E가 임명한다. 뭔지 알겠어. D랑 E 뭔지 알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자.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하는 A, 오케이. 그럼 헌법재판소의 장은 하나 집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해. 자, 한편,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권한은 B의장, D, 그리고 E가 나누어 가진다.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그 중에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한다. B는 대법원. 한편,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헌법조항 봐야 돼.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얘들아,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F에 대한 단서 조항은 하나도 없어. 솔직히 나머지 뭐 A라든지 B라든지 조금 어느 정도는 단서 조항들이 있어. 근데 F는 단서 조항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조항을 통해서 개념의 빈틈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행정각부의 장은 누구 중에서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행정각부의 아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사건의 최종심 2이니까 누구야? 대통령 선거의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 A는 헌재죠.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얘들아, 이거 차근차근 생각해봐.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였죠. 누구의 제청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잖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들아, 그러니까 헌법 조항을 읽어. 헌법 조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에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소추. 얘들아, 끝까지 읽어. 탄핵소추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A는 헌재잖아. 헌재가 담당하는 건 탄핵 심판.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능에 나왔었어. 봐봐.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국회가 의결하게 되면 해임되는 거야? 아니죠. 국회는 풀 워딩으로 써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여기까지 맞잖아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여기까지 맞잖아요.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얘들아, 해임과 해임 건의는 달라. 해임을 의결하면 그냥 그대로 해임 되는 거야. 해임 건의는 해임하는 게 어때요? 라는 걸 의결하는 거야. 해임 건의와 해임은 달라요. 그래서 잘못된 거야. 이거 수능에 이 정도 나옵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 2가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마지막에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개념의 빈틈이 될수 있는 요소. 두 번째, 네 번째 거. 요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작년 9월 평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C, D, E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감하게 뒤에서부터 읽어볼래? 이것도 한번 방법이니까. 상고심을 담당하는 D회장. 항소, 상고. 어디서 담당해? 대법원. 대법원의 장이. 여기에 재판관 3명 지명. 대법원 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한다. 벌써 끝났네. 이제 위로 올라가야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된 대법원의 장을 임명했다. 그러면 이후 B는 C가 제청한 국무위원과 A에서 임명 동의안.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는 누가 해? 국회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 A는. 이제 맨 위로 올라가 봐. 국회는 B가 제의 요구한 법률안을 재의결했대. 맞네. 국회가 재의결하는 거. 그러면은 제의 요구는 누가 해? 그렇지. 대통령이 하는 거겠지. 이후 대통령은 C가 제청한 국무위원,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 대통령에 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 누가 갖고 있어요? 국무총리. 이렇게 A, B, C, D를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과감하게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국가기관이 어디인지 나오면 너무 좋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사실 난 알아. 난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의 상황에서 순간 안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맞추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헷갈리지만 않다면은 주어 서술어만 헷갈리지 않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처음에 안 나온다고 당황하지 않기.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될 때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뒤에는 맞아. 자, 제소하는 주체 누구야? 정부. 그래서 잘못됐죠? 두 번째,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시 국무총리. 대통령의 명을 받아. 여기까지 다 맞아.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자, 우리 그다음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9월에 나왔던 게 수능에 그대로 연결됐잖아. 오답으로. 봐봐. 그대로 이게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 이게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올해 나오는 9월 문제 소홀하게 보지 말자. 다시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요게 옳은 설명이겠죠. 자, 우리 그다음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동의를 헌법재판소의 장을 국회 동의 얻어서 임명하는 거였죠. 자, 우리 그다음 A와 B 상호 간의 권한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 권한쟁의 심판 어디서 담당해요? 헌법재판소. 따라서 우리 이렇게 OX로 풀어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결국에 우리가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중에서 소홀하게 했다. 아, 나 귀찮아서 안 해올래. 라고 했던 게 어떻게 된다?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온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 2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기출 한번 뜯어보기 연습했어요. 그러면은 자신 있게 실전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 단위의 시험에서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복잡하게 나온 것들만 일부러 모아보았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그다음 2026년 6월 6번 문제입니다. 헌법기관 A, B, C, D, E. 그럼 A, B, C, D, E가 어딘지 일단 알아야겠네. 우리 헌법은 A의 신중한 권한 행사를 위해. 아니, 신중한 권한 행사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A가 어딘지 아직 그래서 감이 안 와. 다양한 견제장치 규정하고 있대. 헌법이 정한 조약을, 체결 비준. 누가 해? 오케이. A는 대통령. B의 심의를 거쳐서 C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보고 B에다가 국회 한 사람 진짜 많았어. 얘들아, 심의는 우리 그래서 아까 헌법 봤던 거야. 조약안에 대해서 심의는 누구 거치는 거야? 국무회의 거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솔직히 얘기해볼게. B 바로 안 나올 수 있어. 그럼 일단 지워. 일단 C는 확실히 알수 있지. 국회. 됐어. B 아직 모르겠어. B 정도는 하나도 알려줬어. 대통령은 국정의 기본 계획이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89조에 나열된 거, 우리 아까 나열된 거 중에 일부 봤었잖아. 반드시 B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B가 국무회의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 자, 우리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C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건 누구야? 국회. 우리 앞에서 국회 찾아냈었지.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탄핵 심판을 어디에다 청구해? 헌재. 자, 우리 그다음 한편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 국무위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이렇게 외워둬야 돼. 되셨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최고 감사 기관이다라고? 비는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된? 이것도 잘못된 거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국정조사권 누구에 의해서 행사가 되는 거예요? 국회. B는 근데 어디야? 국무회의죠? 아닙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그렇지. 바로 국회 갖고 있는 거죠.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근데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권이 누구도 할수 있어요? 국무총리. 즉,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 및 해임권이 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3번 옳은 설명. 4번. A.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사건. 이거 한 번씩 더 나오잖아. 계속 반복되잖아. 이거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거죠. 대법원 단심제. D는 헌재. 마지막. 탄핵 심판의 대상. 이거 일단 주체 만나봐봐. D. 헌법재판소. 여기까지 맞아. 탄핵 심판의 대상. C. 의장. 국회의장. 안 됐지. E는 돼, 안 돼. 국무총리는 돼. 요거 하나 기억해. 여러분이 앞에 거 틀렸다고, 5번은 틀렸어. 이렇게 넘어갔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아. 정답을 맞추는데 무리는 없어. 근데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어.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 A, B, C, D에 대한 설명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미리 얘기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딱 국가기관이 똑 떨어지게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넘어가자. 괜찮다. 어떻게든 다시 힌트 찾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어 서술어를 잘못 읽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문장이 길어지게 되고 ABCD라고 하는 약간 추상적인 그런 기호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순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당황하지 않는 연습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가봅시다.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A는 뭐 여기까지 해도 A 잘 뭔지 모르겠어. 임기중 원칙적으로 B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B는 해임 건의권을 통해 C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애매해. 긴가민가해. 그럼 일단 넘어가. A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는데 관계 국무위원과 C는 A의 보좌기관으로서 이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서 다 나왔네. 자, 대통령의 행위는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는데 관계 국무위원과 누가? 국무총리는 C지? C니까 여기. 국무총리는 부서한다. 부가해서 서명한다. 됐죠? 만약에 대통령이 관계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의 부서 없이 국법상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어 이는 A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D가 탄핵 심판을 하게 할수 있대.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야? 헌법재판소. 이곳은 이것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견한다.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봐봐. 우리 솔직히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만약에 나는 알지만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B가 어느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바로 안 나온다. 당황하지 말자. 비워놔. 비워놓고 마지막에 그냥 바로 나오잖아. B는 A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 B 어디야? K 국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부터 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정각부의 장을 이거 여러분들이 대충 읽고 그 당시 1번 답한 사람 굉장히 많았어. 이제 다시 한번 외워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고?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거였잖아. 이렇게 순서만 바꿔놔도 완전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하자. 1번 선지. 이거 올해 다시 출제될 것 같아. 이거 꼭 기억.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우리 헌법 조항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거였죠. 헌법 조항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내각제 정 요소에서 공부했어. 국회의 국무총리 및 대통령 국회 출석 요구권. 국무위원과 관련된. 이거 우리 했었어.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 출석 및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고 국정처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의원 내각 제정 요소 배웠었어요. 따라서 정답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국회의 제소, 정부의 제소. 봐봐, 계속 겹치는 건 겹치지. 헌법재판소, 여기는 맞지.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나왔잖아. 계속 나와. 대통령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을 관할하는 곳은 대법원. 잘못됐지. 자, 그 다음 대통령은 국회 동의 얻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것도 대충 읽으면 옳은 설명 같아. 정확히는 헌법재판소 장을 임명하는 거였지. 그래서 잘못된 거였어요. 되셨어요? 따라서 우리 두 번째 문제는 2번이라고 정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실전에 제일 가깝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 다섯 개 나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실전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 국가기관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도 당황하지 말자.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현행 헌법에서는 A에 대한 비해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몰라 그럴 수 있어. A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긴급명령권을 A에 부여한다. 얘들아, 긴급명령권 2025년에 나오고 안 나왔어. 이제 나올 때 됐다. 긴급명령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긴급명령에 대해서 승인. 승인이 지금까지 수능에 잘안 나왔어. 승인은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사후에 인정하는 의사표시야.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상실돼. 그러니까 승인은 누가 하는 거야? 국회가. 하지만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C,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의결권이 해임 건의권으로 변경되어 국회의 권한이 약화됐다. 오케이.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는 게 아니라 해임을 건의하잖아. 이거 수능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잖아. 반복적으로 봐봐. 그대로 출제되는 거라니까. 제시문에 있었던 게 선지로, 선지로 있었던 게 제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생소했던 선지를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나 이가 명령 규칙 처분 위헌 위법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이는 그러면은 대법원이겠지? 뒤 아직 몰라. 그럼 넘어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D에 부여했대. 아, D는 헌재.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네. 되셨죠? 얘들아,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안 나오더라우 뒤에서부터 맞출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이 여러분들한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겁니다. 물론 나머지 선지 보셔야 되고요. 갑시다.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장에 대한 임명 재청권을 가지는 건 누구예요? 국회예요? 아니죠.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재청권은 국무총리가 갖는 거였죠? 잘못된 설명.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 국민투표 부의권 누가 갖습니까? 대통령이 갖습니다. 이거 올해 나올 때 됐습니다. 국민투표랑 관련된 거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뒤에 재청할 수 있는 권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재청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져요? 각급 법원이 가져요. 그러니까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이 갖기 때문에 3번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법원의 조직과 기능감도 연결됩니다. 대법원을 포함한, 그때 내가 어떻게 가르쳐줬냐면은 법원 조직도 내가 간략하게 보여줬잖아. 내가 이렇게 다 연결하고 각급 법원에서 다할수 있는 건 법률의 위헌 여부 재청, 심판 재청. 그리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 심사. 그 중에서도 최종 심사가 대법원. 요렇게 선생님이 그래서 알려드린 거였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을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 거였죠.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은 바로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장,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한, 여기까지 맞아. 탄핵, 그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요? 탄핵 소추 의결은 누구에 의한 거야? 기본적인 거잖아. 국회에 의한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고 싶은 거 바로 이겁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 이제 충분히 기억할 거예요. 탄핵 심판, 헌재, 탄핵 소추 의결,
오케이. 여기까지는 충분히 기억해. 자,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 탄핵 심판, 탄핵 소추의

0: 대상. 여러분,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끊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외우자,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다음,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올해 여기 나올 때 됐어. 내가 이번에 헌법조항 볼 때에도 강조해드렸어.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리고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물론 요거 말고도 막 감사위원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 배우는 내용들 마지막으로 외워주세요.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까지 외워주시면은요, 국회의장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1번. 그리고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 심판,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연결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이제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되려면 여러분 개념의 빈틀, 헌법조항을 통해서 한번더 정리해 주시고요. 암기할 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점 공략 1등급 레벨업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과목마다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쉬운 과목 없나라고 막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는 거 의미 없어. 네, 물론 이제 자기랑 맞는 스타일이 있겠죠. 그렇죠? 경제 문제는 난 못 풀겠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처럼 경제 문제 딱딱 떨어지고 너무 재밌어라고 하는 학생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주 잘 오셨고, 이게 어려운 문제 유형을 보면 제가 사회문화도 하고 경제도 하지만 이 사회문화는 뭔가 이 개념이 어려운 표 문제에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즉표를 분석하는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문제 스타일, 그래서 반복돼서 나오는 선지 유형들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패턴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경제와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될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문제, 어려운 문제로 출제한다는, 개념이 어렵다기보단 개념이 전제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들을 단원별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대단한 것이, 경제를 선택할 때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단계를 다진 거야.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건드리는 단계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이 고비를 아주 잘 넘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3, 4, 5단원 가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막 만날 텐데,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막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해야 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고비 넘기면 여러분 1등급 받고, 예, 1등급 레벨업 하고, 경제 때문에 대학 갔다 라고 하는 그런 수강기도 제가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시고요. 마지막에 조금 더 집중하면 진짜 성적 올라갑니다. 후반기로 갈수록 더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덜 집중해. 많은 학생들이 그래. 왜냐면 이 수업 기간이 여러분이 맨날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지만 이게 엄청 길거든. 기니까 끝까지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부분은 해이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집중하시면 성적 나온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2단원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2단원 문제 유형들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다시피 1단원은 기회비용이에요. 그냥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 최고난도 문제를 또 한번 보고세요. 그러면서 점점 빨리 풀어질 거야. 진짜 머릿속으로 얘부터 적용, 그 다음에 얘 적용, 이거보다 더 빨리 계산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회비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시간에 플러스해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관련된 건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자료 안에서 총수입하고 총비용 구해낼 수 있는 단서만 찾는 거야. 그래서 총수입, 총비용 구조로 바꿔두는 거. 그거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2단원 들어오면서는 그냥 거의 전체가 다 뭐다? 거의 전체가 다 수요 공급 곡선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수요량 공급량이 나와 있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균형 가격, 그거보다 낮으면 네,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그거보다 높은 가격이면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가격 규제 정책, 잉여 계산하는 거. 예.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도출해서 잉여 계산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표로 나와 있는 것이랑 이제 이번 시간에 볼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이랑 문제 유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문제 유형도 파악하고 가는 건데 오늘 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엑셀 시장 상황 나타나 있고요. T 플러스 1기에 지금 현재 내용은 T기의 상황입니다. T기의 상황이 되고, 그리고 T 플러스 1기에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서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400개씩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알고 있어. 공급 변동 요인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가격 수준에서, 그럼 여러분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을 400개씩 줄여봐요. 그러면 이렇게 8달러일 때 400개씩 이렇게 줄여보자. 이게 400개지. 100이니까. 그치? 줄여보자. 이렇게. 그치? 따라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그치? 이게 바로 지금 T 플러스 1기의 기억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상황. 모든 가격 수준에서 400개씩 줄어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체크하는 연습, 선 긋고 위치 이동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엑셀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건 잊어버려야 돼. 이건 잊어버려야 돼. 예, 이제 T 플러스 1기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균형 가격이 얼마가 된 거야? 8이 된 거야. 그래서 균형 가격이 얼마가 됐다? 8달러가 되었다. 예, T 플러스 1기에. 그래서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면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 개념 정의해 볼게요. 네, 최고 가격제 가격 하한제 맞죠? 가격 상한제. 제가 어디까지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현재 높다. 까지.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공급이 400개씩 감소해서 균형 가격이 8달러가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을 해서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낮춰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8달러 수준보다 낮은 6, 4, 뭐 이렇게 낮게 해주는 정책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시점에 T 플러스 1 시점에 가격 상한제를 쓴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으로 인해서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됐어요? 8달러가 되었죠?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인해서 판매 수입. 판매 수입은 여러분, 판매 수입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총 수입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입, 총 수입 나오면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지.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고? 8달러고, 그 다음에 수량은 400개. 그래서 이 면적이 되겠죠. 8달러에 400개. 그럼 얼마예요? 8432, 3200달러라고 하셔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니은으로 인해서 20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 최고 가격제를 실시해서 20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200개의 초과 수요예요? T기 균형 가격 수준으로. 아, 여기 제가 이걸 안 했군요.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는데 현재 높아서 낮춰주는 거죠. 그런데 T기 균형 가격 수준으로 여기를 체크를 안 했네요. T기 균형 가격은 얼마였어요? T기 균형 가격은 T기에

T 제로 균형 가격은 바로 얼마였다? 6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기 균형 가격 6달러 수준으로. 그래서 6달러로 가격 상한제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 6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했고 이게 바로 니은. 네. 그러면 여러분 뭐는? 얘는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뭐만 생각해야 돼? 수요, 그다음에 공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균형 가격 8달러야. 근데 그거보다 낮췄어. 그러면 수요자들이 좋아하겠네. 수요는 얼마? 600개. 공급은 얼마?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200개만 합니다. 얼마 초과 수요가 얼마 발생해요? 그렇지. 400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초과 수요는 400개 발생했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이제 니은으로 인한 생산자 잉여. 이제 면적 계산해야 되겠네. 생산자 니은으로 인한 생산자 잉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으로 인한 생산자 잉여는 자, 가격은 얼마예요? 니은 6달러야. 공급 곡선 어디 있어? 그렇지. 여기 있어. 그렇지? 그래서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여기 간격 2, 2, 4에 여기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는 거네요. 그러면 원래 생산자 잉여는 얼마였다? 원래 생산자 잉여를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생산자 잉여는 원래는 여기 8달러의 균형 가격. 8달러의 균형 가격, 그리고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색칠한 이만큼에서 얼마만큼으로, 빨간색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냥 면적을 여기를 계산해 보는 게 훨씬 편하겠네.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게.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2네요. 예. 그러니까 얼마가 되지? 그치. 600만큼 감소한다. 라고 쓰셔야지 맞는 거죠? 그쵸? 600만큼. 그리고 이 니은을 했을 때 생산자 잉여가 200인 거지. 그치? 그래서 600만큼 감소한다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액은 200달러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기억일 때 소비 지출액은 얼마였어요? 여기 84, 3200이었습니다. 그치? 3200이었는데 우리 구해놨죠? 니은이 되면 6달러에 200개, 1200이죠. 그쵸? 12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감소했어요? 2000만큼 감소한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여기서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자, 원래 있는 공급 곡선, 얘 현혹되면 안 돼요. 얘 없다고 눈으로 없는 것처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했던 것들에 보면 잉여 계산하는 건 나왔는데 또 하나 뭐냐면 총수입의 변화가 나왔습니다. 총수입은 뭐냐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었어. 그 내용이 2번 선지 그리고 5번 선지. 총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액을 계산해도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고요. 2024 얘는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4 10번 문제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 여러분 보시면 공급 곡선이 이러한 공급 곡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제로 출제가 잘안 된다라고 했지만 어떤 완전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국적 기업 회사인 A사는 난치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이 신약을 출시를 했는데, A사는 이 약을 국가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국제 가격 이 P 제로 수주에서 무한히 공급하게 됩니다. 그림은 A사가 이 신약을 직접 공급하는 각국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비싼 약값 때문에 약을 구매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S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업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이야.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생산자에게 그치, 세금 부과하는 내용을 봤었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내용을 그 표를 통해서 우리 확인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보조금만큼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A사에게 T만큼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선지부터 가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소비자잉여하고 생산자잉여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구하죠? 소비자잉여는 해볼게. 수요선이야. 그치? 가격이지. 수요선이 뭔데?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잖아. 그래서 최대 지불 의사 금액하고 가격하고 실제 지불한 가격하고 예,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최대 이만큼 내려고 했는데 가격은 이렇게 낮아? 그러면 그 사이가 바로 뭐가 돼요? 소비자잉여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A는 소비자잉여로 맞아요. 소비자잉여 맞고요. B는요? B는 여러분 기업의 판매 수입이죠. 그쵸? 가격입니다. 그쵸? 그리고 수량입니다. 이건 그냥 기업의 판매 수입이지. 기업의 생산자 잉여는 없지. 생산자 잉여는 0이죠. 생산자 잉여는 뭐야? 최소 요구 금액하고, 그 다음에 가격 사이에. 그래서 나 최소 이렇게 요만큼 받아도 되는데, 가격 이만큼 받았어. 그럼 그만큼이 바로 생산자 잉여인데, 여기서는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 이게 공급곡선이에요. 공급곡선이 곧 이게 가격선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비면적은, 판매 수입. 내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하자면, 그치, 소비 지출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없다. 생산자 잉여는 없습니다. 기억이 시행되더라도, 기억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시행되면 어떻게 되지? 수요가, 그렇지, 보조금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보조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보조금 S만큼, S모, 임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보내볼게요. 오른쪽으로 보내보면 공급곡선이 수평의 공급곡선이기 때문에 가격은 어때? 변화가 없어. 뭐만 변화가 있어? 그렇지. 거래량만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은 증가한다 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세 번째, 니은이 시행되게 되면 부과된 T만큼 가격이 그렇지, 상승하게 되겠지. 이 기업은요, P0의 가격에 무한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T만큼 조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조세 부과한 것만큼 그대로. 조세 부과한 것만큼 그대로 조세 부과액만큼 그대로 P0 플러스 T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만약에 이러한 공급곡선이 아니면 만약에 조세를 부과해 보겠습니다. 조세를 만약에 부과하면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해요? 조세는 조세 부과는 이 사이의 면적만큼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어떻게 되지? 가격은 균형 가격은 조세 부과한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왜? 그치. 이러한 공급 곡선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공급 법칙에 따라서 보게 되면 조세 부과한 거하고 수요하고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세 부과한 것만큼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세 부과한 것만큼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운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수요 법칙은 따르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니은이 시행되더라도 소비자잉여는 변화가 없어? 아니지. 지금 썼다시피 어떠냐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 법칙 따라서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된다? 이게 수요선이에요. 가격 올라갔어요. 거래되는 곳까지입니다. 따라서 면적이 어때? 줄어들었지. 그치? 그래서 수요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어. 거래량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게 되는 것. 그래서 변함이 없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총 잉여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의 경우는 지금 니은의 경우는 어땠어요? 니은의 경우는 지금 방금 해봤다시피 니은 총 잉여는 결국 소비자 잉여가 여기선 총 잉여다라고 하는 거 하나 찾아낼 수 있고 왜? 생산자 잉여는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총 잉여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니은을 한 경우는 여러분, 니은을 해서 가격을 올리니까 수요 법칙에 따라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총 잉여에 해당하는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니은의 경우에는 감소했고. 기역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역의 경우는 그치.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줬으니까 수요선이 늘어나게 되죠. 그쵸?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났고요. 가격은 변함이 없지만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서 여기 가격과 그리고 수요선과 그 다음에 이 사이의 면적. 어때? 소비자에게 늘어났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외부 육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말 정말 뭐 정말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요. 물론 올해 7월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례적이긴 했으나 평가원은 단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 육아는 외부 요가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긍정적 외부 요가가 있고 부정적 외부 요가가 있습니다. 이 외부 요가가 바로 시장 실패에 들어가죠. 긍정적 외부 요가는 긍정적인데 왜 실패해요? 그렇지. 너무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돼서 이걸 외부 경제다라고 같은 말로 얘기를 하고요. 부정적 외부 요가는요. 네. 이건 너무 많이 생산 소비돼서 최적 거래량보다 너무 많이 생산 소비돼서, 그렇지? 그래서 얘를 외부 불경제다 같은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게 생산 측면에서 나타날 때도 있고 소비 측면에서 나타날 때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리는 그래프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요 공급의 법 변동하고 똑같다는 거지. 개념만 하나 더 추가돼서 들어갔을 뿐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가 발생한 엑셀제 시장입니다. 엑셀 시장은 뭐래요? 소비 측면에서 발생했대요. 소비 측면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YJ 시장은요, 엑셀 시장하고, 그 다음에 생산 측면에서만 발생한 YJ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산 측면에서 발생을 했대요. 이게 생산 측면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공급 곡선을 두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수요 곡선을 두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뭐부터 판단할 수 있다? 외부 경제인지 외부 불경제인지,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너무 많으냐, 너무 적으냐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최적 거래량은 QX, QY. 그래서 최적 거래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최적. 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 경제인지 외부 불경제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쉬운 문제, 6월 문제가 원래 좀 쉽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그렇지.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뭐라고? 균형 거래량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제 균형 거래량이 QX보다 낮은 수준. 최적 수준까지 가려면 멀었네. 최적보다 적네. 그러니까 엑셀 시장은 너무 너무 적게 과소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외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일어난 거죠. 너무 적은 거 긍정적 외부 효과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반대로 YJ 시장에서는요. 현재 균형 거래량이 QY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잖아. 너무 현재 많은 거야.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과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소비 측면이다라고 하면 어떤 거? 수요 곡선이 두 개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그래서 그리고 생산 측면이다라고 하면 공급 곡선이 두 개다라고 얘기했어. 결국 수요 공급의 변동과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그러면 이 엑셀 시장에서는 원래 수요 곡선이 이게 현재의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인데 최적으로 가려면 수요를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수요 곡선이 두 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최적하고 만나는 데가 여기가 사회적 편익입니다. 그리고 현재 얘가 사적 편익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거 수요 공급 법칙 할때 했지만, 편익이 크면, 만족이 크면,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치? 그치? 근데, 사적 편익이 별로 안 컸던 거야. 그냥 뭐, 나 예방주사, 뭐, 독감 예방주사 맞자, 아유, 팔만 아프고 돈만 들고, 뭐, 병원, 뭐, 독감 안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적게 된 거죠. 사회적인 거 감안해 보면, 내가 맞음으로써 주변의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 훨씬 크잖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 이 바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마찬가지 여기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도 없는 우리가 Y제도
안 그려져 있지만 우리 다 조출.

볼수 있어. 뭐냐면 이거 생산 측면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공급 곡선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라고. 이게 사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 곡선인 거야. 그리고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게 여기 있었던 거지. 여러분, 비용이 적게 들수록 많이 한 거죠. 따라서 사적 비용이 너무 많이 적게, 아니, 비용이 많이 들수록 더 적게 하고, 비용이 적게 들수록 사적 비용이 더 적게 들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비용보다. 우리 이것도 했었잖아. 생산 비용이 많이 들면 감소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비용은 너무 커. 그런데 사적 비용은 너무 적어. 그러니까 현재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줄여줘야 돼. 사적 비용 수준으로 이렇게 줄여줘야 돼요. 그럼 이만큼 뭐 하면 돼? 그렇지. 세금 부과하면 돼.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이해해 본 거야. 그래프 없는 걸다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답은, 이게 분석되면 답은 쉽게 찾아지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J 시장의 사적 편익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적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억지로 외우지 말고, 너무 적어. 왜? 그다지 만족이 크지 않더라고요. 이거야. 따라서 사적 편익이 작아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외우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적 편익이 작아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엑셀 시장에서는 과소 소비의 문제가 나타났다. 정답이 2번이죠? 그렇죠.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소비에 뭐 해야 돼? 최적보다 너무 작잖아. 더하라고 해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보조금 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YJ 시장에서는 너무 많아서 문제. 이걸 바로 뭐라고 했어? 너무 많아서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들렸죠? YJ 시장에 뭐 줘요? 그렇죠? 세금 부과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막 문제에 적용하게 돼요. 얘 기본으로 해서 자, 이제 문제 유형들이 다양한 것들이 막 나옵니다. 다양한 이 문제 유형들에 여러분이 다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도 9월에 나왔던 문제예요. 차근차근 분석해 볼게. 각국의 XJ, YJ 시장에서 소비 또는 생산 중 각각의 하나의 측면에서만 외부의 효과가 발생한다. 네. XJ 시장과 YJ 시장인데 하나의 측면에서만이라고 얘기했어. 표는 질문에 따라 XJ 시장과 YJ 시장을 구분한 것인데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 거래량을 보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거래량 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격 변화까지 보고 생산 측면인지 소비 측면인지 파악할 수 있어. 자, 다시 1번. 1번. 무엇을 통해서? 거래량을 통해서. 그냥 바로 나왔죠? 최적 거래량이 시장 현재 균형 거래량보다 많은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최적 수준에 아직 못 미달한 거죠. 따라서 얘는 뭐한 거지? 너무 적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Y는 어떠냐면 최적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보다 많냐? 아니. 균형 수준, 최적 수준으로 가려면 줄여야 돼.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바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거래량을 보면 과단지 과손지를 바로 알 수가 있고 과소면 뭐가 되는 거고 긍정적 외부 효과 너무 적어서 문제인 거 너무 많으면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바로 찾았어. 그런데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생산 측면인지 소비 측면인지 찾아야 된다고. 생산 측면인지 소비 측면인지 찾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을 보는 거야. 그게 바로 수요 공급의 변동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XJ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거래량을 늘려줘야지. 그치? 그 다음에 YJ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을 줄여줘야지. 최적 수준으로 가기 위한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최적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가 수요 측면인지 공급 측면인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했어. 해보니까 최적 수준의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가? 라고 했더니 얘래. 지금 현재 가격보다 최적이 높은 수준의 가격이래. 그러면 최적 수준으로 가기 위해선 가격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격을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XZ는 가격을 높여주고 거래량도 높여줘야 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YJ는요, 가격을 높여주고 거래량은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X제는 생산 측면이야, 소비 측면이야? 그렇지. 이제 하다 보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수요도 증가하고, 아니,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하려면 수요가 움직여야 되잖아. 다시 가볼게요. 해볼게. X제. 이게 현재 시장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라는 얘기거든. 이게 현재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라는 얘기거든. 최적 수준에서는요, 가격도 높여주고, 거래량도 증가해야 된대. 그럼 뭐가 움직여야 돼? 그렇지. 수요 곡선이 쭉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최적 수준은 거래량도 증가하지만 가격도 올라가야 돼? 그럼 수요 증가네. 그냥 바로 머릿속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는. 그래야 문제를, 그렇지, 빨리 푸는 거지. 아, 그래서, 아, 결론. X제가 소비 측면에서의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이구나. 결국, 사회적 편익선, 그리고 얘가 사적 편익선, 해보면 결국 어떤 그래프? 그렇지. 여기서 봤던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이 별로 안 많아. 사회적으로는 엄청 좋은데. 뭐 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Y제도 해볼게요. Y제도 한번 그려볼게. 균형 가격, 거래량. 여러분 생각해봐.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려면 뭘 움직여야 돼? 즉 공급 곡선의 변동이죠. 공급을 어떻게? 그렇지. 공급을 줄여줘야 됩니다. 공급을 이렇게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공급을 줄여주면 가격은 올라가고요. 거래량은 줄어들잖아. 그렇지? 결국은 얘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것이고, 사회 비용이라고 쓸게요. 얘가 사적 비용을 반영한 것이지. 그렇지? 이거 그래프 얘랑 똑같네. 얘랑 완전 똑같잖아. 이렇다니까. 에이. 그래서 계속 활용해서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 유형이 이렇게 다른 거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기해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온 자료를 이렇게 바꿨는데 결국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구나. 역시 어때요? 뭐만큼? 이 간격만큼 뭐? 그렇지.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YJ 시장에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생산 측면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J에서는 소비의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안 크니까 더 적은 거죠. 그쵸? 클수록, 만족이 클수록 더 수요선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적 편익이 작다. 맞네요. 사적 편익이 작다. O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했네. 두 번째. 소비자에게 개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부과한다. 맞아요? 그렇지. 보조금 부과한다라고 우리 써놨습니다. 맞아요. 세 번째. D급. YJ 시장에서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죠? 그쵸? 그다음에 YJ 시장에서는 사적 비용이 어때? 별로 많이 안 드니까. 안 드니까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조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문제고요. 읽어볼게요. 수능 문제예요. 확실히. 시장에서 외부 효과로 인해서 사적 편익 이외에, 여기, 사적 편익 이외에 개당 1만 원의 편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큰 거야. 그럼 어떤 상황? 너무 적게 한 거야. 그쵸? 과소, 소비의 상황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뭐냐면 지금 이게 소비 측면이죠. 소비 측면이죠. 소비 측면에서 앞에 한번 가볼까요? 뭐냐면 사적 편익하고 공급선이 만나는 데서 현재의 시장 균형 거래량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최적 편익과 만나는 데서 최적 거래량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바로 이 그래프인 거야. 그런데 이 아래 보시면 사회적 편익과 만나는 수요량만 나와 있어. 그러면 무엇을 도출할 수 있어? 최적 거래량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예. 사회적 편익과 만나는 데서 최적 거래량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만 원만큼, 그러면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선도 우리가 도출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네. 그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시면, 시장 공급곡선 나와 있고요.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것과, 그다음에 시장 공급곡선 둘이 만나면, 최적의 가격, 최적의 거래량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한번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 그래프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회적 편익선. 사회적 편익하고 공급이랑 만나는 데서 최적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쭉 가볼게. 공급량하고,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수요량하고 일치하는 데가 없네? 없어요? 있어. 감춰져 있는 거야. 이것도 나중에 문제 풀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게 됩니다. 우리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했어요. 왜냐하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직선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야. 지금 여기 5만 원, 6만 원인데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떠냐면 여기 7만 5천 원. 1대 얼마겠어? 65개가 되겠죠. 그쵸? 예. 네. 여기 따져보시면 40, 45, 50, 55, 60, 65, 7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0, 85, 80, 75, 70, 70, 65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65개. 이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반대로 하면 또더 금방 찾아지지만 제가 사적 비용을 반영한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최적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6만 5천 원이 되고 5 이렇게 쓸게요. 최적 거래량은 아니죠. 7만 5천 원이죠. 7만 5천 원이 되고 5천 원이 되고 최저 거래량은 얼마가 돼? 65개가 되는 거죠. 이게 최저. 최적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게. 8만 원일 때는 몇 개였어? 8만 원일 때 해볼게. 8만 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였냐면 60개였습니다. 60개가 됐죠.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한번 그려보려고 한 거야. 뭐냐면 사적 편익 외에 1만 원에 편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개당 60개일 때 사적 편익을 반영한 이렇게 수요선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게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8만 원. 그러면 사적 편익을 반영한 건 60개일 때 7만 원이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적 편익을 반영한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수요선을 그려보면 7만 원일 때 60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이걸 쭉 한번 그려볼게요.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일 때 60개, 그다음에 6만 원일 때 70개, 50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사적 편익을 반영한 거야. 그리고 공급하고 일치하는 곳이 60개, 60개, 7만 원 하고 딱 나오게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 어때? 만 원만큼 추가적 편익이 있다. 그래서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선을 도출하려고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적 편익을 반영한 현재의 시장 가격은 현재 이게 시장 가격이죠. 시장 가격은 7.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60개. 그래서 보면 최적보다 너무 적어서 과소 상태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프를 한번 바꿔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면 거의 다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수준까지 할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선지와 뭐 금방 해결이 되지. 선지 해결해 보러 가겠습니다. X제 사례로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을 들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똑같 사적, 사회적.

0: 해볼까요? 사적, 사회적. 해볼까요? 사적, 사회적. 어떤 예 들었어?
1: 그렇지. 너무 좋은 건데 적어서야. 독감 예방접종 같은 거야. 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첫 번째 틀렸습니다.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몇개 적어요? 예. 5개 적습니다. 그렇지? 네, 틀렸습니다. 시장 판매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시장 판매 수입은 7만 원에 60개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420만 원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죠? 정부가 소비자에게 개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 이 1만 원만큼 편익 추가 편익이 있으니까 이 1만 원만큼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야. 예. 그러면 최적 거래량이 달성된 경우 최적 거래량이 몇 개? 65개입니다. 하나당 얼마? 1만 원의 보조금을 줘요. 그렇지. 그럼 보조금 총액은 65만 원인 거지. 그렇죠? 네. 따라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난도가 있어요. 왜 난도가 있어? 여기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수요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적 편익이 반영된 수요선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보면서 검증해 보는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이 자체로 봤을 때 자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 어 사회 어, 사회적 편익이 더 아이고 여기 있네요. 예. 이거 보고 사적 편익 이외에 사회적 편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격이 7만 원일 때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선을 바로 도출해서 이렇게 딱쓸수 있는 것도 예, 바로 이제 그래프 안 그려 보고도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얘는 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가 훨씬 쉬운 문제죠. 수능 문제인데 작년도에는 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쉬운 문제지. 개념을 완전히 잘. XJ 시장과 YJ 시장 각각 소비 또는 생산 측면에서 하나의 측면에서만 외부 경제 또는 외부 불경제 중 하나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X는 X의 시장의 균형점이고요. 균형점 써볼게요. 여기가 현재 균형. 균형이 되는 것이고, 이 Y도 YZ 시장의 균형이라고 돼 있네. 균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XJ 시장은 XJ 시장의 최적 균형점은 A, B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YJ 시장의 최적 균형점은 C, D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지. 어떻게? 봐봐. B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최적이 B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균형보다 많아지는 거지. 그치, 많아져야 돼. 지금 현재 어떻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죠. 그쵸? 따라서 비점으로 가는 건 지금 현재 너무 적어, 과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치, 외부 경제. 경제, 긍정적, 긍이라고만 쓸게요. 네. 긍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A 상황이 바로 최적이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죠. 수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균형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 너무 많다는 거야. 따라서 부정적 외부 효과 상황이 되는 거지. 일단 생산 측면인지 소비 측면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거래량 두고 처음에 파악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YZ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Z 상황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D점으로 간다는 건 현재 균형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최적은 줄여져 있는 거죠. 따라서 D는 과다. D도 역시 과다. 과다가 되고 과다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 상황이 D 상황. 그러면 C 상황은요? 균형보다 많아져야 돼. 이게 최적으로 가면. 만약에 이게 최적으로 가면 따라서 C 상황은 현재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최적 C까지 늘려줘야 돼.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일단 거래량만 보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판단을 했는데 생산 측면인지 소비 측면인지는 어떻게? 제가 이거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개념 이해가 된 학생이 쉬운 거야. 봐봐. 봐봐. 자, 같은 수요 곡선 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X가 뭐라고 해서 균형이니까 여길 지나는 공급 곡선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A점으로 간다는 건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이어야 돼. B점으로 간다는 건 공급이 증가한 상황이어야 돼. 여러분, 공급 곡선이 몇개 나타나요? 이렇게 균형이 있었을 때 A점으로 간다. 공급이 감소해. 공급 곡선이 두개 나타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생산 측면이면 공급 곡선이 두개 나타나고, 하나는 사회적 비용, 하나는 사적 비용. 이해되지? 그치? 예. 소비 측면이라면 수요선이 두개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XJ 시장의 경우는 뭐다? 아, 생산 측면.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게 공급선이 되는데 사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균형은 사적 비용을 반영한 것이랑 합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A점으로 갔다. A점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드니까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네,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따라서 이 A점, 이게 사회적 비용. 반대의 경우에 외부,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 비용선이 되겠지. 그치? 예. 네. 그러면 YJ 시장은 바로 어떻게 되겠어? 같은 공급 곡선 상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균형에서 뭔가 수요선이 있겠지. 만약에 이 상황으로 가려면 수요선이 움직여야 되지. 수요가 두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지만 쉽지만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소비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얘가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수요선이 있는데 이 수요선은 뭐지?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선. 이익을 반영한 수요선. 그리고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선이 C를 지날 수도 있고, 그리고요, 여기 D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를 지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에 두 개씩 다 그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 소비 측면에서의 긍정적 외부 효과고, D점으로 가면 소비 측면에서의 부정적 외부 효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 A점으로 가면 생산 측면에서의 부정적 외부 효과고, B점으로 가면 생산 측면에서의 긍정적 외부 효과고,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보도록 하지요. A가 시장 균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 우린 다 분석했어. A가 최적 균형점이라고 한다면, 얘가 최적이야. 최적 균형점이라고 한다면, X 시장에서 발생한 외부 효과는 뭐죠? 그렇지. 너무 많아서 줄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외부 불경제이다. 맞아요.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맞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B가 최적 균형점이라고 한다면, B가 최적 균형점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비용선이 여기까지 가야 돼. 그렇다면 소비에서의, 왜 갑자기 소비야? 그렇지. 공급 곡선이 두개 나타나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선까지. 그래서 보조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바꿔서 써볼게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은 경우가 됩니다. 이게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비용이 크면 너무 적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편익을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생산 측면이니까. 네, 틀렸고요. 디귿. C가 사회적 최적 균형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최적 균형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에게 너무 적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늘려줘야지. 이만큼, 이만큼 뭐 해야 돼? 그렇지. 보조금 줘야지. 그쵸? 따라서 보조금을, 단위당 일정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외부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맞고요. 이제 마지막에 D가 최적 균형점이라고 한다면 YJ의 사례로 독감 예방 접종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 접종이 되겠다. 맞아요. 선생님 아니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현재의 균형이 너무 많아서 줄여주는 거잖아요. 독감 예방 접종 백신은 대표적으로 뭐지? 그치. 너무 적어서 바로 이 상황이죠. 그쵸. 너무 현재 이게 적어서 늘려주는 이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고 D가 아니라 이거 C로 가야 돼요. 네, C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단원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봤어요. 2단원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것까지 해서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어쨌든 간에 다 뭐냐면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그냥 외부 효과와 관련된 개념 설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도출해서 그려보았고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었고 도출해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분이 나와 있는 것에서 우리가 감춰진 것들을 추론해서 할수 있는 것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와 관련돼서는 진짜 100%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 대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약점 공략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3단원 여러분이 미리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Good luck to you.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약점 공략 훈스킬 수학원 함께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영역의 최병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을 지나 여섯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훈스킬 공략 4, 삼각형의 활용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이 두 시간 동안 최대한 이 고등학교 이 수학원에서 출제가 되는, 물론 모든 내용들을 다, 여기는 다다 익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하 문제를 풀어볼수록 더 많은 기하에 관련된 내용들과 더 많은 중학기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한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약점을 공략한다라는 그 틀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땀 한땀 여러분들하고 같이 메꿔나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삼각형의 활용 약점 공략을 하게 될 거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지난 시간에 잠깐만 어떤 것이 위크 포인트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과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학 1의 교과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이 삼각형의 활용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 건지 아직도 확립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인 법칙 언제 써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을 할 경우, 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경우, 뭔가 대각과 대변, 각과 대변, 변과 대각, 그래서 대각, 대변에 대한 개념이 나왔을 때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 버전, 변의 길이가 조금 더 많이 주어졌을 때 약간 여러분들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학기하는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자? 정리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개념이 한두 개가 아니면 복합적으로 나오면 틀리는 경우, 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서브적으로 저랑 같이 알고리즘 1번, 알고리즘 2번, 알고리즘 3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문항들을, 여기가 중학교 내용이었어, 여기가 코사인 법칙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넘버링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생각에 꽂히면 다른 방향으로 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문제 풀어드리면서, 얘들아 여기가 직각이라고 하는 게 실제 선생님은 잘 안 보였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 거기서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인가, 이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또 구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향도 생각해보고 다른 방향도 생각해보고 나에게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실전 가능한, 실현 가능한 풀이를 내가 연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준비한 그 유인물 14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이 문제의 일단 하이라이트는 딱 보면 알겠지만 짱!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 문제에서 일단 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작도할 수 있겠느냐, 이 상황을 연출해낼 수 있겠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하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실제 그림을 그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선생님이랑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 또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중학기하, 또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수학원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선분 AB의 길이가 3루트 6인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AB의 길이가 3루트 6이라고 했을 때 AB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일단 ABC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AB를 좀 밑바닥에 까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밑바닥에다가 A와 B를 한번 이렇게 좀 깔아보도록 하죠. AB가 뭐 물론 이렇게 빗변 같은 느낌으로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루트 6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3루트 6이라고 이렇게 제가 소급 적용해서 한번 써보면,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내가 긋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딱 반, 그러니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이렇게 같게끔 내가 이렇게 자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BC와 D에서 만나고 라고 얘기했거든요. 선분 BC와. 그러면 제가 BC를 그었을 때 만나야 되니까 그냥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보는 거죠. 작도를 한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제가 이 D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기를 C라고 한번 더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가 D였죠? 지워져 버렸네.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 여기가 이렇게 수직 이동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AD라고 하는 이 보조선은 그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내가 또더 나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뭐한 거냐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됐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봤더니 두 삼각형 ABD.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A, B, 그 다음에 D. 그러면 이렇게 세 점을, 즉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외접은 또 A, B, C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은 요거를 읽었을 때 실제 그러면은 두 삼각형은 일단은 각 B를 공유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공유하는 요 삼각형과 요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의 비가 3대 4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은 사인 법칙을 쓰라는 뜻이죠.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의 비가 3대 4라는 것은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의 비의 길이의 비를 구하시오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바로 루트 3대 2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요렇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사인 법칙에서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안다는 것은 그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또 그러면 우리가 차이가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ABD라고 하는 요 삼각형에서 B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AC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3대 4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사인 비분의 무엇이, 또 사인 비분의 무엇이 그랬을 때 요렇게 된다는 거죠. 봐봐요. 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선생님 잠깐만 이쪽. 감독님. 내가 지금 뭘 쓰겠다는 얘기냐면 요 공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요 공식. 그러면 지금 사인은 공유한 상태에서 잘 생각해봐요. 지금 사인 B라고 하는 그 지금 각은 똑같은데 결국에는 이 A라고 하는 마주보는 대변이 바로 이 ER과 B를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지금 아까 전에 루트 3대 2라는 얘기는 바로 이 각은 똑같은 상태에서 요 변의 길이가, 각은 똑같은 상태에서 변의 길이가, 또 각은 똑같은 상태에서 변의 길이가 루트 3대 2라는 거랑 가름하는 거죠.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결국에는 그 대변의 길이의 비였다. 이걸 내가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뭐랑 똑같다고요? 여기가 루트 3K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2K였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포인트를 잡았냐. 요게 이제 이 내용의 일단은 첫 번째 1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 내용은 선생님이 지금 뭘쓴 거냐면 사인 법칙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 거죠. 괜찮아요? 원래 우리가 사인 B,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자면 사인 B분의 AD,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AC, 이걸로 원래는 ER이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그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대 2라는 얘기예요.

B는 결론적으로 쌍인 B를 똑같은 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바로 그 대변의 길이의 B가 바로 얘랑 똑같겠다. 요것까지 이제 그만. 그러면 여기가 루트 3K이면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루트 3K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3대 4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AD의 길이보다 AB의 길이가 더 길고, 제가 안 그래도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맞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CD의 길이가 3이래요. 아, 출제가 여기 CD. 지금 그러면 느낌상 뭔가 뭐가 맞냐면 변의 길이가 많기 때문에 뭔가 내가 모름지기 코사인 법칙으로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상황인 거는 일단 이해되셨죠? 됐다. 그랬을 때 ACD의 외접은 넓이는 그럼 보세요. 보세요.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이 D에 외접원의 넓이는 그러면 모름지기 각 하나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근데 변의 길이는 지금 K만 알면 끝나니까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것 같냐면 2번에서 왠지 이거 K를 구하고자 하는 식을 나타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잘 봐봐. 저는 이렇게 가려고요. 지금 아까 전에 계속 공유했던 그 B라고 하는 이 각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집중을 해보니까,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제가 이 코사인 B라고 하는 요 값을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루트 3K분의 여기 절반의 길이가 얼마죠? 2분의 3 루트 6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 시간에도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혹시 두 밑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을 조금 내가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루트 3K분의 여기가 2분의 3 루트 6을 내가 코사인 B의 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를 실은 3루트 6과 3 플러스 루트 3K와 2K라고 하는 더큰 삼각형에서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뭘 쓰셔야 되는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활용. 따라서 여기가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봤냐면 이제 계산이에요, 계산. 2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3K 곱하기 전체 3루트 6 분의 6, 9, 54. 그래서 54 더하기 3 플러스 루트 3K의 제곱에서 마주보는 2K의 제곱인 4K의 제곱을 빼야겠다.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좀 풀어야겠다는 니즈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요렇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2K분의, 그러면 루트 2K분의 3이 되겠네요. 다시. 그럼 여기가 루트 2K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로스로 크로스로 곱해서 같으니까 여기는 지금 6, 3, 18이니까 18 곱하기 6 곱하기 3 플러스 여기가 조금 계산이 많아요. 3K2는 그럼 제가 이렇게 두개 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 좀 살짝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기는 3K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K의 제곱이니까 루트 2K를 곱하면서 루트 2K 곱해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K제곱으로 일단은 요거랑 요거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루트 3K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플러스 6루트 3K. 됐고, 여기가 9가 되겠고, 여기는 그럼 63.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내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루트 2가 있고, 여기 루트 2가 있으니까 이것도 약분하면은 요렇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루트 3이 되겠다. 요렇게. 지금 여러분 계산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54 루트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54K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K세제곱 플러스 6루트 3K제곱. 아마 여기서 분명히 안한 친구 있다에 한 표. 복잡하니까. 됐죠? 그러면 K에 대한 3차 방정식이긴 한데, K의 세제곱 이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K제곱 여기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6루트 3K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요거 했고 요거 했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9K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54루트 3은 0이다. 여러분 혹시 K 찾으실 수 있겠나요? 전 보이는데요. 왜냐면 이게 지금 묶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K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27이고 여기가 9, 3, 27이면서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는 9니까 6, 9, 53 루트 3, 54 루트 3, 여기도 54 루트 3 이렇게 없어지니까 K 값이 3이라는 걸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중학

학교 기아가 살짝 여기 이등변 삼각형으로부터 9회전 이렇게 넘어오는 거, 그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 다음에 1번은 사인 법칙. 제가 알고리즘을 넘겨서 이거 3번이라고 해볼까요? 아, 2번을 푸는 거가 이거니까 사실 이거는 3번이 아니지. 알고리즘 2번. 고등학교 수학 계산. 그럼 3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3?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 얼마죠, 그러면? 3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얼마죠? 정확하게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6, 3루트 3.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외접어낸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고 그랬는데, 잠깐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3, 3루트 3, 6. 이거 무슨 관계죠? 1 대, 루트 3대 2죠. 실은 여기가 직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내가 조금 뭉개져서 그렇지만 여기가 직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루트 3이고, 여기가 얼마죠? 6이었다고요. 1 대, 루트 3대 2. 여기 정확하게 60도고 30도죠. 그러면 이거의 외접어는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생겼죠. 요걸 지름으로 하면서 요렇게 생겼죠.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내가 들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기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뭐 묻고 자시고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외접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이러면서 정답이 몇 번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일단 반지름의 길이는 3인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ACD의 외접어의 넓이는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9파이가 되겠죠. R제곱 파이니까. 어쨌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거가 나오면 이제 답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3번이 이제 중학기하로서 나왔던 부분이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같은 느낌으로 K 찾는 거. 사실은 이런 거 여러분들 조립제법 할때 우리가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그리고 코사인 법칙의 활용 쓰는 거,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쓰는 거.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어려우셨어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정리를 하면, 작도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요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여기가 루트 3K 대 아까 전에 2K라고 했던 그 길이비를 1번으로 구하는 거 조금 어렵고, 코사인을 이제 내가 구해가지고 연립하는 그 과정도 계산이 쉽지가 않고, 마지막에 여기서 혹시라도 그냥 3하고 3루트 3, 6을 그냥 숫자로만 바라봐가지고 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만 시간 나는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어떤 걸할 거냐면, 이 3번에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항을 많이 풀어드리기보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일단 중학기야 맛만 보세요라고 했던 부분의 맛을 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케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왼쪽에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만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번 알고리즘에 대한 이 주제가 어떤 주제냐? 바로 이게 원주각과 중심각이라고 하는 중학기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을 일단은 조금 봤을 때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원이. 그러면 제가 일단 이 원에서 일단 두 점을 약간의 다리처럼 뜨득 이렇게 제가 찍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를 딱 집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제가 원의 중심에 이 보통 우리가 원의 중심을 O라고 하니까 제가 이 O라고 하는 이 점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중심하고 연결돼 있다. 중심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원에서 두 점을 이렇게 딱 찍고 거기다가 중심까지 연결했을 때는 그걸 중심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느냐? 이제 이두 점을 딱 다리를 득, 그다음에 득 이렇게 내가 잡은 다음에 또 하나의 내가 이 점을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매번 생기는 각이 하나가 있잖아요. 무슨 각? 요각. 요각. 또 요각. 또 요각. 이러면서 여기 각이 생기잖아요. 내가 왜이 얘기 왜 하냐. 이따가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때 가가지고 또 여러분들 모른 척 하면 안 돼. 그랬을 때요 각은 모두 다 동일하게끔 이 세타라는 각으로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주각의 성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원주각이 정확하게 몇 배가, 두 배가 바로 중심각이라고 하는 이런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갖다가 소급 적용해서 이쪽으로 와보면
여기서 어떤 것, 선생님, 근데 저 원주각하고 중심각이라고 하는 게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이거를 따로 가져가는데, 사실은 요게, 요렇게 두 개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득했는데, 이게 완전 다리를 일자로 쫙 찢어버린 그런 모양이 지름 모양인 거야. 그러면 이 지름에 해당되는 중심각은 얼마냐면, 파이.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파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여기가 몇 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쵸. 90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연결고리가 좀잘 되느냐. 그게 저는 이 문제의 또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요 원주각과 중심각이라고 하는 걸로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셔야 되는 애티튜드는 삼각형에서 세 변이 모두 다 주어졌을 때 그게 이등변 삼각형인지는 눈으로 보이죠. 정삼각형도 눈으로 보이죠. 다만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지금 루트가 써져 있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곡된 작도에서부터 직각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여기서 더 이상 사인 법칙을 쓰지는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제가 중학기랑 잘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을 또 알고 있어야지 바로 옆에 있는 4번 문제도 잘 풀리기 때문에 제가 4번 문제 풀때이 원주각과 중심각에 관련된 내용 제가 바로 물어볼 테니까 그거 한번 대답하면서 조금 중학기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아마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4번 문제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지금 만약에 풀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돌아가서 풀었거나 아니면 어쩌면 그냥 찍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림이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왠지 여기가 이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기하적 정당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적 정당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눈에 보이기에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아 보이는데 그게 왜 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기하적 정당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중요했던 문제인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봤더니 그림과 같이 한 원에 내접하고,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2인. 그러면 잠깐만 표시를 해볼까? 여기 길이가 2라는 거야. 여기. 괜찮아요? 그럼 여기도 2라는 거야. 아, 요렇게 딱이두 변의 길이가 2인. 요런 이등변 삼각형을 꽉 끼워 맞췄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요 A에서 BC까지 이은 요 수선의 발 있잖아요. 요렇게. 그랬을 때요 수직이등분선 위에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게 이게 구조가 만들어져요. 정확하게 총 중간에 있게끔. 그런 걸 쓸까? 이게 이제 중학기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크 포인트가 그것에 꽂혀가지고는 내가 원래는 그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거기만 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약간 뭘까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봤더니 AD가 1이래요. 여기 길이에요. 제 입장에서 조금 생뚱맞은 거죠. 왜냐면 왜 이걸 주지? 모르셔도 생각. 혹시 1하고 2라고 하는 길이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 가지 생각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한 사각형 ABCD가 있다. 아, 사각형을 말하는 거였네? 근데 어쨌건 이등변 삼각형은 맞으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지금 A를 지나고 BD에 평행한 직선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돼요. 봐봐요. A를 지나고 BD에 평행한 직선이, 잠깐. A를 지나고 BD. 그러면 BD는 확실하게 안 그어져 있는 거 맞죠? 이 그림에. 그러니까 내가 그어야 돼. 여러분, 이 제가 지금 그은 이 핑크 색깔, 이게 누구랑 평행하다고요? BD와 평행하면서 A를 지나는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이해하자. 그러면 요게 평행하다는 거네. 요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압기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행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동의각, 억각 이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내가 동의각, 억각을 찾아내야 되는데, 잠깐 그 전에 봤더니 뭘 구하라고 했냐면, A와, 일단 표시를 다 해보자. 아, 동의각, 억각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서 또 딸랑딸랑딸랑 지금 전구 움직여요. A의 길이와 CD의 길이의 비가 2대1이다. 잠깐만, A가 어디 있는데? 요거야, 요거. 요게 A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의심이 드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왼쪽 끝이고,
CD의 길이는 여기 이쪽 끝인데 이거의 길이가 몇대 몇이라고?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거야, 전혀. 여기가 2K이고 그러면 여기가 K인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답안지에도?

그러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A, B의 넓이는 이랬단 말이에요. 넓이. 이거의 넓이, 이게 문제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내가 처음부터 새로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마지막으로 풀리려면 어떻게 풀려야 될까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잠깐만. 그러면 마지막 최종 질문이 넓이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 마지막 A, E, B라고 이렇게 B급,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지금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했을 때, 지금 주어진 게 뭔가 봤어요. 그러면 내 시나리오는 이거야. 확실하진 않은데, 어라? 나 알았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E고, 여기가 EK니까, 나 K를 찾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K를 찾으리라. 그리고 그 K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감독님 여기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두 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높은 확률로 이 2번에 두 변과 끼인각을 쓰지 않을까? 내가 왜 갑자기 각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그냥 심심해서 한게 아니라, 분명히 평행선이 나오면 동이각, 억각이 나온다고 했거든. 봐봐요. 내가 이각을 찾고 싶은 거야, 이각을. 요각, 요각. EA. B라고 하는 각. 그러면 극각과 동이각이 어디냐면 이게 여기야. 재밌죠? 근데 이각과 같은 각이 또 있다? 뭐냐면 A와 D 좀 봐봐. 보세요. 어디 보세요? 여기 봐. 룰룰룰룰룰. 물 마시면 안 돼. 물 마시면 안 돼. 여기 봐. 지금 보고 있어? A와 D를 기준으로 얘가 무슨 각이에요? 원주각.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거와 같은 각이 여기 있죠. 나왜 자꾸 이쪽으로 갖고 갔을까요? 전 아직까지도 모르겠거든요. 그 수수께끼를 왜, EK와 K를 왜 줬을까?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갑자기 보기 시작하냐면, 저는 이거를 뚫어져라 보면서 분명히 의도가 있다. 제가 지금 이 삼각형이 주인공이거든요? 선생님 말 맞나요? 이 삼각형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주인공이 여기 보여. 보세요. E 하나 K. 그래서 제가 이 삼각형을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를 공유하죠? 각 하나를 공유합니다. 아, 나 이거 느낌이 난다. 뭐인 것 같죠, 혹시? 닮음인가? 닮음인가? 가만히 보니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각 하나가 똑같다라는 거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똑같다라는 각은 어떻게 밝혀야 되냐면, 여기 각이 혹시 여기랑 같은가를 밝히려고 했는데 그게 잘 보이지가 않죠. 왜냐면 얘는 평행선하고는 관계없는 각이거든요. 그렇다고 얘 원주각을 찾아본다고 그러면 여긴데? 지금 그걸 여기와의 상관관계를 잡겠다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다시. 나 무슨 말?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같지 않을까라는 거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를 내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무슨 각이라고요? X라고요. 근데 이 X가 어디냐면 평행선과 BC예요. 야, 대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X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뎌라고 부르냐? AA 닮음. 그래서 이 문제의 1번 알고리즘이 AA 닮음을 이용한다. 요게 벌써 진짜 이 문제의 그냥 1번 스타트부터가 문제가 뭐냐? AA 닮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AA 닮음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서는 변의 길이의 비를 다알수 있는데, 확정적으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여기는 EK1이라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다알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이 EK는요, 동그라미와 X와 대응되는 길이에요.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X와 대응되는 길이가 2거든요. 그럼 닮음 비라고 하는 건 EK 대 2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변의 길이가 여기는 2를 알아요. 그럼 2가 뭐냐면 아니, 동그라미와 없는 거. 그럼 이쪽에서 동그라미와 없는 거. K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대 K. 이렇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조금 어이없죠, 생각보다. 그러면 이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K제곱이 2가 되면서, 어라? K값이 루트 2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허무하게 끝났는지 아세요, 이 문제가? 봐봐요. K가 루트 2예요. 그럼 뭐가 루트 2죠? 얘가 루트 2죠. 그럼 얘가 뭐죠? 얘가 2루트 2죠. 그러면 나뭐 하면 되냐면요, 최종적인 문제 자체가 S라고 하는 요 왼쪽에 지금 칠해져 있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동그라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어떻게 갈 거냐? 삼각형의 넓이 S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A, E, B라고 하는 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DC에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 동그라미에 대한 이 각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1의 제곱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1의 제곱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잠깐만, 그렇게 가지 말고 어차피 우리 사인 동그라미로 가는 거니까 코사인 동그라미로 바로 그냥 변형 공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러면 코사인 동그라미는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분의, 지금 뭐 하는지 알고 계시죠? 감독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요거 지금 쓰고 있는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선생님 지금 이거 쓰려고 그러다가 이걸 확 도는 거 봤어요? 근데 원래 연출하려고 뭐지, 제가 뭐 이렇게 미리 준비해 온건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1의 제곱은 아니 이렇게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잠깐만,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분의 요거의 제곱 4, 루트 2의 제곱 2 빼기 1,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4 루트 2분의 5가 된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코사인 동그라미의 그 사인 값, 아니, 코사인 값이 4루트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는, 직각을 그려보세요. 여기가 4루트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일 터. 그럼 여기가 32죠. 16 곱하기 2니까. 그럼 16 곱하기 2라고 하는 32에서 5를 빼면 여기가 루트 7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따라서 내가 사인 값을 구해주게 되면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사인 동그라미는 4루트 2분의 루트 7이라는 거를 여기서 내가 이제 소급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요거를 가지고서 삼각형 그려서 요렇게 푸는 거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제가 삼각비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푸셔도 되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1이다라고 푸셔도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는 예각의 크기니까 코사인도 양수, 사인도 양수, 뭐 부호도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코사인이 양수니까. 그냥 뭐 따지자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2 루트 2에다가 곱하기 4 루트 2분의 얼마 루트 7을 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가 두 배가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이 2분의 루트 7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보기 선택지에서 골라주시면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그러니까 잘 봐요. 다 들었죠? 다 들었죠? 그러니까 제 풀이가 길어요, 안 길어요? 안 길죠? 생각보다 괜찮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거 찾으셨어요? A의 답은? 제가 이걸 찾았기 때문에 코사인 못 근데 제가 최대한 그 보여드리려고, 뭐또 의식의 흐름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보여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A의 닮은 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 선생님? 일단 그림 보면서 의심이 있다. 여기가 2K인 거랑 여기가 K인 거랑 뭔 상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볼 때. 이게 12번 문제니까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엄청 어려운 12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랬으면 13번, 14번 쪽으로 갔겠죠? 그건 아닌데. 안 보이는데? 평행선. 분명히 억각, 뭐 동의각.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억각인 거고요. 요거와 요거는 동의각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급 적용할 수 있었냐.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동의가 표시하면 또 원주각이고, 그럼 여기가 또 같고, 그러면서 여기와 여기가 똑같으면서 요게 여기각이랑 동의각으로 같다는 걸 밝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A의 닮이 맞았네. 이렇게 뭔가 딱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릴 거는 요거 닮음을 조금만 정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서 이제 정리할 중앙기하는 뭐냐? 요거. 그러면 이거죠. 이라고 하는 내용과 한 가지 더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평행선 사이에, 지금 여기 평행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 그래서 제가 중압기하를 따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옆에 써져 있는 것처럼 쫙 이렇게 개념 내용하고로 정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이 그 문제 나왔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중압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동전죽기처럼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요거를 닮음이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7월 학력평가의 기하 문제에서 제가 실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수강 후기에 보니까 질문을 좀 하더라고. 이게 선생님 왜 평행, 그게 여러분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의 결론이에요 했는데, 이제 우리 여기 EBS에 또 Q&A 답변 달아주시는 선생님께서 있어요. 그러면서 고 선생님이 답변 달아주신 거에 이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조금 어려워하는구나라고 해서 이번 약점 공략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약점을 딱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닮음이라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

미안해요. 확대 축소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조그만하게 생긴 그 뭐지? 이렇게 삼각형을 그대로 이렇게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자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늘리는 것처럼. 그 모양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확대되죠. 그랬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A 프라임, 여기를 B 프라임, 여기를 C 프라임. 선생님, 선생님 되려고 교사 임용 준비할 때 중학교 기하 진짜 많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연습했는데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A, B, C와 A 프라임, B 프라임, C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것을 반드시 대응되는 순서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감독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그냥 암묵적으로 여러분 이 EK라고 하는 길이가 뭐죠? 동그라미와 X로 이루어진 변이죠? 동그라미와 X로 이루어진 변이 E죠? 그래서 EKD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닮음을 요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그 닮음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삼각형의 두각이 같다라는 것만 밝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자동적으로 이각은 이각과 같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AA 닮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닮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닮음 B라는 건데요. 닮음 B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여기의 길이를 스몰 c,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스몰 c 프라임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닮음 B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몇대 몇이냐면 C 대 C 프라임이다. 요렇게 길이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응용해 보세요. 넓이 B.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여기의 넓이를 S 프라임이라고 하면 S와 S 프라임의 B를 구할 때 직접 구하지 않아도 바로 이 닮은 B의 제곱인 C 제곱 대 C 프라임의 제곱. 그래서 하나의 길이비만 구한 다음에 그 길이비의 제곱을 하면 넓이 B가 된다는 게 일단 닮음에 관련된 중앙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비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 삼각형에 이렇게 제가 평행선을 한번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는 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동그라미라고 하면 그게 여기각이랑 같고 또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X각이라고 하는 평행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바로 동이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자동스럽게 요 조그마한 위에 있는 피라미드 모양의 위에 있는 삼각형과 밑에 있는 삼각형은 여기 나와 있는 AA 닮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닮음 B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요 길이를 m이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제가 n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닮음 비가 m 대 n으로 딱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오른쪽의 길이로 갖고 와서 제가 만약에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결국에는 m 대 n이라고 하는 닮음 비는 오른쪽에서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p 대 m 대 n이었으니까 P 대 Q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응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 지금 가로로 딱 이렇게 나와져 있는 요 길이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S라고 하면 R과 S 자체도 지금 닮음 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R 대 S까지가 서로 모두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M 대 R은 N 대 S다. 이런 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M 대 N이 P 대 Q랑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를 제가 M-M이라고 제가 만약에 쓰게 되면 M-M 대 M은 여기도 Q-P 대 P가 되는 거니까 이게 모두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중점이어서 여기가 1대 1이었다. 이쪽도 중점이어서 1대 1이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삼각형 두 개가 닮은 삼각형이고 정확하게 절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두 선이 평행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각이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닮음이라서. 뿐만 아니라, 제가 요 길이가 요 길이의 정확하게 절반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삼중정의라고 제가 줄여서 쓸게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까지 되면서,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7월 학력 평가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뭐요 정도까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정리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요런 중학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번 다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열심히 좀 적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4번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갖고 온 거지 다른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선생님이랑 이제 피날레로 실제 이제 6평에 나왔던 기출문제 하나 풀고, 제가 이거는 그 개념 시간이나 특강에서 제가 풀어드리지 않았던 문제여가지고요. 제가 요 문제를 좀 풀어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제가 요리조리 잘 풀어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일단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되게 말이 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시각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BC의 길이가 3이래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소급 적용했던 거. 자, BC의 길이가 3.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2. 잘한다. 선생님 뭐 읽지도 않았는데요? 아, 그냥 잘한다고요. 자, 3, 2. 코사인 BCD. BCD가 어딘데? 여기네. 자, 저 1번 뭐할것 같아요? BD 길이지 뭐. 왜? 3, 코사인 값 알려줬고 2를 알려줬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서 혹시라도 내가 덕지덕지 그려가지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안 그리는 거지만, 일단 먼저 첫 번째, BD의 길이 정도는 구해보자. 그럼 요거의 제곱은 분명히 구해야 될 거야. 9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아까 전에 코사인 값 얼마라고 했니?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럼 이제 이거는 둔각이라고 벌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8이 되겠고, 9가 되니까, 여기는 일단은 17이다, 요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BD의 길이는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높은 경험치로는 루트 17이라고 내가 구해두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이 사각형 ABCD에서, ABCD에서, 좋아요. 거기서 삼각형 ABC와 ACD는, ABC와 ADC는 모두 다 예각삼각형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2에 대해서. 자, 그러면 AC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라는 거야. 근데 그걸 기준으로 뭔가 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잘 봤더니, 그랬을 때그 2에 대해서 A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 다음에 또그 AB와 AD랑 만나는 점에 A가 아닌 점을 각각 P1이라고, 그러면 내가 요렇게 그어가지고 여기와 만나는 거, 여기와 만나는 걸 P1, P2. 내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으란 얘기.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CE를 가지고서 원을 만들어가지고 BC하고 만나는 점과 CD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Q1, Q2라고 할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더니 그게 맞다라고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출제자가 이제 마지막 두 줄을 남겨두고 있는데 뭘 알려줬냐면 P1과 P2를 잇는, 그러면 여기를 잇는 여기의 길이와 또 Q1, Q2라고 하는 그 길이의 비, Q1, Q2가 어딘데? 여기의 길이의 비를 알려줬는데 그 길이의 비가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했냐면 3대 5루트2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일단 여기를 3대, 그러면 여기를 3K, 그 다음에 여기를 5루트 2K,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 됐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를 말했냐면,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라는 거예요. ABD의 넓이가 2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BD를 내가 이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있긴 이어야겠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의 각을 기준으로 내가 넓이 2라는 거를 사용을 하겠죠. 그랬을 때, AB 더하기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서 나는 여기서 진짜 본능적으로, 그러면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둬야겠네. 이러면서 모든 문제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쓱 지나갔던 건 뭐냐면, 여기의 길이가 1대2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의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여기의 반지름의 길이는 2R이고,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필시 내가 이제 배웠던 개념에 연결 지으려면, 사인 법칙으로 연결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 그러니까 이쪽에 보니까 여기에서의 외접원이고, 이 삼각형에서의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도 여기서 쓸수 있겠다. 요렇게 일단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썼어요. 넓이가 2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일단은 먼저 2번 하시고, 넓이가 2라는 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잘은 모르겠지만 사인 a가 2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그림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까지만 내가 이제 조금만 써보면. 그리고 여기는 둔각삼각형이 맞대. 왜냐면 DAB라고 하는 그 각의 이제 그 범위가 2분의 파이라고 하는 90도보다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지금 그 코사인 C라고 하는 요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다. 요것만 내가 일단은 좀 바라봐주면 될것 같아. 그랬더니, 일단은 여기에 있는 삼각형 요거와

외접원 사이의 관계. 여기 있는 삼각형과 요 외접원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일단은 먼저 알고리즘 3번이 나와요. 어떤 알고리즘 3번이 나오냐? 봐봐요. 이쪽 원에서 제가 사인 법칙을 쓴다고 하면 사인 C는 2R분의. 근데 그때 이 R이 2R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R분의 5 루트 2K라고 쓸 수가 있겠죠. 저 지금 이쪽에서의 사인 법칙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인 법칙을 이쪽에서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에서도 사인 A라고 하는 그 사인 값은 누구분의? 2R분의. 근데 이때 이 R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이 맞아. 이때는 2R이라고 했을 때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2R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KK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3K다.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 코사인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사인 C라고 하는 값의 제곱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3을 공유할 거면서 위에가 2루트 2가 되겠죠. 왜? 그래야 9분의 8 더하기 9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값이 마지막으로 3분의 2루트 2가 된다는 거니까 루트 2, 루트 1 약분 되고,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라지 R분의 K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서 요 값이 15분의 정확하게 딱 8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게 줄줄이 비엔나 답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이 값이 5분의 4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 5분의 4라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들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서 2가 되고 맞죠? 5분의 4라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돼서 2가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약분되니까 아. 여기서 xy의 값이 5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근데 출제자가 나한테 x 더하기 y가 얼마냐고 물어봤다라는 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x와 y를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이 bd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한번더쓸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4번 알고리즘이 바로 위쪽에 있는 a, b, d에서 아까 전에 bd의 길이의 제곱이 17이었던 걸 이용하면 그 17이라고 하는 걸 공유하면서 이번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에 이번엔 코사인 a의 값이 필요한 건데 사인 a의 값이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삼각해 보면은 5분의 4니까 5분의 3이 코사인이었을 거고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xy가 5라고 했으니 여기가 5가 되면서 요렇게 요렇게 약분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 3. 그러면 6이니까 23인가요? 11인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아, 왜냐면 코사인 값이 5분의 4에서 여기 지금 둔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또 놓칠 뻔했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 마이너스 5분의 3이 코사인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a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6이 되고 넘어가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1이 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의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되게 신기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1이고 xy가 5니까 곱셈 공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별이라고 한번 해보면 결론적으로 별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에다가 2xy, 10이니까 요게 21이 돼서 요 값은 루트 21이었다. 그래서 마무리가 오히려 조금 특이하게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다가 힘을 줬냐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내분점 해가지고 외접원 두개 그려주고 길이비로 다 구하게끔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 한번 써봐. 삼각형의 넓이 한번 써봐. 사인 법칙으로 비교까지 한번 해봐. 코사인 법칙 한번더 공유한다는 거 써봐. 마무리까지 곱셈 공식까지.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약점이 그냥 수학 1에 있는 모든 그냥 개념을 다 총집합해서 거기다가 이제 약간은 좀 당황할 수 있는 x 더하기 y의 값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1이라는 것과 xy가 5라는 걸로부터. 그래서 결국에는 x와 y를 정확하게 길이를 구할 수는 없는 그렇게 좀 실시가 됐던, 출제가 됐던 조금 특이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낯선 상황부터 시작해서 중학기아들이 많이 섞여져 있는 만큼 도형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생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삼각형의 활용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수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약점 공략 7강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드디어 적분으로 들어갔어요. 이 적분은 제가 어떤 강좌를 들어가든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적분은 여러분, 사람마다 경험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은 그냥 미분하면 되거든요. 근데 적분은 눈치를 잘 챙겨야 돼요. 그냥 미분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미분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열심히 미분하면 되거든. 뭐 조금 복잡해져도 그냥 곱하면서의 미분이겠죠. 근데 적분은 정말 자, 하기 나름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한줄컷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줄, 세줄 계속 연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경험치를 쌓아야죠. 경험치를 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선생님이 푸는 아니면 다른 잘하는 친구가 푸는 풀이도 한번 보면서 내가 이 풀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풀수 있을까? 그렇게 변경하려면 내가 어떤 눈치를 챙겨야 될까?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그런 경험치를 쌓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랑 같이 할 거고 아시겠죠? 자, 이제 적분을 할 건데 여러분 오늘 다룰 문제가 총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요구하는 개념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문제 할 때마다 개념을 조금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이렇게 정해야죠. 닫힌 구간 A, B에서 일단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연속이 남수 fx가 있다. 그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맞아. 우리는 부정적분을 하나 찾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a, b를 대입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교육 과정상의 정의인데 근데 이 기호가 본질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이거는 넓이에 대한 관계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S1 빼기 S2라고 쓸수 있어요. 이때 S1은 무엇이냐? 이때 S1은 F가 A,B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넓이. 그 다음 S2는 무엇이냐? F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넓이예요. 자, 그럼 잘 봐봐 여러분. F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넓이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더했죠. 여기 F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적분이라는 건 뭐를 고려하는 거야? 넓이를 고려하고 싶지만 동시에 뭐도 같이 고려한다? F의 부호도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닫힌 구간 A,B. 그러니까 사실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것도 추가적으로 정의하냐면 자 A부터 A까지 fx dx는 뭐냐? 이건 그냥 0이라고 내가 약속을 할 거고 그다음에 A부터 B까지 fx dx를 이렇게도 쓸수 있어.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fx dx.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걸 보장하고 싶다라는 거지? A가 B보다 작을 때뿐만 아니라 A랑 사실 B랑 서로 같을 때 그때도 내가 정적분을 정의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윗끝과 아랫끝을 바꿀 때 마이너스를 붙이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이번에 더클 때에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윗끝 아랫끝을 뒤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던 아랫끝이

더 작은 형태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을 때, 같을 때, 클때 모두 다 정의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붙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었죠, 여러분. 그럼 이 마이너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반은 뭘까? 아까 정적분이 넓이에다가 부호까지 고려하는 거라면 사실 뭐까지 고려하고 싶다? 방향까지 고려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자, 정적분은 시그마, 뭐? 첫 번째 방향. 그러니까 적분 방향이야.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정방향이죠? 정방향은 플러스야. 곱하기 부호. F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그 다음에 곱하기 넓이. 이세 개를 모두 고려해서 시그마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S1 빼기 S2도 마찬가지야. 지금 A, B 정방향이죠? 이 정방향에서 넓이를 0보다 클 때에는 그냥 더해. 0보다 작을 때는 빼줘. 이 말입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자, 문제 들어갑시다. 이차함수 fx가 f0는 0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뭐? f0는 0. 아, 상수항이 0이구나. 또 동시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원점을 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그 6월 모의 평가에서 15번 있잖아. 그 적분 관련된 문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그래프를 추론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개념이 제가 조금 전 설명했던 요 개념이에요. 이 문제 풀다 보면은 그게 조금 이해가 돼.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으로부터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과정상 계산으로부터 정의하기 때문에 자꾸 계산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을 논하기 전에 일단 0부터 2까지 fx dx부터 얘기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fx dx는 아까 했던 것처럼 s1 빼기 s2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때 s1은 뭐야? f가 요 범위 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거는 f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0부터 2까지 절대값 fx dx는 뭐가 될까? 이거는 s1 더하기 s2가 되겠죠? 이 아래에 있던 것까지 뒤집어 올려가지고 0보다 큰 범위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니까 s1 더하기 s2가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가 조건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그럼 s1 더하기 s2는 마이너스 s1 빼기 s2와 같고, 이거 먼저 소거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s1 플러스 s2니까 s2가 지워지겠죠? 지워지고 s1 넘어가면은 es1은 0이네? 아, s1은 0네? 또 동시에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4라고 했죠. 그말 무슨 소리야? s1이 0인데, 그럼 s2는 4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 조건을 통해서 s1은 0이다랑 s2는 4이다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 뭘까요? 일단 첫 번째 해석해야 되는 거, 네, 요거. 그럼 S1이 0이다가 무슨 소리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넓이가 없다고. 그 말은 무슨 소리지? 모조리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아, 그래서 여기 0이 있고 2가 있는데 0과 2 사이에서는 어떻다는 소리야?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예요. 이 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가 가 조건입니다. 자, 나 조건 봅시다. 그럼 나 조건 똑같겠죠? 그럼 2부터 3까지 fx dx를 조금 전처럼 s1 빼기 s2가 아니라 뭐 s3 빼기 s4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 이때 s3는 아까처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고 여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겠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요걸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럼 2부터 3까지는 내가 작성을 했으니까 절대값 2부터 3까지 하면 되겠죠? 그럼 2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 이건 뭐가 될까? 이거는 s3 더하기 s4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이거 둘이 똑같다. s3 빼기 s4랑 s3 더하기 s4가 똑같다. s3 지워지고 s4 넘어가면 0은 es4. 그러니까 아, 네. s4는 0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무슨 소리야? f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없다. 그 말은 0보다 다 크거나 같다. 그말 무슨 소리예요? 네. 2, 3.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2랑 3 사이에서는 모조리 다 0보다 큰 범위다. 그말 무슨 소리죠, 여러분? F 당연히 연속함수.

있으니까 다함수랑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2차 함수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길이 아직 몰라요. k 곱하기 여기 0, 2 지나니까 x 곱하기 x 빼기 2가 될 거고, 이 k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써야 돼? 아직 안쓴 거? 그죠? 이거 써야 되겠죠? s2는 4다. 아, 요 넓이가 4다. 그 말은 0부터 2까지 f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 kx, x 빼기 2. 그럼 k 꺼내고 x제곱 빼기 2x, dx. 그러면 k 곱하기,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x3제곱이죠? 빼기 x제곱, 0부터 2까지 3분의 8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k. 그게 마이너스 4. k는 얼마? k는 3입니다. 이거 3이었어요. 자, 문제에서 FO 물어봤죠? 그럼 FO는 3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정답 45가 돼요. 자, 이 문제 사실 풀이로만 따지면 길지가 않았어. 근데 아마 모든 친구들이 헷갈릴 부분이 가랑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정적분은 여러분 그냥 계산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자, 이거 절대값 f,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fx를 x 곱하기 x 빼기 a라고 두고, 그러면 아, a까지는 어떻게? 또 a부터 e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 거거든.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아, 이게 f가 중간에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그걸 고민하게 될것 같아요. 근데 어때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죠? 내가 뭘 썼냐면은 정적분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냥 끝.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요 관계를 통해서 S1과 S2가 바로 나오고, 그 말이 S1이 0이니까 아, 여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 S4가 0이니까 아,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없어야 돼서 모조리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를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네 하고 심플하게 끝나는 거죠. 이게 진짜 정적분이 얘기하고 싶은 바야. 얘기하고 싶은 바. 먼저 계산부터 하지 마. 자, 다음 문제 갑시다. 2번. 자, 여러분, 요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2024학년도 수능이거든요. 2024학년도 수능부터는 확실하게 그 출제 트렌드가 바뀌었어. 그래서 요 문제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적분에 관련된 스킬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나 아니면 다른 적분에 관련된 스킬. 근데 2024학년도부터 그 스킬의 유용성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문제가 또 요거입니다. 원래는 뭐 적분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적분하기 위해서 뭐 중간에 숫자를 더했다가 빼가지고 빠르게 계산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정직하게 미분도 해야 되고 진짜 정직하게 적분도 해야 돼요. 자, 가봅시다. 함수 fx는 9분의 1 x 곱하기 x 빼기 6 x 빼기 9가 있대요. 여기서 뭐할수 있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냥 대략 대략. 자, 뭐 어디를 지나? 0,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9 지나고 최고차항의 계수 양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부터 할 생각하지 말고 개형만 그려두자는 거야. 그럼 여기가 0, 6, 9예요. 자, 그 다음에 실수 t 0과 6 사이. 여기 0과 6 사이. 네, 그 다음 함수 gx는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x가 t보다 작을 때는 fx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평가원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에서 t보다 작을 때를 먼저 줄 수도 있고 t보다 클 때를 먼저 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럴 때 어떤 규칙이 있냐면, 작은 걸 먼저 준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쉬운 걸 먼저 줘요. 이거는 요거 먼저 해석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0과 6 사이에 어떤 점 t라는 데가 있어. 그 t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데, 그거 왼쪽은 fx를 따라갈 거고, 그거 오른쪽은 요거를 따라갈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이거 변수는 x야. t는 이미 정해진 거야. 이거 x에 대한 1차 식이고요. 최고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문제에서 대놓고 포맷을 줬죠. 이거 뭐야, 이거?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0: 뭐 하란 소리죠?
1: 여러분들 보고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을 그려라 이 소리야. 자, 이제 직선을 쭉 그려. 문제에서 뭐래요 이제? y는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댓값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 넓이의 최댓값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 내가 퀴즈 하나 낼게.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함수일까요? 내 말은 이것도 하나의 함수라고 볼수 있는데 함수의 정의역은 뭘까요? 아, 정의역? 아니, 함수의 뭐 독립변수라 그럴까요? 우리 x, y 할때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어찌됐든 이 상황의 스타팅 포인트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일까? x 아니요. 이거는 사실 t에 대한 함수예요. 뭔 소리냐? 지금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넓이가 달라져. t가 여기야. 그럼 여기서부터 왼쪽,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 함수의 그래프가 정해지면서 넓이가 정해지죠. 근데 t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러면 곡선의 그래프가 바뀌면서 다시 넓이가 바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t가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넓이가 정해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물어본 거냐면 t에 대한 함수의 최댓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우리 미분에서 언제 최대가 될까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이따가 설명할 거긴 한데 사실 실전이라면 그렇게 안 풀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그냥 t 값을 바꿔보겠지. 자, 그러면 t가 여기일 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 아, 이 넓이구나. 그럼 t가 만약에 여기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넓이가 넓어졌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이 들어야 될까? 계속 넓어질 수 있을까? 언젠간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가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땐 또 언제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가 있겠죠. 그럼 언제 최대가 될까? 자, 여기서 넓어졌어. 그 다음에 넓어지겠네? 여기 접할 때 넓어졌네? 그 다음은 어때요? 만약에 쭉 넘어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 그림 어때요? 넓이가 작아지죠. 그럼 언제가 경계가 될까요? 아무래도 여기 접할 때가 그 맥시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접할 때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우리는 미분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따져봐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fx를 미분해 볼 거니까 먼저 전개부터 해. 9분의 1 x에 x제곱 빼기 15x 더하기 54니까 x세제곱 빼기 15x제곱 더하기 54x. 자, 그럼 f'x 9분의 1 x세제곱이니까 3분의 1x제곱 9분의 15니까 마이너스 9분의 30.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0x. 그 다음에 6x니까 더하기 6. 자, 근데 그게 뭐가 되길 바래? 그게 마이너스 1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양변에 3 곱하면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18은 마이너스 3이니까 넘기면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x 빼기 3, x 빼기 7. 그럼 x는 3 또는 7. 그럼 그게 무슨 소릴까? 여기 접하는 건 3이고, 그럼 7은 뭐야? 7은, 여러분,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잖아. 그때 x좌표가 7이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 7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죠. 왜요? 우리는, 네, 0과 6 사이를 따질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우리 원하는 거 끝났어. 여기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때 이렇게 접하고,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넓이 구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는 뭐를 따라가? F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3부터 끝까지는 뭐를 따라가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인 거죠.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야? 3 콤마 대입. 9분의 3 곱하기 빼기 3 곱하기 빼기 6. 정리하면 3 콤마 6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는 어떤 상황이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는 뭐를 쓴다? F를 그대로 쓴다. 그래서 9분의 1. 그 다음에 전기하면 X세제곱 빼기 15X제곱 더하기 54X.

dx 더하기 삼각형 3,6부터 출발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높이 6, 가로 6이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이거는 18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 9분의 1. 자, 그 다음 요거. 이건 어쩔 수 없지. 해야지 뭐. 4분의 1, x 4제곱. 그 다음에 5x 3제곱. 더하기 27x제곱. 0, 3. 자, 그럼 9분의 1. 대입. 4분의 81. 빼기 5 곱하기 27. 더하기 27 곱하기 9까지. 자, 그다음 여기 더하기 18, 더하기 18. 자, 이거 약분. 쓱쓱 9죠. 그다음에 9, 3이죠. 9 없어지죠. 마이너스 15 더하기 27이니까 12 더하기 18이니까 30 더하기 4분의 9. 정답 4분의 129가 됩니다. 자, 요게 아마 실전에서 풀수 있는 풀이. 자, 이제 고민. 이렇게 푸는 건 알겠고. 내가 궁금한 거, 정말 최대가 t 이퀄 3일 때일까? 를 얘기해 보자요. 자, 봅시다. 아까 얘기했어. 이거 뭐에 대한 함수다? t에 대한 함수다. 그럼 t에 대한 함수를 정말 식을 써보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적분해야 될진 다 알아. 봐봐. 0부터, 자, 이거 ht라 하자. t에 대한 함수니까 ht 0부터 어디까지? t까지는 뭐를 따라간다? f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fx dx. 그다음 t부터 어디까지? 뭐 어디까지야? 직선의 교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적분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 무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고 적분이라는 대단한 공식까지 써요? 그럴 필요 없죠. 높이가 t,ft였으니까 높이가 ft. 그럼 가로도 ft겠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ft의 제곱이죠. 자, 그럼 h't는 이거 ft가 되겠다. ft 더하기 이거 미분했으니까 ft, f't. 그러면 ft로 묶을 수가 있네. 1 더하기 f't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 왜 했어요? t에 대한 함수의 최대값이 언제일까가 궁금해서. 최대값은 언제 생겨? 보통 극대일 때. 그럼 극대는 언제야?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어쨌든 나는 부호가 궁금해. ft는 지금 부호가 어떻죠? 양수야. 왜? 우리는 0과 6 사이 따질 건데 0과 6 사이는 양수거든요. 이거는 양수야. 그럼 우리 뭐만 따지면 돼? 1 더하기 f't의 부호만 따지면 돼요. 자, 그럼 f't를 구해볼 건데, 이거 아까 했었거든? f'x는 그러면 3분의 1x제곱 빼기 3분의 10x 더하기 6이었고, 여러분, 6이었고, 그럼 여기다가 f'x 더하기 1이니까 f't 더하기 1은 3분의 1x제곱 빼기 3분의 10x. 그래, 하자.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1로 묶으면 x 빼기 3, x 빼기 7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여기 t, 여기 x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냥 알아서 잘 이해해줘. 자, 이거 t라고 해도 돼. 뭐 상관없어. 자, 그러면 요런 상황. 3, 7이고 내가 궁금했던 건 0부터 6까지만 궁금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3이 최대값을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맞네.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이게 부호가 바뀔 때니까 f't가 몇이 될 때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딱그 극점을 만드는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이 맞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2번이었고요. 3번 가자, 여러분. 3번 여러분. 이제 다항함수 중에서도 그 대칭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칭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칭에 대해서 얘기할 게 정말 많아요. 자, 대칭성. 여러분, 대칭성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 1번, y축 대칭. 2번, 원점 대칭이야.

Y축 대칭은 언제 Y축 대칭이라 그러죠? 뭐를 만족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가 될때 우리는 Y축 대칭이라 그러고요. 원점 대칭은 F-X가 마이너스 FX가 될때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셔야 돼.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해줄 시간은 없어. 이게 여러분들 그 양쪽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소리야. 이게 양쪽의 함수값이 딱 부호 차이 난다는 소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한다. 이 상황을.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다항식에선 어떤 얘기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죠? Y축 대칭일 땐? 맞아, 요때는 짝수, 차수만 남는다. 아니면 어디까지 허용? 상수항까지 허용. 이때는 어때요? 이건 홀수, 차수만 허용하겠다. 다항식에서 한정이에요. 다항식 한정. 여러분, 이게 제일 기본이고, 조금 더할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자, 봅시다. 대칭성 심화. 1. 곱. 우리 문제도 나오는 그 곱. 자, y축 대칭 함수랑 y축 대칭 함수를 곱할 때, 아니면 y축 대칭 함수를 원점 대칭 함수랑 같이 곱할 때, 원점 대칭 함수를 원점 대칭 함수랑 곱할 때, 1번, y축 곱하기 y축은 뭘까요? 이거 y축입니다. y축 곱하기 원점은 뭘까요? 이거 원점입니다. 원점 곱하기 원점은 뭘까요? 이거 y축입니다. 자, 여러분, 외울 거야? 아니, 나는 지금 못 해주지만 여러분들은 해봐야 돼. 이게 지금 요 상황이 이거를 만족하는지, 요 상황이 요거를 만족하는지, 요 상황이 요거를 만족하는지 직접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y축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함수에서? 짝수, 차수랑 상수항. 이거 짝수, 차수랑 상수항이야? 그럼 짝수, 차수 곱하기 짝수, 차수면은 모든 항들이 짝수 곱하기 짝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지수끼리 더해도 짝수가 나오겠죠? y축 대칭일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짝수, 차수식이랑 홀수 차수식을 곱했어. 그럼 곱했을 땐 지수끼리의 덧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수의 짝수 더하기 홀수 곱하면서 홀수만 남아요. 그래서 원점 대칭. 이거 마찬가지야. 홀수 차수 곱하기 홀수 차수야. 그럼 지수의 뭐가 돼요? 홀수 더하기 홀수가 되니까 모조리 다 짝수 차수예요. 아, 그래서 이때는 y축 대칭이구나. 자, 이게 대칭 심화 1 곱이고요. 대칭 심화 2. 미분. 그럼 미분하면 어떨까? y축 대칭 함수를 미분하면 어떨까요? 물론 미분 가능할 때. 그 다음, 원점 대칭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네, 원점 대칭이 나오겠죠? 요거는 y축 대칭이 나오겠죠? 왜 그럴까요? 직관적으로도 y축 대칭 함수면 데칼코마니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길이랑 여기서의 접선의 길이가 딱 마이너스 차이 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직관적인 이해도 좋고요. 직접 증명해 보면은 더 좋고요. 둘다할수 있으면.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는 y축 대칭이 우리 다항함수 범위에서는 어떤 함수? 짝수, 차수 더하기 상수야. 그럼 미분하면은 홀수, 차수만 남겠죠? 마찬가지야. 원점 대칭 함수 홀수, 차수예요. 미분하면은 y축 대칭일 거다. 자, 그 다음. 대칭 심화 3. 뭐가 필요할까, 이젠? 적분 필요하겠죠? 여기 적자. 대칭 심화 3. 적분. 적분은 어때요? 자, 인테그랄 y축. 인테그랄 원점. 인테그랄 y축 대칭은 뭐가 될까? 이거는 원점 대칭이 되겠죠? 아니요. 원점 대칭했다가 여러분 더하기 상수가 붙습니다. 그쵸, 여러분? 상수는 늘 고민해야 돼요. 원점 대칭은 홀수 차수만 있잖아. 근데 우리는 상수항이 붙을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원점 대칭이라고 할순 없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 더하기 상수. 원점 대칭을 적으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y축 대칭.

2x 더하기 상수인데, 여러분, 상수도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y축 대칭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뭐 이거 안 써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 대칭 심화 4번. 이거는 합성. 이건 사실 수투 범위에서는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진 않고,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이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자, 이게 속함수가 y축 대칭이야. 여기 이제 어떤 함수가 있어? 참고로 요 f는 모든 함수 다 가능합니다. 이게 y축 대칭이든 원점 대칭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요거는 for all이라는 영어 단어의 축약형 표현이에요. 수학에서 쓰는 건데. 자, 어찌됐든 그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속함수가 y축 대칭일 때이 결과물은 y축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y축 대칭 함수면 직관적으로 우리 다항함수 버전에서는 짝수 차수만 있어요. 근데 그 짝수 차수를 속함수로 넣고, 맞아. 이거 뭐야? 그냥 어떤 함수에다가 합성을 시켜. 그럼 이 합성함수도 뭐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뭐 다항함수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그 다항함수에서 뭐 이게 3제곱이 됐든 4제곱이 됐든 5제곱이 됐든 각각을 n제곱할 건데 짝수 차수를 n제곱하면 뭐가 돼요? 당연히 짝수 차수겠죠? 그 짝수 차수들의 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y축 대칭이 될 거예요. 근데 원점 대칭은 상황이 복잡해. 이거는 딱두 가지만 따져요. 원점 대칭을 원점 대칭에 합성할 때, 원점 대칭을 y축 대칭에다가 합성할 때. 이럴 때는 어때? 자, 직관적으로 홀수 차수들의 합이 있어. 그것들을 홀수 차수에다가 합성을 시킨 거야. 그러면 홀수 차수를 각각 홀수 제곱해가지고 더하겠죠. 그럼 뭐가 될까? 홀수 차수들의 합이겠죠. 이거 원점 대칭이에요. 이건 어때요? 홀수 차수들을 각각 짝수 제곱해서 더한다? 당연히 이거는 y축 대칭이겠지. 여러분들은 방금 나랑 같이 다항함수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까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요 대칭의 정의, 요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한 번쯤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 누가 한 거를 보는 거 말고, 그러니까 너가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걸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남들이 해주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해준다거나, 뭐 내가 해준다거나, 누가 풀어놓는 걸 보는 게막 시간을 절약하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해봤잖아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 12년을 공부하고, 대학교 때 여러분 4년 공부하고, 대학원 때 공부하고, 또 지금도 계속 교사를 하고,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EBS에서도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냥 많이 주입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 정말로. 나는 어떤 거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오래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더라. 여러 번 다른 사람이 푸는 걸 접하는 것보다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진득하게 보는 경험도 필요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심화까지 했던 내용 다 생각하면 이거 정말 그냥 한줄 컷이야, 한줄 컷. 자,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시킨대. 여러분, 이게 뭐의 정의라고? 이거? 이거 y 아, 이제 원점이죠? 이러면 안 돼. 자, 원점 대칭의 정의야. 이거 원점 대칭. 이건 뭐죠? 이건 y축 대칭이에요. 그럼 hx는 원점 곱하기 y축이래. 뭘까? 이거 원점 대칭이야. 라고 외우기만 하면 안 돼. 어떻게? 아, 짝수 차수랑 홀수 차수니까 둘이 곱하면은 홀수 차수겠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겠네. 자, 그럼 여기서 h'x가 나왔어. 그럼 원점 대칭을 미분했으니까 도함수니까 뭐야, 이거? 이건 y축 대칭이겠네. 그럼 요것도 다시 한번 써봐. 자, 인테그랄.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곱하기 h'x dx 더하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5 곱하기 h'x dx.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치 챙겨야 되죠. 뭐? 이거. 적분 구간이 대칭이야, 여러분. 이거 대칭성 무조건 쓰라는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문제에서 f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대칭에 대한 얘기밖에 없지.

그럼 이거는 그냥 빼도박도 못하고 그냥 대칭이에요, 대칭. 내가 어떻게 보고 다항식을 적분하고 이런 방법이 아예 없어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선생님 저 XH 프라임 X 적분할 줄 모르는데요? 나도 몰라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야. 뭐 하라는 걸까? 구간이 대칭이니까 이건 어떤 대칭이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H 프라임 X가 Y축 대칭이니까 X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 원점 대칭이겠죠. 아까 했죠? 원점이랑 Y축 곱하면 원점, 여러분. 이거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대칭 구간으로 적분하면 뭐가 되죠, 이거? 이거 0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다 알잖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원점 대칭 적분하면 0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공식 아무리 알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고 적용할 줄 알아야지. 자,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거? 이거는, 그지? 두 배, 0부터 3까지, 5도 그냥 앞으로 뺄까? 곱하기 5, h 프라임 x, dx. 그러면 이거 너무 좋다. 앞에 10 있고, 여러분, h 프라임 x를 0부터 3까지 적분한다라는 건뭐 하란 소리죠, 이거? 부정 적분 하나 찾아. hx, 3 대입, 0 대입. 그러니까 이거는, 네. h3 빼기 h0입니다. 너무 좋은 게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h3 물어봤죠. 아, 진짜 너무 땡큐다. 자, 요게 10이래. 그러면 약분하면 h3 빼기 h0만 남네? 그럼 h0는 얼마일까? 얼마일까? h가 원점 대칭이니까 홀수 차수만 남았을 거고, 그럼 0을 대입하면은 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네, 요거는 0입니다. 하고 지우면 돼요. h3은 얼마? 1. 이렇게. 심플하죠, 여러분? 이거 사실 한줄 컷이에요, 한줄 컷.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뭘까? 눈치 챙길 수 있니? 그쵸? 요거랑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fx는 y축 대칭이에요 라고 먼저 줬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뭘 줬어요? 정의를 줬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음 문제 4번 갑시다. 자, 요거. 아, 요거는 제가 수능 완성 변형한 문제인데, 그니까 요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짤막하게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정적분과 미분에 대한 관계인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랑 살짝 겹치긴 해요. 자, 봅시다. 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거를 내가 gx라고 둘 거야. 그럼 일단 내가 첫 번째, 자, 이거, 뭐, 제목은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관계. 자, GX는 A부터 X까지 FT, DT인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 이게 뭐에 대한 함수일까? X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거 빼놓고 이것만 봤을 때에도 X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a부터 1까지 f의 적분. 여러분, 정적분은 숫자야, 결과물이. a부터 1까지 어떤 숫자가 튀어나? a부터 2까지 적분? 어떤 숫자가 튀어나? 아, 숫자를 대입할 때마다 숫자가 튀어나오니까 이거는 함수네. 자, 그다음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부정적분 하나 찾고 ax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a잖아.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가 있죠? 1번. 뭐를 대입해? GA는 라지 FA 빼기 라지 FA니까 0. GA는 0이야 라고 외우지 말고, 아, 라지 FA 빼기 라지 FA니까 0이구나. 2번. 또 뭐가 있어요? G'X는 라지 FX의 미분이라서 도함수라서 스몰 FX. 이거는 상수니까 없어지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맨날 하는데, 내가 이번에 알려주고 싶은 관점은 뭐냐면, 하나의 질문이야. 왜 할까? 우리가 이 행동을 왜 할까, 여러분? 뭐, 때로는 문제에서 스몰 f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스몰 f를 찾으려면 미분을 해야 돼. 라는 것도 좋은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왜 하는 거야? 쌤 생각은 그래. 자, 여러분, 다항식이 있어요. 차수가 낮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1차식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넘어가서 3차식,

남겨놓고 미분하겠다라는 게 대수적인 의미에서 이거를 미분하고 숫자를 대입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요것의 해석학적인, 뭐 그냥 뭐 그래프적인 의미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이게 예전에는 안 물어봤는데, 2024학년도 이후로 요런 걸 물어봐요. 원래 이런 거안 물어봤다? 잘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필수 역량이 된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야지. 이거 뭘까? 이거? fx, gx 더하기 c예요. 대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이래서 내가 그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적분은 약간 경험치의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라는 건데,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면 f'x, gx 어떻게 적분하지?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 그 다음에 더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텐데, 경험치가 많은 친구라면, 특히 적분에 대한 경험치뿐만 아니라 미분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친구라면, 지금 요런 형태를 보자마자 이거 f랑 g를 곱한 것의 미분 형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바로 떠오를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 또 하나 요런 것도 있어요. 인테그랄 EFX F'X. 이건 뭘까? 그럼 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F가 뭐지? F'이 뭐지? 그럼 둘이 내가 진짜 곱해서 적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텐데 그거 아니야. 뭐 하란 소리야 이거 그냥? 무엇을 미분해서 요게 나와? fx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미분을 많이 해봐야 돼, 미분을.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풉시다, 여러분. 자, 아까 얘기했던 1번. 내가 정보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필사의 노력이에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이 문제에서 이따가 쓰이긴 쓰여요. 양수인 두 다항함수 fg와 두 실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e 더하기 g 더하기 a분의 b의 값은? 물어보는 게 조금 많죠? 자, 단 a는 0보다 작다. a부터 x까지 ft, dt는 요거랑 똑같다. 뭐 해야 돼, 일단? 일단 어떤 숫자를 대입하고 싶죠? 그럼 1 대입할래, a 대입할래? 1 대입하는 게더 나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가에서 a부터 1까지 ft, dt는 0이다. 이거 심플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보를 내가 보존하고 뭐 하죠, 이제? 미분하죠. 근데 미분하기 전에 이거 뭐 해야 돼? 변수 분리해야 되죠. 이거 다음에 할 거야. 1부터 x까지 x, g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gt, dt. 그래서 요거 우변 미분하면 여기서 어떤 미분법을 적용해야 돼? 곱함수 미분법 적용해서, 자, 좌변은 미분하면 fx. 우변은 뭐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1부터 x까지 gt, dt.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x, gx, 빼기 x, gx 해서 요것만 남아요. 자, 요거 보이는 순간 또 어떤 정보를 끌어낼 수 있어요? 1 대입하면 f1은 0. 또, 다시 한번 미분. f'x는 gx.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조건을 통해서 꽤 많이 끌어냈어요. a부터 1까지 ft, dt는 0이다랑 f1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f랑 g 사이의 관계를 끌어냈어요. 자, 이제 나 조건 볼 거야.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eft, gt, dt야. 어라? 어라? gx가 뭐죠? f'x죠? 그럼 gt는 뭘까요? 그쵸, 이거 f't예요. 그러면 두배 ft, f't면 뭐야? 좀 전에 했잖아. 뭐를 미분해서 요게 나와? ft의 제곱. 자, 그래서 나 조건이 의미하는 바. 자, ft의 제곱이 있고요. 이거 미분하면은 요 안에 게 나오는 거니까 부정적분이 요거고 ax 이거야. 자, 이거 먼저 대입해 보자. 그러면 fx의 제곱 빼기 fa의 제곱이에요. 근데 그게 뭐랑 같다고? x 4제곱 더하기 4x 3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b. 와, 같다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떤 상황이죠? fg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인데, 여러분, 요거 다항함수 제곱이니까 다항식이겠네. 근데 이건 어때? 기껏 해봤자 상수죠. 그럼 다항식의 제곱 있다가 상수 뺐어. 그러면 사실
아무리 몰라도 요거는 이거.

0: 숫자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 끝에 상수는 몰라도. 그지? 그럼 fx 뭐라고 쓸수 있을까? 제곱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일단 최고차인 계수는 양수죠, 지금? 그러니까 x제곱부터 스타트하는 거야. 원래 마이너스도 고민해야 돼. 근데 양수니까 플러스로 쓰는 거지. 그 다음 여기 4x 세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그 다음 건 뭘까? EX겠죠?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 상수도 이거 계수를 통해서 고민할 수 있거든? 내 생각엔 요거를 쓰는 게더 낫긴 해요. 근데 지금 F1은 0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빼기 3까지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F2 더하기 G2 더하기 A분의 B인데 FA는 끝났지 뭐. 아, F2는 끝났지. F2는 4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얼마야? 5죠. G2는 얼마죠? FX가 요거면 GX는 도함수라 가지고 EX 더하기 2고, 그러니까 G2는 6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둘이 합쳐서 일단 11까지는 확보했어. 우린 A랑 B만 찾으면 돼. 근데 A랑 B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끌어낼까? A. A? A 뭐가 있죠? 요거 보이죠? 우리 이거 안 썼죠? A부터 1까지 F의 적분이 0이야? 근데 F? 알고 있죠? 요거죠? 아, A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EX 빼기 3 DX가 0이네. 하고 나중에 A 값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럼 B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B는? 여기 있는데? 이 B는 상수네? 상수는 어디서 올까? 아, 이거의 상수 빼기 요거의 상수 아닐까? 근데 FX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해서 9 빼기 FA의 제곱이 B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9 빼기 FA의 제곱이 B가 됩니다. 요거 두 개를 통해서 A, B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인테그랄 A부터 1까지니까 뭐 그래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3X. A부터 1 D 아, 는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3 마이너스 3분의 1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3A 는 0이야. 자, 3분의 1로 묶어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으면 A 세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 A 빼기 1,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자, 그 다음, A 제곱, 아, 마이너스 A 제곱이네. 그럼 마이너스 A 빼기 1, A 더하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3A니까 플러스 3A 빼기 3이죠? 플러스 3A 빼기 1은 0. 자, 양변에 A 빼기 1 약분하겠습니다. 약분해도 지금은 돼요. 왜요? 원래 약분할 땐 조심해야 되는 게 0보다 작을지 아니면 0보다 그러니까 0이랑 같을지 다를지를 고민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고 2차 방정식 풀면은 A가 1이랑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1을 지워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다음 요것도 대입하면 돼요. 9 빼기 F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fx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5 대입. 25 빼기 10 빼기 3. 12의 제곱 144.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35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에서 a분의 b하라고 했으니까 27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둘이 합쳐서 11 더하기 27 나오니까 정답 38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적분의 첫 시간 끝났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적분은 미분과 다르게 경험치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과목이니까, 많이 느껴지는 파트니까, 많이 해보시되, 많이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랑 하는 것도 좋고요. 다른 친구랑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는 것도 너무 좋고요. 물론, 본인 스스로 많이 고민한 다음에.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뭐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웃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광대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인데 왜 웃었는지 함께 웃고 갈까요? 그죠? 아, 저 여기 먼저 오늘 이걸 띄워놓고 시작을 해볼까 봅니다. 원래 제가 맨날 이렇게 나의 약점을 얘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자랑 타임으로 만들었어요. 지우 친구가 저의 그 티유빈이라고 우리 완성, 수능 완성 강의를 저랑 함께 했던 친구들은 알 텐데 여기 여기 얘가 쌀떡이 버전 저예요. 원래 요렇게, 원래 요렇게 생겼어. 너무 잘 그렸잖아요. 근데 지우가 그려준 게 더, 어쩌면 더 귀여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잘 그렸길래 자랑하려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얘가 여러분,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CG 감독님이 그려준 나다? 그러니까 여기. 왜 단발머리예요? 제가 그때도 그랬었는데, 단발머리 아니고, 긴 머리래요. 허리까지 오는. 그러니까 쌀떡이의 비율상. 쌀떡이 비밀상 허리까지 오니까 선생님이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 납득이 돼 가가지고 저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띄워놨더니 피디님이 그 최근에 그 배우분의 진짜 이름 모르겠고 최성곤이라고 그 역할하는 그 영화에 나왔어. 그 네가 좋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실 약간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인데 그 노래보다 저는 웃겼던 그래서 그 헤어스타일 아니냐고 하시고 딱 시작하는 바람에 여기 광대가 아까 올라간 상태로 시작을 한 거야. 오정세님 그분 하는 건 뭐든 좀 재밌는데 거기 이렇게 약간 아련한 여러분은 그 시대가 알잖아. 정말 옛날 가수들의 그 아련한 눈빛을 장착하고 뭔가 잘생겼다고 외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표정으로 진짜 촉촉하게 노래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노래 들어보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으면서도 들어보라고도 하고 싶으면서도 이미 알고 있죠. 저는 그 댓글 보고 되게 웃겼던 게 그거였는데 노래에 알맹이가 전혀 없다고. 네가 좋아밖에 없어. 네가 착해서 좋아 이거야. 다 그거더라고 노래가. 네가 예뻐서 좋아 이런 거더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서 저도 웃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저를 이렇게 직접 그려준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잘 그리다니 이러면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수학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옛날부터 요구한 역사상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이 싫어? 그럼 나를 좋아하려고라도 노력을 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어쨌든 선택을 해요. 수학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좋아하시든지 싫어? 그럼 나를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란 말이지, 그치? 이렇게 그림까지 잘 그려주는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완성을 즐겁게 공부를 했고 얼마나 수학 성적이 오르고 이런 게 있게요, 여러분. 수강 후기 보면 그런 글들이 막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나를 잘 그리라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자랑 타입, 그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즐겁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제가 정규분포 뽀시기라고 가지고 왔거든요. 확률 밀도 함수도 사실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까지는 확률 밀도 함수 단독 출제 유형으로 좀 핫하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수능에 2년 연속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랬으나 요 근래 이제 완전 최근에는 또 조금 빠졌었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파트라고 하시면 확률 밀도 함수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있을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메인 아이템이 정규분포일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정규분포는 사실상 신뢰도 끝나는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정규분포를 공략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요.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이 친구는 무조건 대칭성을 사용을 하는 친구입니다. 정규분포가 뭔데? 자, 거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확률 밀도 함수는 뭔데? 그 용어들이 좀 쏟아지는데 그걸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우물쭈물하면서 문제만 풀어내면 여러분들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와요. 개념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지난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뒤에 파트는 여러분들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보다요.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뭔데? 연속 확률 변수가 뭔데부터 시작을 해야죠.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구간 안에서 이 변수가 전부 다 존재를 해주는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X가 3일 확률, X가 5일 확률.

확률 이런 게 존재했다면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구간 안에 모든 실속 값을 전부 다 변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168일 확률 이런 건 0이에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구간에서의 확률로 따져야 되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필히 누구를 동반해야만 하느냐? 확률 밀도 함수를 동반해야 합니다. 구간이 주어질 거예요. X가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A부터 B 사이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해요. 잘 그렸죠? 네. 이 fx를 제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면 이 f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함수값이 확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수값은 확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게 포인트. 그럼 확률은 어떻게 찾아요? 넓이로 찾아주세요. 그 구간과 x축과 fx가 이루는 넓이. 그러다 보니까 fx가 항상 x축보다는 위쪽에. 만나는 것까진 가능하지만 크거나 같다잖아요. 항상 위쪽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간이 주어지면 그 구간 전체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전체 넓이, 전체 확률 1. 예스. 그래서 이 넓이 전체가 1이 되어준다. 이게 그 확률 분포 표에서와 똑같이 포인트가 될 거고요.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로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 그럼 이 넓이가 결국 뭐랑 같아지는 거냐? 슉 일로 뺄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넓이 이렇게. 나 방금 약간 말에 음을 붙인 것 같았는데 아,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귀로 듣고 약간 깜짝 놀랐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간신히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데, 그죠? 아니, 거기까지는 해본 적이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점점점 갈수록 말할 때 음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래서 간신히 그건 좀 안 하거든요. 방금 내 귀에 약간 이상한 게 들린 것 같았는데. 아니었겠지? 그죠? 자, 어쨌든.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이라고 하면 fx랑 알파부터 베타까지 fx가 이루는 부분의 넓이. 그걸로 확률을 이야기한다. 요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정규분포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둘의 연결성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평균이 m이고 요런 종 모양을 가져요. 여기까지 다 대답하거든요. 이게 뭔데? 연결성을 생각해야 돼. 자, 이게 더 큰 법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있으면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가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 확률 밀도 함수들 중에서 특별한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진 거야. 요 확률 밀도 함수도 fx라고 할게요. 다른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보통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두는데 gx로도 두고요. hx로도 나오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자, 요 확률 밀도 함수 fx 또한 확률 밀도 함수인데 특별하게도 평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평균이겠어? 당연히 변수에 이름이 있었겠죠. 연속 확률 변수인 X입니다. X의 평균이니까 EX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걸 보통 M으로 쓰는 것뿐이야. 상수값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래. 구간이 있냐고? 얘는 구간이 없어요. 구간이 실수 전체인 그래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X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왜 점근선일까? fx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항상 위쪽에 있으면서 x축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근선이겠지. 이런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fx는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연속 확률 변수인 x는 확률 밀도 함수 fx를 갖는데 이 fx가 하필이면 그래프의 모양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나오더라. 일 때 우리는 누가 X가 어떤 걸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편의상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정규분포를 따르는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분포 곡선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 연속 확률 변수 이런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완벽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여러분 생각보다 쉬워요.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지만. 알겠죠? 이게 약간 외계어로 들리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프랑스어, 러시아어 다 마찬가지인데 단어를 모르는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시간 할애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오케이? 자,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때 제가 물결 표시를 합니다. 어떤 X가 따르는 특별한 분포일 때는요, 물결 표시를 해서 그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 변수가 여러 가지로 나올 거거든.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자, 어쨌든 그 X가 따르는 정규분포 N이라고 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얘는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대칭성의 포인트고요. 자, 확률 변수가 두 가지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어렵게 등장을 하는 거죠. X만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고 Y도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런 게 등장을 할 건데 여기서 주의사항. 그럼 얘는 뭐예요? 표준편차요. 표준편차가 대체 왜 중요할까? 표준편차의 역할은 모양을 결정합니다.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라면서요. 근데 종이 평균을 기준으로 모여있는지 삐죽하게 아니면 이렇게 넓적한지 이런 모양들은 여기 표준편차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같으면 여러분 정규분포 곡선이 서로 같은 모양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확률 변수가 두 가지 이상이 나오면 정리 잘 해놓고 그리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이 값이 같다면, 대칭성과 평행 이동을 이용하셔야 되고, 모양이 다르거나 계산을 해야 되는데 확률을 직접 구할 때 힘들어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는 뭐를 이용하죠?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 그런 거 이용을 할 거예요. 마지막이 좀 의미심장하죠? 표본 평균에서도 정규 분포가 또 등장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을 표본 평균으로 잡아놨던 것 같은데 이 표본 평균이 마지막에 제가 그 용어를 써요. 그 소인국 테마파크라고 내가 느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산 확률 변수 마냥 아니면은 연속 확률 변수 마냥 우리가 다시 확률에 대한 계산하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정규분포를 물어보는 것들 중에서 정규분포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모집 단위.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정규분포를 따를 때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표본의 크기가 n인 것을 뽑아. 표본의 크기가 n개인 것을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흰색이 없어요. 우리에게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물어볼 수가 있어지는데요. 잘 생각해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라 그랬죠? 모평균과 같다고 했고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뭐가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가 돼요? n분의 분산, 모분산인데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을 들고 생각해봐요. 표본 평균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표본 평균을 모아서 그들의 분포를 따졌을 때 다시 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으이구야, 모평균이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해서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흐름을 타고 가는 내용도 등장을 하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정규분포도 헷갈리고 표본평균도 헷갈리면 영원히 이 문제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 되게 쉬워요. 얘네가 등장을 한다면 3점짜리거든요. 물론 어려운 4점짜리로도 등장을 하지만 4점짜리로 등장을 하는 유형은 여기서는 제가 따로 안 다뤘어요. 굳이 어려운 것들은 정규분포 곡선의 그 모양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있다. 표본 평균에서도 등장한다. To be continued로 그냥 약간 예고편만 날려보냈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다시 한번 갈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픈 근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엊그제 되게 놀랍게도 단백질 쉐이크를 먹다가, 내가 맛있는 걸 먹다가 그랬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단백질 쉐이크를 먹다가 볼을 씹었어요. 여기를. 근데 이게 여러분 계속 있잖아요. 약간 씹혀요, 안에서. 어떤지 알아요? 근데 되게 저희 집 모든 가족들이 되게 T 가족들이거든요. 나도 물론 약간 T지만. 그 내가 볼을 씹어서 아팠어. 아픈 상태야.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어서, 아, 내가 볼 씹어서 아파. 그랬더니,
저희 가족이 볼살이 많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긴 한데 그 누구도 나한테 뭐, 아, 아팠겠다. 아, 괜찮아?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볼살이 많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어? 뭐 맞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 근데 생각할수록 약간 나도 누군가에게 괜찮냐는 말을 듣고 싶어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길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볼살이 많으니까 그렇지. 계속 그 말이 맴돌고 있는 상태예요. 씹을 때마다 볼살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 볼살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무튼 그래요. 잘 가봅시다. 자, 이건 수능 문제예요. 그렇죠? 29번에 나오는 수능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9번에 통계 파트를 할애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어려운 요기랑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계속 제가 광고처럼 다음 시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할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 넘어가는 그런 라인들이 29번 자리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그다음에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 결국은 정규분포죠, 그렇죠? 이들이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는지를 한 번씩 봐두시면 좋을 텐데,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x가 있고 정규분포 따르는 y가 있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변수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변수가 여러 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는 정리를 잘하세요예요. 되게 별거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정리를 잘하셔야 돼요. x가 따르는 정규분포, y가 따르는 정규분포예요. 근데 주의사항은 하나 있어요. 정리해서 보통 제가 이렇게 옆에다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썼을 때, 가치가 있을 때 쓰는 거지. 이때는요, 여러분, 너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딱히 썩히 정리해서 쓰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이 얼마인 걸 알려주거나, 표준 편차가 얼마인 걸뭘 알려주거나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으면 내가 적었을 텐데, 너무 생날것 그대로잖아. X는 평균이 M1, 표준 편차 시그마1, Y는? M2, 시그마2. 그래? 그럼 안 쓰고 일단은 그대로 둘게요.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잘 읽어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가능한, 항상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뭔 소리죠? 첫 번째 거부터 해결해봐. x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40-x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때는 정규분포 따르니까 일단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선이 이렇게 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에 해당하는 m1을 기준으로 대칭인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냥 스몰 x를 잡아볼게요. 그것이 m1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모든 x에 대하여 다 가능화됐으니까 임의의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과 40 빼기 x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넓이가 항상 같대요. 그 말은 뭘것 같아요? M1으로부터 이 둘의 거리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칭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둘의 평균이 얼마예요? 20. 그게 뭐겠어요? M1이요. 그래서 이걸 보고 M1 값을 바로 구해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런 거말못 알아듣겠을 때는 니네 둘이 같아지려면 x에다가 20, x에 20 집어넣었더니 어때요? 2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랑 20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서로 같대요. 아니, 정규분포인데 2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랑 20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서로 같으려면 반반 딱 나눠서 갖는 누구? 여기 평균일 때구나. 그래서 평균이 20이구나를 눈치채셔도 좋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괜찮죠? 평균이 20이구나. 끝났어요. 좋은데? 그죠?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어때요? 자, 여전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야. y가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거기서부터 x가 10칸 이동해서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항상 같대요. 항상. 근데 x는 평균이 얼마인 걸 내가 눈치를 채고 있죠? 평균이 20인 걸 눈치채고 있어요.
X. 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일 때가 편하지? 20일 때가 좀 편하잖아. 그러니까 편한 걸 생각하자는 거지. 20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려면 X에다 1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봐요.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X가. 그럼 얼마야? 정확히 0.5예요. 응? Y는 또 어떻게 생겼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야. 1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0.5여야 되면 10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겠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 게다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10일 땐 20, 5일 땐 15. 즉 10칸을 이동해서 작거나 같은 넓이가 서로 항상 같으려면 X랑 Y랑 이루고 있는 확률 밀도함수 모양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 표현을 보고 모양이 같다는 것 또한 눈치를 채야만 하는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하여니까. 예를 들어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랑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항상 10칸을 이동해서 항상 똑같은 모양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건 서로 똑같은 넓이를 만들어낸다는 건 서로 모양이 같아야만 가능한 거야.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한꺼번에 그릴 겁니다. 모양이 같고 평균이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20이거든. 이렇게 맞죠? 그래서 10칸씩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한 번 더 그려야 돼. 내가 할 수 있지? 그죠? 잘 그렸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X가 누구고 Y가 누구 거인지를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평균이 20인 친구가 X 거고요. 평균이 10인 것이 Y 거고요.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그마 1이든 시그마 2든 다 똑같이 시그마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한테 뭘 물어보고 있었느냐? 슬쩍 살펴보니까 M1이랑 시그마 값만 구하면 되네. M1은 내가 이미 구했어요. 20이라고. 그럼 나 이제 뭐만 찾으면 돼? 그들의 표준 편차만 찾으면 됩니다. 자, 문제 안에 주어진 건 요거예요. X가 15에서 20 사이, 그리고 Y도 15에서 20 사이의 넓이의 합이 0.477이래요. 잠깐 기다려봐. 15가 어딨어? 대칭성이 한 번 더 쓰여요. 똑같은 모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둘이 정확히 가운데에서 만나겠죠. 얼마? 15에서 만나. 여기 위치가 15야. 그래야 서로 같은 모양이겠지. 그리고 잘 봐. 15를 기준으로, X가 15인 것을 기준으로 모양이 서로 반반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X가 15에서 20 사이의 넓이면 여기입니다. 색칠해놓을게. 그죠? 그리고 Y가 15에서 20 사이의 넓이면 뭐게요? 여기야, 여기. 맞아? 여기 Y 거니까. 그럼 이 넓이는 어디다가 갖다 붙일 수 있지?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죠? X의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10부터 20까지인 거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 즉 구하고자 하는 게 10부터 20 사이에서의 X의 확률이더라고.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을 결국은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모양이 같다면 그들 둘을 비교하고 있을 때는 굳이 표준화 작업을 하지 않은 거야. 그냥 X의 입장에서 15부터 20까지의 확률에다가 Y가 15부터 20까지라는 건 요 조그만한 요 부분인데 핫 뒤집으니까 X 입장에서는 어때요? 10부터 20까지의 확률이구나를 눈치채시면 한 방에 정리가 되죠. 이 넓이가 얼마래요? 0.477이래요. 더 이상 이제는 피할 수 없어요. Z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Z로 바꾸는, 그러니까 그 표준화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알고 바꾸셔야 되고 Z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때는 언제냐면 정확한 넓이를 내가 직접 구해야 할 때. 왜냐하면 곡선이다 보니까 넓이 못 구하거든. Z로 바꿔야만 직접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바꿀게요. 자, 그럼 10에서 X의 평균 빼고 자 X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때 정리하는 거야.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를 그냥 시그마라고 부를게요. 다 똑같이 시그마라고 통일해놨으니까. 그러면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럼 Z가 되지. 어마 0으로 쓰면 되겠지. 평균이 20이니까.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되겠어?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가 0.477이냐면 2까지의 넓이예요. 0부터 2까지의 넓이나 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나 서로 같으니까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인 거야. 분자가 마이너스 10 되었으니까 표준 편차인 시그마는 얼마라고? 5라고? 아주 쉽게 정리가 되죠. 끝! 그러면 요 5랑 평균 M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5입니다. 그 되게 고마운 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29번, 30번, 28번

전에 나오는 문제들을 약정 공략에서 계속 풀고 있잖아요. 칠판이 굉장히 넓어요. 그 5강까지는요, 제가 저기까지 많이 갔다 왔어요.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자, 다시 볼까요? 막 문제 여기 있는 거 다시 옮겨다 줬다 쓰고 그랬잖아요. 이 프레임을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통계가 그래요, 여러분. 풀이가 길거나 계산이 많거나 케이스로 나누거나 그게 아니고요. 해석이에요. 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 제가 저의 수학 추구미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보이는데 나는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돼. 그런 느낌 뭔지 알겠죠? 근데 통계가 여러분들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내가 계산 많이 안 해도 되고, 내가 케이스 안 알아도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구만. 이게 딱 통계에서 원하는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말을 해석하셔서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의미하는 것을 찾아서 어차피 둘의 모양이 같으니까 X에 대하여 정리해볼까? 15부터 20까지. Y에서 15부터 20까지는 X의 입장에서 똑같이 대칭성을 활용하면 10부터 15까지가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셔서 정리하셔서 그제서야 Z로 바꾸는 거. 그 외에는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푸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신나고. 이게 근데 몇 점짜리라고? 4점짜리라고. 나와주면 고맙겠죠. 그죠? 우리 수능에 나와주면 고맙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레벨 3도 해보겠습니다. 수특의 레벨 3를 가지고 왔고요. 안 어려워요. 제가 아마 끝까지 안 어렵다는 소리만 할 텐데. 안 어려우니까 안 어렵다고 하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 알았죠? 대신에, 안 읽고 싶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도 이해, 인정해. 안 읽고 싶게 생겼다. 근데 읽기만 하면 잘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푸는 형태가 어때요? 얼추 좀 비슷한 느낌.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그치? 여기도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뭔가 이동, 표준 편차 같겠네. 예, 그런 느낌 그대로 느끼셔야 됩니다. 자, 레벨 3 문제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을 따른다 전에 x에 대해서는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여기도 뭐 딱히 정리를 할 만한 내용은 없어서 일단 keep. y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y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었어.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다라고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뭔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죠? x의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좋으니까. 요것을 내가 m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6개 더 더해야 되는 거잖아. n 플러스 6이겠죠? 즉 어차피 여러분 6칸 이동이라는 건 알겠잖아. 평행 이동이라는 것도 혹시 눈치를 챘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X의 평균이 M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그려진다면 Y는 어때? M 플러스 6, 6칸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겠구나. 그러니까 Y의 평균이 얼마겠구나. M 플러스 6이요. 요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죠. 생각보다 쉽잖아. 그치? 요게 X 거, 요게 Y 거고. 평균이 M 플러스 6이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한번더 갑니다. Y에서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뭘 해야 할까? 해석, 계산. 계산. 왜? 정확한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표준화를 거쳐서. 표준화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네. 남모를 고통이 지금 있어요. 자. Z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Z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한번더 갑니다. Y의 평균이 얼마라고요? N 플러스 6이라고요. 이렇게 뺄게요. 표준 편차로 나누겠습니다. 왜 이거 시그마로 썼어요? Y 또한 표준 편차가 똑같을 거란 말이죠. 평균은 N 플러스 6이라는 거 우리가 눈치챘고요. 표준 편차도 그대로 시그마가 될 거라는 걸 눈치채 놓은 겁니다. 제가 정리는 안 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 내용에서 정리해보니까 어때요? 나한테 뭘 주려고? 표준 편차를 알려주려고 이 내용을 썼구나라는 게 눈치가 채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정리하시면 이렇게 남잖아. 977이라는 건 0.477이한테서 어떻게 0.5만큼을 더했다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얼마? 3이 되어주는 거죠.

돼요. 되죠, 되죠, 되죠. 그래서 표준 편차도 내가 구했어. 뭐야, 굉장히 쉽잖아.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3이라고 내가 미리 표시해 놓도록 할게요. 너나 다 표준 편차가 3이구나. 오케이. 자, 주어진 것들을 살펴봐요. 이제 요만큼은 지워도 될것 같아. 그치? 응.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평균을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X에 대하여 Y에 대하여 각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X는 13부터 22까지고요. Y 22부터 28까지를 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문제와의 차이는요.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평균을 알다 보니까 15의 위치가 어디인지, 20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표시하는 게 가능했다면, 두 번째 문제의 상황은 어때요? 13이 어디냐면 얘기하기가 어려워. 자, 이러면 비록 둘의 그래프의 모양은 같지만 이번에는 뭘 해야 될까요? 표준화를 해야 되겠네. 요런 차이를 보고 여러분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때는 왜 표준화를 먼저 안 했냐고요? 평균의 위치를 알고 있다 보니까 15부터 20까지, 뭐 20부터 어디까지 요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평균을 모르다 보니까 M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표시가 안 돼. 그래서 Z로 바꾸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오케이. 자, Z로 바꾸면서 가시면 13에서 평균 빼고 X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인 3으로 나눌 겁니다. 여기는요. Z로 바꿀게요. 22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겠습니다. 아, 물론 뭐 6칸 차이라는 건 아니까 느낌상 여러분들도 얘네가 이제 6칸 차이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 생각할 수는 있지만 꽤나 복잡하니까 그냥 둘다 Z로 바꾸고 정하자 이렇게 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뺀다고 했어요. Y는 22에서 Y의 평균을 빼야 돼요. 요렇게. N 플러스 6을 빼야 되니까. 그치? Y의 표준 편차도 똑같이 3이니까 나누시고. 한번더 정리하시면 28에서 Y의 평균 빼고 Y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쁘게 한번 정리해봐요. 얘 얼마야? 3분의 16 빼기 M이고요. 여기는 3분의 22 빼기 M이야. 어허! 그러니까 잘 봐요. 22 빼기 M이 있잖아. 자, Z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M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총총총 잠시 다녀올게요. M 값이 13보다는 작다고 했었어요. 그죠? 13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양수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0, 왜, 오른쪽에서 표시를 해볼게요. 3분의 13 빼기 M부터 시작해서 3분의 22 빼기 M까지인 거야. 그죠? 여기가. 요 넓이에서 빼래요. 누구를 빼라 그랬냐면, 3분의 16부터, 16 빼기 m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빼래요. 자, 빨간 부분에서 요만큼을 제외시키면 남는 부분이 얼마겠어? 그렇지, 이만큼만 남아요. 즉, 내가 여기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13 빼기 m부터 3분의 16 빼기 m만 남는 거야. 그죠? 둘다22 빼기 m까지 갔다 왔지만 둘다 사라지게 하다 보니까 딱저 부분이 남는 거예요.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래. 여러분, 얘는요? 양수부터 양수까지고요. 여기는요? 음수부터 음수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대칭이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였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1부터 2까지겠구나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음수부터 음수까지라면 0 왼쪽에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원하는 건0 오른쪽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양수부터 양수까지잖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였다면 여긴 1부터 2까지였겠지. 그러니까 요것이 1, 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오케이. 그럼 M은 얼마겠어요? 위에가 3이 돼야 되니까 M은 10. 10, 그지? M은 10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평균이 10입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평균 값과 M 값과, 그치,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그 둘을 더한 정답은 얼마? 13. 이렇게.

보내보세요. 여전히 여러분, 이것 또한 레벨 3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니야. 아니지. 대신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에서 약간씩 난이도를 느낍니다. 무슨 소리지?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어. 문제 풀다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풀지 않으면 풀다가 아, 나는 누구고 여기 어디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에서 갑자기 막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둘 다 Z로 소환시켰잖아. Z로 변신을 했잖아. Z의 그림 안에서 즉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범주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면 그 확률을 직접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 대칭성을 활용하라는 걸 거야. 요 넓이를 미리 구한 친구들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 아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넓이를 여기 있으니까 신나서 구했을 수 있거든. 근데 구해봐야 도움이 안 돼. 그냥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넓이라는 걸 대칭성을 활용해서 1부터 2까지의 넓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기를 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에 있어서는요, 약간 게을러지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빠릿빠릿하게 미리 계산해 놓을 수 있지만 분명히 무언가의 의미가 있을걸? 구하고자 하는 좌변에 대한 해석을 했더니 양수부터 양수까지의 넓이더라고. 대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1부터 2까지의 넓이여야만 서로 같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레벨 3인데 괜찮죠? 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 긴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석하는 유형, 그리고 뭔가 그 두 개의 변수가 나오고 해석이라면 둘이 평행이동하는 느낌이 나죠. 그죠? 평행이동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평행이동이 아니면 그냥 각자 따로 계산을 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그죠? 대칭성을 뭔가 활용을 하고 이렇게 가려면 그 둘이 표준편차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쌍둥이로 등장을 해야 그 평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해석 문제로 나와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똑같은 문제를 또 다르게. 결국 다 비슷해요. 이번엔 완성 문제입니다. 그 수능 완성이 여러분 좀 어려워요. 근데 따끈따끈하게 며칠 그냥 엊그제 7월 모의고사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6모도 그랬고 확통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7모도 어려 그러니까 7월도 여러분들 좀 어려웠습니다. 그거 생각을 하시면 완성의 난이도가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느낌도 느끼실 거고 그리고 수능 완성이 뒤에 모의고사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 29번, 30번, 28번 이런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예상을.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유형 단원 안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되게 당황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 밑에 이 풀이할 수 있는 칸도 좁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모의고사형으로 나왔다면 필히 29, 30번 안에 들어가는 문제일 겁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그 뭐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게 계산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해석 때문에. 해석 한번 해볼게요. 되게 간단하거든, 사실은. 근데 모든 게 그렇지만 해석을 다 하고 보면 간단하지. 해석하기 전까지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마치 29, 30번인 척 생각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X가 있고요. 그 다음 정규분포를 따르는 Y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얘네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평균도 서로 비교가 안 되고요. 표준편차도 서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다르게 그려야 되겠지. 하나는 뭐 뾰족하게 하나는 완만하게. 기다려보자. 그들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gx라고 합니다. 그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알고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정규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정규분포도 우리가 그리는 그 곡선의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정규분포 곡선 그리시면 하나가 fx, y 것이 gx인 것 뿐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예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했어? 이 말이 뭐게? gx는 fx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맞아요. 이건 그래프니까 해석이 쉽지. fx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하시오 라는 뜻인 거예요. k는 양수래요. 그럼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겠네. 여기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건 평행이동의 때잖아. 표준편차가 서로 같죠. 여기서 시그마 값은 얼마예요?

이해해요. 굿. 이거 먼저 처리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 서로 같잖아. 그죠? 그러면 저는 그려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말들을 바로 해석하기엔 나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자, 그러면 X는 평균이 3인 상태에서 좌우대칭인 종 모양. Y는 잘 모르지. 위치를 몰라요.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지. K만큼 이동했으니까 뭐 K 플러스 3인 위치에서 요렇게 생겼겠네요. K만큼 이동했잖아. 평균이 K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그릴 수 있어. 헷갈릴까봐, 요게 X, 요게 Y. 그러면, 여기가 GX, FX, 여기가 GX라는 것도 이름을 붙여놓을게요. 그래프 두 개가 쌍둥이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라벨을 잘 붙이지 않으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실수 T에 대하여, 저기서부터 읽어볼 거예요. 이제, 여기 이상 뭐할수 있는 게더 이상 없었으니까, 실수 T에 대하여, GX에서 FT를 뺀 거랑 FX, FT 뺀 거의 곱이 0, 뭔 소리예요? 뭔 소리지? 자, 방정식이잖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곱이 0이래.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인 거죠. 다시 가봐. GX가 FT 값이 나오거나 또는 FX가 FT 값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근입니다. 근. 그것을 만족시키는 x 값이 실근인 거야. 근데 그 실근의 개수를 뭐라고 한대? ht라고 하겠대요. 뭔 소린지를 이해해야 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뭔 소리예요? 그 t라는 게 있잖아. 어떤 fx를 만들어내는 그 실수 중에 하나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t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상상을 위해서 요게 ft잖아요. 요 높이가. 요 높이랑 만나게 되는 fx도 존재할 거고 요 높이랑 만나게 되는 gx도 존재를 하죠. 봐봐. 지금 제가 여기를 t라고 해서 그었잖아요. t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x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t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x의 개수 하나. 그죠? t도 자기 자신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둘, 셋, 네 개나 나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세겠다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근데 일단 알았어. 여기서 갈게요. ht는 뭐라고 했냐면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스탑. 언제 최소값을 가질까? 그러면 만나는 것에 만나는 점의 개수가 최소일 때를 찾아야 되겠죠. 선생님, 이럴 때안 만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는 FT 값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FT는 적어도 F가 갖고 있는 함수 값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이 높이랑 만나는 점, 여기서는 4개 만나고, 막 하나, 둘, 셋, 4개 만나고, 4개 만나고, 하나, 둘, 셋, 4개 만나고, 3개 만나기도 하고, 언제 가장 적게 만나죠? 가장 꼭대기에서 둘이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여기 이걸 만드는 t값 누구야? 3일 때 t가 3에서 뭐를 가져요? 최소값을 가져. h3은 얼마인 거야? f3과 같은 값을 갖는 거두 점밖에 없잖아. 자기 자신과 g에서의 가장 그 평균을 집어넣었을 때 값. h3은 2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더 이상은 없어. 알파를 구하시오는 없더라고. 알파는 3이야. 그리고 H3은 2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두 점에서 만나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오케이? 자, 근데 HT가 다시 한번 갑니다. HT가 F3 플러스 1이니까 3이 되는 을 만족시키는 즉쭉 그었을 때세 점에서 만나게 하는 쭉 그었을 때세 점에서 만나게 하는 t의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은 1이래요.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게 언제야? 이제 이거 살짝 나 디테일 지우개 있어. 이걸 언제 쓰나 했더니 지금 순간이네. 아까 t 해석할 때 잠깐 썼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t까지 있으면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그죠? 원래대로 다시 그림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요게 fx, 요게 gx잖아. 내가 어딘가에서 쭉 그어서 세 점에서 만나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 아까 요 교점 지나도록. 쓱, 이렇게. 됐어? 됐어? 그러면, 요렇게 만들 수

0: 수 있는 t값이 누구냐면 봐봐봐. 여기서 집어넣었을 때 근데 t로 가능한 건 누구 위에 있어야 되냐면 f랑 만나야 돼요. 이거는 안 돼. 얘는 g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t를 만들 수 있는 게 여기 위치랑 요 위치를 말하는 거야. 지금 이 별을 집어넣었을 때 어때요? ft랑 같아지는 게 하나, 둘, 세 개인 거야. 여기 집어넣는 ft랑 같아지는 게 이쪽에도 있고 gt도 있어서 세 개인 거야. 여기는 g라서 안 돼. f값과 같아지는 함수값이잖아. 이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이라는 말은 네가 최소값 1, 네가 최대값 5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5는 뭐죠? 평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서로 있어 주겠지. 그럼 여기가 3이라는 말은 엄마 평균이 얼마라는 거예요? g를 만드는 y의 평균이 7이라는 거죠. K는 자연스럽게 어때요? 네칸 이동했다는 이야기네. 까지 다 됐어요. 끝이야. 한거 없어. 자, 그럼 마무리입니다. K는 네칸 이동했다는 거고요. M은 누구예요? Y의 평균입니다. 얼마예요? 7. 끝. 그래서 이들을 싹다 더해서 정답은 13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미적분을 하던 때에도 싫어하는 형태예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그게 확통에서 나왔어요. 누구를 해석하게 하면서 확률 밀도 함수, 여기도 함수가 있거든요. 함수를 해석하게 하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로, 원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우리는 실제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거야. 실근의 개수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예요. FT랑 만나는 GX랑 만나는 교점, FT가 FX랑 만나는 교점인데 대칭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T를 집어넣었을 때 만나는 값은 하나 더 생길 수가 있지. 최소는 자기 자신 하나만 생기는 거고 적어도 F가 만나는 게두 개씩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소가 되는 것은 3을 집어넣었을 때 F3과 같아지는 건 자기 자신인 3과 G의 평균을 집어넣은 값 그렇게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최소를 만드는 요걸 먼저 찾으시고 그럼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은 여기 집어넣었을 때, 여기 집어넣었을 때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G를 집어넣었을 때잖아. 어떤 함수값을 G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FT랑 같아지는 걸 찾기 때문에 F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두 점인 거지. 그게 누구랑 누구? 1과 5구나. 이렇게 해석하셔가지고 평균 3을 기준으로 하잖아. 그러면 5잖아. 아이 근데 여기가 교점이네. 3, 5, 7딱 이렇게 해가지고 y의 평균까지 그냥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계산 없어요. 근데 멋있는 문제였죠. 그죠? 아마 많이 어려워했을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해석하는 연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오늘 보여드린 세 문제가 다 어때요? 처음에 그래서 이 말에 뛰어들었던 거야. 확률 변수가 두개 이상 나올 때. 변수가 두개 이상 나올 때가 우리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 체감 난이도 상 거의 대부분 어때? 거의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표준 표차가 같아가지고 그래프가 서로 이동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정규분포를 졸업시켜드리고 싶지만 다음 시간에 또한번더 등장을 할 거거든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한번더 넘어갈 거라서 고기 내용은 개념 정리 한번더 하고 넘어가면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것들 복습 좀 철저히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꾸리고

문항 하나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변별력도 상당하고요. 게다가 수투에서도 적분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단원 제대로 공부하면은 미적분뿐만 아니라 수투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 적분 단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요 강의, 강좌, 요 강, 7강 이름을 치환 적분과 부분 적분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실상 치환 적분, 부분 적분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교육 과정상 치환 적분, 부분 적분, 뭐 적분의 정의, 적분과 미분의 관계,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서 한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이고, 치환 적분, 부분 적분법이 수능에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능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미적분 시험법이면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7강, 8강, 9강이에요. 알겠죠? 7강, 8강, 9강. 지금은 7강이고, 현재 수능에서 28번, 29번, 30번. 이렇게 세 문제가 4점짜리 문항으로 나오고 있죠. 약점 공략 강좌는 요 문항을 직접 집중 공략하는 강좌입니다. 그런데 이 28, 29, 30 중에 하나가 적분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 체제가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능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전부 다 한 문제 이상씩 적분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 공부를 하면은 기출 문제가 약간 조금 미분 단원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요 적분 단원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시험범위에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부하면 미분 문제는 진짜 형태도 많고 문항수도 많고 적분 문항은 문항수도 별로 없고 유형도 크게 막 굉장히 막 다양하지 않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시험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치환적분,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주제가 수투에는 없는 주제거든요. 미적분에서만 있는 주제라서 미적분 시험 문제가 몇 번으로 나올진 몰라요. 보통은 28번 아니면 30번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몇 번으로 나올진 모르지만 나오면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의 뭐 예외 없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은요, 방금 말했던 28, 29, 30뿐만 아니라 앞에 3점짜리 계산 문제에서도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통 뭐 부피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뭐 부피 문제 하나, 3점짜리 그리고 치환적분, 부분적분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뭐 한 문제가 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주제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방금 말했지만 4점짜리 문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쭉 할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하기 앞서서 우선 전체적인 그 밑그림, 그러니까 숲을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적분 문제가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주제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100%입니다. 치환적분 또는 부분적분. 그러니까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이 둘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문제 안에 치환적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부분적분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치환적분, 부분적분법 중에 하나만 하는 문제도 있는데, 자 보통 단순 3점짜리 계산 문제는 그냥 이것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략하려고 하는 4점짜리 고난도 문항들은 치환적분, 부분적분법 할 줄 안다고 충분하지 않아.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미분단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당연히 정의에서, 조건에서였을까요? 그냥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해석하는 과정이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꼭 적분의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함수의 조건일 수도 있고, 뭐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분단원 특성일 수도 있고, 뭐 아예 수열이라든지 뭐 또 다른 단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해석하고 정의 해석하는 과정은 뭐 미분 단원, 적분 단원 가릴 것 없이 4점짜리 문항을 푸는 데는 다 중요하고, 이거는 수원, 수투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빈도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치환적분, 부분적법은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정의 해석, 조건 해석이 없는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빈도로 바로 미분하고 통합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 적분이 한 문제 안에 같이 녹아 들어가 있으면서 버무려져서 나오는데, 그럼 미분 통합형 문제란 말은 미분을 할줄 알면 되느냐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건 해석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토대로 그 함수를 찾고, 그 다음에 뭐 치환 적분, 부분 적분하는 계산 과정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문제의 핵심은 적분이라기보다는요, 조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미분단을 했던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실제로 적분 고난도 문제는 적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파악하는 미분단원 개념이 들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뭐가 되게 중요해? 미분이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하다. 미분 못하면 적분 고난도 문제 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가끔씩 미분하고 상관없이 적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난도 문제들도 있어요. 오늘도 이제 풀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여러분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고, 이제 그 밖에 뭐 그래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중에 뭐 접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래프의 방정식의 근의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버무려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큰 밑그림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문항을 보면서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가 개념 강좌라든지 기초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환 적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부분 적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쌤이 스킵할 테니까 혹시나 그게 부족한 학생들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야. 어느 상황에서 치환 적분할 거냐? 어떤 상황에서 부분 적분할 거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갈림길이 되는 분기점이 과연 식에서 조건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훨씬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3점짜리 문항 하나를 풀 텐데, 2024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그냥 뭐 보통 난이도 문제, 3점짜리 중에서 뭐 과하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고, 뭐 이런 거예요. 쌤이 치환 적분 문제다, 부분 적분 문제다, 뭐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쌤이 이제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의 개념 강의 진행할 때는 뭐가 있냐면, 이번 시간의 주제는 치환 적분이야. 그러니까 다루는 문항들을 쭉 보면 전부 다 치환 적분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부분 적분이야. 모든 문항이 부분 적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치환 적분 할지, 부분 적분 할지. 그런데 치환 적분, 부분 적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fx가 있으면 보통 이제 요 어떤 함수 fx의 부분 적분의 한 형태를 대문자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 요게 되고, 미분하면 요게 되는 거니까, 요 함수로부터 요걸 찾는 과정이 적분이거든요. 근데 그 적분할 때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이라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 함수가 될지에 대한 그 보통 원시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 원시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적분이다. 그러니까 치환 적분인지 부분 적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치집합에서 정의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 fx, gx. 자, 그런데 gx는 fx의 역함수이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서 뭐 연속이 나와 있는데, 이런 연속 조건은 적분을 하려면 피적분 함수가 연속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이 이렇게 생긴 식을 적분하세요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걸 적분하는 건데, 와, 이 식이 뭡니까? gx, fx 역함수야? 근데 그 역함수를 합성한다, 미분해놓고 그걸 역수를 취하고 곱하고 막, 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성함수 단원이건, 그 다음에 뭐 역함수 단원이건, 기본적으로 배웠던 fx랑 gx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고1 과정에도 나오고, 미분 단원에 나오고, 그게 뭡니까? g 합성함수 fx는 f 합성함수 gx가 되고, 이게 항등함수인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요 식들을 보니까 G 프라임 합성함수 fx가 있는 거니까, 아,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면 되겠네. 자, 이거 3점짜리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변을 x로 미분하면 G 프라임 fx,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F 프라임 x는 1이 되고요. 요거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나누시면 되겠죠. 뭐 문제에서
뭐 양의실 전시표 연속이고 역함수이고 역함수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고 뭐 양의실 전시표가 정의되는 거니까 fx가 0, fx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역함수인 gx도 0보다 크다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전부 다 문제가 오류가 없기 위한 조건이라서 사실상 가볍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나누시면은 그렇지. g'fx분의 1이 f'x이기 때문에 요게 뭡니까? 인테그럴 1부터 a까지 fx분의 f'x dx가 됩니다. 요거 구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문제고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자, 이게 이제 원래 교육 과정에서는 치환적분을 하는 거야. fx를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f'x dx가 뭐 dt가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환적분 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요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안 찾아지기 때문에 특히 복잡한 형태는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원시함수를 찾는데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수능에서 4점짜리 적분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뭐 포텐셜 내지는 어떤 이렇게 훈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쨌든 그 실력이 수학 실력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갖춰져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교과서적으로 아 f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뭐 뭐가 되고 해서 치환적분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 빨간색이 되느냐? 말해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이면 보이려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기준으로 부분적분은 잘안 보여요. 부분적분은 물론 특정한 형태들은 보이는데, 치환적분은 대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환적분 없이 풀수 있는 적분은, 계산할 수 있는 적분은 그냥 치환적분 하지 말고 하시고, 그게 안 되는 일부 형태만 치환적분으로 풀어라를 말하고 싶고요. 이거 보입니까? 정답. ln. fx죠. 물론 절대값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양의 실수 전체 집합 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fx도 양수, x도 양수, 요것도 x도 양수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의 역함수가 이거니까 결국엔 둘다 y 값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값 쓸 필요 없고 ln fx가 되면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fx분의 1 곱하기 f'x 되기 때문에 요게 되는 겁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에서부터 a를 만드시면 ln FA minus ln F1 요렇게 되고요. 요것에 의해서 F1이 8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식은 ln FA minus ln 8입니다. 그럼 요거 이제 요 식을 갖다 한 번에 같이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쓸까요, 그냥? ln 8분의 FA는 그다음 이것도 잠깐만. 요 식을 그냥 한 번에 쓸까요? 이게 뭡니까? ln A제곱 ln A 플러스 1 ln 2분의 1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ln이니까 플러스 ln 2분의 1 하는 거니까 진수를 전부 다 이렇게 합해서 이거 ln 2분의 a제곱 a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이고 이렇기 때문에 요 fa가 8분의 fa가 2분의 요거니까 넘기시면은 4의 a제곱에 a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문제에서 임의의 양수,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이식이 성립하는 건 a가 상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질문이 f2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여기다 2 집어넣게 되면은 16 곱하기 3 하니까 4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고요. 이 문항의 난이도는 어떻냐라고 하면은 뭐 3점짜리 중에서 한 중상 정도 되는 문제, 뭐 최상까지는 아니고 그런 문제인데 요거는 쌤 개인적으로 되게 이런 형태 문제를 좋아해. 왜냐면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을 단순 계산시키는 게 아니라 치환적분의 원리, 부분적분의 원리, 또 이거는 역함수와 원래 함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새로운 수학적인 상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능스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정리가 돼서 이걸 적용할 수 있으면은 연산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그렇죠. 연산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 설명하려고 쓴 것뿐이고, 실제로 선생님 이걸 딱 보는 순간 바로 여기서부터 스타트합니다. 여기서부터. 예, 그러면 이제 연산 조금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29번 문제. 그러니까 2024학년도 수능부터는 29번 문제가 수열의 칸에서 나왔어요. 급수 문제가. 그런데 2023학년도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보통 뭐 28번에는 도형 문제가 나오고, 30번은 미분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2022, 2023학년도에 출제가 됐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방금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과한 문제 아니에요. 세상수 ABC에 대해서 함수 FX가 요거다. O, A 곱하기 2의 2X제곱, B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C. 그래서 처음 보는 함수고, 물음 문자가 ABC네.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자, 함수 FX 결정하려면 ABC. 조건 3개를 얻으면 되겠구나. 괜찮죠? 자, 그래서 봤더니, 가 조건 있고, 나 조건 있고, 끝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조건이 하나가 부족하 아니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기로 극한에 관련된 식은요, 어떻습니까? 수렴한다로 식하나, 는일로 식하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식이 두개 있고, 여기서 식을 하나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난이도도 높지 않은 문제예요, 문제는. 자, 그래서 봤더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요것이 1이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2x제곱은 0으로 갑니다. 당연히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fx가 마이너스 6이란 뜻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2의 x제곱이나 2의 2x제곱은 다 0으로 수렴하죠. 왜냐면, 뭐, 그냥, 간단하게, 2의 마이너스 세모제곱은 2의 세모제곱분의 1이니까, 쉽게 말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는, 무한대분의 1 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0이 되고, 이거 0이 되고, c가 남습니다. 그래서, 아, c가 마이너스 6이구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형태는 어떻게 구하냐? 이건 그냥 그대로 식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는일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렴한다로 식하나, 는일로 식하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2의 x제곱분의 a 곱하기 2의 2x제곱 더하기 b 곱하기 2의 x제곱.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 플러스 6이니까 서로 사라지니까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어우, 신기하게 2x제곱, 2x제곱, 2x제곱 약분되면은 a 2의 x제곱 더하기 b가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b가 얼마인 거야? b가 1인 거야, 이렇게. 는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조건으로부터 벌써 bc를 구했어요. 이 문제는 abc를 결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bc를 구했고, 이제 a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A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나왔네요. FLN이. 자, 참고로 이거 수능 기출 문제예요. 4점짜리 문제입니다. 요거 맞추면, 보통 오답률 탑5 안에 드는 문제 하나 맞추는 거니까, 이거는 거의 다 왔어. 자, 그래서 LN2를 대입하면, 요거 알아야죠. 2의 LN A제곱은 A인 거 알고 있습니까?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이 똑같게 되면은 진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LN2를 여기다가 지수에 집어넣게 되면, 2의 ln 4제곱이니까 이건 4가 돼서 4a 더하기 여기는 2가 되는 거니까 2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는 0인데 문제에서 b가 1이고요. b가 1이니까 2가 되고요. c가 마이너스 6이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더하기 4a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는 0이 되므로 따라서 a도 1이 나왔습니다. 네모박스 해석할 때 적분했니? 적분 안 했어. 이 네모박스 해석할 때는 오히려 뭐 미분했습니까? 아, 미분도 아니야. 그냥 극한의 식을 해석해서 그냥 그대로. 그래서 오히려 뭐 극한이기 때문에 미분화 가까울 수는 있지만 적분 형태는 아닌 거죠.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 지금 무려 뭘한 거냐면 주어진 함수 fx를 찾은 거야. 물론 이제 적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수 fx 역함수가 있고 그것을 인테그리 0부터 14까지 gx dx 무슨 말입니까? 역함수의 적분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역함수 적분법은요 교육과정상 교과서에 없습니다. 역함수의 미분법은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 단원이 따로 있어요. 역함수의 적분법은 따로 안 배우지만 지금처럼 기출문제 나온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2023학년도 수능 29번이 나왔고요. 요거 1년 전이 2022학년도 수능인데 그때 미적분 30번 문제가 또 역함수 적분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수능에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역함수 적분 야 이거 만약에 수능에 나왔으면 앞에 건다 해도 이것 때문에 틀리겠네 아 걱정이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년도 기출 문제 나왔다니까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걸 익히는 것만으로도 방금 말했던 이런 걱정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2024부터 2026까지 수능 기출 문제 잘 풀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A, B, C 이제 구했어요.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6. 자, 역함수를 구하는데 당연히 역함수가 있다는 뜻은 이게 함수가 1대1 대응이란 뜻인 거네. 자, 일단 써볼게요, 그냥.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이제 편의상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원리가 안 해도 되는데 f'x를 구하면 여기는 2 곱하기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이고요. 요게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 증가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0부터 14까지 적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그 역함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역함수의 적분법을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역함수 적분 문제가 나오면 GX를 새로운 문제 T로 치환해서 치환 적분 해가지고 푸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근데 그 테크닉까지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역함수의 x가 0하고 14가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원래 함수는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6인데 이게 언제 0이고 이게 언제 14가 되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지금 내가 역함수를 적분하고 싶은데 그 역함수의 x좌표가 0부터 14까지 적분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역함수 말고 함수 fx는 그 fx가 언제 0이 되고 언제 14가 되는지, 그것의 y값이 언제 0이고 y값이 언제 14가 되는지를 토대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는 0이 되는 값은 요거 인수분해 되네요. 2의 x제곱 플러스 3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가 ln 2가 됩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이게 는 14가 되면 넘어가 마이너스 20이니까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0은 0은 요거 인수분해 그냥 암산하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5, 2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x가 ln 4가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에 그릴게. X축, Y축 그릴게. 그러면 지금 내가 함수 fx를 간단하게 그리면 ln 2, 0을 지납니다. ln 2, 0을 지납니다. 이게 ln이에요, ln. 그 다음에 이게 ln 4입니다. ln 4, 14를 지납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은 여기서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뭐 대강 뭐 요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게 함수 y는 fx고요. 자, 나는 y는 fx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역함수에 관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함수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그렇죠. 이걸로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그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fx가 ln 2, 0, ln 4, 14를 지나잖아요. 그럼 그것의 역함수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0, ln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14, ln 4를 지나는, 뭐, 요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것들은 굳이 체크 안 할게요. 실제로 뭐, 아래로 볼록인 fx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이게 fx가 ln 2, 0을 지나고, ln 4, 14를 지나니까, 역함수는 반대로, 0, ln이 14, ln 4를 지나는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 이게 y는 gx거든요. 근데 질문이 인테그럴 0부터 14까지 gx dx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 넓이를 구하는 건데 당연히 역함수를 식으로 표현하기에는 아우 이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fx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깔끔하게. 이 fx를 토대로 구하면 되는데,
바로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가 똑같죠, FX에서. 지금 이 빨간색 부분 넓이가 이 FX 이렇게 생긴 넓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 다시 말하면 14 곱하기 ln 4에서 빼기 이 부분을 빼주시면 되겠네. 이거 보입니까? 이 부분. 네. 이 부분 넓이를 이 직사각형에서 빼주시면은 이쪽 부분 넓이가 되면서 답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적분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테그럴. ln 4까지. 그 다음에 fx dx. fx가 뭐였죠, 아까? e의 2x제곱 플러스 e의 x제곱 마이너스 6 dx. 요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적분할 때 치환 적분이 필요하긴 해. 그런데 e의 2x제곱 적분을 굳이 치환 적분할 필요 없죠. 그냥, 원시 함수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ln 2, ln 4가 2ln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28ln이 이렇게 통일하고요. 마이너스, 적분하면 2분의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6x 한 다음에 ln 2부터 ln 4까지. 자, 요 부분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이 살짝 복잡하긴 합니다만, 요거 ln 4 집어넣게 되면은 2의 ln 16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16이 되니까 16 나누기 2 하면은 8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가 되고요. 2의 ln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ln 4는 12ln 2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 1을 집어넣게 되면은 4 나누기 2 하면 2가 되고, 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6 ln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거 혼동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실용적으로 8 더하기 4 빼기 2 하니까 8이 남네? 그러면 이 식은 8이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ln이 6ln이 하니까 마이너스 6ln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ln이, 그래서 더하기 34ln2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어요? P 더하기 QLN이. P 더하기 QLN이니까 이게 P고 이게 P고 이게 Q죠. 그래서 P 더하기 Q를 하게 되면 정답은 2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로 보면은, 초반부는 어때요? 괜찮죠? 이건 뭐 적분도 아니고 미분도 아니고 그냥 극한의식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 찾은 다음에 이 역함수를 찾는 과정이 살짝 어색하긴 하지만 이거는 수투에도 나옵니다. 수투에도. 수투 교육 과정에도 여러분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뭐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선생님 기억하기에는 뭐 최근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와도 풀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 중에 사전 자료 하나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자, 선생님이 좋은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아직 부분 적분을 막 터프하게 하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죠. 실제로 부분 적분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부분 적분 훈련을 여러분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출 문제도 뭐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적분 단어는 뭐 승부처 내지는 뭐 이런 부분이 미분 단어하고 좀 달라요. 미분은 학생들이 연산은 되게 잘해. 그런데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문제 자체 난이도도 높고 그다음 문제가 실제로 복잡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적분은 어떠냐면은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덜돼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적분은 고등학교 3학년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뭐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또 하나가 미적분은 3학년이 돼서 배운 학생도 많지만 특히 적분 단어는 3학년 후반부에 배운단 말이야. 뭐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6월달 평가원고사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더욱 또 훈련이 부족해. 근데 거기 끝이 아닙니다. 원래 연산 자체가 미분하고 적분을 놓고 보면은 적분 연산이 원래 훨씬 어려워요.
이 미적분의 적분 연산이 미분 연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미분은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적분은요, 치환 적분 할지, 부분 적분 할지, 심지어 적분 연산이 불가능한 형태, 우리가 7, 8, 9학에서 배웠는데, 적분 연산이 불가능한 형태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적분 연산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원래 어렵고, 여러분이 공부가 덜돼 있고, 시험 문제도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적분 연산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제발.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수능 특강에 요게 이제 레벨 2 문제야. 레벨 2 문제인데, 선생님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문제야.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 22번 문제 있잖아요. 요 문제하고, 뭐이 문제하고 유사한 게 아니라, 이 문제처럼 연산량은 많지 않은데, 개념을 알면 쉽게 풀어요. 개념이 약간 막 두리뭉실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 프라임 합성 함수. 와, 이거 뭐야? 이거 읽어볼게. F 프라임 괄호 열고 ln 2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게 어떤 함수인지 도저히 감도 안 오죠? 근데 그게 2의 2x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F ln 이것이 이것일 때. 요거는 사실 함수 값 하나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FA는 B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단 A랑 B가 너무 복잡해서 문제죠. 그랬을 때 함수 값 하나, FC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FA는 B였을 때 FC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문제야? 이걸로부터 여러분이 FX를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그 X자리에다가 이거를 집어넣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FX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요 꼴을 보니까 뭔가 이거랑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거 아까 말했지만 아는 사람은 그냥 10초 컷이에요, 10초 컷. 이 문제 난이도는 그냥 평범한 난이도입니다. 선생님, 요거 문제 풀때 암산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문제야. 그런데 학생들에 따라서 이걸 보는 순간 얼음. 문제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고 느낀 학생들이 분명히 많을 거야. 왜냐? 식을 보면은 엄청나죠. 이게 fx도 아니고 f 프라임에 ln에 괄호 열고 2x제곱 빼기 2에 마이너스. 이거는 그냥 한 번도 보지 못한 함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손이 안 나가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부터 짤막하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거냐면은 따로 이거 필기해. 자, 필기하세요, 이거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적분을 하는데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연산을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적분 연산을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추천해, 추천. 자, 먼저 봅니다. 식을. 어떤 식을 적분을 하려고 해. 삐리리리. 자,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외운 공식에 있다. 그러면 적분 바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인테그럴 사인 x dx야. 그럼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공식으로 바로 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또뭐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xn제곱, 뭐 x, 뭐 이런 것들. 이런 적분들은 전부 다 공식으로 적분이 가능한 것들은 바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 공식으로 적분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하는 게 치환적분, 부분 적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치환 적분, 부분 적분에 의해서 적분이 계산 가능한 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연산이 안 되는 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근데 치환 적분, 부분 적분법을 언제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통 이 치환 적분은요, 함수 fx 꼴이 아니라 이게 요렇게 합성함수 형태가 돼 있는 거를 적분할 때 치환 적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치환 적분이 합성함수 미분의 역과정이에요. 그러니까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 이거를 적분하는 게 사실 치환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치환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건데 이런 거야.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여기 될까? 보입니까? 보이죠? f 합성함수 gx. 자, 요거를 미분하면 요게 되기 때문에 정답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치환적분이라는 것은요, 합성함수, 다시, 모든 적분은요, 미분의 역과정이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모든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 미분을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적분 문제가 나왔는데,

막혔어. 그러면 뭐를 미분하면 그게 될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베이스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뭐 이름을 치환 적분을 통해서 한다. 아, G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해서. 그러니까 이 괄호 안쪽이, 이 괄호 안쪽이 X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치환 적분을 한다라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 프레임에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 미분을 했을 때 요게 되는지를 찾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뭐 쉽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실제 시험 문제는 예쁘게 이렇게 합성함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합성함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F 또는 뭐 F 프라임, 그리고 이 안에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FX가 아니라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치환 적분이고요. 요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FX가 아니네. F 프라임 X가 아니네. F 프라임 괄호 열고 복잡, 복잡, 복잡, 복잡,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뭐라고?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치환 적분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치환 적분 이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제 일감으로 치환 적분을 체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분 적분. 자, 언제 부분 적분할 것이냐? 언제 부분 적분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함수가 fx 곱하기 gx처럼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 경우에 부분 적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인테그랄 부분 적분 공식 이거예요. f 프라임 gx는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인테그랄 fx 곱하기 g 프라임 x dx. 이게 이제 부분 적분 공식입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에 특히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것에 하나는 F 프라임, 하나는 G 이렇게 친절하게 나온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 기출 문제는 있었어요. 한10 플러스 N 년 전에는. 최근 기출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는 선생님이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가 F 프라임, 하나가 G가 아니라 그냥 어떤 세모라는 덩어리와 네모라는 덩어리의 곱으로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이 이걸 부분 적분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필요한 건 뭐냐? 아, 하나가 F 프라임, 하나가 G인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근데 그 바꾸는 프로세스가 뭐냐면, 아, 이거 자체는 적분이 되게 복잡하거나 잘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바꿔놓고 요 계산을 하면 이거는 적분이 정말 쉽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부분 적분 스타트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부분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가 미분이 돼 있고 하나가 미분이 안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F 프라임 G란 표현이 없어요. 근데 요거랑 요걸 비교하면 뭐냐? F 프라임이 F가 되는 과정은 적분이고요. G가 G 프라임이 되는 과정은 미분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덩어리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적분 문제가 나왔어. 근데 그게 F 프라임 G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두 덩어리의 곱이야. 근데 이 상태로 적분이 잘안 돼.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는 적분을 해보고 하나는 미분을 해봤어. 그리고 그 둘을 곱해봤더니 그 적분이 쉽게 돼. 그럼 부분 적분 스타트인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LNX죠, LNX. 왜 이걸 적분을 부분 적분하냐? 아, 이거 1 곱하기 LNX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태로 적분하면 뭐가 잘안 보여요. 그런데 요거는 적분하고, 그럼 X죠. LNX는 미분합니다. 그럼 이게 x분의 1이죠. 그랬을 때이 둘을 곱한 거는 적분이 쉽게 됩니까?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아, f 프라임이 1이고 gx가 lnx구나.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은 x분의 1이고 요건 적분하게 되면은 x니까 결국에는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니까 그냥 1을 적분하면 돼서 정답은 x lnx 마이너스 x 더하기 c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완전 새로운 이렇게 생긴 함수와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함수의 곱을 적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그러면 일단 치환 적분 할까 부분 적분 할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치환 적분 해보니까 안 돼. 그런데 부분 적분일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 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 프라임인지 이게 F 프라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일단 이거 갖다가 미분해 보고요. 이걸 적분해 가지고 이 결과를 둘을 곱해 봐. 아, 근데 식이 여전히 복잡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반대로 요거를 미분해 보고 요거를 적분해 봐서 그 둘을 곱했을 때또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별표 곱하기 네모로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 곱하기 별표 네모. 알겠습니까? 별표 곱하기 네모가 아니라 1 곱하기 별표 네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2x제곱은 x랑 2x제곱 쪼갤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 곱하기 x 2x제곱 할 수도 있고요. 또는 x제곱 곱하기 x분의 2x제곱 등등등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답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찾는 과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부분적분을 하는 거고요. 지금 부분적분 문제는 오늘 아니고 다음 시간에 나올 거니까 이제 그때 하도록 하고. 자, 대략 좀 알겠죠? 지금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엄청 중요한 이야기. 세 번째. 시험 문제, 치환적분, 부분적분 문제만 나오느냐? 아, 당연히. 계산 문제가 나오면 치환적분, 부분적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도 알고 있었냐? 연산이 안 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적분 가능이야. 그런데 적분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함수, 초등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함수들이 미적분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할 때 했었는데 빠르게 써줄게요. 2의 여기가 x의 제곱. 그러니까 2x제곱 적분할 수 있어요. 근데 2의 x2제곱이 제곱으로 있으면 이게 지수에 있으면은 이거는 적분 계산 불가능입니다. 적분은 가능해. 연속함수니까. 적분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로 삼각함수를 표현할 수가 없음이 상위 과정 미적분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저 적분 기호는 안 쓸게요. 자. 예. 2의 x2제곱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뭐 x분의 사인 x x분의 2x제곱.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함수들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사인의 괄호 열고 x2제곱. 뭐 이런 함수들은요. 적분을 그냥 이 상태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다는 뜻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이냐? 시험에 실제로 나옵니다. 이게 적분과 미분 통합형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거랑 다른 함수를 버무려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x 곱하기 2x2제곱은 적분이 가능해요. 근데 그 x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일단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자, 필기했나요?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자, 봅시다. 봅시다.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근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싶냐면은 f 프라임 막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걸 이제 적분해서 fx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인테그럴 f 프라임의 ln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를 하면은 fx와 유사한 형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fx를 몰라요. fx를 모르고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는 치환적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식이 워낙 복잡하니까 뭐를 뭘로 치환할지 이런 것들이 아예 감도 안 잡힙니다. 선생님 어떤 얘기 한 적이 있냐면 아까 했던 세 번째 그냥 어중간하게 복잡한 형태들은요 전부 다 적분하면 계산 불가능이에요. 아까는 x분의 sin x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요게 나올까. 근데 못 찾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런 꼴이나 이런 꼴을 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기 앞서 가지고 f의 괄호 열고 ln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떠올릴 수 있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요거고요. 여기다 x에 2를 대입하면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나는 요식을 적분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뭐를 적분하면 얘가 될지 생각하기 앞서서 요걸 갖다가 미분하면 뭐가 될지,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의해서 요걸 미분하면 뭐가 생각하면은 이게 f 프라임 ln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요 안쪽을 미분한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또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형태가 그대로 있

0: 했어야지만이 적분하면은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환적분 스타트에서 구하는 거야. 근데 치환적분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 형태를 만들면 되죠. 뭐 이용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식의 양변에다가 2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분에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이거 재밌는 게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자, 요 식은요. 이 식에 의해서 결국엔 뭐가 되나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알겠어요? 요게 이거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곱하면 분모는 약분되고 이거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느냐? 2의 2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자, 다시 말하면 요거를 적분하면 요게 되는 거야. 자,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2의 2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dx 하게 되면은 이 식은 2분의 1 2의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c가 되고요. 요게 뭐냐면 f 괄호 열고 ln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를 결정하기 위해서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따라오세요.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2의 제곱 빼기 2분의 1, 뭐 여기 나와야 되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다 1, 1, 1 집어넣으면은 요거랑 요것만 남아야 되니까 아, c가 마이너스 2인 거를 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뭐예요? f ln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2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2의 4제곱 여기는 4 빼기 2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답이에요. 여기. 객관식 문제 정답을 이걸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적분 단원의 큰 줄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적분 연산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는 적분 연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분하고 통합형, 정의 해석, 조건 해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이제 국왕에서 기출 문제 중에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볼 텐데 일단 큰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적분 연습이 미분 연습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에 맞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8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 ㄷ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약정공략 기아의 김창재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네 9강까지 총 3강 동안 네 7강, 8강, 9강 이 세 강의에는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는 참 어려워하기도 하고 좀 꺼려하기도 하고 좀 복잡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담원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살짝 살펴보고 1번부터 바로 시작할 텐데 공간 도형의 3총사라 부르면 이렇게 3수선 이면과 정사형 해가지고 이렇게 3, 2, 정이라 부릅니다. 이 3수선의 정리 많이 보셨어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알파란 평면이 있을 때 하나 2입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런 P라는 점에서 H라는 점까지 여기 H가 알파 위의 점이고요. 알파에 이렇게 직선 AB가 있습니다. 그러면 H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여기를 Q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P에서 Q까지 이으면 즉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 결정돼서 이 PQ와 직선 AB는 무엇이다? 수직이다. 이런 내용이 기본입니다. 이런 3수선의 정리 그리고 이면각은요. 알파, 베타, 면과 면이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간 도형을 생각할 때는 사실은 무한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평면 알파가 요거예요? 무한히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유한한 눈으로 요 부분만, 일부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타도 무한히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두 평면이 만나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깁니다. 면과 면이 만나면요. 일치하진 않고 두 면, 평면과 평면이 이렇게 생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렇게 만나면 점이 아니라 선이 생깁니다. 이런 선이요. 여기. 이런 선을.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요? 교선이라 부릅니다. 교점이 아니라 교선이라 불러요. 그럴 때 이 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마찬가지 알파에서 알파 위 한 점, 베타 위 한 점, A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B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를 뭐 H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A, H, B의 크기가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즉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기본이에요. 이면각은. 그 다음에 정사형은요. 이게 알파라면 알파라는 평면이 있을 때 기본이 이 알파 위로 정상시키겠습니다. 그러면 A, A 프라임 이렇게 해줘서 여기가 여기가 B죠 B. 여기가 A 프라임 즉각 여기가 B 프라임 물론 이 알파는 계속 좀 뻗어나가는 이런 평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즉 이 선분 AB를 알파 위로 정사형합니다. 정사형은 기본이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왜요? 사형면에 이 알파는 평면에 수직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여기 수직, 여기 수직으로 떨어뜨려. 그러면 이렇게 이으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게 되고요. 이 각을 세타라 할 때 우리 이 길이를 L이라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 L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예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마찬가지 어떤 넓이를 가진 도형을 정사형시키면 여기도 생깁니다. 이 도형의 넓이, 이 도형, 마찬가지 이 도형이 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가지고 네, 그
그 길을 세타라 부를 때, 각의 그 길을 세타라 부를 때, 원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면 이 사형면에 사용시킨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 S 프라임 마찬가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기본이에요. 네, 기본.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좌표로 가면 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네, 구애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 이면각, 정사용과 함께 구와 같이 나온 문제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나오면서 정사용과 이면각이 나오고 이걸 풀기 위해서 삼수선의 정리를 쓰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구를 가지고 삼수선 정리와 이면각 요 둘을 묶었는데 표현이 지금 구와 함께 나오는 문제들도 여럿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기본은 이 삼수선의 정리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부터 시작해요. 삼수선의 정리만 따로 출제된 문항도 여럿 있습니다. 1번부터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1번과 같은 문제가 삼수선에 관한 정리, 삼수선의 정리에 관한 문항인데 쭉 보세요. 좌표 공간에 직선 A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림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림은 알파, 그리고 알파 위에 직선 A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 C가 있어요. 그래서 A에서 C까지 쭉 이었어요. 이럴 때, 직선 AB와 직선 AC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 1이라 하면, 사인 세타 1이 얼마라고요? 5분의 4입니다. 누가 이루는 각이에요? 직선 ABAC. 이 그림에서 AC와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가 세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각의 크기가. 현재 이 그림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사인 세타 1이 5분의 4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AC와 알파가 이룬 예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래요. 누가요? 직선 AC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 ABC와 알파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세타 2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 2의 값을 구하세요. 이 문제는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길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런 문제 볼때 당황하는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당황하는가? 여기 봐도 이 그림에서 길이가 얼마예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비율, 사인 세타 1은 얼마분의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이 비관계는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할 건데 일단 여기에요. 직선 AC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 여러분, 직선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점을 지나는 A가 평면 알파 위에 있고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C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뚫고 지나가겠죠. 이렇게. 이럴 때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직선이 한 점에서 평면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이 수선의 발까지 이렇게 있는다면 요 각의 크기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네. 이렇다면 이 그림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C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겁니다. 이 점을 H라고 하겠습니다. H. 이렇게 이어져요. 이해하세요? 좀더 길게 할까요? 조금만 더. 이렇게 C에서 여기까지. H는 알파 위의 점이고 C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이 부분부터가 문제풀이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직선 AC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원이래요. 자, 여기가 세타 원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가 세타 원이랬냐면요. 이만큼 각의 크기, AC와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 원이었어요. 세타가 아니라 세타 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림에서

OL이라 하자라고 하는 순간 바로 사인 세타원이 5분의 4기 때문에 A에서 H까지 요 점을 이 점을 H라 부른다면 A에서 H까지는 4L이 되고요. C에서 H까지는 3L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이해하세요? 좀 이상한? 오케이. 그러면 뭘 써먹냐? 지금 이 부분은 써먹었습니다. 여기는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3수선의 정리 기억나요, 여러분? C에서 H까지 수선에 발 내렸어요. 그 다음에 H에서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기를 Q, 갑자기 Q가 나오면 이상하죠? D라 할까요? H에서 여기를 D라 할게요. 그럼 직각이죠. 그럼 뭐가 성립해요? 이 점과 이 점을 포함한 평면은 한 개이기 때문에 D에서 C까지, C에서 D까지 있는 순간 이게 직각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그러면 뭐가 보입니다. 뭐 삼각형 A, C, D는 직각 삼각형 각 C, A, D가 뭐라고요? 각 C, A, D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 원이 되는 거지. 이만큼. 그럴 때이 세타 원에 대해서 뭐라고요? 사인 세타 원이 5분의 4라고? 이거 5L이잖아요. 그럼 누가 4L 돼야 돼요? 어머, CD가 4L이 되는군요. 이게 기본이에요. CD가 여기가 4L이요. 이 값이 4L. 그러면 이게 4L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가 3L이면 HD, DH, HD, DH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4L, 3L, 여기는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7L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가 루트 7L이에요. 뒤에서 H, H에서 D까지. 자, 이런 그림이 그려졌고요. 문제가 뭐였어요? 삼각형 A, 아니, 평면 ABC. 평면 ABC 어떻게 그립니까? AB, AC. C에서 그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봐세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평면과 누구요? 밑면, 평면 알파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면각의 크기거든요. 이면각의 크기,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 다시 한번. 평면 알파와 평면 ABC 의 교선은 어딥니까? 네, 직선 AB입니다. 평면 알파와 평면 ABC의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면 선이 생깁니다. 교선은 직선 AB죠. 그러면 이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가 세타2요. 이룬 이각의 크기를 세타2로 할때 코사인 세타, 여러분 이 세타2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면 위에 한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이 알파란 면 위에 한 점에서 즉 C에서 AB의 수선의 발 내렸고 H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D에서 만납니다. 즉 C는 평면 ABC 위의 점이고 H는 평면 알파 위의 점.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 일치시켜요. 그게 D예요. 그럴 때 면과 면이 이루는 각각의 크기가 그렇지. 이 세타2는 결국 뭘 의미한다고요? 각 C, D, H를 의미해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 2는
무엇입니까?

4L분의 루트 7L. L 약분하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4분의 루트 7. 길이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답을 구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본 상황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지, 정확히 푸는지, 아, 왠지 이러이러할 것이다. 또는 보통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긴가민가 하지 말고요.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AB가 한 밑면의 지름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높이가 3이래요. 그러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고, AB와 CD는 평행하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랬으니까, 이 문제에서 AB의 길이는 8이에요. 그러면, A와 B의 중점, 여기, 한 이쯤을 저는 O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OA는 4겠죠. OB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요, 높이가 3인 원기둥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점에서 끝점까지 수선을 쭉 내렸을 때저 길이가 3이에요, 지금. 자, 이런 건데, 지금 뭐라고요? ABCD는 서로 평행해요. 그쵸? AB와 CD가 평행하니까 무엇을 따질 거냐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저 가번의 힌트, 삼각형 ABC의 넓이.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AB가 얼마라고요? AB가 8이에요, 여러분. 그럼 높이는, 삼각형 넓이가 16이니까 높이는 4가 나옵니다. 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4 해야지 16이에요. 그럼 높이가 4라는 얘기는 C에서 AB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게 뭐라고요? 4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 수선의 발을 ABCDE, 사실은 여기서 요 수선의 발을 알려면 이 길이가 4인데 뭘 알아야 돼요? 3수선의 정리. C에서 이렇게 내려요. 그럼 요 원주상에 찍히겠죠. 여기를 E라 부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집각이 됩니다. 그쵸?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3수선의 정리의 기본이죠. 아, 그렇다면 C에서 E까지는 3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길이가 4였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넓이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F라 부를게요. A, B, C, D, E, F. 여러분, 이 그림 상황에서 E, F의 길이가 얼마예요? 참 재밌게도 전 문제랑 비슷하죠? 이게 4, 3, 루트 7. 그렇죠? 둘다 지금 평가원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한 9월 모의평가. 1번이 2023학년도 수능이라서 상당히 비슷한 삼각형이 그려진 거예요, 지금.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4, 3, 루트 7. 여기 직각이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D에서 쭉 내려가지고, 요렇게 그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요, 밑면에 반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밑면의 반원은 반원만 그리기엔 좀 이상해서 원을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고 O입니다. E점은 어디 있어요? E와 F는 잘 보세요, 여러분. 현재 이 상황이라면 F를 어디쯤 그려야 될까? E는 어디쯤 그려야 될까? 이게 헷갈린다면, 보세요. 이 길이가 4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루트 7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으면, 직각이니까 이게 4예요. 4, 루트 7은 얘가 3이죠. 5에서 F까지가 3이에요, 3. 5에서 F까지 절반에 한이 정도.

여기가 F고요. 이 길이가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러면 AB와 CD가 평행하죠. 그러니까 CD를 고스란히 내려서도 2,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D에서 수선해 말리는 게 예를 들어서 D 프라임이란다면 이 길이와 CD의 길이는 같은 겁니다. 여기 뭐 D 프라임 안 하고 A, B, C, D, E, F, G라 하면 여기를 G라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기가 얼마고? 4고 여기는 루트 7이니까 똑같은 모양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길이고 그랬어요? 선분 CD의 길이가 얼마입니까예요? 그렇다면 선분 CD의 길이는 얘와 얘가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고스란히 내려서 이렇게 그었을 때요 길이가 이 길이가 누구의 길이와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CD의 길이와도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요 EG, GE의 길이는 여러분 똑같이 이런 그림 똑같이 그리면 사실은 이 길이는 OF의 두 배죠. 여기도 똑같이 3일 거 아니에요. 같은 방법으로. 그럼 이 길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6이 되는 겁니다. 상황 이해하셨어요? 네. 직접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이었고요.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5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보이세요? 이렇게 그려진 거.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 AB가 6이고, BC가 4로 두어요. 자, AB가 6이고, BC가 4로 두었는데, 이 문제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삼각형 A, M, D는, 원래 써야 되는데, 그냥, 문자로 그냥,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면서, BC가, 직선 BC가, 뭐라고요? 직선 BC가, 평면 AMD와, MD와 뭐 한다고요? 수직이에요. 그럼 직선 BC가 평면 AMD와 수직이면 BC는 AM과도 수직이고 BC는 DM과도 수직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AMD는 정삼각형이니까 요만큼 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예요. 우와! 정삼각형이니까 지금 길이가 다 같아요. 얼마로 같을까요? 보세요. BM의 길이는 2루트5입니다. 왜? 문제에서 BC의 길이가 4루트5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AB의 길이가 6이니까 이 경우, 이 그림에서 AM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6이에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이고 제곱하면 36. 2루트5는 제곱하면 20이에요. 그러니까 AM의 길이는 4입니다. 4, 5, 20이니까 2루트 5 맞죠? 지금 BC가 4루트 5. 네, 맞아요. 이게 BC가 4루트 5, BM은 2루트 5.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당연히 같은 거고요. 6이면 AM의 길이가 4면 이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4짜린 정삼각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AM만 이런 게 아니라 DM도 그 다음에 AD도 전부 다 4입니다. 맞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2루트5죠? 이게 4예요. 그러면 CD의 길이 얼마겠습니까? CD의 길이는 6입니다. BD의 길이도 6이라고요. 이거 6이에요. 여기도 6이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

어디도요? 여기도요. AC의 길이도. 그 다음에 AB의 길이도. 아, 그러니까 AB나 AC나 그 다음에 CD의 길이나 BD의 길이나 전부 다 6이네.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 ACD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 AC의 ACD에 내접하는 이런 원점. 이 원은 삼각형 ACD에 내접해요. 이 원의 평면 BCD 위로 정상의 길이라고 그래요. 정상의 넓이? 그럼 이 원의 넓이 곱하기 이 옆면 ACD와 밑면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만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삼각형의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참고로 AD의 길이는 4입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C고요. 이게 D라면 원래 그림상은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A, C, D, 6이에요. 길이와 길이는 같고요. 여긴 4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 직각이고 A와 D의 중점을 N이라고 하면 여기가 2가 돼요. 뭐가 성립하는가? 요쯤 어딘가에 원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쁘게 잘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원이 내접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내접원, 내심이에요, 여기, 내심. C와 N의 요 선분 CN 위에 내접원의 중심이 있는 거 아시겠죠? 왜? 여러분, 이 내접원의 중심이 내심이에요. 내심의 정의가 뭡니까? 삼각형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분명히 이 내심은 각이 같아지죠? 따라서 요 CN 라인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 점을 몰라서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면 요 길이도 반지름의 길이고 요만큼의 길이도 반지름이고 요만큼도 반지름입니다. 각각이 다 직각이에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이 상태에서 요 각을 예를 들어서 요 별표 각을 알파라 불러보세요. 제가 지금 알파 쓴거 없죠. 그럼 알파라 쓰면 잘 보세요, 여러분. 사인 알파는 얼마입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사인 알파는 여기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6, 6, 6, 6, 6, 6. 여기는 2예요. 그러니까 6분의 2 하니까 3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럼 바로 3분의 1 쓰고, 3분의 1을 쓰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예요? 여기까지가. C에서 요 점을, 뭐, K. K도 참 이상하네요. A, B, C. 여기를 2라 볼게요. E. 문자가, E라는 문자가 아직은 없어요. 자, 그러면 E라면 CE의 길이는 CN의 길이가 얼마예요? CN의 길이가. CN의 길이는 6이고 2니까 36에서 4를 빼니까 32예요. 루트 씌우면 4루트2예요. 그럼 CN의 길이 4루트2니까 이 값은 4루트2가 아니라 여기서 R 빼야죠. 이거 R만큼 뺀 것분의 R이에요. R. 그럼 4루트2 마이너스 R은 3배의 R이에요. 따라서 R은 얼마예요? 루트 2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원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넓이가. 그렇죠. 2파이예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으로 구합니까? 넓이를 이용합니다. 넓이를 이용한다고요. 이용. 삼각형 ACD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그렇죠. 4 곱하기 4루트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해요. 근데 이 넓이가 여기를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갭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R.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R이니까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에 6 더하기 6 더하기 4예요. 16이거든요. 4, 4, 16이니까 16, 16 지워지고 2, 2 약분 똑같이 지워지니까 R은 얼마예요? 루트 2다.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찾은 겁니다. 무엇을요? 이 넓이가 2파이라는 것을.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으면 돼요. 뭐라고요? 옆면과 밑면. 그러면, 선생님, 이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CD가 교선이잖아요. CD가 교선이라고요. 그럼 얘 교선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일단 먼저 MD의 중점 잡으세요. A에서 쭉 정상시키면 훅 이게 콩 떨어질 겁니다. 그 점을 H라 부르면 이 H라는 점은요. H라는 점은 MD의 중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AH는 얼마가 돼요? AH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4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니까 네, 2 루트 3이에요. A에서 H까지는 2 루트 3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H에서 CD에 이렇게 수선의 발레리는 거예요. 그럴 때 A에서 여기까지 이으면 돼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삼각형 지금 제가 여기 그렸었었는데, 좀 전에. 어떤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A, 그 다음에 C, D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E, 얘가 4루트 2, 6, 6, 이런 거야. 여긴 E였고. 근데 우리의 할 일은, 여기가 N이었거든요? 이렇게 그었어요. C, N.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내린 게 얼마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를 볼게 아니라 왜? 이 점을 찾아서 이렇게 그어도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볼 거냐면 요 이거 괜히 그렸네요. 밑면을 그린다는 것을 삼각형 MCD를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뭐가 돼요? 여기가 6이에요. 직각이에요. 여기는 2루트 5고요. 여기는 4가 됩니다. 이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2루트 5, 4, 6이요. 이건 비스듬히 바라본 거고. 왜냐면, 여러분, 4가 커요? 2루트 5가 커요? 2루트 5가 큽니다, 사실은. 그쵸? 그림 상황은 이렇게 비스듬히 보니까 마치 CM이 MDM보다 커 보이긴 하는데, 각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원래 그림은 이런 그림이고요. 지금 제가 할 거는 이 점이 M이고, 이 점이 D라면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MD, DM의 중점, 여기가 얼마라고요? H.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 발리는 거예요. 여기를 뭐 I라 할까요? 여기. 요 점이 I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삼각형만 따질 거예요? 이렇게 되는 직각 삼각형에서 H, A, I예요. 이걸 볼 거란 얘기예요. AH는 얼마라고요? 2 루트 3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세타가 되는 거예요. 두 면이 삼각형 ACD와 삼각형 BCD, 즉 평면 ACD와 평면 BCD가 이루는 이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 이게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알려면 이 코사인 세타 알려면 HI나

AI를 구하면 되는데 AI를 옆에서 그리는 것보다는 HI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얘가 이거든요. 여기를 오메가라 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사인 오메가는 2분의 HI예요. 이 그림에서 2분의 HI죠. 근데 전체 삼각형에서는 얼마 나와요? 전체 삼각형에서는 6분의 2루트 5가 나옵니다. HI는. 2분의 HI는 6분의 2루트 5가 나와요. 그래서 1, 3이니까 HI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루트 5가 되겠죠. 여기가 3분의 2루트 5라고요. 그러면 이 길이 구했고, 요 길이 구했으니까 AI의 길이 구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구하죠. 제곱하면 12 더하기, 제곱하면 9분의 20인가요? 9분의 20이죠. 9분의 4, 5, 20이니까. 그럼 여기는 9분의, 9 곱하기 12 하면 108이에요. 128이겠네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요 길이 나와요. 그럼 3분의, 여러분, 128은, 4로 할 경우엔 4 곱하기 32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16? 왜 이렇게 썼을까요? 2의 7제곱인데. 2의 7제곱. 그래서 2 곱하기 64. 8루트 2라고요. 다 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8루트 2분의 2루트 5예요. 그러니까 1, 이게 4. 8분의 루트 10인가요? 우리가 구하는 값은 2파이 곱하기 8분의 루트 10. 4분의 루트 10 파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코사인 값 구해서 쭉 이어서 한 번에 구해 봤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 긋고 요렇게 그었을 때가 직각이죠. 그럼 아예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요 I점, 이 점이 I인데 이 AI의 길이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제가 아까 그리려다 만게 지금 이 상황인데 설명을 먼저 여기부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걸 더 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A, C, D예요. 여긴 6이고, 여기도 6이고, 여긴 2예요. 여기도 2고, 여긴 4루트 2. 4루트 2.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2였어요. 근데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수선에 발 내린 게 이게 I란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결론을 따지면. 맞습니까? 그럼 이 경우라면 AI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I입니다. 이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 2분의 1분을 지우고, 자, 2는 4, 2, 3은 6. AI는 3분의 8루트 2. 이게 바로 나온다고,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요렇게 찍고,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찍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모두 구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좀 디테일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계산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다음, 우리 이제 수능 문제를 하나 더볼 텐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4번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뭐가 없어요? 길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표시가 안된 것뿐이에요.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이 제한된 시간이 있는 강의다 보니까 다못 풀더라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마저 풀 텐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AB가 8이고 AB가 8이고 이게 8이에요. 그 다음에 BC가 6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AC는 10입니다. AB가 8이고 BC가 6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분 AC를 지름을 한대요. 구가 있어요. AC가 지름이면 AC의 중점 잡아서 한 이쯤 잡아서 여기를 제가 5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5에서 C까지의 길이는 5가 되죠. 이 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구입니다. 맞아요? 자, 이럴 때 직선 AB, 이 직선 AB를 포함하고 이 면에, 어떤 면에요? 평면 ABC의 수직이에요. 평면 AB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자른 거예요, 지금. 얘를, 이 AB를 포함해서 여기에 수직으로 싹둑 자르면 이 단면이 뭐가 생깁니까? 원이 생기죠. 원, 원, 원. 그러면 O, 여기서 이렇게 BC와 평행하게 딱 하면 이 점을 제가 편의상 M이라 할게요. 요 M점은 B와 A, A와 B의 중점이에요. 당연히 여기서 BC와 평행하게 좀 가야 되겠어요. 평행하게. 좀더 요렇게. 여기가 M이면 이 M점은 B와 A의 중점이고 OM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이 길이는 3이 됩니다. 맞아요? 왜요? BC가 6이었잖아요, 지금. 여기가 6이니까 OM의 길이는 3이에요. 그러면 M에서 B까지, M에서A까지 길이는 4가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 원은 제가 지금 그 이렇게 생긴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원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4인 원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위로 이렇게 그어 보세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으면 얼마? 5, 3, 4예요.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아, 그럼 이 원은 M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는 원이구나. 그럼 그원 중에서 원, 5, 위 여기 있는 점 중에서 어떤 P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어디에? 직선 AC까지. 여기. 이런 점에서 AC까지 뭐한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게 한대요? 4가 되게 한대요, 4가. 이게 4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왜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렇게 본다면, 원이, 요런 원이고, 여기가 M이고, B고 A가 되는 원이 이 원이에요. 이 원. 그런데 어떤 점 P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요렇게. 요만큼의 길이가 4가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P라면 P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요 길이가 4라고요. 그럼 그게 한 개만 있겠습니까? 전 P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얘도 직각이고 직각 뭐가 되는 거예요? 3수선의 정리. 그렇죠? 그러면 P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요 점을 뭐 H라 부를까요? 그럼 PH에서 이 점까지 뭐 여기를 라지 R이라 할게요. 이게 4예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저 밑에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가서 이렇게 가도 똑같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P하면 이 대칭, 이 P점을 요 AB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여기가 Q가 되는 겁니다.

0: 그래서 두 개란 얘기입니다. 두 점을 PQ할 때, PQ예요. 이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라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좀 빠르게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내용을 할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 거예요. 시간에 제약이 있는 강의다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마칠 시간이라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현재 이 경우에서 이렇게 구하면. 얼마 돼요? 5죠. 이게 4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3. 이게 3이라고요. 3, 3, 3, 3, 3, 3, 3, 3. 이해하세요? 그럼 이제 A에서 R까지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 여기 있는 B, C, A라는 삼각형을 찾아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M, O, A를 그려봐도 돼요. 어떤 식으로? 이게 A고, 이게 M이고, 이게 O예요. 여기서만 그려도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O에서 R까지는 3이에요. O에서 여기 3만큼. 이 지점. 여기가 R이에요. 여긴 직각이고, 이게 3이고, 얘도 3이고, 여긴 4예요. 참고로 5에서 A까지가 5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에 뭐한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여기가 H라고요.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다고요. 그래서 P는 위에 있고, 이렇게 넣었을 때이 길이가 4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그려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는 요 HR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세요. 이 HR의 길이만 알면 뭘 구할 수 있어요? AH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PH의 길이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걸 찾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요 부분, 다음 시간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네,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 이 문제 풀 테니까 미리 꼭 풀어오세요. 알겠죠?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이실 약정국민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초반부에 지도 살펴보다가 이제 그래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그래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구 그리고 도시 관련된 그래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와 도시는 사실 개념 자체 막 많이 까다롭진 않은데 그래프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들 해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료분석 길라잡이, 자료분석 길잡이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면 주요 선지가 나와 있죠. 요것들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다양한 그래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까다로운 그래프들은 사실 좀 뺐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것들은 최근에 막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가 또 이런 계산을 요하는 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인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래프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막 어려운 계산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인구 관련된 다양한 지표의 개념을 잘 정리하고 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인구 살펴볼 거고요. 자료 분석 길잡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쨌든 기본 개념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기본 지표들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가, 그걸 묻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개념의 언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의 언어가 그대로 선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로 나오는 내용이 과연 우리가 공부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 이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직접 적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총부양비와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자료나 선지에 총부양비가 나오면 항상 청장년층 인구 비율 떠올려주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 나오면 총부양비를

떠올려준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100이 아주 중요하다. 100. 예를 들어, 성비. 성비. 성비가 100을 넘어가면 남초죠.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는 얘기고, 100이 안 되면 여초죠.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노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유보다 노가 많다는 얘기고, 100이 안 되면 유가 노보다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100이 중요하다. 다음, 수, 비중, 부양비에 주의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그리고 선지에 나와 있는 것이 절대적인 수인지, 그리고 비중 또는 비율인지, 부양비인지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인지, 절대적인 숫자를 묻고 있는 것인지, 요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수인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인지, 또는 비율인지, 또는 선지가 지금 묻고 있는 게 수인지, 비중 또는 비율인지, 요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 한국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와 촌락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구와 도시 모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촌락의 인구 관련된 지표, 도시 관련된 지표가 워낙에 상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 여기는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구나. 아, 여기는 이것 때문에 촌락이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인구에서는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노년층의 인구 비중 또는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 촌락,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은 곳은 도시입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이 없을 땐 상식을 이용한다. 자, 제가 처음에 문풀학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없을 때는 특히나 인구 관련된 경우에는 상식으로 풀어도 풀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촌락은 도시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노령화 지수도 높고 여러 가지 것들이 차이가 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해서 선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 선지에 예를 들어 임실은 화성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물론 자료를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선지겠지만 그냥 당연히 임실은 화성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겠죠. 그냥 풀어도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프를 해석해서 선지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왔다. 한번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아래로 가서 주요 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선지 언어가 있고 개념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청장년층 비율이 총부양비와 반비례 한다. 이걸 공부했던 것인데 실제 선지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 나오면 총부양비를 떠올려준다. 총부양비.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총부양비는 반비례하니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총부양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노년층의 인구 비중과, 다시요.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과 노년층의 인구 비중 차이가 가장 작다. 이건 대체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과 노년층의 인구 비중으로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떠올려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면 100보다 작고 얘가 얘보다 크면 100보다 크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유와 노가 비슷하다면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요? 똑같다면 100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유소년층 인구 비중과 노년층 인구 비중 차이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 노령화 지수가 100에 가깝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또는 100과 가장 차이가 작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16만여 명 많았다. 이거는 당연히 자연적 증가한 인구가 16만여 명이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다음,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가임 여성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이제. 주어진 글이 있습니다. 주어진 글에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기억의 이유는 가임 여성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 말고.

옳지 않네입니다. 왜냐하면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쉽게 얘기하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낳는 아이의 수니까 가임 여성 수의 증가 또는 감소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주의하기. 다음, 남아 출생아 수가 여아 출생아 수보다 10% 이상 많았다. 자, 어쨌든 남아, 남성, 여아, 여성이니까 성비와 관련이 되겠죠? 자, 출생아 수니까 얘는 출생 성비와 관련됩니다. 출생 성비. 자, 그러면 여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니까 남아가 110명이면 남아 출생아 수가 여아 출생아 수보다 10% 많은 거죠. 10%. 그리고 이 경우에는 출생 성비가 110이 됩니다.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가 110명이니까. 그럼 남아 출생아 수가 여아 출생아 수보다 10% 이상 많았다는 얘기는 출생 성비가 110을 넘어간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선지에 나와 있는 남아랑 여아를 보고, 아, 성비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유소년층 인구 비중과 노년층 인구 비중을 보고 노령아 지수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노년층 인구 비율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보다 두배 이상 높다. 얘도 마찬가지지. 노년층 인구 비율과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니까 노령아 지수를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적어 볼게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노년층 인구 비율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보다 두배 이상 높다면 분자가 분모보다 두배 이상 높다는 얘기고, 그 경우에 노령아 지수는 200이 넘어가겠죠. 다시 볼까요? 노령화 지수가 200이 넘는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를 일단 떠올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자,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 유소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요거 중요한데. 자, 뭐뭐 대비 뭐뭐 당. 항상 대비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모자라고 얘기했었죠. 모자. 모자. 그러면 유소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의 인구 비율. 이것은 노령화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소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거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죠.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는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저 값이, 노령화 지수의 값이 100을 넘어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다음, 총부양비가 100 이상이다. 자, 이거는 밑에 11번이랑 좀 같이 볼게요. 자, 총부양비는 청분의 U 플러스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여기다 다 적어볼까요? 곱하기 100. 자, 얘가 100이라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50, 얘가 50이라면 비율로 봤을 때 전체 인구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으로 나눌 수가 있고, 유소년층 비율, 청장년층 비율, 노년층 비율을 다 합치면 100%가 되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청장년층 비율 50을 빼주면 당연히 U 플러스 노의 비율이 50이 될 겁니다. 그럼 50분의 50이면 약분돼서 100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럼 총부양비가 100이란 얘기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U 플러스 노의 인구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고, 얘가 100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거, 얘는 반대가 되죠. 모든 지역의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50%를 넘는다. 모든 지역의 총 부양비가 100을, 다시 할게요. 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50%가 안 되면 100 이상이고, 50% 넘어가면 총 부양비가 100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지역의 총부양비가 100이 안 된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똑같이 대비 나와 있네.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니까 여기다 100 곱하면은 노년부양비입니다.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노년부양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노년부양비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청장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유 괜히 좋네요. 청분의 노 곱하기 100 노년부양비입니다. 그런데 만약 청장년층의 숫자가 100명이고 노년층의 숫자가 20명이라면 청장년층 인구가 노년층 인구보다 5배 많은 거죠. 5배. 요 경우에 노년부양비가 2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5배 이상만 씁니다라는 얘기니까 청장년층이 100보다도 많단 얘기예요. 그러면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면 20이 나올 텐데 얘가 100보다 커지면 요 값은 20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 얘기는 노부가 20보다 작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쉽지 않죠?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청분의 노 곱하기 100이 노년부양비다. 요것만 공부했던 건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활용해서 이것을 판단해 볼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는 이렇게 나오고, 그럼 그래프는 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특별시와 자치시의, 특별자치시의 인구 부양비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있고요. 자, 얘를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가와 나는 유소년 부양비 아니면 노년 부양비고 제가 그은 선은 유부와 노부가 같은 지점입니다. 그러면 유부와 노부가 같은 지점인데, 자, 이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우리는 노령화 지수 구할 수가 있고 얘가 더 크면 노부가 다시요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작고 얘가 더 크면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큰 거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딱한 군데만 나가 더 크고 다른 지역들은 모조리 다 가가 더큰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세종을 빼고는 모든 지역이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갑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숫자 줄어들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줄어들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은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얘가 만약 노고 얘가 유라면 지금 C만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큰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100보다 작은 거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또안 되네요. 원래 지우개가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얘가 유고 얘가 노라면 딱한 지역만 노년부양비보다 유소년부양비가 크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유소년부양비보다 노년부양비가 크단 얘기죠. 여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유소년부양비가 노년부양비보다 커서 노령화지수가 100보다 작은 C가 세종이 되겠죠. 세종. 그리고 얘가 가, 얘가 나가 됩니다. 그리고 A와 B는 서울 아니면 부산인데 둘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서 유부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A는 B보다 노부가 더 높아. 자, 둘다 유부는 작지만 그중에서 부산은 특히나 고령화된 도시라고 얘기했어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부산이 노년층 인구 비율 높아서 노부도 클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 A, 서울이 B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서울, 부산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부산은 특별, 그리고 특별자치시 중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노년부양비도 가장 크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음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역별 자료인데. 자, 역시 A와 B 중에 하나는 유부, 하나는 노부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었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빼고 모든 지역이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가니까 유부보다 노부가 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지역들 합쳐서 권역별 자료로 제시해 줬으니 당연히 모든 지역에서 유부보다 노부가 클 거예요. 그래서 A가 유부. 그리고 B가 노부가 되는 거죠. 여기도 A, B. 자, 그럼 권역별로 했을 때 지금 노부가 가장 큰 데가

강원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전남을 꼽습니다. 그런데 호남권은 전남에다가 전북 그리고 광주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 그래도 강원권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가 낮아진 거예요. 하지만 강원권 다음으로 노년 부양비가 높은 곳은 호남권이 되겠죠. 호남권. 그래서 강원권도 꽤나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이어서 노후가 꽤 큽니다. 그리고 권역별로는 강원권 다음에 호남권이 노후가 큰 권역이 되는 거죠. 호남권. 그래서 여기 호입니다. 호. 호. 다음 남아 있는 게 지금 수도권이랑 충청권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이랑 충청권. 자, 얘가 유부와 노부이기 때문에 요두 가지 합치면은 총부가 됩니다. 총부. 그러면 총부가 가장 작은 곳이 다잖아요. 총부가 작다는 얘기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고 남아 있는 충청권과 수도권 중에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 더 높은 데는 당연히 최근에 청장년층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수도권이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이 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 높아서 총부양비가 가장 작은 곳, 그리고 나가 충청권이 됩니다. 물론 충청권에는 유부가 큰 세종이 포함되긴 하지만 충북과 충남을 다 합쳐버리니까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유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권역별로 보았을 때 2024년 기준으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총부양비가 가장 큰 강원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자료는 인구 이동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세 지역의 인구 이동 현황인데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인구 이동은 인구 규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많이 나갈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니까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구 이동은 인구 규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면 가나다가 서울, 경기, 충남인데 자, 출발지에서 출발한 인원이 가장 적어요. 그 얘기는 절대적인 인구 자체가 가장 적단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죠? 충남이 됩니다. 가. 그래서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충남이 당연히 인구 이동의 규모도 가장 작을 수밖에 없다. 항상 인구 이동은 인구 규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남아있는 건 서울과 경기인데요. 최근 인구 이동은 서울에서 경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이동. 그러나 통근 통학을 위한 인구 이동은 경기에서 서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인구 이동 규모가 가장 큰 다가 경기구나라고 하는 거 바로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돌아가 보면 다에서 나로 가는 인구, 그쵸? 보다 나에서 다로 가는 인구가 더 많죠. 그래서 총 인구 이동 규모가 다가 가장 크고 다에서 나로 가는 사람보다 나에서 다로 가는 사람이 많으니 최근에 서울에서 경기로 인구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가 서울, 다가 경기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웠던 자료는 아닙니다. 자, 다음 아래로 가서 우리 외국인 주민 관련된 자료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요 다문화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면서 인구 중에서도 외국인 주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주민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는 조금 까다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능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가 또 외국인 주민에서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지도에 가나다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가는 여기 전주, 그리고 전주 둘러싸고 있는 요 친구는 완주죠, 완주. 그래서 가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전주와 완주입니다. 전주, 완주. 전주, 완주. 다음, 나는 여기 신안이고요. 그 밑에 진도입니다. 그래서 신안과 진도. 다는 여기 구운 김을 전주비빔밥에 무진장 싸먹었다. 여기 임순남이. 그래서 다가 임실이죠, 임실. 다음, 여기는 고대가 장담하는데 고꾸라진다. 장담하는데 고꾸라진다. 구례죠, 구례. 임실과 구례. 임실,

사무실 굴에는 아무래도 유학생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나와 다가 있습니다. 자, 임실 구례는 대표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물론 신안과 진도도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전에는 주로 제조업이 발달한 곳들에 많이 거주했었는데 최근에는 촌락에서 인구 유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청장년층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촌마을로.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에는 염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이죠. 이 염전 같이 좀 힘든 곳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안 진도는 상대적으로 어업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 것이고 그 얘기는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염전이나 어촌 마을에. 그래서 나와 다 중에 상대적으로 나에서 훨씬 더 숫자가 많고 나는 전체에서 C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염전이나 어촌마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C예요. 그리고 임실 구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답니다. 그게 바로 임실과 구례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가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번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했다면 최근에는 특히나 어촌마을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해안 쪽에 위치한 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주의하기. 그리고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 전남과 경남이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 주민 관련된 문항이고요. 우리나라의 체류기간별 외국인 주민 구성, 그리고 유형별 지역별 외국인 주민 수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도 볼게요. 얘는 세종입니다. 세종. 그리고 얘는 대구, 통합되기 전이죠. 이 친구는 포경, 울부, 울산입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체류 기간별 외국인 주민 구성인데, 가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5년 이상! 그러면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에 가장 오랫동안 거주하는 유형은 당연히 결혼 이민자가 되겠죠.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살러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체류 기간이 가장 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가 결혼 이민자가 됩니다. 반면 나는 5년 이상 체류하는 주민의 비율이 가장 낮고요. 반면 1년 미만 짧게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자, 유학생 같은 경우에 잠깐 공부하러 들어온 거죠.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지 않을 거예요. 반면 1년 정도 짧게 공부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가 유학생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다가 근로자가 되겠죠. 자, 근로자로 찾는 게 아니라 체류기간 가장 긴 결혼 이민자가 가. 아, 1년 미만 가장 체류기간 짧은 나가 유학생. 그리고 남는 거 외국인 근로자로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요 내용은 사실 선지로도 많이 나옵니다. 요런 내용들. 외국인 주민 중에 결혼 이민자는 체류기간이 가장 길다. 뭐, 요런 내용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어쨌든, 얘는 결혼 이민자, 나는 유학생, 그리고 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면 ABC가 세종 아니면 대구, 울산인데요. 가장 먼저 A 볼까요? A는 결혼 이민자도 가장 적고 유학생도 가장 적고 근로자도 가장 적습니다. 자, 외국인 주민의 규모도 인구 규모와 대체로 비례합니다. 그러면 세 지역 중에 인구 가장 적은 데가 세종이고 그래서 세종은 외국인 주민의 수도 가장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편이죠. 그래서 유학생의 비율 높고 외국인 주민의 절대적인 숫자가 가장 적은 세종이 A가 됩니다. 세종. 다음 남아있는 B와 C 중에서 B는 결혼 이민자 요만큼, 유학생 요만큼, 근로자가 이만큼. 바꿔 얘기하면 전체 외국인 주민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아무래도

대구보다는 제조업 발달한 울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가장 높은 B가 울산, 남아있는 C가 대구, 그리고 대구는 결혼 이민자, 유학생, 근로자 다 합쳤을 때총 외국인 주민 숫자가 가장 많다. 왜? 인구 규모도 가장 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관련된 내용. 자, 다음 인구 관련된 마지막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 가나다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세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AB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도 뭐다 알겠지만 서울, 강원, 그리고 경남입니다. 자,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갑니다. 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아.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이 외국인 주민의 절대적인 숫자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가 서울이 됩니다. 가가 서울. 서울. 그리고 A, B 중에 상대적으로 서울에 B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B가 상대적으로 서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유형은 서울에 대학교가 많으니까 유학생이 되겠죠. 남아있는 A가 근로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가 다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나가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남동 임해공업 지역 끼고 있어서 제조업 발달한 곳이라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고 또 전체 인구도 많기 때문에 강원보다 절대적인 외국인 주민의 숫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 경남, 그리고 다가 강원, 요렇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큰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구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봤고요. 이제 우리는 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자, 도시도 역시 자료 분석 길잡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인구에서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두 지역의 특성을 비교할 때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시와 촌락의 비교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구 변화를 물어보든, 뭐, 토지 이용을 물어보든, 기본적으로, 아, 이것 때문에 여기는 도시구나, 여기는 촌락이구나.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다음, 정주 체계 관련 문항. 도시 체계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로 구성이 되잖아요. 정주 체계는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촌락까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인구 규모 큰 대도시, 그리고 도시, 그리고 촌락으로 구분을 합니다. 대도시가 가장 고차 중심지가 되고 촌락이 가장 저차 중심지. 항상 계층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시는 대도시보다는 저차지만 촌락보다는 고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인구 규모로 비교해 주거나 또는 뭐 노년층의 인구 비율로 비교해 주거나 또는 중심지의 숫자로 비교해 주거나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인구 규모 가장 크고 중심지 기능 가장 많은 곳이 대도시구나. 가장 적은 곳이 촌락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다음, 인구 규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도. 그래서 여러 시도들과 또 주요 도시들의 인구 규모를 기억해 두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인구가 굉장히 다양한 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도 지도에 의해서 정리했던 것이고요. 인구, 모든 지역들의 인구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쭉 한번 훑어보면서, 아, 여긴 인구가 되게 많구나. 여긴 인구가 되게 적네. 여긴 생각보다도 더 적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봐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인구 이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규모가 커야 나갈 사람도 많고, 또더 많은 사람도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다음, 지역별 또는 시, 군별 인구 변화 자료가 나왔을 때, 대도시, 신흥공업도시, 위성도시 및 충청권, 촌락으로 구분을 하는데, 위성도시 및 충청권에다가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이렇게 추가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성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대체로 90년대 인구 증가하고요. 2기 신도시는 대체로 2010년대 인구가 증가하는데 지역에 따라 2000년대부터 인구가 증가한 지역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 더 늦은 시기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그래프가 나오면 특정 시점의 인구를 100으로 놓고 그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있잖아요. 그 지수 그래프가 나오면 대도시는 변화폭이 작습니다. 인구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인구 변화의 폭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촌락은 대체적으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리고 지방 중심 도시들, 뭐 전주나 원주 이런 중심 도시들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합니다. 반면 지방의 중소 도시들은 대체로 인구가 정체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다음 도시 내부 구조. 얘는 뭐 아주 까다롭게는 안 나오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와 업무 기능이 모두 발달한 강남구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천구, 성동구 이런 지역들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다. 부산에선 어떤 지역들이 있었죠? 부산은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이런 것들이 제조업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대도시권.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사실 얘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이라고 해야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촌락의 특성이 뚜렷해진다. 자, 왜 이렇게 서울로 고쳤냐면은 제가 수능 개념에서 이런 얘기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대체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 대도시와 주변 도 간의 인구 이동은 대체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변 도로 통근통학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은 경기도에 굉장히 매력적인 주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 지역에 그런 매력적인 주거지가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주변 도로 통근통학하는 경우들이 많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해 볼 거예요. 어쨌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촌락의 특성이 뚜렷해진다.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는 특히나 수도권에서 주간 인구 지수는 대체로 높아진다. 서울과 거리가 먼 우리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그리고 평택 아니요 이런 지역들이 주간 인구 지수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금 얘기했던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해서 양평을 빼고 연포, 그러니까 연천, 포천, 가평, 그리고 평택, 안성, 이천, 여주 이런 지역들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갑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서 양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또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만 주간 인구 지수는 100이 안 됩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다 100에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들 이외에 화성, 성남, 이런 지역들이 주간 인구 지수가 100에 넘어가는 곳들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기.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역별 도시화율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도시화율. 자, 얘는 지금 밑에 각주에 이런 내용 나와 있죠. 각주에 도시화율은 동읍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시와 군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얘는 지금 동과 읍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권 같은 경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주권은 도시화율이 100%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시군을 기준으로 할 때고요. 동과 읍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제주권이 100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도시화율이 가장 높죠. 도시화율이 가장 높다. 수도권. 그리고 제주권도 높고요. 그리고 수도권, 제주권 다음으로 높은 곳 어디일까요? 예, 당연히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수도권과 영남권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남권도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가 영남권이 됩니다. 가가 영남권. 자, 남아있는 것은 강원권과 충청권인데요. 자, 2023년 기준으로 나가 다보다 높아요.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분을 하지? 자, 나와 다 중에 제 눈에 더잘 들어오는 친구는 나입니다. 왜잘 들어오냐면 1980년에는 도시화율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2000년에 도시화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또 상승했어. 그래서 주어진 기간 동안 도시화율의 상승 폭도 크고 상승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요 기간 동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구나. 바꿔 얘기하면 제조업도 발달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었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강원권과 충청권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제조업도 발달한 곳은 어디죠? 예, 수도권의 인구와 제조업이 분산되었던 충청권입니다. 요 기간 동안 도시화율이 많이 증가한 나가 충청권, 그리고 남아있는 다가 강원권,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아래로 가겠습니다. 아래로 가서 두 번째 자료 볼게요. 자,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성남입니다. 성남. 다음, 얘는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산이죠, 아산. 그리고 얘는 전주. 그리고 얘는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나주가 됩니다. 나주. 자,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 일단 눈에 띄는 친구부터 찾아줍니다. 제 눈에는 일단 요 가가 좀 들어오네요. 가가. 왜? 요때까지 인구가 큰 변화가 없었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인구가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엄청 빠르게 상승을 했네. 특히나 90년 중반 이후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지역 어딜까요? 90년 중반 이후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지역 바로 아산입니다. 수도권에서 인구와 제조업이 분산되면서 아산의 인구가 요 기간 동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성장을 하고 도시도 많이 개발되면서 아산의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합니다. 가가 아산, 아산. 다음. 이거 오늘 왜안 될까요? 후아! 후아! 안 되네요. 자, 다음 눈에 띄는 친구는 라입니다. 라. 라. 라는 왜 눈에 띄느냐? 요때 어쨌든 요 기간 동안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특히나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시기가 90년대예요. 오, 90년대 인구 증가율이 높았다. 신도시가 개발된 성남이 되겠죠. 성남. 성남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판교 신도시도 있고 위례 신도시도 있어요. 그런데 2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기간에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2기 신도시에서 지역 간의 이동이 많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 중에 2010년대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곳이에요. 어쨌든 고향과 비슷하게 1990년대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곳이 성남입니다. 라가 되죠. 성남. 다음. 또 눈에 띄는 친구는 저는 나가 눈에 띄는데요. 나. 왜 눈에 띄느냐? 자, 꾸준히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지역은 거의 촌락이죠. 이촌양도 때문에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꾸준히 감소하기만 한건 아니에요. 얘는 2010년대 인구가 증가합니다. 자, 그랬단 얘기는 요 기간 동안에는 촌락이었다가 2010년대에 뭔가 이 지역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무언가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언가가 생긴 곳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전주도 많은 것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전주는 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호남권의 대표적인 중심 도시니까. 반면 나주는 촌락의 특색이 뚜렷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최근에 혁신 도시가 생겼죠. 그래서 최근에 인구가 증가한 나가 나주가 됩니다. 얘기했듯 전주에도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 또 전주는 또 전북도청도 있고 뭐 많은 것들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주는 전북을 대표하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얘기했듯이 물론 전주에도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지만 전주라면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얘는 나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그래프가 잘안 보이네요. 다죠, 다. 다가 이제 전주가 되는 거죠. 다전주.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한 지역의 인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구를 끌어들일 만한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혁신도시든 기업도시든 위성도시든 언제 조성되었는지에 따라 인구 증가한 시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42페이지로 가서 자, 지도에 세종 나와 있네요. 고향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화성 연포탕을 가평입니다.

자, 가와나는 공장용지 아니면 논인데요. 일단 두 가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적이 남면적보다 넓습니다. 모든 적에서 가면적이 남면적보다 넓죠. 두 번째, 가면적은 감소, 남면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공장용지와 농 중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논이겠죠. 반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공장용지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농경지가 도시나 공장용지로 바뀐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은 이제 위로 지으면 되고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면적이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를 통해 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필요하니까 절대적인 면적은 논이 넓지만 최근에 감소하고 있다. 절대적인 면적은 좁지만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공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 얘가 납니다. 그러면 세 지역 중에 특히나 최근에 공장 면적 비율 증가가 높았던 A는 화성입니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선생님, 그럼 화성이 논 면적이 가장 높나요? 그러니까 논 면적 비율이 이렇게 높나요? 맞아요. 화성이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 전체가 다 공장이 아니거든요. 이 동탄 신도시 조성되고 공장이 들어선 지역 이외에는 여전히 촌락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 지역 중에 가장 높은 겁니다. 이거 주의하기. 다음 남아있는 B와 C 중에서 C는 논면적의 비율도 가장 낮고 특히나 공장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예, 가평이 되겠죠. 가평이 C, 다음에 B가 고양입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는 산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 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는 없죠. 하지만 고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시화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논면적 비율의 감소율이 더 큽니다. 가평보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산업별 종사자 비율 볼게요. 여기는 중구와 종로구 도심입니다. 여기는 영구금, 구로구와 금천구, 제조업 발달한 곳. 여기는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부도심이죠. 여기는 주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조업이 발달한 예부터 찾아보죠. 제조업 발달해서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가 이제 구로구와 금천구입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구로구, 금천구.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다른 지역보다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교육 서비스업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학원 같은 곳들 얘기합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각종 병원들 얘기해요. 학원도 많고 병원도 많은 곳. 저희 아파트에 상가가 있는데요. 상가에 온통 학원이랑 병원, 그리고 1층은 다 부동산입니다. 아, 밥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곳들 막 이렇게 즐길 곳들이 필요한데 다 학원, 부동산, 병원밖에 없어. 어우, 그러니까 사람 많이 사는 곳은 당연히 병원도 많고 학원도 많겠죠. 그래서 주거 기능 발달한 주변 지역이 되겠죠. 강봉원이니까 도봉구, 노원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어볼게요. 다는 도봉구, 노원구. 그럼 남아있는 게 도심과 부도심인데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가는 상대적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업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요. IT 산업 발달한 곳이죠. 반면 라는 금융 및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요 강남과 송파구일 때는 전반적으로 전문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비율 높게 나타나는 가가 제 부도심 강남구와 송파구고요. 또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비율 높게 나타나는 라가 중구와 종로구가 됩니다. 참고로 금천구도 다시요. 구로구와 금천구도 정보통신업 종사자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체크해 두기. 저게 가산 디지털 단지랑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통신 업체들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볼게요. 자, 지역 간 통근 통화 인구입니다. 자, 통근 통학도 어쨌든 인구의 이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지역 간의 통근 통학 인구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 구간 중에 요 구간이 두 지역 간의 통근 통학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부산, 경남, 울산 중에서 인구가 많은 두 지역 어디죠? 예, 울산은 110만 정도, 부산과 경남이 330만 정도입니다. 따라서 부산과 경남이 인구 규모가 크니까 두 지역

북한의 통근통합 인구의 이동도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다가 울산이고, 그리고 가와 나가 부산 아니면 경남이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었죠. 자,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살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 비율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지역은 광역시, 상대적으로 생활환경 잘 갖춰진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주변 도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나에서 가로 가는 사람보다 가에서 나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통근통학에서. 부산 살면서 경남으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출생지별 인구에서도 이제 다는 인구가 가장 적으니까 울산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부산이고 이게 경남이죠. 부산에서 경남 온 사람보다, 이건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경남에서 부산으로 온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아, 가가 부산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구와 도시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던 선지들 그리고 그래프들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농업과 공업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한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7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3회까지 박수현 쌤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왔죠. 이번 4회부터도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쌤이랑 해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총평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9월 모평, 10월 학평 정도의 난이도라고 쌤이 한 줄 평을 작성해 봤습니다. 9월 모평, 10월 학평도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꽤나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전과 비유전 파트를 한번 난도 체크를 해보면 유전은 난도가 중상 정도이다. 그래서 아주 극상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를 이제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은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유전 파트에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고 너무 쉬운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점으로 난도 한번 체크해보면 별 5개가 이제 가장 난도가 높다라고 하면 4개 정도라고 쌤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우수문항,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풀어봤으면 좋은 문항은 6번, 13번, 15번, 17번, 18, 19번. 그래서 유전 파트에서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13번은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6번은 방역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문항들은 꼭 한번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쌤이랑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생물의 특성하고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어져 있습니다. 갑오징어가 나와 있어요. 갑오징어 A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피부의 색을 주변과 비슷하게 만들어 위장하면 먹잇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먹잇감을 쉽게 사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 친 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보기에서 얘네들이 생물의 특성 중에 무엇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 꼭 물어봐요. 그쵸? 자, 그 중에서 요즘에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생물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적응과 진화죠, 여러분들. 근데 이

적응과 진화는요, 수능이나 모의평가 이런 데서 보면 항상 어떠한 식으로 이제 끝 마무리가 되냐면 무엇무엇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합하다 나오면 적응과 진화의 예야라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무엇무엇에 적합하다 한번 넣어볼까요? 먹잇감을 쉽게 사냥하기에 적합하다. 딱 성립하죠. 아, 이러면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먼저 골라놓고,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암실에서 눈에 빛을 비추어주면 둥근 동공 모양이 W자 모양으로 변한대요. 그때 이는 강한 빛에서도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최근 이에 착안해서 역광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는 W자형 카메라 조리개가 개발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니은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볼게요. 비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 예에 해당한다. 이 비가 무엇이었냐면 빛이라는 자극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반응을 했어요? 동공 모양이 W자 모양으로 변하였죠. 아, 자극에 대한 반응에 예다라고 바로 이렇게 옳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디귿에서 C는 생명과학과 공학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문과 연계해서 같이 발달하는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여기 C에 대한 내용은 생체 모방 기술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생명과학적인 내용과 공학적인 내용을 통합해가지고 연계된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디귿도 맞는 보기 되겠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골라주시면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으로 가면 이제 물질 대사하고 관련되어서 세포 호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ATP와 ADP의 전원 관계가 출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에서 세포 호흡 과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기역이 CO2하고 O2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세포 호흡 하면 여러분 반응물하고 생성물은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죠. 포도당이 세포 호흡에 사용이 되는데, 완전 분해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역은 O2다라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노폐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이 완전 분해되면 CO2하고 H2O라는 생성이 되죠. 아, 그래서 이 노폐물에는 CO2와 H2O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 요 에너지, 요것이 중요한 것인데,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열 에너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부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돼요? ATP에 저장돼요. 그래서 어떠한 보기 선지가 잘 나오게 되는 것이냐면, 여기 보기 니은과 같은 가에서 과정 B가 일어난다라는 이러한 보기 선지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B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TP하고 ADP하고 무기인산, 요거 이 사이에 전환관계가 나와져 있는 것인데, B 과정은 무엇이냐면 ADP하고 무기인산이 결합이 돼서 ATP가 생성이 된다라는 과정이에요. 즉,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되면 ATP가 합성된다라는 거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 요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B 과정이 세포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보기 D은 맞는 보기다라고 이렇게 골라놓을 수 있겠네요. 다음, 반대로 ATP가 ADP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ATP라는 물질 한번 보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인산이 이렇게 3개 연결된 거잖아요. 그치? 그때 이 고에너지의 인산 결합을 하나 깨서 ADP가 되는 과정, 이 A 과정을 보게 된다면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것이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한다? 바로 생명활동에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 기역부터 가볼게요. 기역은 CO2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기역은 O2였죠. 틀렸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디귿. 골격근이 수축할 때 과정 A가 일어난다. 그럼 골격근이 수축한다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생명 활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근수축에서 ATP가 사용된다라는 것은 자주 나오는 보기죠. 그래서 과정 A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맞는 보기. 이렇게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가지고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까지도 쉽게 우리가 해결해 봤고, 다음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가가 동공 크기의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자율신경이라는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율신경이 뭐였죠? 그렇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그 둘은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그림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인지를 맞춰낼 수 있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 그래프는요, 빛의 세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X축, Y축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먼저 그림 가부터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율신경, 교감하고 부교감 둘 중에 무엇에 해당하느냐라는 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중추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뉴런하고 뒤에 뉴런, 즉 두 개의 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뉴런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신경절 이전 뉴런 또는 시냅스 이전 뉴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쌤은 그냥 쉽게 앞에 뉴런이라고 표현할게요. 앞에 뉴런이 길고 뒤에 뉴런이 짧다? 그럼 이건 뭐다? 부교감신경이다. 아, 그래서 이 둘은 부교감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그럼 기억은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요, 앞에 뉴런이 짧고 뒤에 뉴런이 기니까 앞에 뉴런이 짧은 이 니은하고 디귿은 교감신경을 구성하는 두 개의 뉴런이고, 얘는 신경절 이전 뉴런, 얘는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여기 쉽게 얘네들 그림만 보고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교감, 교감 똑같은 글자 들어가는데 얘는 앞에 한 글자 더 들어가잖아. 부자라는 앞에 한 글자 더 들어가지? 그러면 앞에 게 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부교감이다라는 거 고를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잘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신경전달물질이에요. 요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가 되는 것인데,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이후 뉴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여기서는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반면 여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여기에서 무엇이 분비가 되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쌤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었냐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만, 교감신경의 뒤에 뉴런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아세틸콜린이야.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쉽게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이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이 동공 반사에 관여를 하게 돼서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기량적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그러면 교감 신경은 동공을 어떻게 해요? 확대시키고, 부교감 신경은 동공을 반대니까 축소시킨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 나의 그래프에 함께 적용을 해보면,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점점 커질수록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면 지금 P1이라는 빛의 세기일 때는 동공의 크기가 크죠? 이때는 동공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을 테니까, 아, P1에서는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 P2 같은 경우에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 상황이니까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의 말단은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이니까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니은의 신경세포체,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교감신경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교감신경은 모두 어디에서부터 뻗어져 나온다? 척수에서부터 뻗어져 나온다. 그러면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해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얘네들은 바로 이 동공반사를 조절하는 중추에 존재한다. 그게 어디였냐면 중간뇌였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개념을 메꾸어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기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 분의 기억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장 생명과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비교를 해줄 때 주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P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까 P1일 때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디귿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많고 상대적으로 기억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은 적겠죠. 그러면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은 그렇지 작다라고 해줘야 되죠. 근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작다로 고쳐주시면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기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역과 니은은 각각 간, 폐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A와 B는 콩팥과 연결된 동맥과 정맥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이 기관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역 같은 경우는 폐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니은은 간입니다. 이런 그림들도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곳이 콩팥이에요. 뭔가 콩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콩팥인데 이때 연결된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을 A와 B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동맥과 정맥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이에요. 이 B는요 심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콩팥에 연결된 동맥 콩팥 동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A는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콩팥 정맥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골랐으니까 보기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역에서 기역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폐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체 교환이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기역 맞는 보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보기 니은, 니은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보기 중에 하나죠.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로 전환시켜주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죠. 다음 보기 디귿,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A의 혈액에서가 B의 혈액에서보다 적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콩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네들은 요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요소가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니까 나올 때 요소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되니까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콩팥 동맥에서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A의 혈액에서가 적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말과 일치하는 거죠. 얘에서 많고 얘에서 적으니까 A의 혈액에서가 적다. 맞는 복이다 라고 해서 기역, 니은, 니긋 모두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4단원에 들어가서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인 세포 주기하고 분열과 관련된 문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 간은 어떤 유전형질의 유전자형이 라지티스물티인 어떤 동물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냈대요. 아, 유전자형이 라지티스물티구나. 이런 거 나오면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디귿 시기에서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디귿 시기래요. 여기래.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무엇이 딱 보여요? 응축된 염색체가 보이죠. 아, 이렇게 응축된 염색체 모양이 관찰되는 시기는 언제뿐이다? M기, 분열기뿐이다 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디귿이 바로 세포 주기 중에 M기, 분열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분열기 전이 무엇이겠어? G2기, 그치? 그 다음에 니은은 S기, 기역이 지원기 이렇게 해가지고 G1, S, G2, M기를 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으니까 체세포 분열 중에서도 염색체가 이렇게 중앙에 적도면에 배열되는 시기를 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중기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요 A하고 B는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예요. 그치?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염색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상동염색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기 기억에서 기역 시기에 세포에서 핵막이 관찰된다라고 했으니까 세포 주기 중에 간기 시기에는 핵막이 관찰됐죠. 간기는 어디냐면 지원기부터 G2기까지가 모두 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든 S든 G2든 어디가 나온든 간에 핵막이 관찰된다라는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보기 니은에서 니은 시기에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니은 시기는 S기니까 이때 DNA의 합성, DNA 복제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니은도 맞고요. 다음에 이제 디귿, B에 스몰 T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염색체 A에는 스몰 t가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A에는 스몰 t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옆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얘는 염색 분체잖아요. 복제됐어야 되니까 스몰 t가 이렇게 존재할 건데, B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괜히 동그라미 치라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니까 대립 유전자로 라지 t를 상동 염색체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B에는 라지 t가 있어야지 스몰 t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B에 스몰 t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기역 니은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체세포 분열, 체세포 주기다라는 걸 알려주고서 보기에서 함정으로 어떤 거 많이 나오냐면 디귿시기에 상동 염색체 접합이 일어난다. 이러한 함정 보기 많이 나와요. 얘네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라고 여기 주어졌잖아요. 근데 상동 염색체 접합은 감수 분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웃음은행이라고 했었던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개념만 열심히 공부하고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난감해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크기가 동일한 20개의 방영구를 이용해서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자, 이 방영구 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방영구 수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기역과 니은은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우선 상대자가 들어간 애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치?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모두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100%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디폴트처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고 100을 맞춰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상대 피도에 E 하나가 이렇게 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10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100에서 여기 16, 15, 21, 18 이거를 빼주게 된다면 요가 얼마나 나오죠? 30 나오게 됩니다. 그쵸? 여기 합치면 70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개체수하고 출현한 방영구수가 주어져 있는데 개체수는 무엇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밀도죠. 왜냐? 면적분의 개체수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방영구 하나당의 면적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지금 20개의 방영구라는 것만 나와 있지 면적은 주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상대 밀도를 구하느냐? 이 개체수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출현한 방영구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영구수가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할수 있지만 그걸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 방영구수 얘는 이제 상대 빈도가 관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과 연결을 지어서 한번 풀어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기역이 숫자가 좀 많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개체수랑 방영구수의 숫자가 주어진 게 B하고 D예요. 자, 그럼 이 숫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동그라미 친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보면 어떠한 그 숫자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어색하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26대 16.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2로 나누면 13대 8이 될 텐데, 얘는 46이랑 20이니까 2로 나누면 23대 10이거든요? 그치? 아, 그럼 비율이 안 맞잖아. 근데 8하고 16, 10하고 20은 딱딱 두 배로 떨어지잖아. 아, 그러면 이 방영구수하고 기역이 관련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영구수를 가지고 우리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 상대 빈도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기역이 상대 빈도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영구수하고 상대 빈도가 몇배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두배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 요 값에 두 배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 물음표는 12의 반이 될 테니까 6이 될 것이고 요 A도 20의 반이 될 테니까 10이 될 것이고 여기 물음표는 16의 두 배가 될 것이니까 30이다. 쌤 이거 맞나요?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보세요. 그래서 100이 나오면 제대로 구한 거죠. 100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체수를 가지고 우리는 상대의 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 니은은 자연스럽게 상대 밀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비율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때요? 하나씩을 다안 알려줬죠.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구하는 방식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쌤이 괜히 웃음 문항이라고 한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막힌 친구들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렇지. 여기 합이 100이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쌤이 여기에 주어진 물음표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하고 X의 값을 더한 값은 10, 15, 39를 더한 값을 100에서 뺀 값이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 10하고 15하고 39를 빼면, 내가 39를 더하게 되면, 얘네들 64가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그 100에서 64를 빼면 36이 나오겠죠. 이렇게. 36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아까 얘네들이 이제 비율이 맞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B하고 D 부분을 더해봐야겠죠? 26하고 46을 더해볼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72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얘네들 더한 값이 2분의 1, 반의 값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b의 값은 26의 반이다, 1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46의 반이다 그러면은 2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하고 23 넣으면 36딱 나오네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값들을 모두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 a의 개체수는 20이 될 것이고요, C의 개체수는 15의 2배니까 30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E의 개체수는 39의 2배니까 78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보기 디귿처럼 우점종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점종을 구할 때는 중요치라는 것을 계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중요치는 어떻게 구한다? 네. 상빈이, 상밀이, 상필을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구한 값,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대략적으로 큰 값을 딱 찾았을 때, 가장 큰 값, 대충 보니까 얘야 하고서는 바로 우점종이 2다라고 골라도 되지만, 연습이니까 계산 한 번씩 해보게 된다면, A의 중요치는 38이 나오고요. 얘는 44.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 더하면 56. 그 다음에 얘는 61. 그리고 얘가 좀 압도적으로 차이 나죠? 101 이렇게 나오면서 우점종이 2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상대 밀도이다라고 했는데 상대 빈도였어요. 그러니까 틀렸고. A 더하기 B의 값은 23이다. A의 값은 얼마였냐면 10이었고, B의 값은 13이니까 더하면 23이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면 4번이 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연구법을 이용한 계산 문제까지도 함께 살펴봤고, 다음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 에서 A와 B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구간 1에서는 운동을 하고, 구간 2에서는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써놓을게요. 구간 1에서는 운동을 했고, 구간 2에서는 휴식을 하였다. 그 다음에 이 A하고 B라는 값을 가려놨는데, 이것이 체온하고 혈중 인슐린 농도 중에 각각 하나씩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운동을 했을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을 한다라는 건 우리의 세포들도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을 한다라는 건 열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운동했을 때는요, 열 발생량이 커지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열 발산량보다 커지겠죠. 자, 열 발산량 바로 나와야 돼요. 얘는 우리 몸에서 뺏기는 열의 양,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열 발생량이 증가를 하게 돼서 열 발산량보다 커지게 되면 운동했을 때는 체온이 어떻게 되겠어? 상승하겠지. 그러고 보니까 이 B의 값은 줄어들고요, A의 값은 증가해. 아, A가 체온이 되겠군. 골라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되겠군라고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지? 아, 그러면 인슐린 농도는 왜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포도당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량을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에서 A는 혈중 인슐린 농도이다라고 했는데, A는 체온이 되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간에서 단위 시간당 합성되는 글리코젠의 양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단위 시간당 합성되는 글리코젠의 양.
이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슐린의 역할을 쌤이 한 줄로 바로 정리

할수 있다 그랬죠. 무엇이었냐면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 요거 한 줄만 기억하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끝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자가 베타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것이고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간이고요. 그럼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강조하려고 한 번 더 포글포글 이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된다라는 것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뀐다라는 것이니까 글리코젠이 합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합성되는 글리코젠의 양은 언제가 높겠어요? 인슐린이 분비량이 많을 때, 이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T1이랑 T3일 때 인슐린 그래프를 보는 거야. T1일 때 인슐린이 더 높고 T3일 때 인슐린의 농도가 더 낮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글리코젠은 언제 많이 합성된다고요? 인슐린의 농도가 높을 때. 그럼 T1일 때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D는 맞는 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다음에 디귿, 열 발생량분의 열 발산량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T2하고 T3일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T2일 때는요, 체온이 상승하는 시점이에요. 상승하는 구간 중에 한 시점이고, T3일 때는 체온이 낮아지는 구간의 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체온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열 발생량이 열 발산량보다 클 거고, 체온이 낮아질 때는 반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이렇게 비교 문장 나오면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T2일 때 보게 된다면 아까 본 것처럼 열 발생량은 높고 분모는 크고 열 발생량은 낮다.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은 어떤 거야? 작은 거죠.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니은만 정답이 될 것이고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에 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8번은 우리가 좀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료 해석형 문제니까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거, 그 정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나방의 날개꼬리의 효과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에서 박쥐가 나방의 날개꼬리를 공격하다가 사냥에 실패하는 것을 보고 나방의 날개꼬리가 포식자인 박쥐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문장도요, 힌트가 되는 문장이에요. 자,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뭐예요? 잠정적인 결론이잖아요. 가설이에요.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했다 라면 가설이구나 라고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가설에 해당한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나방 집단 A와 B를 준비하고 A에 속한 나방만 날개꼬리를 모두 제거했다. 아, 그러면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날개꼬리가 없는 애들이네요. 그치? 그 다음에 B에는 제거를 안 했으니까 날개꼬리가 존재하겠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각 집단에 각각 박쥐를 풀어줬어요. 포식자인 박쥐를 풀어줬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집단 1과 2에서 박쥐에서 잡힌 나방의 비율을 봤더니 그림과 같았대요. 아, 1에서가 2에서보다 박쥐에 잡힌 나방의 비율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1과 2가 기억과 니은 중에 어떤 것인지 고르려면, 1과 2가 A와 B 중에 누구인지 고르려면 결론까지 봐야 돼요. 나방의 날개꼬리는 포식자인 박쥐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아까 우리가 말했었던 가설하고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개꼬리를 가진 애들이 잘 잡아먹히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아먹혔다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날개꼬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날개꼬리 없는 애 누구였어? A였잖아. 그래서 여기 1번 집단이 A가 되는 것이고 2번 집단이 B가 됩니다. 이렇게 골라주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 니은에서, 니은은 조작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작변인이랑 종속변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조작변인은 원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줬냐면 요 날개꼬리를 제거했는지 제거하지 않았는지 이걸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날개꼬리의 제거 여부가 조작변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박쥐에 잡힌 나방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결과값이다. 결과값은 우리가 조작변인이라고 하지 않고 종속변인이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보기 디귿, 1은 A다. 이렇게 골라냈으니까 기억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쌤이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누가 같은 종이고 누가 다른 종인지 그림을 보면서 찾아내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무엇이냐면 핵상을 써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가에서 핵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모양 크기가 같은 애들이 쌍을 짓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핵상이 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핵상이 n이죠. 그럼 누가 2n입니까? 이렇게 모양 크기 짝을 이루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2n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얘도 모양 크기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2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염색체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같은 종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가하고 나를 보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염색체가 하나도 없죠. 그치? 아, 그러면 가하고 나는 다른 종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보니까 얘는 얘하고 같고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아, 얘네들은 같은 종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하고 라를 비교해 보니까 같은 염색체가 하나도 없어. 아, 그럼 얘는 다른 종이야. 그리고 나서 가, 라를 보니까 요렇게 크기가 큰 염색체와 요렇게 작은 염색체가 모양 크기가 똑같네. 아,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종이겠구나.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ABC 세 개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 개체에 두 가지 세포가 나와져 있는 것이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어떠한 힌트를 사용해야 되냐면, 얘네들 성별이 같다 라는 걸로 이제 ABC를 가려내야 되는데, 먼저 A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가 성염색체 X와 Y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나의 세포를 보니까 얘는 X든 Y든지 간에 총 염색체니까 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성염색체니까 나머지 2개가 상염색체고 하나가 성염색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핵상이 N일 때 3개의 염색체를 가진다면 2N일 때는 당연히 6개의 염색체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4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2개를 가질 건데, 지금 성염색체 2개가 생략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X 염색체여 와요. 그러면 X만 나타냈고 Y가 생략되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YY를 가져야 되는데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A가 Y 염색체입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X 염색체 2개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XX를 쓰는 순간 다의 성별을 알수 있죠. 다는 암컷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Y 염색체 가지니까 수컷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A가 Y 염색체다라는 거를 찾았으니까, 아, 얘도 X 염색체가 생략된 2N짜리 세포고 4 플러스 XY구나. 그럼 얘도 수컷이구나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찾았어. 봐봐. 나하고 라는 분명 다른 종인데 성별은 같아. 그럼 A하고 B 중에 하나이죠? 근데 지금 아까 다른 성별인 다 세포가 암컷의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나머지 하나인 C의 세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는 C의 세포이고 C는 암컷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니까 A와 B는 수컷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 둘이 같은 종이니까 나가 B의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라는 A의 세포가 될 것인데, 같은 종이, 가가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A의 세포다. 아, 그러니까 핵상이 2N인 세포에서 분열 과정에서 N짜리인 세포가 나왔는데 X가 생략된 세포구나. A의 세포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 A는 Y 염색체이다. 네, 맞죠? 보기 D는 가는 B의 세포이다라고 했는데 A의 세포로 바꿔줘야 됩니다. 보기 D긋. A의 체세포 한 개당 A의 수, 즉 Y 염색체의 수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가 이러한 세포일 거예요. 2N짜리 세포 하나를 갖잖아요. 그리고 C의 감수 1분열 중기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 염색체 수인지 염색 분체 수인지 잘 봐야 되고, 몇 분열 중기의 세포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건데, 1분열 중기일 때는 핵상이 2N이에요. 그러면 C는요, 2N일 때몇 개의 세포를 가지냐면 6개를 가져요. 염색체 수라면 1분의 6으로 6이 맞겠지만, 염색 분체 수니까 염색 분체는 1분열 중기 때 하나의 염색체당 2개의 염색 분체를 가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6개의 염색체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된다. 이거를 까먹지 말자. 6이 12. 그래서 6을 12로 고치게 되면 디귿은 틀린 보기. 그러면 기억만 맞는 보기가 될 것이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골라주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나오면 기억과 니은을 고르는 게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찌저찌 맞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 있는데 쌤이 하는 방법대로 한번 써보면 아 이런 문제 유형 내가 충분히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표가는 사람 ABC에서 티록신과 TSH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티록신 조절 이상의 원인 1, 2, 3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 ABC가 1, 2, 3 중에 각각 매칭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과다와 부족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티록신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이제 음성 피드백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무엇이 분비가 되냐면 TRH가 분비가 되고 TRH의 표적 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분비가 되면 얘의 표적 기관이 갑상샘이기 때문에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티록신이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줄어들게 되고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얘네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원인 1, 2, 3에 의해서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 1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과다하대요. 그러면 여기다 바로 넣는 거야. 갑상샘에 이상이 생겼어.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과다해. 이렇게 쌤이랑 화살표로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과다하게 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는 줄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TSH의 분비량이 줄고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치? 얘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변했다. 표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겼대요. 간내의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겨서 TRH의 분비량이 과다한 상황이랍니다. 과다해졌더니 TSH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TSH 많아지면 티록신 많아진다. 이러한 상황이 유도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겼대요. 여기에 이상이 생겼어. TSH의 분비량이 부족해졌대.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 것이고, 얘가 줄었어? 그럼 간내 시상하부가 TRH를 증가시키겠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1, 2, 3가 ABC 중에 누구냐라는 거를 가려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지금 A 같은 경우에는요, TSH가 과다하대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쓴것 중에 TSH가 과다하네. 화살표가 위쪽으로 된 애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 2밖에 없어. 아, 그러면 A가 2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겠고, 그때 티록신 어떻게 되느냐? 올라갔어. 그치? 그러면은 기억이 과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매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요, 아, 여기 C부터 볼게요. 이게 둘다 나와 있으니까. 티록신 과다, TSH 부족. 이거는 무엇이 있냐면, 티록신 과다하고 TSH 부족. 이거 두 개잖아요. 그치? 이게 딱 매칭되는 거 1번밖에 없네. 그래서 얘가 로마 숫자 1이다. 그럼 나머지 B는 로마 숫자 3이 되는 것이고, 이때 티록신하고 TSH가 둘다 부족하니까, 니은이 부족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매칭만 시키면 된다라는 거.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A는 TRH의 표적 기관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A가 무엇입니까라고 했는데 뇌하수체 전엽이란 말이에요. 얘가 A예요. TRH의 표적 기관 맞네. 다음 A의 티록신 조절 이상 원인은 2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2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디귿 기억과 니은은 모두 과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과 니은은 하나는 과다, 니은은 부족이니까 모두 과다이다. 틀린 거죠. 그리고 쌤이 아까 여기에서 사람 1이라고 했는데 얘네들 원인 1, 2, 3고 그것이 사람 ABC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매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우리가 좀 부담 없이 풀수 있는 질병과 병원체 문제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여러분들 맞춰 주셔야 됩니다. 표는 질병 ABC의 병원체 종류와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ABC가 결핵, 독감,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병명을 보고 무엇이 병원체구나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핵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무엇입니까? 결핵균이라는 세균이 되는 것이고 독감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죠.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생 생물. 이걸 딱 떠올리고

바로 특징을 보는 겁니다. 그러봤더니 세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 질병 B는 무엇이 될 것이다? 결핵되는 거죠. 결핵. 그럼 나머지가 이제 독감과 말라리아인데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거. 이렇게 곤충을 매개로 전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생생물이죠. 아 그러니까 이 나는 원생생물이 되면서 C는 말라리아. 쌤이 말만 쓸게요. 자 그러면 A는 독감이 될 것이고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되겠네. 보기 갑시다. 보기 기억해서 A는 독감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다. 보기 니은.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는 A에 해당한다 라고 됐어요. 우리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 맞는 것이고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원생생물이에요. 그래서 틀렸으니까 기억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면 4번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 바로 가보죠. 그림은 어떤 식물 군집에 시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기억과 니은은 총 생산량과 호흡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름 하나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성은 총이고 이름은 호순이 총 호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총 생산량이라는 것은 이 호흡량과 순생산량을 더해준 값이니까 호흡량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중에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는 기억이 바로 총 생산량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니은은 호흡량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생산량이라는 거는 광합성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식물이 만들어낸 총 유기물의 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총은 호순이니까 요 차이만큼은 무슨 값이 되겠어요? 순 생산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주고 이제 보기를 보면서 그래프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기 기억, 기억은 총 생산량이다. 바로 물어보네. 맞고 보기 니은,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대요. 니은 호흡량이니까 맞네. 이렇게 바로 고르시면 땡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기출보기 선지예요. 맞죠? 자, 이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우리 총호순에서 순생산량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피, 고, 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 고, 생, 낙,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 피식량이라는 게 섭식량이잖아요. 초식동물의 섭식량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섭식량은 동화량 더하기 배출량, 섭동배가 되는 것이고 요 동화량에 호, 피자생, 호피자생 이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여기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틀린 것이다. 용어만 비슷해 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에 디귿 순생산량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순생산량이라는 것은 요 그래프 값의 차이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간 1에서는 이만큼이 차이가 날 때 구간 2에서는 더 적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간 1에서가 큰 건데 더 많은 건데 구간 2에서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기억만 정답이 될 것이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번 문제 봤고요. 이제 또 우수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전달까지는 껴있지 않지만 전도에서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요 정도의 난이도가 거의 높은 난이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니까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에서 D4까지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줬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표는 A의 P와 B의 Q의 역치상의 작용을 줬대요. 그러면 이렇게 굳이 A의 P, B의 Q라고 준 것은 자극을 준 지점이 다르다라는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극이 뭐 이제 지점이 다르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르게 알파벳을 썼다라는 건 다른 지점일 거야 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쌤은 문제 풀 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 4ms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총 경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총 경과 시간이라는 것은 그 지점

3까지의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을 합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각 지점에서 다른 막전이 값이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준 것인데, 지금 D2에서 D4까지는 로마 숫자 1, 2, 3으로 이렇게 가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니은 디귿이 플러스 30,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이 의미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값들은 요 그래프에서 이제 찾아보는 것인데, 막전이 값은요, 무엇이 결정하는 거냐면, 요 X축에 막전이 변화 시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타내진 이 0, 1, 2, 3ms이라는 것은 막전이의 변화 시간을 나타내 준 것이고, 이 막전이 변화 시간이 막전이 값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막전이 변화 시간으로 막전이 값을 결정해야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 30, 플러스 30이 나오는 것부터 볼게요. 플러스 30의 막전이 값을 가진다라는 건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총은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을 뒤에 썼을 때 이만큼의 막전이 변화 시간이 변했다라는 거야. 막전이가 2ms 동안 변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동 시간은, 그 지점까지의 이동 시간은 얼마라는 거죠? 2ms이다라는 거죠. 왜? 총 경과 시간이 4니까 4에서 1을 빼서 2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쌤이 2 플러스 2인 지점이 이러한 플러스 30의 값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70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마이너스 70은 값들이 꽤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휴지전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4일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70은 그 중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이 4일 때도 마이너스 70이다라는 거 하나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동 시간이 얼마예요? 0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80은 어떻게 될까요? 본다면 마이너스 80은 3ms일 때 마이너스 80의 값을 가지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다. 그러면 이동 시간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값들을 이용해서 내가 기역니은 디귿이 무엇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로마 숫자 1, 2, 3이 어떠한 지점인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 풀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자극을 준 지점을 찾는 겁니다. 즉, A의 P와 B의 Q 지점을 찾고 나서부터 이제 뭐 속도를 찾던 어느 지점인지를 찾던 그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을 가려는 문제에서는 자극을 준 지점부터 찾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쵸? 근데 어떠한 힌트가 있는지라고 봤더니 별 힌트가 별로 없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대입이다. 막 이제 기억에다가 마이너스 70 넣고, 니은에다가 플러스 30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 연습하기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린 실전이니까 이제 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극을 준 지점. 이러한 자극 지점에서는 이동 시간이 얼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동 시간은 0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극을 준 지점에서는 바로 막전이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치? 그럼 자극을 준 지점에서 이동 시간이 0이라는 거는 4ms 동안에 막전이가 변해서 총 경과 시간이 4라는 거죠. 그치? 0이면 4다.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4가 되는 거니까, 요것처럼 그 자극을 준 지점은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마이너스 7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아까 쌤이 A의 P와 B의 Q가 각각 다른 지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알파벳을 다르게 줬으니까. 그러고 보여서 막전이의 값이 같을 수 있는 애들. 보니까 여기 A의 기억과 B의 1번 지점이 기억으로 갔죠. 근데 여기 기억이 또 있어. D1에도.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같은 지점이니까 얘네들이 자극을 준 지점이 각각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하나 들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니은이 있어요. 니은이 여기에도 있어. 아, 그러면은 A의 1과 B의 2가 각각 PQ가 아닐까? 또는 A의 1과 B의 3도 있잖아요. B의 3가 PQ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 기억이. 아,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기억이 여기가 자극을 준 지점이라면, 이 B의 D1과 B의 1과, 각각이 P와 Q, 둘 중에 하나가 Q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쌤, 저는 기억을 마이너스 70으로 놓을까요? 아니면 니은을 마이너스 70으로 놓을까요? 이게 잘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쌤은 이렇게 접근해요. 우선 얘는 가능성이 더 많잖아. 기억은. D1이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같을 수도 있고. 그치? 이두 개가 이렇게 같을 수 있으니까 뭔가 그 가능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으로 먼저 가정하고 시작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니은을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마이너스 70이다. 자극을 준 지점이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A에서 1번 지점이 마이너스 70, 자극을 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지점에서 같은 막전이 값을 가진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0을 뺀 나머지가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일 텐데 같은 막전이 값을 갖는다라는 건 같은 거리만큼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A에서 D2, D3, D4가 1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같은 지점이 떨어질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냐면 D1하고 D4는 안 돼요. 얘는 한 지점 이렇게 얘가 2cm 떨어지는데 또 같이 2cm 떨어진 지점이 없고 D4도 마찬가지로 4cm 떨어진 지점이랑 또 4cm 떨어진 지점 같은 데가 없으니까 D2 아니면 D3 이둘 중에 하나가 P가 된다. A에서 자극을 준 지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의 D2가 자극을 준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얘는 여기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우선 속도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1이라고 한다면 2cm를 2ms 동안 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총 경과 시간 4니까 2 플러스 2. 아까 플러스 2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면 3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0.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속도가 이제 얘가 1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6cm 떨어져 있으니까 6ms 동안 이동을 하니까 아직 도착도 못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A에는 기역, 니은, 디귿.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이 다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80이 안 나오니까 모순이 생기죠. 안 된다. 이거예요. 쌤, 그러면 속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2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1만큼 갔어요. 그러면은 1 플러스 3, 1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여기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얼마만큼 가냐면 얘는 6cm 떨어져 있으니까 3 플러스 1, 1인 거 있었나요? 아까 여기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이 1인 건 없었죠. 이런 막전이 값을 가지는 애가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과 위배된다. 아, 그래서 D2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3가 P인 지점이다. 이걸로 확정.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같은 거리가 떨어진 애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여기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D1하고 D4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1번은 D3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1과 D4가 나머지 같은 지점을 준 지점. D1하고 D4니까 여기가 D4, 나머지 여기가 D2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역하고 디귿의 막전이 값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속도까지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4cm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얼마만큼 가야겠어요? 얘가 속도가 4인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좀 너무 크고 속도가 2라고 봤으면 여기가 4cm 떨어져 있으니까 2ms만큼 이동할 것이고 막전이 이만큼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0. 그러면 D1일 때 플러스 30이니까 기역의 값은 플러스 30. 여기 D4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30. 자, 여기 D2 같은 경우에는 2cm 떨어져 있으니까 1 플러스 3 돼서 여기 D2가 디귿의 값이고 디귿이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니은의 값은 마이너스 70이다 라고 구해냈고 기역의 값은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다 구해내게 된 것이며 그러면 여기 니은 B에서는요 누가 Q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막전이를 가지려면 거리가 똑같이 떨어진 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D2가 Q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플러스 30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도 똑같이 2 플러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2cm를 2ms 동안 간 거다. 그래서 A의 속도는 2cm/ms, B는 속도가 1cm/ms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보도록 할게요. P는 1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는 1, 여기 D3, 여기가 D3 지점. P 맞죠? 그래서 기역 맞는 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2가 아니라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A가 3ms일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총 경과 시간을 3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A의 3 지점이 어디냐면 D4예요. A의 3까지는 가는데 2ms이 걸렸거든요. 아까 이동 시간이. 그러면 2 플러스 1. 그러면은 1만큼 막전이가 변하니까

0: 1분극 시점일 거고, B의 원도, B의 원은 어디예요? B의 원은 D3. 자, D3까지도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1이니까 2죠. 자, 그러면 얘도 2 플러스 1이니까 1만큼 막전위가 변한다. 막전위가 상승하고 있는 탈분극 시점이다. 그래서 둘 다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역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3번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쌤이랑 13번 문항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14번 문항부터는 다음 강에서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가주세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구간에선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급제동, 급출발 등의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안전운전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은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까지 박용 선생님과 열심히 1회차부터 3회차까지 풀어보셨죠? 이제요, 선생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4회차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진행해 볼 겁니다. 근데 우리 이 4회차 문제가요,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요, 우리 수능에서도 실제로 어렵게 나오는 파트에서 역시나 이 모의고사에서도 꽤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등장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들 자세히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었는지 잘 기억을 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문제이니까요. 우리 역시나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료 해석을 기본으로 하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 가는요. 기후 변화 요인, 기역만을 고려하였을 때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고 또 관측된 기온 편차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 나가 좀 중요한데요. 약 25년간 관측한 대기 중에 CO2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 세 곳의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농도를 나타냈는데 하와이와 남극 전 지구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리 EBS 정오표에도 이제 실려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남극이 얇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전 지구가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굵은 선이 남극이어야 하고요. 얇은색 실선이 전 지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 기역니은 디귿 풀 때는 그래도 답은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제대로 바꾼 다음에 풀어주셔야겠죠. 자, 일단 기역 보겠습니다. 가에서 1980년 이후에 기역만을 고려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가에서 기역만을 고려한 게 점선이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전체적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타나져 있잖아요. 따라서 아, 기역은 기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구나. 따라서 기역은 맞는 복이구나 라고 간단히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니은입니다. A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과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관측 기온 편차가 우리 실선으로 나타나 있거든. 그래서 A기간 동안 관측 기온 편차도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같이 높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 값은 하와이가 남극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요 그래프를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확대되어 있는 곳을 잘 봐주시면. 자, 지금 점선이 하와이거든요. 점선이 하와이이고, 굵은색 실선이 남극입니다. 요게 남극이에요. 그리고 요 얇은 실선이 전 지구예요. 자, 그럼 지금 디귿에서 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 값은 누가 더 높냐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면은 하와이가 최댓값이랑 최소값의 중간값을 따져보더라도 남극보다 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 따라서 하와이가 더 크다라는 디귿까지 맞는 보기. 따라서 답은 5번이다라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요, 기역, 니은, 디귿의 답을 고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걸 푸는 이유가, 지금 이거 수능 아니잖아요. 이 문제 맞춰서 끝이 아니라,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의 자료를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의 자료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거. 그것이 하와이건, 남극이건, 전체 지구이건,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봐요. 하와이도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즉, 계절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극도 달라지고 있어. 남극도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이 둘이 반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와이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는 남극은 낮아요. 하와이가 낮아졌을 땐 남극은 높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반대로 나타날까? 를 따져보면, 하와이는 북반구에 위치하지, 북반구. 남극은 남반구에 위치하죠. 아,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잖아. 계절이 반대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 차이도 반대 양상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계절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왜 달라지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작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식물들은요, 광합성을 하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걸 흡수해버리고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여름철에는요, 이 식물의 활동이 활발할 거야. 따라서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고, 겨울철엔 높아지고, 요런 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물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남극은 극지방이잖아. 기본적으로 식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식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절별 차이가 훨씬 적은 겁니다. 근데 하와이는 식생이 많잖아. 그러니까 계절별의 차이가 더 심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요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5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보시면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으로 우리가 외부 은하를 분류한 것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가나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은하의 모양이 규칙적인가에 대해서 나가 X래. 아, 규칙적인 형태가 없구나. 너 불규칙 은하구나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나선팔이 있는가에 다만 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나선팔이 있는 나선 은하구나라고 해줄 수 있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가는 타원 은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은하의 종류에 따라 은하의 특성을 비교할 때는요, 선생님은 이걸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하를 보았을 때이 은하가 나타내는 평균적인 별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 색깔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색깔을 암기해 놓으면 뒤에 따라오는 특성

특성들은 줄줄이 소세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워는 나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불규칙은 나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나선은 나는 둘다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부분과 파란색을 띠는 부분 둘다 있더라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색깔을 외우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느냐? 우리 은하에서 구의 형태, 둥근 구의 형태가 나오면 그거는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구의 형태가 아니면 전부 다 파란색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타워는 나는 전체적으로 구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붉은색. 불규칙은 하는 규칙적인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자, 그런 다음에 나선은 하는요. 구조가 좀 복잡했지. 중심에 있는 중앙 팽대부나 아니면 헤일로 같은 부분은 구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 그럼 여기는 붉은색. 그런데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중앙 팽대부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 원반, 나선팔은 구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가? 요것은 타원은하에만 해당하는 성질 맞죠? 따라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전체 주계열성에 대해서 O형 주계열성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O형 주계열성이라는 건 표면 온도가 되게 높은 주계열성이잖아. 우리 표면 온도가 높으면 무슨 색을 띈다? 그렇지. 파란색을 띠겠지. 자, 근데 간은요, 전체적으로 붉은빛 띠고요. 나는 전체적으로 파란빛을 띠니까요. 나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다에서 새로운 별은 은하 중심부에서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파란색 별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 O형 주계열성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O형 주계열성은 질량이 되게 어때? 질량이 되게 크잖아. 질량이 되게 큰 별은 수명이 어때? 수명이 되게 짧아요. 수명이 막 천만 년밖에 안 돼. 그런데 이 별이 전체적으로 은하가 파란색을 띈다는 건 수명이 짧은, 즉, 나이가 젊은 별들이 많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새로운 별들이 막 생성되고 있다는 거지. 별의 생성이 활발하다는 뜻이고요. 그럼 별은 어디에서 많이 생성되느냐? 성간물질에서 별이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성간물질의 함량이 높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하 중심부는요, 지금 붉은색이거든. 우리 붉은색은 성간물질의 양이 적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별이 존재하는 거고요. 따라서 다에서 새로운 별은 주로 은하 원반, 나선팔에서 생성이 될 겁니다. 답은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3번에 이런 자료 우리 기출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점토로 우리 지층의 퇴적, 아니면은 뭐 풍화침식, 이런 걸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 한번 볼게요. 지점토 가부터 보겠습니다. 지점토 판 3개를 수평으로 쌓았대.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았으니까요. 요거는 퇴적작용에 해당하겠다. 퇴적. 자, 그다음에 나에서 이렇게 퇴적된 것을 1번과 같이 중심부가 위로 볼록하게. 우리 위로 볼록 나오자마자 이거 습곡 구조 중에서도 대사구조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 체크 되시죠? 그리고 우리 습곡 구조가 생겼어? 여기에 무슨 힘 작용했다? 그렇지. 양옆에서 미는 힘, 횡압력 작용했구나. 요거 바로 떠올라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2번과 같이 구부러진 지점토 판의 위쪽을 수평으로 잘라버렸대. 아, 우리 지층이 깎여 나가는 과정이구나. 이 지층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은 거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잘림 지점토 판 위에 다시 새로운 지점토 판을 수평으로 쌓았대요. 아, 우리 풍화침식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게 지층이 수면 아래로 내려왔구나.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다시 퇴적작용이 일어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의 그림을 보면요. 여기에 지금 불연속적인 경계면이 보여요. 이 불연속적인 경계면 부정합이 되겠지. 부정한 면이 관측

해석돼요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과 같은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장력이 좀 작용해야 된다? 아니지, 우리 습곡은 양옆에서 미는 횡압력 작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 니은 보겠습니다. 다는 다가 지금 풍화침식 작용이었어요. 따라서 융기된 지층, 수면 위로 드러난 지층이 침식되는 과정 나타내는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경사부정합이 나타난다. 그렇지. 지금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부지층과 하부지층의 지층에 지금 기울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경사부정합에 대한 그림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니은 디귿이 답이라서요.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요런 문제도 역시나 기출에서 많이 보았던 형태입니다. 특정한 사건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 사이에 생긴 사건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질 시대에 각각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로디니아가 형성이 되었대. 아, 우리 로디니아가 형성된 건 판게아 이전에 있었던 초대륙이고요. 원색 누대지. 원색 누대 중반 정도의 로디니아가 형성이 됐고요. 자, 그러다가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됐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 형성된 산맥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형성되는 시기는 판게아가 형성되던 고생대 말이구나라고 체크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서양이 확장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 확장된 거잖아. 우리 판게아가 분리됐던 시기는 중생대 초반이죠. 중생대 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남극 대륙 주변에 있었던 인도 대륙이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는 거. 아, 이거 신생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신생대 팔레오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지질시대 기간의 길이는 A 기간이 B 기간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수능에서 좀 많이 나왔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를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었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생누대가 지구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지만 시생누대는 언제부터가 시생누대야? 맞아요. 40억 년 전부터가 시생누대입니다. 요거 46억 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5억 년까지가 원생누대였지. 25억 년부터 원생 누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5억 4,100만 년 전부터가 현생 누대, 고생대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2억 5,200만 년부터 중생대, 6,600만 년 전부터 신생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적어 보면은 여기가 시생 누대, 여기가 원생 누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여기 가장 짧은 게 신생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요건 잘 알아요. 우리 현생누대 중에서는 고생대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이 중생대고요. 그 다음이 신생대예요. 이건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많이 헷갈려 하느냐.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를 비교할 때 시생누대가 더 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생누대가 약 15억 년 정도 지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생누대가 거의 20억 년이 지속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원생누대가 실제로 더 길이가 긴 겁니다. 요게 우리 문제에 많이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기간들을 이 밑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디니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원생누대 한 중반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게 고생대 말이잖아. 그럼 고생대 말이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A인 거야. 자, 그리고 대서양 확장이 시작한 건 중생대 초거든. 그럼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니까 B 시기는 되게 짧겠지. 그리고 중생대에서 신생대 초반으로 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으니까 여기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서 볼게요. 지질시대 기간의 길이는 A 기간은 지금 고생대의 거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원생누대도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요 B 기간보다는 훨씬 깁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니은입니다. B 기간에 속시식물이 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출현과 번성을 잘 비교를 해 주어야겠지. 자, 일단 속시식물이 출현한 건 언제예요? 맞아요. 우리 니은 정리해 볼게요. 속시식물이 출현한 거는 중생대 마지막 기, 백악기입니다. 근데 속시식물이 번성한 건 언제냐? 그 이후인 신생대에 번성을 했거든. 자, 그럼 니은 다시 보시면 비시기는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야. 이때 속시식물 출현 아직 안한 거예요. 중생대 말에 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 디귿입니다. C 기간에 매머드가 멸종하였다라고 했는데, C 기간은 지금 신생대 팔레오기, 이거 말 아니고 팔레오기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쓸게요. 팔레오기. 자, 그럼 팔레오기에는 아직 매머드가 등장을 안 했거든요. 매머드는 제4기에 등장해서 멸종했었지. 따라서 시기간 아니다 해주시면 되겠고,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마그마와 관련된 문제네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서로 다른 지역 A랑 B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그 조건, 기역과 니은을 맨틀의 용융곡선과 함께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기억할 거. 우리가요, 이 용융곡선을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그마의 생성 조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두 개의 물질이 용융될 수 있거든.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 나온 맨틀이 용융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맨틀이 용융되면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질 마그마. 바로 나와야 돼요. 아, 맨틀이 용융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두 번째로 대륙지각이 용융될 수 있습니다. 또는 화강암이라고도 할수 있지. 화강암이 용융될 수 있더라.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일단 여러분들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완성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용융곡선, 맨틀의 용융곡선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거, 아래로 들어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게 물을 포함한 거야, 안한 거야? 물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가 이런 형태로 생기죠. 물을 포함하지 않은 맨틀의 용융곡선이 되겠고, 요 점선이 지금 물을 포함했을 때 맨틀의 용융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때 이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휑하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채워주려면, 자, 일단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지하 온도 분포를 그릴 수가 있겠지. 우리 깊이가 깊어지면 지하의 온도도 높아지니까 요런 식의 그래프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은 사실 우리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보면은, 우리 대륙지각은 맨틀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이 되고요. 항상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고, 이때 기역과 니은이요, 지금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이거든. 자,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기역과 니은으로 되느냐? 자, 우리 깊은 곳에 맨틀 물질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맨틀 물질이 기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깊이가 얕아지는 곳, 압력이 감소되는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 맨틀 물질이 상승할 때 기역과 같은 곳에서 우리 마그마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니은은요. 지금 맨틀 물질의 온도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맨틀에 물이 없었는데요. 물이 공급되면서 용융점이 낮아진 경우가 니은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가의 그림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지금 A가 발산형 경계 내에 맨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네. 따라서, 아, 기역이 A에 해당하는 거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B는요, 섭입대입니다. 섭입하는 판에서 물이 방출되어서 맨틀에 공급되잖아.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는 B가 니은이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 볼게요. 기역은 A에서 마그마가 생성되었고,

생성되는 조건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니은입니다. 니은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는 주위 멘틀 물질보다 밀도가 작다. 그렇지. 여기서 지금 마그마가 생성이 되었어.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요 밑에 고여서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하게 되겠지. 따라서 밀도가 작은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A와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 물어보았어요. 자, 근데 지금 A와 B에서는 전부 다 멘틀 물질이 용융이 되었거든. 근데 우리 멘틀 물질이 용융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현무암질 마그마의 SiO2 함량은 52% 이하잖아. 따라서 요 값이 52%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60%보다 많다라는 디귿 틀렸습니다. 기역니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가볼까요? 6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안 나와 있고요. 이제 간단한 모식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림 상황을 알아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판 A부터 D까지 나와 있는데 판 ABC는 대륙판이에요. 그리고 D만 해양판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고 있대. 마치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요런 관계이죠. 자,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면은 이때는 충돌형 경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역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해구가 발달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해구. 해. 무슨 해자일까? 이거 바다의 자예요. 바다에 있는 구,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은 대륙이랑 대륙이 충돌을 한 거거든. 그런데 바다에 골짜기가 생길 수가 없겠지, 없겠지. 따라서 해구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해구는 어떨 때 발달하더라? 맞아요. 우리 해구는요, 판이 섭입할 때. 섭입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판의 섭입은 아무 판이나 섭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 대륙판이랑 해양판 중에 누구만 섭입할 수 있더라? 그렇지. 우리 섭입은요, 밀도가 큰 해양판만 섭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구는 바다에서만 생기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해구는요, 음양측시법 문제에서도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거. 우리 해구가 골짜기잖아, 골짜기. 골짜기이기 때문에요, 수심이 되게 깊습니다. 우리 해구의 수심이 몇 미터 이상이게요? 여러분들이 음양측시법 문제를 풀 때, 아, 수심이 6,000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아예 해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여기서 음양측시법 문제면은 우리 수심은 2분의 1 VT 요 공식 사용하잖아요. 이 값에다 수심을 넣어주면요. 그때 이 초음파의 왕복 시간은 8초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이거나 아니면 수심이 6,000m 이상이다? 그러면 아, 여기 해구구나. 아, 해양판이 섭입하는구나. 이렇게 연결 지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구 잘 알아두시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예요. 우리 발산형 경계는요. 그게 대륙판과 대륙판이건 아니면 해양판과 해양판 관계이건 무조건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합니다. 그럼 우리 방금 앞에 봤던 문제처럼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압력이 감소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길 수 있었지. 멘틀의 용융으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길 수 있더라. 자, 그다음에 디귿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디귿. 다 부분에서 섭입되는 C와 D 중 D의 하부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봐봐요. 똑같이 수렴형 경계야. 근데 이번에는 판 D가 해양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해양판이 있는데 수렴형이다? 무조건 섭입형 경계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될 거, 디귿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지금 C가요, 대륙판이에요. 대륙판 두껍지? D는요, 해양판이에요. 해양판 얇지? 자, 그런데 밀도는 누가 더 크다고? 얇은 게 밀도가 큽니다. 해양판이 밀도가 더 커요. 우리 두 개가 만나고 있어, 수렴하고 있어. 그럼 누가 아래로 내려간다? 맞아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양판이 지금 섭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어디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 지진은요, 판 위에서 발생하는 거거든. 지금 보시면 해양판이요, 이렇게 겉에도 존재하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서비평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뿐만 아니라 중발, 신발 지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서비판은 해양판 위에서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면서 마그마 생길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분출하는 화산 활동이 이렇게 대류판 쪽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요. 반을 뚝 잘라서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자른 거냐? 대류판, 즉 밀도가 좀 작은 판이랑 밀도가 큰 판을 자른 거야. 봤더니요, 여러분들. 딱 절반에 놓고 보니까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진앙도 다 분포하고 있지. 진앙은 지표면으로 올렸을 때의 위치이니까. 그리고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도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하부의 베니오프대, 섭입대가 위치한 것도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나고 있지. 또는 습곡 산맥이 발달한 것도 밀도가 작은 판이지. 만약에 이게 해양판이었으면 호상열도가 발달한 것도 밀도가 작은 판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 섭입형 경계에서 두 개의 판이 만났을 때 밀도가 큰 판은 섭입을 하고 밀도가 작은 판은 섭입을 당할 거야. 이때 요란한 판, 즉 진앙이 분포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습곡산맥 또는 호상열도가 존재하고 하부에 베니오프대가 존재하는 이런 요란한 판은요, 항상 밀도가 어떤 판이더라? 작은 판이더라. 섭입을 당한 판이 요란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디귿을 한번 다시 봐봐요. 섭입대가 어디 하부에 존재하냐? 그러니까 어느 판이 더 요란해?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요란하려면 밀도가 작아야 돼요.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밀도가 더 작은 판은 대륙판이 되겠지. 따라서 시의 하부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디귿 틀렸다. 니은만 맞아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심층 순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봐보시면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여기가 적도고 북반구 고위도, 남반구 고위도가 되겠고요. 그린란드 해역에서 북대서양 심층수 형성되어서 아래로 침강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극 저층수, 남극대륙 바로 주변에서 남극 저층수 아래로 침강하고 있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조금 더 남극 저층수보다 조금 더 저위도 쪽에서도 침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누굴까? 남극 중층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수계들 전부 다 형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A해역 부근에는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A해역에서 남극 중층수 침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침강이 더 우세한 겁니다. 용승 우세하지 않고요. 자, 니은입니다. A해역에서 표층의 수는 주로 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중위도 지역이거든. 위도 30도부터 60도까지. 우리 중위도 지역에서 부는 대기대수는 편서풍이지. 편서풍은 서풍,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 생기는 해류도 서에서 동으로 흐르게 되고요. 우리 남극대륙을 한 바퀴 순환하죠. 따라서 이 해류의 이름이 무엇이더라? 남극순환 해류이더라. 따라서 남극순환 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더라. 자, 디귿 보겠습니다. 해수의 밀도 비교.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심층수를 주고요. 해수의 밀도를 비교하라는 건 누가 더 아래쪽에 있어요? 누가 더 위쪽에 있어요? 라는 걸 비교하라는 문제거든요. 자, 지금 B랑 C를 보시면 C가 더 아래쪽을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더 위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더 위고요. C가 더 아래예요. 그럼 우리 밀도는 누가 더큰 거겠어? 밀도가 클수록 아래로 가라앉을 거 아니야? 따라서 C 지점의 밀도가 더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는 B 지점이 C 지점보다 작다라는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답이라서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딱 보니까 이제 온대 저기압 문제인데,
일단 자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몸통의 방향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더라. 바람의 방향 지금 요렇게 머리 쪽으로 불어오는 것이더라. 따라서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아, 남서풍 불고 있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풍속은 강하지 않습니다. 짧은 꼬리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속은 2m per sec 정도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기 기호로 요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우리는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구역이 어딘지를 살펴주어야겠죠. 자, 우리 온대저기압은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분포하게 되더라. 자, 이때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불어 들어오더라. 자, 그럼 이 중에서 남서풍이 불고 있는 곳은 어디냐? 여기가 되겠네. 따라서 T2일 때 P는 전선과 전선 사이에 위치했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1과 T2가 되는 사이에 전선 하나가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전선이 어떻게 나를 관통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온대저기압은 중위도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죠. 우리 중위도에서 항상 부는 지상풍, 편서풍. 따라서 이 온대저기압도요,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다가오는데 사실 P 지점은 혼자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다가가서 스쳐 지나가는 동안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온대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건데 내가 느끼기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내가 이 온대저기압을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야. 이해됐죠? 얘가 사실은 서에서 동으로 지나가는 건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여기 원래 온난전선 앞쪽에 있었어. 그러다가 온난전선이 통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전선이 먼저 통과하냐?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하더라.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하더라. 그래서 전선의 통과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지금 T2일 때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T1일 때가 요 지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T1에서 T2 동안은 온난전선이 통과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기간 동안 P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봐봐요. 지금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 T1일 때는 남동풍이 불었거든. 남동풍이 먼저 불었거든. T1일 때. 그러다가 T2일 때 남서풍이 불었거든요. T2일 때 남서풍. 그럼 이게 바람의 방향이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지.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복이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할 말이 있는 게요. 우리 온대저기압이랑 태풍이 관통할 때 항상 풍향이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온대저기압 태풍 둘다 저기압의 일종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기압이 통과할 때 풍향 변화는요, 사실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요렇게. 자, 기억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면, 저기압이 이렇게 통과해요. 근데 이 저기압은 사실 요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뭐 통과하는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거. 저기압이 통과할 때 오른쪽에 있는 지점, 그리고 저기압이 통과할 때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는 지점을 비교를 해보면, 저기압의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항상 저기압은 공기가 부족하니까 공기가 저기압 중심 쪽으로 불어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바람이 요렇게 변해야 되겠지. 저기압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곳은요, 바람이 이렇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요 지점도 저기압이 요렇게 통과를 하고 있는 거잖아. 저기압이 요렇게 통과할 때 P 지점은 저기압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죠? 반면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도 지금 저기압의 중심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게 온대저기압이건 태풍이건 저기압이기만 하다면 지금 저기압이 통과할 때 저기압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할 거고요.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T1일 때 저군용 구름. 자, T1일 때는 온난전선의 영향을 받을 때이고요. 온난전선 영향을 받을 때는 저군용이 아니라 층운용 구름이 발달하겠지. 니은 땡. 자, 디귿 잘 봐주세요. 성공의 전선면 나타난다. 이거 진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자, 상공의 전선면이 나타나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지울게요. 자, 우리가요, 상공의 전선면, 이거 진짜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때 우리 전선의 상황을 좀 봐줘야 돼. 이거는 온난전선, 한랭전선, 전선의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 전선이라는 건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생기는 게 전선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항상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중에 누가 더 가벼워? 따뜻한 공기가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기울어지거든, 요렇게. 그래서 전선면은요, 항상 찬 공기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선면을 따라서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길 거야.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상공의 전선면이라는 표현은 사실 뭐랑 동의어라고 볼수 있느냐? 찬 공기 구역이니? 라는 걸 묻는 거랑 동의어가 되는 거야. 왜냐? 상공의 전선면이 있으려면 전선이 위치하는 곳 중에서 찬 공기 쪽에서만 전선이 위치할 수, 상공의 전선면이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요것은 구름이 껴있거나 비가 내리는 구역이니? 이거랑 또 동의어입니다. 왜냐? 상공에 전선면이 있어야지 그 전선면에 따라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릴 수 있거든. 자, 그럼 디귿 한번 다시 봐봐요. T2일 때 P에 찬 공기 구역이니? 또는 구름이나 강수가 내리는 구역이니?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구름이 있어, 없어? 구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 찬 공기 구역 아니구나. 상공의 전선면 없구나. 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맞는 게 기억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플룸 구조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9번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A는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밀도가 큰 차가운 플룸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 B는 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 요거 지금 뜨거운 플룸이구나. 가벼워서 위로 뜨는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기억 볼게요. A는 같은 깊이에서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 차가운 플룸이니까요, 온도가 더 낮은 겁니다. 니은입니다. 비는 태평양의 화산섬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 뜨거운 플룸은 열점에 의한 화산섬 형성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열도가 되겠지. 니은, 맞는 얘기. 자, 디귿입니다. 기역의 물질은 대부분 부분용융 상태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기역은요, 상부 멘틀보다 아래쪽에 있는 하부 멘틀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부분 용융이 일어나는 곳은 하부 멘틀이 아니라 그 위쪽에 연약권에 해당하는 상부 멘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따라서 하부 멘틀은요, 굉장히 단단한 고체 상태입니다. 대부분 부분 용융 상태로 있는 거 절대 아니더라.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별표가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뭐 1, 2, 3회차 풀 때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별표가 체크되어 있는 문제는 좀더 유심히 보고, 요것과 비슷한 닮은꼴 유형 문제도 선생님이 소개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지구 기후변화의 천문학적 요인,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좀 어려워하잖아요. 자, 일단 살펴보면은, 가는 현재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라고 했어요. 원일점. 근데 이 문제 사실 조금 친절한 문제입니다. 왜냐? 사실 우리 지구가 원일점이에요라고 얘기를 안 해줘도 지금 가에서 태양의 방향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북극과 남극의 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럼 사실 이게 원일점의 상황인지 근일점의 상황인지 사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어떻게 외워두셔야 돼요?

0: 되느냐? 원일점일 때 이거 아직 안 외우신 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북반구는요,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남반구는요, 원일점일 때가 겨울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1: 북반구 연교차가 작고요. 남반구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태양이랑 멀때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된다. 근데 혹시 외우지 않았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친절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계절을 판별하는 방법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북극과 남극이 그 반구의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태양 방향이잖아. 북극은요, 중심에서 태양 방향 쪽으로 기울어졌지.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졌죠. 그러면 북반구의 전체 계절 여름이 되는 거예요. 계절 판별하는 방법 아셔야 됩니다. 남극은 태양을 등지는 쪽으로 기울어졌잖아. 그러면 아, 나 태양이랑 등질래, 추워질래. 남반구 전체 계절이 겨울이구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외워주셔야 되는데 외우지 않았더라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더라. 자, 그런 다음에 나는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세차 운동도 고려하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ABC식이 현재가 있잖아요. 이거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표시를 미리 좀 해주는 편이에요. 해주고 지금 보니까 세차 운동을 고려를 해야 돼. 우리 세차 운동의 주기는 26,000년. 그러니까 26,000년에 한 바퀴 360도를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에서 26,000년 전으로 갔어. 그럼 이건 사실 현재랑 똑같은 거지. 360도 돌았다는 건 그냥 현재랑 같은 상태. 그런데 13,000년. 요거는 360도의 절반이니까 180도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달라진 거고요. 그러니까 계절이 현재와 반대가 될 겁니다. 반대. 자, 그런데 13,000년에서 26,000년에 더해주면 39,000년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경사 방향이 반대라는 건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로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이런 문제는요, 보기에서 내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A 시기의 기억이라는 건 기억은 지금 북반구 중위도, 그러니까 북반구를 대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북반구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물어봤거든요. 태양의 남중고도?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요 파트를 잘 하려면, 남중고도를 물어봤어? 그럼 내가 이 남중고도를 알기 위해선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선생님은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체크해주면 되느냐? 첫 번째, 남중고도는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다르더라. 당연히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남중고도가 높겠지. 근데 만약에 계절이 같을 수도 있잖아. 계절이 같으면 그때는 경사각을 비교해서 남중고도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순서예요. 계절 면적 판별. 근데 계절에서 판별이 안 되면 경사각으로 가줘야 된다. 이게 벌써 남중고도를 보자마자 떠올라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A 시기라고 했어요. A 시기는요, 현재와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된 시기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북반구는 현재 원래 원일점에서 여름이었거든. 근데 지금 계절이 반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현재 원일점에서, A 시기에는 원일점에서 겨울이 될 거야. 그러면 근일점에선 여름이 되겠지. 어머나, 우리 계절이 다르면 남중고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계절이 다르네. 근일점에서는 여름, 원일점에선 겨울이네. 그럼 당연히 근일점일 때가 더 높겠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이 맞는 복이구나라는 걸 해줄 수가 있는 거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원일점이라고 딱 정해줬어. 원일점에 위치할 때, 니은에서의 평균 기온. 니은은 지금 어디냐? 남반구예요. 니은 지금 남반구입니다. 남반구를 대표하는 거. 남반구. 남반구에서의 평균 기온은, 자, 이것도 봐봐요. B시기랑 C시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B시기는 현재와 경사 방향이 똑같아.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남반구 겨울철이야. 겨울철. 근데 C시기는 현재랑 반대가 된 시기거든. 현재랑 반대가 된 시기.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남반구 여름철이야.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계절이 달라져 버리니까 기온, 무조건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도 봐봐요. 가에서 밤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밤의 길이 이것도 똑같아. 결국엔 계절 먼저 비교를 해야 돼요. 무조건 겨울철이 여름철.

별보다 밤의 길이가 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판별 안 되면 그 다음에 경사각을 봐줘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가에서 기역, 북반구랑 니은, 남반구를 물어보았거든. 근데 지금 북반구 여름이고요. 남반구 겨울이거든. 그러니까 밤의 길이는 여름이 더 짧은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사실 문제에서 경사각, 요 자료가 주어졌지만 사실은 함정이야. 경사각을 문제에서 한 번도 활용을 안 했어. 한 번도 활용을 안 해도 여름과 겨울만 판별해도 남중구도 평균 기온 밤의 길이를 전부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것과 닮은 꼴 문제는 어떤 것이냐? 우리 추가 자료를 보시면, 자, 자료를 봐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문안 코드 있습니다. 우리 문안 코드 이거 진짜 좋은 게 EBS 너무 잘돼 있는 게 그냥 검색만 해요. 문안 코드 검색하면 자료도 다 나오고요. 이것에 대한 해설도 나오고요. 해설 강의까지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진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료가 되게 비슷해요. 좌전축의 경사각도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나 경사방향, 세차운동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두 개의 요소를 고려를 해주어야 돼. 근데 우리 방금 풀어본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 방금 풀어본 문제는 결과적으로 계절만 비교하면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어. 그런데 이 문제는요, 계절만 비교하면 안 되고요, 기온의 연교차도 비교하라라는 문제가 있고, 또는 우리가 아까 현재랑 같을 때랑 현재가 반대일 때만 봤잖아. 근데 지금 A랑 C 시기를 보면 현재랑 같거나 반대가 아니라 90도 회전, 270도 회전했을 때의 상황도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아,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가는 지금 딱 보니까 뇌우에 무슨 단계예요? 이제 막 구름이 송글송글 생기고 있는 상승기류만 발달한 적은 단계이구나. 아, 아직 강수현상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박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박이 잘 생기려면요, 가장 포인트는 계속 하강,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상승을 반복해야 돼. 근데 우리 아래로 하강하던 게 다시 상승하려면 상승 기류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상승 기류를 잘 받으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구름의 상층부와 하층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둘의 온도 차이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래로 내려가던 게, 온도가 높아 상승기류 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박이 잘 형성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기억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구름의 최상부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적은 단계에서 구름이 계속 성장하면서 키가 이렇게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온도라는 건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최상부의 높이가 높아지니까요. 최상부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게 될 거예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나에서 상승 기류가 강할수록 우박의 크기가 커진다. 그렇지. 우박의 크기가 커지려면 상승하강, 상승하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층에서 상승 기류가 강해야 되더라. 니은 맞는 얘기. 디귿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박은 주로 한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하층의 온도가 높아야지 우박이 크게 성장한다라고 했어요. 상승 기류가 강해야 돼. 근데 겨울철은 지표면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요,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겨울철에는 우박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 그럼 한여름은 어떨까? 한여름에는 우박의 크기는 커질 수 있어. 근데 내려오다 너무 더우니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우박을 찾기는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따라서 답은요,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1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별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가에서 기역과 니은 별의 지금 상대적인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기역과 니은이 둘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이고, 보니까 기역은요, 우리 요렇게 곡선을 이쁘게 이어주시면 람다 맥스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니은도 곡선을 예쁘게 이어주시면, 흡수선이 잘안 나오게 이어주시면 람다 맥스의 위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더라. 그렇게 보았을 때 람다 맥스가 기역이 더 짧거든. 그럼 우리 람다 맥스는

0: 표면 온도의 반비례 하잖아. 따라서 표면 온도가 기역이 더 높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 주계열성이니까요. 주계열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더라?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 높고 반지름 크고 광도 크더라. 그리고 수소를 연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명은 짧더라라는 이 주계열성의 특성은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주셔야 된다. 그럼 지금 표면 온도가 기역이 더 높으니까요.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더라. 둘다 주계열성이라고 했을 때 질량은 표면 온도가 높은 기역이 표면 온도가 낮은 니은보다 크더라. 자, 그러고선 나의 자료를 보니까요. A와 B가 기역과 니은 중에 각각 하나래. 근데 반지름이 A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 높고 반지름도 크다며. 그러니까 A 너가 기역이구나, B 너가 니은이구나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역 보겠습니다.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기역이 니은보다 강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거나 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역 보시면. 우리가요, 연속 스펙트럼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도 곡선이 뭔가 빠진 곳 없이, 이가 빠진 곳이 없이 쭉 연결되는 게 연속 스펙트럼. 근데 여기에서 흡수선이 나타난다는 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가 빠졌다는 거지. 쑥쑥 빠진 부분이 있는 게 흡수 스펙트럼. 방출은 특정한 파장에서만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게 방출 스펙트럼. 자, 이때 여러분들,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봐봐요. 흡수가 많이 돼야지 흡수선의 세기가 강한 거잖아. 그러면 흡수가 많이 된다는 건, 아래로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흡수가 많이 된 거겠지. 그냥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 그럼 이건 흡수가 덜된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더 흡수선의 세기가 강한 겁니다. 방출선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방출이 된 거랑 이만큼 방출이 된걸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방출선이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의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를 해보면 둘다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기역은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은 훨씬 더 약하게 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니은보다 강하다라는 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선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래쪽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하는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색지수는 피로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표면 온도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높다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작은 값을 가져야 하잖아요. 따라서 이 색지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P도요. 기역이 니은보다 A가 B보다 더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로 색지수는 적절하지 않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기역은 A다라는 거 우리 이미 판별했었죠.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더라. 답은요, 지금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렇게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중간에 우리 뭐,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여기서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풀어볼 내용에서는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내가 막혔던 부분 어디인지 체크해 두셔야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을 보실 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막혔었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었구나, 라는 거 훨씬 더잘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뒷내용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막힌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13번 문제 부터 같이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 남자 원종입니다.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입니다. 유전병 문제는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사람의 가계도 유전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26학년도 가장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보셨고, 그 이제 오늘부터는 그 전 2025학년도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들이 네,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차이점들을 조금씩 여러분이 느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93번 보시면은 얘는 예, 연관입니다. 지금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고 했어요. 일단 여자겠죠? 니은, 기형, 니은, 기형, 니은, 정상 나와 있는데 B와 C 아마 성별을 줬을 거예요. C가 남자라고 줬어요. C가 남자, 예, B가 여자 이렇게 줬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DNA 상대량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봐야 돼요. 2번. 얘가 지금 X인지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B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B가 갖고 있는데 정상이에요. 그죠?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하시고, 정상,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상, 나. 됐죠? 여자들을 좀 볼까요? 여자들 여기 보면 일단은 B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B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B가 정상 됐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예 4번? 4번은 지금 니은이 나왔어요. 니은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몰 B만 있다는 얘기겠죠? 스몰 B만. 그럼 라지 B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0 0 얘도 A도 A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얘도 스몰 B만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됐죠? 여기. 됐고 그다음 디귿. 디귿은 정상. 정상에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제 B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얘가 지금 3번과 5번을 보시면 얘가 만약에 요렇게 돼버릴 수 있나요? 요렇게? 요렇게? 안 되지, 안 되지. 왜? 3번 봐봐. 3번이 지금 니은이 나왔단 말이야. 3번이, 자, 이거 좀 여기다 쓸게. 기형 니은. 3번이 요거란 말이지. 스몰 비, 스몰 비. 근데 어떻게 라지 비, 라지 비가 나와?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2형 접합이 되겠지. 그럼 얘가 B가 하나 있는 녀석이고, 얘가 요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A도 풀려버려. A도 풀려버려. A가 스몰 A가 두 개 있대. 5번이. 근데 정상이야. 그럼 나왔지. A 스몰 A 정상이니까 얘가 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끝났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 이게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가정을 해야 되는 거야. 반성 유전이냐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1번이 지금 니은이 나왔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여기 만약에 지금 뭐라고 가정하는 거야? 반성 유전입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반성 유전을 가정하고 써보는 거야. 됐죠? 그러면 하나는 이제 이렇게 와야 될 것이고 얘가 지금 뭐야? 기억이 나왔잖니?

기억이 나왔으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와야 되겠지. 됐지? 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6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정상. 정상. 일단 요거 하나 놔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기억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럼 요거 A, B 여기서 와야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거는 됐고,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와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와야 될거 아니야. 2번으로부터 와야 되겠지. 그럼 2번은 이제 요거라고 해보자. Small a, large b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 정상에, 예, 정상에 정상. 이렇게 왔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랑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런 조건이 있어요. 문제 보시면은 마지막 줄 봐봐. A부터 C 중한 사람은 가나 중 가만 발현되고, 다른 사람은 가나 중 나만 발현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 B, C 중에 한 사람은 가, 또한 사람은 나만, 또한 사람은 가와 나둘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동형 접합 돼 버리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B가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럼 뭐가 뭐에 위배되는 거야? 이 B가 이제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는 지금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얘도 여기서 이제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예, 넘어온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채워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왔다고 치고, 예, 여기에는 이렇게 왔다고 쳐보자.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스몰 B가 왔으니까 여기가 니은이 왔단 말이야. 니은이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기역도 왔다고 쳐보자. 하나는 가나가 닿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로부터 여기 왔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 왔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니은에 대해서는 정상이니까, 가에 대해서는 와야 될 거야, 그지? 이렇게 와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안 맞아요. 자, 보자. 얘가 지금 스몰 A, 스몰 B인데 말이야.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스몰 A, 스몰 B? 예, 그러면 일단 얘가 니은이 나와버렸단 말이야. 니은이 나와버렸으니까 얘는 기억은 안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버려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얘가 니은이 돼버리고, 여기가 이제 기역이 돼야 되는데, 기역이 되려면 여기서 이게 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 네. 그러면 뭐가 돼버려? 얘가 가하고 나가 둘다 발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반성유전으로 맞춰보려니까 요 조건에 위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상염색체 연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가정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반성유전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시고 상염색체 연관으로 온다라는 거.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해서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보기 한번 잠깐 볼까요? 풀수 있는 보기 여기까지 해가지고 몇개 나오는지. 가는 우선현질이다 나왔고, 그렇지?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한 개당 스몰 b의 대량대량이 기역인 사람은 4명이다 그랬는데, 요건 이제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계도에다가 유전자항을 좀 써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니까. 네, 우리가 이제 유전자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맞는 것들을 한번 골라서 찾아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 선생님, 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정상, 정상, 니은, 니은. 니은 유전자가 뭐야? 얘야, 얘야, 얘. 정상 유전자가 뭐야? 얘야.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를 한번 써본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알파벳교로 쓰시는 게 편하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예, 기역, 가야 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기역이랑 니은, 이게 니은이니까 니은 올 것이고, 기역 정상. 이렇게 이제 다 풀면, 이렇게 우리가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써보는 겁니다. 자, 기억.

정상.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자, 니은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표현, 갠 기역 니은 나와야 되고, 그죠? 나왔죠, 그죠? 기역 나왔고, 니은 나왔단 말이야. 됐고, 얘는 이제 니은이 나오는 그러한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하나 이제 받아야 되니까, 아빠로부터 정상 니은 받았고, 그지? 니은이 와야 돼, 니은. 니은 와야 되는데, 정상이 와야 되겠지. 기역이 와버리면, 기역, 니은 둘다 받는다니까 조건에 위배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네. 됐고. 그럼 얘는 이제 기역이 발현돼야 돼. 기역이 발현돼야 돼. 이제 2번부터 써보시면, 정상, 정상, 하나 정상, 니은. 이렇게. 이것도 저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니은, 니은 써주시고, 기역 정상, 여기 써주시면 되고. 5번. 5번 정상이니까, 정상, 정상 나와야 되겠죠? 하나만 나와도 발현되니까, 기억은. 그리고 이쪽에 정상, 자, 이쪽에 니은이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얘는 이제 기억만 나와야 돼, 기억만. 기억만 나와야 돼. 그러면 기억이랑 니은 받고, 기억이랑 니은 받고, 니은 나오면 안 되니까 요거 받아야 되겠지? 정상, 정상. 이렇게 받으면 될 거야.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보기 볼까요? 이 구성원 중 최세포 한 개당 스몰 B의 디랑디랑이 기역. 기역은 얼마야? 2야, 2. 예. 2야. 아, 요게 몇 명이냐라고 했어요. 스몰 B. 스몰 B는 뭐야? 나. 나. 요거, 요거. 요거. 두 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네, 다섯 명. 지금 문제에서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 네 명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다섯 명이니까 틀렸죠. 좀 보기 좀더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니은 니은 써버리니까 좀더 빨리 여러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의 동생. 항상 이제 나오는 거 있잖아. 육의 동생.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에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려면 뭐가 있으면 돼? 가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가가 우성이니까. 그리고 나는 둘다 쌍으로 있어야 돼. 그치? 확률 계산하시면 여러분 얼마?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라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서 확률 계산하는 게좀더 보기 편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94번. 94번 가보겠습니다. 자, 94번도 거의 기계적으로 한번 써보자. 기역, 니은이고, 기역이고, 기역이고, 기역이고,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A 상대량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표시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의 유전자는 9번, 가는 이제 9번. 가는 이제 9번이라고 했으니까 상염색체 유전이네, 그지? 9번. 이렇게 나와 있고, 나와 다는 몰라요. 나와 다는 몰라. 하나는 X, 하나는 9번이래. 하나는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지? 나와 다 중에 하나는 가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X염색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뭐이 자료 가지고 이제 부모에게 없던 게 자손에게 나왔느냐? 이런 걸볼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예. 요 조건상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는 순서가 있을 텐데 일단 3번을 좀 먼저 볼게요. 3번을 먼저 보면 라지 H가 없습니다. 라지 H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상유전이니까 남자도 쌍으로 갔죠? 스몰 H, 스몰 H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라지 H와 스몰 H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정상입니다. 이 녀석이 가 유전자입니다. 이런 건 이제 금방 찾을 수 있겠죠. H가 없는 거니까. 스몰 R도 없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일단 R 하나 놓고, R이 있는데 정상이야. 이것도 할 수는 있잖아. 그지? R이 있는데 정상이야. 이 녀석이 정상이란 얘기고요. 이 녀석이 나란 얘기죠. 이렇게 이제 우열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가볼까요? 2번? 2번. 2번도 어쨌든 정상이니까 얘도 이거잖아. 그지? 정상은 열성. 정상은 열성. 그럼 얘는 없어. 그러면 스몰 알이 하나 있다는 얘기지? 스몰 알이 하나 있어? 그럼 하나 뭐겠니? 이런 식으로 라지알 스몰 알 갖는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알 스몰 알 갖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볼까요? 이것도? 자, 2번에.

라지 알 있습니다. 하나 있잖아. 요거 가지고 찾았잖아. 요걸 보니까 요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스몰 T가 두개 있습니다. 스몰 T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죠. 라지 T와 스몰 T가 있습니다. 스몰 T가 있더니만 뭐예요? 이게 정상이랍니다. 그럼 얘가 뭡니까? 얘가 다랍니다. 거기 여러분들 뭐 문제 조건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2와 5에서 다가 발현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했던 것 중에서 여기 2와 5에서 다가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지. 2와 5에서 다가 발현된다. 선생님 지금 잘못했네, 그지? 지금 선생님은 그냥 단순하게 스몰이 발현 안 된다고 했는데 정상인 줄 아는데 정상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에서 요거 봐야지, 요거. 2와 5에서 다가 발현된다 했으니까 발현된 거야. 스몰 t만 있는데 발현됐지. 그러면 얘가 단 거지, 그지? 얘가 정상인 거고, 그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H와 R과 T의 우열 정보까지는 좀 순탄하게 우리가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를 좀 보시면 좋을까? 우리 5번을 한번 좀 볼까? 5번? 5번, 3번 받고, 2번도 받고,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5번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1이야, 1. 5번은 정상이니까 얘도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 9번 염색체니까. 그럼 얘는 없지. 그럼 얘가 1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게 하나 있지. 뭘알수 있어요? 여기를 살짝 보실까요? 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녀석이 X 염색체 유전이라면 남자니까 스몰은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나로 표현돼야 되는데 정상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정상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지. 정상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지. 아, 그럼 뭘알수 있는 거야? 얘가 얘랑 같이 9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주는 거. 사람의 유전은 이런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방 뭘 그릴 수가 있어요? 유전장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유전장을 그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도 조금씩 더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3번, 2번, 5번 다 활용했고 이제 7번도 한번 해보시면 7번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보시면 지금 기억이 나왔잖아요. 기억이 나오면 뭐예요? 라지 H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라지 H가 있어요. 라지 H가 몇개 있어야 돼요? 1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지 H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라지 H, 스몰 H. 그럼 스몰 R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만 있다는 얘기야? 라지 R만 있다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전장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찾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볼수 있겠죠? 얘가 지금 라지알이 몇개 있었어요? 두개 있잖아, 두 개. 라지알이 두개 있단 말이야. 라지알이 두개 있어요? 그럼 스몰 t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긴 뭐겠니? 라지 ty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라지 ty. 그렇지? 네, 이렇게 할수 있겠고. 8번도 또할수 있어요, 8번도. 네, 8번 정상 나왔으니까 스몰 h, 스몰 h. 없잖아. 그럼 R 하나 있겠지. 정상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고. 그러면 라지 알 하나 있잖아. 그러면 스몰 t 하나 있다는 얘기죠. 스몰 t 하나 있다. 쌍으로 존재되니까 하나는 라지 c 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유전장을 다 넣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 중에서 하나 또 사용해야 될게 요거, 요거. 다 써야 되잖아, 다. 문제 조건 중에서 안 쓰면 안 되지. 4와 6의 다의 유전장은 서로 같다 그랬어요. 네, 4번과 6번의 유전장이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얘는 이제 어떤 거에다가 Y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Y 줬으면 얘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4와 6이 같다며. 그리고 얘 봐봐. 2번에 스몰 t 있으니까 얘 무조건 스몰 t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 그러면 얘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4번과 6번에 다와 관련된 유전장도

얘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될까요? 자, 그러면 보기 갈게요. 기억번. 다의 유전자는 X형체에 따라 우리가 찾았고요. 4의 가부터 다의 유전자는 모두 2형 접합이다. 네. 모두 2형 접합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게 4번을 좀 보셔야 되는데, 4번은 어디서 온 것이냐? 기억이 있어요, 기억. 기억이면서 정상이에요. 기억이면서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H가 있어야 되고, 라자리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시면, 여기 지금 스몰 H만 있잖아. 그럼 스몰 HR 여기서 왔을 것이고, 요거 얘가 줬겠지. 라지 H, 라지 R. 줬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왔잖아. 그지? 스몰 H, 라지 R 일로 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로 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다 2형 접합이구나. 라는 설명이 가능하죠. 모두 다 2형 접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6과 7. 6과 7 맨날 나오는 거. 6과 7 사이에서 태어날 때이 아이에서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6과 같은 확률의 확률은 16분의 3이다 그랬는데, 가이면서 정상일 확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가이면서 정상. 확률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6번에 한번 유전자를 써보시면, 일단 T는 됐고, 7번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시면은, 예, 여기 이제 유전자형을 써보시면 얘가 라지 H와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H와 라지 R.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가와 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다와 관련된 유전자형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이 계산이 4분의 3. 그렇죠? 가이면서 정상일 확률. 네, 나에 대해서는 정상일 확률. 그래서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에 대해서 정상일 확률. 이것도 계산하시면, 이게 뭐가 와야 돼요? 우리 라지 T가 와야 된단 말이야. 스몰 T가 와면 안 되죠. 그죠? 라지 T가 와야 되니까, 우리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 이것도 4분의 3이죠. 네, 그럼 이제 곱하시면 얼마야? 이거는 16분의 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라지 T가 오면은, 라지 T가 오면 정상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정상일 확률로 계산하는 거니까, 다에 대해서는. 그렇죠? 4분의 3이다라고, 라지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16분의 9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기역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95번 갑니다. 자, 95번도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네, 비슷한 유형의 문제고, 조금 가계도가 좀 작죠? 아까 앞서 문제들보다 가계도가 조금 심플하다. 어쨌든, 기계적으로 써줄 건 써주자. 자, 얘는 니은, 얘는 기역, 니은. 자, 남자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니은, 얘는 기역, 니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하나만 이제 반성 유전이다. X형체 유전이다라는 조건이 있고, 나머지 이제 요표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012. 기역, 니은, 디귿은 012입니다. 요런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에게 없던 게 자손에게 나왔다. 뭐 이걸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표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걸 좀 활용해야 되는데, 자, A가 남자고요. 보시면은 기역과 기역입니다. 00될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비유전자가 없을 수 있어요? 2될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1,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저 A란 녀석이 라지 B와 스몰 B를 간다는 얘기죠. 라지 B와 스몰 B? 남자인데 두개 가죠? 그럼 상염 색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 A의 기억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 쉽게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상이니까 A 유전자가 성염체 유전자겠죠. 그죠? 살짝 써보면 얘는 상염 색채 유전이고요. 그죠? 확인했고 남자에게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X형 색체 유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방 A와 B를 좀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우리가 볼수 있는 게 3번에 기역이 있습니다. 기역. 기역 있죠? 라지 B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라지 B가 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정상에 나왔어요, 정상에. 라지비가 있는데, 라지비가 하나 있는데, 정상에 나왔어요. 그럼 라지비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스몰비가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 라지비, 스몰비야. 정상이야. 얘는 이제 표현형을 모르니까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지금 확인했잖아. 라지비, 스몰비인데, 지금 나에 대해서 정상에 나왔으니까, 얘가 정상. 그지? 얘가 나. 뭐 이런 거 이제 하나 우리가 또 추려낼 수가 있는 것이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쉽게 볼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XMC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 사이에 지금 부모에게 없는 기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가가 열성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얘가 열성이고, 정상이다. 이런 걸 찾았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은 찾았고요. 그죠? 기억 1이라는 걸 찾았고, 니은 볼까요, 니은? 6번에 보시면은, 6번에 지금 얘가 나왔죠. 니은이 나왔어요. 니은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스몰비, 스몰비란 얘기죠. 스몰비, 스몰비란 얘기인데, 그러면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니은이 0이네요. 됐고, 얘 1이고. 그죠? 얘가 하나 남는 거, 2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 4번에 스몰비 2개, 그죠? 니은 나왔으니까, 스몰비 2개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스몰A가 하나 있습니다. 스몰 A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라지 A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몰 A가 표현되는 것인데 라지 A가 있으니까 숨어버리겠죠? 정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계도는 다쓸 수가 있겠죠? 한번 써볼게요. 자, AY죠. 그쵸? AY. 그 다음에 B와 관련된 것은 여기 스몰 B 있으니까 스몰 B 하나 가지고 있는 2형 접합이다. 라는 거알수 있을 것이고. 자, 니은 나왔습니다. 니은 나왔으니까 여기 스몰비, 스몰비. 예, 이거 알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관련된 거는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 자, 정상이니까 여기 라지 A, 스몰 A 나와야 되겠고. 여기 기억 나왔습니다. 기억. 자, 기억이 나왔으니까 이거 스몰 A, Y. 이렇게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얘 기억이 나왔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왔으니까 스몰 A, 스몰 A죠. 그죠? 여자니까. 그러면 하나는 5번으로부터. 얘는 정상이니까 요거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죠? 하나는 얘로부터. 얘가 확정되는 거죠. AY다. 아까 이제 A는 봤었잖아, 우리가. 라지비 스몰비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고. 얘도 니은이니까 여기도 스몰비, 스몰비. 네, 다 찾았습니다. 자, 기억번. 가의 유전자는 XMC에 있습니다. 자, 가가 XMC에 있다는 거 우리가 찾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이 가계도 구성원 중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디낭대랑이 디귿인 사람, 디귿이 얼마니? 디귿이 2다. 그지? 자, 이 사람은 3명입니다. 라고 했어요. 스몰 B가, 아, A가, 스몰 A가. 스몰 A가 2개. 스몰 A가 2개, 스몰 A가 2개는 여기, 여기, 여기. 네, 6번이죠, 6번. 네. 6번만 스몰 A가 2개. 그래서, 아, 1명입니다, 1명. 3명 틀렸죠. 그 다음, 디귿. 6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중에 나만 발현될 확률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 발현될 확률 2분의 1, 네, 2분의 1 발현되지 않을 확률, 자, 가와 나중에 나만, 자, 정상이 발현될 확률, 나가 발현될 확률이라고 하시면 되니까 8분의 1이 아니라 이제 4분의 1이다라고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죠? 자, 96번 가보겠습니다. 자, 96번은 또 독립이죠, 독립. 연관도 나오고 독립도 나오는데, 96번은 거기 여러분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독립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또 씁니다. 자, 기억 있다, 니은 있다, 기억, 니은 있다, 기억, 니은 있다, 기억 있다, 니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발현된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게, H와 스몰 H의 관계, 그 다음에 라지 T와 스몰 T. 이렇게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H DNA 양, 스몰 T DNA 양, 요 조건밖에 없죠. 다른 뭐 문제 뭐 밑에 뭐 그림도 조차 없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기역, 니은, 디귿이 이제 0, 1, 2 이렇게 돼 있어요. 0, 1, 2. 그죠? H가. 그러니까 이제 상유전이라고 가정하면 0이란 얘기는 이제 스몰 h, 스몰 h 있다는 얘기고, 하나 있다는 얘기는 라지 h, 스몰 h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두개 있다는 얘기는

라지 H, 라지 H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2번, 5번 발현을 좀 봐봐. 1번이 발현됐고요. 2번은 정상이고 5번은 발현됐어요. 두 개가 발현됐다는 얘기지. 두 개가 발현됐다. 자, 거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게 어쨌든 H가 발현 유전자고 스몰 H가 숨어 있는 유전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얘가 가고, 그지? 얘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 하나 찾았어요. 요거 하나 찾았어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조건 보시면은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기억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 1번, 2번, 5번 가지고 가계도에다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번. 1번 H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5번도 있겠고요. 2번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잖니, 그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동형접합으로 정리가 됩니다. 1번과 2번과 5번에 유전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보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다? 1번에 보시면 1번이 지금 뭐로 존재해? 쌍으로 존재하지. 네, 1번이 쌍으로 존재해? 그럼 얘 뭐다? 그렇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1번, 2번, 5번을 가지고 하나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보자. 자, 기억 1번. 1번의 H가 여기 2야. 찾았지? 그지? 그 다음에 2번의 0이야, 0. 그 다음에 5번에 이게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스몰 t가 1번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에 이제 스몰 t가 이렇게 하나 있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t가 뭐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찾느냐? 만약에 이게 X 염색체에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얘가 T 하나 있고 Y 있다는 얘기인데 정상이란 얘기야. 그럼 가정하는 거야. T하고 스몰 t가 있는데 얘가 정상이요. 그죠? 얘가 나다라고 한번 놓고 본다는 얘기야. 그럼 이쪽 가계도를 한번 가지고 봐볼게. 자, 기억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기억은 얘에 대해서 했고 지금 니은 나에 대해서만 좀볼 건데 나 유전자가 지금 라지 T라고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얘는 정상이야. 이렇게 보면 되지. 됐죠? 그럼 요거 이제 3번으로부터 하나씩 와야 되겠죠? 라지 T, 스몰 T. 여기서 된단 말이야. 자, 라지 T가 나란 말이야. 스몰 T가 정상이야. 6번이 스몰 T, Y이고, 그지? 7번이 라지 T, Y란 말이야. X염색체에 있다고 가정한 거야, 지금.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나와버렸어? 라지 T가 있는 나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표현형이 정상인데. 모순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도 어디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야. 독립은 독립인데 얘도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다. 자, 그러면 얘부터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얘가 라지 T, 스몰 T를 갖는 이형 접합이고. 근데 정상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정상 유전자, 얘가 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났죠? 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이 문제는 다 풀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구나라는 걸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유전장을 한번 다 써보시면 되겠는데, 자, 2번, 자, 4번, 5번 이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니은이 나왔으니까 니은은 지금 열성이야. 아, 스몰 t, 스몰 t. 그지? 니은은 열성이야. 스몰 t, 스몰 t. 이런 식으로 예, 열성, 스몰 t, 스몰 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우리 이제 나머지 라지 H와 스몰 H 찾으시면 되는데 기억은 라지 H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H, 스몰 H 오면 되는 것이고 정상이니까 정상은 스몰 H

2번과 7번.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7번 갑니다. 97번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하고 조금 결이 좀 달라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인데요.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새로운 문제. 지금까지 풀었던 우리 가계도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가는 상염색체인 한 쌍의 대립전자에 결정된다 그랬어요. 대립전자는 DF라 그랬고, E는 D와 F에 대해서가 완전 소사. 이런 얘기지. E가 D에 대해서도, E가 F에 대해서도 완전 우성이다. 요 말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가의 표현형은 세 가지래. 자, 세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딱 나와 있지. 그 얘기 뭐야? 어쨌든 간에 얘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그 다음, 요런 식으로 딱 정리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제 세 개의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쵸? 요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바로 활용해 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3번에 보시면은 D가 두 개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D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기억이다 이런 얘기지. 이거 별거 없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D가 하나 있어요. D가 하나 있어. 6번에 보면은 D가 하나 있어. 근데 D는 기억이란 말이야. 근데 디귿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디귿이 뭐 E인가 F 중에 하나겠지. 얘가 얘에 대해서 우성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디귿이 나온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 됐죠?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은 없어요. 7은 D가 없어. D가 없단 말이야. 그럼 디귿이 있는지 봤더니 니은과 니은 사이에 디귿이 나왔어? 그럼 봐봐. 니은이 이쪽 있을까? 니은이 디귿에 대해서 우성이고 디귿이 기역에 대해서 우성인 이런 순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니은이 자동적으로 E가 되는 것이고 디귿이 F, 기역이 D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네, 기역이 D니까.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나오려면 숨어 있어야 되겠지. EF, EF, 그치? 그래야 얘가 FF 나올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디귿이 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디귿이 F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나오려면 여기 이제 D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여기도 이제 D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근데 여기 이제 E가 줬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 F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이 나왔답니다. 디귿이 F죠. 앞에 이제 F가 와야 되겠다. 라는 거알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어쨌든 F 뭐가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5번에 E가 표현됐으므로 여기는 E가 하나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기 볼까요? 기역번. D는 F에 대해 완전 우성입니다. 자, D는 지금 여기에요. F가 D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번. B의 표현형은 니은입니다. 자, B의 표현형은 니은. 자, 요게 니은 맞죠? 그죠? 네, 니은번 맞는 표현. 디귿번.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A와, A는 지금 표현형은 F니까 디귿이죠? 그죠?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F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F 표현형. F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E가 있단 말이야. 전부 E가 나오겠지. 자, F가 나오는 거는 요거밖에 안 되지, 그지? 4분의 1. 자,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찾는 게 조금 생소해서 좀 그렇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비교적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되는, 네, 좀 빨리 풀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8번 가겠습니다. 네, 98번도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어요. 자, 기계적으로 바로 쓴다. 기역, 기역,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자, B와 C 남자, 여자 문제 조건에 줬습니다. B가 남자라고 줬어요. B가 남자, 그러면 C는 자동으로 여자고, 여기도 당연히 여자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도의 성별이라든지 우리

기역니은 발현, 가와나의 발현, 이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문제도 같은 경우도 뭐 조건들이 여기 표에 뭐 A와 C의 나의 유전자형은 서로 같다. 이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A부터 C 중 가가 발현된 사람이 한 명이다. 뭐 이런 조건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건 0과 1과 2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상염색체 유전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상염색체 우성 유전인지 한번 보시고 01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12.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는 게 2가 있을 것이고 1이 있을 것이고 0이 있겠죠. 이건 2고요. 스몰 h 1이고요. 이건 스몰 h 0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지금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우성이기 때문에 두 개가 표현되는데, 아까 제가 중요한 문장 하나 읽어드렸죠. 어떤 문장이에요? A부터 C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면, 즉 대문자 유전자가 형질 발현 유전자라면 두 개가 표현돼 버리니까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접근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가 이제 상염색체의 열성 유전이니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상염체 열성 유전이라면 얘만 발현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발현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표현되는 게 하나인 조건에는 이제 성립이 되는데, 예, 되는지 한번 여부를 가계도 조건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가가 표현되는 게 열성이라고 했잖아. 그럼 보자.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스몰 h, 스몰 h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스몰 h가 있겠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잖아. 하나씩 줘야 되니까. 있단 말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반드시 있잖아. 그럼 보세요. 지금 스몰 h 상대량이 0, 1인데, 이래버리면 무조건 스몰 h가 하나 이상 있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모순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러한 두 가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반성 유전, X염색체 유전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는 조건이 여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반성 유전이니까, 자, 1번이 남자란 말이에요. 저것도 아주 중요한 힌트지. 1번이 남자기 때문에, 자, 요렇게 없는 게 있을 것이고, 여자 두명 중에서 하나 있는 경우가 있겠고, 요렇게 없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 그치? 그런 다음에 표현되는 게 하나라고 그랬으면, 요거는 정상 표현되시고, 요것도 정상 표현되고, 얘만 가가 나오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시고, 얘가 정상 유전자, 얘가 가 유전자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순이 발견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나씩 이제 가계도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끝난 거죠. 요게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가계도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그려주시면 된다. X염색체 연관이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가계도에다가 우리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표시해 볼까요? 얘네들을 한번 우리 조건상으로 한번 정리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이제 라지 H, 스몰 H에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 니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4번 볼까? 4번? 스몰 H. 이게 X염색체니까 하나만 있겠지? 남자니까. 예, 스몰 H랑 니은. 이런 식으로 네, 한번 그려볼게요. 스몰 H와 니은. 이렇게 그렸고, 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H에 6번부터 쓸까? 6번부터? 6번이 확실하니까 6번부터 해보면 얘는 스몰 H의 니은, ny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번. 1번이 기억이 나왔죠? 1번이 기억이 나왔으니까 얘도 스몰H네, 스몰H. 네, 스몰H. 정상. 스몰H의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라지H 정상.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도 다 같이 보시면 이쪽은 이제 스몰H 기억 나왔으니까 정상. 이거 알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기억 나왔으니까 스몰H, 스몰H. 요거 하나 받아줘야 되잖아. 그지? 정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에는 니은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되겠고, 3번도 라지 H 스몰 H에 정상 나왔으니까 하나 여기 하나 받는 거 니은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그럼 C번도 이제 하나 주니까 스몰 H 정상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로부터 와야 되니까 여기는 스몰 H 니은 이렇게 오면 되겠다.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알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니은에 대한 정보도 알수 있어요. 정상이랑 니은이 있어요. 정상이랑 니은이 있는데, 예, 지금 뭐로 표현됐습니까? 여기 B와 C를 보시면은 정상, 니은, 예, 정상으로 표현됐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A, B, C를 놓고 봤을 때, 봐. A와 C의 나의 유전장은 서로 같다 그랬잖아, 그지? 예, A와 C의 나의 유전장이 지금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t와 스몰 t.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있을 때, 우리 이게 정상이고, 요게 이제 나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정상으로 표현됐으니까. 우리 같이 있을 때, 우리 정상과 니은이 같이 있을 때, 정상과 니은이 같이 있을 때, 정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정상인 거죠. 정상. A와 C가 다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이다.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갈게요. 기억번, 가는 열성형질이다. 자, 가의 열성형질이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 그 다음, 니은번. A부터 C 중 나가 발현된 사람은 두 명이다 그랬어요. 나가 발현되려면 열성이기 때문에 둘다나 유전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둘다나 유전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둘다나 유전자 가지고 있지 않죠? 얘는 그리고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네, 없는 거죠. 네. 두 명이 아니라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급번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려면, 자, 다 열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성.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서 열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열성이 나오려면 지금, 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스몰 h 니은. 요게 와야 되겠죠? 스몰 h 니은이 와야 되니까 요 확률은 4분의 1이다. 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3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98번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했는데, 98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계도에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뭔가 가정을 해서 상염색체 유전인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X염색체 유전인 것을 보고 우리가 풀어냈기 때문에 조금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정보는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면서 98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99번 문제부터 또 이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이제 우리 15번째 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산관계화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산관계화법이라는 걸 만약에 수능 특강에 있는 단원에서 봤을 때 이걸 내가 왜 배우지? 재산관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나는 재산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텐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재산관계화법은 일단 대단원, 사단원 중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걸 왜 배우는지는 이제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자, 우리 지난 강의에서 민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건 크게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재산관계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재산관계화법을 왜 배우나요? 라고 한다면요. 물론 그때 쓰이는 재산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재산과 일치하는 개념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공부하게 되는 재산관계화법은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산관계화법에서는 과연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시면서 학습 포인트 한번 잡아주셔야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산관계화법에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거는요. 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계약의 이해 자체는 얘만 단독으로 딱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요, 2번부터 나와 있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시험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단독으로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파트도 우리가 뒷부분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이 내용 역시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는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공부할 특수불법행위 시험 문제에서 단독으로 출제됩니다. 그 말은 우선 재산관계와 법만 하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무려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모두 다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가 난도가 높지만 의외로 수험생들이 선생님 저 여기는 할 만한데요? 저 여기는 쉬운데요? 저 여기 괜찮아요? 라고 하는 수험생들은요. 차근차근 법적 사고력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 본문을 살펴보시면은요. 미성년자의 계약 우리 이번 강의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정말 짧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물 크기로 살펴봤을 때 손바닥 하나로 가릴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얼마 안 되는 양이야. 그거를 만약에 그냥 대충 공부하고 흘려듣고 이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행간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엄청 짧아. 읽어보잖아? 되게 그럴싸하고 되게 쉬워. 그렇구나? 넘어가잖아? 문제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요. 다 쪼개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그 포인트까지 짚어드릴 겁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배우는 계약, 미성년자의 계약은요, 법적 사고력을 꼭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용 요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요소만 달달 외웠다고, 즉,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요, 손바닥만한 내용, 요것만 달달 외웠다고 문제 푸실 수 없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법적 사고력이 들어가야지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산관계화법은 문제를 풀 때 정말 꼼꼼하게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놓치실 수 있는 법적 사고력 다 잡아드릴 거예요. 꼭 기억하자. 뭐? 법적 사고력. 그래도 여기서 또 걱정이 되는 거지. 선생님 저는 법적 사고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법적 사고력이 뭔지 모릅니다 하는데 내가 다 짚어줄게. 내가 이 부분은 특히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장소에 따라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만약에 지금 내 강의를 뭐 집에서 듣고 있다. 당연히 대답을 큰 소리로 할 수 있지. 하지만 내 강의를 뭔가 공공장소에서 듣고 있다. 혹은 뭐 조용한 독서실에서 듣고 있다. 당연히 대답을 할 수가 없지. 그럴 때는 제발 생각을 해줘. 생각을 하고 입만 뻥끗해줘.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걸 하고 안 하고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선생님이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때 법적 사고력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도 나랑 같이 말로 해주셔야 돼요. 말로 하면서 머리에 쓴 거와 그렇지 않은 것은 휘발성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선생님 믿고 이 부분은 특히나 법적 사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계약이라는 거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은요, 저는

계약은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계약과 거리가 멉니다. 선생님, 계약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아빠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셨어요. 그거는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계약의 의미는요,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했던 그런 부동산 매매 계약 당연히 계약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계약을 체결했었었고 했고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거는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두 명인데 둘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바로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이라고 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둘 이상 사이의 약속을 바로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편의점에 다녀왔다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초코우유 하나 삽니다. 1200원입니다. 삑. 네. 끝.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등교하고 하교한다? 삐빅. 타세요.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줍니다. 삐빅. 하차합니다. 이건 역시 넓게 살펴보면은요, 계약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계약은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 우리가 뒤에 저기 수책 14단원에서 공부한 근로 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전대차 계약,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역시 모두 다 계약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약의 효력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뿜뿜 발생시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계약의 효력은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서 햄버거 26개를 주문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권리가 있는 거야? 햄버거를 금요일 4교시까지 우리 반 교실에 26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의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의무가 있는 거야? 핸드폰이래. 햄버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햄버거 가게 사장님은 나에게 정해진 시간까지 내가 원하는 수량과 내가 원하는 햄버거를 배달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요, 내가 금요일 4교시까지 우리 반 교실로 햄버거 26개를 갖다 주세요라고 했는데 금요일이 됐는데 안 나타났어요, 햄버거 사장님이. 두 번째, 햄버거 사장님이 나타나셨는데 햄버거를 6개만 갖다 줬어요. 햄버거 사장님이 배달은 제대로 26개를 해주셨는데 다 상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햄버거 사장님이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겁니까? 아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바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채무불이행은요, 방금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행을 아예 하지 않은 것도 들어갑니다. 혹은 이행을 했는데 계약의 내용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이행을 했는데 불완전한 경우도 채무불이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수능에 나왔었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여기가 시험 문제에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즉, 채무불이행이 요 조건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요거를 물어봤었던 거였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결국 채무불이행은요, 채무에 따른, 즉,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발생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행을 아예 안한 거, 이행을 했는데 불완전한 거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 배달 날짜를 깜빡해서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
음식물 관리를 못해서 상한 햄버거를,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 개수 확인을 못해서 6개를, 모두 다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하게 되는 거는요. 제일 첫 번째.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계약에 대한 해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 뒷부분보다 조금 더 중요한 도식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도식화해서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식과 선생님이 이번 강의 마지막쯤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요구하자. 자, 시험 문제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없다를 할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은 바로 적법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게 바로 채무불이행 책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엄청 복잡하게 나온 상황이 있어요. 막 갑을병정부 ABCD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의 포인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 사이를 기준으로 한다. 적법한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일단 계약의 의미와 효력 마무리했습니다. 계약이 뭐라고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약속이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나름의 법적인 조건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요, 계약의 성립 시점, 그리고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약의 성립 시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들면 구매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럼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너무 많이 자주 나오는 게, 나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 약간 당황했었죠. 무엇을 물어봤었냐면은 굉장히 긴 제시문에 밑줄을 친 다음에 이거 청약이게, 승낙이게 라고 하는 거를 묻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수능 특강을 통해서 연습은 했었어요. 하지만 그 내용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었죠.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예요. 뭐라고? 요청하는 거야. 계약 요청.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했을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었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하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요, 내가 뭔가 휴대전화를 구매하러 갔어. 근데 요즘 유행하는 휴대전화는 뭐가 있나요? 요거는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왜? 내가 이 해당되는 기종, 이 기종의 휴대전화를 구체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라는 의사표시가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접히는 이 핸드폰의 기종, 정확히는 이 기종 이름, 이거를 구매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요즘에는 유행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거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아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인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연습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요거는 잘안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수능 특강 단위의 문제에서는 꽤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요거 한번 적어볼게. 그렇다면 계약은 계약서를 성립해야만 한다? 아, 성립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계약서를 예를 들면은 다음 날에 작성을 할수 있고,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약서는 쉽게 설명하면은 계약의 성립을 위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요건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

해야만 성립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들아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자.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 먼저 보자. 계약의 내용을 확실히 하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한 거지 계약서가 계약 성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계약서를 왜 쓰는 거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서로서로 계약의 내용이 애매하고 서로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계약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함인 거지. 계약 성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선생님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난강 말미에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요거를 설명하지 않고, 자, 여기서 끊고 의사 능력은 이러이러이러이런 거. 근데 이거 설명하면은 무효와 취소도 이거 다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흐름이 끊기죠. 그래서 내가 지난 강에서 연결고리로서 싹 정리를 미리 해드린 겁니다. 이번 강에서는요, 그 내용들 토대로 가볍게 짚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사 능력이 뭐였어요? 계약 당사자가 이게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만약에 의사 능력이 결여된 자가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됐었지? 다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은 그 계약은 무효였었죠. 자, 두 번째. 행위 능력. 얘들아, 행위 능력이 내가 외워서 오세요라고 설명드렸었어. 얘는 좀 쓰자. 자, 행위 능력 외웠던 사람들은요, 써보세요. 외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꼭 외우세요.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을 바로 행위 능력이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계약이, 이게 법적 사고력이야. 계약은 뭐야?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약속, 법률행위야.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연습해보자. 자, 우리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되죠. 단독으로는 못하니까.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얻지 않고 만약에 제한되는 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면은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였죠.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또한 적법해야 되며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 및 강행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한쪽에게 공정성이 없거나 혹은 강행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라면은 이 계약은 무엇이 된다? 그렇지,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내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만 이렇게 알려주면 사실은 굉장히 쉬워. 근데 이렇게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더 해드리는 이유는 더 나오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 능력이 제한됐는데,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만약에 강행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니까. 되셨죠? 자, 일단 우리 강행 법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행 법규가 뭐였냐면요,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어낸 법규입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영업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해. 자격증

있어야지만 영업이 가능해. 그래서 이 자격증은요,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대여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규정이 강행법규예요. 나 빌려주고 싶어. 내가 열심히 딴 자격증이지만 나 이거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 빌려준 거돈 받을래. 명의를 대여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래. 이거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강행법규는 뭐라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어낸 규정이에요. 어떤 영업을 할 때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자격은 빌려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강행법규가 있는데, 이 자격증을 빌려줘서 내가 만약에 대가를 취득하게 된다면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행법규의 의미를 꼭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게 조건이다. 계약 성립의 조건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 화면만으로도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선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청약, 승낙 최근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의 수취계제 구성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이에요. 자, 우리 미성년자의 계약도 진짜 법적 사고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법적 사고력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얘도 사실은 진짜 여러분 수특 좀 이따 본문 복습할 거잖아? 수특 본문 보면은 진짜 짧아! 정말 간단해! 근데 그 간단한 내용에서 그 행간을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 간단한 내용이 숨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지 문제를 풀수 있도록 구성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의 의미와 법적 지위입니다. 미성년자 일단 나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9살. 미만인 자를 우리는 바로 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요,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얘들아, 행위 능력 이제 쓸수 있겠어? 한번더 쓸까, 마지막으로? 쓸까 말까? 써. 쓸게. 자, 우리 행위 능력을 한 번만 더 하자.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해. 그런데 미성년자는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쓴 거는 행위능력의 의미야. 근데 미성년자는 그러한 행위능력이 제한돼. 그 말은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수 없어. 그럼 원칙은 뭐가 되는 거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시.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원칙적으로는 해야 돼. 즉, 그 말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단독으로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다. 여기까지가 원칙이야. 자,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다면은 얘는 뭘까? 뭐긴 뭐야. 문제 없는 거지. 다시 한번더 차근차근 해볼게.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그래서 동의를 얻었어.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어. 동의 얻으라며. 동의 얻으래서 동의를 얻었어. 그럼 문제 있어? 문제 없어. 얘들아, 문제 없어를 내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효력이 있어. 근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상황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해진 거야.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내려가 보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동의를 얻지 않았네. 단독으로 하면 안 돼. 그런데 단독으로 했네. 자, 쉬운 표현으로 해보자. 얘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는 법률행위지. 아니, 동의 얻으래매. 근데 동의를 얻지 않았어. 단독으로 하지 말랬어. 근데 단독으로 했어. 얘는 문제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 가능한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취소의 의미가 뭔데? 일단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효력이 있지만 취소 가능하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방금 또 뭐라고 했냐면은 취소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누군가가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소급해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였지. 누군가가 취소권을 행사해야 돼. 그러면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제일 첫 번째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 본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서로 서로의 동의는 얻지 않아도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그 여러분 수능특강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더라도 정말 간단하게 쫙쫙쫙 나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구나, 넘어가자! 라고만 볼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시면은 안 되는 내용인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얘들아, 우리 여기까지 빠르게 한 번만 해보자. 다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야. 얘들아, 이거는 이제 따라와. 빨리빨리 할 거야. 자, 이제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돼. 행위 능력 뭐였는데?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이었어. 그게 제한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자고. 단독으로 하지 말자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래서 동의를 얻었어. 잘했네. 확정적으로 이제 유효한 거야.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했어. 동의를 얻으랬는데 얻지 않았고. 단독으로 하지 말랬는데 단독으로 했어.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효력이 있지만 언제든지 취소 가능해. 일정 기간 안에. 자, 우리 취소 가능하다라는 거는 누군가 취소권을 빡 행사한다라는 거겠지? 취소권을 빡 행사할 수 있는 주체, 법정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자, 이때 서로 서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서로 서로의 동의 없이도 취소권을 행사 가능하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원칙에서부터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할수 없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런데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결국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거는 민법에 규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행위를 민법에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는 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얘들아, 그 말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예외적인 상황들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도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들어가 보자.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범위를 정해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엄마 나 이번에 아르바이트해서 15만 원 벌었어. 아, 그러니 그 15만 원 알아서 너 쓰고 싶은데 쓰렴. 이런 거. 이게 바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쇼핑몰을 열었어. 근데 그 쇼핑몰을 열었고 미성년 법정 대리인에서 영업이 허락이 됐어.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러 다녀. 그런 거는 단독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시험에 나왔었고요. 요것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나올 거는 요겁니다. 요게 안 나왔었어. 요두 가지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왔어. 최근엔 특히 위에 있는 게 많이 나왔어. 근데 이제 이세 번째 내용을 제시문으로 꾸며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제시문에서 충분히 꾸몄을 때, 아, 저게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련된 행위구나라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기억하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얘들아, 이거는 우리 수능특강 기준으로 14단원에서 청소년의 근로계약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거기서 임금 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진짜 찐 마지막으로. 야, 이 화면에서 한게왜 이렇게 많니? 그 말은

여러분, 수능특강 본문 짧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중간에 행간을 다 읽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요거 한번 얘기해 주려고. 자, 확정적으로 유효해졌어. 확실하게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유효해. 그 이거를 취소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됐어요? 혹은 요것도 한번 해볼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법률행위야. 그래서 단독으로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법정대리인이 나의 동의를 얻지 않았어. 취소합니다. 안 되는 거야. 왜? 이거는 어쨌거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확정적으로 그냥 유효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취소할래요?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것보다 쉽게 설명했어. 뭔가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야. 어떤 문제가 있어?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을 한 행위는 취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얘들아, 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의미를 꼭 여러분들이 같이 법적 사고력으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미성년자의 의미와 법적 지위였는데, 얘들아, 하면서 혹시나 이런 생각 들었니? 취소권 행사는 미성년자도 할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할수 있어. 그때 서로서로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돼. 아니, 그러면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저 사실은 엄마 아빠 허락 안 받았으니까 취소할래요? 라고 갑자기 취소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겠지. 때에 따라서는 불리한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얘들아 제목 잘 봐. 그래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들이 총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랑 철회권이랑 요두 가지를 요렇게 묶어보자, 왼쪽으로. 다시. 확답을 촉구할 권리, 철회권을 묶은 다음에 요렇게 적어주세요. 요 둘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시험에서 애초에 요걸 물어봐. 이거는 누가 갖고 있는 권리인지. 확답을 촉구할 권리, 그리고 철회권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도요, 진짜 대표적으로 본문에, 수능특강 본문에 진짜 짧게 나와. 근데 그 짧게 나와 있는 내용의 행간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요,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확답을 촉구한다라는 거는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확실하게 답해주세요라고 촉구하는 거야. 뭔진 좀만 이따 보자. 그러니까 뭔진 아직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답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찾았어, 얘들아, 이 부분. 확실하게 답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 1번이라고 적어봐.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뭘 확실하게 답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이 계약 취소할 거예요, 아닐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계약을 취소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누구한테 할수 있는 거냐면은 바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요렇게 일단 기억하자. 자, 다시.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넘어올게. 확실하게 답해. 얘들아, 내가 이게 넘버링한 이유가 있어. 공부할 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확실하게 답해라고 요구할 수 있어. 무엇을? 이거 계약 취소할 거예요, 아닐 거예요, 라고. 누구한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할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가 아닐 경우에는요, 일정 기간 내에 만약에 확실하게 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확실하게 답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됩니다. 얘들아, 시험에 여기는 안 나왔어. 근데 여기 나올 때 됐어, 이제. 다시 확실하게 답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상황이야? 근데 그냥 일정 기간 내에 답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취소 안 하는구나. 좀 이따 알려줄게. 추인하는구나.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법적 사고력으로 바로 요 부분이요. 우리 2번 내용 봐봐. 얘들아, 지금 뭐라고 답하는 거야? 답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알려줘!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취소할 거야? 안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이거는 어떤 행위라는 거야? 무엇을 할수 있는 행위라는 거야? 그렇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야. 취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를 묻는 거겠지. 이해됐어? 아, 그 진짜 비유 하나만 들어줄게. 얘들아, 자기야,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사랑할 수도 있는 사람한테, 뭔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모르는 제3자한테, 저기요, 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조건은 뭐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겠지.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라고. 그거야. 취소할 거야, 안할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니까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를 묻는 거야. 자,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뭐가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데, 단독으로면 안 되고,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데,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동의를 얻지 않고, 혼자 해버렸네? 이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지. 여기 있었잖아, 여기.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한 행위. 이거는 무엇이었어? 내가 여기 이렇게 써놨었지. 취소 가능. 이거는 취소 가능한 법률 행위야. 그러니까,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아, 이거 좀 어려워. 차근차근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잘 얻었어. 얻으래서 얻었어. 이거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아니,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라고 물을 수는 없는 거야. 되셨어요? 아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찐이야. 확정적으로 유효해. 쭉 가. 근데 거기다 대고 취소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이거 물을 수 없는 거잖아. 되셨죠? 얘들아, 여기 OX의 의미가 뭐냐면요. 확답 촉구가 가능한지, 확답 촉구를 할수 없다인지야. 요거 어려워. 어려운데 시험에 나와.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 자, 뭐 하는 거야? 확실하게 답해라고 요구하는 거야. 뭘 확실하게 답하라는 거야? 취소할 거야, 안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 애초에 그 행위가 무엇 가능한 거야? 취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해라고 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건 뭐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을 했어. 얘는 확답을 촉구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동의를 잘 얻었어. 아무 문제 없어. 깔끔해. 얘는 확답을 촉구할 수 없어. 왜? 애초에 취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확답을 촉구해? 애초에 취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취소할 거야, 안할 거야를 물어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확실하게 문제 없는데 거기다가 취소할 거야, 안할 거야, 이거를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되셨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주시면요, 선지에서 꼭 나옵니다. 사례로 나올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철회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우리 모르는 용어들이 막 등장한다. 철회라는 표현 하나 모르고. 그리고 여기다 밑으로 쭉 읽어봐봐. 추인. 요 표현 모르지. 자, 일단 우리 철회의 의미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는 쉽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예요. 다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철회입니다. 쉽게 철회할게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데요. 효력 발생을 저지시킵니다. 라고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철회라고 합니다. 자, 추인의 의미는요. 내가 이거 풀어서 일단 하나 설명해 줄게. 추후에 인정하는 거야. 야, 추후에 인정한다라는 거는 뭔가 약간 문제가 있었겠지. 즉, 뭔가 불완전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사후에 인정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얘들아, 추인 한 번만 더 해볼게. 추인의 시작점은 뭐였어? 뭔가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였어. 불완전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인정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즉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만드는, 추후에 인정할게요 라고 하는 거를

주인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가보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누가? 상대방은 해당 거래에 대한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얘들아,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추인을 해버리면 뭐가 될까? 추인을 해버렸네. 추후에 인정해버렸네. 확정적으로 유효해버렸네. 이제 찐으로 쭉 가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기 전까지. 되셨죠?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 효력 발생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단, 어느 경우에 해야 되는 거냐면요.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요때만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요 조건은요.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 철회권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건지 아닌지를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 수능특강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어. 추인 여부에 대해라고. 같은 표현이지. 취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추후에 인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같은 표현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추인의 의미는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추후에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만드는 거라고. 요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거래 당시에,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에서 이번에는 미성년자 측이 쓸 수 있는 취소권을 배제, 뺏어버리는 겁니다. 자,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요.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처럼의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내밀었어. 근데 그 동의서가 위조된 거야. 그래서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 이 경우라면은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여기도 이제부터 차근차근 법적 사고력을 해볼게. 얘들아, 요 부분 혹시 기억나? 앞에서 이렇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한 행위, 무엇 가능하다? 취소 가능하다. 자, 이제부터 대답. 취소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였어? 취소할 수 있는 주체? 법정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였지. 그러니까. 자, 일단 취소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였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었지.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상황.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행위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하거나 속임수로서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 뺏어와야 돼. 누구 거 뺏어와야 돼? 둘 다 행사할 수 있으니까 둘 다 거 뺏어오는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취소권을 뺏어온다고 생각해봐. 그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거를 뺏어와야 되는 거겠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었지? 그러니까 그 둘 다 취소권을 뺏기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가 바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랑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진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막 문제를 풀어. 근데 문제를 풀더라도 아마도 높은 확률로 매우 어려워서 모르는 문제에 손도 못 대는 선지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법적 사고력으로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어서 틀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를 지금 수특 단계에서 틀려야 돼요. 이게 문제풀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는 게 이게 풀면서 요렇게 푸는 거구나. 아,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배웠지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틀려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중에 오히려 맞추실 수 있어요. 사실 헌법의 기본원리 이런 거는요 처음부터 다 맞아야 돼. 어지간하면은 실수하지 않으면.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틀려야 돼. 오히려 틀려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의 허점을 잡아내고 법적 사고력의 허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 꼭 하시고요.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아주 간단한 법적 사고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나이 이제부터 잘 봐야 돼. 4살이야. 14살도 아니야. 4살이야. 야, 4살 정도면은 사실 되게 큰 것 같지? 아니야. 4살은 사실 4살 정도면 아직 기적이 안 뗀 애들도 있어. 4살이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그냥 몰라. 자기가 갖고 있던 고가의 인형, 이게 고가인지도 몰라. 이걸 그냥 친구한테 그냥 줬어. 갑의 법정 대리인 부모는 A에게 그 인형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미성년자네요. 법정 대리인인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손목시계를 구입했대. 얘들아, 막 진짜 비싼 막 이런 시계가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 때 쓰려고 수능 시계 샀대. 손목시계 구입 시 병은 부모 동의 얻어야 될까? 아니죠. 왜? 이거는 지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요게 바로 법적 사고력의 연습 첫 번째였습니다. 자, 요거 토대로 일단은 문제 여러분들이 꼭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은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불법행위에서 불법행위의 의미 설명해 드릴 거고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음 강 바로 이어서 16강 넘어오셔야 돼요. 자, 일단 가보자. 불법행위가 뭐냐면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우리는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개념 하나만 잡고 가자. 불법행위랑 범죄랑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불법행위 뭔가 나쁜 거, 범죄 나쁜 거, 둘다 나쁜 거, 같은 개념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왜안 되는지 내가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릴게요. 불법행위는 범죄와 다른 개념입니다. 자, 불법행위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가해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혹은 부주의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법성. 얘들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강에서 이어서 할 겁니다. 지금 일단 제목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 발생. 그리고 다섯 번째, 인과관계. 여섯 번째, 책임 능력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여섯 가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강까지는 여기서 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요, 요거 외우세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여섯 가지 초성 따서 기억해 주세요. 손해 발생, 책임 능력, 가해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생, 축, 고, 고, 응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와 주시고, 선생님은 이제 다음 강에서 넘어갈 거예요. 다음 강부터는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외워왔다 치고, 바로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자료 복습 바로 해주시고요. 수능 특강 문제는요, 일단 잠깐 킵. 바로 다음 강 넘어와서 선생님이랑 불법행위랑 손해배상 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축, 고고, 응응까지 일단 외워오세요. 선생님은 이제 다음 강에서 바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첫 시간에는요, 분자의 구조를 열심히 그려보자 라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합각은 어떻더라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두 번째 시간에 극성 분자인가요, 무극성 분자인가를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더 복습하면서 그

성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문제로 한번 해결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성질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성질, 바로 실험을 통해서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프리뷰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앞에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태 여러분들과 1차시, 2차시에서 풀었던 문제들 중에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을요, 다시 한번 더 복습하고 오시면 좋아요. 여기도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중복해서 제가 강조를 할 거거든요. 자, 어떤 거를 강조할 거냐? 바로 중심 원자와 결합한 원자가 모두 같은 경우예요. 그때 분자의 구조가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라면 무조건 얘네들은 무엇이 될 것이다? 무극성 분자가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중심 원자에다가 양쪽에 동일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려보았고요. 근데 만약에 중심 원자와 결합한 원자가 달라요. 그럼 정사면체가 아니라 사면체가 될 거고, 그리고 직선형, 평면삼각형이더라고 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의 종류를 꼭 봐주시고요. 여기에서 삼각불연과 구분형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는 중요한 거는 대칭 구조인가를 봐줘야 되는데 비대칭 구조이다. 그래서 이건 뭐다? 극성 분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배우는 거, 이 분자의 성질이 극성과 무극성 분자에 대한 거, 용해성과 전기적 성질로요,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볼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우리가 극성 분자이구나, 이럴 때는 무극성 분자이구나, 라는 거를 실험 결과를 통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1번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요. 총 3문항은요,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게? 분자식이 아예. 이거는 H2야. 이거는 이제 BF2야. 이런 식으로 아예 주어져요. 그때 우리는 가에서 라를 맞춰주면 돼요. 한번 1번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자, 8번입니다. 그리면 분자, 가에서 라의 공유전자성 수와 결합각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 라에 대한 정보 줬습니다. 물이고요. 또 다른 애는 플로리나 베릴륨이고요. 그리고 메테인과 이산화탄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가에서 라를 한번 맞춰볼 건데 가장 결합각이 큰 애들이 가와다. 그럼 결합각 크다? 직선형이겠죠?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서 산소 양쪽에 수소 구분형, 베릴륨 있고 양쪽에 플로린 직선형, 탄소 있고 수소 4개 있다 정사면체형, 탄소 있고 양쪽에 산소 있다 직선형, 직선형 2개 있다 찾아냈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 하나는 나겠죠? 자, 이번에는요 공유 전자성 수와 가장 큰게 나랑 라래요. 그럼 공유 전자성 수 중심 원자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요. 중심 원자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성 수만 봐주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몇 개다? 아, 두 개네. 여기도 두 개. 여기 네 개, 네 개. 서로 지금 네 개로 가장 크도록 같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각 가장 크고 공유 전자성 가장 큰 애는 여기다가 CO2. 가에서는 BF2. 여기서 똑같이 탄소 중심 원자죠. 그래서 여기가 메테인. 여기가 물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어. 나는 무극성 분자이다라고 돼 있어요. 무극성 분자는 일단은 어떤 구조인가 봐주시면 돼요. 자, 탄소 있고 양옆에 산소가 있어요. 직선형인데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같아요,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칭 구조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 맞습니다. 니은 갈까요? X라는 거 직선형이죠? 그래서 여기가 180도. 그때 A라는 건 공유 전자성 수 몇이다? 여기서 4개. 그래서 이거는 몇 도? 45도. 45도가 아니라 45 이렇게 가겠네요. 45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베릴륨과 산소는 공유 전자성 수두 개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여기선 중심 원자 탄소였으니까 모두 다 4개였고요. 디귿. 가에서 라중 비공유 전자성 수는 다가 가장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딱 보아하니까요. 지금 있는 거 산소. 그리고 플로린, 여긴 없고, 여기 산소. 근데 플로린은 하나에 세 개가 있는데,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산소는 두 개인데 두 개? 그러면 사실 플로린이 가장 많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가가 가장 크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와 같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를 공통점을 찾아주면 나 찾아줄 수 있고, 바로 가 구분됐고, 라도 찾을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도 가에서 라가 무엇인지 주어집니다. 그때 결합각에 대해서 동일하게 주어진 분자가 무엇인가를 봐주시면 되겠죠. 봅니다. 자, 이번에도요, 가에서 라는 BEF2,
앞에랑 똑같네요. 여기서 BCl3가 있고요. 그리고 CO2, CF4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합각이 같은 게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도 결합각 빠르게 한번 판단해 볼까요? 그럼 베릴륨 있고 양쪽에 플로린 있다. 봉소 있고 염소가 있는데 비공전자성 없으니까 평면삼각형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탄소 있고 양쪽에 산소 있고 탄소 있고 플로린이 네 개예요. 정사면체입니다. 그러면 직선형으로요. 같은 애들이 누구예요? 얘와 얘가 같네. 근데 우리는 아직 구분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직선형이니까 얘네가 180도여야 돼. 그럼 알파 몇이냐면 3분의 1을 해줬더니 120이다라는 거네요. 그 알파 몇이라고요? 120이라고요. 그럼 120이 얘네가 정사면체, 평면삼각형 누구예요? 여기 있다. 여기가 BCl3, 바로 평면삼각형 갖는 애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모두 다 120도.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어볼게요. 공유전자성 수는 붕소가 3개. 여기에서 붕소는 비공유전자성 없고, 염소에 대해서 하나당 3개. 근데 몇개 있다? 3개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으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 그럼 3으로 같은 애를 찾으려고 했더니, 조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요. 일단 두 개를 구분해야 되죠. 그러면 공유전자성 수와 양쪽에 달려있는 원자 수가 같다면 상쇄. 그럼 이제 나머지 누구만 필요하니까 비공유전자성만 딱 하나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요거 봐봐요. 얘가 지금 베릴륨 양쪽에 공유전자성 두 개, 여기서 플로린 두 개, 거기다가 하나당 세 개. 그래서 요게 같으면 상쇄되니까 똑같이 3이 나온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누구야? BEF2가 됩니다. 그럼 당연 얘는 똑같은 결합각이었잖아요. 직선형. 얘가 그럼 CO2다. 나머지 다라는 건 CF4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기억할까요? X라는 거는요, 3이다라는 거 찾아냈고요. Y는요, CO2에서 공유전자성 수는 탄소가 4개, 여기에서 산소 하나당 2개.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몇개 있어요? 2개. 그래서 몇이다? 1이다. 그럼 Y는 1. 그러면 3이 아니라 3분의 1이라서 틀렸다. 니은. 가의 분자 모양을 물어봤습니다. 가라는 거 저희가 그려놨죠? 평면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D급 갑니다. 알파라는 거 120도. 베타라는 건 CF4예요. 모르더라도 지금 무슨 구조다? 정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120도보다 어떨 것이다? 작을 것이다. 자, 근데 우리 저거 배웠습니다. 우리는 정사면체가 109.5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0도와 그리고 정사면체 구조, 평면삼각형과 정사면체 구조를 비교하면 당연히 평면삼각형이 더클 것이다. 답은 디귿이 맞으니까요. 몇 번? 2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기대가 되죠. 이번에는 1차 시와 2차 시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수소와 이주기 원소로 구성된 분자 한번 맞춰보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문제형이 또 등장했습니다. 한번더 연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주기 원소로 구성된 분자여야 되니까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가정하에 가능한 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조금 특이하게 썼죠? 왜냐하면 수소 붙일 거거든요. 탄소 옆에 수소 붙입니다. 수소 몇개 와요? 네 개. 자, 여기도 수소 붙일 거몇 개요? 세 개. 자, 여기다가 수소 붙인 몇 개? 두 개. 플로린 옆에다가는 하나. 그래서 여러분 보자마자 공유 전자성이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이게 보여야 되고 어떤 모양 갖는가? 정사면체, 삼각불형, 구분형. 그리고 이건 이원자 분자니까 그냥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겠다라고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한번 빠르게 세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도 여러분들한테 수소와 그리고 X, 수소와 Y로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그대로 적으면 될것 같아요. 수소와 서로 다른 이주기 원소 X에서 Y로 구성된 분자인데요. 가에서 나에서 일단 X와 Y가 오택 규칙 만족하니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하나야라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딱 보자마자 안 되는 애가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여요? 자,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구성원소가 일단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구성원자 수 4개 X, 가에는 무극성 고은결합이 있대요. 그렇다는 뜻은 H에다가 그리고 중심 원자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두개 있을 거야. 왜냐면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애가 있어야 돼. 중심 원자가 두 개일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골라내나요? 여기 보이나요? 비공유 전자성 수가요. 공유 전자성보다 많아야 돼요. 자, 무조건 지금 중심 원자 XY 탄소다라고 했을 때올수 있는 애들은 수소뿐이죠.
그럼 탄소는 비혼전자성이 없는데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게 보여야 되고, 질소라는 건 비혼전자성 하나, 공유라는 거는 세 개.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비혼전자성 수가 많기가 어려워지네요. 그러면 이것도 속어. 그래서 가능한 애가 X란 애는 산소, 산소, 와줌으로서 양쪽에 공유전자성 각각 하나씩 가능하지만 플로린은 하나밖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로린이 H와 플로린 구성 원자 수가 두 개구나라고 딱 정해집니다. 그럼 X라는 건 누구예요? 산소요. 그래서 H2O2요. 기억. X라는 거두 개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 나는 극성 분자이다. 수소와 플로린, 플로린이 딱 지금 전기금속 더 세죠? 치우칠 겁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가 맞고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에서는 극성 공결합이 있다. 그럼 우린 극성 분자로 판단하기로 했었죠. 치우침 발생한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디귿, 전기음성도는요. X가 산소, Y가 플로린.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그래서 플로린이 더 크기 때문에 틀렸다. 그럼 니은만 되겠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니은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느낌 왔나요? 아,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딱 2주기 원소에서 가능한 얘네들, 공유전자상 몇개 가능해? 그럼 뭐뭐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무극성 공결합 있다, 중심원자 두 개다. 이거 저번 시간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가볼 건데요. 동일해요. 동일하게 수소와 2주기 원소가 결합된 분자입니다. 표는 분자 가해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XY는 2주기 원소이고 여기에서 모두 오태 규칙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쓰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힌트 하나가 주어졌는데요. 중심 원자가 모두 다 하나라면 분자다. 이 수소 원자 수에 대한 힌트는 수소는 딱 공유 전자상 하나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공유 전자상 수예요. 중심 원자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서 수소가 하나래요. 자, 그럼 플로린은 공유 전자상 몇개 가능해요? 하나요. 혹시 기억 안 난다? 4, 3, 2, 1 쓰고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조건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플로린. 그럼 얘네 구성 원자 수는 두 개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 나에서는요. A를 넣어주면 여기가 4, 여기에선 3. 그러면 공유 전자상 세개 가능한 중심 원자 누구다? 질소겠다. 그럼 질소 왔어요. 여기에서 구성 원자 수는 4개 돼야 돼. 수소, 수소, 수소. 그래서 NH3구나. 딱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 원자가 하나라면 여기서 의미하는 건 공유 전자상 수일 거야 라는 걸 빠르게 체크하면 여기도 보인다. 자, 이 A라는 거 4니까 더해 1 더해주면 5. 여기는 4. 그러면 공유 전자상 4개 가능한 누구예요? 탄소죠? 탄소 왔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럼 구성 원자 수 5개. 얘는 CH4입니다. 기억 갑니다. A는 2인가요? 네, 맞습니다. 니은, 나의 비공유 전자상 수는 0이다. 여기 질소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 아닙니다. 디귿, 전기음성도는요, 여기 Y가 탄소고요. X라는 거는 여기서 질소였기 때문에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질소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답은 뭐만 가능해요? 기억만 가능하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우리한테 수소랑 그리고 2주기 원소가 결합되어 있다. 자, 근데 오택 규칙 만족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빠르게 이걸 썼고요. 중심 원자가 하나라면 분자당 수소 원자 수가 의미하는 게 공유 전자상 수일 거다라고 해서 빠르게 얜 질소, 얜 탄소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유형도 동일하게요. 우리한테 또 수소를 포함시켜서 만들도록 하고 있거든요. 발문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소와 2주기 원소 동일합니다. 아까 그쵸? 자, 가에서 다는 각각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알파벳, 이 A라고 써 있죠? 그걸 잘 대칭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시작할게요. 가에서는 HAX로 지금 분자식을 줬고요. 나에서는요, YHB로 줬고요. 그리고 다에서는요, XCZ로 줬습니다. 가에서 다에서 X에서 Z는 오택 규칙 모두 만족한다. 자, 2주기 원소 동일하게 줬으니까 얘네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루어졌을 거야. 자, 그럼 여기 주어진 자료 먼저 해석해 볼까요? 가루 구성하는 원자 수는 2래요. 이원자 분자구나. 공유 전자상 하나 가능한 애 누구더라? 아까랑 동일하게. 만약에 생각 안 나요. 그럼 빠르게. 공유 전자상 가능한 수? 4, 3, 2, 1. 플로린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수소와 플로린.
이게 바로 뭐라고? 가라고요. 그럼 이제 가 만들어냈어요. 그럼 A라는 건 몇이다? 1이다라는 거, X라는 건 F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가를 기준으로 나를 찾아볼 거예요. 분자의 공유전자상 수는 나가 가의 3배인데 가라는 건 지금 하나죠. 하나니까 얘가 3배야. 3개 가능하네. 누구다? 질소다. 그럼 여기는 질소가 있고요. 나머지 수소가 3개 오겠다. 그럼 여기 질소 있고 수소가 3개네. 그래서 B는 뭐예요? 3. Y는 질소다라는 거 찾아냈어요. 그다음 결합각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구조를 갖는가? 바로 질소 있고 수소 수소 수소 있는 모양 삼각불형이죠. 그럼 이 삼각불형과 이 달아내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비교했을 때 나가 더 크대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탄소로 이루어진 애와 산소로 이루어진 애예요. 그럼 탄소로 이루어진 애는 정사면체 구조고 산소로 이루어진 애는 구분형 구조죠. 누가 더 결합각 작아요? 바로 이 물이요. 그래서 얘는 뭐다? H2O다. 그럼 C라는 게 뭐가 돼요? 2가 되고요. Z라는 건 산소가 될 겁니다. 기억할까요? Y다라고 하는 건 질소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가 5고요. B랑 C를 더하세요. 3과 2를 더했더니 5가 됐습니다. 디귿, 다의 비공유전자상 수는요? 몇 개예요? 산소가 있으니까 두 개여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그럼 우리는 니은만 가능합니다. 답은 몇 번? 2번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소와 이주기 원소가 같이 결합해서 만든 분자식에 대해서 찾아본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3단원에서 우리한테 분자 찾아라라고 하면은 자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공유전자상, 비공유전자상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걸 씀으로써 가능한 분자가 누군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연습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연습하자라고 해서 보여줬던 건데요. 분자에서 우리가 오택규칙 만족하는데 얘가 지금 2주기래요. 그럼 가능한 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떠올려! 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럼 얘네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빠르게 떠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써봤는데요. 직선형일 때, 구분형일 때, 평면삼각형, 삼각불형, 정사면체일 때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거 있다. 직선형과 평면삼각형, 정사면체는 중심원자에서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다라면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가 될수 있는데 무조건 다 결합된 게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면서 극성이다, 목성 문제다라는 연습 한번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베릴륨 중심 원자 양쪽에 플로린, 여기 탄소 양쪽에 산소, 탄소 옆에 플로린 하나, 그리고 질소 하나. 여기에서는요, 수소에다가 탄소 질소죠. 자, 여기엔 제가 왜다 썼냐면 중심 원자를 가지고 양쪽에 결합된 애들이 어떤 경우 다릅니다. 직선형이라도 분자 삼각자 모멘트가 0이 아닐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극성 분자, 여기는 무극성 분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면서 빠르게 판단해 줘야 돼요. 한번더 연습합니다. 구분형. 자, 산소 있고 양쪽에 수소, 산소 있고 플로린 양쪽에 있어요.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구분형이에요. 그럼 대칭적인 구조가 아니죠. 분자의 삼각자 모멘트가 0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극성 분자예요. 평면 삼각형 갑니다. 자, 붕소 있어요. 자, 플로린 3개, 붕소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염소가 3개. 자, 이번에 이거 주의할게요. 탄소 있고요. 여기에서 산소가 이중 결합. 플로린 양쪽에 단일 결합. 대칭 구조 아니에요? 아니다. 이건 비대칭 구조다. 그래서 이거는 극성 분자다라고 빠르게 판단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는요, 두 가지는 뭐다? 무극성 분자이다. 그다음 삼각불형 갑니다. 삼각불형 질소 있어요. 수소 3개, 질소 있어요. 플로린 3개.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 같은데요. 하지만 삼각불형은요, 비대칭 구조이다. 분자의 삼각자 모멘트 0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다 극성 분자이다. 정사면체 갑니다. 정사면체라는 건 이미 탄소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요, 모두 같아요. 수소로 갔고, 플로린 갔고, 염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 이거는 무극성 문자이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만약에 안된 친구들은요, 이거 써놓고 옆에다 빠르게 그리면서 연습 한번 해보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속에서는요, 분자 모양을 가지고
여기 가나다가 누군지를 찾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랑 같이 분자식 연습하자라는 걸 잘했으면, 여기서 가는 거 누구겠다, 누구겠다, 이게 보일 거예요. 발문 갑니다. 표는 이주기 원소로 구성된 분자, 가해서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해서다의 중심 원자는 1개예요. 자, 그때 가해서다에서 모든 원소 5대 규칙 만족한다. 이주기 5대 규칙 만족한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에요. 빠르게 이제 튀어나와야 되고, 여기서 우리한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 전체 이 분자를 보라는 게 아니고 중심 원자만 봐주면 돼요. 한 개라고 했었죠? 자, 그때 우리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유 전자쌍수는 탄소는 없죠. 질소 하나, 산소 두 개, 플로린 세 개. 공유 전자쌍수도 연습할까요? 4, 3, 2, 1. 그럼 가에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는 어떨 때 직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어야지 직선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탄소가 있고 양옆에 산소가 있는 경우요. 그래서 이 가나 나나 다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어떤 분자다라고 특정 짓기보다는 직선형이 되려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 어떻게 되는지 분자 모양을 보면서 양쪽을 판단해 줘라라는 문제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삼각불형이에요. 삼각불형이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하나래요. 누가 떠올라요? 바로 빠르게 질소. 질소는 공유 전자쌍 세개 가능하죠? 하나, 둘, 세 개.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세개 가능하네. 누구다? 삼각불형이다. 그럼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수 질소 하나 결합된 거는 세 개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는요, 이주기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공유전자쌍 하나만 가능하네, 플로린으로 제가 다 끼워줄게요. 그 다음, 답니다. 다에서는요,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3개. 누가 될까 막 열심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 수가 0이래요. 그럼 빠르게 누구밖에 안 돼요? 탄소요. 그러면 탄소라는 거 아까 연습했죠? 여기에서 결합된 게 3개밖에 안 되려면 단일 결합된 거 지금 2개에다가 이중 결합 하나 가능하네. 그래서 산소와 플로린, 플로린. 얘 모습은 뭐다? 평면 삼각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빠르게 떠오르지 않으면 아까 저랑 같이 연습했던 거한번더 해보시면 잘될 겁니다. 기억할까요? 기억과 니은을 더해보세요. 기억 0, 니은 3, 더하면 3, 니은. 디귿은 평면 삼각형이다. 맞고요. 디귿. 나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표현을 그냥 무극성 분자다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일단 나가 누군데요? N, F3요. 삼각불형이요. 이거 그럼 비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예요? 비대칭 구조죠? 그래서 이거는 0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분자식 연습하기 했던 거를 잘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가능한 애들이 이거겠다, 저거겠다라는 게 떠올랐겠죠? 혹시나 잘안 돼요 하는 친구는 요거 쓰면서 누군지를 빠르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이 개형들을 봤을 때 가능한 애들이 느낌이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발문 읽고 시작해 볼게요. 여기도 이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에서 다에서 X에서 Z는 오택 규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가능한 애들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에요. 그럼 빠르게 여러분들이 가에서 다 중에 누굴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정보가 많은 나를 선택해야겠죠. 그럼 여기 공유 전자쌍수와 비공유 전자쌍수가 1대 4의 비율이래요. 누가 공유, 누가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힌트 갑니다. Y라는 애가 있고 양옆에 지금 Z가 있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럼 무조건 일단 생각했을 때 최소 Y라는 애는 공유 전자쌍수가 2개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한 거 2개 가능한 거 있고 또는 양쪽에 결합된 원자 중에 같기 때문에 이중 결합 2개가 올 수도 있고 자 그럼 공유 전자쌍 2개거나 4개거나 그럼 여기에서 4개라고 돼 있는데 그때 비공유 전자쌍 하나 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 수는 탄소 0, 질소 1, 산소 2, 플로린 3이죠. 그럼 질소가 와줘야 되는데 질소 하나 와서는 공유 전자쌍이 4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게, 아, 그럼 공유 전자쌍이 일단 2개일 때. 그럼 여기서 2배 됐죠? 그럼 여기 똑같이 2배 되니까 8개일 때. 그럼 다시 2개일 때 비공유 전자쌍 8개? 그럼 일단 2개 가능한 애 누구예요? 산소. 공유 전자쌍 2개 가능한 게 산소. 또 생각 안 나면 써야 돼요. 4, 3, 2, 1.
산소 양 옆에 그럼 이제 와줘야 되느리 단일 결합할 수 있는 공유전자쌍 하나면 되느니 플로린. 그럼 비공유전자쌍 3개인 게양 옆에 왔다 6개. 산소 비공유전자쌍 수 2개. 더더하면 8개. 아, 그럼 얘네 OF2구나. 찾아냈으면 여기 바로 넣을게요.

산소가 Y였죠? O2. 산소가 양옆으로 올수 있다. 누구만 가능하다? 탄소 있고요. 양옆에 산소가 오는 구조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누구다? 탄소다. 그럼 공유 전자상 수와 비공유 전자상 수 모두 다 4개, 4개죠? 그래서 여기는 1대1의 비율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다 갑니다. 다에서는요. X라는 건 탄소, Z라는 건 플로린이죠? 그럼 당연히 탄소 하나에 공유 전자상 4개 가능하니까 플로린 몇개 와야 돼요? 4개 와줘야 된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기억 갑니다. 자, 기억에서는요. 이 모양으로 적절한가? 다시 말해서 이 모양의 의미는 1대1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기억으로 적절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나의 분자 모양은 9분형이다. 산소가 비공유 전자상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린 약간 내려가 있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9분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A는 3입니까? 4이죠? 4? 4?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린 앞에 배웠던 이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찾는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분자식이 무엇인가, 공유 전자상 수와 비공유 전자상 수로 빠르게 찾아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같이 해볼 거는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용해성, 전기적 성질, 끄는 점, 이런 것들 등으로 한번 구분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이 빈칸 채우기 전에 요거 먼저 보고 역으로 이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자, 어떤 실험을 열심히 했대요. 그때 물이라는 이 용매는요, 여기 힌트 있다. 극성이래요. 극성 용매구나. 자, 그리고 또 용매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는 핵세인. 핵세인은 봤더니 용매 성질이 무극성이래요. 자, 그러면 극성인, 바로 물에 잘 녹는 애들 봤더니, 용해된다라는 건잘 이제 섞인다. 라는 뜻이에요. 극성 분자. 이온결합 물질들은 잘 여기서 용해된대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극성 분자 염화수소, 암모니아. 자,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 황산고리가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아하. 그럼 이제 우리가 느꼈어. 아, 지금 극성 분자는 어디에 지금 잘 용해된다?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는구나. 왜냐면 물이란 애는요, 산소 있고 양옆에 수소, 수소가 있습니다. 그럼 산소랑 수소, 전기음 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우치죠? 그래서 산소라는 건 부분적으로 음전화 띄어 양전화 띄어요. 부분적으로 음전화 띄고 있고요. 산소라는 건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요. 서로 다른 전화를 띄는 부분끼리요, 강하게 인력이 작용합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무극성 물질이 껴요. 낄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 인력이 강한 사이에 끼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고 무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보고 제가 질문 더 해볼게요. 핵세인이에요. 무극성 용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여기 잘 용해되는 건 봤더니 무극성 분자. 그래서 여기 보면 브로민, 아이오딘 모두 다 이원자 분자로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서로 같은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무극성 분자, 그리고 벤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맞춰볼까요? 무극성 분자는 어디 용매에 잘 용해될 것이다?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될 거다. 그럼 우리 지금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요. 물에다가 아이오딘을 제가 녹여볼 거예요. 이렇게 잘 섞어볼 거예요. 용해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안 된다. 왜냐면 이거는 무극성 분자니까. 그럼 반대로 황산고리를 여기다 녹이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이온결합 물질은 잘 된다라고 했으니까 잘 용해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핵세인에다가 동일하게 아이오딘을 넣어볼게요. 잘 용해될까, 안 될까요? 잘 용해될 거고요. 이번에 황산고리를 넣어볼게요. 잘 용해될까요, 안 될까요?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과 극성 분자는 바로 물에, 바로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될 거고, 반대로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극성 분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와 양전하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극성 분자라는 게 다른 극성 분자가 왔을 때, 그리고 요게 잘 섞인다라고 한 것처럼요. 이물 분자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네들 사이에는 끊기 쉬운가 어려운가를 이제 판단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끊는 점 비교예요.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극성 물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양전하,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접

비슷한 분자의 반대 전하를 띠는 부분과 같이 강하게 인력이 작용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극성 물질은요, 분자량이 비슷한 무극성 물질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인력은 큽니다. 인력이 크다라는 뜻은요, 그만큼 끊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극성 물질은요, 분자량이 비슷한 무극성 물질보다는 끊는 점이 높습니다. 이게 분자량이 사실은 인력에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같다라고 했을 때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을 비교하면 극성 물질의 인력이 더 세요. 그만큼 끊어내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끊는 점까지 높구나라는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표를 가지고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표를 보니까 일단 분자량 비슷한 애들을 묶어두고 성질을 봤더니 아, 하나는 무극성, 하나는 극성이구나. 그 우리가 사실 유추는 가능해요. 앞에서 배웠어. 아, 극성 물질이 더 끊는 점이 높지 않을까? 한번 결과 볼게요. 끊는 점이 얘가 더 높대요. 아하, 확실하게 극성 물질인 애가 더 끊는 점이 높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됐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분자량 비슷합니다. 그때 끊는 점이요, 높은 애를 봤더니 아, 극성 물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 물질에 끊는 점이 더 높다. 한번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입니다. 네모는 분자인데요. 어떤 분자냐면 극성 육매에 잘 용해되고요. 다른 네모 분자는 무극성 육매에 잘 용해된대요. 우리 아까 배웠죠? 약간 끼리끼리다. 극성 육매에는 극성 분자가. 그럼 이번에는 무극성 육매니까 무극성 분자가 잘 용해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게요. 아이오딘 자체는 무슨 분자더라? 무극성 분자더라. 그렇기 때문에요. 용매가 물인 경우, 극성 용매죠. 물인 경우보다 바로 무극성 용매인 헥세인에서 더잘 용해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3번. 여기서 황화수소는요. 만약에 헷갈리면 황 그려주고 비운전자상 2개 양쪽에 수소가 있구나. 그럼 이거는 극성 분자다. 그때 분자량이 비슷한 여기 규소 그려주고 수소가 4개 왔죠? 그럼 이건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럼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분자량이 비슷하다라고 할때 끊는 점 누가 더 높니란 질문이죠? 극성 분자가 더 높겠죠? 그래서 황화 수소가 더 끊는 점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요,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끊는 점 높다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기적 성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부분적으로 양전하라, 음전하를 띈다, 대칭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비대칭 구도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딱 지금 부분적으로 음전하,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다? 극성 분자입니다. 자, 전기장이 아직 없어요. 제가 이제 꾹 눌러서 전원 연결했습니다. 자, 전기장이 있을 때 보니까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딱 보아하니까 여기 지금 양전하를 띠는 이 부분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기장의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보이나요? 부분적으로 음전하 띠는 건 어디를 향해서 배열되어 있나요? 전기장의 플러스 극을 향해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자, 무극성 분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 양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전기장을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일 것이다? 무질서하게 있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배열하지 않는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가와 나를 보니까 어느 누군가는 무질서하고 어느 누군가는 일정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물질 가와 나를 전기장 속에 넣었을 때 분자별을 나타낸 건데요. 가와 나는 CO2와 OF2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CO2는 무극성 분자이다, 극성 분자이다. 그렇죠. 무극성 분자입니다. 만약에 전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빠르게 그려보시면 돼요. 탄소 있다, 양옆에 산소 있다, 비공전자성 없다, 직선형. 그래서 대칭 구조다. 자, 이번에 산소 있고요. 플로린, 플로린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구분형이죠? 비호전자성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다라는 거 보입니다. 전기장이 있을 때 극성 분자는 부분적으로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크로스극을 향해서 배열된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 얘가 바로 극성 분자인 OF2. 무질서하게 존재하구나. 얘가 바로 무극성 분자인 CO2입니다. 얘가 극성 분자고 얘는 무극성 분자. 자, 기억갑니다. CO2다. 네, 맞고요. 니은, 나는 분자인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오, 요 뜻은 뭐냐면 무극성 분자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아까 얘를 뭐라고 했죠? 무극성 분자라 했는데 아니요. 극성 분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틀렸다. 디그, 분자의 결합각은 여기서 얘는 직선형이라 제가 그려놨고 나에서는 구분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용해성, 끄이는 점, 정기적 성질이요. 자, 이제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바로 그 밑에 탐구 자료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탐구 자료 봐주시면 뷰렛에다가, 이게 뷰렛이거든요? 물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콕을 열어주게 되면 가는 물줄기가 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때 제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물체를 딱 갖다 대요. 마이너스 대전체.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게 살짝 휜 걸 알 수가 있어요. 물줄기가 휘었구나. 이제 왜 그런가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 물 분자를 자세히 보니까 극성 분자예요. 부분적으로 음전화 띠는 산소 원자와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띠는 수소 원자로 지금 보이는 그림 보이시죠? 여기를 보아하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부분적으로 양전화 띠는 수소 원자 쪽이요. 끌려가더라. 그래서 물줄기가 휘더라. 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하니까 끌려간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플러스 대전체야? 그럼 부분적으로 음전화 띠는 산소 원자 쪽이요. 플러스 대전체에 끌려가더라. 그래서 대전체의 전하의 종류와 상관없이 끌려간다. 극성 분자에 대한 성질을 알려주는 실험인 거죠.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봅니다. 1번은 플로린이나 수소는 전기장에서 분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요 뜻이 뭐냐? 수소와 플로린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양전화, 음전화를 띠니? 네. 그렇다면 전기장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각각을 향해서 배열될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이니? 라는 질문이었고요. 2번. 2번은 산소와 암모니아예요. 모두 전기장에서 분자의 배열이 불규칙하다. 불규칙하다라는 거는요. 얘네가 전하가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부분적 양전화 음전을 띠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산소는 무극성 분자 맞아요? 하지만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죠. 삼각불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고 여기 산소만 분자의 배열이 불규칙하다입니다. 그래서 X. 3번,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에 대전체를 가져가요.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휘어지나요? 네,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4번, 가늘게 흐르는 물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 물이라는 건 부분적으로 양전화, 음전화 띠는 수소와 산소가 있죠? 다시 한 번 더, 부분적으로 음전화 띠면 산소 원자, 부분적으로 양전화 띠면 수소 원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반대 전화를 띠는 누가 지금 끌려가게 될까요? 그렇죠. 물 분자의 산소 원자 쪽이요. 산소 원자 쪽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험 통해서 극성 분자잖아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문항 같이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발문 읽어보겠습니다. 표는 뷰렛에 액체 X와 Y를 각각 담고 꼭지를 열어 흐르는 액체 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자료인데요. 하나는 물, 하나는 핵세인입니다. 일단 물과 핵세인,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 이야기해 볼까요? 물이라는 건 극성 분자, 핵세인이라는 건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아까 용해성 실험할 때요. 극성 용매, 무극성 용매라는 거 설명할 때 핵세인 있었어요. X라는 건 줄기가 거의 휘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끌려가지 않았구나. 그럼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건 무극성 분자인 핵세인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Y 갑니다.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크게 휘어졌습니다. 아하.

0: 그럼 여기에선 전화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양전하,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띄고 있네요. 그래서 극성 분자인 물입니다. 기억할게요. X는 무극성 물질이다. 네, 맞고요. 니은, Y라는 건물 맞고요. 디귿, Y는 물이라는 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자, 이거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무극성 분자다. 근데 물이라는 건 극성 분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실험을 통해서 우린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고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띄는지 음전하를 띄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풀었던 문제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 과정 읽어보도록 할게요. 발문에 물의 극성에 대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그럼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의 극성을 판단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의 극성에 대한 실험이고, 그래서 기억선지 보시면 극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건 물의 극성에 대한 겁니다. 실험, 과정, 가, 뷰렛에 물을 넣은 후 꼭지를 열어 가는 물줄기가 흐르도록 합니다. 쭉 흐르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물줄기에 가까이 가져가 봅니다. 가까이 가져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물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휘어졌다. 아하, 그러면 이 물이라는 건 무슨 분자다? 극성 분자다. 그래서 아하, 극성 분자구나. 그래서 물의 극성을 빠르게 판단해 보았습니다. 기억 갑니다. 물 분자가 극성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물이라는 거 산소 있고 양옆에 수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다라고 했을 땐 누가 지금 끌려갈까요? 반대 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 부분이 저쪽으로 끌려갈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극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니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돼, 이번에는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전하로 대전돼, 대전체를 물줄기에 가져가면요, 물줄기는 대전체로부터 멀어진대. 다시. 우리 플러스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서로 반대 전하를 띠는 누가 다가갈까요? 자, 이 산소 원자 쪽이요, 끌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다. 디귿, 물 대신에 에탄올을 이용할 겁니다. 에탄올이 그러면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 빠르게 판단해 주시고, 실험하면 에탄올 줄기는 대전체에 끌려간다. 끌려간다? 그럼 얘는 일단 무슨 분자야 돼? 극성 분자. 그래서 얘는 뭐다? 극성 분자가 맞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느껴지는 거. 아, 물줄기가 휘어졌어. 그럼 극성 분자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험이 주어지면 이물 대신에 다른 물질을 가져올 건데 우리한테 얘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판단하는 걸좀 우회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휘어진다면 극성 분자. 그럼 얘 극성 분자 맞아? 맞아. 그럼 끌려가겠지. 네, 이렇게 맞아요. 라고 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험 문제를 푸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용해성 관련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용해성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극성 물질이라고 들어가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무극성 물질이다라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일단은 가설은요. 기역은 극성 용매에, 니은은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됩니다. 이미 우린 사실 알고 있긴 해요. 자, 여기 보니까 가설은 옳습니다. 탐구 과정 한번 볼까요? 극성 용매인 물에 대놓고 알려줬다. 얘가 뭐라고요? 극성 용매다. 그리고 이번엔 무극성 용매인 핵세인. 얘가 무극성 용매다. 우리 앞에서 제가 이거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각각 담겨있는 시험관에 몇 가지 기역과 니은을 넣고 흔들어 용해되는 정도를 확인을 했는데요.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극성 용매는 아이오딘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극성 분자에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죠? 무극성 분자는 거의 용해되지가 않았고요. 여기서 염화수소와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죠? 극성 분자는 용해가 되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극성용 외에 잘 용해되는 건 무슨 분자이다? 바로 극성물질일 것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기억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다음 우리 핵세임 볼까요? 핵세임 무극성 분자, 무극성 물질 들어왔더니 용해되었다.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극성 물질 왔더니 거의 용해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또알수 있다. 아, 무극성 용해 잘 용해되는 것, 니은이라는 것, 무극성 물질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기억 가볼까요? 기억은 무극성 물질인가요? 극성 물질이니까 틀렸습니다. 극성 물질 가져야겠고요. 니은. 이게 새로운 게 등장할 땐 겁먹지 말고 우리 같이 연습했죠? 사염화탄소예요. 탄소 있고요. 염소가 4개 동일하게 왔어요. 그럼 얘는 정삼연체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극성 분자인가요? 무극성 분자인가요?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극성 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묻고자 했던 건 무극성 물질이 와줘야 돼. 그럼 X라는 건 무극성 물질이니? 네. 그러면 가능합니다. 디귿. 그럼 이번에는요, HCN이다? 그럼 물에 잘 용해되는가? 그럼 HCN이다? 탄소 있고, 여기에서 수소 있고, 질소와 삼중결합. 요거 자체가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를 빠르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일단 물에 잘 용해되기 위해서 극성 분자여야 되는데, 직선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요, 양쪽에 결합돼 원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치우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극성 분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잘 용해될 것이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 푸는 거를요, 보시면, 아, 우리가 이 X라는 걸, 새로운 걸 맞춰야 될 때는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 빠르게 분자 구조 나타내고 얘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줘서 맞다, 틀리다라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 정리할 시간 차근차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유니크 킥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앞에서 분자의 모양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그리면서 결합각을 유출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토대로요, 극성 분자인가, 무극성 분자인가를 판단해 주시고요. 마지막 성질에 대한 부분은요, 용해성, 끓는 점, 전기적 성질, 그리고 벤젠, 아니, 우리가 물줄기 같은 거 확인할 때 대전체 갖다 냈죠? 그래서 만약 물줄기인가, 핵센인가, 뭐 벤젠인가, 라는 확인을 통해서 극성 분자이다, 무극성 분자이다, 라는 걸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아쉬워서요.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OF2. 자, 힌트. 산소 있고, 양 옆에 플로리 있는데, 여기 비공유 전자상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이고요. NOF는요, 질소 있고, 그리고 여기도 비공유 전자상 하나가 있고요. 양쪽에 여기 지금 산소 하나, 여기 플로린 하나. 여기는 사실은 직선형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어요. 자, 그 다음, FCN. 자, 탄소에 비공유 전자상 없어요. 탄소. 여기서 플로린, 여기 질소. 직선형입니다. 자, 그때 질문 갑니다. 무극성 문제는 한 가지인가요? 자, 여기서 OX. 이거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지금 요만큼 왔는데 한자 외우기가 조금 벅차긴 하죠. 그래도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차근차근 우리의 실력을 쌓아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강이고요. 단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65쪽 힘차게 펴시고 스타트. 인지, 원역, 난충야라라는 문장이네요. 지자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지자가 또 나왔어요. 만약에 이거를 원하다라고 풀면 사람이

많이 원하다. 끝. 뒤에 있는 문장 아직 풀이도 안 됐는데 끝나버리죠. 따라서 뒤에 있는 걸 명사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여기까지 주어 절이라고 하나요?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람의 바람과 원하는 것 이렇게 풀어도 100점이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욕자는 우리가 하고자 하다라고 배웠는데 하고자 하는 게곧 바라는 거니까 바라다의 뜻도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 너무 기니까 풀이가 조금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죠? 바라다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난 어렵다. 충자는 가득 차다 충자입니다. 선생님은 찰충 외우긴 외웠는데 풀 가득 차다의 의미가 아니라 차갑다의 의미인 줄 착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차갑다가 아니라 꽉 차다의 뜻입니다. 완충되었다 할 때의 충자.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채우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사람의 욕심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겠죠. 지나친 욕심을 경계한다라는 성어 견금여석도 황금보기를 돌과 같이 알아라는 성어도 같이 떠올리면 좋을 것 같네요. 숙이 이 불책이니면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즉자가 보이네요. 즉자는 한문 안에서 뭐뭐이면, 뭐뭐하면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배우고 왔죠. 요렇게 하면 요렇다라는 문장 구조가 되겠죠. 숙이 지킬 숫자의 자기 기자입니다. 자기를 지킨다라는 건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선을 넘지 않는 거죠. 도덕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고 불책이 나면 남을 책망하지 아니하면 정도가 됩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이건 너 때문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면할 면자죠. 면한다라는 얘기예요.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냐 하면 난 어려울 난자니까 어려움에서 면한다.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정도가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자기를 지키고 남을 책망하지 아니한다면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늘남 탓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짜가 또 나왔습니다. 김제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의 뜻으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다음 문장 만나보도록 하지요. 자, 영자는 위지, 사하고, 이렇게 가네요. 영자를 먼저 볼까요? 영자는 경영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꾀하는 것이란 의미가 되겠죠? 또는 스스로 꾀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자자에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꾀한다라는 건 도모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이라고 풀어야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생각 안 하고, 오로지, only, 자기의 이득만 꾀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것을 위지사, 그것을 사라고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사사로울 사자. 사적이다 할 때의 사자입니다. 사사로움이라고 일컫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이득만 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로움이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의 지 자는 대명사로 풀었습니다. 깔끔히 정리. 스스로 이익을 꾀하는 것을. 그것을

한다. 사적인 것을 앞에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스스로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스스로 이익을 꾀하는 것을, 그것을 사라고 말하고 사를 등지는 것, 그것을 공이라 말한다. 공과 사의 정의를 딱 내려주고 있죠. 우리는 공적인 것을 먼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물이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것 때문에 요거 하지 말아라. 뭐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자의 쓰임. 아, 물이 자체를 그냥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악이 나쁜 것이 작다고 해서 이 자는 한문 문장 속에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하나 뭐뭐하지만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서는 악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 선생님, 요이자 없어도 되잖아요. 물론 말이 되죠. 그런데 이 자를 쓴 이유는 아, 요이 자가 이유의 뜻도 있다. 뭐뭐 때문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악이 작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뜻이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강조가 되는 아, 그런 느낌이 들죠. 요이 자가 들어가면서 악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 에이 뭐 어떻겠어 뭐아요 정도인데 뭐 아예 안 좋더라도 요 정도인데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뭐 하지 말라? 선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요거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가 뭐아요 정도 한다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해서 요 정도 한다고 바뀌겠어? 아니 나안 해.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렇죠? 선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행하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악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 선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 하지 말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악이라도 행하면 안 되고 작은 선이라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살다 보면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성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갑니다. 집중 탐구. 선서는 선자는 착하다의 뜻도 있지만 뒤에 글 서자가 왔어요. 요 서자는 글의 뜻도 있고 책의 뜻도 있고 쓰다의 뜻도 있죠. 이렇게 편지의 뜻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어울리지 않아요. 착한 글, 착한 책, 착하게 쓰다 어울리지 않죠. 그렇다면 아, 잘하다의 뜻인가 보구나. 잘쓴 글씨, 잘쓴 글, 뭐이 정도가 되겠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가리지 않는다. 택자는 선택하다 할 때에 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지 이것이 좋은 건지 서로 가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생님 얼굴 못생기니까 잠깐 가릴게요 하고 가리다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가려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않는다. 뭘 가리지 않냐 하면 종이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 좋은 글은, 아, 글 자체가 붓을 가리고 안 가리고 할수 없으니까, 아, 글씨를 잘하는 사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일컫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의역이 가능하겠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종이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진정한 실력자는 도구 탓, 환경 탓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의, 막약, 신요. 이렇게 가네요. 의, 오대자, 막약, 요것과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야, 배고플 때 피자 같은 건 없어. 피자가 제일 좋다는 얘기죠? 뒤에 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옷은 새로운 것 같은 것이 없다. 조금 이상하니까. 뭐뭐만한 것이 없다라고 살짝 바꾸어도 좋습니다. 약자는 엿자와 바꿨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약,

약, 여약, 여약. 그래서 막약 이꼴 역시 막여가 됩니다. 뭐뭐만한 것이 없다. 옷은 새것만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새옷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은 뭐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옷은 새것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람은 옛사람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옛꽃자죠. 의미적으로 사람은 옛날만한 것이 없다면 이상하니까 옛사람, 그쵸? 그 인연이 오래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뭐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말 오래된 벗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하셔야 합니다. 양력이 임지하며 이렇게 가네요. 양자는 헤아릴 량자, 힘력자니까 힘을 헤아려 서 이자가 또 나왔죠.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한자, 지금 선생님은 뭐뭐 해 서라고 풀었습니다. 힘을 헤아려 서 그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을 맡겨야 한다. 정도가 되겠죠? 지자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따라 나오는 한자가 없네요. 따라 나오는 한자가 없을 시에는 이거 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99.9%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뭔지, 그 사람이 뭔지, 거기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니까 풀이상은 생략해도 좋을 것 같고요. 힘을 헤아려서 맡겨야 하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에 맞게 그 일을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탁재, 일단 요 글자도 별표입니다. 탁자. 왜냐하면 요 글자는 법, 도자, 정도, 도자로 많이 쓰입니다. 탁으로 읽을 때는 헤아리다의 뜻입니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선생님들 눈에는 확 들어옵니다. 밑줄 긋고 시험 문제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재주를 헤아려 서 글을 처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처자도 곧이란 뜻도 있고 처리하다, 대처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처하다 정도로 풀었습니다. 즉, 힘을 헤아려서 맡겨야 하며 재주를 헤아려서 처우해야 한다. 어떤 일에 처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에 맞게 그에 맞는 직분을 맡겨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우리가 성어에서 배운 적재적소와 통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당한 인재를 적합한 곳에 두어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지요. 다음 문장 봅니다. 개과천선하고, 오, 요것도 우리 성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개과천선. 그렇죠? 고칠 개자에 잘못 과자. 또 나왔습니다. 과자. 지나다의 뜻도 있고, 지나치다의 뜻도 있죠. 개과는 잘못을 고친다 이므로, 잘못의 뜻으로 풀으셔야 되겠죠? 잘못을 고쳐서 선으로 옮겨가고, 천자는 옮길 천자죠. 옛날에 사비성으로 천도했다. 천도가 무슨 뜻이죠? 도읍을 옮겼다라는 얘기죠. 옮길 천자입니다. 잘못을 고쳐서 선으로 옮기고, 이 정도가 되겠죠. 혁구, 자신이라. 혁자는 가죽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고치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렇죠. 옛것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져라 라는 뜻입니다. 혁신하여라 라는 말이 되겠네요. 맞아요. 혁신이라는 말, 요 혁자와 요 신자를 쓰지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문장 다시 풀이하자면, 잘못을 고쳐 선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옛것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변화하고 혁신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불천사어면 천자는 밟을 천자 하나하나 밟다. 이 왼쪽에 있는 게 발족자의 변형입니다. 발로 이렇게 밟는 거죠. 실천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란 앞서 이야기한 말이 되겠죠. 이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너는 우리 1인칭 대명사 나를 뜻하는 대표적인 한자 네 개는 배웠습니다. 아, 오, 여이여.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아, 오, 여이여. 기억나시나요? 이번에는 2인칭 대명사 너가 나왔습니다. 너라는 뜻으로 쓰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한문에서 2인칭 대명사 너, 그대, 당신 정도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여, 자, 군. 이 시간에 이것도 같이 외우죠. 선생님은 남자예요. 선생님은 남자. 2인칭은 너니까.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 군.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 군.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 군. 요, 여, 자, 군이 2인칭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입니다. 이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너는 너 자신을 기, 버리는 것이다. 포기하다 할 때의 기자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늘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늘 새로워지려고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것 같네요. 집중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인, 사람은 각, 각각각자입니다. Each other, 각각각자. 발음 이상하죠? Each other, 각각각자입니다. 사람은 제각각. 이 글자랑 헷갈려 하면 안 되겠죠? 얘는 이름 명자예요. 그렇죠? 지금 모양 다른 거 보이시나요? 얘는 각각각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능자는 할수 있다라고 많이 풀이한다. 배웠죠? 가능득. 물론 명사로 쓰일 때는 능력, 재능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할수 있다로 풀을까요? 능한 것이 있다. 할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사람들은 제각각 할수 있는 것이 있고 할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과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쓸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되겠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또, 사람마다 할수 없는 게또다 있단 말이에요. 능하지 않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위자 상성하고 행자 상지라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위, 하다, 되다, 3번, 3번, 3번, 3번, 3번은 삼다, 만들다, 위하다, 여기다의 뜻이 있다. 여섯 가지의 뜻, 위자가 나올 때마다 자꾸, 자꾸 머릿속으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는 뒤에 성공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물보다는 사람으로 푸는 것이 좋겠죠.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항상 이룬다, 성공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성공이 다가올 리가 없겠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항상 이룬다, 성공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행하는 자,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머릿속으로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이룬다.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 마음속에 크게 목표로 잡았던 것, 그것에 이르게 되어 있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위, 하라, 행, 행동하라란 얘기가 되겠죠. 머릿속으로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욕, 지뢰자, 찰왕하고 이렇게 가네요. 욕은 하고자 할 욕자, 바라다 욕자가 되겠죠. 요거를 바라는 사람, 요거 하고자 하는 사람, 지자가 왔으니까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죠? 뭘 알고자 하냐면 올래자가 보이니까 오는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 오는 게 미래니까 미래로 살짝 바꿔서 풀자면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미래는 어떨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찰. 살필 찰자죠. 성찰하다, 관찰하다 할때 찰자입니다. 뭐를 살피냐 하면 왕, 갈 왕자죠. 간 것을 살펴라. 올 것이 미래라면 간 것은 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를 살펴라라는 의미가 듭니다. 그리고 옛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옛날을 알고자 하는 사람, 과거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을 살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이 된게 아니죠. 그쵸? 과거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이 된 거고, 또 지금과 과거가 쌓여서 쌓여서 쌓여서 미래가 될 테니까, 미래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과거를 살피는 거고, 옛날엔 어땠을까?

궁금하다면 옛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이 되었을 때니까 지금을 또잘 살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박씨 후망자는 불보하고 이렇게 가네요. 박씨 시자는 베풀 시자입니다. 보시하다 그러죠. 베풀다 시자입니다. 박자는 여리박 빙 기억나시나요?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아요. 매우 위험하거나 아슬아슬함을 나타내는 성어 배우고 왔었습니다. 그때의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것을 얇게 한다라는 얘기는 베푸는 것을 조금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얇게 베푼다, 조금 베푼다 이런 얘기죠. 조금 베풀고 후망 이런 후는 두터울 후자입니다. 한자의 뜻 보면 앞에 있는 박자와 의미적으로 반대죠. 얘는 얇다, 얇다고, 얘는 두텁다의 뜻이니까. 뭐를 두텁냐면 바랄 망자입니다. 이 망자도 바라다의 뜻도 있고 바라보다의 뜻도 있습니다. 전망대 할 때는 바라보다의 뜻이죠. 망원경 할 때는 바라보다의 뜻입니다. 희망, 소망 할 때는 바라다의 뜻이죠. 여기서는 바라다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망은 두텁게 바란다. 즉 완전 많이 됐다 많이 바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베풀고 아주 많이 바라는 사람은 좀 웃기는 사람이네요. 그쵸? 베풀긴 이만큼 베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만큼이 아니까? 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은 불보, 보답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글쎄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 이제 생각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간을 빼면 인간관계는 상호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나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한테 그 얼마만큼 잘하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아니, 베풀기는 조금 하고 바라는 거는 엄청 많다면 이게 될 리가 없겠죠. 보답받지 못하겠죠. 귀하지만 이 자가 또 나왔습니다.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한자이지요. 선생님이 뭐뭐 하지만이라고 풀었습니다. 귀하지만 지금 신분도 높고 귀한가 봐요. 그렇지만 천함을 잊은 사람은 천했을 때를 잊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초심을 지킬 줄 알아야 함을 강조하는 게요 아래의 문장이 아닐까 하네요. 집중 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다행무례면 다만을 따자고 행은 행하다 행자니까 많이 행하는 건가 봐요. 많이 행하는 거. 뭘 많이 행하냐 하면, 아이고, 이런 무례함을 많이 행한대요. 무례라는 말, 예의가 없다.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와 통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을 많이 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남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예우하겠어요? 예의를 갖춰 하겠어요? 그 사람 나한테 더 무례하게 하겠죠. 그러니 결국 반드시 스스로에게 그 재앙, 그 화가 미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야짜. 우리 앞에서 의문종결사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금처럼 야짜 뒤에는 마침표가 주로 찍힙니다. 종결형, 종결을 나타내는, 문장이 이제 끝났어요를 나타내는 한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자면 무례함을 많이 행하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그 화가 미친다 정도입니다. 당연하죠. 남에게 무례하게 했는데 남도 나한테 무례하게 하겠죠? 다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업자득. 그리고 또 콩을 씨 뿌리면 콩을 얻는다라는 종두득두와도 통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인과응보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겠죠.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하여 보답한다라는 인과응보와도 통할 수가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적어 유, 즉 강하고 적 쌓는 거죠. 적금 든다 할 때의 적자, 적립하다 할 때의 적자, 쌓을 적자입니다. 어자가 또 나왔네요. 김제 호어우 호어우 지금까지 호와 우는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자는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호

어우 에에에 호 어우 에에에 그렇죠?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무엇보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에 쌓는다. 여기에서 쌓는다. 정도가 되겠죠? 뒤에 뭐뭐 이면으로 풀이가 되는 직자가 또 나왔습니다. 뭐뭐 이면, 뭐뭐 하면으로 풀이가 되죠. 물론 법칙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학교에 정해진 규칙은 교칙이라고 그러죠. 교칙 위반하지 말자 할 때는 칙으로 읽지만 보통 한문 문장 안에서는 뭐뭐 이면으로 많이 풀이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쌓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굳셀 강자이니까 여기에서 쌓으면 굳세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부드러울 유자가 보이네요. 부드러울 유자, 온유하다 할 때의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에서 머물면서 그 부드러움을 하나 둘 쌓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굳세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부드러움이 하나, 둘, 셋 쌓이면 월등히 강해질 수 있구나, 굳세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약함에서 머물면서 그 약함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강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부드러운 사람이 더 강하고, 진짜 약해 보이는 사람이 더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자, 정중시성하면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자, 스스로 자기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 하면, 뭐뭐로부터, 선생님이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FROM, from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이렇게 쓰일 때는 밑줄이 종종 그어지기도 합니다. 어디로부터냐면 정중 우물정자의 가운데 정자이니까 우물 안으로부터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우물 안으로부터 봐요. 봐요. 뭘 보냐면 별을 봐요. 그렇죠? 우물 안으로부터 별을 본다면. 우물 안에서 별을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소견, 보이는 것은 소자가 또 나왔네요.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곳,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죠. 보이는 것은 요거다라는 얘기죠. 아니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오네요. 요거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과자가 또 나왔습니다. 허물, 잘못의 명사로도 쓰이고 지나다, 지나치다, 통과하다 할 때는 지나다, 그리고 과속하다, 과식하다 할 때는 지나치다의 뜻이죠. 여기서는 뭐 지나다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지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요거에 지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수, 성, 숫자는 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는 과목, 수학 할 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요 수에는 몇이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뒤에 성자가 보이니까 수성은 몇 개의 별이라고 풀면 되겠죠.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물 안으로부터 별을 본다면 보이는 것은 몇 개의 별에 불과하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물 안에서 우물이에요.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우물이에요. 여기서 별을 보면 하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텐데 우물 안에서 보면 요만큼의 하늘 중에서 요만큼 하늘의 별만 보이겠죠. 몇 개의 별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견이나 견해 이런 것들이 매우 좁음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식견이나 견해가 좁음을 나타내는 네 글자의 성어 좌정관천이 있습니다. 좌정, 정자 우물정자가 들어가 있죠.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이 전체의 하늘인 줄 안다. 식견이 좁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롱으로 본다. 대롱으로 보면서 그 대롱 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니까 역시 식견이 좁음을 나타내는 성어가 되겠죠. 자, 이제 깔끔히 지우고, 아우, 지우기 어려워서 많이, 많이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지도 못하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책상 책하하며 책은 꾸짖을 책자입니다. 글쎄요. 위 아래가 나오니까 위를 꾸짖다. 정말 뭐 그냥 허공에 대고 위를 꾸짖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아, 윗사람이구나. 이건 아랫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윗 상자 위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위로 올라가다 오르다의 뜻도 있고 윗사람의 뜻도 있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뜻도 있습니다. 아래 아자도 마찬가지죠. 아래는 낮다 떨어지다 내리다의 뜻도 있고 아래 사람의 뜻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윗사람을 꾸짖다 윗사람을 꾸짖다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네요. 윗사람을 뭐 책망하다? 원망하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꾸짖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윗사람을 책망하고, 아랫사람을 꾸짖으면서, 이 자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뭐 하면서 라고 풀었습니다. 윗사람을 책망하고, 아랫사람을 꾸짖으면서, 그 가운데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용서한다면, 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윗사람, 위에서 막, 이렇게 때문에 저렇게 때문에 막 윗사람 욕하고, 아랫사람은 왜내 명도 안 듣고, 아, 그래서 망했어 하고 또 아랫사람, 꾸짖고, 그리고 가운데서는 뭐 나는 뭐다 잘했어. 뭐 나는 그럴 수 있지. 하고 자기 스스로 용서한다면, 어찌 기자입니다. 어찌라는 의문사로 쓰이는 한자가 꽤 많은데, 일단, 요렇게, 5개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밑줄 딱 그어놓고 기억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5가지 정도의 어찌 뜻을 가진 한자는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살짝 변형 안녕하기언 의문사이니까 뒤에를 높여서 안녕하기언 안녕하기언 안녕하기언 안녕하기언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5개입니다. 안녕하기 기기 바로 요 기자가 되겠죠. 어찌 가 가짜는 할수 있다, 할 만하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찌 할수 있겠는가 정도가 되겠죠. 뒤에는 맡길 임자, 맡을 임자가 왔으니까 어찌 맡길 수 있겠는가 정도가 됩니다. 뭘 맡기냐면 직분 나오네요. 그렇죠? 분자는 나누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수의 뜻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어찌 직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도가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이합니다. 윗사람을 책망하고 아랫사람을 꾸짖으면서 가운데에서 스스로는 자기를 용서한다면 어찌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도가 되겠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을 수 있는 사람, 즉 반구, 저기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수능 실전 문제 1번으로 갑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요것도 약간 생뚱맞기는 한데 갑자기 단문에 관련된 과에서 갑자기 사자성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 될지 모르므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천지는 만물의 좋은 것만을 다 가질 수는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뿔이 있는 것은 이가 없고 날개가 있는 것은 다리가 둘 뿐이며 이름난 꽃은 열매가 없고 채색구름은 쉽게 흩어진다. 진짜 이런 것 같아요. 그쵸? 뿔이 있는 것은 이가 없다. 아주, 잘 발달된 뿔과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정말 동물의 왕이 될 텐데, 그러고 보니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는 사자나 호랑이는 뿔이 없고, 그렇죠? 잘 발달된 뿔을 가지고 있는 사슴은 날카로운 이가 없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각자무치가 되겠죠? 뿔이 있는 것은 이가 없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모든 재주와 복을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배운 사람은 제각각 할수 있는 것, 할수 없는 것이 있다 배웠는데 그것과도 통할 수가 있겠죠? 1번은

밀접한 관계의 둘 사이에서 하나가 망하면 다른 것도 온전할 수 없다. 도미노를 생각하라 한 순망치한이고요. 2번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유비무환이네요. 3번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고지 듣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4번, 잘잘못을 묻지도 않아요. 다짜고짜와 통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불문곡식이네요. 2번 갑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볼까요?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채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 끝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쭉쭉쭉쭉 보시면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가 결국 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3번 갑니다. 선서.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종이와 붓,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실력자는 도구나 환경 탓, 이런 것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도구 탓하는 사람, 환경 탓하는 사람이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역시 눈으로 쫙 스캔해보니 3번이 정답이네요. 실력이 아닌 도구를 탓하는 사람이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죠? 4번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하라. 오,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네요. 볼까요? 하는 사람, 무엇인가? 하는 사람은 항상 이루고, 항상 성공하고,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이른다.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에 이른다. 자기가 목표로 했던 곳에 이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1번은 청렴이네요. 맑을 청자에 청렴할 영자, 청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을 때 우리가 청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죠. 2번, 실천. 생각한 것을 생각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제 발로 하나하나 밟어 나가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행하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결국 실천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지요. 3번은 사고가 생기거나 위험이 생길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련 없고요. 4번은 아주 진실되고 정성될 때 성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5번은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만 써서 아낄 때 절약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역시 전략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 것 눈에 보입니다. 5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볼까요? 스스로의 이익을 꾀하는 것. 그것을 사사로움, 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사로움, 다시 말해, 자기의 이득만을 꾀하는 것을 등지는 것. 그것을 요거라고 말한다. 당연히 그러면 사와 반대 개념을 가진 한자를 골라 답하셔야 되겠죠. 사사롭다의 반대는 공적이다가 되겠죠. 사의 반대, 공적일 공자를 찾아 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공자는 물론 공평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지금처럼 공적인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 관청이기 때문에 관청의 뜻까지도 가게 되죠. 1번은 나쁠 악. 그런데 이미 배우고 왔습니다. 악의 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의 음도 있겠죠. 악한 거, 나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미워하다, 싫어하다, 어찌의 뜻으로 쓰일 때는 요 한자가 오로 읽는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3번은 짧다의 뜻을 가진 단점의 뜻을 가진 단자이고요. 4번은 많다의 뜻을 가진 다자. 아, 5번은 크다 대자가 되겠네요. 6번 봅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글을 볼까요? 힘을

기다려서 그 힘에 맞게, 그것에 맞게, 맡겨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힘을 헤아려서 맡겨야 하고, 재주를 헤아려서 처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힘을 헤아려서 그에 맞는 일을 맡겨야 하고, 재주를 헤아려서 처우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니까 적재적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쭉쭉 읽어보니까 사람의 역량과 재능을 고려하여 등용해야 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재능에 맞게 그 사람을 써야 한다. 그 일을 맡겨야 한다. 이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보도록 하지요.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무언가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두번 보는 것. 이란 말이 있듯이 오래된 것을 넓게 보고 깊게 보며 현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고전을 전할 때 고전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의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게 된다. 지금이 있는 것은 옛날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건 지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와 옛날과 지금이 하나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것이 아니다를 나타내는 문장을 골라 답하시면 되겠죠. 1번, 옷은 새 것만한 것이 없고 사람은 옛사람 만한 것이 없다. 오래된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문장이었고요. 2번, 무례함을 많이 행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그 화가 미칠 것이다. 반드시 저절로 그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정도가 되겠죠. 3번, 오, 배우지 않은 문장이네요. 배우지 아니하면 재능을 넓힐 수가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리고 뜻이 아니라면 배움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4번,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를 살피고 옛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을 살펴라 라고 풀이가 되니까 아하,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 5번을 볼까요? 베풀기를 조금 하고 조금 베풀고 많이 바라는 사람은 보답받지 못한다 정도가 되죠. 귀하지만 천할 때를 잇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요 정도가 됩니다. 8번 갑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다라고 선생님이 매번 강조했죠. 결국은 뜻에 맞는 한자의 모양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풀이를 봐가면서 문장 속에 쓰인 한 글자 한 글자와 매칭을 시켜보도록 하죠. 부드러움을에 해당되는 게 어유가 되겠죠? 부드러움에서 부드러움을 쌓으면 적자가 됩니다. 쌓을 적자. 쌓으면에 해당이 되는 게 직자네요. 그렇죠? 굳세지고 굳셀 강자입니다. 자, 이제 기억에 들어갈 한자를 찾아야 되겠죠? 약함을에 해당되는 게 약이고요. 싸으 적이고요. 면직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야 할 한자는 강해진다와 관련이 있는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강해진다, 강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를 골라 답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네요. 1번은 뒤 후자가 되죠. 틀렸습니다. 2번은 적을 소자. 나이가 적으면 우리가 어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리다의 뜻도 있습니다. 3번은 밟을 천자. 실천하다 할 때에 밟을 천자. 4번은 짧을 단자. 단점의 뜻으로도 쓰이죠. 5번이 강할 강자이므로 기억에 쏙 들어가야 하겠죠. 9번, 10번 두 문제가 남았네요. 자, 9번은 감사합니다. 인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금 문제죠. 도금 문제도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틈이 날 때마다 수능 특강 맨 뒤쪽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용 한자 1800자를 펼쳐놓고 그 음뜻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기억해 볼까요? 어우, 우리 친구들 너무 무시하는 문제 아닌가요? 자자, 스스로의 뜻, 자기의 뜻으로 쓰이죠. 물론 저절로의 뜻으로도 쓰이고, 뭐뭐로부터, 옛날부터 자고로 이러죠. 뭐뭐로부터의 뜻도 있는 자자입니다. 자자. 그리고 뒤에 있는 한자는 새로운 신자이므로 기억은 너무 쉬운데요. 자신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가의 의미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 네 글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사자 성어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이 되겠죠. 어쨌든 요네 글자만 알면 10번 문제를 풀수 있겠지만 이왕 나온 거니까 복습 삼아서 쭉 풀이를 해 보도록 하죠.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가며 옛 것을 고쳐서 스스로 새로워져라.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10번 가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다시 한번 가를 보시면 잘못을 고쳐 선으로 옮겨가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 보시면 1번 잘못을 고쳐 올바른 곳으로 나아감. 요게 완벽하게 맞는 풀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9강 단문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 10강부터는 단문보다는 조금 긴 산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힘을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자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Schülerinnen,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레안 7 학습 목표 보면서 우리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날씨와 기온 표현하기 배울 거고요. 또 비인칭 주어 S, 그리고 비인칭 동사에 대해서도 다룰 거고, 또 마지막으로 문법에서는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면서 시작해야겠죠. 오늘 날씨 얘기할 거예요. Wie ist das Wetter im Frühling in Deutschland? 독일에서는 봄에 날씨가 어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요, bei mir in Berlin ist das Wetter im Frühling oft wechselhaft 라고 말합니다. 그냥 Berlin 해도 되는데요, bei mir 라는 표현을 쓴 거는 내가 지금 베를린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지, 내가 있는 여기 이 베를린에는 ist das Wetter 날씨가 im Frühling 여름에는 oft wechselhaft 자주 wechselhaft 해 라는 표현입니다. 독일은요, 여러분 너무 커서요, 독일 날씨 전체를 이야기할 순 없어. 그러니까 이 베라는 사람이 뭐 딴 데는 모르겠고 내가 있는 이 베를린은 날씨가 어때? 라고 하면서 베를린 한정하여 날씨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 베를린은 말이야 날씨가 봄에 아주 wechselhaft 해 라고

있습니다. 이 Wechselhaft라는 표현을 보시면요, Wechseln이라는 말이 원래 영어의 change에 해당하고 Haft라는 말 붙으면 영어의 able처럼 뭔가 형용사 어미예요. 그래서 changeable하다. 영어로 한 거고 지금 독일어로는 Wechselhaft하다. 되게 변화무쌍해. Es ist manchmal sonnig, 때로는 sonnig, 이렇게 sunny하고 날씨가 햇빛이 비치고, aber auch regnerisch, 그리고 또한 regnerisch, 비가 와, 그리고 비가 온대. 이렇게 때때로는 이렇게 햇빛도 비치다가 비가 오다가 이렇게 되게 wechselhaft 하죠, 그렇죠? 이 regnerisch라는 표현은요, 영어의 rainy처럼 비가 올 듯한 그런 뜻입니다. 이때 이 S가요, 우리가 오늘 계속 다룰 날씨의 S죠, wetter S예요, 날씨의 S죠. Die Temperaturen liegen zwischen 10 und 15 Grad. 이 온도가, 기온이 리겐,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10도와 15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라고 합니다. 영어도에 똑같이 the temperature lies 뭐 between 뭐 이렇게 쓰거든. 독일어도요 리겐 쓰고요. 몇 도와 몇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위치한 거니까 리겐 동사 씁니다. 기온은 보통 10도에서 15도 정도 위치하고 있어. Das ist interessant. 그참 흥미롭네. Und wie ist der Sommer? 그러면 여름은 어떤데? Im Sommer kann es mit über 30 Grad sehr heiß werden. 여름에는 어떻게 될수 있냐면, 역시나 이 S는요, 날씨의 S죠? 여름에는 날씨가 30도가 넘는 기온으로 sehr heiß werden. 아주 더울 수가 있어. 이때 칸은요, 가능성의 칸이지. 그럴 수도 있어. Es ist meistens sonnig. 대부분 이제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햇빛이 비치고 햇볕이 내리쬐지만 manchmal aber 때로는 그치만 auch windisch 바람이 불기도 하고 ab und zu 때때로는 regnerisch 비가 오기도 해라고 하면서 비인칭 주어 s, wetter s, 날씨의 s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Und wie sieht es im Herbst aus? 가을은 어떤 것 같은데? 여기서 S는요, 이때만 조금 달라요. 날씨의 S 아니고, 역시 비인칭 주어긴 하지만 상황적인 S예요. 그래서, 근데 여름엔, 가을에는 상황이 어떤 것 같아? 가을에는 어떨 것 같이 보여? 라고 합니다. Im Herbst wird es immer kühler. 가을에는 점점 더 시원해지지, 점점 더 쿨해지지, 라고 합니다. 이때 S는요, 다시 날씨의 S, wetter S예요. 가을에는 점점 더 시원해져. Die Blätter verfärben sich. Verfärben이란 동사 봐. 변색하다야.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당연히 낙엽이 이렇게 지면서 물들겠죠. 단풍이 물들듯이 이 나뭇잎이 색이 변하겠죠. 가을에는 이제 나뭇잎들이 색이 변하고 fallen herunter 아래로 떨어져. 낙엽이 돼. 당연한 얘기죠. Es regnet dann häufiger. 여기서 S도요. 역시나 wetter S, 날씨의 S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häufiger, 훨씬 더 빈번하게 비가 내려. Und die Temperaturen sinken auf 10 bis 15 Grad. 그리고 기온이 sinken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지? 기온이 쭉 내려가 어디까지? 10도에서 15도까지 가을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 아까 여름에 30도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가을에는 점점 기온이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아, 그리고 wie ist denn der Winter? 그러면 겨울은 어떤데? Der Winter ist kalt und trocken. 겨울은 춥고 좀 건조해. Es schneit manchmal. 역시나 wetter S죠? 날씨의 S. 그리고 manchmal 때로는 눈이 내리고 aber die Temperaturen bleiben meistens unter 0 Grad. 하지만 그 기온은 bleiben, 머물러, 이렇게 쭉 머물러. meistens, 대부분 unter 0 Grad, 영하로 머물러. Ist es draußen im Winter kalt? 역시나 날씨의 S죠? 그러면은 겨울에 밖은 춥니? 야, es ist ziemlich kalt. 상당히 추워라고 해서 또 여기 날씨의 S 또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계속 반복되는 표현은 뭐냐면 날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날씨의 S, wetter S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는 표현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절은요, die Jahreszeit라고 합니다. Jahreszeit라는 말 어떤 단어들이 합쳐졌지? 그치, Jahr와 Zeit가 합쳐졌죠? 연이라는 말이랑 시간이 합쳐져서 연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시간의 단위로 나눈 거지. 우리도 계절 할때 절자가 마디 절자잖아. 1년을 이렇게 마디, 네 마디로 나눈 것처럼 독일어도 야흐스차이트가 계절이란 뜻이고요. 네, Frühling, Sommer, Herbst, Winter 이렇게 네 개의 마디로 나눈 거죠.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계절

결은 다 남성 명사라는 거. In Deutschland gibt es auch vier Jahreszeiten. 독일도요, 우리처럼 똑같이 사계절이 있습니다. Frühling, Sommer, Herbst und Winter.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S는요, 우리 계속했어. 오늘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예요. 이 S는 날씨를 나타내. 그래서 Es regnet. 날씨가 비가 온다. Es schneit, 날씨가 눈이 내린다. Es sonnig, 날씨가 맑다. 이런 식으로 이 S는 날씨를 나타냅니다. 영어에서 it's rainy, it's sunny 하는 것처럼 그 it이랑 같은 거지. 우리나라 말은 좀 달라. 우리나라 말은 날씨라는 주어가 없이도 그냥 쓰거든. 예를 들면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냥 이렇게 하잖아. 날씨가 비가 온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S를 반드시 써줘야 해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온다. 오늘은 눈이 온다. Es sonnig 해도 되고요. Die Sonne scheint. 햇빛이 shine 한다. 빛난다라고 해서 햇볕이 난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날씨를 나타내는 S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얘는 반드시 써줘야 한다라고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날씨 관련된 어휘들도 알면 좋겠죠? 날씨 관련된 어휘가 일단 형용사가 있고 비인칭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assist하고 assist warm, assist heiß 이렇게 assist 쓰면 좋겠지? 그래서 warm, heiß, sonnig, kalt, kühl, windig, bedeckt, trocken 다 있습니다. 뜻은 뭐 책에 써 있죠? 여러분, bedeckt라는 표현은 원래 이렇게 뚜껑이 덮인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구름이 덮인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비인칭 동사도요, S라는 말 쓰고, Es regnet, Es schneit, 이런 식으로 비인칭 주어랑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비 오고, 눈 오고, shine 햇빛이 빛나고, blitzen, 번개가 치고, donnern, 천둥이 치고, 이런 것들 동사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날씨 관련된 표현도 볼게요. Wie ist das Wetter heute? 오늘 날씨가 어때? 날씨 얘기 되게 흔하게 하니까요. 이 표현 알아두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 Es ist bedeckt. 뚜껑이 덮인이니까 뭐라 그랬어? 아까 cloudy. 그치? 영어의 cloudy여서 구름이 낀. 구름이 끼고 온 windish. 바람이 불어. 또는 es wird warm. Es wird kalt. 따뜻해져. 추워져. Es ist schönes Wetter. 좋은 날씨야 해도 되고요. Das Wetter ist schlecht. 날씨가 나빠. Es bleibt heute sonnig. 오늘은 이렇게 햇빛이 쬐는 상태로 머물러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비인칭 주어 S가요 무조건 날씨 전용은 아니에요. 이 비인칭 주어가 때로는 특정 상황이나 분위기를 나타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 아까 방금 본 본문에서는 요때 S, visit S im Herbst aus 이때 S가 날씨 S가 아니라 상황의 S라고 했거든요. 어떤 게 상황의 S인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실제 대상일 때가 있어요. 요거 한번 봐봐. Der Apfel sieht lecker aus. 그 사과 맛있게 보인다. 실제로 사과가 맛있게 보이는 거죠. 요럴 때는 실제 대상이 있습니다. 또 봐봐. Das Kind sieht zufrieden aus. 그 아이는 만족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 대상이 있지? 그 아이. 실제 대상이 있어요. 하지만 상황을 나타내는 S일 때가 있다. 여기 세 개야. 그 예문은 책에 다 있는 겁니다. Visit es mit Freunden und Familie aus. 친구랑 가족의 상황이 어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물론 상황이라고 또 번역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친구랑 가족은 어때? 뭐 요즘 어때 보여? 친구랑 가족이랑 그 너네 분위기가 어때? 이렇게 말할 때요, 이 S, 상황의 S를 쓸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나 분위기의 S. Vielleicht sieht es nächstes Jahr schon anders aus. 아마도 내년에는 벌써 다르게 보일 거야 라는 말. 역시나 이 S를요, 정확히 번역하진 않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다를 거야, 분위기가 다를 거야, 이렇게 상황적으로 번역을 하는 거고요. Visit us by Ihnen übermorgen aus. 당신한테는 모레가 어떤가요? 어때 보이나요? 이렇게 할 때, 모레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때 S 상황이나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대상이, 실제 대상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 S가 그냥 상황적인 표현으로 비인칭 주어로 쓰일 때도 있더라라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도 봅시다. 비교급은 이제 종종 나왔었죠? 비교급, und 비교급 써서요. 점점 더 뭐뭐한이라고 하는데, immer 비교급 써도 돼요. 예를 들면, 점점 더 더워지는 하려면, wärmer und wärmer 이렇게 써도 되고, immer wärmer 해도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문장은, Der Wind wird kälter und kälter. 바람이 점점 더
주어진다라는 문장이에요. 요걸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봤어. 여러분도 써보세요. Der Wind wird immer kälter 해도 된다는 거죠. 의미 차이는 크게 없고요. Kälter und kälter 하면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비교급을 두 번이나 썼으니까 강조한 느낌이 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이란 건 구어체적으로 immer kälter를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도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본문 2로 가볼게요. 이 단어 먼저 보자. Wetter vorhersage. Wetter라는 말이랑 vorhersage가 합쳐진 거지. Wetter는 날씨인 거 아시잖아요. 그치? 그리고 vorhersage라는 말은 vorher에 sagen 하는 거니까 vorher, 미리 sagen, 말하는 거. 그러니까 vorhersage 하면은 예측이나 예보를 말하는 거여서 이거는 일기 예보, 일기 예측. 그러니까 그 일기 예보가 되는 거죠.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Hast du die Wettervorhersage gesehen? 너 일기예보 봤어? Ja, heute wird es sonnig. 오늘 그 sunny 할 거래. 날 햇빛이 비칠 거래. 역시나 Wetter S가 또 나왔네. 오늘 햇빛이 비칠 거래. Und 그리고 mit 25 Grad Celsius warm. 그리고 25도 섭씨. 섭씨 25도 C로 따뜻할 거래. 라고 합니다. 따뜻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는 일기예보 안 본 사람이고 배가 본 사람이어서 이제 일기예보에 대해서 얘가 말을 해주는 거죠. 배가. Das ist schön. 오, 좋다. Und wie wird das Wetter morgen? 내일은 날씨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니? 하니까요. Morgen wird es kälter. 내일은 추워져. Es regnet. 역시나 Wetter S, 비인칭 주어 S, 날씨 S가 쓰였죠. 내일은 이제 비가 오고 Und die Temperatur, 그 기온은 felt, 떨어져. 어디까지? auf 15 Grad, 15도까지 떨어져. 떨어질 때요. 아까는 sinken이란 동사 썼거든. sinken은 점점 내려가는 거고 fallen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다 할 때요. fallen auf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올라간다 쓰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거 있잖아. 그 동사 뭐지? steigen 쓰면 되겠죠? 올라가는 거. 그래서 뭐 steigt 쓰면은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 steigt auf 쓰면 돼요. 여기서는 기온이 내려가는 거니까 fallen 동사 썼습니다. 기온이 15도까지 떨어져. Oh nein, 안 돼. Soll ich einen Regenschirm mitnehmen? 내가 비가 온다고 했으니 내가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할까? 가져가야 할까? Ja, das ist eine gute Idee. 좋은 생각이지. 비가 오는데 뭐 우산 가져가야겠죠? 독일인들은 근데 우산을 잘 쓰지는 않지만 비가 워낙 뭐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우산 있으면 좋겠죠? Es soll den ganzen Tag regnen. 하루 종일 비가 온대. 역시나 날씨에 S고요. 이 배라는 사람은 지금 일기예보를 봤잖아. 그러니까 졸이라는 지금 졸렌이라는 화법 조동사를 사용해서 전언하고 있는 거지. 전언이 뭐였어? 말을 전하는 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던데? 라고 해서 제3자의 말을 이제 인용하는 거죠. 야, 근데 den ganzen Tag 하루 종일 비가 온다던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졸렌이라는 화법 조동사가 제3자의 말을 전할 때 쓴다라는 것도 우리 했었습니다. 역시나 Wetter S, 날씨 S고요. Ich verstehe. 아, 알겠어. Und am Wochenende? 주말에는 어때? Am Samstag bleibt es kühl und bedeckt. 토요일에는 Bleib es kühl. 이제 비가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kühl하게 머무르고 날씨가 선선하게 머무르고 unbedeckt. 구름이 낀 채로 머무른다. 그러니까 날씨가 아직도 흐리다. Aber am Sonntag. 하지만 일요일에는 scheint wieder die Sonne. 햇빛이, 태양이 다시 비친대. 햇빛이 다시 난대. Prima. 아우, 너무 좋다. Dann. 일요일에 햇빛이 나면 그러면 Können wir am Sonntag einen Ausflug machen? 그럼 우리 일요일에 피크닉 할 수 있잖아. 일요일에 우리 소풍 갈 수 있잖아. Ja, das wäre schön. 그거 참 좋겠네. 라고 합니다. 이 wäre라는 표현 우리 기억나지? 여러분 이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접속법 이식이라고 했고요. 뭔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럼 참 좋겠네. 그거 참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wär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우리 그 표현 연구부터 볼게요. 자, 여기 도시 있잖아, 도시. 이 도시는요, 어떻게 읽냐면요, Grad Celsius라고 합니다. 셀시우스는 여러분, 셀시우스니까 그거잖아. 섭씨란 뜻이죠? 근데 물론, 뭐, 당연히 섭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할 때는 그냥 Grad만 써요. 근데 뭐, 일기예보나 그런 데서는 섭씨 몇 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섭씨인지 화씨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Grad Celsius.

아니면 es sind heute 15 Grad. 이렇게 15도일 때 ist로 해도 되고 sind로 해도 되고. Heute ist es minus 3 Grad. 오늘 마이너스 3도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Morgen wird es bis zu 20 Grad warm.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면 날씨가 20도까지 올라서 따뜻할 거야. 이렇게 그 해석하시면 돼요. 자, 분리동사 및 내면은요, 뭐뭐를 가지고 가다죠?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책에 있어서 그래도 정리했어요. 분리전철 및을 가지고 이제 맨 뒤로 보내는 거. 그거 알죠? 자, den ganzen Tag.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 요거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다뤄봅니다. den ganzen Tag. 요게 지금 사격으로 쓰였거든. der Tag이 den Tag이 됐으니 얘가 사격으로 잘 쓰였는데요. 요런 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부사적 사격이라고 했어요. 시간의 부사적 사격. 부사적 사격이 뭐야? 부사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전치사랑 명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걔를 부사라고 우리가 불렀거든. 근데 이 명사는 전치사도 없는데 사격 형태로 써서 마치 부사처럼 해석을 하는 그런 명사예요. 다시 한번 봐봐. Ich habe gestern Abend. 나는 어제 저녁에 2 Stunden auf dich gewartet. 내가 2시간 동안 너를 기다렸어. 라는 문장인데요. 2시간 동안이니까 어떤 전치사가 사실 있었으면 좀 더 말이 될 것 같아? 그치, 여기 왠지 2시간 동안이니까 für 같은 거, 영어도 for 같은 거 쓰잖아. 왠지 für 2 Stunden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이렇게 사격으로 쓰고 für를 안 쓴다는 거지. für를 안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für를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사격 형태로 쓰면, 물론 사격인지는 지금 잘 안 보여. 근데 이 자체가 부사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명사인데 사격으로 쓰면 부사가 된다. 하나 더 해볼게요. Wir bleiben eine Woche in Berlin. 우리는 일주일 동안 베를린에 머문다 라는 문장이에요. 일주일 동안이니까 방금처럼 여기 앞에 für eine Woche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für 없이도 얘를 그냥 사격으로 쓰면 얘 자체가 부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격으로 쓰면 그냥 문장에서 부사가 돼요. Er läuft jeden Morgen 5km. 그는 매일 아침 5km를 뛴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도 morgen이니까 am morgen 이런 am이라는 뭔가 전치사를 여기 넣을 것 같은데 안 넣고 der morgen이니 사격으로 예 den morgen 이렇게 쓰면 얘는 분명 명사지만 사격이 되면서 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사적 사격이다라고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시간 명사 앞에는요, 보통 이렇게 안을 쓰는데요. 아무 시간 명사는 아니고 요일이나 특정 날짜나 특정 시간 표현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일, am Montag, 월요일에, am Dienstag, am Mittwoch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특정 날짜, am 15 März, 3월 5일에 이런 것도 안을 쓰고요. 아침에 am morgen 이런 것도 am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an이라는 명사는, an이라는 전치사는 뒤에 요일이나 특정 날짜나 특정 시간 표현이 오면 이렇게 am으로 써서 나타내준다. 그날에, 그때에 이렇게. 자, einen Ausflug machen 이란 표현. 나들이를 가다, 소풍을 가다. 우리는 뭐 피크닉을 가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Wir machen am Wochenende einen Ausflug. 우리는 주말에 소풍을 가요. Unsere Klasse macht einen Ausflug an den See. 우리 학급은 뭘 하냐면 소풍을 가요. 어디로? an 플러스 사격 쓰겠지? 거기로 이렇게 이동이 있으니까 호수로. Der See가 호수죠? Die See는 바다예요. 여긴 호수로 가니까 an den See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지금까지 본문을 정리했고요. 이제는 비교급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급 할 거예요. 비교급 하면 우리 좀 비교라는 말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죠.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되게 비교를 좀 하셨어요. 이게 한국인의 특징인 것 같은데 뭐 엄친아, 엄친 딸이랑 이렇게 항상 비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에 또 익숙하기도 하고 또 영어를 여러분이 먼저 배웠기 때문에 비교급 같은 거, 뭐 good, better, best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독일어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급은 아마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 변화를 할 거예요. 비교 변화라는 게 뭘까? 비교한다는 건 정도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원급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비교급은 좀 더 하는 거고 최상급은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정도를 좀 더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비교 변화인데요. 우리가 영어를 아까 잘한다고 했으니까 영어로 생각을 해볼게. 영어는요, 이렇게 형용사가 있어.

기본, 그리고 형용사에다가 ER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고, 또 형용사에다가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big, 큰, bigger, 더 큰, biggest, 제일 큰,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독일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은 요거 봐봐. 원급 그대로 쓰고, 비교급에 ER을 붙이네. 영어랑 지금 똑같네. 근데 영어는 비교급에 EST를 붙이지만 독일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ST를 붙인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우리 비교급의 기본적인 규칙은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영어니까 이건 지우고 우리 독일어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비교급, 최상급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럼 langsam 봐봐. 느린이란 뜻인데요. 더 느린 하고 싶잖아? 그러면 langsam에다 그냥 이렇게 에야만 붙이면 돼. 아쉽다, 그치? 더 느린 그냥 에야만 붙이면 된다. 근데 최상급은 ST를 붙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독일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최상급을 써줄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수로적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부가어적 방식이래요. 자, 수로적 방식부터 생각을 해볼게. 수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술해 준다는 거지. 그치? 수로, 서술어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로적이라는 건 서술해 주는 거예요. 주어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동사랑 같이 쓰이겠죠? 그리고 부가어적이라는 건 뭔가 부가해준다는 거니까 꾸며준다는 거지.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자, 수로는 서술해주는 거, 부가어적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용법이 이렇게 다르고요. 생김새는 우리가 아셔야 돼. 생김새는요, 일단은 부가어적을 먼저 볼게. 부가어적인 경우에 이렇게 내어나, 디나, 나스 같은 정관사를 반드시 써줘야 하고요. 최상급일 때. 그리고 스테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스테. 형용사 약변하죠? 약변하 일격이에요. 그래서 애가 붙어. 물론 문장에 따라 이격으로 쓰이거나 삼사격으로 쓰일 때 이게 변해야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격으로 쓰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정관사를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수로적에서는 정관사를 어디 씁니까? 할 텐데요. 요 am이라는 말이 원래는 an dem에서 왔거든. an dem. an dem이 합쳐져서 am이 됐잖아. 그렇지만 현대 문법에서 이 am을 가지고 전치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굳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an dem에서 왔지만 얘는 굳어진 표현으로 am sten을 쓰고요. 얘는 der 뭐뭐뭐 sten 이렇게 쓴다는 거. 여기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제일 느리다라고 할 때는 이제 am langsam sten, am ten 여기 am sten 보이죠? 또는 der die das 다음에 sten 이렇게 써준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요게 원칙이고요. 이제부터는 원칙에서 조금 바뀌는 거 볼게요. 그렇지만 불규칙은 아니야. 아직까지는 규칙이에요. 조금 바꿔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에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비교급에 에아만 붙인대. 무슨 말이지? 라이제, 조용한이란 뜻인데, 이미 에로 끝났는데, 라이제에다가 또 에아를 붙이면, 그러니까 라이제에다가, 또 에아를 붙이면 이상하잖아. 그치?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로 끝났으니까 빼고 그냥 에아만 붙이더라. 라이저. 그쵸? 더 조용한. 제일 조용한 할 때는 다시 원래대로 오고 스텐이 오는 거죠. 이렇게. 원래대로 오고 스테가 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교급에서는 에로 끝나니까 당연히 발음상 에아만 붙이는 게 맞겠지? 원래 원칙대로 에아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에야만 붙인다라는 거. 요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두 번째도 봅시다. 두 번째는요, 에야, 엘, 엔으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비교급에서 어간 에가 탈락한대. 요거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토이어를 일단 예시로 볼게. 토이어, 비싼이란 뜻인데 더 비싼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토이어를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 여기다가 에어를 이렇게 썼어야 돼. 하지만 얘는 에어로 끝나는 형용사이니 여기 있는 에를 탈락시켜준다는 거야. 어간의 에를 탈락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이어거가 아니라 터이어거가 된다는 거지. 이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해봐. 발음을 해보면 알아요. 터이어거, 터이어거 발음이 어려워. 근데 터이거 발음이 쉽죠? 그래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 애를 생략하더라. 독일인들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막 문법을 꼬는 게 아니라 발음을 하다 보니 입이 편한 쪽으로 진화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이어가 하니까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더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상급에서는 다시 더이어 그대로 애가 다시 살아난 형태로 온다는 거. 더이어의

애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비교급에서만 발음상 애가 탈락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탈락을 시켰고요. 요 예시로 자우어와 둥켈도 꼭 보셔야 합니다. 자우어거가 아니라 여기 애가 있어야 되는데 탈락시켰죠? 하지만 최상급에선 다시 애가 살아났다라는 거. 발음을 해봐. 자우어거 하면 어려워. 그냥 자우거 이렇게 한 거지. 둥켈 어두운이란 뜻인데 원래 여기 애가 있어서 둥켈러 해야 하지만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둥클러 이렇게 쉽게 발음을 하기 위해 애를 탈락시켜 버렸어요. 하지만 최상급에서는 원래대로 둥켈스트 이렇게 애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야 엘 엔으로 끝나는 형용사 비교급에서 어간애가 탈락한다는 거. 요 내용이 어려우면 단어를 외우세요. 차라리 터이어, 자우어, 둥켈 요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형용사에 그 형용사가 뭘로 끝날 때냐면요. 느트니까 트로 끝나거나 아니면 스로 끝나거나 쉬로 끝나거나 크스로 끝나거나 치로 끝나는 이런 형용사들 있지? 얘네들은요. 최상급에서 st가 아니고 마치 영어처럼 l을 추가해서 st를 붙인대. 아, 요것도 왜 그런지 한번 볼게. 하이스. 뜨거운이란 뜻이죠? 그치? 그러면은 더 뜨거운 건 하이서. 여긴 문제 없어. 그냥 에야만 붙였어. 원칙대로 갔어.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하이스에다가 원래 최상급을 만들려면 하이스에다가 원래 여기다가 스트를 붙여야 돼. 근데 하이스스트 해봐. 하이스스트 하면은 여기 S챗이랑 스트랑 발음이 비슷한 혀의 위치에서 나지 않아요? 혀를 여러분 생각해봐. 스스트, 스스트 다 여기서 나잖아요. 스스트. 그러다 보니 발음이 어려워요. 자음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에 st를 추가하지 않고 est를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지. 하이세스트가 아니라 하이세스트. 이렇게 하이세스트라고 발음하니까 발음이 편해졌대. 그래서 l을 추가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l을 추가해서 하이세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독일인들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갑자기 얘는 st로 해라고 한게 아니라 발음을 하다 보니 하이스스트가 안 되고 하이세스트가 발음이 쉽더라. 그래서 입이 편한 쪽으로 진화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다시 볼게. 이 트로 끝나는 거 드나 트는 트로 발음되잖아. 그래서 프렘트 같은 형용사 볼게. 프렘트, 프렘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최상급에서 프렘 트스트 하면 너무 발음이 어렵다고. 발음이 혀가 같은 위치에서 나잖아. 트스트 이렇게 어려우니까 프렘네스트 이렇게 에스테를 추가했더라라는 거지. 브라이트 넓은이란 뜻인데 얘도 브라이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브라이트스트 하면 발음이 어려워서 브라이테스트가 됐고요. 쿼츠도 짧은이란 뜻인데 큐어처 여기까지는 변모음 되긴 했지만 원칙이고 큐어체스트가 된 거지. 츠스트 발음이 어려워서 큐어 체스트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쉬로 끝나는 것도 여기 한번 써봤어요. 프레쉬 신선한이란 뜻이겠죠? 프레셔 여기까지는 원칙인데 프레쉬스트 발음이 어려워서 프레쉬스트 이렇게 L을 추가해서 입을 좀 편안하게 만들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도 봅시다. Get now 같은 거 나오네. 모음으로 끝나거나 하로 끝나는 형용사의 최상급의 어미는 괄호하고 에스테레. 무슨 말이냐면 괄호라는 건 선택하는 거잖아. 내가 발음이 요게 편하면 L을 넣고 L을 빼는 게 편하면 L을 빼라는 거야. 자, 너희부터 볼게요. 너희, 너희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암스튼으로 바꿀 때 너희 에스트 해도 되고 노이스트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 선택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이스트 해도 되고 너희 에스트 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발음이 편하게 얘도 편한 대로 해라. Get now, get now에서 get now est 해도 되고 get now st 해도 됩니다. Flew도 마찬가지야. 여기 얘는 모음으로 끝난 거고 얘는 하로 끝난 거지. 하로 끝나는 형용사 Flew도요. Flew, Flewer. Fluest 해도 되고 Fluest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선택적으로 L을 넣든지 말든지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아오우가 있는 단음절 형용사, 이름절 형용사는 비교급과 최상급에서 대부분 변모음을 한대. 변모음을 한다는 건 아오우가 땡땡땡땡땡땡 에으으가 된다는 거지. 근데 어디서만?
비교급이랑 최상급에서 이 두 개에서 그렇다라고 해서요. 변모음하는 형용사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alt, am, jung, lang, kurz, warm, kalt, klug, dumm, scharf, stark, schwach, hart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 다 단모음이고 아오우가 있는 이름절 형용사잖아. 얘네들은 변모음을 한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앞에서부터 다섯 개만 여기 예시를 써봤어요. am 근데 어떻게 돼? er, ma, amst, jung, jung, jungst, lang, länger längst, kurz, kürzer, kürzest, warm, wärmer, wärmst. 이렇게 비교급과 최상급에서 변모음에 땡땡이 붙어요. 여러분 이거 왜 붙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확실하게 그 변화를 주려고. 무슨 말이냐면 am 했어. 근데 만약에 그냥 변모음 안 하고 암어 하면은 암이랑 암어가 발음상 차이가 안 나. 암, 암어. 잘 안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음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려고 암, 에암어 한 거지. 암, 에암어. 완전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아, 얘가 지금 비교급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발음적인 장치로 이렇게 변모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발음을 좀 확실하게 해주려고 변모음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 대부분 변모음을 한대. 요거는 시험에 당연히 많이 나온 부분이겠지. 뭐냐면 대부분 변모음을 하면 변모음을 안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모음을 하는 애랑 안 하는 애를 구분시키는 게 당연히 수능에도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변모음 안 하는 애들도 볼 거예요. 변모음 안 하는 애들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똑같이요. 아, 오, 우가 있는 이름절 형용사인데 변모음을 안 해. 그래서 뭐가 있냐? falsch, for, klar, toll, voll, war, schlank 얘네들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그냥 앞에서부터 다섯 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봤어. falsch, falscher, falschest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falscher, falschest 뭐 이렇게 변모음을 하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거. falsch는요. 특별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요. 틀린은 이제 틀린이라는 형용사, 더 틀린, 제일 틀린 이렇게 성질의 유무만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더 틀린, 제일 틀린으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비교급을 쓸 수 있다 없다가 이렇게 좀 나뉘는데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비교급이랑 최상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falsch, falscher, falschest 이렇게 바뀌고요. forst 하가 있으니까 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치? 이거는 쉬로 끝났으니까 est에 붙이고, 이거 맞지? klar, klarer, klarst 이렇게요. toll, toller, tollst, fall, faller, fallst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모음을 하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냐? fall인데 뭐 feller, fallst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변모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모음을 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비교형이 없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방금 했던 이야기인데 특정한 성질에 있고 없고 유무만을 표현할 때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정도가 없기 때문에. 전체면 전체지 더 전체 이런 말 없잖아. 반이면 반이지. 야, 이건 더 반이야. 이런 거 없죠. 미혼이면 미혼이지. 야, 얘는 완전 더 미혼이야. 이런 거 없고 죽으면 죽은 거지. 얘는 더 죽었어.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영어도 뭐 dead, single 이런 말 비교급 만들 수 없거든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불규칙 변화를 볼게요. 뭐 여러분 예상했죠? 독일어에서 규칙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불규칙 변화 나오잖아요. 이제 뭐 놀랍지도 않죠. 당연하죠. 근데 이것도요. 독일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영어도 그렇거든. 그냥 ER, EST가 붙는 것도 있는 반면에 good, better, best처럼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것들 있잖아. 독일어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표에가 7칸이 있을 텐데 앞에서부터 5칸만 지금 형용사의 불규칙 변화예요. 그 아래 두 개는 부사의 불규칙 변화거든요. 일단 형용사의 불규칙 변화 볼게요. 영어가 good, better, best 하듯이 독일어도요. good, besser, am besten, der, die, das, beste 이렇게 변합니다. 자, 고스는요, 큰이라는 뜻인데, 류사가 돼요. 그럼 이거 그냥 변모음하는 형용사에 넣으면 되지. 왜 불규칙이에요? 아, 근데 요거 때문이야. 류스텐 때문이에요. 원래는요, 그럼 이렇게 변모음까지 하고, 류스를 하면, s챗으로 끝났으니까, 류세스트,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거든. 그치만 얘는 류세스트가 아니고, 그냥 테만 붙는다. 류스트,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형용사 변화고요. feel, may, am, meisten.
요것도요, 특이하게 변하지, 영어랑 근데 똑같다? 그, many, more, 뭐, most, 이렇게 가는 것처럼, feel, mayor, most, 이렇게 갑니다.

허크랑 나도요, 마찬가지예요. 허크는요, 갑자기 변몸이 되고 체가 빠져서 웨어가 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요, 체가 다시 들어오고 변몸이 돼서 퀘스트가 돼요. 그치, 이거 되게 특이하게 변해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나라는 형용사,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변몸이 돼서 네어가 되는데 여기서는 변몸이 되고 체가 갑자기 추가돼서 네시스트가 돼. 그러니까 얘도 특이하지? 그래서 얘도 특이한 불규칙 변화여서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부사의 불규칙 변화도 볼게. 부사는요, 이거 왜 따로 했냐면, 부사다 보니 명사를 꾸며주는 부가어적인 최상급은 없어. 여기 두 개가 칸이 없는 이유는 얘네는 부사니까. 얘네는 부사라서 명사를 못 꾸며. 얘네는 그래서 수러적 용법만 있다. 서술하는 용법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안, 리브, 암, 립스테는 우리 뭐 너무 많이 했지. 조금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설명해준다. 주어를 설명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 보세요,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지금 선생님이 뭐 말하려고 했냐면, 아까 형용사 중에도 필이 있었고, 뒤로 가서 부사에도 필이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ich habe mehr Geld als du. 나는 너보다 돈이 더 많아. 라고 했을 때, 더 많은 돈. 요렇게 꾸며주는 거. 얘는 형용사지? 그래서 몰라타네. 수량. 더 많은 돈 하고 돈을 꾸며주는 거죠. 반면에 ich arbeite mehr als du.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 이때 mehr는요 부사로 쓰여서 정도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feel, mehr, meist라고 써 있어도 이 앞에 있는 feel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많은 뭐뭐, 만은으로 번역해야 하고 뒤에 있는 feel 같은 경우에는 만이라고 해서 부사로 번역해야 한다는 거, 이게 달라요.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비교급의 용법 보겠습니다. 자, 비교 상대가 있을 때는요, 비교급 다음에 접속사 else를 사용하죠. 영어에 then을 쓰듯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else 뒤에 격이 비교되는 문장 성분과 같게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이야? Es jung als ich. 그는 나보다 어리다라고 했을 때, 나랑 비교되는 건 에아잖아요. 그러니까 에아가 일격이면 얘도 일격으로 가줘야 된다. Mein Buch ist dicker als dein Buch. 내 책은 네 책보다 두껍다. 내 책이랑 네 책을 비교하니까 둘다 일격으로 맞춰줘야 돼. 성분을 같게, 격을 같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요, 비교급의 형용사 변화 어미가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비교급도 형용사니까 형용사 변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치만 또 중요한 거. mehr, weniger는요, 변화 어미가 없다라는 거. 이거 되게 자주 나왔었어요. Sie haben einen größeren Garten als wir. 그는, 당신은 우리보다 하나의 더 커다란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렇게 größer를 쓰고 똑같이 en으로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해줘야 되죠. 얘는 혼합 변화 남성 사격이야. 이걸 해줘야 된다고. 똑같이 가줘야 돼. 비교급도 하나의 형용사이기 때문에요. He arbeitet mehr Frauen als Männer. 여기는 남자들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일한다. mehr가 있을 때 얘는 어미 변화하지 않죠. 이렇게 뒤에를 꾸며줘도 mehr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비교급 강조는 noch나 feel 사용하는 거 많이 봤죠? 영어에서 뭐 even, far, still 뭐 이런 거 쓰듯이 독일어도요. noch schneller, 훨씬 빠르다. viel besser, 훨씬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최상급의 용법도 봅시다. 최상급은요,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었잖아. 아까 부가어적인 게 있었고, 수러적인 게 있었는데요. 부가어적인 용법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there, did, us라는 걸 써주고, 스테를 붙인다는 알아. 근데, 비교 대상을 규정해줘야 돼. 제일 큰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지, 우주에서 제일 큰지, 이렇게 비교 대상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정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수 익격을 써서 소유격처럼 만들어주거나, for이나 unter를 써서,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서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in을 쓰고 장소를 써주거나. 무슨 말이냐면, das Flugzeug ist das größte. 그 비행기는 제일 큰 비행기다. 어디서? 이격으로 써서 der Welt, 세계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한정해 주는 거지. 그냥 무작정 제일 크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제일 큰지. Anna ist die kleinste. Anna는 제일 작은 여학생이다. 근데 뭐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건 아니니까 어디서 제일 작냐면 모든 여학생들 중에서 제일 작다. 이렇게 von 삼격으로 써줄 수도 있고요.
Das Matterhorn ist der siebthöchste Berg. 마테호르는 일곱 번째로 높은 산이다. 근데 뭐 어디에서? In den Alpen, 알프스에서 라고 해서 in 하고 이렇게 장소를 삼격으로 써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한정을 좀 해줘야 된다. 비교 대상을 정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형용사의 수러정용법은요. 어떻게 하는 거야? am, sten을 붙이면 수러정용법이죠. Flemish ist die Familie am wichtigsten. Am wichtigsten. 가족은 나한테 제일 중요하다. Im Kino sitze ich am liebsten hinten. 나는 영화관에서 맨 뒷자리에 앉는 걸 제일 좋아한다. 이런 거 말할 때요. 최상급 그냥 am, sten 붙이는 거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동등 비교 볼게요. 동등 비교는 여러분 아랑 배가 같다예요. 영어에 as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어는 so 원급 V를 씁니다. Peter is so groß wie Richard. 그 패턴은 리샤트만큼 크다. 그러니까 패터랑 리샤트랑 키가 같다라는 거죠. 동등 비교고요. 열등 비교. This so V를 쓰는 거지. 영어에 not as 쓰는 거랑 똑같지. 덜 뭐뭐하다라는 거니까 열등하다라고 해서 열등 비교고요. Die Straßenbahnen sind nicht so schnell wie die U-Bahnen. 트램은 지하철보다는 빠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느리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느리다라고 하면 안 돼요? 돼요. Die Straßenbahnen sind langsamer als die U-Bahnen. 트램은 U-Bahn보다는 더 느리다 해도 돼요. 하지만 차이는 얘는 좀 완곡하고 얘는 좀 직접적인 거지. 우리도 선생님들이 여러분 공부를 못하네? 그럼 너무 직접적이잖아. 그러니까 잘하지는 못하네? 잘하진 않네? 이렇게 하면 좀 완곡하죠? 그래서 좀 완곡하고 직접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마 비교급은 우리 많이 했어. 비교급, 운트, 비교급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인마, 웨아마 해도 되고 웨아마, 운트, 웨아마 해도 되는데 웨아마, 운트, 웨아마 하면 이렇게 두 번이나 쓴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좀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비인칭 주어 S도 보겠습니다. 날씨에서 우리 S 계속해서 better S라고 했는데 독일어에서는 날씨를 반드시 써줘야 돼. S를 말해줘야 된다고 해서 도치대도 생략되지 않아요. 자, 주어가 아닌 다른 성분이 나오고 도치됐는데 생략하지 않고요. Wird S 여기도 생략하지 않는다. 날씨는 생략하면 안 돼. 독일어나 영어에서 날씨는 it, S 이런 걸로 가리켜줘야 돼요. 반드시. 하지만 체감 온도의 표현에서는 도치하면 S를 생략합니다. 요 뒷문장 보세요. Aber mir ist kalt. 하지만 나한테는 춥다라고 했을 때 여기 도치했다고 해서 여기 S를 넣으면 틀려. 제가 한 30대인 독일인한테 물어봤거든. Mir ist es kalt 하면 안 돼? 했는데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요 S는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미어라는 말 봐봐. 독일에서는 체감 온도는 내가 경험하는 사람이야. 난 경험자 구조거든. 그러니까 내가 추운 게 아니라 Ich bin kalt가 아니라 나에게 추위가 경험되는 거죠. 경험자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Mir ist kalt 이렇게 써줘야 해요. S를 넣을 수 없다. 또는 Ich bin kalt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일이나 날짜에서는요, 도치문에서 S를 이렇게 생략해서 Heute ist der 25. Februa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하지만 시각이나 거리에서는요, S를 생략할 수 없어요. 여기 S 살아있고, 여기도 S 살아있다. 라고 해서 생략 못합니다. 자, 이제 비인칭 수거도 볼 거예요. 우리 요거는 그냥 외우라고 했던 표현들인데, 그냥 정형화된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도치문에서 S 당연히 생략하지 않죠. S gibt 사격은 뭐 너무 100번은 한 것 같아. 일반적인 상황을 표현하고요.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서 S gibt S 사격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도치가 돼도 S는 지우면 안 돼. 하지만 S ist나 S sind를 써서 영어의 there is, there are처럼 쓸 때는요. 이게 도치되면 S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S gift랑 S ist의 차이는요. 얘는 일반적인 상황, 얘는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거든. 이거 예를 들어볼게. Es ist ein Supermarkt in dieser Straße. 이 길에는 하나의 슈퍼가 있다, 하나의 마트가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걸 만약에 도치해서 In dieser Straße ist ein Supermarkt 했을 때 얘가 사실은 진짜 주어가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 여기 ist s에서 요 s를 생략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생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아래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도치를 하면 s를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es geht 예만 됨. 이것도 너무 많이 했죠? 뭐뭐하게 지내다. 의문문을 만드느라 도치를 했는데 s를 생략하면 안 돼요.
Es gefällt 하고 예만 됨 했을 때 누구의 마음에 들다 잖아요. 이것도 의문문을 만드느라 도치를 했을 때 S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지. 생략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거, 비인칭 수거에서는 S를 생략 못한다가 일단 기본으로 아시면 돼요. 자, 요거는 두 개 표현이고 꼭 알아두세요. 요거 모르면 번역이 잘 안 되거든. Es geht 사격하면 뭐뭐가 문제다, 뭐뭐가 화두다, 지금 이게 중요하다란 뜻이에요. Geht es hier die Farbe? 지금 색깔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문장이죠. 여기서도 봐봐. 의문문을 만드느라 get s가 도치되었어. 그치만 s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살아나야만 합니다. 자, es fällt jemandem an 삼격. 그러니까 얘도 삼격이고 an 다음도 삼격이야. 누구누구한테 이거 가 부족하다라는 수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 지금 호이테라는 부사가 와서 S 펠트 여기 도치됐잖아. S를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날 우리한테는 뭐가 부족하냐? An Idee,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오늘 우리는 아이디어가 부족해라는 문장이에요. 여기도 an 다음에 이제 삼격이 이렇게 쓰였는데 뭐 삼격도 중요하고 여기 삼격 쓰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 문법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한 거 S를 도치한다고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거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날씨의 S를 배우면서요, 수거까지 쫙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외워야 할 것들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출스!

안녕하세요. EBS 수능완성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9강이에요. 우리 아홉 번째 강의, 우리 교재에서는 5회차 모의고사죠. 그첫 번째 시간, 1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26번부터 30번까지 14문항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역시 이제는 딱 보면 알겠죠? 4파로 주어져. 그리고 우리 수능특강에서 많이 나온 거야. 비교죠. 자, 뭐예요? 소지요, 소. 이 소는 우리가 뭘로 많이 접했지? 소고기 퍼, 쌀국수. 그걸로 많이 접했지? 그래서, 자, 소고기 쌀국수 했을 때 쌀국수. 퍼. 그치? 퍼. 다음에 소가 나오면 소고기. 닭이 나오면 닭고기 쌀국수라고 그랬어. 소고기는 뭐였어? 소고기 퍼, 뭐. 그치? 뭐. 만약에 닭을 그려놨다, 그러면 닭은 가지, 가. 만약에 똑같은 거야. 이제 여기를 이렇게 빈칸을 쳐놓고 닭을 그려놨다. 비슷한 이제 문항이 되겠죠?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 소냐, 닭이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번이 되겠지? 이제 이런 정도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6회차를 보면, 6회차 혹시 풀어본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어. 6회차, 에서는 호랑이가 나와. 호랑이. 호. 그치? 호. 여기. 그러니까 호랑이. 호랑이지. 호랑이 호자지. 이렇게 우리 기억하자고 했어요. 자, 2번. 우리가 그동안은 최근 기출에서는 2번 발음 문항이 이렇게 사파가 나오지 않고 글로 나왔어. 글로. 그래서 글에 있는 단어 중에 G라든지 또는 GH라든지 또는 A

NG나 NGH 또는 C, K에 있는 단어에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그어놓고 이것과 같은 걸 찾아봐라. 뭐 원리는 똑같아. 내용은 이세개 중에 하나 내놓고 이제 같은 걸 고르는 거지. 근데 형식이 이런 사파가 아니라 문장을 놓고 그중에 한 단어를 넣은 게 보통이었는데, 요번 5회와 6회는 예, 아마 지필하신 선생님이 우리 1번이나 3번처럼 사파를 넣어줬어요. 예전에 조금 지난 그 기출에는 가끔씩 이런 것이 나왔어요. 이것이 나왔어. 최근에는 문장으로 나오는데, 근데 뭐 원리는 같으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세개 중에서 하나 나온다고 했지? 발음은?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이거. 보세요. 더 단순해, 사실. 뭐 의미, 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나무다. 이런 거알 필요도 없지. 그치? 무조건 C를 밑줄 걷다. 그러면 K를 찾는 거야. K. 자, K, 깅 있네요. 예,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런 답 단어들도 겹치는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출에서 많이 사용한 것들. 왜 그럴까? 기본 어휘 중에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아는 좀 친숙한 단어들을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기본 어휘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그중에서 수능 특강의 앞부분부터 좀 자주 나오는 단어들, C가 나오는 단어들이라면 이런 거. 또 생선, 까 이런 거. 깅은 뭐예요? 원래 유리란 뜻인데 안경이란 뜻도 있었지. 사람 묘사할 때뭐 안경을 낀다, 끼었다 이렇게 할 때, 정해져 있어.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깅이 되겠지. 만약에 GH가 여기 나와 있다, 그럼 여기서 뭘 찾으라고? G를 찾으라고. NG가 여기 밑줄 그어져 있다, 그럼 NGH를 찾으라고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했어요. 자, 한번 해석은 해볼까? 단어들 정. 개지, 개. 자, 따이, 손, 팔. 그런 뜻. 깅, 유리, 안경. 헨, 동사로 칭찬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텁은 반대말이 이거야. 까오. 높을 고자에서 왔다고 그랬지? 사람에게 쓰이면 키가 크다. 건물에 쓰이면 건물 높이가 높아. 반대말이야. 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이제 3번. 성조. 자, 성조문왕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사파로, 그렇지? 요번에 숫자 9가 나왔어요. 9. 자, 하나, 둘, 셋, 넷, 못, 하이, 바, 본.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야. 자, 아홉, 구, 진이야. 진.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야. 2번. 2번이 정답인데 이 진은 대표적인 다의어예요. 다의어. 우리 이제 그 다음 4번, 5번 중에 한 어휘 문항 중에 한 문항이 다의어 문항이지. 그래서 찐이 정답인 기출도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찐. 그래, 숫자 9. 또, 찐이 어떤 의미가 있었죠? 음식이 익다. 과일 같은 것이 익다. 그런 뜻이 있죠. 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찐이 이렇게 여기서는 성조 문항으로 나왔지만, 보통 다의어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4번. 4번과 5번. 5번이 다의어 문항이지? 자, 4번 먼저 볼게요. 오이, 아이고, 이런 거지? 감탄사야. 땐, 구어, 엠, 너의 이름. 동생 너의 이름이 라지. 자,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봤어. 뭐지? 그런 거지? 아, 평이한 질문이야. 근데 니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독백형이라고 그랬지. 니 이름이 뭐였더라? 하는 거야. 니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서 실로이, 아이 미안한데, 닝 그러나 미안하지만 형이 오빠가 뭐뭐했어. 완료형이지? 니 이름이 뭐였더라? 아유 내가 뭐뭐했어. 뭐 까먹었어. 뭐 이런 말 아닐까? 자 그랬더니 B가 컴싸오. 컴싸오는 뭐야? 상대가 미안하다고 할 때, 실례합니다 할 때. 괜찮아요 하는 말이었지? 괜찮아요. 제 이름은, 자 여기에 뭐가 생각돼 있어요? 구어가 생각돼 있지? 그래서 댄 엠이 바로 나왔어. 제 이름은, 동생 제 이름은 마이예요. 자 사람 이름 고유명사기 때문에 대명사로 썼어. 맞네. 여기 잊어버린 거야. 그치?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 아유 미안하지만 내가 깜빡했어.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자 해석 잘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다섯 개 중에서 있다, 잊어버리다 하는 단어를 찾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안, 이건 알잖아, 우리가.

너희 이것도 말하다 많이 나왔어. 쌤 보다 우리 쌤 TV 쌤 필름 필름에서 왔다고 그랬지 영화 꽨 있다 잊어버리다 까먹다 그렇지 유력해 수홍은 이거 가지고 이제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왜 모르기 때문에 수홍은 내려가다란 뜻이야 내려가다 올라가다 반대말 내려가다 이제 이런 문항은 해석을 잘 했는데 근데 까먹다가 뭐지? 이제 그걸 모르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 다행히 여기서 1번, 2번, 3번이 우리가 알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항이 쉬운 어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덜 어렵지.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가 잘 모르는 수능특강 뒷부분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준다든지 하면 우리가 좀더 어렵게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4번. 자, 5번. 다이어문항이에요. 이 다이어문항이 정해져 있어. 서로 다 독립된 두 문장이 있고 의미가 다른데 한 단어가 만족시키는 거야. 이런 형태로 나온다. 자, 아잉짜이 또이. 나의 아잉짜이는, 자, 우리 아잉이 형, 오빠야. 그렇지? 손위 남성이야. 근데 짜이는 남자야. 그래서 우리 껀이 자녀지. 근데 껀짜이 하면 남자 자녀, 아들. 그리고 가이 하면은 가이는 여자 자녀. 그래서 딸 이렇게 됐어. 그런데 나의 남자형, 형은 당연히 남자지. 그렇지? 만약에 내가 여자야, 그럼 나의 오빠 말하는 말이 되는 거야. 역시 남자지. 그런데 이렇게 아잉짜이라는 말을 두번 겹쳐서 쓰는 이유는 뭐라고? 친형, 친오빠를 의미할 때 하는 말이야. 친형, 친오빠.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냥 아잉또이 그럼 나의 형인데 친형인지 뭐 선배 형인지 그건 몰라. 친오빠인지 선배 오빠인지 그건 아직 몰라. 상황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그때 알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친형, 친오빠가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 지가이. 지 자체가 손위 여성이란 말이야. 언니, 누나. 근데 가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나와. 친언니나 친누나를 얘기한다. 자, 나의 아잉짜이는 틱 좋아해. 멍, 공을 뭐 하는 거. 아마 동사가 들어가겠지. 공을 뭐 하는 걸 좋아한다. 자, 또 나는 보통 우엉 마셔. 뭘요? 카페 나왔네. 커피. 자, 넨은 색깔인데 검은색이야. 블랙이야. 그러니까 이게 블랙커피야.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거야, 아마. 지금 뭐다 아메리카노, 뭐 카페 라떼, 그렇지? 이런 거지. 근데 예전에는 블랙커피라는 게 있었어요. 밀크커피, 우유를 넣은 커피, 안 넣은 커피, 블랙커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 예전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이제 이렇게 많이 먹다가 지금은 아메리카노, 라떼. 같이 써요. 같이 베트남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뭘 넣어? 그러면은 무슨 블랙커피를 마신다. 보통 이런 말이 되겠냐 이거. 여기서는 이것을 수식하는 말이 되겠지? 그리고 이건 동사란 말. 공을 뭐뭐하기를 좋아한다니까. 이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단어가 있냐? 1번 나라고 돼 있어요. 나 뭐예요? 발로 차다. 그렇지? 공을 차는 걸 좋아한다. 말 되네. 공 찬다고 그러지. 우리가 축구한다는 뜻을 써요. 나봄 이렇게. 나봄. 자, 이렇게도 쓸수 있어. 몽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명사가 됐지. 차는 공 해서 이게 축구라고 하는 명사야. 여기다가 축구를 플레이한다고 할때 우리 쩌이라는 단어를 썼지. 쩌이 플레이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바꿔서 이렇게 나봄 공을 찬다라고도 쓸수 있다는 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자, 그런데 여기다 나를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나가 무슨 뜻이야? 블랙커피 할 때. 나가 어떤 뜻이 있어요? 아이스, 얼음이란 뜻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스 블랙커피야. 그렇게 해서 말이 되는 거야. 자, 유력해. 무언은요? 무언은 사다, 구매하다. 쩌이, 쩌이, 이 쩌이 말이야. 선생님들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걸 넣은 것 같아? 하지만 아니죠. 엇, 자, 엇은 맛이.

맛이 달다 라는 뜻이에요. not 하면은 맛이 달다. 넘은 날씨가 덥다 또는 뭐 음식 같은 것이 뜨겁다 이렇게 할때 썼지? 넘 같은 거. 넘. 자, 그래서 정답은 라예요. 라. 보통 이 다의어 문항이 이렇게 다의어 모든 오지선다가 오답지들이 다 다의어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이얼을 뭐알 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것이 혹시 정답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자, 그러면 5번까지 풀었어. 이제는 문법 문항, 네 문항 남았지? 6, 7, 8, 9.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볼수 있을까? 문법 문항 뭐가 있지? 제일 우리 쉬운 것부터 한번 해 볼까? 분류사. 분류사. 그렇지? 분류사. 또, 상관없고. 빈칸 두개 있는 거 상관없고 또 어순 어순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복합문법 우리 A, B, C, D 네 문장 제시하는 거. 자, 그렇게 네 개가 있다는 거야. 자, 볼게요. 6번은 보니까 답지를 보니까 어때요? 어순 문학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치? 사용된 단어들은 다 똑같은데 어순만 지금 바꿔놨어.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지금이 몇 시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아마 친구 사이인 것 같아. 그래서 하이저 2시지? 2시 아 질문 2시야? 이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시계를 보면서 지금 대답을 하는 거야. 몇 시다라고 하는 걸그 표현을 지금 보자는 거야. 자, 1번 보세요. 하이저 우리 시간 숫자하고 저 시지? 그래서 1시, 2시 이게 하이가 2시야. 그런데 게임이 나왔네. 게임은 뭔데요? 뭐가 부족한 그런 뜻이야. 남 풋? 남은요. 우리 못, 하이, 바, 본, 남이란 말이야. 오, 다섯. 그 다음에 풋은요. 저 다음 단위야. 분이야, 분. 그러니까 5분이야. 자, 해석해 볼게. 5분이 부족한 2시.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2시 5분 전. 이렇게 얘기하지. 그 표현을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2시 5분 전. 5분이 부족한 2시. 그렇지? 지금 다른 것들은 어순이 틀려서 오답이 되는 거예요. 어순이 틀려서. 자,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지? 알맞은 거. 자, 7번. 7번은 답지를 보니까 뭐예요? 상관없고 상관없고 아니라 분류사지? 분류사. 분류사가 나왔어. 자, 분류사는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거잖아. 자, 명사 한번 봐봐. 뭐예요? 사이키 나왔네. 사이키 뭐예요? 책이잖아, 책. 그치? 책에 대한 분류사는 우리 한 권, 두권 하는 단위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건 뭐예요? 구엔이야, 구엔. 그러니까 이거는 딱 5번 하고 넘어가도 틀림없어. 그렇지? 항상 명사 앞에서 단위 명사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기출해서 쭉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지금 뭐야? 다섯하고 비어있고 책이니까 다섯 권의 책이라는 거야. 책 다섯 권. 자, 해석 한번 해볼게. 싸오.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 왜? 뚜이나. 이 뚜이는 낭. 낭은 무거운 그런 뜻이야. 와이라고 하는 것은 대와 같은 뜻이야. 영어의 소우의 뜻이야. 그렇게 그런데 강조해주는 거야. 그렇게 무거워. 이 뚜이가. 뚜이가 뭔지 모른다고 쳐봐. 이 뚜이는 왜 이렇게 무거워? We, 우리 we, a, then b. 상관없구잖아. 그치?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이다. 이유를 나타내 주는 거야. 좀 뚜이, 뚜이 속에 있어요. 뭐가? 다섯 권의 책이. 책이 다섯 권 들어있기 때문에 무거워. 자, 그럼 뚜이가 뭔지 한번 유추해 볼수 있을까? 가방이란 뜻이야. 뚜이가. 가방. 주머니란 뜻도 있는데, 가방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모른다고 바로 사전 찾아보는 거 아니야? 우리의 논리력, 사고력, 어떤 유추하는 능력도 한번 길러보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 떠는 뭐예요? 떠는 우리 종이 한 장, 두장할 때. 건은 동물, 한 마리, 두 마리. 로이, 한 짝, 한 짝이 모여서 한 쌍을 이룰 때.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에 앞에 쓰이면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이런 말이 됐고. 과는 동그란 사물, 공이라든지 과일류
예수 수박에 쓰였다. 한 통, 두 통,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지. 자, 그러면 8번 상과 노크네. 빈칸 두 개 나왔지? 동생이 터이 느껴요. 봐요. 지마이, 마이 누나가, 마이 언니가 어떻다고? 너 마이 지마이가 어떻다고 느끼니? 그 지는, 그 언니는, 그 누나는 넵 아름답다는 거지. 또 통명은 뭐예요? 총명이라고 하는 한자어였지. 총명하다. 그러면 아름다우면서도 총명하다. A면서도 B하다. 우리 그런 상관없고를 알잖아. 부어 A, 부어 B. 여기 있네. 5번. 그렇지? 부어 A면서 부어 B, B이기도 하다. 예쁘기도 하면서 총명하다. 그렇지? 유력해. 5번. 자, 한번 넣어봐. 가, A, 바, B. A와 B 모두.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그리고 G, 토이는 주어가 여기 나오고, 단지, 주어가 단지, 뭐뭐 할 뿐이다. 네오 A, T, B. 만약 A이면 조건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B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A면서 B이기도 하다. 맞지? 5번이 정답이죠. 5번 정답. 자, 이제 9번. 이제 제일 어려운 문장 형식인데, 요번 5회하고 6회는, 비교적 쉬워요. 선생님이, 이걸 낸 선생님이 아마 조금 좀 쉽게 냈나봐. 뭐가 쉬웠냐? 짧은 문장이. 보통 우리가 기출을 보면, 이렇게 끝까지 채우거나 아니면 넘어가서 두 줄이 되거든? 한 문장이. 그래서 많은 문법 요소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문장이 짧아서 비교적 다른 회차에 비해서, 다른 모의고사 회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도 한번 문법상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볼게. 역시 네 문장 중에서 두 문장은 틀렸어. 문법적으로 두 문장이 맞아. 그걸 고르는 거야. 자, 또어는 꼬 마이, 마이 선생님이지. 여선생님이 헨, 우리 칭찬하다고 해서 칭찬하는 걸 받는다. 수동태야. 자, 이게 왜 수동태인가? 자, 내가 능동태를 써볼게. 이게 주어야. 그치? 주어, 서술어. 칭찬해. 누구를? 뚜원을. 원래 이 문장이란 말이야. 목적어. 그렇지? 베트남어 어순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란 말이야. 그런데 목적어였던 게 주어 자리로 갔어. 그러니까 주어는 뭐뭐 하는 걸 받는다. 만약에 안 좋은 의미다면 당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칭찬하는 거의 주체는 누구야? 여전히 꼬마이야. 이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꼬마이가 칭찬해. 이걸 뚜원이 주어 위치해서 받는 거야. 자, 드럭이 왜 쓰였나? 드럭은 사전 찾아보면 1번 첫 번째 나오는 의미가 받다, 얻다 그런 뜻이거든. 뭔가 긍정적인 거를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꼬마이가 칭찬하는 것을 얻는다. 그래서 수동태, 긍정적인 의미의 수동태일 때 드럭을 쓴다고 그랬어. 만약에 마이 선생님이 꾸짖어, 책망해. 그런 단어가 있다고 쳐봐, 여기서. 그런 의미라고 해봐. 그러면 또어는요, 그것을 당하는 거지. 부정적인 수동태란 말이야. 그때 쓰인 수동태, 여기 be를 쓰는 거야. 왜? be, 안 좋은 거, 당하다는 뜻이니까. 우리 진료할 때 건강에서 나오는 거 있지? 뭐, 아프다, 병들다, 이런 거 했을 때 be라는 말을 썼잖아. 베트남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맞아. 그 다음에, 자, 싸우는 뒤, 후, 그런 뜻이야. 시간상으로 후에, 그리고 위치상으로 뒤에, 순서 뒤에, 그리고 왜냐, 이제 이 정도 하면 알겠지. 냐는 집이고, 왜는 볼일 보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왜라고 그랬어. 귀가하는 거. 그러면 귀가한 후에 그런 뜻이 돼. 의미가. 아빠가 떡태숙 하러 간다는 거야. 자, 우리 태숙은 체육이었지, 한자어로. 체육을 연습하다 할 때 습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운동한다, 운동하러 간다는 거야. 자, 그리고 ngai는 즉시, 바로, 동사와 함께 쓰여서 바로, 즉시 동사한다. 바로 퇴근하자, 퇴근한 후에 아버지는 바로 운동하러 가신다라는 뜻이야, 의미가. 자,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 왜냐라고 하는 건 동사잖아. 절이란 말이야. 자, 절을 이끄는 건 희야, 희. 그래서 he 주어 서술어야. 주어가 서술어 할 때란 뜻이야.
그리고 그 후회를 의미하고 싶으면 바로 싸우를 쓴단 말이야. 싸우키 주어 서술어. 주어가 서술어 한 후회란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생략돼 있어. 왜? 아빠가 퇴근하고 아빠가 운동 가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한 거야. 이상이 없어. 하나만 사용한. 우리말도 똑같아. 그래서 동사만 남았는데 서술어만 남았는데 이게 절이기 때문에 희가 와야 된다는 거죠. 희가. 그래서 싸우키 왜냐 이렇게 돼야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건 틀렸어 문법적으로. 자, 그 다음에 떳가는 모두 모든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모든 명사들. 자, 모이도 마찬가지야. 모이도 역시 모이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모든 명사들이란 뜻이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라는 걸알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서술어인데, 이 대우라는 것이 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대우가 쓰이려면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어떤 개념이어야 돼? 단수면 안 되겠지? 다 그런 뜻이니까 복수의 의미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들이 다 서술어 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 너희 모자를 쓰고 있다. 그렇지? 그런 표현이야. 자, 맞고. 나는 과거형이지 이미 먹었어 안 먹었어 밥을 많이 자낸 A 낸 B지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한다 이 앞에 V가 있어도 되고 보통 생략도 했어 왜냐하면 A여서 낸 뭐뭐여서 A여서 그래서 B하다 지금은 무언 원해요 안 먹기를 원해 그 다음에 Z가는 전혀 무엇을 전혀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엇을 전혀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전혀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먹고 싶지 않다 부정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 시간은 항상 부정을 표현하는 말이 와야 돼. 그러니까 부정 표현하는 건 뭐야? 험. 예를 들어서 험. 전혀 뭔가를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부정 표현과 함께 의문사가를 쓰면 전혀 뭐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난다 그럼 전혀 누구를 만나지 않는다 어딜 간다 전혀 어디를 가고 싶지 않다 예를 들면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부정어가 빠져 있어 그래서 여기 틀렸어 자 그래서 문장 표현이 옳은 거는 A와 C가 되겠죠 A, C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번까지 풀어봤어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좀 짧으니까 딴 때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짧은 것도 이렇게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 만약에 두 줄짜리가 되면 그만큼 문법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돼. 그래서 가끔 기출을 보면 선생님도 한참 봐. 정답이 이게 뭐지? 이렇게 한참 봐야 돼.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거야. 근데 최근 기출은 참 선생님들이 고맙게도 어떻게 이렇게 출제를 하는가? 우리 수능 특강과 완성에 있는 내용들로만 이것들을 이 문법사항을 넣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특강과 완성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은 아 이거 이래서 맞다 또는 이래서 틀리다라고 구분을 할수 있다는 거야. 예전의 기출은 우리 수능 특강과 완성에 없는 문법 요소도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리 연계 교재로 수능 연계 교재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9번 문항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게 뭐죠? 문화 문항, 다섯 문항. 자, 역시 26번은 어떤 문항이에요, 형식이? 지식을 요구하는 거지. 딱 보니까 이건 무슨 날이네. 어떤 명절 기념일 같은 날이야. 글의 내용이 가리키는 어떤 명절 기념일을 고르는 것 같아. 자, 보세요. 9월 2일이다. 맞네. 9월 2일. 어떤 날일까? 베트남에서 9월 2일이 무슨 날일까? 베트남에서 큰 ngày lễ, ngày는 날이잖아. 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 어떤 예식 같은 큰 행사. 그러니까 어떤 큰 행사일이야. 뭘 기념하는 날이야. 어떤 명절일 수도 있고, 그런 날이야. 또, 여기 지금 나이키니엠 나오는데 이게 한자어로 기념이야. 기념하다, 기념하는 날이야. 뭘 기념해? 스키엔 사건. 역시 한자어야.
한자어. 주틱 호치민, 자, 호치민 주석이 뭐뭐한

그걸에 해당하는 날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그날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인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광복절이라고 표현하지. 근데 베트남은 그날이 9월 2일이야.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 그 당시 베트남의 지도자가 이 하노이의 바딘 광장에서 많은 군중 앞에서 우리 베트남이 독립했다, 이제 독립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예, 그날을 기념해서 베트남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해석 잘했어. 그럼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지식을 요구하는 거라 이거야, 지식을. 뗏은 무슨 무슨 절할때그 절자야, 한자어로. 중투, 중추절이야. 중추절. 자, 봐봐. 나라 이름 중에 이런 나라가 있어. 중국? 중국. 그치? 한자어 개념을 알라는 거야. 한문을 알라는 게 아니라 중추절.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떼치니까 무슨 절이겠지? 웅엔단, 원단절이야. 우리로 치면 음력 설에 해당해. 베트남 최대 명절이야. 자, 그 다음에 나이 날이지. 부녀라고 그래서 부녀, 여성의 날, 베트남 여성의 날. 그 다음에 이 날은 여기 지금 이 훙부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훙왕이야. 이게 왕자야. 임금, 훙왕. 그리고 이 또는 선조할 때그 조자야. 누구냐? 우리로 치면 뭐 단군에 해당할까?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열었다고 하는 거야. 이 훙왕, 선조 후왕, 이 훙왕을 이 나이로 하면 기일이야, 기일. 사망한 날.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야, 기념하는 날.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베트남의 꼭행. 자, 꼭이 뭐야? 우리 중국 할때 나라 국자지? 국경일이야, 국경일. 이렇게 표현해, 베트남은. 뭐를요? 광복절. 광복절, 독립기념일을 베트남 국경일이라고 해. 그게 9월 2일이야. 그리고 이런 날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이제 만약에 지식문항이 나온다면 베트남의 최대 명절이야. 우리는 최대 명절이 언제예요? 음력설과 추석이죠? 비슷해. 그런데 베트남은 추석은 별로 쉬는 날도 아니야. 베트남에선. 이때 둥웬단이 가장 최대 명절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독립기념일이니까, 이런 정도를 우리가 지식 문항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26번에 5번이고, 이제 27번. 베트남 날씨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한번 해석해 볼게. 베트남의 북부 지역, 막 북이지? 베트남 북부 지역은 꼭 가지고 있어요. 사계절을. 우리 못 하이 바 모니지. 그래서 사 무어.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수원하 투덤이야. 춘하 추동. 자, 그리고 이 무어해라고 되어 있는데 해 계절이라는 거지? 이 계절이니까 해는 이 하와 같은 의미야. 여름이야. 그러니까 여름철이라고 하는 건두 단어가 있는 거야. 두 단어가. 자, 여기에서의 여름은 날씨가 보통 넘해, 더워. 그리고 있는데 뭐가 있냐? 무어가 비가 온다는 거지? 비가 많이 와. 자, 그리고 이덤은 바로 이덤이야. 겨울철. 겨울철은 날씨가 라잉해. 라잉은 뭘까요, 그러면? 추워, 차가운 그런 뜻이야. 반대말이야. 이 넘하고. 정말 추워요? 한국처럼 춥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춥지는 않지만, 이 일부 지역,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오기도 해요. 자, 이건 북부야. 북부의 얘기야.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추워. 자, 그건 그렇고 의미를 전환하는 거야.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는 지, 토이가 나왔네. 단지 뭐뭐 할 뿐이다. 단지 있을 뿐이야. 무어와 무어호만 있을 뿐이야. 두 계절만 있어요. 자, 보세요. 비가 오는 계절, 건조한 계절. 그래서 우기, 건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비가 오는 계절. 우기는 보통 비가, 러는 우리 큰 그런 뜻이지. 크게 온다. 해석에는 우리 폭우가 온다. 이렇게 썼어. 비가 많이 와. 자, 그리고 우기에는 그렇고 건기에는 우리

특히 구별해 줄때 조건이 달라진 거지. 우기에는 이랬고 의미를 전환하는 거. 그리고 건기에는 날씨가 낭놈이야. 자, 놈은 바로 이 놈이지. 여름에 더운 거. 그리고 낭은 뭔데요? 해가 쨍쨍 나는 거야. 해가 쨍쨍 나서 더워. 자, 우기는 보통 깨우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지속된다, 이어진다라고 했어. 뜨 에이 댄 비야. 자, 5월 달이지.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어져. 우기가 남부 얘기야. 자, 그리고 그건 그렇고 건기는 보통 역시 이어져. 1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했으니까 12월 달부터 내년 다음 해지. 다음 해 4월 달까지 이어진다. 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가 다른 거야. 북부는 사계절 있어. 춘하, 추동. 남부는요, 우기, 건기. 두 계절만 있다. 자, 알맞지 않은 거 골라봐. 북부에서는 사계절이 있다. 맞죠? 사계절이 있어. 북부 여름은 비가 많이 온다. 북부 여름은, 그렇지, 여기 있지? 여름에는 보통 덥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어. 역시 맞는 내용. 남부 건기는 5월에 시작한다. 자, 남부 건기가, 여기 있죠? 건조한 계절이 12월부터 그 다음에 4월이야. 이건 우기 얘기야. 우기 얘기. 틀렸네. 남부는 우기에 폭우가 내린다. 자, 여기 있지? 우기에 보통 크게 비가 온다. 폭우가 내린다. 맞고. 남부 건기의 날씨는 매우 덥다. 남부, 그렇지? 건기에는 날씨가 해가 나고 덥다. 그랬어. 뭐, 우리가 불볕더위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매우 덥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알맞지 않은 게 정답이야. 3번이죠. 3번. 이제 21번 했고, 28번. 바잉증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데, 저기, 바잉증 할때 바잉을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니에요? 베트남에 여행 가거나, 요새는 우리나라의 식당에서도 만미. 그렇지? 바게트 빵. 만미 할때그 반이란 말이야. 아, 빵이구나. 그러면 증빵? 증떡? 이런 거야. 바잉이 빵이나 떡을 의미하니까. 빵 이름이 증이야, 증. 자, 이 바잉증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 한번 골라봐. 베트남에서, 여기 지금 떼둥엔도 안 나왔네. 원단절. 우리 음력설이라고 그랬어. 음력설 그 때에 들어서. 거 있어요. 모난시. 무슨 음식이 있어? 자, 락비에시라고 돼 있지? 특별. 이란 뜻이야. 특별하다. 특별한 무슨 음식이 있어? 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 있어. 바잉증이 있어. 증빵이 있어. 증떡이 있어. 이건 뭐냐? 모난 음식인데 어떤 음식? 쨘통, 전통. 전통적인 음식이야. 베트남의 음력설의 전통적인 음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연초에 설에 떡국 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야. 자, 바잉증은 여기 지금 람이라고 돼 있죠? 원래 이 바잉증을 뭐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 취미할 때도 람바잉이라는 표현을 썼어. 빵을 만든다. 빵을 만들다는 동사야. 그런데 지금 동사, 이 목적어가 어디로 갔어? 주어 자리로 갔지? 그러니까 만드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르기 온 거야, 수동태로. 만들어져요. 니으테 나오. 어떻게처럼 만들어져? 이렇게. 어떻게? 그래서 꼭 의문문으로 물어봐. 호하니? 어렵니? 그랬더니, 자, 여기 부정 있고 호하고 람이 왔지? 람은 매우 그런 뜻인데 부정과 함께 쓰이면 어떤 의미가 된다고? 약한 부정이 된다고 그랬어. 그리 머무하진 않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 음식은 보통 만들어지는 거야. 자, 뭐뭐로.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 방법, 재료, 뭐뭐로써, 이런 뜻이란 말이야. 가오, 쌀인데, 무슨 쌀? 냅쌀이야. 자, 여기 찹쌀이지? 그러니까 가오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무슨 쌀인지 쌀 종류가 결정되는 거야. 찹쌀. 그 다음에 러우가, 콩 두자야, 한자어로. 러우가 두자야. 자, 그러면 이 싸잉은 색깔이 원래 푸른색이거든? 푸른 콩. 뭘까요? 그래서 녹두야. 녹두. 녹두. 또, 틴 런. 틴이 우리 육류 고기지? 일런은요.
돼지잖아. 그래서 돼지고기야. 이런 것들로서 이런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야. 베트남 사람은 보통 람 만들어 이 음식을 뭐뭐 하기 위하여. 자, 주어가 서술어의 내동사, 동사하기 위하여. 딱그 구문이야. 꿍또 띠엔 하기 위하여 만든다는 거야. 자, 또 띠엔이 한 단어로 선조야. 조상을 꿍이 제사하다 그런 뜻이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사 지낼 때 우리 음식을 이렇게 올리지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다. 와, 그리고 꿍냐오 서로 함께 안 먹어요. 어느 때에 들어서? 집뗏에 들어서. 자, 여기 뗏을 보세요. 대문자로 썼지? 여기 뗏은 소문자로 썼어. 그래서 이 뗏, 웬단을 이렇게 써. 대문자로. 그러면 이것이 바로 줄여 썼지만 이게 바로 이것을 의미해. 우리도 그냥 설에 이렇게 표현하지? 설이 음력 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베트남에서는 뗏에 이게 음력 설에 음력설 때에 서로 먹기 위해서,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용으로,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봐. 만드는 방법이 어렵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그랬어. 조상에게 올리기도 한다. 바로 이 얘기지? 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찹쌀록도 소고기를 사용한다. 이런 걸잘 봐야 돼. 이건 맞는 건데 이게 틀렸어. 아까 돼지고기라고 그랬지? 돼지고기. 이 부분 틀린 거고. 자, D는요. 설에 먹는 베트남 전통 음식이야. 베트남 전통 음식. 자, 그러니까 D하고 조상에게 올리는 거지. B지? 그리고 A는, C는 틀렸어. 그럼 B하고 D.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이제 29번. 대화 내용으로 봐서 밑줄진 부분과 의미가 유사한 우리말 속담.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것만 보고도 우리 할수 있다고 했어. 의사소통에서도 이런 게 나왔지. 이거과 비슷한 뭐 바꿔 쓸수 있는 것은.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그럼 뭔지. 자, 형의 오빠의 꼰짜이는 사내 자식.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그랬지. 남자 자식, 자녀.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은 까옹 키가 크고 랩자이야. 너무나 랩자이가 뭔지 몰라도 랩은 우리가 알잖아. 아름다운, 예쁜. 그리고 짜이는 뭔데? 바로 이거야. 남자가 아름다운 것을 랩자이 이렇게 한 단어야, 한 단어. 그러니까 뭐야? 미남이다.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고마워, 동생. 아, 그러니까 A가 손 아랫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대를 아잉이라고 불렀어. B를. 자, 나의 형의 오빠의 꼰짜이 아들은 공부하는데 꽤 앞에서 수식해. 상당히 꽤 로이 잘해. 그리고 쩌이 봉다 축구를 플레이하는 것 역시 매우 로이 잘해. 다 잘해? 오, 대티. 그러면 좀이 비슷하다, 닮다 그런 뜻이야. 자, 당신을 닮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빠를, 형을 닮았어요. 그러면서 형 역시, 오빠 역시 까오 키가 크고 쩌이 봄다 축구를 플레이하는 거지. 로이 잘한다. 그리고 마라고 하는 것은 뭐뭐잖아 이런 뜻이야.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잉 역시 키가 크고 축구하는 걸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B가 예스의 뜻이지. 손 아랫사람이나 친구한테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짜나오 꼰어이 마. 역시 똑같이 말을 썼어. 짜나오 꼰어이 이잖아. 이란 말이야. 강조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모른다고 쳐. 골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라볼 수 있겠지? 지금 아버지를 닮았네. 자녀가, 아들이. 그 얘기야. 형만한 아우 없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딩동댕. 그렇지? 자, 2번. 유력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세살 버릇 여든 가지 간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아니죠? 이거야.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자가 뭔지를 몰라도 이 나오는 어떤, 그래서 명사야. 뒤에서 소식해서 어떤 명사. 그리고 꺼는 알잖아. 바로 이거야. 자녀. 그 자녀. 있잖아. 그럼 자가 뭘까? 아버지란 뜻이야. 아버지. 우린 지금까지 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뭐? 같은 뜻이야. 자.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의 그 자녀 이런 뜻이야.
아버지가 이러면 자녀가 그렇다라고 한 뜻으로 쓰이는 말이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0: 2번 정답이고. 자, 이제 30번 마지막 문항 한번 보세요. 후에 궁중 악에 관한 것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여기 지금 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악이야. 궁중 음악이지. 꽁딩이 궁정, 궁중 그런 뜻이야. 후에. 자, 무슨 뜻이냐? 후에 궁정, 궁중 음악은 냐악은 쌤이라는 것이 보다라는 뜻이거든. 원래 쌤 A라 B야. 원래는 A를 B라고 보다야. 근데 A가 주어 자리로 갔어. 그러니까 수동태가 된 거야. 보여진다는 거야. 라 이하라고 보여진다. 여겨진다. 뭐라고? 한 종류의 음악이야. 꽁딩, 궁정. 가장 발전한,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이 악을, 우리 궁중에서의 음악을 악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베트남에 여러 왕조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이 후에의 그 궁정 음악이 가장 발전한 그런 궁정 음악이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 음악 종류, 장르가, 그러니까 궁정 음악이 되겠지. 보통 공연되어졌어요. 비우즈엔, 공연하다야. 어느 때에, 깍스빌레이지, 어떤 기념일, 행사, 그런 때에, 쪽남이지, 연중에, 연중, 어떤, 그, 왕궁에, 그 기념하는 때에서 공연되어졌어. 자, 근데 어디에? 냥웬 이렇게 돼있지? 베트남의 성씨 중에 웬씨가 가장 많아요. 약 40%를 차지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씨보다 훨씬 많은 거야. 이 웬이 왜 그러냐? 웅웬씨가 마지막 왕조예요. 우리는 이씨 조선이었지?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베트남은 웅웬씨야. 그래서 웅웬 국왕가야. 이게 냐가 집이란 뜻이지? 그래서 웅웬가의 그 왕조의 그 연중 행사 때 공연되어졌어. 이 음악이. 그리고 이 웅웬조가 이렇게 기간이 됐어. 자, 그리고 2003년에 이 후에 궁중 음악이 역시 유네스코에서 선정되어진 거지? 수동태야. 뭐라고? 라 이하라고. 보세요. 여기 지금 퓌버테라고 되는데 한자어야. 비물체야. 자, T로 끝났어. 물. 물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형이라고 돼 있지? 물체가 아니라는 거야. 퓌니까. 비 그런 뜻이거든.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무형 문화 유산으로 이라고 선정되어졌어. 쩐이 고르다, 선정하다 그런 뜻이거든. 현재 이 음악은, 음악 종류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미엣 알아요. 자, 우리 댄을 여기 썼는데 이 댄은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야. 원래 어디 어디까지란 뜻이거든, 댄이. 그래서 뭐뭐까지 안다는 뜻이야. 여기 지금 그 음악 종류가 되겠지? 여기 목적어야, 원래. 그리고 또 예우틱, 사랑하고 좋아해. 그 음악을 목적어였는데 이게 주어가 잘 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서 알려지는 거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알게 된 거고, 또 사랑을 받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가 된 거야. 수동태가. 그래서 드어게 온 거예요. 여기도 드어게 온게 수동태고. 자, 그러면 후에 궁중 악에 관한 것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2003년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여기 나와 있지? 자, 여기 후에가 유네스코에 의해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졌어. 2003년에. 유력한데? 이해하는 걸 알맞은 거.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아니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현재 많이 아는 거야. 베트남의 가장 대중적인 음악 공연이다. 대중적인 것이 아니야. 궁중 음악이에요. 궁중 음악. 베트남에서 가장 발전한 궁중 음악의 한 형태야. 웅웬 왕조 시기 민간에서 공연되었다. 민간이 아니라 궁정 음악이라는 거야. 그 왕궁 내에서 한그 음악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웅웬 왕조에서 1년에 한번 공연되었다. 혹시 이걸 틀린 학생들이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자, 이건 뭘 봐야 되냐? 연중에 깍즈블레라고 돼 있지? 자, 여기 깍을 보세요. 깍은 뭐뭐들 하는 복수란 말이야. 자, 즙은 어떤 기회, 때란 뜻이야. 레는 어떤 행사. 그래서 어떤 기념하는 행사, 명절이라든지 기념하는 행사들 때에 들어서 공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년에 한번 공연되었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야. 이제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잘 그런 부분을 해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뭐뭐만 또는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의심을 우리가 해봐야 돼. 의심을 해봐야 돼. 자, 여기까지 해서 그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것은,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5회차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 이제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번째 강의를 하면, 우리 5회차 모의고사의 16 의사소통 문항까지 풀게 되지. 그러면 딱 절반 푸는 거야. 총 10개 중에서. 그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딱 잡을 수 있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 그럼 의사소통 문항을 미리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청소년 마약 예방 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 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1899-0893으로 전화해 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봉자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수업이 되겠고요. 오늘은 교재의 마지막 부분 19강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기출이 되었던 그런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가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강과 기출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도 기출문제 나머지 두 번째 파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강 먼저 볼게요. 자, 미출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요. 미출친 부분을 보시면 전부 다 S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는 문장의 끝에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문장의 중간에 들어갔을 때 단어의 중간에 들어갔을 때 모음과 모음 중간에 들어가면 또 즈 발음이 나기도 하고요. 또 물론 그 단어의 제일 앞에 위치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레꼴꾸멍스 엉 막스라고 해서 학교는 3월에 시작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3월 막스라고 해서 얘는 끝에 자음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2번은 일리 언 우아조 슈롤 라브 나무 위에 새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아조에서 이거는 모음과 모음 중간에 S가 있기 때문에 얘는 즈 발음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계속해서 3번 볼게요. 도마 세몬 아니벽세라고 해서 얘는 스 발음이 나죠. 내일은 나의 생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4번 볼게요. 파스모아 뉴스 크로스 일드 플레 나에게 설탕을 좀 건네줘. 스가 되겠습니다. 5번, Brest se trouve à l'ouest de la France. Brest는 이런 프랑스의 서쪽에 있습니다. 루에스트, 스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는요, 즈 발음이 나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S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하나 더 첨가하자면 S가 두 개일 때는요, 모음과 모음 중간에 들어가도 이렇게 스 발음으로 나죠.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제 2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첫 번째 문장, 있네빨라. 그가 여기 없어. 줄루 빈칸 뿌리다. 내가 나중에 뭐뭐 할게. 있네빨라 보통 이제 전화 대화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두 번째 문장, 주무 빈칸 비앙 르노 데 백손.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뭐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그가 없어. 내가 그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 하플레 동사의 변화형 하펠 쓰면 되겠고요. 스 하플레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난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레브는 르베라는 동사이죠. 들어 올리다가 되고요. 대명동사로 쓸 르베가 되면 일어나다라는 뜻이죠. 꾸흐는 꾸히흐 달리다라는 뜻이고, 페어는 문 같은 것들을 닫다. 그 다음에 수에 때는 바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A가 주는 물성바 비행. 컨디션이 안 좋아. 제말 빡뚝. 나 여기저기 아파. 비가 주뚜껑 쎄 여달래 쉘르 메디슨. 나는 좀 너가 병원에 좀 가기를 바라는데 병원에 가기를 조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A가 쥐야 해종. 네 말이 맞아. 매 하지만 주네 빨렸던 내가 시간이 없어. 뽀싸 그렇게 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비가 일니어나 윈아 생미닛 앞에 걸어서 5분 거리에 하나가 있다라고 했어요. 오니방 상 우리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그럼 걸어서 5분 거리에 뭐가 있을까요? 볼게요. A가 내가 지금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겠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1번 우에라 파마시 약국이 어디야? 라고 하니까 B가 걸어서 5분 거리야. 5분 거리 하나 있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1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답은 아니겠죠? 알맞지 않은 것이니까. 2번, 이 아틀린 파마시 프레디시 이 근처 약국이 하나 있니? 있죠? 5분 거리에 있다. 쓸수 있어요. 3번, 셋째, 우스 토블라 파마시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너 아니? 가능합니다. 4번, 뽀꾸와 쥐에잘레 알라 파마시 너왜 약국을 가려고 하니?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약국을 간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알맞지 않겠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에 비뚜무지 으꺼멍 알레 알라 파마시. 약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갈수 있는지를 나한테 얘기해 줄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4번 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얘가 Excusez-moi, mon fils a perdu notre chien dans le quartier. 실례합니다. 제 아들이요. 이 동네에서 우리 강아지를 잃어버렸네요. Est-ce que vous avez vu ce chien sur la photo? 이 사진에 있는 이 강아지를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비가 주스이 데졸레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흑양아 당라 포토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따운데 기다려 보세요. 쥐에비 쉬앙 검사 저 이렇게 생긴 이와 같은 강아지를 봤어요. 덩르박 공원에서요. 일리야 디미닛 10분 전에 봤어요. 애가 vraiment 정말요 라고 하면서 nous sommes nouveaux dans le quartier 저희가 이 동네에 새로 왔거든요. 부페부무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뭐뭐뭐?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가는지 또는 뭐 공원이 어디 있는지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비가 스네빨웬 멀지 않아요. 알레뚜 두아 직진으로 가시고요. 쭉 가시고 그 다음에 비포네 라퍼메휘 아두아투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길로 가세요. 본느 샹스 행운을 빕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들어갈 말 알맞은 거 볼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1번, 아베끼 일레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니죠. 2번, 우우 사비떼 당신이 어디에 사시는지를, 저 이건 궁금해하는 상황이 아니죠. 꼬모 이 알레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를, 이거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푸쿠와일레 빡지 그가 왜 떠났는지 아닙니다. 5번, 꼬모 후 헝트레 당신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니죠. 그래서 4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길을 알려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애가 옹스 부와 아미디 드벙을 라갸. 우리 기차역 앞에서 정오에 만나자. 사트바 괜찮겠어? 라고 했어요. 비가 슈퍼 세타 15분 뒤 쉐 부와. 그럼 좋아. 우리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어. 애가 트레비앙 아주 잘 됐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니까요. 비가 아삐에라고 대답을 합니다. 걸어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걸어서 간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A는 거기에 어떻게 갈 거니라고 하겠죠. 볼게요. 1번 G E Zale 너 거기에 갔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갔냐 안 갔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은 Du viens tu? 너는 어디에서 왔니? 어디 출신이니?라는 거죠.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3번에 Comment vas-tu? 너 어떻게 지내니? 이건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4번, Tu n'es pas d'ici? 너이 동네 사람 아니니? 여기에서 이곳 출신이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얘도 정답이 될수 없겠어요. 5번에 Comment y vas-tu? 너는 거기에 어떻게 가니? 그죠? 걸어서 가.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대답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Je pars en Italie pendant ses vacances d'été. 나는 여름 방학 동안에 이태리로 떠납니다. 비가 뭐라고 물어봐요? Et non, en bateau. 아니, 배를 타고 갑니다. 비가 c'est super. 멋지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배를 타고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교통수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 역시 어떻게 가느냐 또는 뭘 타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볼게요. 1번, par où tu y vas? 어디를 통해서 그곳으로 가시나요? 그곳에 가시나요? 아니죠. 2번, pourquoi tu pars? 왜 출발하시죠? 왜 떠나죠? 아닙니다. 3번, tu pars avec qui? 누구와 함께 가시나요? 역시 답이 아니고요. 4번에 tu prends le train? 기차를 타시나요? 아니요, 배 타고 가요. 4번이 정답이겠죠? 5번, d'où vient le bateau? 배가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6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통에 대해서 오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지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번 볼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쥘과 아나이스의 대화예요. 쥘이요. C'est une photo de mes amis. 내 친구의 사진이야. 친구들의 사진이야. 라고 했어요. 아나이스가 Là, c'est toi à côté de la grande fenêtre. 너가, 쥘, 너는 큰 창문 옆에 있는 사람이 너구나. Est-ce garçon blond? C'est Dominique? 금발의 이 아이는 도미니크니? 라고 했어요. 아니, non, c'est Lucas라고 했죠. 그 Lucas는 금발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Jules은 큰 창문 옆에 있는 거예요. 그쵸? 정리해 가면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도미니크 에라엉 파스트 루이. 도미니크는 루카와 마주보고 있어요. 그쵸? 얘는 도미니크가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 격송 에따 고시 너의 왼쪽에 있는 저 소녀는 누구니? 라고 하니까 일레 브레몽 망스 정말 날씬하다. 일사 뺄 껑땅 에 일레 망스. 걔 이름은 껑땡이고 걔는 날씬해 라고 합니다. 그럼 볼까요? 1번 껑땡이는 잘생겼다라고 했는데 잘생겼다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았죠. 1번 아니고요. 2번 도미니크는 금발이라고 했는데 금발은 뤼까가 금발이에요. 쥐는 작은 창문 옆에 있다라고 했는데 큰 창문 옆에 있다라고 했죠. 껑땡이는 뤼까의 뒤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껑땡이는 뤼까랑 마주보고 있어요. 그죠? 뤼까는 도미니크의 맞은편에 있다 그랬죠. 뤼까 도미니크 맞은편에 있어요. 맞아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7번처럼 이렇게 막 누구와 누구와 자리가 잡고 있고 막 사진에서 막 누구를 묘사하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치도 막 여러분들이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저처럼 아까 옆에다가 막 쓰시면서 풀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막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를 풀때 귀찮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반드시 옆에 메모를 하시면서 풀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8번 볼게요. 문화 문제인데요. 프랑스 해외 영토에 관한 거예요. 그를 위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Les Drôme Côme se trouvent loin de la France et de l'Europe. Drôme Côme은요, 프랑스와 유럽에서 멀리 있습니다. Mais tous font partie de la France. 하지만 그 모든 것이요, 프랑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D'un côté, il y a les Drôme. 하나는 Drôme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La Martinique, La Guadeloupe, La Guyane, Mayotte et La Réunion.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Ce sont des départements français comme les autres. 이것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도입니다. Mais ils sont très loin de France. 그것이 비록 프랑스에서 아주 멀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랑스의 도에 속합니다. 또 노트 꽃대에 또 한편으로는 일리아 레꼼, 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생박텔레미, 생마르탕, 생피에르미클롱, 왈리스 푸뚜나, 에라 폴리네즈 프랑세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Les comtes sont un peu différents des départements français. 이 comtes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외 집합체인데 이것은 프랑스의 도와는 약간 다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본문에서 한번 봤던 기억나실 거예요. 도움과 꼼은 조금 다르죠. 해외 데파르트망이고 얘는 해외 집합체이죠. 그럼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면요. 해운이용은 도움에 속한다라고 했어요. 도움 중에서 해운이용 있어요. 그쵸? 맞고요. 2번은 도움꼼은 프랑스의 일부이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왈리스의 퓨뚜나는 꼼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맞죠. 꼼무죠. 유럽에 있는 프랑스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쵸? 여기 아까 처음에 나왔죠? 그다음에 꼼무는 프랑스의 도와 같다라고 했는데 도와 조금 différent, un peu différent,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영토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명사의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번쯤은 눈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9번 볼게요. Avoir un poil dans la malle. Dans la main 이라고 하는 밑줄진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 볼게요. 그러니까, Oscar, tu as fini ton travail, Oscar. 너일 끝냈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En fait, je ne l'ai pas encore commencé. 사실, 아직 시작 안 했어. 애가, 그와 뭐라고? Toujours pas? 아직도 시작 안 했다고? 그거죠. Mais tu as vraiment un poil dans la malle. 너 정말 손에 털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비가 언허게 당싸맨 비가 자기 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을 보면서 깨스크 찌브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손에 털이 있다니라고 하면서 손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애가 avoir un poil dans la main en français 그 손에 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프랑스어로 c'est pour décrire une personne comme toi 너와 같은 사람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야라고 합니다. Je l'ai dit puisque 내가 그것을 말했는데 왜냐하면 지나 aucune envie de travailler. 네가 전혀 일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너한테 쓴 거야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끝냈냐라고 애가 물어봤는데 B는 심지어 시작도 안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요? 1번 게으르다 인 거죠. 몇 번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가 안 들으니까 내가 이 표현을 얘기한 거야.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성급하다, 부지런하다, 몸에 털이 많다. 이건 너무 좀 직관적으로 쓴 거죠. 그다음에 일을 잘해낸다 이런 거 관련이 없습니다. 9번에 1번의 정답이에요. 자, 10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부정법에서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1번에 Il espère être libre bientôt라고 나오죠. 그는 곧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에스페하의 동사는요 전치사 아 없이 그냥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이죠. 그래서 아가 필요 없어요. 1번의 정답입니다. 2번에 Nous pensons partir en France. 우리는 프랑스로 떠날 생각이다. 뻥스의 다음에 동사 원형 올수 있어요. 그죠? 3번 Je préfère marcher dans le jardin. 나는 정원에서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 역시 préfère도 동사원형 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4번, vous devez vous soigner.
수아니에, 무시우. 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돌보셔야 됩니다. 역시 드부와도 동사 원형 취할 수 있어요. 5번, El se conte jusqu'a 10 en español. 그녀는 스페인어로 10가지의 숫자를 셀수 있다. 사부와 동사 원형,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줄 안다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볼게요.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문장, Ils sont prêts à죠. Être prêt à partir.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Cet enfant n'arrête pas 뭘까요? 이 어린이는 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고 할때 동사 앞에 the가 오죠. 그죠? 그래서 아하고 드가 들어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문을 잘 모르셨다면 다시 정리를 해 두시고요. 12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Elle est très contente. 그녀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La lettre de son mari.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편지를 뭐뭐 해서, 뭐뭐 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문장이 하나예요. 지금 L부터 시작해서 마침표 하나로 끝나고 있죠. 그런데 남편한테 편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시켜 줄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사만 나온다면 문장이 두 개여야 되거나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뭐죠? 동시성을 드러내면서 문장을 묶을 수 있는 거, 제롱디프죠. 그래서 제롱디프의 형태가 있는 5번이 정답이죠. 그녀의 남편의 편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원인을 또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요. 제롱디프는 받음으로 해서 그녀는 아주 행복하다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흐스부와 동사 원형이고요. 이거는 복합 과거형, 현재형, 그리고 반과거형으로 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19강까지의 문제는 전부 다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기출문제는 2023학년도부터 6월과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오답을 많이 나타냈던 문제들이나 아니면 조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로 골라서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요, 제가 게시판에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이건 1점짜리 문제로 나왔지만 사실은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정답을 찾는 건 힘들지 않지만 이 틀린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쓰셨을 때그 정답 자체가 조금 철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번은 엘 부하들로 그녀는 물을 마신다 라고 했을 때 부하고 동사의 3인칭 단수형 맞게 쓰이고 있고요. 일 아펠 에소나미. 그는 그의 친구를 부른다라고 할때 역시 올바르게 쓰이고 있고요. 4번은 일 포듀 프로마지. 치즈가 필요하다. 역시 맞고요. 뒤번에 부 슈아지생 리브. 당신은 책을 한권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슈아지어 동사는요 이군 동사이죠. 그래서 슈아지 다음에 SS, 으, 제드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스펠링이 굉장히 혼동이 가는 그런 동사이죠. 그래서 D번이 정답이었고요. 2번에는 누 망종 데캡이라고 해서 망죄는 원래 1인칭 복수가 망공으로 돼야 되지만 일군 동사의 규칙에 따르면 그렇지만 죄의 경우에는 오가 나왔을 때그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하나 더 첨가해주는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얘도 올바르게 쓰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에는요,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5번 문제였는데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Mon père a attrapé un pincan poisson jeudi dernier'라고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의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셨대요. 물고기를 잡으신 건데, 그 물고기 앞에 뭐가 있는 거죠, 형용사가. 그럼 두 번째는 'Les Français', 프랑스 사람들이요. Passe un pincan deux heures par jour à table라고 합니다. 식탁에서 하루에 2시간을 보낸대요. 그런데 어떠한 2시간을 보낸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떤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대략

2시간을 보내요 라고 했을 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go가 되겠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았고요. 그리고 on go 그러면 대략적으로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대략 2시간을 보낸다 해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봉은 좋은이고요. 보는 잘생긴, 루는 무거운, 5번은 일반적인 이란 뜻이죠. 첫 번째 빈칸에 고 빼고는 거의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4번 루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애가 몽슈 옴푸아 부엌 따블로 보고 대주네라고 하죠.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테이블 하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비가 위, 네 라고 하니까요. A가 저희 세 명이에요 라고 대답하죠. 루솜 투아. 그러니까 비가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원수를 물어봤으니까 세 명이라고 했겠죠. 보기를 보면 A번 사페 콤비엔 얼마인가요? 가격이죠? 아니고요. B번에 셀르 콤비엔 날짜가 며칠인가요? 아닙니다. C번에 부제트 콤비엔 몇 분이시죠? 가능하고요. 뿌 콤비엔 드 백소는 몇 분이신가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C와 D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왔던 표현이죠. 그 다음 10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유나가요. 껑 슈블레스 빠세 껄껑 드방 모아. 내가 내 앞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려고 할 때는 게스쿠 주프 디강 프랑세 프랑스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는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내용이 뜨뿔 생플로몽 디 너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라고 하죠. 뭘까요? 먼저 가세요. 아프레 부가 되겠습니다. 당신 후에 제가 갈게요 라는 의미로 2번 엑스큐제 부와 실례합니다 라는 거고요. 3번에 주먼 업규부는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거죠. 4번에 부제창띠 친절하다. 5번에 주부정부 이거는 이제 내가 너 당신으로 인해서 화가 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앞에 부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13번 갈게요. 메모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클로드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신 거예요. 엄마가 클로드, tu te souviens quand on a invité la famille de Laura à dîner avec toi? 라고 하죠. 클로드야, 너 기억하고 있니? 그 이야기를 우리가 invité la famille de Laura, 로라의 가족을 저녁 8시 식사에 초대한 거 기억하고 있지? Je vais faire du poulet à la coréenne. 한국식 닭고기 요리를 엄마가 만들 거야. 근데 그 요리가 뭐냐면요. Le plat préféré de Laura래요. 로라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래요. S'il te plaît, rentre avant 18h pour m'aider comme tu me l'as promis. 라고 했어요. 부탁인데 6시, 오후 6시 전까지 돌아와.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가 엄마한테 그것을 약속했던 것처럼 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보자. 아주 딸래 엄마가 라고 하고 있죠. 알맞은 거 볼까요? 로하는 한국식 닭 요리를 좋아한다. 맞아요. 정답 1번이죠. 2번. 클로드는 20시에, 8시에 귀가하기로 엄마 약속을 했나요? 아니에요. 8시에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고, 6시 전에 온다고 했죠. 로라의 가족은 8시에 저녁 식사를 시작한다. 18시에. 이런 말 없고요. 클로드는 저녁 식사 전에 로라의 집으로 간다? 아니에요. 5번, 로라의 가족은 한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13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의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었고요. 23번 볼게요. 요거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루기 옹팡 페까라고 했어요. 우리 페까 먹을까라고 했어요. 미나가 빠가동 뭐라고? 그 루나가 루기 페까 페까라고 하는 거는 사브디우 카페 앙 베를랑 베를랑으로 카페를 의미해라고 했어요. 베걸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절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페까가 앞에와 하고 뒤에

문자를 뒤바꾸면 카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베얼랑이라고 합니다. C'est la langue des jeunes. 이거 젊은 애들이 하는 언어야. On parle verlan pour s'amuser en inversant les syllabes dans mots. 그래서 단어의 음절을 바꾸는 거예요. 엔벡스에 그럼 바꾸는 거예요. 도치하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베얼랑을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미나가 아, 위, 아, 그렇구나. Je vois, 알겠어. Par exemple, je peux dire si mer pour Mexi. 아, 그러면 예를 들면 맥시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시메흐라고 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것도 앞하고 뒤하고 음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로 오고 얘가 뒤로 가겠죠? 그래서 맥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에 있었어. 오, 맞아. 알라가 또 나비. 그렇다면 너의 생각에는 토메라고 하는 것은 엘르베랑 듣겔모. 어떤 단어의 베랑일까라고 물어봤어요. 미나가 facile, 아우 쉽지. 그거는 뭐뭐야? 라고 하죠. 톰에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음절을 바꾸면 토하고 매니까 얘가 앞으로 오고 얘가 뒤로 가면 매, 토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이거 조금 푸는데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이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1번의 매은 어머니, 2번의 메띠오 일기예보, 4번의 메띠의 직업, 5번의 목소 조각이죠. 자, 재미있는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29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이라고 했죠. 자, A번은요. J'ai une mauvaise nouvelle. 나쁜 소식이 있어요. 듣고와 싸지 띨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에 관한 이야기니? 라고 물어보죠. 싸지르 드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에 관련되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죠. 일단 B번에 Il est sorti de quelle heure? 너는 몇 시로부터 출발했니? 이게 이상하죠. 몇 시에 떠났니? Il y a une heure. 한 시간 전에요. 라고 해서 여기는 드가 아니라 아를 써야지 맞겠죠? C번, tu es pour ou contre? 너는 찬성이야, 반대야? 라고 물어봤어요. Je sais pas quoi répondre.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쓸수 있겠어요. C번 맞고요. D번에, dans quelle raison tu reviens? 너는 어떤 이유로 다시 돌아왔니? J'ai oublié mon sac. 내 가방을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요, 이유를 나타낼 때는 덩을 쓰지 않고요, 뿌어를 씁니다. 그래서 뒷번도 옳지 않아요. 29번에는요, A하고 C니까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알아두시고요, 이거 조금 어려웠던 문제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모의평가로 넘어갈게요.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빈칸을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쥐에 토망쥐 난 너무 많이 먹었어. 주무성 그래서 느끼고 있다. 어떻게 느끼고 있대요? 비가 무아우씨 나도 그래. 옹스포맨 우리 산책할까? 애가 농 아니 르땅 에 빈칸 엄플리스 일바 플리보아. 날씨가 어떻고 게다가 비가 올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되겠죠. 1번의 아스는 충분이고요. 2번의 주언드는 젊은이죠. 3번의 루후가 무겁다는 거죠. 내 몸이 무겁게 느껴져. 그리고 날씨가 무겁다, 후덥지근하다. 그래서 비가 올것 같다라고 할수 있는 형용사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4번의 핫비드 빠른이죠. 5번의 구구멍은 식도락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6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Tu peux fermer la porte s'il te plaît? 문을 좀 닫아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뭐라고 하니까 Merci, c'est gentil 라고 합니다. 고마워. 너 진짜 친절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 Entendu 라고 하는 거는 응,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낙하고도 맞죠? 응, 그런 거고요. 알겠어, 이런 거고요. 3번에 bien sûr, 물론이지. 가능하죠. 아스모멍은 그때에 아니죠. 4번이 알맞지 않아요.
5번 꿈집을 네가 원한다면, 그쵸? 이것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위가 복이 없잖아요. 6번에 보통은 그러니까 뭐 닫아줄 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 위응 이렇게 할수 있는데 위가 없고 그위 대신에 쓸수 있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0번이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요, J'ai envie de manger du poulet. Et toi? 라고 해요. 나는 닭고기를 먹고 싶은데 너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Avoir envie de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바라다죠. 그러니까 B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Je préfère prendre du poisson 이라고 합니다. 얘는 닭고기인데요, A는. B는 푸아송이라고 지금 생선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의견이 다른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A번은 무아농,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쓸수 있겠습니다. 빠 무아, 나 아니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 C번은 빠아 무아라고 했어요. 아가 앞에 들어가게 되면요. 소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요건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D번은 무아 농뿔리라고 돼 있잖아요. 무아 농뿔리는요. 대답을 했을 때 상대방이 먼저 부정문으로 나와야지 되는 전제 조건이 있죠. 부정문에서 나는 닭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도 역시 닭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라고 할때그 부정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부정해. 거기에 동의해라고 할때쓸수 있기 때문에 얘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와 B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B하고 C를 잘 보시면 아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혼동하지 마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나왔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찾기 앱이 안내하는 곳의 위치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길찾기의 지도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가 2023학년도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것도 볼게요. 자, 푸고 알리 알로피탈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알레 뚜투아 직진을 하고요. 에 퍼네 라 두제메 후이 아투아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길로 가래요. 그럼 직진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길이 지금 두 개잖아요. 하나, 두 개, 오른쪽에 있는 길에서 가라는 거죠. 두 번째 길로. Puis la troisième à gauche래요. 그러면 세 번째 왼쪽.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길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 당신의 왼쪽 편에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C'est sur votre gauche라고 되어 있죠. 왼쪽 편에라고 했을 때 우리가 sur를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찾기 앱이 안내하는 곳의 위치는 B가 되겠죠. 요거는 길찾기의 그런 문장을 다 알아야 되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그동안 출제가 좀안 되었다가 요때 좀 출제가 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나왔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는 꼼비행이 이렇게 다섯 개가 다 들어가죠. 이 꼼비행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까지도 자주 물어봅니다. 사실은. 꼼비행이 쓸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약을 해서 물어보는 건데, 19번의 문제는 뭘 물어보는 것이었을까요? A번을 보면, Il fait très chaud aujourd'hui.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B가 c'est vrai, 맞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A가 environ 30 degrés 라고 하죠. 35도래요. 그러면 기온을 물어봤잖아요. 얘는 날씨가 몇 도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볼게요. 1번은 il fait combien 이라고 했어요. il fait combien은 날씨를 물어보는 거죠. 온도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1번이 정답이었고요. 2번에 il sont combien은 에트르 동사를 쓰게 되면 이때는 사람의 인원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민원수였고요. 3번은 일견.

형태인데요. 부정, 대명사, 그리고 부정형용사를 같이 묶어서 나왔던 겁니다. 쭈가 나오면 사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발음도 똑같지만 스펠링이 다 다르고요. 어떤 때는. 그리고 또, 물론 발음이 안 나는 것과 발음이 나는 똑같은 형태도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시면 A가 Je prends le coréen avec mes amis 라고 되어 있죠. 나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Le soir 라고 나옵니다. 저녁에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복수가 지금 되어 있어요. B를 보면 Ce n'est pas très difficile. 아주 어렵진 않니? 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약간 어려워. 매 하지만 nous sommes 우리는 뭐뭐다. Très contente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뚜 나왔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뚜는 일단 부정 대명사하고 부정 형용사가 있죠. 뚜 단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남성 복수 그다음에 여성 단수, 여성 복수로 이렇게 형용사가 네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대명사에서는요, 여성 복수 형태는 없고, 뚜스라고 발음을 해야 되죠. 복수로. 그 다음에 뚜뜨, 이렇게 여성 복수의 형태가 있고요. 또 뚜라고 하는 남성 단수의 형태가 있었죠. 그럼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A에는 레 수화가 있어요. 뒤에 명사가 나오죠. 수화라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빈칸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정 형용사 형태의 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복수에서 우리가 부정형용사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는요, 남성 복수 형태, 이것이 되는 거죠. 이때 조심할 점은, 이때의 뚜는 부정형용사이기 때문에요, 뚜스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죠. 뚜, 레, 수화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르셨어야지 되는 거고요. 비번에 ce n'est pas très difficile 어렵지 않냐라고 했을 때 약간 어려워 하지만 우리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형용사를 보시면요 nous sommes très contentes라고 나와요 지금 여성 복수의 형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누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여성 복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우 만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형용사가 나오지 않겠죠. 여기는 대명사가 나오겠죠. 우리 모두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의 형태를 써야 되는데, 모두의 형태는 부정 대명사에서 뚜스와 뚜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꽁땅뜨에서 여성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얘는 뚜스가 아닌, 뚜뚜로 써야지 올바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오답을 나타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앞에 거는 뚜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거는 뚜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1번을 골랐는데, 이거는 이걸 보고, 하나는 똑같은 형태니까, 이 출제자가 하나는 형용사로 냈고, 하나는 대명사로 냈구나, 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함정에 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으로 굉장히 많이 골랐는데, 사실 요거는 이것이 포인트였죠. 이두 번째 문장은요. 두 번째 빈칸에 대한 핵심은 이 꽁땅뜨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뚜스라고 해서, 그래, 뚜스 발음 나는 거 선생님이 강조했지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성 단수의 형태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성 복수의 형태, 여성 복수의 형태죠. 남성 단수, 그리고 요거는 대명사, 남성 복수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어렵게 나오면요. 뚜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23년도 9월 모의평가를 30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7번부터 30번까지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조금 쉬워진 듯 하지만 또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하나 정도는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될 만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0: 사례들을 위주로 제가 지금 뽑고 있는데, 30번 같은 경우에는요, 전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치사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고 또 전치사가 있고 없고의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치사는 무조건 외우셔야지 됩니다. 수거처럼 이어져 있는 전치사도 외우셔야 되고 또 부정법편에서는 부정법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형태도 아인지 드인지를 반드시 외우셔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종 데시데드 빡지흐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떠나기를 원했다라고 했어요. 떠나기를 결심했다. 원했다가 아니죠. 떠나는 것을 결정했다. 결심했다인데 사실 이거가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그냥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프랑스어에서 뭐뭐뭐를 하기를 결정하다라고 할 때는요. 데시데드 쓸수 있죠. 데시데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 문장입니다. 2번을 보시면요. Il m'a souhaité pour réussi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내가 성공하기를 원했다, 기원했다 라고 하는데 문장을 잘 보시면 이거는 그가 나한테 원한 거잖아요. 내가 뭐 하기를 원한 거죠? 성공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뿌후가 있으면 뿌후는 뭐뭐 하기를 위해서 또는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원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성공하는 거에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기를 바랬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호가 조금 어색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이때는 부호를 쓰지 않아요. 그렇죠? 수에 때는 요럴 경우에는 드를 씁니다. 그래서 일마 수에 때드 헤유시라고 써야지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주어하고 그 수에 때 뒤에 나오는 그런 행동의 주체가 다를 때는요. 앞에 동사 원형 앞에 드를 써서 일마 수에 때드 헤유시라고 써야지 올바른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주티엔 아라는 게 나옵니다. 주티엔 아부 조프레 앙 꺄도라고 나오는데 뜨니흐라는 동사의 변화형이죠. 티엔은. 뜨니흐는 원래 하나로만 쓰이면 그냥 단독으로는 물건을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문의 형태로 많이 보셨을 건데요. 뜨네나 띠엔 그러면 물건을 건네줄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뜨니흐가 아가 되면요. 또 뜻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뭐 하기를 바라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뜨니 아 동사 원형 하면은 무엇을 하기를 바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해석은요.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주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치사가 나와서 원래 본래 가지고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동사의 뜻이 전혀 바뀌는 이런 동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구문이기도 한데요. Ça m'a fait du bien de chanter avec lui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런 구문이 있어요. Faire à 사람 du bien de 동사 원형 이런 구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누구로 하여금 de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de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누구누구에게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 Ça m'a fait du bien.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됐다. 여기까지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움이 됐냐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드 동사 원형을 씁니다. 드 샹테 아벡 루이. 그와 함께 노래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요거는 좀 구분을 알아두셔야지 되는 겁니다. 요거 예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요거 밑줄을 5개를 여기다 그었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어가지고 순서로 맞추는 건 슬 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구문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5번을 보시면 일세 대페시 뿌고 늦바 먼게르 뮤스라고 나오죠.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둘렀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서두르다니까 이것도 맞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30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강의 문제와 기출문제를 몇 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교재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보시고, 한 번에 정리를 해보시고, 문제도, 기출문제도 풀어보시면서 계속해서 모르는 거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4강이고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드디어 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별은요,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다 어려운 문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 포인트 짚고요, 이제 필수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이번 시간은 숙제를 조금 많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올 것들 아셨죠? 꼭 숙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포인트부터 볼게요. 자, 주요 출제 포인트. 별의 표면 온도, 그 다음에 별의 광도. 특히나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된 이러한 물리량들, 그 다음에 별의 광도와 크기와 관련된 것들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꼭. 그리고 별의 진화. 이 별의 진화는요, 진화 자체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진화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면 문제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 진화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그 다음에 HR도, 그 다음에 별의 물리량을 같이 묶어서 종합 선물 세트, 그 종합 선물 세트의 중심에 별의 진화를 두고 문제를 내는 게 일반적인 구성. 그러니까 별의 진화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를 좀 많이 풀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로 뭔가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는 걸 더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별의 진화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좀 많이 풀 필요가 있다. 아셨죠?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진다. 됐죠? 이런 생각 하시고요. 이제 필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별의 표면 온도.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얘기할 때 흑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별을 가정을 합니다. 흑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사하는 모든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복사에너지를 모두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 쉽게 얘기하자면 빛이 들어와요? 그럼 빛을 전부 다 흡수합니다?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것만큼 빛을 방출한다. 그런 가상적인 물체를 우리가 흑체라고 하는 거고 별도 흑체라고 가정을 해서 뜨거운 것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를 우리가 흑체 복사라고 하는 거고 이 흑체 복사는 연속 스펙트럼의 특성을 보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흑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흑체, 이상적인. 요 녀석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 세기로 표현을 하면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하고 그 흑체 복사 곡선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가상의 이 흑체에서 방출되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의 그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그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 플랑크 곡선은 이 흑체, 이 가상의 흑체의 표면 온도가 얼마큼 높으냐에 따라서 플랑크 곡선의 개형이 결정이 난다. 자, 그래서 플랑크 곡선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표면 온도가 6000K인 녀석,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 파장에 따른 세기를 다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그으면 이런 곡선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5000K인 녀석은 이런 곡선이 나온다는 거고 4000K인 녀석은 이렇게, 3000K인 녀석은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복사 곡선의 개형이 결정이 난다. 아셨죠? 온도에 따라서 오직. 아셨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대 방출한 에너지, 그걸 가지고 플랑크 곡선을 만들어내는데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 이 플랑크 곡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된 요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요 플랑크 곡선의 특징, 선생님이 지금 몇 가지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자, 첫 번째 특징 뭐냐면, 자, 플랑크 곡선은요, 매끄럽다. 매끄러워요. 보면 굉장히 매끄럽죠. 굉장히 매끄러워요.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걸 흡수선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삐죽 나와요. 우리가 이런 걸 방출선이라고 하는데 플랑크 곡선, 아주 이상적인 플랑크 곡선은 흡수선과 방출선이 없어요. 굉장히 매끄러워요. 아셨죠? 적어요. 두 번째 특징 뭐가 있냐면 플랑크 곡선은 겹치지 않아요. 요 곡선과 요 곡선이 겹치지 않는다고. 온도가 다르면 무조건 다른 개형을 갖게 되는 거고 온도가 높을수록 똑같은 파장에서는 더 큰 에너지를 낸다. 똑같은 파장에서는 더 큰 에너지를 낸다. 무조건 뜨거운 역에 에너지를 많이 낸다. 겹쳐지지 않는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플랑크 곡선 잘 보면 온도가 높은 녀석일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람다 맥스라고 합니다. 람다 어디다 쓸까요? 람다 맥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 맥스라고 하는데 이 람다 맥스가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람다 맥스가 짧다.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일수록
짧은 파장대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적으세요. 아셨죠?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 한다. 적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요 복사 곡선의 요 아래 면적, 요 아래 면적, 이 곡선, 자, 6000K 이 녀석, 요거의 아래 면적 있죠? 요 아래 면적은 뭐랑 관련 있어요? 표면 온도의 내제곱과 관련 있어요. 표면 온도의 내제곱. 표면 온도가 높아요. 지금 3000K랑 6000K 있죠? 지금 얘가 6000K인 3000K보다 온도가 2배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복사 곡선 아래 면적은 2의 내제곱이라고, 16배. 아셨죠? 그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리하셔요. 숙지입니다. 아셨죠? 요 정도 얘기하고요. 요 플랑크 곡선을 잘 보면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고온의 별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빛을 많이 방출한다. 저온의 별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빛을 많이 방출한다. 그럼 색깔로 치자면 저온의 별은 빨간색을 많이, 고온의 별은 파란색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아, 별마다 파장에 따른 방출 에너지 세기가 달라서 어떤 파장으로 별을 보냐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색지수라고 하는 거야. 색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온의 별과 저온의 별이 파장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파장별로 이 별을 봤을 때 그 본 파장별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온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구나. 파장별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겠구나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색을 가지고 온도를 알아낼 수 있는 하나의 척도. 그거 우리가 이제 색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자, 얘가 고온의 별이고 얘가 저온의 별이야. 자, 고온의 별 B필터, V필터, 저온의 별 B필터, V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세기를 봤을 때 고온의 별은 람다믹스가 파장이 짧은 쪽에 찍히기 때문에 B필터를 통과한 빛이 V필터를 통과한 빛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B필터로 봤을 때 더 밝게 보여요. 밝게 보이면 등급은 작아요. 밝기와 등급은 반비례. 아셨죠? 그러니까 고온의 별은 B등급에서 V등급을 빼면 그 값이 음의 값으로 나온다. 정리. 그 다음에 저온의 별은 P필터에서 본 밝기와 V필터에서 본 밝기를 보면 V필터에서 볼 때가 더 밝게 보여요. 즉 V등급이 더 작아요. B등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저온의 별은 B등급 빼기 V등급이 양의 값이다. 아셨죠?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온도를 알아낼 수 있다. 아셨죠? 그게 색지수를 가지고 표면 온도를 표현하는 방식. 아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별의 자료를 물어볼 때 온도를 직접 자료로 줄 수도 있고 색지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B필터는 파장이 요 정도, V필터는 파장이 요 정도. 파장대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대가 B필터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가지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광형이라고 하는 건데 분광형은 여기다 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별이 있습니다. 별이 빛을 방출하죠. 별이 빛을 이렇게 방출할 때 이 별 빛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별이 가지고 있는 대기에 의해서 일부 흡수가 되고 나머지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셨죠? 이 빛을 파장에 따른 세기로 표현하면 이러한 곡선이 나와요. 복사 곡선이. 이 복사 곡선을 잘 보면 이 물질에 의해, 별의 대기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난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러한 흡수선이 존재한다고. 중간중간에 이러한 흡수선이 존재한다고. 아셨죠? 요걸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에 중간중간에 빛이 안 들어오는 영역, 우리가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는 영역을 흡수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모든 별은요, 흡수선을 보여요.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별마다 요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이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다르다. 이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별이 서로 다른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흡수선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런 겁니다. 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거의 다 동일한데, 별이 방출한 에너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서 그 별에서 방출되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달라서 흡수원이 다르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저온의 별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죠?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는 별은 이 별의 대기에 있는 여러 물질 중에서 금속 원소나 분자가 그 빛을 흡수해서 흡수원을 만드는 거고, 아주 고온의 별이라고 하면 그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강한 빛을 이 별이 가지고 있는 대기 물질 중에서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그 빛을 흡수해서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린 스펙트럼을 잘 분석하면, 아, 이 별의 표면 온도가 어느 정도야? 얘가 얼만큼 뜨거운 녀석이야?를 알아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분광형으로 표현한다. 절로 갑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분광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스펙트럼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O형부터 M형까지 순서 중요합니다. 오, 바, 팟, 고, 쿠마 이렇게 가는 거야. 오, 바, 팟, 고, 쿠마 아셨죠? 그냥 선생님 직관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제일 뜨거운 거, 제일 차가운 거. 표면 온도가 제일 차가운 별은 볼게요. 어떠한 흡수선이 금속선이나 중성의 금속선이나 분자선이 잘 보인다. 자, 이쪽이 제일 뜨거운 별이에요. 뜨거운 별은 헬륨이나 수소 선이 상대적으로 잘 보인다.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 O형부터 M형까지는 다시 이렇게 세분할 수도 있다. 고온의 0에서 저온의 9. 그러니까 A0부터 여기에 A9까지 있는 거고, F0에서 F9까지 있는 거고, 이런 방식. 아셨죠? 자, 요 그래프에서 이제 몇 가지 암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A0형 별은요, 표면 온도가 10,000K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K0형은요, 표면 온도가 5,000K입니다. 요게 딱 맞는 건 아닙니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지음으로 알면 참 좋아요. 자, 6,000K, 지제로인 별은 표면 온도가 6,000K인 별입니다. 이 정도.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A제로형 별은 수소선이 정말 잘 보입니다. B제로형 별은 헬륨선이 잘 보입니다. K제로형 별은 칼슘 이온선이 잘 보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1이 붙어 있으면 중성, 2가 붙어 있으면 1가 양이온. 아셨죠? 3이 붙어 있으면 2가 양이온. 이렇게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광형 얘기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별의 광도와 크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 포인트는 이겁니다. 고온의 별과 저온의 별의 특징, 그 다음에 특히나 A형 별과 G형 별에서 어떠한 흡수선이 잘 보이는지 꼭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별의 광도. 자, 흑체가 단위 시간에 단위 명력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아까 얘기했죠. 얘를 흑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파장에 따른 곡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 색이. 그럼 얘가 뭐예요? 플랑크 곡선이라고. 아셨죠? 흑체라고 가정했을 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하는 요 에너지. 요 복사 곡선의 요 아래 면적. 아까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곡선의 아래 면적이 요렇게 시그마 t의 4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아셨죠? 그 얘기고요. 광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이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광도라고 한다. 즉, 단위 면적에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전체 표면적이 요거야? 그럼 곱하기 해주면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나오겠지. 이게 광도인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한다. 아셨죠? 실제 밝기를. 그럼 이제 이런 거지. 표면 온도라고 하는 건 분광형이나 색지수나 아니면 람다맥스를, 플랑크 곡선의 람다맥스를 가지고 우리가 표면 온도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죠? 표면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도라고 하는 건 밝기를 측정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럼 광도 측정했어? 표면 온도 알아냈어? 그럼 우리는 별의 반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광도, 그 다음에 밝기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야 돼. 보겠습니다. 자, 광도가 큰 별일수록 실제 밝기가 밝다. 얘기했었고요. 밝은 별일수록 등급은 작게 표현이 됩니다. 1등급 별과 6등급 별이 있으면 1등급 별이 앞에가 작죠, 숫자가? 얘가 밝은 녀석이야. 아셨죠? 자, 1등급 별과 6등급 별총 5등급 차이가 나죠? 1등급 별과 6등급 별은 실제 밝기가 100대 1이야.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 밝은 녀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등급 차는 밝기가 약 2.5배로 계산이 됩니다. 아셨죠?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 있어요. 그럼 둘 간의 밝기 L.

둘 간의 밝기 L, 둘 간의 밝기 L, 둘 간의 밝기 L, L이라고 한다면 L을 5제곱하면 이게 밝기 100배라고요. 그러면 한 등급 차이의 밝기 차는 대략적으로 2.5배 이렇게 계산되는 거. 자, 광도가 같은 별이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관측되는 밝기는 작아지겠지.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그 지점에 도달하는, 단위 지점에 도달하는 에너지량이 줄어들 거니까. 그랬을 때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광도가 L인 어떠한 별이 있습니다. 얘를요, 여기 있는 사람이 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D야. 아셨죠? 봤더니 그 별이 어떻게 보이느냐? 밝기 20L로 보여요. 아셨죠? 근데 여기 볼게요. 똑같은 광도가 L인 별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봐. 근데 그 사람은 거리가 얼마냐면 2D야. 두배 멀어졌어. 그러면 얼마의 밝기를 보이겠느냐? T 떨어졌을 때 L이었어요. 근데 2D죠? 그럼 얼마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곱분의 1이니까 얼마? 4분의 1L로 보인다.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숙제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두 배가 아니야. 10배 떨어졌어. 10배 떨어졌어. 그러면 밝기 얼마로 보일까? 하나 더. 그 다음에 2.5배 떨어졌어. 얘보다. 그럼 밝기 얼마로 보일까? 됐죠? 숙제 또 들어갑니다. 자, 얘가 이 거리에서 L로 보였어요. 얘 등급을, 겉보기 등급을 M이라고 할게. 그러면 10배 떨어진 녀석은 겉보기 등급이 얼마일까? 2.5배 떨어진 녀석은 겉보기 등급이 얼마일까? 요거 숙제입니다. 아셨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도 계급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같은 분광형을 가진 별들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선폭 차이가 존재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특정 물질에 의한 흡수선이 잘 나와. 그런데 A별도 B별도 똑같은 위치에서 흡수선이 잘 보이거든? 근데 그 스펙트럼에서 폭이 다르네? 폭은 대체 왜 다른 거야? 그래서 그 폭이 다른 이유를 밝혀봤더니, 아, 별의 크기가 다르더라. 분광형은 같은데 별의 크기가 달라? 그럼 광도가 다르구나. 그래서 광도를 가지고 별을 분류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기본은 이래요. 자, 볼게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파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에너지 색이 이렇게 놓을 거고, 그래프를 지금 두 개를 합쳐놓은 거. 자, 지금 서로 다른 별이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한 거를 복사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이런 식으로. 복사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봤더니, 똑같은 위치에서 흡수선이 나오는데, 똑같은 입지에서 흡수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고. 똑같은 위치에서 흡수선이 이렇게 잘 보인다는 얘기는 똑같은 물질에 의한 흡수가 잘 일어나는 거야. 다른 건 흡수가 잘안 되는데 여기서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표면 온도가 똑같다고 보는 거지. 왜냐하면 똑같은 흡수선이 잘 나온다. 똑같은 물질에 의해서 그럼 별의 표면 온도 상태가 똑같다.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얘를 조금 자세히 봤더니, 물론 지금 여기서 람다맥스가 다르게 찍혔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건 잘못 그린 겁니다. 비슷하게 찍혀야 되는 거야. 비슷하게 찍혀야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찍혔을 때, 우리가 차이를 둘 부분은 뭐냐면, 얘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 폭이. 분명히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물질에 의한 흡수선이 잘 보이는데, 얘는 폭이 넓게 보이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이 흡수선의 폭이에요. 요만큼이 흡수선의 폭이라고. 얘는 폭이 왜 이렇게 넓게 보이는 거지? 이걸,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다 보니까, 아, 크기가 다르구나. 얘가 크기가 더 크구나. 아, 그러면 분광형 똑같아? 표면은 똑같은데 크기가 달라? 얘가 크기가 더 커? 그럼 얘가 광도가 더 크겠구나. 그럼 광도 가지고 분류를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온 게 광도 계급이라고요. 아셨죠? 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어요. 자, 보자고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임의로 하나 찍을게요. F0를 찍어볼까? F0를 딱 찍었어. 그러면 요 별은 이 별들은 표면 온도가 똑같은 거야, 사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물질에 의한 흡수선이 나타난다고. 아셨죠? 근데 똑같은 물질에 의한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폭이 달라 보인다는 거지, 폭이. 얘가 폭이 넓어 보이고요. 얘가 폭이 좁아 보인다. 흡수선의 폭이. 선폭이 얘가 좁고요. 얘가 넓다고. 아셨죠? 그럼 이 좁고 넓음의 차이는 왜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의 밀도로 연결을 시키는 거고. 밀도가 작을수록 선폭이 좁더라. 아셨죠?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별이 굉장히 크다. 별이 굉장히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광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밀도가 크다. 별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광도가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아, 분광형이 똑같을 때 이 선폭을 가지고 별을 분류할 수가 있구나. 선폭이 굉장히 좁은 녀석, 선폭이 굉장히 넓은 녀석. 광도가 굉장히 큰 녀석, 광도가 굉장히 작은 녀석. 그래서 우리가 광도 계급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 아, 1형은 초고성이야. 진짜 밝고 큰 녀석이야. 3. 3형은 거성이야. 얘도 꽤나 크고 밝은 녀석이야. 5. 5는 주기혈성이야. 대부분의 별은 이 5에 걸려있어. 그 다음에 7. 7은 백색혜성. 굉장히 작은 녀석이야.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1, 3, 5, 7.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광도 계급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HR도, 그 다음에 별의 분류, 이제 별의 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R도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괄호축의 분광형, 세로축의 절대등급. 분광형 대신 표면온도를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등급 대신 광도를 쓸 수도 있어요. 광도가 클수록 절대등급은 작아요. 아셨죠? 자, 오른쪽에 HR도에서 오른쪽 위에 놓일수록 반지름이 크고 밀도가 작다. 왼쪽 아래에 놓일수록 반지름이 작고 밀도가 크다. 이걸 가지고 하늘에서 보는 별들의 집단을, 별들을 타 물리량을 점으로 찍어서 그래프로 만들어 봤더니 HR도 상에서 이렇게 별의 집단을 구분할 수가 있겠더라. 주기혈성, 거성, 초고성, 백색혜성. 그래서 얘네들의 분류가 이렇게 되더라. 하늘에서 보이는 별들의 표면온도, 광도 또는 표면온도, 절대등급 또는 분광형, 절대등급이나 광도를 가지고 점을 다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찍히더라. 굉장히 많은 별들이 여기에 찍히더라.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굉장히 많은 별들이 90% 가까운 별들이 여기 찍히더라. 이 별들이 하늘의 줄을 이루고 있는 별들이구나. 우리가 이 별의 집단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계열성의 왼쪽 아래에 굉장히 어두운 녀석들의 별의 집단이 하나 있어요. 백색혜성인 거고. 오른쪽 위에 꽤나 밝은 녀석들. 그보다 더 위에 정말 밝은 녀석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별의 집단을 HR도상에서 표현을 할 때 백색혜성, 주기혈성, 거성, 초고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대부분의 별은 주기혈성에 분포하고 있다. 이쪽에 있는 별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밝아요, 뜨거워요, 질량이 커요. 대신에 그만큼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생산하고 폭발적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녀석일수록 어둡고 작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적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천천히 오랫동안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명은 길어요.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HR도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할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HR도 상에서 직접적으로 물리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면도 나왔고 광도 나왔어. 표면도 나왔고 광도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고. 이 세 가지를 계산한 문제가 나온다. 또 하나, 여기서 주기혈성의 특징. 왼쪽 위에 놓일수록 크고 밝고 뜨겁고 질량이 크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수명은 짧고. 이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거성의 반지름과 광도. 자, 거성은 이쪽에 있죠. 보면 아, 태양과 기준을 태양 기준으로 봤을 때 거성들은 광도가 한 100배에서 한 1000배 정도 되는구나. 반지름으로 따진다고 하면 태양 반지름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사이가 되는구나. 여기 등 반지름선 보시기 바랍니다. 등 반지름선 아셨죠? 그 다음에 초고성이라고 하면 이쪽에 찍히죠. 대체로 아, 태양 기준으로 봤을 때 광도가 10000배 이상 되겠구나.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 따지면 100배에서 1000배 정도에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 정도. 자, 이제 HR도에서 사실 제일 많이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주기혈성이에요. 자, 주기혈성. 자, HR도상에서 왼쪽 위에 놓여있는 별일수록 질량 큽니다. 광도 큽니다. 반지름 큽니다. 표면온도 큽니다. 대신 에너지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산해서 폭발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수명은 짧아요. 오른쪽 아래에 놓일수록 반대겠지.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어떠한 HR도상에서 주기열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비교 기준은 누구냐면 보통은 태양. 그렇기 때문에 우린 태양의 물리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셔야 된다. 자, 표면 온도는 약 5800.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약 플러스 4.8. 자, 분광형은 G2예요. 광도 계급은 주기열성이니까 5. 아셨죠? G2라고 하는 건 G0보다 조금 낮다. G0가 아까 대략 6000K 정도 알아라고 했죠. 그거보다 조금 온도가 낮다. 그래서 한 5800K. 이렇죠. 아셨죠?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의 이 상대적인 위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혈성 얘기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HR도까지 해서 별의 물리량 문항이 이제 한 문항 정도 구성이 되는데,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과 표면온도의 관계. 여기서 이 A는 상수예요. 상수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관계만 아시면 됩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온도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흑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이 단위시간당 단위면적에 방출한 에너지 곱하기 전체 표면적을 하면 광도가 나온다. 즉 L과 광도와 반지름과 표면온도 이 셋 중에 두 개가 제시가 되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포건스 공식이라고 하는 건 등급과 밝기의 관계입니다. 라지 M을 쓰면 보통 우리가 절대 등급, 스몰 M을 쓰면 보통 겉보기 등급, 라지 L을 쓰면 광도, 스몰 L을 쓰면 겉보기 밝기 보통. 자, 얘와 얘의 등급 차, 얘와 얘의 밝기 차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얘가 5등급별이고요. 얘가 0등급별이야. 그러면 0등급별이 밝죠. 그죠? 몇 배 밝아요? 5등급 차니까 100배 밝아. 101. 아셨죠?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게 포건스 공식. 여기서 숙제 또 나갑니다. 자, 만약에요. 5등급 차라고 하면 두 별이 5등급 차예요. 그러면 광도 몇 배? 두 별이 2등급 차에 다시요. 두 별이 1등급 차예요. 광도 몇 배? 두 별이 2등급 차예요. 광도 몇 배? 두 별이 2.5등급 차예요. 광도 몇 배? 두 별이 3등급 차예요. 광도 몇 배? 여기까지. 아셨죠? 1등급 차, 2등급 차, 2.5등급 차, 3등급 차일 때 광도 또는 밝기가 몇 배씩 되는지 이거 꼭 정리하세요. 꼭 정리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거리지수 공식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자, 얘는 겉보기 등급이고 얘는 절대 등급입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여기 로그 D, D는 거리.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생각보다 너무 커. 너무 크다는 얘기는 얘가 실제 밝기보다 많이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멀리 있다. 진짜 멀리 있다. 그 관계를 설명하는 식. 요 식을 암기에 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얘기해서 우리 물리량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별의 진화 얘기할게요. 자, 별의 진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진화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 별의 진화를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면 어려워요.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수준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서 아, 이 정도까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가이드라인을 갖는 게 좋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내 생각에 꼬여서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수준에서 일단 정리했으면 좋겠다. 보겠습니다. 자, 별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별이라고 하는 건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에서 만들어진다. 성운이라고 하는 건 성분물질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 성분물질의 주성분은 뭐냐면 수소와 헬륨이에요. 수소와 헬륨이 성분물질의 주성분이야. 수소가 3, 헬륨 1. 그 정도로 성분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거기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야 중력에 의해서 수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축하다 보면 나중에 충분히 뜨거워져서 가시광선을 낼 수 있는 별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왜 성운에서 수소와 헬륨이 많은지는 이제 나중에 우주론까지 공부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원시별은 중력 수축하여 내부 온도가 높아지고요. 수축을 계속합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표면 온도가 1000K 이상이 돼요. 그러면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별로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K 이상, 1000K 이상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크. 1000K 이상이 되면 이 별의 중심부에서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수생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 별은 더 이상 중력 수축을 하지 않고도 일정한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러한 별이 주기열성이고 그 주기열성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밤하늘의 90% 이상이라고. 아셨죠? 별은 전체 수명에서 90% 이상을 주기열성에 머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기열성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주기열성이 만들어지면 아, 별이 만들어졌구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수축이 빨리 일어나서 주기열성에 빨리 도달한다. 질량이 큰 녀석은 빨리 진화한다. 진화 속도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진화 속도는 빠르다.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질량이 굉장히 큰 녀석은요. 질량이 굉장히 큰 녀석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화를 해서 요만큼의 시간만 지나가면 빠르게 진화해서 주기열이 된다. 질량이 큰 주기열이 된다. 주기열성이. 질량이 작은 녀석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굉장히 오래 걸려서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이 된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아, 질량이 큰 별은 HR도상에서 봤을 때 표면온도가 증가를 막 한다? 표면온도가 막 증가를 하는데 광도의 변화율은 생각보다 잘 안 나타나네. 질량이 작은 별은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지금 주기열성이 되는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네. 근데 광도가 팍팍팍 떨어지네. 그럼 크기 변화에 의해서 광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포인트. 자, 숙제. 두 번째. 뭐냐면 질량이 큰 별, 태양 질량의 100배인 거. 질량이 작은 별, 태양 질량의 10분의 1인 거. 광도 변화율 비교. 아셨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 변화율 비교. 아셨죠? 그 다음에 절대 등급 변화량 비교. 광도 변화율, 표면 온도 변화율, 절대 등급 변화량 비교.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많이 나와요. 절대 등급은 변화량이에요. 아셨죠? 그게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시별이 주결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질량에 따른 이런 경로 취한다. 자, 그래서 질량이 큰 녀석은 수평 방향으로 HR 도상에서, 질량이 작은 녀석은 수직 방향으로 HR 도상에서. 진화 시간은요, 질량이 큰 녀석 빠르게 간다. 질량이 작은 녀석 천천히 간다. 아셨죠? 이거는 그 이후의 진화도 마찬가지. 질량이 큰 녀석은 빠르게 간다. 질량이 작은 녀석은 천천히 간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주기열성이 된다라고 하면요. 자, 주기열이 됩니다. 특징 볼게요. 별의 일생의 90% 혹은 그 이상을 머무는 단계가 주기열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계속 방출합니다. 가시광선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밤하늘에 있는 별들의 그큰 변동성이 잘안 느껴진다고. 굉장히 안정적인 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에너지 생산과 소모가 빨라서 수명이 짧다. 자, 주기열성의 특징, 이세 가지 특징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반드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부의 온도는 더 높아요.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중심부 온도는 낮고. 정력각 표형 상태입니다. 안으로 잡아당겨지는 중력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체 압력에 의해,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똑같은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의 평형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크기 변동이 거의 없어요. 아셨죠? 우리가 봤을 때 일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질량이 큰 주기열성일수록 온도가 높아요, 반지름이 커요. 그러니까 광도가 크겠지. 대신 수명은 짧아요라고 하는 거. 주기열 단계가 끝나면 질량이 작은 별은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의 성운으로 생을 마감하고요. 질량이 큰 별은 초거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 별. 또는 질량이 너무 크면 블랙홀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선생님, 질량이 어느 정도 큰게 질량이 큰 별이에요? 얘를 딱 정하긴 좀 어렵지만, 우리는 보통요,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 M 쓰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점 찍으면 이제 태양 질량입니다. 태양 질량의 8배보다 더 크면 질량이 큰 별로 간주해요. 사실 그런 별들은 이제 이런 단계를 따른다. 아셨죠? 이렇게 요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기열성과 관련된 물리량,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볼 것은, 볼게요. 5, 5, 광도 계급 5. 전부 다 주기열성에 대한 얘기야. 주기열성에 대한 얘기고, 5, 5부터 M0까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A0 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광형이 A0인 주기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색지수가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얘보다 온도가 높은 녀석은 색지수가 음의 값이고, 얘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아이는 색지수가 양의 값이야. 기억. 표면 온도가 만도야. 얘보다 온도가 높은 녀석들은 만도보다 높은 녀석이고, 얘보다 온도가 낮은 녀석들은 만도보다 낮은 녀석들이야. 아셨죠? 얘는 지금 보면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 정도. 광도는 뭐요 정도. 아셨죠? 여기 하나 더. 선생님, 태양은 어디 있죠? 태양은 뭐라고 했었죠? G2. G2니까 G0와 K0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 여기에 지금 태양이 있어, 태양이 지금 여기에 G2로 있다. 아셨죠? 그래서 색지수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플러스 0.6.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대략적으로 5,800. 요 정도. 나머지는 기준이니까. 수명은 대략적으로 한 100억 년 정도. 아셨죠? 그 정도 G2, A0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요걸 암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0형 별과 태양은 우리가 좀 물리량을 좀 알아놓으면 좋겠다. 아셨죠? 요 정도로 얘기하고, 그럼 이제 주기열성 이후의 진화 단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열성 이후의 진화 단계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아셨죠?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진화 단계를 같이 선생님이 준비한 PPT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을 그어볼게. 이렇게. 자, 주기열성은요, 주기열성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 자, 여기가 뭐냐면 중심 핵이에요. 주기열성의 특징은 뭐라고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 천만 K 이상. 맞죠? 그리고 그 주변은 뭐냐면 수소와 헬륨이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녀석들. 그리고 얘는 정력학 평형 상태. 나가려고 하는 내부 기체 압력 차이의 힘과 들어오려고

호관 중력이 힘의 평형 상태야. 이게 지금 주기율성이에요. 주기율성. 주기율성을 다 보내면 요 안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싹다 바뀝니다. 싹다 바뀌면 여기에 헬륨이 가득 차겠지. 충분히 차겠지? 그러면 수소핵융합 반응은 안 한다. 수소핵융합 반응을 안 하면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없죠.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없으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 요 힘을 요 공간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헬륨으로 가득 찬요 공간이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식의. 우리 같이 그리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 중심부는 헬륨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중심부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해요. 수축. 왜냐하면 핵융합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핵융합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의한 수축을 저항해낼 힘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수축합니다. 그러면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요 공간의 온도를 높여요. 뿐만 아니라 요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그 주변의 온도를 높여. 그러다 보면 요 수축하고 있는 헬륨핵 주변에 있는 수소층을 가열해서 이 수소층의 온도를 1000만 도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수소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얘가 뭐냐면 수소껍질. 이러한 반응을 수소껍질 연소. 우리가 별의 진화 단계에서 연소라는 표현은 핵융합 반응과 동치 개념을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면 여기서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에 관여하느냐? 별의 외부층을 가열해 줘. 그래서 별의 외부층이 바깥으로 커지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요 에너지가 이 별의 외부층을 가열해 주니까 여기에서 내부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커지면서 얘가 밀려 나가려고 하면서 이 별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이 별은 원래보다 커져요. 중력보다 내부 기체 압력 차이의 개념이 더 커서 커진다고. 아셨죠?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준거성이라고 해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다 보면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 중심부의 온도가 1억 도가 돼요. 1억 도가 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헬륨이 핵융합을 할수 있는 조건이 돼. 그러면 그런 단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까? 여기는 중심부가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는 상태가 돼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탄소를 만들어내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는 뭐가 있었죠? 이 주변부에 수소껍질 연소가 있었지. 수소껍질. 수소껍질 연소가 그대로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이 중심부가 잘 수축을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수축하는 힘을 또 막아주고 있거든. 아셨죠? 그러니까 수축을 잘안 하고 어느 정도 별의 크기가 좀 안정 상태. 유지가 되면서 별의 크기는 아까보다는 좀 크지만 이보다는 좀 작은 그런 상태. 아셨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를 보통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적색거성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아까 중고성이라고 했었죠? 얘는 보통 우리가 주기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팽창하고 있는 과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셨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중심부 온도는 이제 1억 켈빈 이상이 되는 거고 여기는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는 거고 별은 아까보다 처음 주기열성 상태보다는 크지만 이때보다는 좀 작은 상태. 아셨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이 헬륨이 여기 또 탄소로 다 바뀔 거 아니야? 중심부에 탄소가 충분히 쌓일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충분히 쌓여서 여기가 탄소가 다 바뀌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다시 탄소에게 수축을 해요. 그러면 또 그려줘야 되겠지. 다시 또 별이 커진 거야. 별이 다시 커지면서 중심부에 있었던 탄소, 물론 일부 산소도 있어요. 이런 녀석은 수축을 하는 거고. 중력 수축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이 공간의 온도를 높여줌과 동시에 그 주변의 온도를 높여주면서 그 주변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색깔 하나 또 써야 되겠네요. 여긴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헬륨 껍질이 만들어지고요. 그 주변에 아까 있었던 수소 껍질이 존재하는 거고요. 아셨죠? 그럼 이 단계가 되면 다시 이 별은 크기가 커진다고. 크기가 커져요. 크기가 또 커져요. 중력을 이겨낼 정도의 힘이 돼서 크기가 다시 또 커져요. 아셨죠? 이중 연소가 나타나는 적색거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중 연소가 나타나는 적색거성. 아셨죠? 이러한 상태가 조금 진행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헬륨 껍질에 의한 연소가 이렇게 일어나다가 나중에 이 헬륨 껍질이 불안정해집니다. 처음에는 얘가 충분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1억 켈빈을 유지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별을 키우는데 관여를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얘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이 전체적으로 1억도가 유지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잘안 돼서 이 껍질이 다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별은 어떻게 되냐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 줄었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의 별을 뭐라 부르냐면 맥동 변광성이라고 해요.

나중에 외곽부와 중심부가 분리가 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질량이 큰 별은 탄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빨리 중력 수축을 하고 빨리 온도가 올라가서 수억도가 됩니다. 그럼 탄소가 또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서 탄소보다 무거운 운소를 만들어내요. 그럼 무거운 운소가 또 중심부에 쌓이죠? 그 녀석이 또 충분히 빨리 쌓이니까 또다시 걔가 나중에 중력 수축하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핵융합 반응. 또 충분히 쌓이죠? 중력 수축하다가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서 또 다시 핵융합 반응. 그런 연쇄 반응이 쭉쭉쭉쭉 일어나서 결국에 질량이 큰 별은 뭐까지 만들었냐면 중심부에 뭐까지 만들었냐면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질량이 큰 별은. 그리고 그 주변은 이것보다 가벼운. 그 주변은 이것보다 가벼운. 뭐 그런 식으로. 아셨죠? 가장 바깥은 이제 수소. 이런 식으로. 이러한 층이 만들어지면 질량이 큰 별은 여기까지 오면 나중에 이 철핵이 중심부에 충분히 쌓였다가 이 철핵이 충분히 쌓인 상태에서 최종적인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별이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빵! 터져버린다. 초신성 폭발을 하게 돼요.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고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서 무엇인가가 남았습니다. 중심부에 수축하는 무엇인가가 남았습니다. 중성자 별이 되는 거고요. 중성자 별이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남고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수축해버리는 무엇, 어떤 그런 천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때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셨죠? 이러한 맥락. 이러한 맥락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인지 생각이 생기게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기는 이제 PPT 보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태양 정도의 별은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고, 태양보다 질량이 충분히 큰 별은 초거성으로 진화한다. 굉장히 큰 별은 빨리빨리 초거성으로 진화해서 굉장히 밝은 별이 된다. 초거성으로 진화하는 별은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거성으로 진화하는 별은 나중에 중심부에 철핵까지 만들어진다고. 아셨죠? 자, 주기열성 중심부에 수소가 고갈되어 헬륨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중심부에 헬륨핵 중력 수축.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면요. 중심부의 온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수소까지 뜨거워진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소 껍질, 천만도가 된 영역이 만들어지면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껍질 연소. 이 에너지가, 그 공간에서의 에너지가 별의 외부층에 공급이 되면 별의 외부층을 키워준다는 거야. 그럼 별의 외부층이 커진다는 거야. 별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야. 커져서 별의 크기가 커지는데 문제는 크기가 커지고 광도가 커지는데 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표면의 온도는 내려간다는 거지. 우리가 공기,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상승하죠? 부피가 커지죠? 에너지 소모가 커지죠? 온도가 내려가죠. 그런 관점으로.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아서 커졌는데 많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 이 끝자락, 표면까지 도달한 에너지 양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표면에서의 온도는 줄어든다고. 아셨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되는 거고, 질량이 작은 별은 적색 거성, 질량이 큰 별은 초고성. 이렇게 변한다. 아셨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기열성 이후에, 주기열성 이후에 이 안에 가득 찼던 헬륨, 핵. 헬륨핵은 중력, 수소핵융합 반응은 이제 종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헬륨핵이 가득 차면 여기서 중력이 너무 커서 중력에 의한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 중 일부는 이제 수소 껍질 연소를 일으키고 이 수소 껍질 연소에서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 에너지가 외부층을 가열하고 외부층은 그 가열로 인해서 팽창하고 팽창하면서 에너지를 소모를 또 많이 하게 되니까 표면 온도는 내려가고 아셨죠? 이런 과정. 기억하시고요. 그걸 여기다 표시를 하면, 자, 질량이 태양 질량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변한다. 크기 커지고, 광도 커지는데 표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질량이 굉장히 큰 별, 태양 질량의 15배. 그럼 얘 나중에 초고성이 될수 있는 녀석이겠지. 초고성이 된 녀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커진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 질량이 굉장히 큰 별은 원시별에서 주기열성이 될때 수평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별은 주기열성에서 초고성이 될 때도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네? 이런 관점. 질량이 작은 별은 원시별에서 주기열성이 될때 수직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주기열성에서 거성이 될 때도 약간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네? 약간 이런 관점. 아셨죠? 요걸 보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포인트. 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물리량은 어떻게 변하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광도 어떻게 변하니? 표면온도 어떻게 변하니? 이런 것들 또는 뭐 절대 등급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별의 에너지원, 수소핵융합, 그 다음에 또 뭐죠? 중력수축 제일 많이 나오는 거그 에너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에너지원에 관련된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별의 종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자, 읽어볼게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중심부에서 탄소까지 만들어낸다. 뭐 일부 산소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탄소까지 기억하시는 게

0: 기본적이에요. 탄소까지 생성을 한다. 주기활성 그 이후에 적색거성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건 제일 크게 커졌을 때 얘기한다고 치고, 시간이 좀더 지나면 중심부에서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적색거성이 된다. 그죠? 이 헬륨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면 중심에 탄소가 쌓여서 탄소핵은 수축. 그럼 주변에 헬륨 껍질, 주변에 수소 껍질, 별의 크기는 다시 커져요. 그게 바로 이중연소가 일어나는 적색거성. 일로 가면 누구냐면 얘입니다. 이중연소가 나타나는 적색거성. 아셨죠? 이렇게 가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별의 크기가 커지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왔다 갔다 크기가 변하는, 밝기가 변하는 맥동변광성. 그 다음에 행성상성운을 거쳐서 백색에서 얘기했었죠. 그게 질량이 작은 별. 다시 갈게요. 자, 질량이 그럼 매우 큰 별. 태양 질량의 8배에 넘어가는 그런 별이라고 한다면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진다. 주기활성 이후에 초고성 단계에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초고성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중심부에서는 계속 새로운 무거운 원소가,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또 새로운 핵융합, 또 무거운 물질 만들어지고 충분히 쌓으면 또 새로운 핵융합이 계속 연쇄적으로. 뭐까지 만들어진다고요? 결국에 철까지 만들어진다. 아셨죠?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그 중심부에서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 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이 원소가 가장 안정한 녀석이기 때문에 결합에너지가 가장 커서 굉장히 안정해서 얘는 새로운 핵융합 반응을 해서 그 온도에서 얘보다 더 안정한 녀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전 단계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 결합을 해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게더 안정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철핵까지 만들어지면 더 뜨거워져도 더 안정한 원소가 없다고. 그러니까 중력 수출하면서 너무 뜨거워지면 나중에 그냥 폭발해 버린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신성 폭발. 이렇게 초신성 폭발을 하면 그 과정에서 별이 만들어냈던 그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무작위적인 핵합성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뿌려진다는 거지. 아셨죠? 그럼 이렇게 뿌려진 물질이 다시 성장물질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시 다른 별의 재료가 되는 거고, 다시 다른 행성의 재료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맥락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이렇게 폭발한 후에 이 수축하던 녀석의 중심부가 무엇인가가 남았어요. 굉장히 작은 무엇인가가 남았어요. 그러면 중성자별, 광도가 굉장히 작겠지? 그것마저도 안 남고 다 수축을 해버렸어요. 그럼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질량이 매우 매우 큰 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천체, 이렇게도 볼수 있다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의 진화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선생님이 얘기한 수준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에서 적용력을 키우면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해보자.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별의 진화 마무리하고 에너지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우리 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면 교재 20강, 벌써 마지막 강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20강에 있는 내용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8강, 20강의 수능 실전 문제를 정리하면서 수능특강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종의 미를 위해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20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학습 목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문이나 대화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가끔 이제 접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과거를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는 단순 과거, 불완료 과거로 또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형태도 보고 용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접속 어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틈틈이 봤었을 텐데 한번 다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또 앞강에서 많이 쓰이는 전치사들을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 아, 꼰, 빠라, 뽀로 뭐 등등 앤 이런 것들 정리했었는데요. 말고도 사실 중요한 전치사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기타 주요 전치사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동사구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습해 오셨죠? 자, 그러면 편안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단순 과거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짝 개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스페인어에서의 과거는요, 사실상은 세 개입니다. 네, 세 개로 과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로 과거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단순 과거. 그리고 불완료 과거로 과거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과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크게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로 과거를 표현하는 거냐. 자, 그거는 이제 사실상은 화자한테 달려있다. 말하는 사람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완료는 16강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었나요? 자, 현재 완료는 아베르 동사 있죠? 자, 아베르 동사의 현재, 시제, 그리고 그 뒤에 과거 분사가 와서 현재 완료를 만들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렇고요. 이때 과거 분사의 형태는 변함이 없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과거 분사는 다시 어떻게 나눠졌었나요?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규칙형 같은 경우는 아르로 끝나면 아르 대신에 아도를 넣었으면 됐고요. 에르 이르로 끝나는 동사는 에르 이르 대신에 이도를 넣어서 과거 분사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자, 불규칙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됐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단순 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보게 되는데 이 단순 과거의 형태도 역시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뉘어지고요. 자, 그리고 불완료 과거 역시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어의 과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크게 그리시고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 과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다시 규칙형, 불규칙형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규칙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르로 끝나는 제1변화 동사, 말라르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아르 대신에 뭘 넣으면 되냐면, 에, 아스테, 오, 아무스,

stays aron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지금 1인칭 단수 그리고 3인칭 단수에 tilde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일라르 동사를 대표적으로 변화를 시켜보면 by le, by last day, by lo, by lamus, by last days, by laron 하고 변화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르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라르 동사를 예를 들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 에르 대신에 그 자리에 이, 이스테, 이오, 이모스, 이스테이스, 이에론 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변화 동사와 마찬가지로 1인칭 단수, 그리고 3인칭 단수에 띨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꼬리스테, 꼬리오, 꼬리모스, 꼬리스테이스, 꼬리에론 하고 변화를 하죠. 자, 3변화 동사로 가겠습니다. 자, 3변화 동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변화 동사와 어미의 변화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테, 이오, 이모스, 이스테이스, 이에론. 자, 그렇고, 1인칭 단수, 3인칭 단수에 띨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르티, 파르티스테, 파르티오, 파르티모스, 파르티스테이스, 파르티에론. 자,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규칙형인데요. 자, 불규칙형은 사실상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행히 이제 이 형태를 묻는 문항은 수능 스페인어에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눈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세르 동사와 이르 동사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같다라는 겁니다. fui, fuiste, fue, fuimos, fuisteis, fueron 하고 같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맥 에 따라서 아, 여기 세르 동사구나, 이르 동사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과거의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단순 과거의 용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과거의 용법은요, 여기 나와 있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발생해서 종결된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단순 과거 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는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생 그리고 종결. 자, 이런 경우에는 단순 과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시면 예문 보겠습니다. Cuando fuiste a Perú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Fuiste니까 너한테 묻는 거죠. 그래서 너 언제 페루 갔었어?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yer jugué al baseball con mi hijo. Ayer는 어제란 뜻이죠. 그래서 어제 나는 나의 아들과, 내 아들과 야구를 했다가 됩니다. 어느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발생, 종결된 동작 상태를 표현할 때 단순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기간과, 기간이 명시가 돼요. 구체적인 기간과 함께 과거에 했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문을 보면서 구체적인 기간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Anoche nevó mucho 라고 했어요. 자, 구체적인 기간이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맞아요. Anoche. 자, Anoche는 어젯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눈이 많이 내렸다. 어젯밤 내 눈이 많이 내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기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ofía corrió más de 3 horas. 자, 그래서 여기선 여기 뒷부분이 되겠죠. 자, más de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뭐뭐가 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소피아는 달렸다. 얼마나 달렸어요? 구체적인 기간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3시간이 넘게 달렸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 과거 구체적인 기간과 함께 쓰인다.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과거의 형태와 용법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완료 과거로 갈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형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르 동사 먼저 보시면, 아르 동사. 아블라르 동사를 예를 들었고요. 자, 요거 어미, 아르 대신에 아바, 아바스, 아바. 아바모스, 아바이스, 아반 하고 변화를 합니다. 자, 잘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맞아요. 1인칭 단수와 3인칭 단수의 변화. 아바로 동일합니다. 변화형이,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1인칭 복수에 띨데가 붙어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블라르 동사를 한번 변화를 시켜서 읽어보면, 아블라바, 아블라바스, 아블라바, 아블라바모스, 아블라바이스, 아블라반 하고 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르 동사로 오겠습니다. 베베르 동사를 예로 들었고요. 자, 베베르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어미 에르 대신에 그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이야, 이야스, 이야. 이아모스, 이아이스, 이안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1인칭 단수, 3인칭 단수의 변화형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또뭘 찾으셨나요? 맞아요. 요거는 다 이에 지금 띨데가 붙어 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 띨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베베르 동사를 변화시켜서 읽어보시면 베비아, 베비아스, 베비아, 베비아모스, 베비아이스, 베비안 하고 이렇게 변화를 하죠. 자, 이제 3변화 동사, 이르 동사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잘 살펴보면 똑같네. 자, 뭐랑 똑같죠? 그렇죠. 에르 동사와 변화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1, 3인칭 단수의 이렇게 변화형이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모든 거 이렇게 띨데 들어와 있습니다. 자, 비비르 동사 변화시켜서 한번 읽어볼게요. 비비아, 비비아스, 비비아, 비비아모스, 비비아이스, 비비안 하고 변화를 하죠. 그래서 아, 불완료 과거의 형태의 규칙형은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불규칙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규칙형으로 넘어가면 지금 불규칙형은 이제 단순 과거 불규칙형에 비해서 지금 훨씬 가짓수가 적죠? 그래서 이르, 세르, 베르 동사만 나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불완료 과거의 불규칙형은 단 3개입니다. 요 동사, 요 3개 동사밖에 불규칙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쉬우시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특징이 있는 것은 일단 1인칭 복수에 띨데가 붙어 있습니다. 이르 동사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바, 이바스, 이바, 이바모스, 이바이스, 이반. 자, 이렇게 되고요. 세르 동사 마찬가지입니다. 1인칭 복수에 띨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 에라스, 에라, 에라모스, 에라이스, 에란 하고 변화하고요. 베르 동사 같은 경우는 메이아, 메이아스, 메이아, 메이아모스, 메이아이스, 메이안 하고 변화를 합니다. 아, 요세 개,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완료 과거의 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억을 떠올리시면 좀 전에 단순 과거의 용법은 뭐였어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발생, 종결된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그때 단순 과거를 썼다면 불완료 과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속입니다. 지속.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과거에 어찌됐든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속된 행위나 상황을 표현할 때, 그때 이제 불완료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문장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말라바 땅고 엔라 까이에 라고 있어요. 자, 주어를 그라고 보고, 자, 그는 거리에서 탱고를 춘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지속성을 갖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는 거리에서 탱고를 추곤 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había mucha gente en la plaza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가 됩니다. 자, 광장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게 한순간에 어느 한 시점에 발생 종결이 되나요? 자, 요거는 어떠한 지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게 있었다라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지속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요것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과거의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을 표현한다. 자, 반복, 습관 전부 다 모두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문을 보시면 요 이바 알 시네 노도스로스 피네스 세마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영화관에 갔었다가 되는 거예요. 매 주말마다 어떤 반복, 습관,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보이시나요? 자, 두 번째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Antes no había polvo fino en el ambiente. 자, antes, 예전에는 no había polvo fino. polvo fino는 미세먼지를 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없었다. 어디에? 암비엔테. 여기서 암비엔테는 공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에 미세먼지가 없었다가 됩니다. 예. 뭔가 어떤 지속성을 나타내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람이나 사물, 상황을 묘사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묘사도 역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acía mucho frío y viento. 그래서 매우 추웠고,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자, 이것도 어떤 일정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지속이 있다. 지속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하나 더 보죠. El gato era grande y tenía manchas negras 라고 했어요. 만차는 이제 반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고양이는 컸고, 몸집이 컸고, 그리고 검은 반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한순간에 발생해서 종결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 사물, 사람을 묘사할 때도 역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거는 요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의 바른 표현, 정중한 표현을 할 때는 불완료 과거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Solo quería preguntarle dónde está el baño. 아, 단지 아, 물어보고 싶네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정중하게 표현할 때 불완료 과거 쓸수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Podía saber cuándo es el concierto? 하면은 언제 콘서트가 열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중하게 역시 그냥 puedo 해도 될 텐데 Podía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 과거의 용법과 불완료 과거의 용법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만약에 한 문장 내에서 요두 개의 과거를 녹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보세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TV를 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간 거는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발생 종결된 동작입니다. 그쵸? 그럼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는 단순 과거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자, 그거는 그때 딱 내가 들어갔을 때딱 그걸 보고 있었던 게 아니죠. 어떤 시간을 두고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TV를 보고 있었다. 라는 요 부분은 불완료 과거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가 이제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약간 지속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 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차이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접속 어구인데요. 이것도 사실상은 이제 앞에서 여러 번 봤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께 뒤에 절이 온다. 아,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었나요? 이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비록 뭐뭐지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aunque Alba es mayor, tiene mucho que aprender 라고 있습니다. 자, aunque 자, 뒤에 이제 절이 왔죠. 그럼 뭐예요? 비록 알바는 나이가 많지만 그녀는 배워야 할 것이 많다가 되겠죠.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접속어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봤었던 것은 사실 약계 절을 가장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계 뒤에 절이 오면, 자, 요거는 원인절을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 해석은 뭐뭐 때문에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원인절을 이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계 대신에 나도께, 뭐에스도께, 내비도아께. 자, 요런 거 다, 호환 가능합니다. 다 바꿔서 쓸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vamos a nadar en el mar ya que hace buen tiemp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원인절이 있죠. 뭐예요? hace buen tiempo. 날씨가 좋기 때문에 가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자라는 거예요? vamos a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하자란 뜻이죠. 바다에서 수영하자. 날씨가 좋은데 바다에서 수영하자. 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원인절을 이끄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iempre께 절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뜻을 갖냐면,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siempre가 무슨 뜻이에요? siempre는 항상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empre que puedo tratado de correr라고 했습니다. tratar de 동사 원형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 시도하다 이런 뜻을 갖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할수 있을 때마다가 되겠죠? 나는 할수 있을 때마다 뛰려고 한다, 달리려고 한다, 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나 해놓으시면 되는데, 요 시엠브레케 절, 요거와 이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까다베스케입니다. 자, 요거와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까다베스케 뽀에도 트라또 데 꼬레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까다베스 자체만 해석하면 매번 이란 뜻이 되니까 시엠프레와 당연히 바꿔 쓸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엔 꽌또 절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Los niños empezaron a divertirse en cuanto empezó la fiesta de cumpleaños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지금 절이 온거볼수 있고요.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생일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요거 empezar 동사 원형입니다. 이것도 뭐뭐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티가 시작하자마자 즐거워지기 시작했다로 해석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접속 어구들 한번 한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보시면 이게 조개 모양의 이런 로고가 보이시는데요. 첫 번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것은 산세바스티안 영화제입니다. 자, 정확히는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스페인의 그 바스크 지방에서 열립니다. 바스크의 산세바스티안에서 매년 9월 말에 열리는 영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영화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화에는 황금 조개상이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라틴 아메리카의 뉴 시네마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1960년대와 70년대, 자, 요때 미국 모델을 거부하고 어떤 현실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비상업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페인 감독, 영화 감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포스터는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의 포스터가 됩니다. 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감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감독 영화의 특징은 뭔가 이제 독특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색채, 그리고 조금 평범하지 않은 주제들을 늘 다루고 있습니다. 한몇년 전에는 또 자전적인 영화도 또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 알모도바르의 3부작에서 이내 어머니의 모든 것, 뭐 그녀에게 나쁜 교육, 이게 이제 알모도바르 3부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모도바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감독은 아메나바르 감독이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감독도 하고 뭐 각본도 쓰고 뭐 작곡도 배경음악 작곡도 하고 이런 한때는 뭐 천재 감독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었던 아메나바르 감독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훌리오 메뎀도 있고 굉장히 좋은 감독들이 스페인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이게 이제 아메나바르 감독의 작품의 포스터고요. 자, 이제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네, 멕시코 3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대표하는 감독 3명이 있는데 이 3명 전부가 다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은 일단은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판타지 영화의 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창적인 그런 어떤 연출력과 영상미가 돋보이는 그런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업적인 영화보다 작품성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뚜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롱테이크로 유명한 알폰소 꾸아론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포스터는 요 포스터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판의 미로라는 작품의 포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냐리또 감독의 레버넌트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권 영화, 스페인 어권 영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감독별로 이렇게 접근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지역별로 혹은 국가별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 문화 소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디알로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와 라우라가 지금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자, 미나가 먼저 묻습니다. ¿Qué hiciste el fin de semana pasado? 라고 했습니다. 자, semana pasado니까 지난 주인데 이제 fin이니까 지난 주말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너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이제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라우라가 뭐라고 하냐면 El sábado descansé en casa 라고 하죠. 자, 토요일에는 뭐 했대요? Descansar 하면은 휴식하다, 쉬다 라는 뜻이죠. 집에서 쉬었어. 자, 계속해서 과거형 나오고 있습니다. Lo pasé tranquilamente. 그래서 어떻게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평온하게 보냈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pasarlo bien, pasarlo mal 해서 잘 지내다, 잘못 지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bien과 mal
비엔 혹은 말, 요거 대신에 다른 어휘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 어휘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tranquillamente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온하게 보냈지. 그리고 el domingo salí a correr en el parque. 자, 일요일에는 뭐 했대요? 뭐뭐 하러 나가다란 뜻이죠. 공원을 달리러 나갔어. Normalmente trato de correr unos 10 kilómetros 라고 하죠. 자, 보통은, 자, tarde 동사 원형이 또 나왔습니다. 뭐뭐를 뭐뭐하게 시도하다, 노력하다, 뭐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보통은 달리려고 해. 자, 숫자 앞에 지금 unos가 나와 있으니까 해석은 어떻게 돼요? 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약 10킬로 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pero el domingo pasado, Corrí 15 kilómetros 라고 하죠. 근데 el domingo pasado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지난 일요일에는 몇 킬로를 뛰었대요? 15킬로를 뛰었어. ¿Y tú saliste? 너는 나갔었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나가 뭐라고 하냐면 No, yo lo pasé fatal 라고 하죠. 자,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도 나왔었고 자, 얘는 어떻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파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파탈은 아주 아주 안 좋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최악이었어. 너무 안 좋았어. 안 좋게 보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qué te pasó라고 하죠. 무슨 일 있었어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미나가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Pues el viernes fui a una montaña. 금요일에 산에 갔었어.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Me caí subiendo. 근데 이제 산을 올랐겠죠? 오르다가 넘어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e dolía mucho las piernas y no podía caminar bien. 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땠대요? 다리가 너무 아팠고, 그래서 잘 걸을 수가 없었어. 네, 산에서 이제 넘어져서 그랬었대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라우라가 뭐예요? No fuiste al médico? 라고 물어보죠. 너 저기 병원에 안 갔었어?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Claro que sí. 갔지. Mi esposo me llevó al hospital. 내 남편이 나를 병원에 데려갔어. 그런데 el médico no me dijo nada especial. 그런데 이제 의사가 나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solo me dio unas pastillas. pastillas는 이제 보통 알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나한테 약을 주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así que. 자, así que는 그래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no pude salir en todo el fin de semana 라고 하죠. 그래서 주말 내내 나갈 수가 없었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qué pena. 아이고, 안타깝네. ya estás mejor. 이제 좀 괜찮아? 좀 나아졌어? 라고 물었더니 Sí, estoy mucho mejor. 훨씬 좋아졌어. 라고 대화를 끝냈네요. 자, 요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께가 그래서 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 몇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뭐가 있었죠? 예, por eso가 있었죠. 그래서 란 뜻. 혹시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Por lo tanto. 자, 이것도 역시 그래서 란 뜻이고, 그냥 por tanto 하셔도 됩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세 표현들은. 그러니까 더불어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qué pena. 자, 요거 유감 표현인데, 요거와 같은 표현이 또 있었죠. 바꿔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었나요? 맞아요. Qué lástima. 이 표현도 더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무초의 역할도 아시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20강쯤 되니까 앞서서 배웠었던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 무초는 지금 뒤에 있는 비교급을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더불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초의 용법, 무의의 용법. 우리 한번 쭉 비교해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네, 그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또 노파심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무초는 비교급을 수식을 하지요. 예, 그런데 이제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을 할 때는 무초의 형태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명사가 올 경우에는 이 명사에 맞춰서 형태 변화한다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재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알았었던 그 전치사 말고 또 어떤 주요 전치사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아스다입니다. 자, 우리 아스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뭐뭐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스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La última entrada es hasta las cinco de la tarde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 entrada. entrada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는 입장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입장은 자,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입니다. 됩니다. 자, 구체적인 시간, 그래서 della tarde. 다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ndo lento, pero llego hasta el final. 라고 했어요. 자, andar, 걷다란 뜻입니다. 나는 느리게 걷지만, 바로, 그렇지만, llego hasta el final. 끝까지, 네, 끝까지 도착한다. 그래서 지금 아스다 뭐뭐까지로 문장에서 쓰이고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아시아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자,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한국말 해석으로 하자면 뭐뭐를 향해 혹은 뭐 뭐뭐 쪽으로 이제 공간이라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라면 아시겠지만 뭐뭐 경에 뭐뭐쯤에 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이제 아시아를 어디서 봤었냐면 시간 표현했을 때 봤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경에라는 표현을 할 때 아시아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간에서는 이렇게 시간에서는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문장 속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a calle va hacia el teatro. 자, 이 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극장 쪽으로 간다가 됩니다. 여기 이제 공간이죠. 공간적으로 쓰였을 때.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Mi hijo llegó hacia el mediodía 라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은 도착했다. 아, mediodía 하면은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정오경에 도착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시간의 전치사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군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이 전치사도 많이 봤죠? 자, 요거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뭐뭐에 따르면 혹은 뭐뭐에 의하면 되죠? 그래서 según la noticia va a ser mucho viento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뉴스에 따르면 이래요. 뉴스에 따르면 바람이 많이 불 거래가 됩니다. 세군 뭐뭐에 따르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in이 있습니다. sin. sin은 영어의 without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없이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puede entrar a esta oficina sin permiso. permiso는 허가, 허락이란 뜻이죠. sin 여기 있죠. 허락 없이, 허가 없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 오피스죠. 이 사무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주요 전치사 한 네 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와 함께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한 네 가지,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볼베르아 동사 원형 하면 우리 이거 사실 배웠었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다시 뭐뭐 하다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랬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aprender a 동사원형 하면 이거 무슨 뜻?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란 뜻이죠. 그러면 enseñar a 동사원형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요거는 뭐뭐 하는 것을 가르치다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empezar a 동사원형, 그 다음에 ponerse a 동사원형은 뜻이 같죠? 어떤 뜻이죠? 뭐뭐 하기 시작하다란 뜻입니다. 자, 예습을 해오셨으니까 이 뜻이 다시 한번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동사구를 한번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Quiero volver a viajar a Perú sin falta. 라고 했습니다. 야, 여기서는 지금 volver a 동사원형 구문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여행하고 싶다. 다시 여행하고 싶다. 어디를? 페루를 다시 여행하고 싶다. 자, 그리고 이제 sin falta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반드시 이란 뜻입니다. 반드시 뭐꼭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른 구문도 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작문을 해보도록 하죠. empezar a 동사원형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주 쉽게 비가 오기 시작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다. empieza a 띄어쓸게요. empieza a llover.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가 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구문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enseñar a 동사원형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래서 너 나에게 탱고 추는 법을 가르쳐 줄래?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어디다 할까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나에게 하면은 me라고 하시면 되죠. me enseñas.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래요? 나에게 가르쳐 줄래? 라는 뜻이 됐죠. 자, 뭐를요? 탱고 추는 법. A bailar tango.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에게 탱고 추는 거를 가르쳐 줄래?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대화 함께 쓰이는 동사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cansarse de 명사 혹은 동사 원형이 오면은 뭐뭐 하는 것에 지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morirse de 뒤에 명사가 오면은 뭐뭐로 인해 죽다 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dejar de 동사원형 하면은 이건 우리 알고 있죠?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는 뜻. 자, cuidar de 명사는 뭐예요? 요거는 뭐뭐를 돌보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다. 뜻 정리는 됐고요. 자, 예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Por qué no dejas de fumar? 뭐예요? dejar de 동사 원형. fumar 담배 피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왜 담배 피는 걸 그만두지 않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 문장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morirse de 명사 하겠습니다. 이 표현 많이 쓰니까 친구들끼리. 나 배고파 죽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Me muero de hambre.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또 한번 적용해 봤고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뽀로와 함께 쓰이는 동사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interesarse por.

0: 명사 또는 동사원형. 그러면 뭐겠어요? 뭐뭐에 관심 있다가 되겠죠? 흥미 있다, 관심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보레오코 파르세 볼은 명사 혹은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는 뭐뭇을 뭐뭇에 대해 걱정하다라는 뜻이겠죠. 혹은 뭐뭐로 인해 걱정하다. 자, 그래서 me preocupo mucho por mi salud. 나는 뭘 걱정하는 거예요? 내 건강에 대해 엄청 걱정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적용해 볼까요? 그 남자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 자, 그 남자. Ese chico se interesa. 자, 나에게니까 por mí.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본과 함께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봤죠? llevarse bien con 명사 혹은 llevarse mal con 명사. bien con 명사면 뭐뭐와 잘 지내다가 될 거고, 만약에 llevarse mal con 명사가 오면 누구누가 잘못 지내다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enfadarse con 명사. 그러면은 요거는 뭘까요? 뭐뭐에 화가 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보겠습니다. Julia se enfada fácilmente con sus estudiantes. 그래요. 그럼 뭐예요? Julia는 쉽게 화가 난다. 아이고, 누구한테? 그녀의 학생들에게. 아, 쉽게 화를 내나 봐요. 네. 자, 그래서 뭐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하나 또 해볼까요? 나는, 나의 이웃들과 잘 지낸다. 자, 긍정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Me llevo 아주 잘. Muy bien. 누구랑? con mis vecinos. 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내 이웃들과 매우 잘 지낸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N과 함께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creer en 명사. 그러면 이거는 뭐뭐를 믿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pensar en 명사 혹은 pensar en 동사 원형. 그러면은 뭐뭐를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en qué piensas? 너뭘 생각하니?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 해볼까요? 나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 creo 나니까 en sus palabra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강의 내용적인 부분은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고요. 우리 18강과 20강에는 수능 실전 문제를 정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종의 미를 위해서 두 강의 수능 실전 문제 모두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소환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9번에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 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7, 8, 9의 이제 토양 비료하고 작물 보호 마지막 시간인데요. 7, 8, 9에 가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오늘이 이제 농약에 관련된 그런 걸 함께 공부할 건데요. 이 부분이 좀 고난이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내용 한번 보죠. 작물이 발생하는 주요 식물병, 그리고 피해 증상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식물병의 방제 방법, 그리고 농약의 종류별 특성, 그리고 제재 형태를 분류하고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병해의 감별의 식물병. 자, 식물병이 무엇이냐? 식물은 이제 병이 든게 식물병인데, 작물의 병원체가 침입해서 세포로부터 영양물질을 흡수해서 식물이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며 이상 증상, 변색, 변질, 그리고 시드름 등을 일으키는 걸 식물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전염 경로를 보면 주로 공기 또는 물 또는 토양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접촉, 이제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식물병에 관여하는 요인들인데, 일단 병원체. 크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즘, 그리고 선충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자, 곰팡이를 진균류를 곰팡이라고 그러는데, 균사와 포자를 형성을 하고요. 대부분 10에서 30도씨의 온도와 다양한 환경에서 활성화됩니다. 침입 경로는 직접 침입 또는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을 하든 하고요. 또 식물체의 기공 또는 수공을 통해서 침입을 합니다. 다음 세균, 균 중에 진균을 제외한 균들이죠. 끈끈한 점액질 상태로 생육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는 저항력이 약해요. 그리고 고온 다습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곰팡이도 이와 비슷하고요. 대부분 상처나 자연 개구부, 수공이나 기공을 통해서 침입을 합니다. 곰팡이나 세균은 농약으로 방제가 가능해요. 그걸 살균제라고 합니다. 살균제. 그런데 바이러스와 파이토플라즘은 약으로 방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섭죠. 자, 바이러스 기생균으로서 살아있는 세포에만 증식하고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찰이 안 돼요. 아주 작아요. 매개곤충이나 기존 식물을 통해 침입을 합니다. 바이러스. 다음, 파이토플라즈마. 세균으로 분류는 해요. 근데 세폐벽이 없고 세균보다 대체로 작습니다. 매개충의 세포 내부에서 공존하다가 매개충이 식물을 흡집할 때 체관을 통해서 기생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병이 발생합니다. 다시 매개충이 흡집하면 매개충의 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선충. 벌레입니다. 벌레. 사냥 동물물에 속하는 원통형에 작고 가늘한 동물입니다. 대부분 1mm 이하. 굉장히 작죠. 식물의 뿌리 내부나 외부에 기생해서 영양물을 섭취합니다. 식물의 수분 흡수, 그리고 잎의 확장 광합성 비율을 감소하게 만듭니다. 선충에 관련된 건 지금까지 잘 문항에 나오지 않았는데,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즘, 곰팡이 진균은 자주 나오는 내용 요소입니다. 자, 식물체 감수성을 조정하는 조건. 식물체 감수성과 저항성이 있어요. 감수성은 그 질병에 걸리는 거. 식물체가 병원체에 침입해서 반응해서 발병하는 성질을 감수성. 감수성이 있다는 건그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항성은 그 병원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질이고, 그러니까 저항성이 높다는 건그 병원체가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많다는 거고, 감수성이 높다는 건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걸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발병 환경 보겠습니다. 발병을 조장하는 조건, 병원체의 병원성과 식물체의 저항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곰팡이 균류 중에서 진균류에 속하는 미생물입니다. 보통 실처럼 길고 가는 모양의 균사로 되어 있는 사상균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균류에서도 세균, 고초균, 버섯 등이나 때에 따라서는 효모와도 구별하지만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움이 많답니다. 다음, 세균. 미세한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세균은 원액균류를 가리킵니다. 좁은 의미의 원액균류는 마이코플라즈마, 점액세균류, 스페르메타, 방성균류를 제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이러스,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핵산과 단백질을 주요 성분을 하고 세균 유각에 걸리지 않으며 병원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이제 문항이 나올 때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질병인가. 근데 병이 많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오는 병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질병들, 대표적인 질병들. 여기 있는 질병들, 벗어나진 않아요. 벗어나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병들은, 아, 곰팡이성 질병에는 이런 질병이 있구나. 외워놓으셔야 되고, 세균성 질병에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알아놔야 됩니다. 선충은 병 자체가 이렇게 선충병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요. 아, 선충병이다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했지만, 곰팡이하고 세균은 살균제로 치료 방제가 가능해요. 근데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즈마는 방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자이크병이나 오갈병이 걸리면 그 감염된 그 개체는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태우든지 어떻게든지.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 병하고 파이토플라즈마 병은 외워버리세요. 몇개 되진 않잖아요, 지금. 모자이크, 오갈병,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외워버리시고 곰팡이하고 세균 중에 곰팡이병을 외워놓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나마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피해 증상에 따른 분류. 이 부분이 제시문에서 제시가 좀 되죠, 제시문에서. 병든 조직 중앙부가 돌출해서 표면이 거칠어진다, 뭐, 감자에. 이거 무슨 병인가? 그럼 더뎅이병. 잎에 진하고 엷은 녹색의 무늬가 얼룩져서 생긴다. 모자이크 형태를 띈다, 모자이크병. 잿빛 곰팡이병, 열매나 꽃잎이 물러지고 그 표면에 잿빛의 곰팡이가 생긴다. 문항에서, 제시문에서 보면 그 질병을 형상화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좀 써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 자, 흰가루병 볼까요? 어린 가지, 잎이나 어린 가지 표면에 흰 가루를 뿌린 듯한 모양의 곰팡이가 생긴다. 탄저병, 병든 조직을 둥글게 움푹 들어가고 주먹뼈에 흑색 반점이 생긴다. 모잘록병, 뭐가 잘록해지는 거죠. 토양과 접한 모종줄기 부분이 잘록해지고 넘어진다. 시드름병, 줄기나 뿌리에 병원균이 침입해서 물의 통로를 막아 시들어 죽는다. 노균병, 입 앞에 연맥의 경계로 황갈색의 다각형 병반이 생기고 뒷면에 흰 서리 모양의 곰팡이가 생긴다. 피해 증상. 그리고 이 피해 증상으로 무슨 병인지도 알고 그 병의 병원체가 뭐다. 여기까지 알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자, 발생 부위에 따른 지상부, 땅갓을 포함한 지하부로 나누는데 보통 지상부에 발생이 되는 질병들, 도열병, 입진마비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상부인가 지하부인가 이걸 물어보는 문항까지는 잘안 나왔어요. 아시죠? 그래서 지상부에 발생하는 병이 이런 게 있다. 읽어보시고, 땅갓이라 그래서, 이렇게, 식물체가 이렇게 나오면, 이 식물체 나오는 땅 부위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땅갓이라고 합니다. 땅갓. 그래서, 땅갓을 포함한, 여기를 포함한 지하부에 나타난, 발생하는 병들, 모잘록병이나 뭐 시든병, 이런 게 나타나겠죠? 자, 다음, 식물병의 방제. 방제. 이게 지금 8강에서 나오고 7, 8, 9강에 다 나오네요. 근데 이 문항은 아마 7, 8, 9강에서
이걸 물어보는 문항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11강 문제로 친환경 방제 방법의 범주에 따라 고른 것, 뭐 사례를 고르는 것 이렇게 나올 거지 7, 8, 9강에서 아마 이 문항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법적 방제 보죠. 법적 방제. 방제인데 법적으로 돼야 돼. 식물병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1년에 활동을 법률이나 행정 규칙으로 정하는 곳이에요.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국제 검역, 농산물 방역 활동 예찰 등을 이걸 법적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경종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종합적 방제는 우리가 8강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이제 11강에서는 뭐가 좀 달라진다? 이따 화학적이 좀 달라질 거예요. 화학적이. 7, 8, 9강에서 나오는 화학적 방제는 대부분 이걸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약, 유기합성 농약, 사람이 먹으면 죽는 그런 농약, 유기합성 농약을 얘기해요. 그런데 11강에서는 친환경 화학적 방법이고 추출물 같은 거. 자, 식물병 방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제 단어에 있던 몇개 보죠. 일단 기랑미생물. 기랑미생물은 자, 하나의 생활 환경에서 같은 공간에서 두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 한쪽 미생물 때문에 다른 미생물이 증식 또는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두 개의 미생물이 있는데, 하나의 미생물 때문에 다른 미생물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 기랑미생물은 원인균의 증식을 억제시켜서 병해를 방지하는 데 이용되는 미생물. 친환경 농업에서 병해충 방지를 위한 생물 농약으로 이용이 됩니다. 자, 다음 식물 보호제. 식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식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육시키기 위해서 각종 재해나 병원체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화학약품, 농약의 새로운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식물 보호제라고. 천연식물 보호제. 이건 친환경적인 보호제를 얘기하겠죠. 유기합성 농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약. 유기합성 농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료와 생장조절제. 일단 비료와 생장조절제는 작물의 생육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비료는 양이 많이 사용돼요. 많이 사용. 식물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생장조절제는 굉장히 소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건 동물이든 식물이든 마찬가지예요. 생장조절제, 호르몬은 굉장히 미량으로, 굉장히 소량으로 사용이 되고, 목적성이 있어요, 목적성. 이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자, 생장조절제 볼게요. 생장조절제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생장조절제, 다른 말로 하면 식물 호르몬이라고 보면 돼요, 호르몬. 식물 호르몬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교과서 및 우리 연계 교재에는 이렇게 다섯 개만 실려 있어요. 다섯 개. 자, 생장조절제. 식물의 종자가 발아해서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말라 죽기까지 식물의 모든 생장과 발육을 저조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식물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식물 호르몬. 그래서 무언가를 촉진하는데 호르몬 네 개. 옥신, 에틸렌, 지베렐린, 시토키닌. 그리고 억제하는데 APA, 엡시스산, 아부시스산 그러죠. 엡시스산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1강에서 1강? 1강? 아니죠. 2강? 그 기공 열고 닫을 때 APA 들어가죠. 칼륨하고. 네. 자, 일단 촉진하는 거 볼게요. 촉진하는 거. 촉진하는 거 일단 옥신이 있습니다. 옥신. 옥신은 굴광성 햇빛이 있는 곳에 식물을 두면 그 해가 있는 쪽으로 굽어지는 그런 굴광성에서 밝혀진 물질이에요, 옥신. 그래서 옥신은 어떻게 이용하냐? 기관 및 줄기가 신장에, 그리고 착과 촉진에, 그리고 과실을 크게 할 때, 굴광성 그 쪽으로 휘어질 때, 그리고 뿌리 발생 유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옥신. 그런데 이 옥신도 이 호르몬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쓰느냐, 양에 따라서 얘가 하는 일이 확 달라져요. 옥신을 좀 강하게 쓰면 농약이 됩니다, 농약. 식물을 죽여요. 그런데 적절하게 쓰면 뿌리 발생도 유도하고, 줄기의 신장도 유도하고, 착과도 촉진해요. 그죠? 옥신.
굴광성에서부터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거고, 에틸렌,

우리가 공부하는 옥신, 에틸렌, 지베릴린, 시토킨인, 엡시스탄 다섯 가지 호르몬 중에 유일하게 기체로 되어 있어요. 기체로 되어 있고 기체 상태고 이 에틸렌은 노화를 시킵니다. 노화를 시켜. 구조가 간단한 기체로서 성숙한 과실 노화 과정에 있는 잎 줄기 마디에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이 에틸렌은 노화 및 성숙을 촉진합니다. 우리 과일 중에 사과에서 에틸렌 발생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과와 다른 과일을 놓게 되면 빨리 노화, 성숙, 연화, 부패가 돼요. 네. 다음은 지베렐린. 우리 그씨 없는 포도 만들 때 지베렐린 많이 사용하죠. 벼의 키다리병을 유발하는 곰팡이에서 유래된 물질이에요. 줄기신장, 휴먼타파, 개화촉진, 암수변화, 단위 결과를 유도합니다. 단위 결과. 씨 없는 포도. 다음, 시토키닌. 고압 멸구난 정어리 정자 DNA에서 키네틴이라는 물질을 분리함으로써 발견된 물질이에요. 시토키닌. 세포 분열, 발화 촉진, 캘러스 발생 유도, 노화 억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억제하는, 성장을 억제하는, 휴면을 유도하는 엡시스탄. 나무 눈에 겨울 휴면을 연구하던 중 자작나무 종류에서 휴면 유도 물질에서 분리한 물질입니다. 낙엽 등의 기관 탈리, 촉진, 옥신과 지베렐린의 생성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크는 걸 억제, 휴면 유도, 기공 개폐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잘 나왔던 게 에틸렌 잘 나와요, 에틸렌. 지금 출제가 좀 많이 됐던 게. 그리고 옥신하고 지베렐린이 비슷한 정도의 출제 빈도를 가졌습니다. 옥신은 굴감성이 있어요. 줄기를 잘 크게 해요. 뿌리가 잘 나오게 해요. 에틸렌은 노화 성숙을 시켜요. 노화 성숙. 지베렐린은 휴먼 타파하고 단위 결과,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아셨죠? 생장 조절제. 자, 다음 농약입니다. 농약. 자, 농약은 작물을 재배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때 발생하는 해충 또는 잡초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농약 또는 생물농약 또는 농작물의 생기기능을 증진하고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생장조절제, 방금 같이 공부했던 식물 호르몬, 그리고 약효를 증진시키는 보조제 등을 총칭하는 게 농약이에요. 농약. 다 농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 호르몬도 농약, 뭔가를 죽이는 것도 농약, 뭔가를 빨리빨리 키우는 것도 농약, 그렇습니다. 그리고 잡초가 많다.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잡초를 먹였다. 그러니까 소가 잡초를 섭식을 했다. 그럼 잡초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소도 생물 농약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농약이 왜 중요한가? 병해 충과 잡초 발생으로 인한 감소를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해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생력화, 그러니까 노동이 좀덜 가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서 농약이 중요합니다. 자, 요걸 좀 알아놔야죠. 이게 이제 보기 선택지나 답지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 표지색이 분홍색인 농약을 사용한다. 아니면 표지색이 뭐 초록색인 농약을 이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자, 일단 살균제. 곰팡이와 세균을 죽이는 살균제예요. 곰팡이와 세균을. 바이러스나 파이토플라즘마는 못 잡습니다. 자, 분홍색. 살충제, 해충제기는 살충제. 거미류, 거미강에 속한 응애충이는 살비제, 둘다 초록색이에요. 해충, 동물 죽이는 거. 해충, 곤충 죽이는 거. 제초제, 잡초 죽이는 거죠. 근데 작년까지의 연계 교재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 제초제는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어.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선택성과 비선택성으로 제초제를 나누면서 색깔이 추가가 됐어. 선택성은 노란색, 비선택성은 적색. 예를 들어서, 잔디를 키우고 있는데,

화분과 잡초가 났다. 그러면 화분과 잡초만 죽일 수 있는 농약은 그러니까 잡초 아니 잔디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잡초만 죽일 수 있는 농약은 선택성이죠. 그 이제 노란색. 그런데 그거 말고 이 농약을 뿌리면 다 죽어. 잡초도 죽이고 잔디도 죽이고 그런 건 비선택성,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살서제 설치류 죽이는 거 색깔 없고요. 살선충제 초록색, 그리고 보조제 흰색, 그리고 호르몬제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살균제 종류와 특성. 보호살균제, 직접살균제, 기태살균제가 있네요. 보호살균제는 말 그대로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병원균의 표적이 발화해서 생물, 작물체 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줘. 석회, 보르도에 구리분제 등이 있고, 직접 살균제는 균을 직접 죽이는 거죠. 병원균 포자의 발화나 침입을 방지하고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하는 약제. 기타 살균제로서 종자소독제, 토양소독제, 그리고 방부제 등이 있습니다. 자, 살충제의 종류와 특성. 살충제. 해충을 죽이는 거예요. 해충을 죽이는데, 일단 소화 중독제. 먹어요. 해충이 먹어서 소화기관 내로 들어가서 죽이는 살충하는 약제, 살충제. 접촉 독제, 닿으면 죽는 거예요. 닿으면 해충이 피부를 통과해서 해충을 죽게 만드는 약제. 자, 침투성 살충제. 살충 성분이 식물의 즙액과 함께 살충 성분이 식물체 내에 있어. 대신에 식물체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해충이 그 식물체에 흡집을 하거나 섭식을 했을 때 그 살충제 성분 때문에 죽는 약제, 침투성 살충제. 다음에 훈증제. 살충 성분이 가스 형태로 된 약제. 자, 유인제 불러들이는 거죠. 해충을 유인해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약제. 일반적으로 호르몬제 많이 사용하고요. 호르몬제에서도 이제 호르몬 트랩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기피제, 실어 멀리 보내는 보호하고자 하는 작물이나 저장 곡물에 해충이 모여드는 것을 막는 약제입니다. 기피제, 점착제 붙어 작물의 줄기를 타고 이동하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물의 뿌리는 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끈적끈적한 상태의 약제. 다음 생물농원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천적. 천적 등을 이용한 방제. 다음 불임제. 이세를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거죠. 알을 못 낳게 하는 생식능력, 불임제. 자, 제초제. 선택성과 비선택성. 선택성은 그것만, 그과만 죽인다. 선택성. 비선택성은 다 죽인다. 선택성은 특정 잡초에 대해서만 제초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생육 중에 뿌려도 돼. 근데 비선택성은 다 죽여. 작물을 포함한 식물은 다 죽이는. 지금 그 표지색이 노란색, 적색이에요. 요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일단 용제. 주성분을 액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녹이는 물질. 그리고 협력제. 주성분의 효력을 증진시키는 물질. 다음에 증양제. 주성분의 농도를 낮추거나 부피를 증가시켜 목적물을 표면에 균일하게 부착되도록 하는 물질. 다음 전착제 붙어요. 주성분이 잘 퍼지거나 잘 달라붙게 하는 물질, 계면활성제 등이 있겠습니다. 제초제의 작용 방식이 제초제. 경엽처리제. 줄기나 잎에 처리하는 거예요. 식물체 입줄기에 닿게 해서 직접 처리해요. 접촉성. 접촉한 부위만 고사시켜요. 그 농약에 접촉한 부위만 고사돼요. 침투성, 식물체 입줄기 흡수를 통해서 입줄기 뿌리까지 다 죽이는 것. 다음 토양처리제. 토양에 살포돼서 뿌리로 흡수돼서 식물체를 죽이는 것. 자, 다음 이제 유타객과 현타객 많이 들어봤죠. 유타객은 에멀전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유지하고 수분, 그러니까 물의 녹는 곳과 그러니까 물 분자와 기름 분자가 서로 혼합해 있는 상태예요. 물 분자. 이제 이걸 우리가 식품할 때 15강이나 16강에서

이걸 한번 더볼 건데, 섞이지 않는 두 물체, 액체, 그러니까 유성과 수성을 세게 교반을 하면 한쪽이 작아지면서 한쪽 분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우유. 우유는 속에 기름이 있죠. 수성도 있고, 네, 우유. 이게, 이건 나 그대로 둬도 다시, 그러니까 다시 갈라지지 않아요. 유타액, 에멀전 상태. 현탁액은 굉장히 작은 미세한 알갱이로 물속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 흙탕물 같이. 그러니까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물은 위로 뜨고 흙은 밑으로 가라앉죠. 분리가 됩니다. 유타액은 분리가 되지 않고 현탁액은 분리가 됩니다. 자, 약해. 약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죠. 약물에 의해서 작물이 나타나는 생리장애, 네, 주로 식물 조직의 파괴, 식물의 증산, 동화작용 및 호흡작용 등의 생리작용을 방해하고 억제하며 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저해하는 것, 약해. 토양 잔류성 농약. 자, 농작물의 병이초 방토는 제철을 위해 농작물 또는 목초, 토양에 살포 있는데 이게 토양에 계속 남아있는 농약이에요. 토양 잔류성 농약. 자, 제재 형태인데, 토양, 농약이 생긴 거에 따라 굉장히 많이 분류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자, 첫 번째 뭐죠? 희석살포제예요. 희석살포제. 어떻게 희석을 하느냐? 일단 액제. 농약 주성분이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제. 물. 수용성. 자, 유제는 물에 잘 녹지 않아. 유기용내. 유화제를 혼합한 상태의 액제입니다. 유탁액, 에멀전 상태로 사용하는 것들. 액상 수화제, 물과 수화제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든 약재입니다. 수화제, 주성분이 불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광물성 증량제에 희석한 후에 계면활성제 첨가한 가루연 약재예요. 나중에 물에 타서 쓰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수화제. 수용제. 수용성 농약 주성분에 수용성 증량제를 첨가한 가루형 약재입니다. 물에 녹여서 액체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직접 살포제. 뭔가 섞는 게 아니고, 희석이 아니고 직접 살포하는 거. 분제. 가루형으로 그냥 살포하는 거죠, 가루로. 입자, 가루보다는 좀 커요. 입자가 있어. 분제보다 입자 지름이 큰 알갱이 형태예요. 정제는 우리 그 알약 생각하면 되죠. 농약 주성분의 일정량을 증량제 혼합해서 1에서 5g 정도 되게 뭉쳐 알약 형태로 만든 약재예요. 다음, 분위제. 종자에 가루를 묻히는 수화제입니다. 다음, 이제 특수제형인데, 일단 호상제. 끈끈한 상태로 만들어 있어요. 끈끈한 상태. 그래서 주로 도포제 이용되고요. 연무제, 연기죠. 유기용제액을 연무기를 이용해서 연기는 안개처럼 고체 또는 액체 밀입자 형태로 사용하는 약재다. 훈증제. 농약 성분을 액체 고체 압축가스 형태로 만들어서 만든 약재예요. 훈연제. 농약 성분의 발연제, 방염제 등을 혼합해서 기타 보조제나 증량제를 첨가해서 만든 고체형 액체인데 불을 붙이면 주성분이 연기 상태로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약효를 나타내는 약재입니다. 캡슐제. 우리 그 알약처럼 캡슐을 만드는 거예요. 농약 성분을 캡슐 안에 넣거나 고분자 물질을 피복해서 고체형으로 만든 약재예요. 직접 살포하는 서서히 분해되면서 약효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농약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기본적인 조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 자, 농약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죠. 그래서 사람이 살지. 농약은 딱그 목적만 달성되고 그 나머지는 목적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적을 것, 없으면 더 적고. 그리고 품질이 일정하고 저장 중에 변질되지 않아야죠. 품질이 변하고 저장 중에 변질이 돼버리면 오늘 사용했던 것과 한달 후에 사용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효력이 정확하고 작물에 대한 약해가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토양과 생물전에 축적되면

축적되면. 이게 특히 축적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거의 그 생태계에서 보면 거의 마지막 최종 소비자 단계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축적되고 축적되면 결국 사람 몸에 축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농약에 대한 방제 대상, 잡초 및 핵충의 저항성을 유발하면 안 돼요. 저항성,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버리면 더센 농약, 또 다른 농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성을 유발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농약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이 좀 적어요. 저항성 유발이. 그에 비해서 유기합성 농약은 저항성이 나타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이 식물병에 대한 기사 내용이에요. 농촌진흥청은 세모세모대학교, 네모네모대학교, 그러니까 이런 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오이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네요. 자, 이번 연구는 화학 농약을 사용을 최소화하고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병해충 방제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추진한 잔류 농약 저감을 위한 미생물 활용 기술이네요. 미생물 활용 기술. 오이는 국내 시설 재배 작물 중 농지 면적당 소득액이 높은 고소득 작물이지만 토양 내 병원균으로. 왜냐? 시설 재배를 하니까 연작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토양 내 병원균으로 모잘록 병, 탄저병, 곰팡이성 질병이 주로 발생해요. 현재 대부분의 화학농약으로 병원균을 제거하고 있으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뭘로? 화학 농약으로 방지를 하고 있어요. 이에 연구진은 세균 1720종, 병원균 540종을 분석해 이 모잘록병과 탄저병 방제 능력이 뛰어난 것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병을 방제할 수 있는 생물 농약, 미생물 농약을 발굴했다는 기사네요. 자, 위 기사에 나타난 오이의 식물병과 병원체 유형이 같은 것. 자, 앞에 나왔던 게 무슨 병이었어요? 무슨 병? 앞에 나왔던 게 탄저병, 모잘록병, 곰팡이성 질병, 곰팡이. 자, 궤양병은 세균성이죠. 도열병, 곰팡이, 오갈병, 바이러스, 모자이크 바이러스, 흰마름병 세균성이죠. 그래서 곰팡이가 병원체인 질병, 2번 도열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거죠. 이 부분은 알고 외우고 가야 됩니다. 바이러스병과 파이토플라즈마는 알고 가라고 했습니다. 외우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외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병은 대충 다 외우고 가야 돼요. 대충. 그래서 곰팡이병에는 이런 게 있구나. 세균병에는 이런 게 있구나.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 기사에 적용된 작물병의 방제 방법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친환경 방제는 경종적, 물리적, 생물적, 화학적 방제로만 한정한다고 그랬네요. 이것도 11강에서 다뤄야 될 문항이 먼저 나온 것 같네요. 자, 경종적은 뭘로? 재배 방법을 달리하면서 윤작을 한다든지, 이양 시기를 늦추거나 빨리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방지하는 게 경종적. 물리적은 직접 손으로 뜯는다든지, 아니면 뭐 불로 태운다든지, 이런 게 물리적이죠. 생물적은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게 생물적이었어요. 화학적은 친환경 방제의 화학적은 식물 추출물 아니면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적 뭐 석회 보르도액이라든지 제충국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방제하는 게 친환경이죠. 그런데 지금 제시문에서 나왔던 게 무슨 방법이었어요? 제시문에서 나왔던 방법은 미생물 활용 기술이에요. 미생물. 작은 생물이에요. 작은 생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 이생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생물적 방제가 되겠네요. 그럼 보기에서 생물적 방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꽃매미의 약충을 손으로 직접 포살했어. 손으로 잡아 죽였어. 이건 물리적이죠. 자, 우렁이를 노래 방사해서 살아있는 생물체인 우렁이를 이용해서 잡초를 방지했어. 생물적입니다. 이세리아 깍지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이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서 칠리이리 응애를 방사했어. 살아있는 응애를. 이것도 생물적입니다. 덩굴 쪼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항성 대목에 수박 모종을 접종했어. 이건 경종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병의 방제가 아까 이렇게 나와서 요렇게인데 지금 설명한 부분이 경종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물 쪽 방제인데 지금 9강에 나오는 부분이 화학적 방제는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유기합성 농약. 근데 방금 문항은 친환경 방제였으니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좀뭐 내용 요소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자, 경종적 방법은 재배적 방제였고, 물리적 방법은 실제 손으로 뜯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잘라낸다거나 아니면 소독한다거나 이런 방법이었고, 화학적 방법은 구강에서 나온 화학적 방법은 유기합성 농약 사용한 거예요. 살균제, 미생물제, 살충제 이런 거 사용, 아니, 미생물제는 아니고 살균제, 살충제, 제출제 이런 거. 그런, 그게 화학적 방제고, 생물적 방제는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지를 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문제는 11강 문항입니다. 11강 문항. 자, 여튼, 미생물 제재를 이용했다. 생물학적 방제다. 생물학적 방제는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농약의 분류 순서도 가, 다에 들어갈 농약, 그 재형, 그러니까 농약 그 형태의 판단 근거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학생에 있는 재형에 따른 농약의 분류를 학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순서를 작성했어. 자, 분재, 가루 형태를 뿌리는 거네요. 수화제, 액재, 수용제가 나옵니다. 자, 액재는 그냥 농약 성분이 물에 잘 녹는 수용제 형태로,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맞춰서 그냥 뿌리면 되는 게 액재. 수화제는 불수용성의 농약을 광물성 증량제에 있었고 계면 활성제를 첨가한 가루형 액재예요. 수용제는 수용성 농약 주성분에 수용성 증량제를 첨가해서 물에 녹여 액체 상태로 가는 거고 분재는 말 그대로 그 가루 형태로 그냥 뿌리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분재는 뭐 지금 주성분이 수용성인지 희석하여 살포하는지 가루 형태로 제작하는지 일단 분재는 뭔가 아니에요. 뭔가지? 희석해서 살포하는 농약이 아니네. 아니네. 그쵸? 다음은 주성분이 뭔가 나는 지금 니은 나왔고요. 무언가 아니야. 주성분이 수용성인지 가루 형태로 제작되는지 수용성이 아닌 거. 그렇죠. 수화제는 수용성이 아니죠. 불수용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억이 되겠고, 다가 이제 가루 형태로 된 수용제인지, 아니면 액체 형태로 된, 가루 형태로 제조된가 수용제 아닌 거 액제.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식물병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식물병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식물병을 다 안다는 건 솔직히 선생님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물병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 두 종이잖아요. 교과서에 나온 식물병을 일단 먼저 다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연계 교재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연계 교재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온 그 질병까지는 다 학습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능 들어갈 때. 자, 다음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식물병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에요. 다음이
제시되는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힌트는 부스럼 딱지나 떼따이가 덕지덕지 엉겨붙은 모습을 뜻하는 말이 들어가는 식물병이에요. 두 번째 힌트, 병원균은 학명이 나왔네요. 스트렙토마이시스 스케비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산성이 약해서 pH를 낮추면 병해가 돼요. 마지막 힌트는 초성이 요거네요. 요거네요. 디귿디귿 이응으로 떨어지고 부스럼 딱지나 떼따이가 덕지덕지 엉겨붙은 모습을 뜻하는 말. 더댕이병입니다. 더댕이병. 물론 이 병원균에 대한 학명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더댕이병은 맞으나 우리가 학명까지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더댕이병은 주로 잘 교과서나 교과서 또는 연계 교재에 많이 나왔던 질병입니다. 더댕이병. 더댕이병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성 질병이죠. 감자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물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병든 적이 중앙부가 돌출해서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병변 부위가 중앙부가 돌출해서 표면이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더댕이병. 지금까지 나왔어요. 나왔어요. 평가원 문항에서 출제가 됐던 질병입니다. 자, 병원균, 토양성 방성균이고요. 증상은 감자 표면에 이렇게 코르크제 부스러기 모양으로 반점이 생깁니다. 물론 이게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징은 토양 5.2에서 8.0 알칼리성, 건조한 토양에서 발병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토양을 산성화시키면 좀,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감자 더댕이병입니다. 더댕이병. 자, 다음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농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농업인 A씨는 마늘에 발생한 병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을 구입하기 전 이게 지금 농약 포장지인가 보네요. 수화제고 수화제 물에 희석을 해야 되고 어디에 사용하냐? 물웅병 곰팡이 사용하네요. 사용 적기는 발생 초기 경, 엽, 줄기와 잎에 처리를 하고 안전사용 기준 보니까 시기는 수확 14일 전. 수확 14일 전이니까 수확이 14일 남았다 이러면 사용하면 안 되고 그 전에. 횟수는 3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웅병, 곰팡이를 잡아내는 거니까 색깔은 분홍색 맞고, 물에 희석한 후 저감을 살포한다. 수화제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물 1리터당 수화제 10g을 희석한다. 5,000배이잖아요. 10g 대 1000ml인데 그럼 하나 떼면 여기 지금 100배액을 얘기를 하고 있네. 100배액.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확 14일 전부터 하면은 농약이 잔류가 돼요. 그렇죠? 잔류가 돼. 마늘에. 그래서 사람이 먹었을 때 농약의 피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전부터가 아니고 14일 전 앞쪽으로. 그러니까 전 14일까지는 뿌리면 안 되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죠. 다음 Q&A에 나타난 살충제의 종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쌀에서 이런 나방이 발견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나요? 저장지인 곡물에 발생하는 해충인 화랑곡나방. 얘는 화랑곡나방이네요. 자, 고온 다습한 환경을 서늘한 환경으로 바꿔보시고, 방지하는 데는 암컷의 페로몬을 이용한 트랩. 암컷의 페로몬을 뿌리면, 수컷들이 다 페로몬 쪽으로 유인이 되겠네요. 유인. 트랩을 설치해 수컷 화랑곡나방을 잡는 페로몬 트랩과 트랩이 효과가 있어. 아니면, 싫어하는 향을 발생시켜서 도망가게 만들어. 유인을 하든, 쫓아내든. 유인을 하는 유인제. 그렇죠? 그래서 싫어, 깊이. 멀리 보내는 깊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점착제 뭐가 달라붙는다거나 훈증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에서 나온 살충제의 종류는 페로몬을 이용한 트랩. 유인제, 싫어하는 향을 발생시켜 도망가게 하는 기피제, 기역,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살충제는 이렇게 혼중제, 유인제, 기피제, 점착제 등 있죠. 혼중제, 가스 형태로 된 거, 혼중제. 유인제, 모이게 하는 거죠. 기피제, 오는 것을 막는 약제. 점착제, 끈끈한 거를 달라붙는 그런 약이 되게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설명하고 있는 농약의 특성을 옳게 말하는 학생만을 고른 것은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커지고 최근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친환경 농학입니다. 교사가 친환경 농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농약에 대한 특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친환경 농약은 유기합성 농약보다 효과가 늦지요. 늦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고요. 약효에 대한 해충의 저항성이 작습니다. 그렇죠? 유기합성 농약이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커요. 그리고 목표 대상 외에도 다양한 해충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농약은 일반 농약이 원래 이제 죽이고자 했던 것 말고도 다른 해충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독성이 있는데 친환경 농약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B와 C가 옳은 내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S에서 가에 들어갈 농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잔디밭에 클로버가 너무 많이 자라서 골치가 아프네요. 잔디밭에 클로버가 자라고 있어요. 클로버는 잔디밭에 자주 발생하는 광협잡초입니다. 그래요. 클로버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면 가를 살포해보세요. 클로버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이 농약은 잔디밭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디에만? 클로버만 죽입니다. 클로버만. 자, 비선택성 제초조이다. 선택성과 비선택성. 선택성은 원하는 것만 죽이죠. 여기는 클로버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선택성이 아니고 선택성이 되겠습니다. 포장 색깔은 노란색. 선택성 제초제는 노란색입니다. 자, 생육 중에 살포가 가능하지요. 생육 중에 살포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잔디 계속 생육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살포를 냈을 때 클로버만 죽일 수 있는 화분과 잡초에도 같은 효과를 낸다. 그렇지 않지요. 어디에만? 클로버에만. 클로버는 화분과가 아니고 뭔가죠? 콩과죠. 콩과.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강 문제까지 이제 풀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7, 8, 9강이 토양 비료하고 작물의 보호입니다. 지금 1강부터 9강까지 풀어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영역이 지금 8강과 9강 내용입니다. 공부할 게 좀, 그러니까 애워야 될게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교과서 두 종이 있는 거 내용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연계 교재로 가면 충분히 그 수능 문제에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제 다음 10강 적용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국어 교과목을 맡은 국어 선생님, 남인혜입니다. 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 많아요. 우선 결혼식 날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결혼식 날 몇 가지 이유로 멘붕이 왔었는데, 우선 속눈썹이 떨어졌어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속눈썹이 이렇게 막 덜렁덜렁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로드를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아실 거예요. 게다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와 있었어요.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25년 전 그 친구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왔어요. 자, 세 번째. 여기만으로도 조금 제가 멘탈이 흔들기 시작했는데, 저희 주례사 선생님이 시인이셨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였고, 저는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례사 선생님이 이제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신랑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법학이란 인간의 법 아닌가. 근데 신부 남인혜 양은 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시학이라는 것은 하늘의 법이다. 그러니 법학하는 신랑보다 시학을 공부하는 신부가 더 멋진 걸 공부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졸지에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이긴 멋진 시학을 공부하는 신부가 돼갖고 저희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이 얘기인즉슨,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우리 선생님,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하실 법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선생님 시인이셨거든요. 시를 쓴다고 해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자부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공부한다는 신부가 대단하다라고 약간 힘을 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힘을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저는 가족 중에 시인이 있는데도 시인은 항상 좀 흥미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로부터 언제 멀어졌냐면요, 노래하는 시가 읽는 시가 된 다음부터 시하고 좀 멀어졌어요. 태초의 시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 태초의 노래하는 시가 대중가요 가사에 남아있습니다. 최백호 가수님의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잘 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들, 그것은 젊음, 자유, 사랑 같은 것들. 잘 가라 나를 지켜주던 것들, 그것은 열정, 방황, 순수 같은 것들. 나를 떠나가는 것들, 저는 이 가사가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이 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부른 분은 가수님이시지만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시인이세요.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구절인데요. 시를 읽을 때도 좋지만 가수님 목소리를 타고 이렇게 들려오면 태초의 노래는 시였구나, 아 시는 아직도 노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작사가 분들은 시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시를 쓰는 걸 저희 엄마가 싫어했던 이유는 딱 둘이네요. 첫 번째, 술을 너무 많이 자신다. 시를 쓰면 시만 쓰지 왜 꼭 술을 먹으면서 시를 얘기를 해야 되냐. 술이 싫으니까 시가 싫다. 또 하나, 시를 쓰면 뭔가 돈이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안 된다. 반대 주장, 저희 아버지 시인 나태주는 시라는 걸 어떻게 돈으로 생각하니. 두 분이 맨날 이렇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싸우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외모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미스터 선샤인에서 저희 아버지 같은 시인을 발견하고 맙니다. 요즘 왜 변시들은 그렇게 잘생긴 분들이 많을까요? 변우석, 또 잘생긴 분이 변요한 씨인데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변요한 씨가 맡은 역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문필가인데, 나는 원체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별,

바람, 농담, 그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분은 시인이구나. 대사를 쓰신 분은 시인이 뭔 줄을 아는구나. 달, 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별, 윤동주가 그렇게 사랑했죠. 꽃, 김춘수가 그렇게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바람, 농담, 이렇게 무용한 것들을 사랑한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에요. 이 무용한 것들은 밥이 되어 오지 않지만 왜 좋을까요? 쓸모없는 쓸모, 이 무용한 것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예뻤을 때 제가 예쁜 줄을 몰랐어요. 20살 때 사람들이 너는 참 예쁜 나이구나 라고 해도 예쁜 줄을 몰랐어요. 지금 제가 20살 청년들을 보면 어머 예뻐라 라고 하면 본인들은 자기가 예쁜 줄 잘 모릅니다. 근데 돌이켜 지나가면 청춘이 예뻤던 이유는 그게 순식간이라서 그래요. 순간이라서 그래요. 이 순간을 시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찰나에 나를 스치고 갔던 어떤 감정이 스냅 사진처럼, 단 한 번 찍을 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오, 멋있다. 아, 그랬구나. 이 사진이 너무 좋은 느낌 가져보신 적 있죠? 그런 스냅 사진의 역할을 바로 시가 합니다. 나를 스치고 공중으로 산산이 분해서 사라지는 감정, 순간, 시간, 기억, 그거를 잡아서 내 앞에 다시 현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거든요. 시인들은 살금살금 가서 휙 낚아채려고 항상 준비를 해요. 저희 아버지는 머리맡에 항상 종이하고 연필을 두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괴로워하세요. 내가 어젯밤에 어떤 시를 꿈속에서 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19절을 꿈에서 썼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19절을 못 잡더라도 내가 걸어가다가 지나가다가 순간 훅 어떤 거는 잡아서 언어로 포착해서 내가 시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사는 아주 이상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아 저런 게 바로 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에요. 내가 훅 포착한 어떤 장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훅 포착한 거예요.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 일치하는 게 쉽습니까? 이심전심, 네 마음 내 마음 같은 마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조금 묘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요, 빗방울 떨어지는 게 꼭 하늘이 흘리는 눈물같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슬프면 새가 운다고 하고요, 내가 기쁘면 새가 노래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머, 새들마저 나를 축복하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 시라고 하는 것은,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자화하는 거예요. 세계를 나라고 하는 렌즈로 훅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는 세계의 자화, 그 결과물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학자들과 이론가들이 이미 한 말이에요. 에밀 슈타이거라고 굉장히 유명한 한 분이 시의 기능을 아주 기가 막힌 단어로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시 왜 읽어? 시가 뭐가 좋아? 이해도 잘 안 듣고 60편 중에 한 편 정도밖에 마음에 안 드는데 한 편만 나의 마음에 들어도 신받다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회관 때문입니다. 회자가 한자인데요, 돌아올 회자예요. 감은? 서정시가 뭐라고 했어요? 감정을 풀린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풀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감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감이라는 굉장히 고급진 단어. 이게 바로 시의 기능입니다. 회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수지 씨하고 이재훈 씨하고 두 배우가 각각 20살 때 청춘 시절에 만났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인데 고백을 못하고 끝난 애잔한 첫사랑이에요. 근데 이 첫사랑이 이제 자랐어요. 사회인이 됐어요.

라디오를 트는 순간 이 노래가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옆에는 결혼할 여자분이 앉아있는 이 남자 주인공은 20살 그때 첫사랑에 빠져있던 과거의 나로 훅 들어갑니다. 훅 들어가요. 저한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3월달 두 번째 주에 남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3월이 되면 바람의 냄새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3월에 바람 냄새가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차였던 3학년 그 봄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옵니다. 연어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나의 감정이 집 나갔던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던 까먹었던 어떤 감정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건축학개론에 있었던 남자 주인공은 노래 하나를 통해서 20살 본인이 잠시 다시 왔다가 간 거예요. 이럴 때는 첫사랑 그분이 생각나겠죠. 회감, 잊었던, 나를 지나갔던 과거의 어떤 감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시들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 특히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던가 하는 시인데, 그 시를 읽을 때 나도 그 사람의 부모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가 약간 빙의되듯이 그 감정이 돌아온다. 읽을 때 다시 돌아온다. 내가 살았었던 그 시절이 다시 한번 나한테 왔다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젊어지려고 회춘을 하려고 그렇게 본인한테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어떤 백만장자 이야기가 기사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살고 싶어. 그러면은 나한테 그 시절을 회감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시를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이 까먹고 있었던 어떤 순간을 돌려주는 게 바로 회감이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마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지나간 과거가 내 눈앞에 다시 돌아온다? 아주 순간이지만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어서 아직도 시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박목월 시인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 있었다.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자, 지금 조치원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온양으로 충청도 지역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있는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파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마 고독한 모습. 중요한 건 이 구절이에요.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분은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한두 그루입니까? 수많은 나무 중에서도 묵직하고 외로워 보이고 침울한 어떤 몇 나무들을 발견했어요. 왜 발견을 했을까? 본인과 아마 닮아 있었을 거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본인 눈에 이미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밖에서 발견을 한 거죠. 이분은 외로워 봤고 고독해 봤으니까 외롭고 고독한 나무들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 시인은 이걸 발견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 나무를 심었거든요. 저 시를 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사실 공주라는 단어였어요. 거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저 시를 읽고 나니까 저도 다닐 때 외롭고 묵직하고 좀 쓸쓸해 보이는 나무들이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더 다정하게 보이고 나 같아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가 외롭다는 걸 네가 발견했는데 그게 위로가 돼? 돼요. 왜냐? 외로움의 침울함의 감정의 의미를 내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본인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식구들을 보면서 아, 이거 내 마음과 비슷한데 내 마음 조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시 읽는 것은 나를 두드려서 내 안에 있는 나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시가 하나 있어요. 한민복 시인이라고 우리 자연을 조금 더 사랑할 순 없을까? 이걸 정말 몸소 실천하신 어떤 시인이신데 이분의 성선설이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을 윤리나 도덕 교과서와 연계지어서 생각하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것을 시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님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제목이 성악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고마워 한 달, 엄마 고마워 두 달 해서 꼭 열 달을 헤아리기 위해서 손가락이 10개래요. 그러면 저는 제 손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세면대 손 씻고 나서 이렇게 씻을 때마다 어머, 저 시가 생각나요. 나 손가락 10개지? 맞아. 나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할 정도로 착한 인간이야. 인간은 다 착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합리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가 인간은 착하다, 착하게 태어난 존재야 라는 믿음을 실어주는데 굉장히 큰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두드리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게 하는 게 바로 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올 여름휴가를 포기했어요. 우선 바쁘기도 하고 큰애가 수험생이거든요. 근데 여름휴가를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들 다 갈 때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미련하면서도 현명한 그런 정신승리 같으면서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관련된 시를 읽는 겁니다. 이원아 시인이라고. 그럼 이 제주에서 혼자 사는 이분을 상상하면서 저는 이 시를 읽는 거예요. 왜? 휴가를 못 가니까요. 6월의 제주. 종달리에 핀 수국이 살이 찌면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하나를 따서 착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즙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시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면 제 마음은 살랑살랑 저 시를 따라서 수국의 냄새를 따라서 제주도에 갑니다. 방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렇게라도 갔다 오면 훨씬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고마워, 좋아,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 마음이 좀 지옥이었어 이런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 힘들다는 얘기를 어디서 속 시원히 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학생 중에서는 저한테 와서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엄마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걱정하니까, 다 컸는데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는데 먹었어. 잘 지내? 감기 걸려서 약 먹고 있는데 잘 지내. 괜찮지? 상사한테 깨졌는데 괜찮아. 전화 끊고 우는 경우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거든요. 왜냐?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자 저희 어머니는 너무 연로하셨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걱정만 하실 뿐이지 서울까지 올라오시느라 엄마가 병날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끔은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시를 읽어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 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첫 애를 낳았는데 애가 우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운 바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얘가 밤에 그렇게 웁니다. 초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다가 지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속이 상합니다. 그때 발견한 시예요. 한강 시인의

이분은 소설가이기도 해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강, 괜찮아.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불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서른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사실 우는 게 애기 언어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그래 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아가 괜찮아. 이게 아가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본인한테 하는 소리예요. 괜찮아. 아가도 위로하고 자기도 위로하듯 괜찮아 라는 말을 계속했더니 기적처럼 아기가 울음을 그치더래요. 저는 이분을 매스컴에서만 보고 소설책에 있는 저자 프로필로만 봤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도 왜 그래 왜 그래 울다가 괜찮아 괜찮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아이를 못 봐서 쩔쩔매던 저를 좀 용서하게 됐고요. 그때 사실은 내가 조금 힘들어서 상처를 입었었구나. 서른 살의 미네야 넌 그때 애썼구나 라고 저를 좀 다독이게 됐어요. 이렇게 본인하고 비슷한 어떤 아픔을 찾아서 나의 상처하고 이렇게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냥 묻어뒀던 게 아니라 너는 그 당시에 충분히 애썼어. 너도 그 마음이었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초보 엄마로서 이런 똥멍청이 남이네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생각을 이 시를 통해서 좀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읽으신 것들이 일상에 깔려 있는데 일상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주워서 쓴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는 제작 기법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시 쓰는 걸 배우는 게 어려운 것도 시가 사실은 어려운데 멋있는 것도 저는 은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너는 볼이 장밋빛 같구나. 볼은요 풀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볼은 장미구나. 너는 장미 같은 볼을 가졌구나. 직유, 은유 이런 기법이 들어가면 내게 여기에 이미지적으로 빨간색 예쁜 장미물이 든다 라고 상상이 되거든요. 전혀 관계 없었던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은유라는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유가 시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맨날 하던 말을 그냥 하는 것은 남들 했던 거 재탕 삼탕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없었던 이미지, 없었던 상상력,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어떤 구절 같은 걸 생성하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은유가 바로 그런 걸 해줘요. A하고 B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A하고 B하고 은유로 끈을 묶어주는 순간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고영민 시인의 출산이라고 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근데 이 시를 보시면 이 내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화구가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다. 분쇄사에 손을 거친 어머니는 작은 오둑나무 함에 담겨 있었다. 함은 뜨거웠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어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3일장이 끝나고 화장터로 갔나 봅니다. 관이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함에 담겨서 다시 어머니의 뼈가루가 함에 담겨서 돌아온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써요.
어머니를 받아 안았다. 갓 태어난 어머니가 목 없이 잔뜩 으깨진 채 내 품 안에서 응애 첫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출산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가슴 아픈 장면이 뭔가 신선하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건 어머니의 또 다른 탄생이야. 그 사람은 내 안에 다시 태어났어. 라는 구절로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것과 이것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아주 묘한 힘이 되어준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시에 대해서 그래 좋은 점 다 들었다 이거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은 없겠니?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저는요 플레이리스트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제가 운전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자아가 조금 쪼그라들 때, 막 위축이 될 때, 막 하현우의 돌덩이 막 이런 걸 들으면서 막 쟤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그런데 음악에만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USB 폴더에 시의 플레이리스트들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릴 꿀팁이에요. 이유 없이 힘이 빠질 때 남한테 가서 어떤 나 힘든 얘기 하기 싫을 때는 여러분 힘들 때 읽는 시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세요. 그 중에서 몇 편이 여러분을 토닥토닥 해줄 거예요.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나 혼자 괜히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뒤돌아서서 제 USB에 있는 내가 못났을 때 읽는 시, 내 친구들을 열어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읽는 시를 읽습니다. 황인숙 시인의 강이라는 시입니다.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긴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선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제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을 때 저는 이 시를 읽습니다. 누가 막 얘기를 하고 나면 다 듣긴 들었는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떡하지? 다 들었는데 저 사람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갔는데 나는 약간 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럴 때 이 시를 읽습니다. 강에 가서는 눈도 마주치지 말자. 이 소리를 아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고 이 시를 읽으면서 푸는 거예요. 혼밥을 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를 패스를 할 겁니다. 없으시죠? 저는 사실 혼밥을 좋아해요. 혼자 밥 먹는 게 가끔 편리하기도 한데 가끔 혼자 먹는 게 맛이 없고 입안이 서걱서걱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혼자 먹는 밥 플레이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수건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혼자 먹는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분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되게 자주 놀러 오셔서 술을 아버지랑 같이 드셨었던, 제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시인분이십니다. 근데 아저씨 혼자 먹으시면서 좀 외로우셨구나. 저는 이제 그분의 얼굴도 알고 목소리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숟가락 하나, 노젓가락 둘, 그 불빛 속 딸그락거리는 소리. 그릇 씻어 없다 보니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있다. 우리 생에서 몇 번이나 이 빈 그릇을 엎었다 뒤집을 수 있을까? 창문으로 얼비쳐 드는 저 금은딸, 방금 깨진 접시 하나. 전 어떤 구절이 좋았냐면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있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마 연세가 좀 드셔서 내가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혼밥을 하셨었나 보다. 나는 30년 후에 40년 후에 저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죠. 이것이 바로 혼밥에 대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혼밥 너무 좋은데 혼밥이 정말 나는 싫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의 시의 플레이리스트는

0: 내 취향껏 꾸미시는 거예요. 남이 이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걸 나를 중심으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시인 중에서 클래식 음악을 이분만큼 즐겨 듣고 잘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신 분인데 시에는 이분 시에는 그래서 음악 같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는 이분이 김종삼 시인이 왜 김종삼 시인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입니다. 제가 시가 뭐예요? 라고 대중들께서 물어보실 때 시인은 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시예요. 제목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부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전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음으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시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어. 당신 안에 시인이 있어. 우리가 바로 시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멋진 시인들의 멋진 시를 제가 아주 빙산의 일부만 읊어드린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근처에 있어. 시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걸 갖다 줘. 시는 열어보면 그 안에 조그만 선물 보따리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셨으면 저는 오늘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1: 상대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0. 아. 오래된. 코요테 백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혼자 박수라도 좀 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떻게 코요테의 활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저의 꿈을 갖게 됐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진지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네,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1년생이에요. 올해 이제 40, 네. 6살, 5살 어딘가에 멈춰 있는데, 저는 9살 때 그 TV에서 현진영과 와와라는 이제 현진영 선배님의 방송을 보고 토끼춤이라고 하는 그 춤을 막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토끼가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막 학교에서 연습하고 친구들하고 따라 추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너 춤 잘 춘다,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칭찬을 받은 게 뭔가 좀 우스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 서태지 와이들이라는 엄청난 또 선배님들이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듀스 뭐 이런 분들의 춤을 이렇게 따라 추는데, 제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춤을 따라 춰서 그런지 그래도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춤을 더 잘 추는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고, 그렇게 댄서를 꿈꾸게 됐어요. 아, 나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저의 사실 내심은 사진가가 꿈이었거든요. 사진작가도 하고 싶고 춤추는 사람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고등학교 때 이제 사진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태원에 내가 살았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이태원에 그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야, 백가는 제가 원래 본명이 백성현이거든요. 친구들이 뭐 김가야, 이가야 하는 것처럼 백가야가 아니라 백가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고요태 같은 느낌? 그래서 백가보다 백가라고 불러서 옛날부터 별명이 백가였어요. 이태원에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춤 좀 추더라고, 이제 그런저런 소문이 이제 들어가서 백댄서 제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디바라고 이제 막 아시죠? 네, 디바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댄서 일을 시작하면서 학교랑 병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댄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지금 유튜버처럼 백댄서가 정말 선망의 대상이자 막 아이들이 되고 싶은 꿈의 직업 중에 하나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상마인드라는 이상민 선배님이 차련 회사가 있었어요. 전속 안무팀을 하다가 그 정지훈 씨가 저랑 이제 친한 형동생 사이였는데, 박진영 씨가 JYP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근데 키가 큰 댄서들을 찾고 있는데 형 가서 한번 오디션 볼래? 그래갖고 오디션을 보러 갔고, 거기서 이제 JYP에서 너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안무팀으로 들어가서 안무를 짜고 이제 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댄서 일을 하면서 비가 데뷔하고 뭐 그때 막 박진영, 박지윤, 별, 비, 뭐 노을 엄청나게 많은 가수들이 막 이렇게 될 때여서, 거기서 이제 안무 레슨도 하고 어딘가에서 이제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이제 코요테 회사였고, 신지가 한번 봐라 오디션.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힙합이나 멋있는 음악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는데, 그때 코요테는 막 춤추는 나이트 같은 막 이런 거라 괴리감이 온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택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 신념을 따라가느냐. 근데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개그원으로 한번 참여를 했다가 이 자본주의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번다고? 그리고 뭔가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실력이 없는데도, 물론 코요테가 너무 잘 돼 있는 팀이었고 제가 거기 합류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되게 빠르게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뭔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댄서를 하다가 이제 코요테 개건 래퍼 그리고 이제 정식 멤버로 이제 제이가 들어왔어요. 개건 래퍼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 게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사실 그 연예인이라는 게 항상 그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 직업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자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아, 너 가서 할래요 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섭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실 감사하게도 저는 요즘은 많은 곳에서 찾아주셔갖고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 이쪽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있어서 항상 데뷔를 해놔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뭐를 할까 해서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배운 적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옷을 좋아해서 집에 옷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뭐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중고 옷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가로수길에 조그맣게 이제 옷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옷가게인데 제 옷만 갖다 놓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오는 사람들한테 혹시 너네도 안 입는 옷 입거나 그 집에 버리기 아까운 옷들 있으면 갖다 놓으면 내가 이거 옷 돈 주고 살게. 그래서 그런 옷가게를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리사이클링으로. 그래서 저는 옷을 받으면 이 컨디션이나 뭐 이거 언제 시즌 건지를 체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드라이 이런 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제 그분들은 안 입는 옷을 현금으로 바로 받아갈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옷을 바뀌고 이런 거가 재밌어가지고 아무래도 연예인 분들이나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나 패션 업계 하시는 뭐 디자이너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가게를 접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조금 쉬었어야 됐거든요.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찾은 게 이제 캠핑이었어요. 운동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조금 자연에서 휴식하고 싶고 그런데 뭘 할까 하다가 친구들 따라서 이제 캠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처음으로 알람이 없이 일어나는 기분을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저 핸드폰은 지금도 수백 개의 알람이 분단위로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알람이 없이 아침에 눈을 뜨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자연에서 네, 그 나무향 이런 거에서 그 공기로 너무 좋은 향기로 눈을 뜨면서 그걸 이제 제가 캠핑에 이제 꽂힌 거죠. 어느 날 이제 캠핑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같이 캠핑 가는 친구랑 야 그럼 우리 이렇게 캠핑 가서 먹는 이 세팅이 맛있고 좋은데 이렇게 해서 고깃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2012년도 아마 요맘때쯤에 캠핑 컨셉의 고깃집을 이제 오픈하게 됐어요. 근데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뭐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걸 시작하면서 저희를 이제 비슷하게 따라하는 업체들도 많아졌고 그때 몇 년 동안 정말 잘 하다가 그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가게를 접게 됐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다 사기당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을 믿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하고 이제 저는 동업을 했던 거였어요. 뭐 최소 10년? 이 정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근데 이제 동업을 해보면 돈이 걸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얘기는 뭐였냐면 너는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 게 있잖아. 나는 이게 다야. 내가 조금 이렇게 더 이런 잘못을 했더라도 이거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불리한

뭐 그럴 때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지게 되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제가 피해보는 게 많고, 그리고 저는 솔로가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 코요테 멤버들이 피해를 볼까봐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냥 꾹꾹 내려놓고, 아, 그냥 사업 안 해. 하면서 다시 코요테로 돌아와 봤어요. 그럼 얘가 20몇 년 동안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소속사에서 그 매니저분들이 소위 그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저희한테, 야, 2천만 원짜리 뭐 공연이 들어왔어. 하자. 네, 알겠습니다. 했어. 근데 우리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들어왔으면 가는데, 아, 이거 보니 그게 뭐 5천만 원짜리였고, 뭐 4천만 원짜리였고,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봤다가 세금이 날라왔는데, 이게 뭐야? 나는 이만큼 번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그런 거였어.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똑같은 반응이야. 이렇게 해도 버는데 야구 좀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또 저희가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거치다가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하자. 저희끼리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코요테가 이제 횟수로 28년 됐어요. 저랑 종민 형은 좀 늦게 합류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24년 정도 함께 했는데,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 코요테만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많은 동업 관계에서는 많은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걸린 문제는, 왜냐면 뭐 주변에서도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죠.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그동안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무대에서 열심히 멤버들하고 뛰어놀고 관객분들한테 흥을 실어주는 사람인데, 저는 다른 거에 계속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베이스는 불안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이런 그간의 후회나 마음고생이나 사람들 잃는 일은 없었을 거죠. 네, 저의 상황에서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느꼈냐면, 제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많지 않지만 잘하고 좋아하는 걸 오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춤, 사진, 캠핑. 빽가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9살 때부터 해왔던 걸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실에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택함은 아주 잠깐인 거고,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멀지언정 갈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가수 할까 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가수를 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견뎌냈어요. 왜? 적어도 오늘 제가 나온 이 편을 보실 때만큼은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세요. 힘들 거예요. 그 쉬운 일이면 누구나 끝까지 가겠죠. 절대 쉽지 않은데, 그걸 또 견뎌냈을 때,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와, 그 성취감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올라온 게 아니에요. 또 올라와 보면 이 안에서도 또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계속 가세요.

0: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말하면서,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데? 이겼습니다. 왜냐면 제가 겪었던 것들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를 생각해내고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왔던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식당, 그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봅시다. 거기서 만나요. 안녕.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저 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힘들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1: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친구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I'm sorry. 미안해. 아, 나는 뭐라고 말하지? 그래, 나도 미안해. 클릭.
1: I'm sorry.
2: I'm sorry too.
1: I won't do it again.
2: Okay, let's be friend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채워볼 빈칸이 3개 있어요. 미안한, 이건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다 말고 반대로 뭐뭐 안 할 거야 라는 말 혹시 떠오르나요? 그리고 친구, 이렇게 세 개의 상자를 한번 채워볼게요. 첫 번째는 I'm 미안해. 우리 미안해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I'm, 그렇지, sorry. I'm sorry가 바로 미안해요. 우리 대화할 때는 I'm 빼고 그냥 sorry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 뭘 잘못했는지는 우리가 상

0: 단어를 합쳐본다면 그래요. won't. won't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I want 하고 싶다의 want가 아니고 소리가 w, o, n't, won't, won't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won't 라고 발음해요. won't는 will not을 줄임말. 그러니까 I won't 라고 하면 나 안 할게, 안 그럴게 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동작이 나와서 무엇을 안 할 건지를 나타내게 돼요. do it 그것을 하다. 마지막에 again 또는 again 이라고 해도 되죠. again은 다시 라는 뜻이에요. 더 합쳐보니까 I won't do it again. 나 다시는 그거 안 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가 되겠네요. I'm sorry. I won't do it again은 사실 세트죠.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해, 안 그럴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라는 거 우리 친구들 평소에 하는 말 생각해보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I won't do it again. 그랬더니 여자애가 오케이, 알겠어. Let's be 친구가 되자네요. 친구? 그렇지, friend. 너랑 나랑 친구니까 그냥 friend가 아니고 friends가 되겠죠. S 붙여줘요. 여기에 be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무엇무엇이 되다, 어떠어떠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 Let's 하자, be 되다, 되자, friends 친구. 우리 친구하자, 친구가 되자가 되겠네요. Let's be friends. 짧지만 배울 것 많은 대화였죠. 이제는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남자애가 하는 말 I'm sorry에서 어디 강조? 오, 그렇지. 미안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I'm sorry. I'm sorry. 아니면 내가 미안해 라고 하려면 I'm sorry.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친구들도 sorry 강조해 볼게요. I'm sorry. 그렇지. 그러면 나도 미안해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강조할까요? I'm sorry to 나도 누구누구도 여기 강조해야 되잖아요. I'm sorry to. 좋아요. 그리고 I won't do it again. 나 안 그럴게. 이거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지. 안 할 게 중요해요. 무엇을 안 하는지. do. 그리고 다시는 여기가 중요하죠. I won't do it again. I won't do it again. 좋아요. 이렇게 강조할 부분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아닌 부분을 약하게 해야지 바른 리듬이 만들어진다. 여자의 대답까지 해볼게요. Okay는 강조하겠죠, 대답. Let's be friends.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하자 중요하죠. 친구가 되자 강조해 볼게요. Okay, let's be friends. 좋아요.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좋아요. 오늘도 스피킹 들어가서 친구 누르고 씬 12, 12번째 대화 연습해 볼게요. 리듬 맞춰서.
1: I'm sorry.
0: I'm sorry.
2: I'm sorry too.
0: I'm sorry too.
1: I won't do it again.
0: I won't do it again.
2: Okay, let's be friends.
0: Okay, let's be friends. Wow, 친구들도 좋아요. 자, 그럼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대화 속에서 이 문장을 연습해 볼 거예요. I won't 동작 again. 기억하죠? I won't가 뭐라고요? 뭐뭐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 안 할게, 안 할게요. 여기에 again까지 붙었으니까 앞으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할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대화 속 문장은 요거였죠. I won't do it again. 다시는 그거 안 할게요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자, 그럼 I won't 동작 again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기 도전. 다시는 거기 안 갈게요 말하고 싶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는 알겠고 거기에 가다를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가다. 그렇지. Go there. 거기에 가다. 그러면 합쳐서 I won't go there again.

I won't go there again.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거짓말하다라는 동작이 있어요. 한 단어로. 그렇지. lie. lie가 있죠. 그러면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I won't lie again. I won't lie again. 마지막이요. 다시는 안 늦을게요. 그러면 늦다라는 말을 넣어주면 문장이 완성이에요. 늦다? 늦는 건 late인데요. 그렇지. be late라고 해야지 늦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I won't be late again. I won't be late again.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주고 하는 이런 대화였죠. 친구들하고 크고 작은 다툼 있잖아요. 그럴 때 귀엽게 I'm sorry too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앱에서 우리 아까 클릭하지 않았던 다른 답변도 친구들 클릭해서 스스로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강의 9강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8강이죠. 사물 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물 묘사가 뭐지? 한번 보시죠. 자, 주변 사물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뭐 오토바이, 베트남에서 주요한 교통수단이니까 오토바이가 나와요. 이 오토바이가 어떻다 묘사하는 거. 또 친구에게 자기 방을 소개하면서 내 방에 뭐 어떻다 하고 묘사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고 위치가 어떻고. 그래서 지금 주변 사물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분류사, 위치 및 방향 관련 어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분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는 없죠. 분류사라고 하는 저 품사는 없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가 말을 배워요. 그 이제 엄마 아빠가 이런단 말이야. 이거 예쁘다. 저거 예쁘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가, 가까이 있는 건 이거라고 하는구나. 멀리 있는 건 저거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이가 아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나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사람한테. 이거 예쁘다.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쓰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 단위명사가 있죠. 책에는 어떻게 해요? 책엔 한 권. 그렇지? 동물은요? 한 마리. 기계 같은 경우엔 한 대, 두 대. 이렇게 정해져 있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분류사예요. 분류사.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찌개기라고 하는 분류사가 먼저 나왔는데, 분류사가 몇개 있어? 그런데 이것도 단순해요. 우리 시제가 주어하고 이제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 사이에 동사 앞에 예를 들어서 새가 나오면 무조건 미래지. 랑은 현재 진행형이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기계라고 돼 있어. 명사 중에 사물 명사 중에 기계류에는 찌에게 쓰여. 이런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 분류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가장 쉬운 문항에 속해요. 가장 쉬운 문항에 속해. 왜냐하면 기계류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를 하나 주고 요거 앞에 빈칸을 쳐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답지를 여러 분류사를 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찌액을 고르는 거야.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나왔나? 세마이가 나왔어요. 오토바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마이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빈칸을 놓는 거야. 세마이와 함께 쓸수 있는 분류사는 뭐냐? 찌액이라는 거지. 자, 쇠라고 하는 것은 차예요, 차. 타고 다니는 차. 이쇠 다음에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차의 종류가 결정돼. 자,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한 차가 뭐냐? 세답이라고 하는 차야. 답. 자, 이 답은 발로 밟다란 뜻이야. 발로 밟아서 인력으로 나가는 차가 세답이야. 자전거. 근데 그 후에 뭐가 나왔어? 마이가 달린 차가 나왔어. 마이는 엔진, 기계거든. 엔진이 달린 차. 이게 바로 오토바이야. 그 다음에 또세 르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르어는 불이야. 불. 불차. 기차를 얘기하는 거야. 세 르어, 기차. 자, 이렇게 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차의 종류가 결정된다. 그 중에서 세마이는 오토바이, 머이는 형용사로서 새롭다 하는 뜻이 있어요. 새로운. 자,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오고 이게 뒤에서 수식하는 거지. 새 뭐가 되겠지? 세마이 머이 하면 뭐가 되겠어? 새 오토바이가 되는 거야. 또막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 그렇지? 이 서술어 앞에 쓰여서 막 뭐뭐 했다. 그렇지? 나이 하면은 지시사로 이, 저할때그 이에 해당해. 세 마이 나이 하면은 이 오토바이가 되겠지. 너 친구 사이에 나야 나. 자, go 너라고 그랬죠? 우린 지금까지 밍 나 그리고 반너 이렇게 주로 했는데 너하고 go가 나왔어요. 줌이 사용하다란 뜻이 있어요. 줌, 사용하다. 터이, 느끼다. 보다란 뜻도 있는데, 이건 내가 막뭘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시야에, 내 시각에 뭐가 들어와서 보여져서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야, 너 아침에 김 선생님 봤니? 나 도서관에서 봤는데? 그치? 그렇게 해서 보는 게 터이야. 나 터이, 김 선생님. 이렇게 쓴단 말이야. 도서관에서. 김 선생님이 어디 계시나 막 찾아볼 때그 그런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보인 것이 터이야. 우리는 다 보다예요. 우리는 다 보다인데 베트남어는 그걸 구분을 해줍니다. 우리 샘 핌, 그렇지? 샘 보다 한번 나왔어. 핌 영화를 본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다지만 다르다는 거야. 용도가. 용도가. 넵.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뜻이 있고요. 짜이는 뛰다, 달리다 이런 뜻이 있어. 자, 사람이 뛰는 것도 짜이야. 오토바이가 달리는 것도 짜이야. 그리고 냥 빠르다,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고 할때 사용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문을 보죠. 자, 지금 오토바이를 보면서 막 번쩍번쩍한 것 같아. 오토바이를 보면서 하는 거야. 지엑 세 마이 머이 나이. 자, 이. 그렇지? 세. 그렇지? 오토바이야. 그런데 오토바이 기계류지. 그래서 분류사가 사용된다면 지엑을 사용한다. 안 사용할 수도 있어. 보통 특히 회화체 같은 데서는 많이 생략을 하고 생략하고 쓰는데 이 문법적으로는 여기에 분류사가 온다면 그때는 기계류에 해당하는 이것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새 오토바이 어순을 잘 알아두면 좋겠어. 가끔 어순 문항이 이런 것이 나와요. 분류사, 명사, 그리고 수식어, 지시사. 이 순서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렇지? 이새 오토바이는 무슨 오토바이다? 누구의, 그렇지? 누구의 오토바이야? 강조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나의 오토바이. 아, 친구 사이라는 걸알수 있지? 야, 내 거야. 내 오토바이야. 강조해 주는 거야. 내가 막 샀어. 자, 동사 무엇 샀어? 그 앞에 지금 시제를 나타내는 머이가 붙었어. 자, 그러니까 이 머이는 이때는 시제 막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근접과거고 이거는요. 형용사로서 새로운 그런 뜻이야. 자, 이걸 한번 볼게.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개방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급격하게 발전하는 거야. 그 개방개혁 정책을 뭐라고 하느냐? 로이 머이라고 해요. 바로 이 머이가 이 머이야.

로이는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바꾼다는 뜻이에요. 헌것 주고 새 것으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혁, 혁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트남의 개혁 정책을 로이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자, 나는 막 샀어. 주어가 서술어 했어. 그것이 느억하고 기간이 나왔어. 좋은 표현이죠? 두 달이 됐어. 내가 산지두 달이 됐어. 친구, 너줌 사용해. 잭 나이, 이것을. 자,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아기가 이거, 사람한테도 이거, 다 이거야, 아이들은. 왜? 아직 어휘가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하나로만 사용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분류사가 왜 의미가 있냐? 우리가 이것, 저것 하는 지시 대명사를 사용할 때 기계류에 해당하는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아이가 좀더 크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이 사람, 그렇지? 또 선생님한테는 이분, 그렇지?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지? 거기에 해당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그걸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지. 네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터이 느껴요. 어떻다고 느껴? 우리 태나오는 어떠한 그런 뜻이었잖아. 어떻게 느껴?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나는 터이 느껴. 그것이, 우리 너는 3인칭 단수예요. 그것. 그것이 컴닝. 자, 역시 상관없고 하나 나왔어. 컴닝 A. 마건 B. 이렇게 나왔어. 자, 랩할 뿐만이 아니라 A일 뿐만이 아니라 비하기도 하다라는 뜻이에요. 비가 뭔데? 짜이. 우리 달리다, 뛰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 오토바이가 달리는 거야. 달리는데 매우 냐잉하게. 우리 냐잉은 빠른 그런 뜻이야. 속도가, 스피드가 빠른, 매우 빠르게 달려. 우리 느어는, 자, 여기 물결 표시 성조예요. 우리 앞에 물결 표시 성조도 있고 또 이것도 나왔어. 물음표시 성조. 느어는 다음에 단위명사 나와서. 그렇지? 나왔던 게 건이죠. 한근. 1kg. 단근이라고 그랬어. 이거고, 물결 표시. 이거는요. 이 물음 표시. 물결 표시는 더 그런 뜻이야. 이거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뭐뭐 하기도 하다. 그 외에 더 이거 하기도 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의미상 생략할 수도 있겠지? 이거 할 뿐만이 아니라 뭐뭐 하기도 하다. 자, 랩할 뿐만이 아니라 빨리 달리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 쓴 거야. 험닝 A, 마콘 B. 이렇게. 좀 상관없고가 길지요? 자. 이 머이는 형용사로서 새로운, 그때는 명사가 필요하겠지? 새로운 명사야. 새 뭐야? 동사 앞에서는 막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 시제. 자, 하는, 자, 베트남 사람 이름. 하는, 이거 일반 과거지? 샀어. 과거에 샀어. 뭘요? 못가이 무우머이 새 무우를. 자, 근데 무우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무우의 분류사가 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자, 거기에 숫자가 못이 붙었네. 우리 못하이바 할 때. 그러니까 새 무우 한 까이를, 한 개를 샀다 이거야. 무우가 뭔데요? 모자. 일반적인 명사, 사물명사, 대체로 일반적인 거. 뭐 테이블, 책상, 의자, 침대, 모자, 이런 것들은 다 까이를 씁니다. 까이. 까이가 그러니까 보편적인 분류사예요. 보편적인 분류사. 기계류에 사용되는 건 아까 찌익이라고 하는 것이 쓰였지.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알아두면 돼. 새로운 모자 하나를, 새 모자 하나를 샀다. 그래서 이때 이 까이는 분류사이면서 단위 명사 역할도 하는 거죠. 숫자가 붙었으니까. 한 개를 샀다. 이렇게. 자, 후엉은 베트남 사람 이름이에요. 후엉은 노안 한 단어야. 요리하다는 뜻이야. 노만으로도 요리하다는 뜻이 되는데 안 먹다죠? 그래서 이것이 한 단어가 되는 거야. 요리하다는 뜻이야. 머이 막 뭐뭐 했다. 자, 근데 썸이 붙었네. 썸은 뭐예요? 끝마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끝마치다. 자, 그래서 막 요리를 끝마쳤다라고 하는 뜻이야. 자, 여기 나의 끼어러는 이

저, 그 하는 지시사야. 명사와 함께 쓰여서 이 명사, 저 명사, 그 명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똠은 새우예요. 그래서 이 새우가 매우 뜨거이하다. 앞에서 수식하니까 뜨거이가 싱싱하다. món ăn 음식이거든. nhà hàng 식당. 저 식당의 음식이. 여기까지가 주어야. ngon하다. 맛있다. 자, 그날은. 그날은 주어지 에이 라비 승려 생일이야. 누구의? M의 생일이에요. 동생 저의 생일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찌익이라고 하는 기계류에 사용하는 분류사가 나왔어요. 분류사는 명사 앞에 위치에 위치가 자. 그리고 이 분류사하고 나이 끼어 로가 함께 쓰여서 바로 이렇게 이것 하는 지시 대명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보세요. 이것, 저것, 그것, 무슨 것, 무엇. 이렇게. 지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우리 까이가 한번 나왔지? 일반 사물에 쓰이는 분류사로 대표적인 것이 까이가 있고, 서정류에는 구엔이라고 하는 분류사를 사용한다는 거야. 자, 예문 바로 볼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 책이지? 책 앞에 쓰이는 분류사는 꾸엔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빈칸을 줬어. 여기 빈칸 들어갈 적당한 분류사가 뭐냐? 그리고 이제 뭐 까이도 주고 꾸엔도 주고 찌엑도 줬어. 그럼 뭘까요? 꾸엔이야. 책이니까. 이 책이 하이 합니까? 우리 꼭허 의문문으로 쓴 거지? 하이는 우리 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재밌다 하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 이 책이 재밌나요? 자, 셋업. 자전거가 나왔죠? 발로 밟는 차. 이 자전거는 기계류. 매우 랏하다. 우리 랏은 비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뭔진 모르겠지만 일반 까이로 분류사를 쓸수 있는 명사인 것 같아. 이것은 뭐다? 에이라비 붓이다. 자, 붓은 펜을 얘기한 거예요. 펜, 펜.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필기구 펜에 대한 분류사가 까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펜이다. 이런 얘기지.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류사에 대해서 한번 기출 문항을 한번 보고 가자고. 분류사 우리한테 개념이 없는 건데 실제로 나오는 수능에서 나오는 분류사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 이런 수준 정도로만 분류사에 대해서 이해하면 분류사 문항을 하나 맞출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항이에요. 자, 여기 지금 그림으로 봐서 뭘것 같아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친구 사이에 하는 말이야. 지금 단어들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친구, 너는 싸이기 책이야. 무슨 책을 무언 빌린다는 거야. 테는 so의 뜻이야. 그렇게 빌려 강조해 주는 거야. 너 무슨 책을 그렇게 빌리냐? 지금 책을 여러 번 빌렸지? 그랬더니 나는 빌려. 똑같이 빌려 두 책을. 그럼 책 뭐겠어요? 단위명사면 두 권. 책에 쓰이는 분류사 단위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뭐 이외가 뭐뭐에 관한 그런 뜻이거든. 릭스 역사야 한자어로 베트남 역사에 관한 책을 두권 빌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분류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게 있지, 이게 있지, 그리고 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동그란 사물에 대한 분류사야. 동그란 사물, 뭐가 있을까? 과일 또는 공 같은 거 나오면 과를 써. 그래서 못과 한 개, 두 개. 예를 들어 수박이 여기 나왔다. 그럼 수박 한 개, 두 개, 한 통, 두 통.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거는 단위명사예요. 리는 잔, 컵, 한 잔. 맛은 그릇, 밥한 그릇, 두 그릇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나와. 늘 이렇게 사파와 함께. 기출을 보면 사파와 함께. 그래서 설사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모른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책을 가지고 있어. 도서관이야.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책에 관련된 거 아닐까? 책두권 아닐까? 다른 단어 모른다고 하더라도 책에 관련된 분류사는 알아, 우리가. 꾸엔이야. 그러면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오는 분류사 문항이에요. 정해져 있어. 답만 바뀌는 거야. 답만. 그러니까 여기 뭐 오토바이가 그려질 수도 있고 이제 기계를 찾으면 되겠지? 그럼 그때 정답은 이게 되는 거야. 과일이 나올 수 있어? 그럼 과일은 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정도로만 우리 분류사를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험융 A 마건 B 이 구문을 상관어구를 한번 보려고 해. 주어가 AR뿐만이 아니라 B하기도 하다. 이 느어는 더 A뿐만이 아니라 B도 더 하는 그런 의미로 넣어준 거니까 생략 가능해요. 자, 홍은 베트남 사람 이름이야. 험융 A 너의 덕 동사 덕이지. 그러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뭘요? 영어를. 영국의 소리 영어를. 또 마콘 B 또 말할 수 있어. 뭘요? 한국의 소리 한국어도 더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마이는 컴융 A. 자, 냐이는 원래 훌쩍 뛰는 게 냐이야. 뛰는 거. 그런데 또 무슨 뜻이냐? 춤을 추다란 뜻도 있어. 훌쩍 뛰는 거,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어떻게 춰? 조이, 뛰어나게 잘 춘다는 거야.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핫 노래해. 근데 어떻게 노래해? 하이하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지? 하이가 책이나 영화가 하이하다, 재밌다. 또핫 노래한다, 하이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고 할때 그런 뜻이 있어. 하이가 또 A, 하이 B 선택 의문문, 그렇지? 또 주어 그리고 서술어 사이에서 주어는 자주 서술어 한다 하는 빈도부사 그런 다의어 단어란 말이야. 하이가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form은 한자에서 온 거예요. 방이란 뜻이야. 방 발음도 비슷해. 방. 어때요? 이제 방을 보여주는 거야. 방을 설명하는 거야. 사물 묘사하면서. 상. 우리 뭘로 배웠어요? 하루를 나타내는 나절에서. 한나절. 오전, 아침. 그러니까 어떻게 써? 밝다. 그런 뜻이야. 상이. 밝다. 점. 속. 안. 반. 테이블이에요. 책상. 그의 의자야. 지금 공부방 안에 이런 책상과 의자가 있다. 아마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뚜, 사이크. 자, 사이크는 책이지? 뚜는 장이란 뜻이야, 장. 그래서 책을 함께 쓰면 책장이 되는 거야. 자, 이런 단어도 있어요. 구원. 자, 큐야. 구원, 아오. 아오는 우리 배웠어. 우돗. 그치? 구원은 바지야. 뚜, 구원, 아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 뭘까? 무슨 장일까? 옷장이야. 바지하고 옷을 넣는 장. 그땐 옷장. 자, 하나 더 해볼까? 뚜 라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자, 라잉은 차갑다는 뜻. 날씨가 춥다 할 때도 라잉이야. 차가운 장. 뭘까? 냉장. 냉장고. 냉장고를 얘기하는 거야. 냉장고. 냉장고. 자, 여기서 책장이고. 그 다음에 마이 디화. 자, 마이는 우리가 배웠어요. 오토바이 할 때. 기계, 엔진. 그렇지? 니화는 조화를 이루다 할때 조화예요, 한자어로. 온도를 조화롭게 해주는 기계, 에어컨.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은 이렇게 추운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물론 추운 날도 있어요. 이 북쪽, 하노이 지역은. 그럴 때면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 차가운 바람이 나와서, 그것이 바로 에어컨이라는 거죠. 조절해주는, 조화롭게 하는 기계야. 자, 그리고 쟤는요. 위아래 할 때, 그 다음에 내에는 노타란 뜻이 있어요. 뭘 노타?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책상 위에 노타. 노타, 책상 위에. 위에, 뭐 위에? 책상 위에. 쨍반, 그렇지? 테이블 위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My Witting. 역시 뭔지 모르겠지만 My 기계가 들어가네. 그리고 Witting 하면은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계산하다. 그래서 계산하는 기계야, 사실은. 이게 컴퓨터예요. Then 하면은 등이야, 등. 우리 불 켜는 등. 응우는 잠자다는 동사. 확 다르다. G는 단지. 그래서 보통 이 뒤에 서술어가 나와요. 단지 뭐뭐하다. 토이는 보통 문장 뒤에, 끝에 나와요. 보통 문장 끝에 나와서, 뭐뭐뿐이란 뜻이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 주어, 지, 토이.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주어는 단지 뭐뭐할 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상관없고 중에 하나야.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본문 볼게요. 자, 여기는 나의 공부방이다. 아마 설명을 하나 봐, 친구에게. 오이, 오, 이 방이 상 밝다. 이런 뜻이야. 니, 오, 이방 밝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 여기가 뭐야? A라 B야. A는 B야. 펑, 헉, 공부하는 방, 공부방이야. 누구의? 나의. 점펑, 방 안에는 있어요. 뭐가 있어? 만 개. 자, 책상과 의자가 있어. 그리고 또 책장이 있어. 그리고 마이디화. 에어컨이 있어. 자, 나열을 할 때, A, B, C, 그리고 와, D. 이렇게 돼 있지? 맨 끝에 바를 붙이는 거야. 나열할 때 보통 이렇게. 자, 그리고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는 내가 두었어. 뭘 두었어? 뭘 두었어? My thing, 컴퓨터. 그리고 낸반, 테이블 등을 두었어. 책상 스탠드를 뒀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너 친구 너 잠잔다. 어디에서? From 칵? 다른 방에서 자. 그런 거야? 확인하는 거죠? 다른 방에서 자는 거야? 왜요? 역시 뭐가 없어? 침대가 없잖아. 잠자는 게 없어. 그렇게 지금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래. 이 방에서 나는 지 토이 단지 뭐뭐만 해. 헉만 해. 공부만 해.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자, 공부는 거실에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뻥 뚫린 곳에서.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문법 표현 한번 정리해 볼게. 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책상 위에 뭐뭐 위란 뜻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냐? 무엇을 수리자적으로 초과한다. 뭐뭐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뭘몇 넘는, 초과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야. 반대되는 의미가 저예요. 이 저이는 아래야. 위치상으로 아래. 그러니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야. 아래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미만이 되겠지? 미만. 거기에 아래에 있는 거야. 자, 의자 위에 있어요. 못과봉. 자, 과가 분류사 중에 동그란 사물에 대해서 쓰이는 분류사라고 그랬어. 멍이 뭔데요? 공이잖아. 우리 멍다. 그렇지?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왔어. 나는 발로 차다. 차는 공. 스포츠 중에서 축구라고 그랬지? 그 멍이야. 공. 공을 한 개. 그렇지? 분류사는 이렇게 단위명사 역할도 한다고 했으니까 공이 한개 있다는 거죠. 의자 위에 공이 한개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엔트와이. 자, 디엔트와이야. 이게 전기할 때 전자야. 그리고 이 트와이가 대화할 때 화자야. 즉, 전화라는 게 뭐예요? 전기로 대화하는 게 전화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전화. 그런데 앞에 뭐가 쓰였어? 까이가 쓰였네. 까이는 일반 사물에 쓰이는 분류사죠. 아, 전화를 일반 사물로 보는구나. 자, 이 전화는 자 가격할 때 가짜야. 가격할 때 가격이 뭐뭐 위야. 오, 숫자가 나오네. 오하고 있지요는 아직 강의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우리 숫자 표현에서 나왔어요. 단위로 지오가 100만이란 뜻이야. 100만. 자세한 거는 우리 10강 강의에서 수능 따라잡기에서 할때한번더 설명할게. 자, 롬은요. 베트남의 화폐 단위가 동이야. 그래서 동화라고 했지. 베트남은 동화. 우리 한국은요. 원이니까 원화. 이런 표현. 그래서 500만 동 넘는다라는 거야. 엄청 커. 엄청 커. 근데 이제 실제 환율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 환율을 보면. 자, 500만 동이 넘는다. 저희가 나왔네. 아래. 자. 테이블 아래, 책상 아래에 거 있어요? 매우. 동물 중에 뭘까? 매우. 고양이야.
자, 그러니까 건이 쓰였지? 건은 동물에 쓰인다고 그랬어.

써?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단위명사로 뭐라고 해야겠어? 마리, 한 마리. 그렇지? 한 마리 고양이가 있다. 너의 사람이에요. 근데 너의 18세지. 그렇지? 18살 못 미치는 아래에 있는 미만인 사람은 여기까지가 주어야. 이 영화를 보다. 이런 얘기지? 자, 근데 컴퇴가 쏘였는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쳐. 근데 컴은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볼수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아, 못 본다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이 태의 설명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자, 서술어 있고 여기에 드럭이 오면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지? 드럭의 위치가 동사 뒤에 오면 동사 할수 있다였어. 또 하나 다른 표현이 있어. 거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자, 이건 이렇게 서술어 앞에 쓰여. 거태 동사가 나오면 동사 할수 있다는 뜻이야. 같이 쓰이기도 해. 꼬테 동사 덕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이 꼬테를 썼을 때 부정을 하고 싶어. 부정을 하는 거 우리 간단하잖아요. 컴만 붙이면 되잖아 앞에. 그렇지? 컴 이렇게. 컴을 쓰면 컴 꼬테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때 이 꺼를 생략합니다. 컴이 오면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면 틀려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컴테만 써요. 할수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영화를 볼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 내는 동사로서 뭘 두다, 놓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 자, 그거 외에 또 무슨 뜻이 있었지? 주어가 서술어하다. 내 플러스 동사, 이런 말이 있었잖아. 주어가 서술어한다. 뭐 하기 위하여? 나는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하여. 그렇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었어. 그런데 뭐뭐 하기 위하여 말고 동사로 쓰였을 때는 뭘 두다, 놓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야. 마이는 두었어요. 증 루옥을. 자, 증은 계란이란 뜻이야. 루옥이 요리법 중에서 삶는 것을 루옥이라고 해요. 루옥. 자, 그러니까 삶은 계란이 되는 거야. 삶은 계란을 두었어. 어디에다가? 테이블 위에 두었다라는 거야. 자, 두어는 사람 이름이에요. 보통 남성 이름이야. 자, 위에 성조가 올라가죠? 성조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 내려가는 성조도 있었지. 내려가는 성조 두어는 뭐였지? 주. 우리 1주, 2주 할때그 주였어. 자, 여기서 두어는 지금 올라가는 이름. 두어는 나, 뭐뭐 했어? 네, 놓았어요. 아오서미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아오가 우리 옷, 특히 상의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이 아오 뒤에 어떤 표현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상의의 종류가 결정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입은 것처럼 컬러가 있는 거, 이런 것이 아오썸이야. 우리 라운드 티도 있죠? 그렇지? 또 베트남의 전통 의상. 우린 한복이지, 한국은. 베트남은 아오자이라고 해, 아오자이. 자, 아오자이 한번 써볼게. 자이가 길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긴 옷이야. 목부터 해서 발끝까지 안 보여요. 팔도 팔 원래 가려. 우리 전통 한복도 그렇잖아. 근데 개량 한복으로 조금 실생활에 입기 편하도록 좀 개량된 것들이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는 아웃사이라고 하는 건 조금 개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손도 보이고 이 발도 보일 수 있어. 근데 원래 전통적인 아웃사이는 긴 옷이야. 아, 긴 옷. 자, 그렇게 그 중에서 이 아오서미가 셔츠가 되는 거야. 컬러가 있는 셔츠, 와이셔츠. 이 셔츠를 두었어. 어디다가요? 점, 뭐뭐 안 해뒀네. 뚜, 구원, 아오. 여기 나왔잖아요. 구원이 바지라고 그랬지? 바지, 우돗. 그래서 옷이야, 일반적으로. 옷장이야. 옷장 속에 두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찌, 토이가 나왔어요. 단지 뭐뭐뿐이다. 주어가 보통 이렇게 나오고 지나 토이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된다는 거야. 하나 생략하고 의미는 크게 바뀌지 않아요. 자, M 동생이 단지 틱 좋아해 몸다. 자, 축구라고 그랬지? 축구만을 좋아할 뿐이다. 수호는 단지 건. 이 건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자, 저는 건강합니다. 건. 그런데 당신은요. 하고 의미를 전환하는 그 것만 배웠지? 근데 이 건이

남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 뭐가 남았냐? 2만 동이 나왔어. 남았어. 근데 그게 적게 보는 거야. 단지 2만 동만 남았다. 단지 2만 동이 남았다. 지나간 날이라고 그랬지? 어제 나는 잠을 잤어요. 3시간만 잤다. 자, 띠행이 시간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띠행은 어떤 뜻이 있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제일 먼저 소리. 그렇지, 소리. 그래서 띠행 다음에 나라 이름이 오면은 그 나라의 소리. 그래서 그 나라 언어가 된 거였어. 그거 외에 시간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야. 역시 다의어라는 거예요. 이 띠행도.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분류사를 한번 분류사 쓰임 가지고 어순을 볼게요. 자, 어순이 이렇다는 거야. 분류사, 명사, 수식어, 지시사.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지? 자, 이, 검은색. 자, 마오가 색이야. 그리고 레는 검은 그런 뜻이야. 검은색, 뜨디엔이 사전이야. 한자어로 자전이야. 자전, 사전. 그리고 책 서정류니까 분류사는 구엔이 붙은 거야. 자, 이 검은색 사전이 낭, 무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어순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가끔씩 물어보는 어순 문항이 나와요. 이것들 이제 막 섞어 놓는 거야. 그럴 때 제일 먼저 분류사, 명사, 그리고 수식하는 말, 그리고 지시사가 맨 뒤에 나온다. 예문 보세요. 까미 오렌지예요, 오렌지. 과일이야. 그래서 과가 붙은 거야. 오렌지, 과일에 사용하는 분류사. 떠는 크기가 큰. 그큰 오렌지가 매우 쭈어하다. 자, 맛이 시다 그런 뜻이에요. 맛이 시다. 자, 쩌는 개예요. 개. 역시 동물이니까 건을 썼어. 녀는 작은. 떠의 반대야. 저 작은 개가 랑 현재 진행형이지. 우엉 맛이다잖아. 느엌은 물이란 뜻이 있어요. 물. 물이란 뜻이 있고 나라라고 하는 뜻이 있어. 나라. 아, 그래서 물이 되겠지? 물을 마시고 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수능 실전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항은 1, 2, 3번과 12번 네 개의 문항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 10강에서 모아서 한 번에 볼게요. 나머지 문항 볼게요. 4번부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건, 자녀는 무언 원해요? 느억 땅. 자, 우리 이 땅은 우리 증정하다 할때 증자라고 그랬지? 선물 주다란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 선물이 나왔네. 생년 생일 선물을 땅 증정하다지? 그런데 느억이 붙었어. 이 느억은 뭔데요?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증정 받는다란 뜻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 자, 무슨 생일 선물을 받고 싶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아, 자녀 너 무슨 선물 받고 싶니? 그러니까 아마 A는 아빠나 엄마가 되겠어. 자, 그랬더니 자녀가 뭐라고 하냐? 아빠, 엄마 앞에서. 예, 자녀 저는요. 증정 받고 싶어요. 뭘요? 이제 생일 선물을 얘기하면 되겠지. 정중하게 대답하는 거야. 자, 여기 좀 보세요. 답지를. 다 쓰인 단어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어순이 달라요.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어순 문항이. 자, 여기 보세요. 즉, 분류사가 나왔지? 셋업이 나왔어. 자전거 밟는 차. 그 다음에, 마우짱 나왔네. 자, 마우라고 하는 건 색이지? 어떤 색이야? 짱한 색깔. 짱이 하얀 그런 뜻이야. 하얀색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지시사. 어때요? 분류사, 명사, 수식어, 지시사. 이 어순이라는 거야. 이 어순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자, 그총 문법 문항 중에서 분류사 문항. 분류사. 아까 선생님이 샘플을 하나 보여줬지? 그 다음에 상관없고. 상관없고. 또 어순. 그리고 복합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합 문법이 우리가 가끔씩 보는 왜 A, B, C, D. 네 문장 놓고 문법적으로 맞는 두 문장 놓는 거 있지? 그리고 이렇게 네 문항이 정해져 있어요. 문법 문항은 네 문항입니다. 30문항 중에서 6, 7, 8, 9, 네 문항이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복합 문법이 가장 어려운 문항이에요. 그리고 분류사와 상관없고는

정해져 있어. 범위 내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어수는 이런 수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어는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기출을 알면 아, 어디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그 문항을 맞출 수 있겠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4개 중에서 2개 한번 골라볼게요. 자, 지금 친구한테 오는데 보라 이거죠? 아, 번쩍해. 자, 친구 너 샀어. 새 자이를 샀어. 이 자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로이라고 하는 분류사가 붙었어. 자, 이 로이는 어떤 사물에 붙는 분류사인가? 한짝한 짝이 합쳐져서 한 쌍을 이룰 때. 뭘까요, 그러면? 신발, 신발. 신발이 자이야. 그러니까 한 켤레 이새 신발을 샀네. 그렇지? 그랬더니 그래, 내가 샀어. 언제 들어서 샀어? 전, 주, 끝에. 자, 꼬이는 끝이란 뜻이에요. 주끝 무슨 뜻일까? 주말이야. 그리고 앞에, 앞주, 전주, 지난주 말에 샀어.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 터이 느껴? 이 신발이 뭐 어떻게 느껴? 이런 얘기죠? 이거 물어본 거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야? 이거야. 랩람. 매우 랩해. 우리 랩은 알잖아. 아름다운, 예쁜. 그러니까 너 이거 뭐 예쁘다고 느끼냐? 뭐 어떻다고 느끼냐? 그러니까 거기다 대답이 예뻐. 나 역시 우리 꿈 기억나나요? 주어 꿈 서술어. 주어 역시 서술어 한다. 나도 사고 싶어. 그럴 수 있지. 자, 뭐가 들어갈까? 테나오 어떠해? 어떻다고 느껴? 자. 아주 예쁘다고 느껴. 그렇지? 유력해. 허컴. 자, 허는 어려운 그런 뜻이지. 어렵니? 아니야. 자, 이 응이야는 의미할 때 의자에서 온 거야. 의미, 뜻.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느껴? 아니야. 이거 아니고. 허컴 의문문이죠? 예쁘다고 느끼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것도 유력하지? 예뻐. 그래서 에이 D. 자, 2번에 AD.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부정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방은 약간이요. 작아. 이 허이는 약간 그런 뜻이고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있어. 여러 개가, 여러 것들이 있어. 이 트는 종류란 뜻이야. 여러 것이 있어. 방은 작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얘기. 자, 이 방은 누구의 방이야? 아니, 아니고, 너의 방이, 너의 집이지요? 집은 몇 개의 방이 있어? 아니, 이렇게 나갈 수가 없지. 자, 너의 방은 zom하니? 꼭 허무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이 zom은 뭐냐? 이 니오는 작은 그런 뜻이죠? 이 zom은 넓은 큰 그런 뜻이에요. 네 방이 크니? 아니, 내 방은 작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 유력하지? 자, 너의 방 속에 니응은 복수야, 뭐뭐들. 어떠한 것들이 있니? 아니, 이게 안 돼. 그렇지? 이 방은 한 달에 얼마야? 얼마의 돈이야? 가격을 물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우리 본문에 있는 대화죠? 오토바이에 대해서. 자, 이게 누구 거야? 내 거야. 내가 막산지 2개월이 됐어. 너이 오토바이 어떻다고 느끼냐? 사용할 때. 나는 그게 컴닝 랩. 예쁠 뿐만이 아니라 잘 달린다고, 빨리 달린다고 느껴. 자, 그렇게 지금 본 거야. 내용으로 알맞은 거. A의 오토바이는 비싸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A의 오토바이는 검정색 없어. B의 새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런 얘기가 아니야. B는 새 오토바이를 산지두 달이 되었다. B가 내 오토바이야. 내가 산지두달 됐어. 유력한데? 자, 5번. A는 B에게 오토바이 수리점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8번. 자, 8번이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책상에 있고 옷장이 있네.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있어요. 깅이 안경이야. 안경. 할때그 경자에서 온 거야. 이게 안경. 자, 분리수거 까이라는 걸알수 있지? 안경이 한개 있어. 한 개. 유력한데? 알맞은 거. 자, 의자 밑에는 공이 한개 있다. 아니죠. 테이블 위에는 세 권의 책이지? 지금 책이 한권 있는 것으로 보여. 아니야. 자, 방 안에는 개가 두 마리가 있어. 한 마리가 있죠. 아니고. 자, 지금 옷장이지? 옷장 속에는 있어. 매오가 한 마리가 있다. 아니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9번, 10번. 자, 이 본문에 있는 얘기지. 자, 방이 밝네. 그래, 이것은 내 공부방이고, 방 안에는 책상과 의자, 옷장, 책장,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책상 위에 내가 뭘 뒀어요? 컴퓨터와 스탠드 등을 뒀어. 자, 그러면 너는 다른 방에서 잠은 다른 방에서 자니? 그래, 이 방은 내가 단지 공부만 하는 방이야. 그렇지? 의미상 그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보세요. 상관없구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자, 까, A와 B. A와 B 모두. 위, A, N, B.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한다. 그렇지? 자, 주어, 부어 A, 부어 B. A 하면서 B한다.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단지 주어, 단지 뭐뭐 할 뿐이다. 4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되면 이렇게 우리 늘 자주 보는 상관없구죠? 오답지도. 왜? 기본어휘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런 정도 알면 된다. 자, 10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예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우리가 방금 해석을 해봤고, B는 공부방이 있어. 그렇지? B가 공부방이 있어. B가 지금 소개한 거야. 자기 여기가 내 공부하는 방이야. 이렇게 좀 얘기했어. 잠은 다른 방에서 자는 거야. 자, A는 두었어요. 컴퓨터를 테이블 위에. 자, 지금 A가 B의 집에 공부하는 방에 와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야. A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A에 대해서는. 자, A의 방 안에는 뚜라인 우리 차가운 장이라고 그랬지, 냉장고. 그런데 누구의 방이야? A지. 아니야. 자, A와 B는 당 현재 진행형이야. 너희 말하다. 주에는 어떤 일, 이야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주에 하면 일을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어떤 말한다. 이렇게 해서 대화한다는 뜻이 됩니다. 어디에서? 저에서. 저는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아니죠. 지금 B의 집에 공부방을 보면서 지금 대화하는 거야. B는 무언은 빌리드란 뜻이지. A의 책을 한권 빌렸다. 그런 얘기 없어. 자, 그러니까 내용으로 알맞은 거. B는 공부방이 있다. 아. 자, 이제 11번. 11번 볼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자기소개를 하는 것 같아. 내 이름은 타오야. 보통 베트남 여성 이름이죠. 타오. 나는 7학년을 공부해. 7학년 학생이야. 자, 나의 러브는 학년이라는 뜻도 있고, 반, 교실, 학급,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있어. 35 학생이 있어. 자, 아직 우리가 숫자는 안 배웠는데, 숫자는 우리 수능 따라잡기이기 때문에, 우리 10강 강의에서 할게요. 이거 지금 35라고 하는 거. 자, 나의 공부하는 학급은 꽤 좀해. 좀은 넓은 그런 뜻이야. 하는 상당히 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밝아. 자, 교실 안에 있어요. 책상, 의자, 그리고 컴퓨터. 나는 두었어요. 뭘요? 화, 꽃을 어디에다가? 우리 교실 안에 두었어. 나는 매우 좋아해. 깍 복수지. 선생님,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선생님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좋아해. 자, 이런 내용. 타오는 9학년이야. 타오의 교실은 꽤 넓어. 그렇지? 타오는 교실에 꽃을 두었어. 자, 그리고 타오의 교실에는 컴퓨터가 있어. 책상과 의자, 컴퓨터. 자, 그리고 타오의 반 학생들은 모두 15명. 이게 틀렸죠? 우리 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못 하이 바잖아. 30.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강의 9강을 마쳤고요. 우리 교재로서는 이제 8강까지 했습니다. 이제 5, 6, 7, 8강의 뒷부분에 있는 수능 따라잡기 모아서 우리 다음 강의 10강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보시고 오시면 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하게 해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부터 선생님 어떤 부분을 준비했을까라고 하면 바로 지질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면 다른 거 많잖아요. 뭐 광물도 있고 그러죠. 뭐 중력장, 자기장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약점 공략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틀리기 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질조를 준비했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프린트 이렇게 이제 뽑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뽑았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클리노미터 그리고 이제 지질도에서 선생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향과 경사, 경사 주향 요거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클리노미터예요. 자, 클리노미터는 출제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 요거 조금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클리노미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노미터를 이렇게 넣고요. 이게 클리노미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안에 잘 보시면 바늘들이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바늘들이 있다. 뭐 요것도 돌아갈 거고 이 친구도 돌아갈 거고요. 요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갖다 대고 주향 그리고 경사.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용어 있어요. 주향이라는 말과 경사. 요거를 좀 확실하게 주향이라는 것 그리고 경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강조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향과 경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지층이 기울어져 있어요. 꼭 지층면이 아니어도 좋아요. 자, 지층면. 지층들이 있는데 그 층과 층 사이의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것도 되고요. 면. 자, 그 다음에 단층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단층면을 분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단층도 마찬가지요. 주향과 경사. 경사와 주향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합 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부정합. 부정합 면. 부정합이니까 정합이 아닌 곳이 되겠죠. 자, 그런 면들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주향과 경사가 나타나는 거지.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면 자체가 지층면이 될 수도 있고 단층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 부정합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향 경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이 클리노미터를 수평으로 옆면이 딱 맞게끔 놔둡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측정하고 싶은 거냐면 요 라인, 선 있죠? 수평이에요. 수평으로 있는 선. 그러니까 수평면과 그 다음에 지층면이 만나서 생기는 뭐가 생기죠? 교선, 선이 하나 생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 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느낌이지. 지층면은 어떻게 돼 있죠? 요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기울어져 있죠? 수평의 면은 어떻게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수평면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층면하고요, 수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무게추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살짝 느낌이 오셨겠지만 이 친구는요, 주량 측정할 때 사실은 읽지 않아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계속 남아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이 친구는 일단 없애버리고요. 이 친구 그냥 한번 이렇게 놔둘게요. 자, 지금 북쪽이 어디라고요? 자북이 어디라고요? 그럼요. 저기가 자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저기가 북쪽이야. 그러면 클리노미터는 이제 수평으로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그림이.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자, 동서남북 일단 표시할게요. 해놓고 주향선이 물론 옆면이 이제 주향선이었어요. 요렇게. 자, 그런데 이것이 남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 남북으로 있던 주향선이 아니라 요렇게. 오, 요 면, 이쪽 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이는 거야. 어느 쪽으로? 자, 동서남북 한번 잘 보세요. 이쪽으로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이렇게. 이쪽이 어디야? 북동쪽이죠? 이게 남서쪽이죠? 이렇게 선이 수평으로 놓여 있다. 주향선이 이렇게 놓여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클리노미터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어떤 생각인가? 의외로 좀 거꾸로 생각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기 NS 이렇게 있죠? 오, 남북이구나. 자, 그러니까 여기가 북쪽이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북쪽을 가리키는 건요 그림에서 누구라고요? 요 친구 바늘이에요. 바늘. 오, 저기가 북쪽이에요.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 NS라고 적어 놓은 거 있죠? 이거는 누구와 나란한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요건 바로 주향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가 주향선이고 이게 남북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클리노미터 다시 한번 오른쪽에 살짝 보면 오, 클리노미터가 있어. 자, 클리노미터 요렇게 이제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길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NS 이렇게 있다고요. 자, 여기서 북쪽이 어디라고요? 아, 북쪽은 이쪽 방향이 북쪽인 거예요. NS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이게 주향선이죠. 그러니까 아, 주향선은 북쪽을 기준으로 보통 북쪽 기준으로 하세요. 동쪽으로 얼마만큼 혹은 서쪽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몇도 이렇게 돌아가 있느냐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숫자 잘 적어놨어요. 0, 10, 20, 30, 40. 여기 바깥쪽이에요. 안쪽은 거꾸로 돼 있죠. 0이랑 90. 요거 6 아니에요. 9예요. 그다음 10이랑 80이랑 2랑 70이랑 그다음에 요 친구가 60이에요. 여기 30, 60. 여기 각도가 적혀 있는데 바깥쪽 거. 바깥쪽 거. 요렇게 0, 10, 20. 요렇게 증가하는 걸로 읽어야 되니까 뭐 이대로 읽으면 45도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아, 너는 북쪽을 기준으로 45도 동쪽으로 돌아가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죠. 너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45도 돌아가 있는 주향선이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N 45도 2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주향이고요. 이건 약속입니다. 양쪽의 방향 가운데 각도. 그래서 주향선 읽어주실 때 반드시 이렇게. 이거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주향 읽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향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경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사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는 주향 혹은 주향선이 어떤지를 일단 첫 번째 구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아, 이게 이렇게 놓여 있구나라고 된 다음에 그다음에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자, 요렇게 쭈루루룩 여기다 그냥 물을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컵에다가 물을 뜨고 이렇게 줄줄줄 흘리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방향이 경사의 방향이에요. 자, 근데 내려가는 방향을 쭉 따라갔더니 동쪽이야라고 한다면, 오, 경사는 동쪽 방향이에요. 쭉 따라서 내려가는 게, 오, 북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경사 방향은 북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사를 측정할 때는 우리 클리노미터를 어떻게 쓰나요?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이제 옆면이에요. 자, 옆면을 이렇게 두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두는 거야. 자, 이번에는 뭐예요? 이 옆면이 수평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경사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필요 없어요? 요 길쭉한 남북을 가리키는, 자북 가리키는 이 친구.

없어요. 그럼 이 친구 제거해 주시고요. 이 친구가 어딜 향할 거라고요? 이제 쭉 밑으로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살짝 돌려볼게요. 이런 형태로. 자, 돌아간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옆면 이게 뭐라고요? 그쵸? 이게 바로 여기 지측면 혹은 단측면 혹은 부정한 면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딱 놔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각도인가요? 경사는 당연히 누구의 각도예요? 이만큼의 각도입니다. 근데 살짝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여기 있을 때 완전 옆면이 수직으로 깎아지는 듯한 절벽처럼 되는 느낌이잖아요. 90도의 경사각인 거예요. 그래서 안쪽을 읽어주세요. 90, 80, 70, 60, 50, 40, 30, 20. 안쪽 거 읽어주세요. 바깥쪽 거 말고요. 자, 읽어주니까 뭐한45 정도 되는데, 오, 경사각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요? 너 45도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거야. 만약에 너가 여기 40을 가리킵니다. 그럼 요거 40이에요. 너가 30을 가리킵니다. 요거 30이에요. 자, 그러면 경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주향과는 다르게 경사는 여기 N, S, E, W 읽으시면 안 돼요. 요 친구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읽은 값은 누구밖에 없다? 45도.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질 조사를 할때 이미 적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질 조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갔더니 저기 뭐가 있어. 그래서 주향이 뭐 이렇게 나온 거지. 자, 요렇게 있으면 동서남북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 주향선이 이렇게 되는지 알았어. 자, 이거 주향선이래. 이제 구했겠죠? 주향선 뭐 N 45 E 이렇게 45도 E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구해놓고요. 이렇게 놓으면 경사는 딱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이쪽으로 내려가거나 남동쪽, 저쪽으로 내려가거나 북서쪽. 요거는 이제 표시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 이거 남동쪽이었어. 혹은 북서쪽이었어. 이거는 표시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써 주시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친구 이쪽으로 내려갑니다라고 하면 이것도 약속입니다. 어떻게 45도 해 주시고 내려갑니다. SE 요렇게. 남동 이란 뜻이에요. 자, 저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45도 NW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클리노미트 있죠?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것이 일단은 첫 번째 주제였어요. 자, 그래서 클리노미터 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등장하면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원리만 잘 아시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향경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주향경사를 클리노미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도를 막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어떤 상황을 보셨을 때 주향과 경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보면 600, 500, 400, 300.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등고선이에요. 등고선. 자, 보통은 점소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 줍니다. 600, 500, 400, 300.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600, 500, 400, 300. 이렇게. 거꾸로. 자, 일단은 지금 상황 자체는 이렇게 놔두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가 솟아있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자, 등고선은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지형이 어떤가, 땅의 모습이 어떤가, 지층이 어떻게 놓여 있어? 이거 없어요. 그냥 땅의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풍화 침식 때문에 깎여 나가서 이런 뭐 산이 생기거나, 혹은 골짜기가 생기거나 할수 있겠죠. 자, 요거는 풍화 침식 때문에 지형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오, 요렇게 생겨 있는 산이 있구나. 요렇게. 600m. 이게 600m야. 여기가 얼마? 500m고요. 그 다음에 얼마? 400도 있고요. 300도 있습니다. 여기가 400. 요런 느낌이죠, 그죠? 왜 이렇게 생겼나요? 뭐, 풍화침식 받은 거야. 그래서 일단 요런 등고선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뭐를 알수 있다? 현재 지형을 알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고선이에요.
같은 곳은. 근데 우리는 여기 지구과학2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지형적인 걸 다루고 싶지 않아. 물론 알면 좋죠. 근데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어디냐면, 지층과 지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암석이 어떻게 들어와 있나라고 하는 게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선생님.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고 경계가 있죠. 하나 물어볼게요. 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거 있죠? 여기. 이거 어디다가 그어놓은 선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이게 칠판에다 적어놨죠. 그래서 그어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지질조사를 해서 다닌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그러면 이 선을 어디다 그어놓은 거예요? 예, 이거 지표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산이 있어요. 등고선 울퉁불퉁한 지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 선은요, 어디다가? 여기 있는 표면에다가 그어놓은 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선이라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600, 500이니까 600, 500, 600 사이쯤 여기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500과 600 사이 여기쯤에 있다고. 그 점이. 이 점이. 자, 쭉 내려오니까 여기 500이 있어요. 쭉 내려오니까 여기 500이 있어요. 400이 있고요. 300이 있죠. 그러니까 요런 점들 있죠. 이 점이 도대체 너 어디 있는 점이야? 그냥 요 지표면에 있는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점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 이 친구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보니까 우리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 파란색, 뭐 여기가 뭐 A층이라고 할게요. A층. 그럼 지층이 A층과 뭐 다른 층이 있는데, A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주향을 찾으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주향은 이 점과 저기 안쪽 점 있죠? 지층면과 수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주향선, 점점점. 요렇게,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주향선이에요. 그럼 여기다 표현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죠. A층과 바로 다른 층이 있습니다. 뭐 B층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나는 지층의 경계, A와 B의 경계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고도가 하나 필요합니다. 500m. 그럼 만나는 점이 생기죠? 어떻게 하라고요? 쭉. 선을 그어주세요. 뭐라고요? 500m 주향선이에요. 400m 주향선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선을 그어주세요. 이게 400m 주향선이에요. 쌤, 여기 희미하게 해놓은 이유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주향선을 긋잖아요. 자, 주향선을 이렇게 그으면, 자, 왜 점선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두시면 생각보다 뭔가 파악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게 땅속으로 쭉 이렇게 넣어버린 겁니다. 300m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주향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주향선들이 등장했으니까 너 어느 방향으로 경사야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경사 방향이 나오겠고요. 500, 400, 300. 그렇죠. 내려가는 방향이 경사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각도 탁 측정해서 너, 주향 어때? 뭐, 예를 들어서 너 45도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N 45도. 그렇죠. W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경사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남서 방향이에요. SW 방향이에요. 각도는 앞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사각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30도가 될 수도 있고 40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각도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지질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뭔가 경계가 등장하잖아요. 어떤 층과 층의 경계 혹은 단층, 상반과 하반의 경계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 경계와 그 다음에 동일 고도여야 돼요. 500은 500끼리 여기 여기 선 그으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 여기 500이랑 여기 400이랑 이렇게 그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동일 고도로 해주세요. 500, 500 이렇게. 400, 400 이렇게 그어주시라고요. 이런 것이 뭐 하는 것? 주향선. 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향선만 잘 그어주시면 다른 고도를 확인한 다음에 경사 방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몇 번, 이 지질도에 관련해서 문제를 풀다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풀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생각보다 시간은 짧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완전 저 처음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정말 어렵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 풀잖아? 그러면 좀 풀만해. 그리고 세 번, 네번 정도 풀고 나면요. 웬만한 게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익숙해져요. 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놓고, 오, 이쪽으로 경사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 간혹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요 고도가 어떻게 된다? 바뀌어버리게 돼요. 어떻게? 여기가 600이에요. 600. 그럼 이제 모습이 완전 반대예요. 요거 아니에요? 산의 모습이 아니라 패여있는 어떤 골짜기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다?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주향선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600m 주향선 긋고 싶어. 라고 하니까 600m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그러면 지층의 경계와 600m, 600m. 여기를 그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그을게요. 이게 쭉 가요. 이 친구. 쭉 가고, 여기가 점선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자, 이 선은 600m에 있어야 돼요. 600m.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 지형을 보니까 여기는 500과 600 사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서 주향선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600m보다 높은 곳이잖아요. 점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500m 주향선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 400m 주향선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 어떤 거냐면, 당연히 경사 방향은 어느 방향에 나오게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경사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X, Y 단면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단면을 그릴 때, 이제, 자, 경사 방향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A층이라고 할게요. 오, 그러면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주향선은 땅 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뭐 500m라든지 600m에 해당하는 그 주향선들이 모두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있어야 돼요. 자, 요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미 풍화 침식돼서 다 사라지고 없겠죠. 요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지금 우리 파란 영역 있죠? 파란 영역을 여기다가 표시할게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가 바로 A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지금 여기 X쪽에 지금 이게 파란색 A층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A층 이렇게 지금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파악하세요라고 한다면 여기가 먼저 이 친구가 나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아까 반대로 해버리게 되면 거꾸로 됩니다. A층이 위에 떠 있구나, 나중이구나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솟아 있는 형태의 구조, 지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하실 텐데, 우리 기출 같은 거 풀어보다가 보면은 간혹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이런 모습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질도 등장하게 될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을 해 두시되 구조를 보고 뭔가 이렇게 골짜기 형태로 밑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기출들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6월, 23학년도 6월입니다. 자, 요런 형태의 문제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 주향선도 파악하고 할수 있어요. 자, 일단 가와나는 서로 다른 곳입니다. 지질도고요. 두 지역은 모두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생성된 시기는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A가 생성된 시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A 있죠. 여기 있는 A가 있는데 지금 서로 다른 지역인데 얘네들이 생성된 시기가 동일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요 그림에서 주향선을 찾고 경사를 찾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지질도가 생각보다 최근에는 조금 간단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조벌입니다. 이런 것들. 요 뭐예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요. 주향선은 남북이에요.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유, 그래도 주향 잘 찾겠지. 200m, 200m 선 그으면 이게 주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향선 이렇게 준 거야. 자, 여기가 200m고요. 여기가 300m

취향선이에요. 300, 200. 그럼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겠죠? 이게 경사 방향. 내려가요. 그냥 요거를 바로 표시해 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편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A는 어떻다고요? 지금 현재 수평층으로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형태의 구조냐면 이런 형태의 구조예요. 지금 현재 그냥 간단하게 조그맣게 그냥 하나 그려놓을게. 자, 이 친구랑 같이 여기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요 좌우 단면을 할게요. 요쪽 단면. 이쪽으로 할수록 지대 높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A층이 이렇게 딱 덮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정함으로, 수평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렇게 경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요 친구는 어떤가요? 라고 하면 자, 잘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5, 4, 3, 2, 1 하게 되니까 이게 500m. 이게 높아요. 자, 그리고 두점 보이시죠? 두 점에서 왼쪽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A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약간 다른 느낌이 뭐냐면 얘는 지금 현재 부정합으로 되어 있고 A가 덮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습곡 구조예요. 이렇게 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배사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부정합이 생기고 나서 A가 생겼구나. 여기는 A가 생기고 나서 습곡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주향 그냥 했어요. 남북으로. 요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NS입니다. 여기는 맞아요. 근데 지금 A의 주향을 물어봤구나. A는 이렇게 수평층이에요. 그러니까 주향 없어요. 수평으로 있기 때문에 주향 없는 겁니다. A는 두 지역 모두에서 가장 젊은 지층이다. 얘네들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최근에 지금 위에 덮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합은 나의 습곡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자, 잘 보세요. 여기는 A가 생성되기 전에 이미 부정합이 생겼어요. 생기고 A가 퇴적이 된 거니까.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A가 퇴적이 되고 얘네 퇴적이 되고 난 뒤에 나중에 습곡 작용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습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도 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습곡 작용보다 부정합은 먼저 있었던 일인 거지. A는 동일한 시기라고 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부정합은 습곡보다 먼저 만들어진, 형성된 일이야. 습곡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고요. 답몇 번?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문제. 비교적 간단한 문제.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고민이 되는 부분도 살짝 등장할 텐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그 고민을 뚫고 나가게 되면 해석이 정말 쉬워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ABC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도입니다. 자, ABC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맞는 거 찾아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요런 거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이 친구는 단층이 등장해요. 단층 등장하고요. 단층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우리 지질도에서 볼수 있는 최근 기출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최근 한 5년, 6년 정도 기출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단층 등장한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정도.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한 30초에서 1분 안에 이게 어떤 단층인지를 파악해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지질도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아, 하산은 좀 너무했나? 자, 완성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아요. 자, 일단 단층하면 누구? 정 단층. 자, 그 다음에 역 단층. 구분 지어주시는 거고요. 정 단층은 어떤 느낌으로? 자, 요렇게 생긴 느낌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거고요. 상반 내려왔어. 장력이 작용해. 이런 거고요. 역 단층은 어떤 거였어요? 자, 역. 횡압력이 작용했어. 위에 있는 상반이 올라왔어. 이게 역단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단층이 나타난다. 막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우리 판단하자고요. 그러니까 요 친구를 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보자. B의 주향은 EW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B층 보세요. A와 B의 경계를 찾든,

B와 C의 경계를 찾든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A와 B의 경계 찾아볼게요. 400m 주향선 찾아주시고요. 400. 300m 주향 찾아주시고요. 주향선 보이시죠? 오, 자, 그러니까 남북이에요. EW라고 했잖아. 틀렸어요. 남북이에요. NS예요. NS. 그리고 경사도 우리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500, 400, 300. 이렇게 솟아있는 구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풀어보셨던 형태의 문제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지금, 요렇게, X, Y, 요렇게 단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 X, Y,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A와 B와 C의 경계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내려간다고요. 요런 상황. 자, 그러니까 A 다음에 B 다음에 그다음에 C가 퇴적되는 이런 상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가장 젊은 지층은 C입니다. 예, 그럼요. 맞습니다. 이유는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 잘 보세요. 요 친구는 정단층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단층이 하나 생겼어요. 누가 상반이에요? 이 친구가 상반이에요. 자, 상반입니다. 상반이 내려가는 게 정단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하반쪽에서 자, 1번, 2번, 3번, 4번 시기에 퇴적이 된 퇴적암들이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있었어요. 자, 얘보다는 얘가 오래됐고요. 아, 최근 거죠. 죄송해요. 1번이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되고, 최근 거 3번, 4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층 생기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을 잡으면 상하반에서 비교를 했을 때 똑같아요. 연령이. 똑같습니다. 근데 정단층은 얘가 내려와요. 자, 무슨 얘기죠?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여기가 4가 있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를 잡아도 3, 4. 여기 숫자가 크죠? 여기 잡아도 여기 숫자가 크죠? 나중에 생긴 거란 얘기예요. 여기 잡아도 숫자가 커요. 나중에 생긴 거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단층이 생겼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층의 주향과 경사를 찾아주세요. 단층. 300m, 단층, 200m, 단층의 주향 찾았고요. 경사,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이런 생각해. 단층이 있어. 단층이 지금 이렇게. 오른쪽, 여기가 상반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아무 점이나 잡아주세요. 아무 점이나 이제 여기 말고요. 이렇게 A, B 뭐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점 있죠? 자, 서로 다른 점. 이렇게 찾아주세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상반에 A가 있는데 하반에는 B가 있어. 요런 얘기야. 이게 딱 찾았더니 요점 기준으로. 근데 우리는 A 다음에 B, B 다음에 C가 이렇게 퇴적이 되잖아. 그럼 잘 보세요. 상반에 있는 친구가 하반에 있는 친구보다 오래된 애죠. 이게 바로 역단층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상반에 있는 친구가 하반보다 자, 여기를 잡게 되면 더 오래된 친구예요. 어느 지점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오래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단층은 어느 지점을 잡아도 상반이 젊어요. 최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B, C 요거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단층 파악하신 다음에 오! 하반에 더 젊은 지층 있잖아. 역단층이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과 역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뭔가 역전이 돼버린 거야. 역전. 아래에 오래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 젊은 애가 있구나. 이런 거. 그게 이제 그게 역. 정단층 제대로 됐구나. 아래에 오래된 게 있구나. 자, 근데 파악해 보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최근 거가 돼 버리잖아. 하반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역단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단층이 나타난다. 요거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디귿 하나 정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니은 하나 정답이죠? 니은. 그럼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도 한번 볼게요. 자, 요 친구는 좀 어렵게 생겼죠, 그죠? 자, 어렵게 생겼는데도 그래도 잘 파악해 보자, 우리.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질도 분석하는 겁니다. 자, 맞는 거 찾아주는 거예요. B층의

주향 찾으세요라고 합니다. 여기 B층이 쪽 그냥 쳐주세요. A와 B의 경계 혹은 B와 C의 경계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AB 경계로 찾을게요. 주향선은 이렇게 나오죠. 주향선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거의 동서방이에요. 남북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친구 보세요. 이거 어때요? 단층이에요. CBA, CBA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의 구조가 등장합니다. 단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00, 700, 600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하시고 여기 X, 여기 Y 단면 그려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시면 돼요. 너무 신경 써서 안 그리셔도 돼요. X쪽이 높잖아. 그럼 지대 그려주시고요. 경계 생깁니다. 여기 C, B, A. B, A. 우리 경사방향 구했습니다. 700에서 600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C, B, A 순서입니다. A가 C보다 어떻다? 나중이다. 그러면 A가 C보다 나중 거, 최근 거가 되기 때문에 먼저라고 하는 보기는 틀린 보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 단층을 보면 거의 수직에 가깝긴 한데 뭐 그나마 다시 한번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렇게 요렇게 저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반이고요. 상반에는 B가 있고요. 하반에는 A가 있습니다. 역단층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릴 수 있다고요. 이것도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니은 하나니까 답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요 친구, 우리 26학년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잘 보면 500, 400, 300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단층 이렇게 등장하고요. 다시 B, C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이게 500, 400, 300이고 이렇게 좀 패여 있는 구조라는 느낌이 딱 드시죠? 그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야. A층의 경사방향 한번 얘기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A와 B 경계 보세요. 자, 보시면은 500, 400 보이시죠? 자, 그러면 500 주향선, 400 주향선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경사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남쪽인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층이 나타나나요? 예, 단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A, B, C가 있습니다. 자, 이거 생성 순서 결정하세요. 자, 생성 순서 잘 결정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ABC, 여기, 이쪽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X, 여기가 Y. 그려보세요. 여기가 X, 여기가 Y. Y 쪽이 어때요? 지대가 높습니다. 요렇게 경계가 있고, 너 여기 A가 있구나. 여기 B가 있구나. 여기 C가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요 점, A와 B의 경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죠? 이 점이에요. 이 친구가 이 점이에요. 그래서 Y 쪽으로 가다가 보면 저기 높은 곳에 주향 보이시잖아요. 자, 일단 내려가는데 A와 B의 경계가 Y 쪽으로 올라가면 공중에 붕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돼서 이쪽으로 요렇게 이제 경사되는 겁니다. 자, 요 점.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점점점점점점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순으로 퇴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CBA가 아니라 ABC. 그래서 디귿은 어떤 보기? 틀린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인가요? 자, 니은 하나. 답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1번입니다. 아, 11번이 아니구나. 22학년도 수능 11번이 되어 있고요. 자, 조금 옛날이긴 하죠. 그죠? 그래도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뭐 최근에도 나왔기 때문에 또 소개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어떤 이런 실험을 합니다라는 거예요. 주향 경향성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탐구과정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색이 다른 고무 찰흙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두 개의 지층으로 이루어진 경사 모형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수평을 잘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수조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수조에다가 넣는다.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지금 만든 모양 자체를 보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요렇게 생겼어 지금. 요렇게 생긴 친구를 어디다가 수조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수조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 모습을 지금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서로 다른 어떤 그 찰흙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거, 이렇게 경계가 아마 표시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니은에서 이제 두 번째는 뭐라,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물을 채운대요. 이제 물을 채우게 되면 요렇게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만나는 곳이 생길 거예요. 그게 이제 A, B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층의 경계는 A로 했고요. 점선은 뭐냐면 물과 만나는 부분. 아, 그러니까 물이 들어찼어. 그럼 요렇게 들어차겠죠. 자, 이걸 점선으로 나는 표시할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지층의 경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지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층의 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뭐예요? 점선이 수면과 만나는 곳. 그러니까 등고선의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냐면 위에 투명 아크릴판 해놓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선을 긋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가 만나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린다. 자,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 점, 이 점이니까 이제 주향선 긋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향선이 되겠고요. 클리노미터를 이렇게 놓은 걸로 봐서 나는 여기서 주향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림과 같이 클리노미터 긴 모서리예요. 이 친구를 직선에 맞춰서 올려놓고 나침반 N극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가리키는 거를 눈금을 읽습니다. 눈금 읽어요. 자, 4라는 숫자 보이시죠? 자, 4를 읽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마의 결과 현재 위치의 평각으로부터 구한 지층의 경계면의 주향은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선생님이 이제 요 문제를 넣었냐면 요거 때문에 넣었어요. 평각 요 친구. 자, 요거 읽으시면 얼마나 나오냐면 N 42 이렇게 나옵니다. 40도 주향인데 어디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친구가 어디라고요? 바로 자북입니다. 자, 그리고 요 라인 있죠? 요 NS 이게 바로 누구라 그랬죠? 선생님이 주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이게 40도라고요. 자, 근데 사실은 편각이 8도 서쪽으로 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쪽이 북쪽인데 편각, 자북이요. 진북에 대해서 8도 서쪽으로 가 있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북쪽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진북은 이쪽 방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진북이고요. 자북이 8도 돌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향이라고 하는 거는 진북을 기준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2도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서 뭐냐면 너 32라고 읽어주세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32도예요. N, E 이렇게. 자, 평각 8도와 이 클리노미터 읽은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얘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층의 경계면의 경사 방향은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쪽 방향이 북쪽이라 그랬잖아요. 저기가 북쪽이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봐요. 요렇게 해놓으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저쪽 방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물 속에 잠긴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쪽이 어느 방향? 경사 방향이 됩니다. 북서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경사 방향은 북서 방향.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B는 등고선에 해당합니다. 라고 합니다. B, 이 점선 있죠? 점선은 어떻게? 등고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기억은 어떠한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 볼게요. N 48, 아니죠. 32. 8도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SE는 니은에 해당합니다. 그쵸. 틀렸죠. 이렇게. 그래서 기억 하나만 정답이고요.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온 게 있는데 요 친구야. 25학년도 9월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단층이야, 단층. 자, 뭐냐면 지질 구조 모형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을 만들었대요. 단층. 첫 번째. 1번과 같이 생긴 요거를 만든다. 가. 그다음에 나 2번과 같이 또 실시할 거야. 뭐냐면 수조 안에 넣은 뒤 투명 아크릴판 위에 덮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지층의 경계는 얇은 거, 그 다음에 단층은 굵은 거. 요거 요렇게 이거 굵은 거. 그 다음에 얇은 거는 지층의 경계 요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다 여기다 또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가지고 쭉 채우는 거야. 수면의 모형의 3분의 1과 3분의 2가 될때 모형이 만나는 경계를 점선으로 하겠어. A B,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3분의 1 잠겼을 때, 낮은 고도, B, 높은 고도.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3번 그림이 이제 뭐냐면, 등고선과 small a, small b, 그 다음에 지층의 경계, 얇은 실선과, 그 다음에 굵은 실선,

단층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림이 조금 어렵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L을 이렇게, small L을 이렇게 그었는데, 단층선과 B가 만나는, 다시 말하면 누구라고요? 요 선을 그었는데, 요거는 나 단층과 수평면이야. 그러니까 단층면의 주향이에요. L은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작성한 지질도, 자, 여기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해놓고요. 기역니은 디귿을 이렇게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거 정단층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정단층으로 어떻게 알아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그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단층이 있죠? 그러면 상반이 내려온 거 보이시죠? 뭐예요? 정단층이에요. 그러니까, 기역 어떤 보기? 너 정단층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물론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나름의 층을 하나 세우는 거지. A층 다음에 B층이 있고 B층 다음에 C층이 있어. 요렇게. 자, 여기가 A층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B층이 있고 있는 곳이 C층이 있는 거야. 저기가 A층이 있고 여기가 B층이 있고 여기가 C층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를 경계로 딱 봤을 때 아래쪽에 하반 쪽에 B 오래된 거, 상반에 최근 거 요렇게 있으니까 정단층이야. 요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 괜찮아요. 이렇게도 분석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아시죠? 그 다음에 다는 등고선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다가 뭐라 그랬냐면 수주에 물을 채우면서 3분의 1에서 점선 A를 긋겠어. 3분의 2에서 점선 B를 긋겠어. 뭐예요? 그렇죠. 이 점선들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등고선을 그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다는 등고선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니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갈게요. L은 단층면의 주향선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L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이 누구누구를 지나는 거야 이렇게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봐도 돼요. 자, 근데 여기 문제를 잘 읽으셨다면 L이 어떤 건지를 문제에서 줬잖아요. 어디 있어요? 가나다 라에 있어요. 나의 단층선과 요 단층선이 누구예요? 요렇게 요 단층선과 그다음 두 번째 누구? B는 뭐였어요? 실험하다 보니까 A와 B는 등고선에 해당하는 친구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B는 누구야?라고 한다면 B는 요렇게 생긴 이 점선 위에 얘기하는 거야. 자, 단층면과 단층선과 등고선이 만나는 두 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지층의 주향선이 아니라 누구? 단층의 주향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어떤 보기? 디귿은 맞는 보기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 모두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갔고요. 지질도에서 조금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물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좀더 해주신다면 조금만 더 연습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 저 부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요. 한번더 연습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가스 사고.

0: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1: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0: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2: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2: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0: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대화의 밀도와 협상 바이블 저자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일상도 직장도 대화의 연속이죠. 결국 대화가 잘 통해야 관계가 형성되고 또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일도 잘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화는 안녕하신가요? 오늘의 리뷰는 나를 지키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저희 자문기업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저 오늘 영혼까지 탈탈 털렸어요. 이번에 투자자들 앞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를 하는데 투자 담당자 한 분이 던진 그 날카로운 질문에 순간 내가 완전히 정지되면서 머리가 하얘져 버렸네요. 마지막에는 긴장을 너무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도망치듯이 나와 버렸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화 초반에 기세를 완전히 뺏겨서 어려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변호사님, 대화 오프닝을 할때좀 조언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초반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 초반에 내가 긴장을 풀수 있는 본인만의 행동 루틴을 만들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화를 할때 초반에 내가 너무나 긴장되거나 그리고 위축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나의 바디랭귀지 그리고 나의 행동적인 부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바디랭귀지가 멘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발표나 대화를 하기 전에 내가 몸을 좀 이렇게 크게 하고 양팔을 이렇게 좀 뻗고 당당하게 서 있고 아이 컨택도 자신 있게 하는 경우에 즉 파워 포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큰 포즈를 취할 경우에 긴장감이 실제로 상당히 줄어들고 행동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대화 초반에 긴장을 내가 좀풀수 있는 본인만의 행동 루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나 시간에 쫓기면 안 됩니다. 대화를 할 때,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지금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 조금 내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결코 중요한 대화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사전에 좀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대화를 사전에 설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할 말은 적어도 미리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화 중에 상대를 얕잡아 보게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언제냐면 상대방이 말끝을 흐리는 그런 화법을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야, 자기 자신도 저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나한테 저걸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대를 좀 얕잡아 보게 되죠. 반드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는 내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첫 문장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할 것인지,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짧게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된 상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상대의 반응을 머릿속에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내가 훨씬 더 여유 있게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중요한 어떤 제안을 합니다. 상대방이 예상되는 반응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어떤 반응들이 있죠? 크게 보면 yes 아니면 no 아니면 maybe예요. 이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조금 각각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maybe가 나올 확률도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no나 yes를 단번에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생각해 보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해 보는 척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why를 활용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과장님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시는지를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한번 그 부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서 상대방이 진짜 고민을 하는지 아니면 고민한 척을 하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5%의 여유를 확보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100% 다 디펜스하고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미팅에 들어간 경우에 보통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본 다음에 다음 주 초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완벽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대화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대화 중에 닥쳤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go to the balcony입니다. 발코니로 나가라는 것이죠. 작전 타임을 부르고요.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서 나갔다가 여유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그럴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분 정도 좀 쉬었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우물쭈물 당황하면서 생각보다 수세에 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언제든지 작전 타임을 부를 수 있다. 그게 비즈니스 에티켓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대화에 있어서는 대화 초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화 첫 10분 너무나 중요하죠. 이 10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그 대화 전체에 미치는 임팩트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화 초반에 빠르게 파악해야 될 부분을 꼽자면 역시나 이 사람의 핵심적인 니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대화에 있어서는 크게 대화를 요구와 욕구라는 그런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구는 뭐냐면요. 마치 빙산의 일각 중에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빙각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이 말로써 직접 표현하는 것을 요구라고 하고 이 요구 이면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니즈를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이 코카콜라 한 병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코카콜라는 요구고요. 욕구는 뭐죠? 상대방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뭐죠? 갈증해소입니다. 이 갈증해소라는 이 욕구만 파악을 하면 이 대화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상대방도 만족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이 사람 뭘 원하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대화 초반을 좀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들 어떤 방법이 있으실까요? 세 번 이상 상대방의 대화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니즈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 완전 비용에 지금 꽂혀 있다는 건가요?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부사장님,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대화를 부사장에게 어떻게 보고할지가 지상과제인 사람인 거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딱 보면 분명히 니즈가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한 개는 내가 먼저 내 니즈를 오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장님,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런 니즈가 있는데 혹시 귀사에서는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좀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한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도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대화는 나와 너의 어떤 욕구, 니즈들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랬을 때 대화 초반에 좀 빠르게 파악해야 될 부분,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좋은 협상도 결국 좋은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화의 밀도와 협상 바이블 저자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일상도 직장도 대화의 연속이죠. 결국 대화가 잘 통해야 관계가 형성되고 또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일도 잘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안녕하신가요? 네, 오늘의 리뷰는 만날 때마다 기분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전무가 대표이사실에 보고를 하러 들어갑니다. 박 전무가 대표이사실에 보고를 하러 들어가요. 대표이사님 비서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런 경험들 많으세요?

지은 슐레의 속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슐레가 두 가지를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슐레가 쌓이면 쌓일수록 거래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두 번째는 거래의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거래의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정말로 믿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지 못하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평판도 안 좋고요. 나도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뭔가 일을 해도 조심스럽고 일이 진행이 잘안 돼요. 그럴 때 속도는 느려지고요. 속도가 느려지면 결국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슐레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자본입니다.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은 책에서는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과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중요한 협상을 할때 사람, 그리고 절차, 그리고 협상의 조건과 내용, 이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실제로 이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내용과 조건은 8%밖에 영향을 못 미치고요. 협상 절차도 37% 가까이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무려 55%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전달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키 다이스케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원으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에 입사를 해서 일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10년 넘게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 왜 나는 영어부터 배웠는가라는 책에서는 신뢰와 관련돼서 신뢰도를 크게 5단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1단계 신뢰도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부탁을 하면 무슨 일인데요? 저 바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쌀쌀맞게 오히려 스팸 처리 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는 경우고요. 2단계 신뢰도는 아주 형식적인 단계입니다. 고객을 만나긴 해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고마워요. 이메일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스팸 처리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신뢰는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아주 딱딱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3단계 신뢰도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떤 용건인지는 몰라도 시간을 내주고 같이 점심 한끼 먹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의 단계고요. 4단계 신뢰도는 아주 협력적이에요.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나의 시간을 사적으로 할애해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단계입니다. 5단계 신뢰도는 극도의 신뢰 단계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이 도키 다이스케는 1단계부터 5단계의 신뢰도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비즈니스는 결코 4단계, 5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성사될 리가 없다. 일단 성급해하지 말고 먼저 적어도 3단계 이상의 신뢰를 쌓아라.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일상에서도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나와 신뢰도 아직 쌓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훅 들어오지? 그훅 들어온다는 그 말에는 아직 시간과 신뢰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뢰를 쌓아 나가는 나만의 방식도 중요할 텐데 반대로 우리가 신뢰를 잃어 나가는 패턴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말빨. 코로나 끝났으니까 맥주 한잔 하시죠. 이 말을 1년에 한 700번 정도 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습관적인 말빨입니다. 여러분들 말빨도 채무죠, 그죠? 이 채무가 계속 쌓이면 결국은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약속의 법칙이에요.
큰 약속은 상대방이

잘 지켜요. 왜 그렇죠? 큰 약속을 깨면 오히려 본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 신뢰가 깨지는 순간은 작은 약속이 빈번히 어겨질 때. 시간 약속, 대표적으로. 저 사람 믿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신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수 있는 또한 가지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따라서도 신뢰도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편안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크게 네 가지로 줬습니다. 첫 번째 직접 대화, 두 번째 이메일, 세 번째 전화 통화, 네 번째 문자입니다. 네 가지의 방식으로 일주일간 편안하게 학생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게 만들었더니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별로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는 비중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이네 가지 중에 압도적으로 거짓말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현저하게 거짓말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거짓말이 많을까요? 전화 통화는 무려 37%가 거짓말이에요. 열에 네 명은 전화로 나한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화 통화는 여러분들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대화가 27%.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사람이 열에 세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들 자리에 가보면 FBI, 거짓말의 심리학 이런 책들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팀장과 함께 일하는 팀원의 책상에는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결국 사람 때문에 퇴사한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네. 서로 기싸움 하는 건 거죠. 반대로 거짓말이 상대적으로 적은 케이스는 문자와 이메일이죠. 즉, 텍스트로 남는 경우에는 우리는 거짓말하기가 힘들죠. 문자는 21%, 이메일은 14%밖에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From의 to의 제목에 참조에 내 명함까지 적혀 있는데 거기다 대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메일로 문자로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즉, 구두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텍스트로 남기는 경우에는 훨씬 더 믿을 수 있다. 유선이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날 당일에 이메일로 짧게라도 그 합의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습관이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을 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짓말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폴 에크먼이라는 교수의 Telling Lies라는 책에 말로써 우리가 거짓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언어적 패턴은 대답하지 않음, 무응답, 뭔가 이상하죠, 그죠? 두 번째, 분명하게 부정하지 못하는 경우, 말끝을 흐리면서 아마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 네 번째는 지나치게 짧은 대답,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는 상대의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방식.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간을 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가장 많은 유형이죠. 일관되지 않은 진술. 일곱 번째, 공격 모드에 돌입. 여덟 번째, 선택적 기억.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말투가 사실 굉장히 신뢰가지 않는 대표적인 말투입니다. 아홉 번째, 경계를 감추는 수식어의 활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죠? 열 번째, 참조 답변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제가 전달드렸으니까 이메일 확인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좀 숨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의 한줄 리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뢰는 자본이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학년도 수능한 상황 인간 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파이널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수능 완성은 우리가 여태까지 다 풀어왔으니까 수능 특강에 여러분이 오래전에 풀어서 기억나지 않는 문제들, 그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요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항들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3강의 내용과 4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내용까지가 인간 발달의 이론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안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옆에 있는 조그만 글씨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떤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3강의 첫 번째로 나온 이론 살펴보면 인지 발달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인지 발달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비고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관련한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지 기능의 요소입니다. 인지 발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도식이 있습니다. 자, 도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내가 새롭게 획득한 머릿속에 지식을 구성한 이해의 틀을 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경험을 하고 뭔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하 이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틀을 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화라고 하는 요소를 살펴볼까요? 자, 동화라고 하는 건 새로운 자극이 들어와요. 자,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나름대로 이 새로운 자극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활용을 해서, 자, 기존의 지식을 적용을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동화입니다. 자, 기존의 지식과 이것이 유사하다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최대한 유사한 것을 끌어다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 이제 동화라고 할수 있어요. 자, 새로운 자극이 기존의 지식과 유사할 때그 자극을 갈등 없이, 아, 이거구나, 라고 수용하는 것이 동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있었죠. 자, 고양이를 봤어요. 뭐 비슷한 구석들이 있죠. 발도 네 개고 털도 달렸고. 자, 그래서 고양이를 새롭게 보고 나서 강아지라고 말하는 거, 이게 이제 동화의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절이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자, 고양이가 강아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내가 이 마음대로 해석한 이 동화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자, 기존의 지식 강아지였죠? 기존의 지식으로 새로운 자극, 고양이, 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자, 기존의 지식을 수정, 변경 해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해요. 이런 과정을 조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요? 세상에 적응해 나간다라고 봅니다. 자,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도식을 형성하여 환경을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동화와 조절 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평형화라고 하는 요소가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평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보와 인지 구조 간에 불균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균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왜? 뭐가 틀렸지? 어떤 게 잘못됐지? 라고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평형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인지 발달의 4단계 살펴볼까요? 피아제가 제시하고 있는 발달의 4단계입니다. 자, 피아제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들은, 물론 단계들은 다 그렇지만, 질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사고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자, 감각 운동기 같은 경우에는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익히고요.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익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대상 영속성의 발달의 과정과 감각 운동 발달 단계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둘을 연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둬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전조잡기입니다. 이 전조잡기에는 상징적 표상 능력이 증가했지만 논리적인 조작이 아직 안 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만 나타나는 한계적인 이런 사고들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둬야 되겠죠. 자기중심적 사고, 물화론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전환적 추론 등등등 이런 것들 기억해둬야 합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조작이 가능해져요. 단 어떤 것에 한해서 구체적 사건이나 사물이 있는 것에 한정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시기에 할수 있게 되는 것들, 가역성, 보존 개념 획득하고요, 분류할 수 있고요, 서열화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는, 자, 구체적이지 않아도 돼요.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깊이가 확실히 높아지게 되죠.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자, 체계적, 논리적, 과학적 사고가 가능해지고요. 연역적 추론도 가능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지 발달의 4단계입니다. 질적으로 서로 다른 이런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두 번째 학자로 비고츠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고츠키가 이야기하는 인지 발달은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인지 발달에 있어서

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 거죠. 자, 피고츠키가 이야기하는 인지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 근접 발달 지대와 그다음에 비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접 발달 지대 안에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근접 발달 지대 먼저 살펴볼까요? 근접 발달 지대는 이런 거죠. 자,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발달 수준. 우리가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도움이 주어지게 되면 그 전보다 실제적인 발달 수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된 수준을 우리는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실제적인 발달 수준과 잠재적인 발달 수준 간의 차이가 뭐다? 이 차이가 근접 발달 지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근접 발달 지대 안에서 내가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점프해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이런 도움을 주는 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발판화. 이 발판을 딛고 점프해서 이렇게 발달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건 거죠. 그죠? 발판화 혹은 비계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근접 발달 지대의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요. 실제적 발달 수준은 아동이 도움 없이 스스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잠재적 발달 수준은 자신보다 더 유능한 성인이나 또래에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둘 간의 차이가 근접 발달 지대다. 그다음에 이 도움이 뭐다? 비계 발판화이다라는 거죠. 아동 스스로 과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로 성인이나 또래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 도움의 정도는 어떻게 해요? 성인이 결정을 해요? 아니요. 그러면 도움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맞춰서 도움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동과 함께 결정한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아의 혼잣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종종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혼잣말에 대해서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혼잣말 왜 한다고 봤어요, 유아가? 얘는 자기중심적이라 다른 애들하고 대화를 못해서 혼잣말을 하는 거야 라고 봤죠. 그런 반면에 비고츠키는 자, 혼잣말을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부족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되뇌이면서 이게 일종의 자기 그 지도가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발판화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혼잣말을 통해서 유아 스스로의 사고와 이해가 촉진되는 것이다. 인지사고 과정의 도구로서 기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자기조절적, 자기지시적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께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우리 인지발달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3강의 수능 특강 3강의 6번 문항입니다. 다음 대화에 가부터 다를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의 근거에서 분석해라라고 합니다. 나은이하고 할머니하고 만두를 만들고 있어요. 자, 나은이 할머니 만두 먹보인 제가 제일 잘 만들 거예요. 그래 한번 만들어봐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은이가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자꾸 속이 흘러내리고 만두피를 어떻게 닫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은이가 혼자서 만들어서 나타난 결과예요. 자, 가는 그래서 나은이가 도움 없이 혼자서 하게 된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해봐라고 안내를 해주겠죠. 도움을 주겠죠. 그죠? 나에는 그래서 할머니의 발판화 비계가 주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할머니 설명대로 해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만두가 만들어졌어요. 할머니 만두랑 모양이 비슷해졌어요. 이전보다 발달했죠. 자, 이 다에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잠재적 발달 수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가는 실제적 발달 수준이고요. 나는 발판화의 사례입니다. 자, 다는 잠재적 발달 수준입니다. 가와 다 간의 차이가 근접 발달 지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니으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함께 풀어볼까요? 9번 문항은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적용해서 풀어보는 문항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다음 글에 가부터 다를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기는 처음 본 딸랑이를 흔들고 입에 넣고 던지는 등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딸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 딸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해의 틀이 생겼어. 자, 가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죠? 도식이 형성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딸랑이의 소리, 모양, 감촉과 딸랑이와 상호작용하는 법까지 포함하여 알게 됐습니다. 이후 아기는 딸랑이와 비슷한 미니 탬버린을 발견하고 딸랑이처럼 미니 탬버린을 흔들고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미니 탬버린, 딸랑이 아닌데 어떡하는 거죠? 딸랑이를 생각하면서 딸랑이처럼 흔들고 입에 넣으려고 딸랑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다루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나에는 그래서 미니 탬버린에 딸랑이를 적용하려고 하는 뭐가 나타나 보이나요? 동화가 나타나 보입니다. 자, 아기는 딸랑이와 다른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미니 탬버린은 딸랑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놀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배우게 됩니다. 딸랑이를 가지고 놀 때와 미니 탬버린 가지고 놀 때랑 놀아보니까 자꾸 틀린 거죠. 자, 얜 다르네? 이상하네? 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 얜 다른 방법으로 놀아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장난감에 맞는 새로운 이해의 틀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얘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수정하는 거죠.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에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가나 다 이와 같이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도식이 형성된 것이다. 맞고요. 나는 동화가 나타난 것이다. 맞습니다. 다는 이제 인지적 불균형 상태 아니에요. 여기선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인지적 불균형 상태였다가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됐습니다. 자, 나와 다를 통해서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을 선택하는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본주의 이론 살펴볼까요? 인본주의 이론은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매슬로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제 욕구가 있는데요. 이런 욕구는 크고 중요한 것이 아래 단계에서부터 점점점점 위로 상위의 욕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단계에 그래서 욕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욕구, 생리적 욕구가 아래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신체적인, 심리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의 욕구가 두 번째 단계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 소속되어 있고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소속 애정의 욕구가 세 번째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욕구는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에 있어서의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자아 존중감의 욕구가 네 번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아래 단계에서부터 윗 단계로 상위의 욕구로 올라가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론에서는 이제 이 다음 단계의 욕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 단계에 따른 상승하는 단계에 따른 그 순서를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욕구에 해당하는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욕구와 관련해서 이 단계 순서 반드시 기억해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한 예시 기억하는 거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행동학적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잠시 해보도록 할까요? 자, 동물행동학적인 이론은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로렌츠의 각인 이론만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행동학적인 이론 자체가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세상에 이렇게 적응하는 가운데 발전되어 왔다 라고 보는 입장이 동물행동학적 이론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로렌츠는 각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볼비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렌츠의 각인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유기체는 이런 생존적 가치를 높이는 종 특유의 행동을 선택하면서 환경에 적응, 발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봤는데, 자, 이 로렌츠의 각인 이론은 이런 조류에게서 뭐 새끼 거위뿐만이 아니라 몇몇 조류는 갓 부화하고 나면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따라다니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이럴까라고 봤더니 동물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각인 현상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각인 현상. 자, 이런 각인은 아무 때나 일어나느냐 하면 아니죠. 이 각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일어납니다. 이 일정한 기간은 뭐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기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적절한 환경적 자극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렌츠의 이 각인 이론은 인간 발달의 쟁점 중에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사례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함께 연결지어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비의 애착 이론도 함께 우리 살펴볼까요? 자, 볼비의 애착 이론은 새가 어미를 인식하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간과 같은 건 아니지만 인간에게도 생애 초반기에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그런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보다는 길기 때문에 이 시기는 민감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라고 민감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때 만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기준, 내적 작동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 내적 작동 모델이 평생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볼비의 애착이론 함께 보시면, 관점,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의 적절한 돌봄 행동에 의해서 아기가 갖게 되는 안정적 애착이 자신과 타인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애착 이론 내려와서 보시면 아기는 양육자와 가까워지기 위한 몸짓, 미소 등의 신호를 발달시킨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동물에게 각인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애착 형성이 각인과 동일한 기능을 작동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내적 작동 모델과 관련된 이런 의미가 출제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으니까 내적 작동 모델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애착이론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론으로 우리 생태학적 체계 이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학적인 이론에서 이제 브롬펜 브레너는 생태학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생태학적 체계론은 다섯 개의 체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체계는 미시 체계입니다. 자, 미시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가족, 학교 같은 1차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인 만큼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라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체계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쵸?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간 체계는, 자, 미시 체계하고 미시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해요. 이런 경우를 중간 체계라고 하죠. 여기에 보시면, 자, 가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래가 있어요. 이 가족과 또래는 미시 체계의 미시 체계입니다. 아동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미시 체계인데요. 이 둘이 상호작용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게 되면 엄마가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도 안 나누진 않잖아요, 여러분. 친구를 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뭐 방문 닫고 들어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친구가 오면 왔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자,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중간 체계라고 한다라는 거.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상담을 한다. 뭐죠? 중간 체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외체계 있습니다. 자, 외체계의 특징은 뭐예요? 간접적인 경험을 한다라는 거야.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외체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틀어놓은 테레비, 자, 틀어놓은 테레비에서 나오는 소리, 뭐,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가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렇게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TV를 통해서 나에게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저런 것들도 있네, 라고 하는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각을 바꾸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엄마, 아빠가 다니는 회사 어때요? 회사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이게 우리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외체계다. 외체계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다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거시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시체계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을 모두 다 포함해요. 그래서 개인이 속한 이런 문화적인 환경도 포함하는 큰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법, 종교, 경제, 제도, 문화 등이 거시체계에 해당이 되죠. 자, 마지막 체계는 시간체계인데요. 시간체계는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해요. 시간에 따라서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시간체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의 죽음, 이사와 같은 사건이 유아기에 일어났느냐, 아니면 청소년기에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충격의 정도도 다를 거고. 자, 그런 만큼 어느 시기에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 시간이 한참 지나갔느냐, 아니면 최근에 일어났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 체계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세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일기에 가나 다를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자, 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에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나오고,

안전의 욕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아볼까요? 단체에 소속돼서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 애정의 욕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는 회원들의 인정을 받아서 뿌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자, 존중감의 욕구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가에는 안전의 욕구가 나타나 있다. 맞고요. 나 바로 다음 단계의 욕구는 자아존중감의 욕구이다. 자, 요런 답지들을 여러분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죠. 그죠? 자, 소속 애정 욕구 바로 다음 단계는 자아존중감의 욕구 맞습니다. 다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아의 성장을 추구하는 욕구이다. 이건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나는 다보다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나요? 나는 다보다 위계적으로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내용에서 가부터 다를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환경체계의 중심은 노인이 되겠습니다.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각, 그 관계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노인이 다니는 경로당이 가입니다. 노인이 직접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시체계에 해당합니다. 나 살펴볼까요? 집에 있는 자녀인데요. 자, 같은 집에 같이 함께 있는 자녀라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겠네요. 미시체계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언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언론은 여러분 외체계에 해당하겠죠. 그죠? 나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가는 미시체계인데요. 법, 종교 등은 거시체계거든요. 체계의 올바른 예가 아니죠. 자, 나의 체계는 미시체계인데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체계. 맞죠? 자, 다는 거시체계에 속하나요? 아닙니다. 다는 외체계에 속합니다. 가와 나는 동일한 체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함께 살펴볼까요? 11번은 여러분, 뭐, 로렌치의 우리 각인과 관련된 제시문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볼비의 애착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흔하게 많이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시문 자체를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게 익혀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문항을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글에서 할수 있는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이두 가지는 다 이제 볼비의 애착 이론과 관련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1989년 루마니아에서는 인구 확대 정책으로 수천 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고, 이 아이들은 겨우 몇 명의 부모들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신체 발달과 정신 기능이 지체되어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A. 볼비입니다. 생애 초기에 애착 현성이 인간 본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아동기뿐 아니라 성인기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애착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자, 애착에 관한 이론입니다. 애착 이론과 관련된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인간은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욕구 위계 이론이죠? 아니고요. 인지 발달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의 기여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비고츠키의 이야기이죠. 자, 동물에게 각인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애착 기제가 동일한 기능을 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모의 돌봄 행동으로 아기가 갖게 되는 안정된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입니다. 뭐,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 제시문의 내용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내 발달 단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태내 발달 단계, 아니, 태내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태내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알아두어야 할지 선생님하고 빠르게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임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임신의 부속기관에 대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태내 발달의 단계와 관련된 내용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태내 발달의 단계와 관련된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지 됩니다. 자, 태내 발달의 단계는 3단계로 나누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내용 굉장히 많이 넣어놨지만, 자, 발아기는 수정해서 착상하기까지의 시기다, 약 2주간이다라고 하는 내용만 기억해 두면 될것 같고요. 자, 배아기를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자, 배아기는 자궁벽에 착상한 임신 2주부터 8주까지의 6주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의 3계층으로 분리되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분리된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가장 빠르게 이렇게 기관이 형성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요한 신체 구조가 대부분 형성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태아에게 큰 결함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는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아기는 그 이후에 모든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개월별로 뭐 이렇게 특징들이 나타나 있어요. 이런 개월별 특징들도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태아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보면 안 되고요. 각 시기별 특징들 살펴보는 정도로 익히면 될것 같아요. 배아기에 집중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신부가 받아야 할 검사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출제 개념이거든요. 자, 여러 가지 임신부가 받아야 할 검사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검사로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자, 소변 검사로는 우리가 당과 알부민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임신 중독증 알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로는 뭐 빈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초음파 검사는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아기의 성장, 그다음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자, 자주 우리가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자주 묻고 있는 검사는 사실 이두 가지를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양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가는 바늘로 양수를 채취할 거예요. 언제 가능한가요? 수정 후 10일에서 14주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아의 유전자가 이상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태아의 유전자 이상을 검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유산의 위험도 있고요. 이렇게 세균 감염 등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기형아 검사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온 경우에만 실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육모막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복부 또는 지혈 자궁경부를 통해서 육모막을 떼어내서 검사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전자 이상 검사를 하는 거고요. 위험하겠죠? 그죠? 자, 좀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수정 후 6, 내지 8주 사이에 할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면 되겠죠? 하는 시기가 다르니까 이런 적절한 맞는 시기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아의 유전자 이상을 검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의 단계 살펴볼게요. 자, 출산의 단계도 지금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상당히 여러분 쉽습니다. 자, 개국이 뭐예요? 이름부터. 개국이잖아요. 입구가 열린다. 그래서 지금 닫혀 있는데요. 입구가 서서히 열릴 거예요. 얼만큼 열려요? 아기의 머리가 이렇게 큰데? 아기의 머리가 나올 정도로 열리는 시기. 자, 아기의 머리가 열릴 정도로 입구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동문도 아니고, 열렸다 닫혔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어려워. 그래서 가장 오래 걸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출산기 이제 열렸어요. 아기가 나올 거예요. 자, 열렸으니까 아기가 나오니까 쉽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아기가 나와야지 되니까 정말 이때 온 총력을 다해서 아기를 밀어내겠죠? 그래서 가장 진통이 심한 시기가 출산기입니다. 자, 아이 나왔으니까 이제 끝이다 하고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주던 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탯줄도 있고, 태반도 있고, 자, 양막, 들도 남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런 게 빠져나오는 시기 후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국이 출산기, 후산기로 이루어져 있다. 출산의 단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만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했는데요. 분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자연 분만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응급적인 분만 방법으로서 아기가 이제 나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모가 뭐 자궁이 작을 수도 있고요. 자궁부가 작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기가 나오는 길을 막고 있을 수도 있고, 전치 태반의 경우. 그리고 뭐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산모가 너무 지쳤다든지 아기가 생명이 위험하다든지 이런 위험한 경우에는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냅니다. 자, 이게 이제 제왕절개 분만이에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출산의 단계를 거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이 방법이 이제 자연분만 방법인 거죠. 자, 이런 자연분만 방법으로 태어날 건데, 자, 그 중에서 산모의 뭐좀 고통을 줄이고 아기가 좀더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한 것이 대안적 자연분만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대안적 자연분만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분만 방법은 라마즈 분만, 그다음에 르브와예 분만이 아닌가 싶어요. 자, 라마즈 분만과 르브와예 분만이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나머지 분만 방법들도 뭐 잡지에서 함께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라마즈 분만부터 볼까요? 라마즈 분만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지 돼요. 자, 출산 전부터 함께 교육받을 거고요. 출산할 때도 남편이 코치 역할을 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진통이 왔을 때 연상, 이완, 호흡법을 통해서 진통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자, 마인드 컨트롤과 호흡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분만 방법인데, 여기 설명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적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마즈 분만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익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롤로지 분만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근육이완, 동양의 요가를 결합한 분만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한 명상, 호흡 등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보자 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 자,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냐 이런 거죠. 그냥 동물들도 보면 자연스럽게 다 하지 않냐. 그래서 의사나 이렇게 의료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분만 방법이 자연주의 분만 방법입니다. 자, 르브와예 분만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중심이에요. 태아가 중심이에요. 태아의 인권을 존중해서

진장대로 수중에서 분만하는 이런 방법인데요. 물에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통증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안적 자연 분만 방법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함께 문제도 좀 풀어볼까요?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음과 보기에서 골라라. 자, 검사와 관련된 건데요. 가, 뭘까요? 소변에 들어있는 당과 알부민 수치를 확인한대요. 가, 소변 검사죠. 그쵸? 소변 검사. 그 다음에 나는 뭘까요? 혈액, 빈혈, 혈당, 간 기능, 뭐 신장 기능, 뭐 비형 간염 항체, 자, 이런 거 검사한대요. 자, 혈액형 빈혈이니까 뭐겠어요? 혈액 검사. 해당이 되겠죠. 다는 뭘까요? 자, 산모의 배를 통해서 가는 바늘을 찔러서 양수를 채취하는 검사래요. 양수 검사이네요. 그쵸? 자, 간은 소변 검사인데요. 당뇨와 임신 중독증 등의 여부를 알아내는 검사입니다. 당, 알부민.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뇨와 임신 중독증 알아내는 검사이고요. 간은 혈액 검사에 해당합니다. 자, 다 양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정 후 10일에서 14주 사이에 실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간은 소변 검사, 다는 양수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출산 단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출산의 단계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단계일까? 자, 가는 아기가 태어난 후 태반, 탯줄 등이 떨어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아기는 벌써 나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후산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 나는 자궁구가 열리는 시기예요. 입구가 열리는 시기 뭐였죠? 개구기입니다. 초산부는 이 시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쵸? 자, 간은 초산부인 경우에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건 개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에서 태아가 산두를 통해서 밖으로 나올까요? 태아가 밖으로 나오는 시기는 출산기입니다. 자, 나에서 초기에는 약한 진통이 오다가 점차 강한 진통이 오게 됩니다. 진통은 이 자궁이 수축하는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통증을 우리가 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진통이 이제 수축을 시작하면서 아이를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약하게 오겠지만 점차적으로 아기를 밖으로 빨리 밀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강하게, 더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개구기에 처음에는 약한 진통이 오지만 점차 강하게 그리고 더 자주 오게 됩니다. 자, 가는 후산기, 나는 개구기이다라고 하는 거 맞는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와 같이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태내기의 문제까지 함께 다뤄봤고요. 태내기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생아기 그리고 영아기와 유아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영아기, 유아기도 여러분 상당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지 되는데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2단원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동위원소도 할 거고 그리고 현대적 원자 모형도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2단원에서 첫 번째로 동위원소를 가지고 왔고요. 우리 동위원소 다 끝나고 현대적 원자 모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위원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자의 구조에서 양성자 수와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위원소라고 해서요. 양성자 수는 같아요. 중성자 수는 다르네. 근데 우리의 양성자 수와 그리고 전자 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 같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활용해서 동위원소 문제를 해결해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좋은 게 양이온과 음이온에서 양성자 수, 전자 수를 비교한 문제도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요.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이 원자의 구조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동위원소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거를 같이 수능 개념에서 연습한 적이 있었는데요. 평균 원자량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제 빈칸으로 존재 비율도 뚫어놨습니다. 존재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 원자량도 구하고 존재 비율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는 건가? 사실 공식 자체는요. 이 각각의 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량이 서로 차이가 있어요. 존재 비율도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과 그리고 원자량에 대해서 곱셈을 모두 다 합해준 것이 바로 뭐다? 평균 원자량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 바로 내분점을 활용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 활용해서 다시 한번 더 존재 비율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한번 나타내보도록 할게요. 내분점을 원래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서 63과 65, 그리고 여기서 평균 원자량이 63과 65, 딱 정확히 반은 64. 근데 63.6이다라고 하는 건 63에 가깝죠? 그럼 여기쯤이네 라고 생각했을 때 63과 63.6, 여기 차이는 0.6. 그럼 나머지 여기 차이는 1.4. 그럼 얘네들 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7이다. 자, 그런데 누구한테 가깝다? 63한테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63의 원자량이 더 많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여기가 70, 여기가 30%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분점은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선 이렇게 그어서 여기 여기 하기보다는 눈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0.6 대 1.4야?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아, 3대 7일 거야? 7대 3이겠네. 이렇게 가주시는 게 점점 더 빨라진 연습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 원소들을요, 제가 나열해봤는데요. 구리도 자주 나오지, 브로민도, 염소도, 붕소도 자주 나오는데 다 가려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려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평균 원자량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20과 80%? 아, 그럼 누가 더 가까울 거다? 11인 원자량 쪽에 더 가까울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딱 여기 가운데가 10.5지만 이쪽으로 더 가까울 거야. 그럼 여기가 8대 2일 거야. 자, 8대 2인데 얘네들의 차이는 1이죠? 그럼 1을요, 0.8과 0.15 나눈 값이네. 그래서 우리는 10.8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자, 여기에서 75랑 25입니다. 쉽게 말하면 3대 1이네요. 자, 3대 1인데 얘네들 차이 값이 몇이에요? 35와 37입니다. 자, 2라는 걸 3대 1로 나눠야 돼요. 그럼 4분의 3과 4분의 1 거기서 곱하기 2를 해줬더니 아, 어느 쪽에 가까워야 돼? 35. 여기서 가깝게 0.5만큼 벌어져 있다. 평균 원자량 35.5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마지막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1대 1이에요. 그럼 79와 81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다. 그럼 몇이다? 80이다 라고 빠르게 가주면 됩니다. 이제 가려서 나올 거예요. 가려서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존재 비율과 그리고 평균 원자량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서는 지금 간단하게 우리한테 숫자를 모두 다 공개했기 때문에 내분점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숫자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복잡한 경우에는 공식 그대로를 활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분점이라는 개념은요. 여기서도 활용하지만 우리가 평균 분자량에서도 활용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도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서도 활용했기 때문에
4분점은 평균값을 구할 때 많이 활용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이 평균 분자량에 대해서 구하면서 예시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랐거든요. 그럼 이 중성자수에 대한 평균값을 더해준 거구나.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 합이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는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중성자수에 대한 평균값에 대해서 구해준 거예요. 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평균 분자량이다 라고 하는 건 그 원자량을 모두 다 더해주는데 우리한테 X랑 Y인 분자가 있어요. 근데 X라는 건 자연계에 딱 A인 X로만 존재하고요. Y라는 건 B인 Y와 B 플러스 1인 Y 두 가지로 존재한대요. 그럼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평균 분자량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이따가 할 때요. 아, 어떤 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Y에 의해서 결정되겠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랑 같이 예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한번 같이 가봅니다.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서 A인 X와 그리고 A 플러스 2인 X 두 가지가 있을 때 여기에서 존재 비율이 75와 25 내에 3대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네가 지금 3대 1이에요. 그럼 우리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아, 얘네 차이가 이만큼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4분의 3과 4분의 1인데 곱하기 1 해줘서 아,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4분의 3의 비율, 여기에서 4분의 1에 대한 비율인데 곱하기 2를 해주면 0.5와 그리고 1.5에 대한 차이. 근데 얘가 지금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5만큼 멀어지고 여기에서는 0.5만큼 멀어지네. 그래서 A 플러스 0.5,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가주면 되겠다.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1, 네,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억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기억 같은 표현이 정말 자주 나오고 화학식량과 몰에서도 자주 봤었죠. 우리가 뒤에서 빈출의 정석으로 제가 다룰 예정인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질량분의 이 원자수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질량분의 원자수? 원자량을 역수취해준 값이구나. 원자량 m이라고 표현할게요. m분의 1이다. 그럼 다시 우리한테 이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A 플러스 2인 게 무엇이다? 원자량이다. 여기 A인 X는 원자량 A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는 1보다 크다 작다. 당연히 A 플러스 2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틀렸어요 라고 가주면 되겠죠.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어요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이번에 디귿인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X2, 바로 이게 분자량인 거죠. 우리가 분자량, 분자에 대한 표현인데 여기서 보니까 A인 X, 그리고 A 플러스 2인 X로 분자를 만들 때 분자량에 대한 질문이 아니네요. 여기선 존재 비율입니다. 자, 존재 비율 한번 가볼 건데요. A인 X다 라고 하는 건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 4분의 3. 얘가 지금 몇 개 온 거예요? 두 개 온 겁니다. A인 X가 두 개, 이원자 분자니까. 자, 이번에 A 플러스 2인 X다 라고 되었는데 4분의 1 몇 개 온 거예요? 두 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 곱하기 4는 당연히 이 분모는 약분되니까 몇이다? 9분의 1이 이 존재 비율이다. 이거는 틀렸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에만 맞으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와 같이요. 우리한테 평균 원자량 구하라고 많이 하고요. 존재 비율 구하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존재 비율도 구해야 되고 평균 원자량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 우리가 1g에 들어있는 자주 나온 표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점 맞춰야 되는 건 평균 원자량 구하기, 존재 비율 구하기, 그 다음에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자주 나오는 빈출 표현들을 정리해보기 할 거예요. 자, 일단 문제 여러 가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제가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문항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자연계에 존재하는 XY2 일몰에 들어있는 중성자 양 구하기예요. 중성자다라고 하는 건 동위 원소에서 서로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특정 X가 아니에요. 그냥 X고요. 여기 Y도 그냥 Y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뭐다? 아하, 평균값이구나. 그럼 평균 중성자 양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원자량과 여기 나타낸 질량수가 같기 때문에 이 평균 원자량, 평균 질량수에 대한 거에서 양성자 수를 빼주면 무엇이 나온다? 평균 중성자 수가 나오게 된다. 그럼 이 중성자 수에 대해서 바로 이 합을 구해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이 안에 A값과 B값 구해봐야겠네요. 여기서 첫 번째로 이 원소 두 가지가 나와져 있고 동위 원소가 두 가지씩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Y의 동위 원소는 이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요. 여기는 더해준 100이라는 게 보이지만 여긴 100이라는 게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만 있어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알수 있는 건 얘네가 8A에서 빼기 0.4B가 평균 원자량.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한번 차이를 느껴볼게요. 그럼 8A-B와 0.4B에 대한 차이는 얼마만큼이에요? 0.6B만큼 벌어졌고, 여기는 1.4B만큼 벌어졌으니까 몇대 몇이다? 3대 7이다. 근데 어느 쪽에 가깝다? 바로 8A-B 쪽에 가깝기 때문에 3대 7, 얘가 7에 대한 비율, 바로 70%구나. 라는 게 X값.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70 빼주면 얘가 50, 1대1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9A 플러스 7B 더하기 10A 더하기 B가 바로 뭐다? 평균 원자량인데 나누기 1을 해줘야 되죠. 여기다 1을 곱해줄게요. 그럼 얘네랑 같을 거다. 그래서 19A 더하기 여기서 8B가 바로 20A니까요. A는 8B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 더. 여기가 진짜 1대1로 존재한다면 중성자 수 차이가 2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얘네 딱 1과 1, 2 사이가 뭐다? 평균 원자량의 뜻이에요. 그러면 9a 더하기 7b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값이 10a가 돼줘야 됩니다. 다시 9a 더하기 7b에다가 1을 해준 게 바로 뭐다? 10a다. 그럼 다시 a다라고 하는 것은 7b 더하기 1인데 a다라고 하는 건 8b다라는 거 바로 넣어주게 되면 b는 1입니다라는 게 나옵니다. b가 1이에요? 그럼 우리 뭐 두고 할수 있어? a는 몇이에요? 8이에요. 그럼 바로 이제 이거 적용해서 중성자 수 구해볼까요? 여기에서 양성자 수는요, 3 곱하기 8, 24에서 여기 지금 5 더해주니까 29. 그럼 여기가 딱 지금 8 곱하기 8, 64에다가 0.4를 빼주게 되면 63.6이 됩니다. 그래서 X라는 거 중성자 수는 63.6에다가 29를 빼준 값이네. 그럼 얘네가, 아, 여기에서 6점, 여기 4가 되고, 여기 5니까 34.6이 됩니다. 자, 이번에 여기 가볼까요? 양성자 수가요, 4 곱하기 4, 그럼 32에다가 더하기 3, 그럼 얘네들은 35. 그럼 35다라고 하는 거 여기다 써놓고 시작할까요? 양성자 수가 35.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실제 평균 질량수는 몇이냐면 10 곱하기 8이니까요. 80입니다. 또 이거 빼주면 45. 근데 주의할 거 있어요. 몇개 있냐면 y는 두 개라서 곱하기 2를 해줘서 90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더해준 값이 몇이다? 124.6이다라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124.6이니까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요, A와 B 값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찾아내는 거는 존재비율 먼저 찾아주기.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을 원래 그려줘서 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 차이만큼 0.6과 1.4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얘네가 1대1이야. 그럼 1대1이면 얘네 둘에 대해서 더해줘서 나누기 2를 해준 것이 바로 뭐다? 이 평균 원자량이다라고 해서 구해줬고요. 그리고 얘네들 중성자 수 차이가 지금 2예요. 그럼 1만큼 차이난 이 지점이 바로 뭐다? 평균 원자량일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준 값이 10에 같다라고 접근을 해줬고요. 마지막에 이 중성자 수 구하라고 하는 건 평균 원자량이 지금 원자량이 질량수랑 같기 때문에 양성자 수 빼주면 중성자 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줬습니다.
이게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 가지고 존재비율 구하기, 그리고 존재비율 가지고선 여기에서 A와 B값 구하기. 자, 그 다음 문제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여기에선 조금 달라진 건 제가 앞에서 평균 분자량 구하는 거 연습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발문에서는 그냥 분자 XY와 XZ에 대한 자료이다라고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A인 X를 봤을 때 X라는 건 A인 X뿐이네?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 존재 비율이 왜 차이가 나는가? 왜 분자량이 다른가? 바로 이 Y인 Y와 Y 플러스인 Y, Z인 Z, Z 플러스인 Z 때문에 존재 비율과 분자량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낸 건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냥 Y 때문에, 여기에서는 Z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나중에 자연계 존재하는 YZ 중에 얘네들에 대한 존재 비율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구한값 가지고 디귿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가봅니다. 존재 비율 일단 구해볼 건데요. 여기 4n에서 플러스 2분의 1만큼이네요. 자, 그럼 여기에선 2분의 3만큼인 거겠죠? 그럼 얘네가 1대 3. 반대로 존재 비율은 2, 4n에 가까우니까 3대 1. 얘가 바로 뭐다? 75. 그럼 A는 25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50, 여기가 50. 딱 그러면 얘네가 1대1로 존재하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 9n에서 1만큼 빠지고 1만큼 더해지니까 평균값은 몇이다? 9n이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기억합니다. A라는 건25 맞고요. M이라는 건 9n이다. 틀렸다. 디귿. 자연계 존재하는 YZ 중 Y 플러스 2인 Y에 대해선 25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존재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분수로 가볼게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만큼. 여기에서 z 플러스 2인 z는요, 50이니까 2분의 1. 거기다 우리가 나중에 퍼센트로 표현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12.5%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요. 1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한테는 원자량 구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제. 근데 이제 분자량은 아직 우리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럼 분자량에서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애가 있는지 확인. 확인했고요. 그럼 나머지 왜 여기서 존재비율 변하고 분자량 변했는가라고 했을 때, 아, 이 Y라는 애 때문이구나, Z라는 애 때문이구나라는 걸 눈치챘으면 그걸 활용해서 YZ에 대한 존재 비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존재 비율과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 구하는 걸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자주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미 제가 앞에 예시로 평균 분자량 이야기할 때 예시로 요거를 들었었죠. 1g에 들어있는 X 원자 수. 다시 정리해보자. 그럼 질량분은 X의 원자수네, 그 원자량에 대해서 역수치한 값이네, 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1g, M인 X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1몰에 M인 X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양성자수 물어보네? 그럼 양성자수 곱해주면 되고요. 전자수 물어보네? 전자수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동위 원소예요? 그럼 무엇이 같을까요? 양성자수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동위 원소라면 같아요. 그럼 전자수도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아요. 그럼 우리한테 중성자수가 나왔을 때만 조금 더 조심하자. 근데 만약에 X가 아니라 X랑 Y에 대한 거두 개를 비교한다면 양성자수는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동위 원소라면 양성자수는 찍찍! 어차피 얘네들이 약분되네. 그럼 중성자수만 고려해주면 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원소라면 꼼꼼하게 봐줘야겠죠? 그래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7학년도 6월에 출제된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성자수. 쉽게 말하면 원자 번호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원자량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량이 주어져야 분자량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질량 구하라.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1g에 여기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구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 번호와 원자량이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소관계에 대한 해결만 간단하게 해주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를 나타낸 건데요.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 비는요, 가대 나에 대해서
6대 5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숫자가요, H 두 개, S 하나로 같은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수, 쉽게 말하면 양성자 수에 대해서 비를 준 건데, 양성자 수는 이 분자에 들어있는 건 모두 다 같아요. 그럼 얘뭐준 거냐? 바로 EX와 그리고 이 나에서는 X 더하기 Y에 대한 게 6대 5야라고 하는 걸준 거죠. 그럼 여기에서 쉽게 우리 그냥 EX 곱하기 5, 그리고 6 곱하기 X 더하기 Y를 해줘야 되는데, X라는 게 3이면 그냥 바로 Y가 2인 게 보여가지고요. 3대 2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 대 Y는 3대 2다, 2분의 3이다. 네,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자, 니은에서는요, 여기 질량에 대해서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얘네들에 대한 원자량 몰라요. 그럼 일단은 이 원자량 안다라고 했을 때 질량이다라고 하는 건 원자량. 여기에서 원자량에 대한 합, 여기 그러면 분자량이 되겠죠? 원자량의 합, 분자량. 곱하기 무엇을 해줘야 돼요? 바로 얘네들이 얼만큼 있는가? 분자의 수. 이 몰에 대한 걸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분자량을 몰라요. 그럼 분자량 모르니까 빼놓고, 아, 그럼 얘네 분자 수 얼만큼 있는데? 2 곱하기 x니까 2 곱하기 3. 자, 그때 여기에서 묻고자 한건 1인 x, 2인 x가 아니라 h네요. 1인 h, 2인 h, 34 황이니까요. 요거 바로 갑니다. y라는 거 2. 그럼 얘네들 약분하면요, 바로 3배 차이가 나요. 무엇을 뺐을 때? 분자량 뺐을 때. 근데 분자량을 우리가 가늠해 봅시다.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에서 수소에 대한 이 질량수는 같아요. 즉 1과 2에선 2가 더 크고요. 32와 34황에선 34인 황이 더 커요. 질량수가 더 크다라는 건 중성자수가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자량은 2인 수소와 34인 수소가 더클 거예요. 34인 황이 더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얘에 대한 분자량이 더클 거야? 그럼 분자량 자체만으로 얘네 나눠준 값은 1보다 작다. 근데 얘네를 딱 우리는 이 분자수에 대한 건 3배 차이라고 했는데, 이 분자량이 1보다 작다? 3보다 커질 수는 없겠다. 작겠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해 안된 친구들은요, 그냥 얘네들에 대한 질량수 34와 여기 질량수 37에 대해서 비교해 줬을 때 37분의 34? 1보다 작네? 그럼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는 3보다 작겠다라고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D급 갑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적용한 것처럼 그대로 한번 가볼 건데요. 1g에 들어있는 분자량 역수 값입니다. 분자량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량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 대략적으로 얘네가 34분의 37이겠다라고 하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그럼 1보다 작아? 그럼 1에 대해서 1보다 작다. 아니, 크네. 34분의 37은 1보다 크다. 그런데 양성자수는 어때요? 지금 수소 같아. 수소 같아. 황 같아.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비율은 1보다 클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34와 37을 가져왔지만 실제에 대해서 원자량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보다는 클 것이다 라는 비교는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가능하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원자량과 원자번호 주어지지 않았고 비교하는 문제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1g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발문을 통해서 양성자수와 질량수, 그리고 중성자수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원자 A에서 D에 중성자수 A와 전자수 B의 차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에서 중성자수가 A라고 했으니까 N이라고 제가 바꿔볼 거고요. B다라고 하는 건 전자수지만 얘네가 지금 원자기 때문에 전자수와 양성자수 같다라고 해서 양성자수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만 특징 찾아갑니다. 얘가 지금 0이라고 하는 건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와 같다라는 표현이 거고요. 여기에서 얘가 8이라는 건, 아, 중성자수가 이 양성자수보다 8만큼 크다라는 걸 나타낸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질량수를 나타낸 거고요. A에서 D는 원소 X에 대한 동의 원소니까 모두 다 양성자수는 같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준 힌트 뭐냐면 A에서 D에 중성자수 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중성자수라는 건 양성자수에다가 여기 차이만큼 2 더해준 값, 여기에서 6만큼 더해준 값, 8만큼 더해준 값. 그럼 중성자수 합은 몇이에요?

이냐면 양성자 수 모두 다 더해주니까 4p에다가 이 차이가 2 더하기 6 더하기 8이니까 16이 몇이다? 주어진 것처럼 96이다. 그럼 p는 몇이다? 20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a라는 건 아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같다. 그럼 여기서 질량수 몇이다? 40이다. m은 몇이다? 44다. 그럼 여기서 몇이다? d라는 건 48이다.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a에 대한 그리고 1g에 들어간 D에 대한 이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 질량수랑 같도록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역수치해주면 A는 40, D다 라고 하는 건 48. 그때 중성자수는 서로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수 A는 20, 여기에서 20, 근데 D라는 건 20에서 8만큼 더 크니까 28. 이거를 약분해봐라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약분해줬더니 여기가 5, 여기는 7, 여기에서 또 약분하면 5분의 6이네요. 5 없어지네. 7분의 6이 바로 답이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는 지금 동위원소라고 하기 때문에 모두에 대한 양성자수와 같았고요. 중성자수는 양성자수에서 얼마만큼의 차이만큼 2 또는 6 또는 8만큼 얘네가 큰 값이다. 그래서 양성자수 4p에다가 16만큼 차이가 있는 게 96이라는 뜻이네. p라는 양성자수가 20이다라는 거 찾아줬고요. 우린 지금 자주 나온 표현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1g에 들어있는 이다. 원자량 역수치해줬다. 중성자수 서로 다를 것이다. 그대로 여기서 곱해줬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동위원소의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평균 원자량, 분자량, 존재 비율, 그리고 자주 나온 표현들을 정리함으로써요. 문제에 대한 개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조금 다양하게 나타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문제들이 어떻게 이 개념들을 적용했는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번에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1이라고 써져 있죠. 바로 다음 시간에 2 진행할 건데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묶어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우리 이 현대적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걸 가지고 어떤 원소인가 그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묻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원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같이 할 거는요, s오비탈과 p오비탈 수에 대한 거 비율,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수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연습들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분수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거를 풀어나가서 실제값 바꾸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해볼 거는요, 제가 이걸 같이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양자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특징들을 빠르게 찾아줘야 되는데, s오비탈이다 라고 하는 건, 부양자수가 0, 부양자수 0, 자기양자수 0.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 얘가 s오비탈이야? 그러면,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값이 그냥 주양자수예요. 얘가 지금 누구든 간에, 누구든 간에. 자, 그럼 여기에서는 무조건 s오비탈이면, 이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0이니까 0, 0, 0. 그럼 여기에서는 세 개를 다 더해준 건 그냥 주양자수 값이겠네. 라는 것을 s오비탈에서 특징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오비탈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3p까지만 나오죠. 그래서 2p와 3p에서는 여기에서는 얘네를 더해줘야 되니까 3, 여기는 4. 여기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가 0도 나올 수 있고 1, 여기 2도 나올 수 있고 여기 0, 1, 2. 그래서 여기 주의할 건 뭐냐면 s오비탈과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s오비탈 0이었죠? 그래서 같은 값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선 이제 주양자수와 그리고 부양자수 더한 값에다가 자기양자수 더한 값이죠. 그래서 얘가 2가 될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4가 될 수도. 그럼 여기에선 3이 될 수고, 4가 될 수도,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값, 다양한 값 나온다라고 했을 때 p오비탈 아닌가 의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걸 어디서 활용하냐면 우리가 사실 이 오비탈 문제는요, 하나의 원소, 이 바닥 상태의 원자에 대해서 나트륨이다 그러면 1s부터 3s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오비탈 찾아봐라고 할때 나오는 힌트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오비탈 빠르게 찾아내고 다양한 숫자 나올 수 있다, p오비탈이다 의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할 거는요, 그 바닥 상태 원자 하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이 원소를 찾는, 이 원소도 여러 가지 주었을 때 비교해서 찾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오비탈 수와 p오비탈 수에 대한
비례식이 주어졌습니다.

때 어떤 원소인가 찾는 거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해서 주어졌는데요. 여기 부양자 수가 주어졌어요. 0인 거, 1인 거. 다시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얘가 0이야? s 오비탈 수와 얘 1이야? p 오비탈 수가 1대1일 때, 1대1일 때, 2대1일 때 얘네들 찾아봐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네가 지금 겹치죠, 비율이? 그래서 힌트 하나 더, 홀전자수에 대한 비교가 주어진 거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얘네가 생각을 해봤을 때 s오비탈과 p오비탈이 같아야 되는데 우린 무조건 바닥 상태이니까 이 싸움 원리 적용해서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s오비탈부터 채워줘야 돼요. 그럼 1s 채우고 2s 다 채워야지 p오비탈 갈 수가 있네. 그래서 1s, 2s 다 채웠다? 얘네가 두 개일 때 그럼 p오비탈도 두 개인 경우 바로 누구다? 아, ep2가 가능하겠다. 또는 1s, 2s, 3s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EP 다 채우거나 3에서 채우면 개수가 3대 3으로 같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대 3인 경우 바로 다시 말해서 3S 채워졌을 때를 의미한다. 자, 근데 X와 Y랑 비교했더니 홀전자 수가요. X가 더 크대요. 그럼 X라는 게 EP2이고요. 홀전자 수 그럼 두 개가 되는 순간 얘는 하나, 얘는 0. 그래서 Y라는 건 3S2가 되겠다. 그럼 Z라는 건 누가 돼줘야 되나? 봤더니 2대1이래요. 그럼 1s, 2s 다 채웠고 2p에서 하나 있는 애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각각의 원소 대신에요. 에너지 중에 가장 높은 오비탈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자마자 탄소구나 마그네슘이구나 이런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오비탈 수와 그리고 얘네들 주어진 홀전자 수 같은 이런 힌트를 통해서요. 원소를 찾는 거를 해볼 때요. 항상 에너지 준이 낮은 것부터 차근차근차근 쌓아 올린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요것도 제가 연습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에 대한 합이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부양자 수랑 주양자 수 더한 값이 2인 오비탈이야? 라고 했을 때 얘가 2가 나왔으면 가장 간단한 건 s 오비탈은 무조건 부양자 수가 0이니까 s 오비탈부터 떠올리면 2s. 만약에 3이야? 그럼 3s. 그럼 여기에서 2s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선 3s가 나올 수 있네. 라는 거 떠올린 다음에요. p오비탈은 언제부터 가능한 걸꼭 기억해 두세요. p오비탈은 EP가 가장 작은 애죠.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애. 그럼 부양자 수와 주양자 수 더한 값이 3. 무조건 p오비탈은 이 3일 때부터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부양자 수, 주양자 수 더한 값 2일 때는요. s오비탈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특징은 아, EP 다음에 3s.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낮은 게 먼저, 그다음 s오비탈 나오네. 그럼 만약에 주양자수, 부양자수 합이 3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7개다? 그럼 EP에서 6개 채우고, 그 다음 3S에서 하나를 채우는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부터 높은 데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더하는 거였고, 여기는 뺄 셈이에요. 그럼 EP라는 걸 빼주면, 주양자수 2에서 부양자수 1 빼주면 1이죠. 드디어 여기는 EP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빼준 값이 1인 경우에는 EP 오비탈 등장해요. P 오비탈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1s가 있기 때문에요. 아, 여기서는 덧셈과 다르게 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낮고 s에서 p 오비탈 넘어갈 때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오비탈이 있구나. 건너뛰는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얘가 만약에 주양자수, 부양자수 뺀 값이 1인 오비탈에 전자수가 4예요. 그러면 1s 두개 채웠고, 그 다음 2s 무시하고 EP에서 두 개를 채우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2s의 전자가 채워져 있구나. 자, 그럼 여기 가봅니다. 이 차이가 2래요. 그럼 우리는 2s에다가 그리고 3p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때 들어있는 전자수가 2라면 2s2? 얘 2s2? 인가요? 라고 지금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누굴 고려하잖아요? EP와 3S요. 얘가 ES2에다가 EP3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힌트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할 때는 연달아 나타나지만 빼기는 이 사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힌트를 고려해서 결정 지어줘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저랑 같이 문제 이제 적용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학년도에 나왔던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더한 거와 뺀 거가 있기 때문에요. 우린 에너지 주입 낮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간다. 꼭 기억하세요. 자, 발문 가보도록 합니다. 2, 3주기 15에서 17쪽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2, 3주기고요. 15에서 17쪽이다라고 해서 나머지 15, 17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 족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소거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자가 두개 들어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양자수와 주양자수 등 값이 3인 오비탈이니까요. 가능한 거 2p와 3s다. 여기에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뺀 값이 2이니까요. 2s와 그리고 3p입니다. 중요한 건 2s를 먼저 채우고, 그리고 2p, 3s 채우고, 다시 3p를 채워야 돼요. 그럼 얘네가 1대1이다라고 할 때요. 2s 두개 채웠죠? 그럼 전자 두개 들어있는 거 하나, 그리고 나서요. 누구한테 가야 된다? 여기 있는 2p로 가줘야 돼요. 근데 2p에서도요, 두 개가 들어있는 게 하나여야 되니까요. 2p에서 두개 들어있는 게 하나 나타나려면 나머지 홀존 자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라서, 아, 얘가 2p4인 경우가 가능하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자, 또 가능한 거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3s까지 모두 다 채웠어요. 그럼 여기 오비탈 수가 4개, 여기도 4개 만들면 3p6. 하지만 우리는 18쪽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x라는 거 2p4인가? 이렇게 우리가 확정. 그럼 y 갑니다. 이번에 2대1이에요. 얘가 지금 하나이고, 그럼 여기서 얘가 2개 이러면 되니까, 아, 2p5 가능하겠다. 자, 그리고 또 가능한 거 뭐가 있을까 봤더니, 얘네 그러면 4개 있고, 얘네가 2개 있으면 되니까 3p4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y랑 z에 대해서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양자수를 다르다라는 힌트 줬습니다. 이따 활용해서 결정할게요. z라는 거 지금 4대1이죠? 그럼 얘가 2s2일 때 여기에서 얘가 3s2까지 가주면 되겠다. 그럼 얘가 3s2까지 가는데 주의할 거. 여기에서 3p가 전자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홀전자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s2, 지금 얘가 15, 17쪽 사이야? 아니지. 그럼 얘몇쪽 돼야 돼요? 15쪽. 16쪽 되는 순간 짝을 이룬 게 생기니까 이제 모순 발생해서 얘는 3p3. 그러면 오비탈의 주양자수 3이네? 여기에서 3p4 안 돼? 2p5야? 라는 거 확정. 그래서 기억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이 y는 황이 아니다. 얘는 지금 2p5 플로린이고요. 니은. 전자 두 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예요. z다라고 하는 건 3p3까지 갔기 때문에요. 얘네가 총 6개가 있고요. x라는 거 2p4기 때문에 얘는 총 3개죠. 그래서 지금 두 배가 맞습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중, 지금 부양자수 0인 오비탈 수는 s 오비탈 말하는 거라서, y는 지금 1s, 2s. 그래서 얘네 오비탈 수 2, z는 1s, 2s, 3s까지 왔으니까 3개. 2대 3이라서 틀렸다. 답은 니은만 가능하니까 2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부양자수, 주양자수 더한값, 그리고 뺀값에 대한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항 중에 하나. 이 부양자수, 주양자수 더한값이 A다라고 해서 가려져 있는 경우를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도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바로 얘네들의 힌트가 X에서 Z의 원자 번호가 10에서 20중 하나다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와 최소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얘네가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4s까지 나올 수가 있고, 10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최소값을 생각했을 때 얘네가 1s도 가능하지거든요. 자, 그럼 1s도 가능해지니까 어떻게 되지라고 해서 이제 혼란스러울 거야. 그럴 때 오른쪽 가보세요. 얘가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어요. 만약에 부양자수 더하기 주양자수를 했는데 p오비탈이 들어가지 못하는 숫자라면 우리가 2p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값이 몇이다? 3이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3 전에 1과 2이면 어떡하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3개 나와야 돼. 얘 무조건 s오비탈로 안 돼. 누가 있어야 돼요? p오비탈. 그렇기 때문에 이 a값은 몇이다? 최소 3인 거예요. 자, 근데 얘가 4s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 나올 수 있는 최대값 4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몇이다? 2다.

0: 그러면 2기 때문에 s 오비탈만 가능하니까 x 값은 2, 3x는 6, 여기에서 6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z라는 애는요, 둘이 지금 얘는 같대요. 그럼 얘가 부양자 수용성 더한 값이 3이면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2p와 3s 얘네들이 지금 다 채워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3p에서 4s예요. 그럼 얘네 다 채워졌으면 전자는 8개 있을 거고요. 같다니까 얘가 8개. 그래서 얘는 뭐다? 4s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도 우리가 다 써볼까요? 여기서 지금 6개니까 2p에서 6개 채웠네. y에서는 3p에서 6개 채웠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항상 이런 걸쓸때 우리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써줘야지 헷갈리지 않겠죠? 기억 갑니다. x와 y의 같은 족 원수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지금 사실은 18족이다 라는 게 보여서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a라는 거 3이라는 거 찾아냈고요. x라는 거 2고요. z라는 거 8이니까 곱해주면 12다. 그래서 틀렸다. 디귿. z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4s까지 채웠기 때문에 10개. 자, x라고 하는 건 2p6까지 채웠으니까 다 5개죠. 그래서 얘네들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맞았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ㄷ,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정리해둔 것처럼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이 s 오비탈만 있어도 되는가? p 오비탈도 되는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나와 있는 숫자가 3의 배수네. 적어도 얘네가 3개는 있어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럼 p오비탈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해서 3이라는 숫자를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 막무가내로 10번부터 20번까지 모두 다 적용하도록 하지 않아요. 힌트 하나만 잘 잡아 주시고, 그거를 이용해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이제 자기향자수를 제가 건드려 볼까 합니다. 이 자기향자수를 건드릴 건데, 자기향자수를 건드린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2p만 건드렸을 때는, 여기에서 자기향자수가 마이너스 1이네, 0이네, 1이네. 근데 자기향자수 중요하지 않아. 얘네 전자가 5개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아, 여기에서 지금 5개야? 2개, 2개, 하나. 어디든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하지만 얘네들에 대한 자기향자수 모르고 그냥 2p에는 5개 있어요. 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줬어요. 근데 자기향자수가 정해졌어요. 무조건 2p 오비탈에서 자기향자수 마이너스 1에는 전자가 하나 있어.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전자를 무조건 얘는 하나 배치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기향자수가 정해진 이 오비탈에는 전자 최대 몇개 들어갈 수 있다? 2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에 접근해 줘야 됩니다. 예시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2, 3주기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아까 앞에서 연습한 거, 얘네들 뺀값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가 지금 1이 돼주려면 1s, 그리고 나서 2p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들은 전자수가 5예요. 1s에서 2개 채우고 2p에서 몇개 채우면 돼요? 3개이겠구나라고 찾아주면 돼요. 질소겠죠? y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2p에다가 3s인데, 들어있는 전자수 7개야? 2p 6개 채웠고, 그 다음에 3s에서 1, 바로 나트륨 나옵니다. 근데 z가 어려운데요. z 봐주시면, 부양자수가 없어지고요. 주양자수와 자기양자수에 대한 3?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건, 바로 얘가 0이 될수 있는 3s 오비탈. 자, 그리고 또 떠올릴 수 있는 건 2. 2에서요, p 오비탈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얘가 지금 2일 때 3이 돼줘야 돼. 그럼 1만큼 더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9호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인 자기향자수가 와줘야 돼요. 하단에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왜 3p를 하지 않았냐면요. 여기 들은 전자수가 4예요. 이미 2p에서 자기향자수 마이너스 1인에 2개 채웠고, 3s에서 2개 채우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3s에서 2이네. 안 돼요. 왜안 되냐? 3p에서요. 우리가 마이너스 1과 0과 1 중에요. 어딘가에 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3p다라고 하면 3에다가 얘가 지금 3이다 그러면 0이네요. 자기향자 수가. 얘 빼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들의 오비탈 수는 y랑 z가 같아야 돼. 그럼 얘가 지금 3s1까지지? 그럼 얘가 3s2? 딱 끝이다. 이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양자수 나온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랑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수능 특강에 출제되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양자수 마이너스 1과 0과 1 중에서요. 지금 전자가 있니 없니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W에서 Z는요. 마그네슘과 그리고 규소 그리고 황과 인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한테 일단은 주양자수와 그리고 자기양자수가 2인 오비탈인데 너무 경우가 많아요. ES도 있고 EP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얘네들 공통점은 어디까지 지금 오비탈이 채워져 있냐면 3s2까지는 모두 다 채워져 있고 여기에서 차이는 3p예요. 그래서 제가 3p만 고려할게요. 3p에서 우리가 주양자수 3일 때 2가 되려면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라고 가면은 당연히 마그네슘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 들은 전자수는 최대 2개. 그럼 가운데는 하나, 없는 0. Z라는 거 마그네슘. 그럼 나머지를 이제 고려해주면 규소다라고 하는 건 3P에서요. 2개는 홀전자수, 인이다라고 하는 거 모두 다 홀전자수. 황이다라고 하는 건 짝을 이룬 거 하나, 나머지는 홀전자수. 그럼 두 개를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건 누구뿐이다? 황이다. 그래서 얘가 황 결정. 나머지 이제 얘네들의 결정 지으려고 두 번째 힌트 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얘네는 똑같이 3P에서만 고려. 여기가 만약에 3일 때 3이 돼줘야 돼? 자, 그럼 여기는 자기양자수 0인 경우다. 그때 X는 있고 Y는 없대요. X는 있고 Y는 없대요. 그래서 얘가 X, 얘가 Y. 바로 이 자리는 뭐다? 자기양자수가 0인 자리다. 라는 거 확인, 기억합니다. W다 라고 하는 건 제가 황이라고 찾아냈고요. N, Y다 라고 하는 건요. 얘죠, 규소. 근데 자기양자수 0인 이 3p 오비탈의 전자가 유일하게 안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틀렸다. D 갑니다. 주양자수와 자기양자수가 3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요. 여기 우리가 3p 제로만 보자 라고 했었죠. 그때 W는 황, W 황이기 때문에요. 이 황에 대한 건 여기 전자 하나는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 들어있는 건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죠. 자, 그럼 여기서 황, Z다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마그네슘이라 했는데 얘는 3pi 전자가 없어요. 0. 그래서 당연히 황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더 나올 수 있는 오비탈이 3s도 가능할 수 있고 2p에서 얘가 2일 때 3이 되니까 1이면 됐네. 자기양자수 1이면 되겠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모두 4개, 4개씩 있고 황에서는 3p에서 하나 더 있기 때문에 5개로 더 크게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이 자기양자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양자수가 주어지면 그 자리에 전자가 있는가 없는가도 결정지어야 되고 최대 2개부터 없는 경우까지 가능하다. 우리가 그냥 부양자수 물어볼 때랑은 차이가 있다. 주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동의 원소부터 2단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평균 원자량, 분자량, 존재 비율 구하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S 오비탈 수와 P 오비탈 수에 대해서 1대1인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도 할 수가 있고요. 두 개 들어있는 건 굉장히 까다로웠었죠. 특히나 우리가 EP4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EP에서 전자 두 개가 들어있는 건 하나가 있으려면 나머지 홀전자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기에 딱 좋거든요. 같이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주양자수, 부양자수 더한 것, 뺀 것, 그 사이 차이에 오비탈이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기 양자수까지 활용하는 거 연습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단원의 중간쯤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현대적 원자 모양과 전자 배치 마무리하면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복습 충분히 하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지우과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강이고요. 이번 시간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는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자, 앞서 했던 것처럼 주제 분석부터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 주제 분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는 엘니뇨와 라니냐를 얘기를 할 건데, 이 엘니뇨와 라니냐 얘기하기에 앞서서 대기대순환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기대순환이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해수의 표충순환과 같이 묶어서 많이 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엘니뇨와 라니냐 영향이 현상이 나타나는 그 열대태평양의 그 바람, 무역풍을 얘기하려면 대기대순환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 대기대순환 엘니뇨와 라니냐 얘기할 거고요. 역시나 최근 모의고사 출제 경향 100%이고요. 과거부터 엘니뇨와 라니냐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던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문항이 46.1% 오답률을 나타냈다. 자, 출제 유형은 대기대순환의 이 자료, 이 자료에 조금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넣어서 자료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문항들이 계속 종종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편차 중심으로 평상시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편차의 변화가 있니라고 하는 문항들, 자료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난방 진동과 관련하여 해면 기압의 변화를 묻고 있는 문항들도 많이 개발되어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엘니뇨와 라니냐를 주제로 봤을 때는 자료 해석 문항들이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대순환 문항 같은 경우는 조금 신선한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출, 그 다음에 연계교재 자료는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 같이 공부해야 될 필수 개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기대순환 먼저 볼게요. 자, 대기대순환. 위도에 따른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이에서 비롯된 에너지 불균형으로 대기대순환이 발생한다. 자, 태양복사 에너지의 유입량, 그 다음에 지구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을 따져보면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죠. 에너지 과잉입니다.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런데 지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이고요.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계속 수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위도가 계속 뜨겁지 않게, 고위도가 계속 차갑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한 에너지 수송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대순환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해수의 순환과 대기의 순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대기의 대순환이 그 역할 중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대기의 대순환을 설명하는 모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일세포 모형과 3세포 순환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은 단일세포 모형이라고 하는 건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기 대순환 모형. 3세포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건 지구 자전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대기 대순환 모형.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보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적도에서 가장 뜨거운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 그죠?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 극지역에서 가장 차가운 공기 하강을 해서 저위도로 내려온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각 반구에 큰 하나의 순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순환이. 이게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의 대기대순환 모형이라고 하면 지구가 자전한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모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적도 지역은 가장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적도의 지표면은 공기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적도 저압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아열대 고압대 또는 중위도 고압대가 잘 형성이 된다. 이렇게 공기가 많이 쌓이면 이 공기들은 고위도로 저위도로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위도로 발산하는 요 지상 바람이 편서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맞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극지역을 봐야 되겠죠? 극지역에 있는 가장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하강을 합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하강을 해요. 하강한 다음에 지표면을 따라서 내려오죠. 저위도로. 저위도로, 여기네요, 여기. 저위도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60도 부근이 되면 상승을 하게 된다. 아셨죠? 그러면 요 상승하는 60도 부근은 저위도에서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올라온 공기와 고위도에서 내려온 공기가 만나면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수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선이 잘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 지역을 한대 전선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승 기류가 세고 구름 잘 만들어지니까 이 지역도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비를 제일 많이 내리는 곳은 적도, 그 다음에 60도 부근이 비를 많이 내린다. 30도 부근 또는 20도 부근, 이 부근은 고압대가 잘 형성이 되고, 비가 잘안 내리고 증발량이 굉장히 많다. 표층 염분이 높다.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영도와 30도 부근의 바람, 무역풍, 30도와 60도 부근의 바람, 요 사이의 바람, 편서풍, 그 다음에 극지역의 바람, 극동풍,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아셨죠?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 편서풍은 서풍 계열의 바람, 극동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 얘를 우리가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암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적도고요. 그 다음에 30도. 30도 N, 30도 S. 그 다음에 여기는 60도 N, 여기 60도 S. 자, 지상바람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지상바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부등호, 마치 부등호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적도에서는 공기가 모인다. 적도에서는 아까 공기가 모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공기가 모여야 돼. 무역풍 이렇게 불어요. 아셨죠? 자, 무역풍이 부는 곳, 이 무역풍과 편서풍은 반대입니다.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아셨죠? 요 극동풍은 다시 무역풍이랑 똑같은 바람이에요.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무역풍, 동풍, 편서풍, 서풍, 극동풍, 동풍. 이게 지상 바람. 아셨죠? 그러다 보니,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할 열대 지역을 보면, 영도에서 30도 부근은 요 무역풍,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동에서 서로 많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아셨죠? 만약에 30도, 60도 요 부근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해수들은 서에서 동으로 많이 이동을 하겠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요 대기대순환이랑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해수의 순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열대 표층 순환을 이루고 있는 북쪽 대류와 남쪽 대류, 태평양에서는요.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북태평양 해류와 남극순환 해류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난류와 한류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항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어디? 여기 영도에서 30도 부근에 요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를 초점을 두고 좀 얘기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평상시는 요 바람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이쪽에 서쪽에 많이 쌓인다는 거죠. 근데 이 서쪽에 쌓이는 요 해수 이게 정상인데, 무역풍의 세기가 바뀌면 요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엘니뇨와 라니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 열대태평양의 수온 분포. 열대태평양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동풍계열의 바람이죠. 무역풍으로 인해 서태평양 해역에서는 따뜻한 해수층이 두껍게 나타나고, 동태평양 해역에서는 연한 용승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서쪽에. 자,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서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여기를 서동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많이 쌓이니 동쪽에서는 오히려 용승이 일어나서 수온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의 표층 수온은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무역풍의 변화가 생기면, 즉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세지거나 아니면 무역풍이 약해지면 요 열대태평양 해역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변화가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으로 설명이 된다. 자,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은 열대태평양 적도 부근의, 이거 잘 보세요.
중앙

해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의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요 현상들을 파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자료 해석을 할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태평양 적도 부근 중앙부에서 동태평양. 요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해석하는 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 아셨죠? 자, 출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의 대기는 어떻게 변하니? 평상시와 비교해 볼 때.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의 태평양은 어떻게 변하니? 평상시와 비교해 볼 때. 요게 출제 포인트. 됐죠? 자,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 현상 선생님이 한번 좀 여기다가 쭉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평상시 적도 태평양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아셨죠? 평상시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무역풍에 의해서 동풍 계열의 요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따뜻한 해수의 운반이 많이 돼요. 서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쌓인다고요. 평상시예요. 그러면 요 해역을 싹둑 잘라서 단면으로 표시하라고 하면 단면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위에 따뜻한 해수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찬 해수층이 있는 거예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즉,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많이 집중이 돼요. 그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해수면 위에 있는 공기들은 상승을 잘하게 됩니다. 뜨거운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그릴까요? 그럼 상승이 잘 되면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강수현상이 잘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상승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지상의 공기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저기압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태평양 쪽은 또는 중앙태평양 쪽은 얘와 비교해 봤을 때는 고기압. 이게 언제라고요?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의 모습이 이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동태평양 쪽은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몰려서 밀려나다 보니까 이쪽은 오히려 찬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용승이 잘 발생을 한다.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찬 해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도 좋냐면 수온 약칭을 가지고 생각해도 좋아요. 수온 약칭은 수온이 깊어짐에 따라 탁탁탁 내려가는 층이잖아요. 즉, 찬 해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영역이 수온 약층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찬 해수층은 수온 약층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아셨죠?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갑니다. 자,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화됐어요. 그랬더니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잘 운반이 안 되네. 오히려 서쪽에 모여있던 해수가 동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따뜻한 해수가 중앙태평양에서부터 동태평양에 평상시보다 많이 쌓여버려요. 아셨죠? 그게 언제냐면 엘니뇨 시기가 된다는 거죠. 즉,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서쪽과 동쪽의 해수면의 높이 차가 잘안 나타나요. 물론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땐 서쪽이 좀 높긴 한데 큰 차이가 안 나타난다. 즉, 따뜻한 해수가 서쪽과 동쪽에 비슷한 수준으로 좀 많이 있다.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평상시에 여기 따뜻한 해수 별로 없었는데 따뜻한 해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공기가 평상시보다 많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공기가 상승을 평상시보다 많이 하네. 평상시보다 이 지역에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비를 많이 내리네. 평상시보다 이쪽 지역의 기압이 내려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상시보다. 기압이 평상시보다 내려가네. 기압 편차가 작아지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기압 편차가 평상시보다 커지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기압이 커지는. 아셨죠? 이게 어느 시기냐면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가 되면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 많이 모입니다. 중앙과 동쪽에. 그러면서 중앙 부근에 있는 공기의 기압이 낮아지고요. 여기서 구름 많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비가 많이 내리는. 오히려 서쪽은 평상시보다 구름 잘안 만들어지고 비가 잘안 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느 시기? 엘니뇨 시기. 아셨죠? 자, 계속 갑니다. 라니냐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세지는 거야.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세져서 동에서 서로의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해수의 흐름이 더 세지는 거야. 아까 여기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졌다고요. 근데 여기는 더 세졌다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가 서쪽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버리네.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냐면 좀 과하게 그려볼게요. 과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하게 이런 식으로 아셨죠?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은 찬 해수의 용승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져서 동에서 서쪽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센 거예요. 서쪽에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거죠. 그럼 이쪽의 공기는요, 굉장히 상승 기류가 많이 세지면서 두꺼운 구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강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요. 기압은 평상시보다도 더 낮은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평상시보다도 기압이 더 높은 고기압이 되고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라니냐. 그래서 요 엘니뇨 라니냐 관련 문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두 가지라고 하면 하나는 평상시와 비교해 봤을 때 서태평양, 동태평양의 기압은 어떻게 바뀌니? 편차 관점으로 봤을 때 높아지니 낮아지니 요거 하나. 두 번째는요. 열대 태평양 자체는 어떻게 바뀌는데? 해수면의 경사 또는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바뀌니? 또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어떻게 바뀌니? 또는 동태평양 쪽의 수온은 어떻게 바뀌니? 아셨죠?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알아야 될건 이거죠. 서태평양이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지면 동태평양은 낮아지는구나. 서태평양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면 동태평양은 높아지는구나.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면 또는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면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더 얇아지는구나. 이렇게.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면 또는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두께가 평상시보다 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더 얇아지면 서태평양은 더 두꺼워지는구나. 아셨죠? 무슨 얘기예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이 서로 반대 경향성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물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때 서태평양이 증가하니를 물어본다고 하면 서태평양이 증가하는 게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동태평양이 감소하는지를 찾아보면 된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자료 두 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의 변화예요. 대기의 변화. 평상시는요, 자, 평상시가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 하나 그려내겠습니다. 평상시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많이 모이죠. 그러면 서쪽에서 공기가 상승을 많이 해요. 여기는 저기압이야. 그리고 여기 구름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동태평양 쪽은 용승이 많이 일어나고요. 수온이 낮아요. 표층 수온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들은 하강을 잘하거든요.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대기 순환이 존재할 수가 있죠. 얘가 언제냐면 평상시의 모습이야. 얘가 평상시의 모습이고 서쪽은 저기압, 동쪽은 고기압. 서쪽에서는 상승 많이 해요. 비 많이 내려요. 동쪽은 하강 많이 해요. 비잘안 내려요. 아셨죠? 이쪽은 습윤해요. 이쪽은 건조해요. 이게 평상시. 이렇게 존재하는 요 대기의 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워커 순환. 평상시에 워커 순환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쪽에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 태평양 쪽 혹은 동태평양 쪽에서 공기가 상승을 한다고요. 아셨죠? 왜냐하면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하면 여기에 기압이 낮아지는 것이고 평상시보다. 이쪽은 평상시보다 기압이 높아진다고요. 그 시기 언제? 엘니뇨 시기라고. 그럼 이렇게 엘니뇨 시기가 되면 상승구역의 위치가 바뀌죠? 그러면 원래 여기서 상승을 해서 만들어졌던 이 워커순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반대로 무역풍이 너무 세져요. 무역풍이 너무 세지면 여기서 상승이 평상시보다 더 세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하강이 더 세져요. 강한 저기압? 강한 고기압 위치하면서 그때는 원래보다도 더 강한 저기압에 의한 상승이 잘 발생하면서 요 워커 순환이 평상시보다 더 강화된다.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 요 대기의 변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디에서 기압이 증가하니 감소하니를 판단하는 문제, 어디에서 상승 기류가 강화되니 약화되니를 판단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아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뭐냐면 자, 요겁니다. 자, 엘니뇨 시기라고 하면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쪽에 따뜻한 해수가 많아진다고요. 즉, 동태평양의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아져요. 아셨죠? 동태평양의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따뜻한 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따뜻한 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진다는 얘기고, 따뜻한 해수층이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한 깊이가 깊어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가 깊어진다. 그러면 용승이 잘안 일어납니다. 즉, 해양의 변화를 이렇게 자료로 많이 문제를 묻고요. 볼게요. 등수온선 지금 자료인데 보면 여기의 수온과 여기의 수온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잘 보면 수온이 팍팍팍팍 떨어지는 층이 여기 존재합니다. 수온이 팍팍팍팍 떨어지는 층이 여기 존재하죠. 요 층을 우리가 이제 수온 약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수온 약층이 엘니뇨 시기는 굉장히 깊은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즉, 찬 해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해수 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너무 세지니까 서쪽에 따뜻한 해수가 굉장히 집중이 된다고요. 동쪽은 따뜻한 해수층이 굉장히 얇아요. 용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얕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볼게요. 여기는 수온이 높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수온이 팍팍팍 떨어지는 층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굉장히 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얕다. 수온 약층이 시작 깊이가 얕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언제? 라니냐 시기. 그래서 우리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항상 대기는 어떻게 변하니? 해양은 어떻게 변하니를 좀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어떠한 물리량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서태평양은 어떠한 물리량이 감소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서로 반대 경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엘니뇨 라니냐 문항에 있어서 최근에 조금 많이 문항들이 개발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남방 진동이라는 겁니다. 자,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과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평상시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낮았다가,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높아지면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낮아지는 거예요.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낮아지면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높아진다고 서로 반대 경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남방 진동이라고 하는 거죠. 볼게요. 여기 남방 진동 지수를 계산하는 식이 나왔는데, 타이티의 해면 기압 편차라고 나와 있죠. 타이티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중앙 태평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 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의 중앙부. 다윈의 해면 기압 편차 나와 있죠. 다윈은 서태평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남방 진동 지수가 크다. 즉, 남방 진동 지수가, 이렇게 가볼까요? 양의 값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타이티의 해면 기압 편차가 굉장히 크고, 얘의 해면 기압 편차가 굉장히 작으면, 요 지수 값이 양의 값이 되겠죠. 타이티의 해면 기압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여기에 기압이 높아졌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기압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의 기압이 높아졌어? 찬 해수가 많아졌어. 이런 의미예요. 찬 해수가 많아졌어? 그러면 무역풍이 세서 따뜻한 해수는 서쪽에 모였어. 그런 의미죠. 어느 시기예요? 라니냐 시기. 아셨죠? 자, 요 남방진동지수가 마이너스다라는 의미는 얘의 값은 작아지고 얘의 값이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커졌어. 서태평양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안 모였어. 서태평양에 따뜻한 해수가 많이 안 모였다는 얘기는 따뜻한 해수는 평상시보다 동쪽에 많이 모인 거야. 무역풍이 약해져서. 어느 시기예요? 엘니뇨 시기라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남방진동지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남방진동지수가 큰 양의 값입니다. 라니냐 시기. 큰 음의 값이에요. 엘니뇨 시기. 얘가 라니냐 시기, 얘가 엘니뇨 시기. 그래서 라니냐 시기와 엘니뇨 시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해면 기압을 가지고도 우리가 해면 기압의 변화를 가지고도 요 시기를 판단할 수가 있다. 아셨죠? 요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필수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그럼 우리 중요한 문항들, 최근에 풀었던 문항들을 지금 배운 거 가지고 또 풀어봐야 되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학력평가인데, 자, 봅시다. 지금 뭐가 나왔냐면, 보세요. 대기의 순환의 변화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가원안은 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에서의 대기 순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원안은 각각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고, 그게 밑줄이죠.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라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살표의 폭은 대기 흐름의 색을 나타낸다. 우리가 이러한 자료가 나오면 제일 먼저 볼 것은, 대기의 흐름에서 제일 먼저 볼 것은 상승기류 영역이에요. 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에서 상승기류 영역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죠.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상승을 하고 있네. 근데 이 위치가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 그 사이일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기압이 낮은 거예요. 평상시와 다르게. 자, 여기는요. 어디서 상승을 하고 있지? 여기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압이 평상시와 다르게 낮은 거예요. 됐죠? 그럼 보자고요. 이쪽에서 기압이 낮다? 상승

물류가 이쪽에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물이 여기 많이 있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해수면 경사가 이건데? 좀 과하게 그린다고 하면 따뜻한 해수가 지금 서쪽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쪽은 용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식입니까? 라니냐 식. 됐죠? 자, 여기는 따뜻한 해수가 지금 여기 많이 있는 거잖아요. 평상시보다 다르게. 그러면 해수면 경사가 여기는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과 동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쪽에 다 따뜻한 해수가 충분히 많은 거. 원래 평상시 이쪽에 많았는데 이쪽이 꽤나 많아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됐죠? 그럼 이 시기는 언제예요? 엘니뇨 시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라니냐 시기의 대기순환 모습은 라니냐 시기의 대기순환 모습은 누구? 둘 중에 누구예요? 얘네요. 가가 아니라 나다. 그 다음에 워커 순환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약하다. 서쪽에서 상승 기류가 세서 여기에서 저기압. 그래서 요 순환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워커 순환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가 워커 순환이 강한 거. 지금 여기는 상승 기류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부터. 여기서 저기압. 됐죠? 그렇다고 하면 워커 순환 세기는 가가 나보다 약하다가 맞죠. 뭐 또는 나가 가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 편차는 관측합 빼기 평년값입니다. 요건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이에요. 요쪽 부근에서 해면 기압 편차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긴 강한 하강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해면 기압 편차가 플러스. 여기는 상승을 하네요. 그럼 여긴 해면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 그러면 나 시기가 라니냐 시기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해면 기압 편차가 크겠네요. 그렇죠?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가 크다. 틀렸죠.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월 학력평가 봤고요. 이제 이어서 5월 학력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기상 위성으로 관측한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증기량 편차를. 지금요, 얘는요, 기상 위성으로 관측한 수증기량 편차인데 어디? 서태평양.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여기다가 서태평양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서태평양. 됐죠? 그 다음에 나는 A와 B 중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 편차를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지금 수온 편차래요. 수온 편차. 자, A와 B는 각각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자료에서는 적도 부근을 일단 잘라보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볼때 적도 부근을 보는 게 편하니까. 지금 경도가 나왔는데 150도 W, 180도죠. 150도 W에서 160도 W 정도가 중앙부예요. 태평양 중앙부, 정확하게. 적도 부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가 중앙부라고 하면 이쪽이 동태평양이거든. 그럼 이쪽이 서태평양이 되겠죠. 그러면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수온이 내려갔네요. 수온이 많이 내려갔다?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더 여기에 집중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상태라고 한다면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과하게 표시가 될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따뜻한 해수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서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찬 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용승이 활발합니다. 동쪽에서는. 맞죠? 그 시기라고 하면 지금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니냐 시기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서태평양의 수증기량 편차라고 했는데 A 시기는 서태평양의 수증기량 편차가 크네요. 그 얘기는 지금 A 시기에는 서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많이 모여있던 얘기야. 아, A 시기는 서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 많이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서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있다는 거야. B 시기는 서태평양의 수증기량 편차가 평상시와 다르게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B 시기는 오히려 따뜻한 해수가 서쪽보다는 동쪽에 평상시보다 많아진 거야. 그게 비식이죠. 맞죠? 얘가 따뜻한 해수층입니다. 얘가 따뜻한 해수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 비식이는 무역풍이 약해진 엘니뇨 시기네. A시기는 무역풍이 세서 서쪽에 집중시키는 라니냐 시기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증기량은 A가 평년보다 많다. 자료 해석을 해도 좋고요. 라니냐를 따져줘도 좋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B의 자료이다. 나는 라니냐 시기인데요. 라니냐 시기면 언제예요? 자, A의 자료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넌 틀렸어.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면 기압은 A가 B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면 기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A는 라니냐 시기죠. 그 다음에 B는 엘니뇨 시기죠. 라니냐 시기라고 하면 여기 찬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강 기류가 세요. 기압이 높죠. 근데 엘니뇨 시기라고 하면 여기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많아지죠? 여기서 상승 기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압이 낮아지죠. 그러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면 기압은 라니냐 시기가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라니냐 시기가 높다. 됐죠?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다. 자, 5월 학력 평가 봤고요. 이제 6월 모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 평가를 보면 그림 간인 A와 B 시기의 적도 부근 해역의 동태평양 표층수온 편차 빼기 서태평양 표층수온 편차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 자료부터 우리가 좀잘 봐야 되겠네요. 이 자료는 지금 어떤 거냐면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표층수온 편차. 선생님 이렇게 쓰겠습니다.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빼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 표층수온 편차. 이렇게 요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가의 자료야. 그 다음에 나는 A와 B 중한 시기의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구름량 편차. 얘는 구름량 편차네. 구름량. 그러면 우리가 좀 얘기할 것은 뭐냐면 일단 여기에 요 편차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보자는 거죠. 자, 가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자, 동태평양 수온 편차에서 서태평양 수온 편차를 뺍니다. 그런데 요 값이 플러스야. 요 값이 플러스. 그 얘기는 뭐죠? 동태평양 수온 편차가 평상시보다 큰 거지.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많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서태평양은 평상시와 똑같거나 아니면 서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수온이 내려갔어. 그러면 이 값은 플러스가 되겠네. 동태평양이 뜨거워졌다고? 동태평양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따뜻한 물이 동태평양에 많이 모였다는 얘기인데? 언제야? 엘니뇨죠. 엘니뇨. 그것을 의미한다. 자, 요 값이 마이너스야. 요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얘가 큰 거거든? 서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더 뜨거워졌어. 그럼 서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더 많아진 거지. 동태평양은 용성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차가워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느 시기예요? 라니냐 시기지. 됐죠? 그래서 플러스는 엘니뇨, 마이너스는 라니냐라고 한다면 A 시기는 지금 요 값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야? 엘니뇨 시기, 너는 엘니뇨야. 이렇게 가는 거고요. B 시기는 요 값이 마이너스잖아요. 대체로 보면. 그러면 너는 언제야? 라니냐야. 여기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를 봤더니, 자, 적도를 자르고요. 120도 W, 180도. 그러면 요 사이라고 하면 150도 정도 되겠네요. 그거보다 약간, 이쪽이 중앙 쪽이 될 것이고요. 이쪽이 동태평양 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어쨌든 동태평양 쪽에 지금 구름이 평상시보다 많아진 거야. 편차가 플러스잖아요. 구름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따뜻한 물이 많아진 거죠. 중앙태평양 따뜻한 물 많아진 거고, 동태평양도 따뜻한 물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여긴 어느 시기예요? 엘니뇨 시기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엘니뇨 시기. 그러면 엘니뇨 시기라고 하면 저기 가와 비교해 봤을 때는 A 시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나는 B에 해당한다. 지금 나는요, 어느 시기입니까? A 시기죠. 너는 틀렸네. 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해면 기압 분의 서태평양 해면 기압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생님,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분수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문제를 풀 때는 서태평양이 증가하면 동태평양이 감소해요. 아셨죠? 만약에 일정한 어떤 해의 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엘니뇨 시기에 증가하는 값이라고 하면 라니냐 시기에는 감소해요. 항상 반대 경향으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분수식에서 분자가 증가하면 분모는 감소하는 거고, 분자가 감소하면 분모는 증가한다고요. 반대로 간다고요. A 시기가 증가하면 B 시기는 감소하고,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분수식의 값이 커지려면 분자가 커지면 분수식의 값이 커져요. 맞죠? 분자가 커지면 분수식의 값이 커져요. 서태평양 해면 기압이 큰 시기는 언제입니까? 서태평양 해면 기압이 큰 시기란 얘기는 서태평양이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적어야 돼. 따뜻한 물이 적어야지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커지는 거예요. 맞죠? 그게 언제야? 엘니뇨지. 엘니뇨가 되면 따뜻한 물이 중앙이랑 동쪽으로 많이 가니까 서쪽에 좀 적어지니까 해면 기압이 커진다고요. 맞죠? 그러면 요 값이 큰 시기 엘니뇨 시기.
A랑 B 중에 누구예요? A죠.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요거 각자 따져주고, 요거 각자 따져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각자 따져주는 작업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일단 문항풀이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항 제대로 풀었는지 다시 검선할 때, 검토할 때 그때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풀 때는 좀 빠르게 풀어야 된다. 아셨죠? 자, 니은 봤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자,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빼기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의 값은 A가 B보다 크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가는 겁니다.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 항상 엘니뇨 시기에 증가하면 라니냐 시기에 감소하는 거고요. 서태평양에 증가하면 동태평양에 감소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요 과로식의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이 크면 요값 빼기 요값 자체가 커지겠죠. 얘가 크면 클수록 둘의 차는 커질 거예요. 맞죠? 얘가 큰 식이면 얘가 작은 식이거든. 맞나요? 그러면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높대. 많이 높은 식이 언제야? 라니냐지. 그럼 라니냐는 A와 B 중에 언제야? B지. 이렇게 간다고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라니냐 시기가 크다고. B가 크다고. 아셨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게 제일 빠른 거고.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세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따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자, 지금 엘니뇨 시기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따뜻한 물이 동쪽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의 강화로 인해서 따뜻한 물이 서쪽에 더 집중이 되고 동쪽은 더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자. 이거죠. 자,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뜨거워져요. 그러면 그 시기는 엘니뇨라는 거죠.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져요. 그러면 그 시기는 라니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아셨죠? 그래서 동태평양이 뜨거워졌어? 엘니뇨야. 엘니뇨야 따뜻한 물 많아? 기압이 낮아지겠지. 구름 많이 만들어지겠지. 비 많이 내리겠지. 따뜻한 해충 두꺼워지겠지. 수온약증이 시작 깊이 깊어지겠지. 이렇게 가자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포인트를 잡고 가주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졌어. 차가워졌다는 얘기는 따뜻한 물 적다는 얘기거든요. 따뜻한 물은 서쪽에 많이 있는 거고, 따뜻한 물 적어요? 용승 많이 일어나겠지. 그죠? 그 다음 차가운 물 많으니까 기압, 하강기류 강하니까 기압 커지겠지. 찬 해수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지겠지. 또는 용승이 많이 일어나면 영양염 농도 높아지겠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아셨죠? 자, 요런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기출 문제 중요한 거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럼 이제 이런 팁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자, 중요한 팁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기대순환과 관련해서, 적도 부근에서의 대기대순환 모형, 다른 대기대순환 모형 전체를 다 기억해 주는 게참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전체를 기억하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적도 부근은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자. 자, 해볼게요.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가 있다고 하면 적도는 제일 뜨거운 곳이야. 제일 뜨거운 곳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공기는 가열이 잘 돼요. 가열이 잘 되면 잘 상승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려봐야 됩니다. 상승을 잘해요. 상승을 잘한다는 얘기는 이 지역의 지표의 공기의 양이 적다는 얘기예요. 저기압이 잘 와요. 그래서 적도 저압대, 열대 저압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상승을 하죠. 상승한 공기는 자, 이 대륙권 상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공기는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고위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위도 지역으로 갑니다. 약간 고도를 낮게 그려주세요. 약간 고도를 낮게 그려주세요. 아셨죠? 어디 부근까지 갑니까? 대략적으로 30도 부근까지 갑니다. 어디 부근까지 갑니까? 대략적으로 30도 부근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강합니다. 그러니까 30도 부근은 하강기류가 셉니다. 그러니까 30도 부근은 고기압이 잘 만들어집니다.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또는 중위도 고압대 이렇게 부릅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모인 공기는, 하강기류에서 모인 공기는 어디로 갑니까? 일부는 되돌아옵니다. 일부는 더 고위도로 갑니다.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자, 하강한 공기는 일부는 되돌아옵니다. 일부는 더 고위도로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상공 보겠습니다. 상승한 공기가 이쪽으로 가죠. 만약에 이 방향이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가 북반구예요. 여기가 북반구예요. 그러면 여기 남쪽 방향이겠죠? 여기는 남반구예요. 아셨죠? 북반구에서는 상부, 대, 요,
적도 부근 대기대 순환, 요 헤들리 순환의 요 상부가 북반구라고 하면 북쪽으로 공기의 이동이, 남반구라고 하면 남쪽으로의 공기의 이동이 나타난다. 아셨죠? 요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상승 강하다? 저기압 잘 만들어진다. 아셨죠? 여기서 하강 잘한다? 고기압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요 지역은 상승 잘하니까 저기압 잘 만들어지니까 공기가 모이겠죠? 공기가 수렴을 잘합니다. 수렴대가 잘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여기는 하강에서 많이 쌓여있는 이 공기가 발산을 잘하겠죠? 발산대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고, 더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간 이동한 녀석이 30도에서 60도까지 가죠. 60도 부분에서 다시 상승해서 한대 전선대로. 얘도 60도 부분까지 가서 한대 전선대로 상승, 한한대 전선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페를 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면 참 좋겠죠. 아셨죠? 적어도 적도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얘네들을 무역풍, 얘네들을 편서풍이라고 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시기 표충수온을 해석한다. 자, 우리는 엘니뇨 라니냐 시기 표충수온을 해석을 할때 포인트는 어디다? 동태평양이 포인트다. 만약에 동태평양 가지고 자료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중앙태평양을 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엘니뇨나 라니냐나 모두 다 정의가 뭐냐면, 태평양 중앙부에서 동태평양에 이른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가지고 엘니뇨 라니냐를 정의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다가 일단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이쪽에다가 자,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어느 시기야? 어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엘니뇨예요.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차가워졌어요. 그럼 라니냐 시기. 동뜨엘 동차라. 이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동태평양의 따뜻함을 많죠. 상승기류 강화된 겁니다.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기압이 낮아지겠죠. 동태평양에 비 많이 내리겠죠. 그리고 따뜻한 물이 두껍다라고 하는 건찬 해수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깊다는 거죠. 수온 약증이 시작 깊이가 깊다는 거죠. 아셨죠? 자, 동태평양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차갑다는 얘기는 지금 찬물이 많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하강기류가 강화되겠죠. 그럼 동태평양의 기압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찬 해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얕아지겠죠. 따뜻한 물의 두께는 얇겠죠. 따뜻한 물은 어디 많이 있는 거야? 서쪽에 많이 모여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요걸 가지고, 요걸 암기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굉장히 좀 수월해질 수 있다. 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편차 중심으로, 평상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하니 감소하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태평양이 증가하면 동태평양은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이 감소하면 동태평양은 증가하는 거예요. 엘니뇨 시기에 증가하면 라니냐 시기에 감소하는 거고요. 엘니뇨 시기에 감소하면 라니냐 시기에 증가하는 거예요. 편차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기출 문제와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변하는 값들 편차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최근 기출에서 나왔던 요 편차 중심의 자료를 자료실에다가 업로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올해 기출, 그 다음에 올해 연계교재 자료를 거기다 더해서 편차 중심으로 좀 정리를 싹 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 분수식이 나옵니다. 자, 분수식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A분의 B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뭐뭐 분의 뭐뭐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분수식에서는 분자에 집중하자. 분자가 커진다 라고 하면 분수식 값이 큰 겁니다. 그러면 요 분자가 커질 수 있는 시기는 대체 어느 시기야? 그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맞는지는 나중에 검토할 때 확인하는 거예요. 아셨죠? 괄호식으로 갑니다. 괄호가 이렇게 있고요. A 빼기 B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러면 괄호에서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의 값이 큽니다. 아셨죠? 요게 앞에 진술이 더 커요. 그러면 요 앞에 진술이 더 크다고 하면 괄호식 값 자체가 큰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요 앞에 있는 진술이 그 물리량이 클수 있는 시기인 엘니뇨냐 라니냐 그걸 먼저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진위를 빨리 답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검토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게 문항풀이의 실전에서의 팁이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전 팁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 이제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선생님이 준비한 전지적 용지 시점 자료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학력 평가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이 지점을
P, 요 지점을 Q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 자료에서도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의 변화가 어떤 일을 물어보는 거고, 많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요 1번인데요. P와 Q 사이에는 특정 시기에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이 불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근거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꼭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3월 학력평가,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학력평가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요렇게, 자, 5월 학력평가에서도 마찬가지 P와 Q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적도를 요렇게 잘라주고요. 자, 이쪽에 P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태평양 부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Q를 체크하겠습니다. 동태평양 부근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월 학력평가에서 제시했던 선지와 다른 선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완전 다 다른 선지를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걸 한번 해결해 보시는데 여기서 보면 엽록소 A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지구과학에서 엽록소 A를 그리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엽록소 A의 농도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 엽록소 A가 의미하는 건 뭘까? 이 엽록소 A를 알아내기 위해선 대체 어떠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야 될까?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요. 용승, 그 다음에 영양염 농도 변화와 관련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얘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하면 구름이랑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구름.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은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성 영상에서 봤을 때는 온도가 낮은 구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적외선 세기가 약한 것들이 많이 찍히겠지. 아셨죠?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6월 모의평가 자료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역시나 여기에서도 P와 Q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P와 Q를 적도가 아니라 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놓고요. 자, 요쪽 부근에다가 선생님이 P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 부근에다가 선생님이 Q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적도가 아니라 요쪽 조금 더 남쪽, 남태평양이나 남서태평양 쪽을 체크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안 물어봤던 이 가시광선 반사 세기 편차도 물어봤지만, 특히나 여기 2번 보세요. 해면 기하 편차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요 중앙태평양,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요 중앙부, 그 다음에 여기 서태평양의, 남태평양 중에 요 서태평양 쪽, 호주 쪽, 요쪽에 요 기압 패턴의 변화가 남방진동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번 PQ를 여기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셨죠? 요렇게 선생님이 역시나 4개의 문항을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4개의 문항 모두 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3번에서 수심 0m와 50m의 수온차를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이건 따뜻한 해수증의 두께 관점으로 아셨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 자료 봤고요. 자, 플러스 알파 무엇을 가져왔냐면 자, 역시나 6월 모의평가에서 대기 대순환과 관련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계속 신선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추가했냐면, 자, 여기 수증기량, 수송량이 좀 많은 데 있죠? 여기를 기역, 요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요 부분을, 니은,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도대의 특징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4개 문항 가져가 봤고요. 여기까지 해보면 대기 대순환까지 우리가 커버를 한 것. 됐죠? 자, 이렇게 해서 4강, 엘니뇨와 라니냐,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 1부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4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 있는 질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2017 약정 공략 세계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1등급 지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3시간 동안 몬순아시아, 그리고 건조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메리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까지 하면 이제 중남부 아프리카 하나만 남습니다. 자,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실 라틴 아메리카는 원래 교육과정상 중남부 아프리카랑 묶여져 있지만 그래도 아메리카를 같이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어서 아메리카를 한 번에 묶어볼 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하라 이남아프리카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했던 대로 스텝 1에서 주요 국가 그리고 위치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선들 그려볼 거고요. 자연 및 인문 특색에서 기후, 지형 그리고 뭐 자원 같은 것들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키워드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메리카 살펴볼 건데요. 앵글로랑 라틴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일단 앵글로 쭉 보고 라틴 쭉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앵글로랑 라틴의 주요 국가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앵글로의 주요 국가 살펴보고 그리고 앵글로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라틴 살펴보고 라틴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앵글로 아메리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앵글로 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라고 해봤자 사실상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가 끝입니다. 예, 미국, 캐나다 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선을 몇 개 그려보고 그리고 주요한 지명들 몇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선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위선을 좀 그려보죠. 위선. 자, 여기 멕시코만이 있습니다. 멕시코만. 그리고 요 하는 김에 일단 요거부터 할까요? 자, 일단 요 반도가 플로리다 반도입니다. 플로리다 반도. 플로리다 반도. 플로리다 반도. 툭 튀어나와 있는 거. 끝머리에 마이애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쏙 들어가 있는 곳이 멕시코만이고요. 여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멕시코만. 석유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캘리포니아 반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반도. 캘리포니아 반도. 캘리포니아 반도. 그리고 여기 뭐 잘은 안 나오지만 허드슨만이라는 곳이고요. 허드슨만. 그리고 여기는 알겠지만 알래스카라는 곳입니다. 알래스카. 알래스카.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면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체서피크만이라는 곳인데 체서피크만. 체서피크만. 여기가 바로 리아스 해안이 분포하는 대표적인 해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 말고는 딱히 지명을 살펴볼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뭐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오데오 있잖아요. 오데오. 오데오의 이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미시가노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미시가노. 미시가노 슈피리오호 휴러노 이리오 온타리오호라는 호수들이 있다. 당연히 요 호수들은 빙하호입니다. 얘네들도 거의 다 빙하호. 그래서 요 오데오도 이름을 알아두면 좋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명 살펴봤고요. 많이 살펴볼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멕시코만 쪽을 쓱 훑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반도를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너무 높이 그리긴 했는데요. 자, 좀 만날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요게 북위 30도선 정도 됩니다. 북위 30도선. 다음 여기 알래스카 있죠? 알래스카 아래쪽을 쭉 타고 지나갑니다. 아래쪽을 쭉 타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서 자 우리 기술적인 문제로 정확하게 그리긴 좀 어렵다는 점 양지 부탁드리고요. 북위 60도선이 여길 지나갑니다. 그래서 미국 바로 아래로 북위 30도선 지나가고 알래스카 바로 아래로 북위 60도선 지나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경선을 좀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꺾인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살짝 꺾인 데가 있죠. 여기 꺾인 데. 요 꺾인 데 쪽으로 경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이 참 요 정도로 지나갑니다. 요게 요게 요게 서경 120도선이에요. 서경 120도선. 그리고 여기보다 살짝 동쪽쯤에 LA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LA의 경도가 한 서경 118도 정도 됩니다. 얘보다 살짝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그리고 여기는 다 캐나다가 되겠죠. 노바스코샤라는 곳이 있는데 정확히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에서 살짝 동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동네가 있어요. 툭 튀어나와 있는 동네. 여기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어서 야, 진짜 손을 못 그리네요. 그쵸? 예, 됐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정도의 석영 60도선이 있습니다. 요쪽에 분초자우선이 있기 때문에 요게 석영 60도, 요게 석영 1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석영 60도에서 120도 사이 지음에 위치한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대략적으로 석영 60도에서 석영 120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LA, 로스앤젤레스가 석영 120도 지음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석영 60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세계 도시인 뉴욕 같은 경우에 석영 한 75도 지음에 위치합니다. 얘보다 조금 더 서쪽에 위치합니다. 요 위선과 경선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캐나다니까 캐나다가 미국보다 면적이 넓겠죠. 그래서 면적은 캐나다 그리고 미국 순서가 되고요. 참고로 아메리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그런데 캐나다 미국이 브라질보다 더 커요. 그래서 캐나다 미국 다음에 브라질 순서다.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앵글로 아메리카 나라들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보다 다 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태평양과도 맞닿아 있죠. 그리고 대서양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해와도 맞닿아 있어요. 세계 대양과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세계 대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대서양 맞닿아 있고요. 태평양 맞닿아 있습니다. 선생님 두 개밖에 없는데요. 아니죠. 여기 알래스카도 미국 거니까 북극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모두 세계 대양과 맞닿아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국가 경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국가 간의 경계선 중에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고요. 우리는 뒤로 가볼게요. 자, 여기 뒤에 백지도에다가 일단 지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자, 먼저 로키 산맥을 좀 그려볼 건데요. 로키 산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안에 바짝 붙어서. 아닙니다. 로키 산맥은 이렇게 해안에 바짝 붙어서 위치하지 않아요. 로키 산맥은 약간 안쪽으로 위치합니다. 대략 좀 이렇게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캐스케이드, 시에라 네바다 이 산맥들이 또 해안 쪽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산맥들이 따로 있고 로키 산맥은 살짝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요 사이에 여기에 산맥과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요 사이에 이제 사막과 같은 건조기후가 나타나게 되죠. 건조기후. 그래서 신기스국 산지인 로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해안 쪽의 산맥 사이에 건조기후가 나타난다. 산맥과 산맥 사이 약간 분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분지가 이제 영어로 베이슨인데 굉장히 큰 분지야. 그레이트 베이슨이라는 동네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조기후 나타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산맥 쪽이 들어서 있다. 다음 동쪽에는 역시 길쭉한 산맥이 들어서 있죠. 이렇게 산맥이 들어서 있는데 요 산맥은 에팔레치아 산맥입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자, 로키 산맥이 신기스국 산지라면 얘는 고기스국 산지라서 석탄이 상대적으로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요 위쪽은 로렌시아 순상지죠. 그래서 순상지가 분포하기 때문에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철광석. 그래서 요 앵글로 아메리카의 지형은 요 정도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살펴보는 게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지형을 좀 살펴보면 요쪽에 굉장히 해안선에 드나듬이 복잡한 곳이 있네요. 여기 뭐예요? 여기 피오르 해안입니다. 아까 이쪽에 체서피크만 쪽에 리아스 해안이 있다 그랬죠? 리아스. 여기는 하천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V자국이 침수되어서 만들어진 복잡한 해안. 여기는 빙하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U자국이 침수되어 만들어진 복잡한 해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오르와 리아스 해안 분포한다. 다음, 요쪽에. LA와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분포합니다. 샌 안드레아스.

여기는 변환 단층이죠. 두 판이 서로 미끄러져서 서로 어긋나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이 보존되는 경계라고 얘기해요. 보존 경계. 생성 또는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입니다. 자, 두 판이 서로 어긋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지진은 활발하지만 상대적으로 화산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요 해안 쪽에 샌프란시스코랑 LA 쪽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형 살펴봤고요. 이제는 기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도가 두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편한 지도에다가 표시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곳에다 그릴 거니까요. 편한 곳에다가 적절하게 잘 보이도록만 잘 표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후 볼게요, 기후. 일단, 자, 여기 길쭉하게 있는 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길쭉한 요 섬이 롱 아일랜드예요. 롱 아일랜드 서쪽에 요쯤에 이제 뉴욕이 있거든요. 뉴욕. 대략적으로 요 뉴욕 라인까지가 뉴욕과 오대오 아래쪽 라인. 아이고, 아이고. 뉴욕 위로, 그리고 오데오 아래쪽 라인이 CFA 나타나는 곳이에요. CFA.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나타나는데, 대략 뉴욕 정도까지 나타난다. 그리고 오데오 아래쪽까지. 그리고 요 위에는 냉대기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DW가 없으니까 모조리 다 DF가 되겠죠. DF. 그리고 요쪽에 뭐, 요런데, 멕시코만 요런데, CFA 많이 찍힙니다. 다음, 여기,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다 CS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서쪽 경계 지역에 여기가 온대기후가 조금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벡터 데이터라고 해서 조그마한 점으로 기후를 표시해 놓은 지도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기가 되게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 있는 시애틀 점으로 표시하면 너무 정확하게 표시해야 돼서 대략적으로 여기 CS입니다. CS. 시애틀은 CS. 그리고 거기 넘어가서 캐나다 쪽에 있는 밴쿠버는 어쨌든 CFB예요. CS와 CFB. 그래서 요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CS와 CFB가 서로 다르게 분포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알래스카 쪽에 우드키아빅 ET죠.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내용. ET. 다음 여기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도 꽤나 많이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내륙 쪽은 EF죠. 빙설기후. 해안 쪽에 점 찍히면은 ET라고 생각하면 돼요. ET. 자, 근데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내륙 지역이고 해안 지역입니다. 그러면 내륙 지역이 최난월 평균 기온이 더 높지 않나요? 왜냐면 육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난월에 더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최난월은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러면 EF보다 ET가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은데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도 안 되는 거고, 얘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는 안 되지만 0도는 넘어가는 거니까 얘가 얘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거든요. 근데 비슷한 유도라면 원래는 내륙 쪽이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자, 그럼 얘는 왜 내륙인데도 불구하고 이 F가 나타나느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고도가 높아서 그래요. 여기 거대한 빙산이 있어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3,000m가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가면서 이 육지효과를 받으면서 또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이쪽으로 부는 바람이 지형성 강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해안에 나타나는 툰드라 기후는 생각보다는 지형성 강수가 잘 발생해서 연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진 않다는 얘기예요. 연강수량이 뭐 엄청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ET, EF 나타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 주의할 사항. 이쪽에 CS가 나타나는데 여기 이렇게 한류가 지나갑니다. 오, 죄송합니다. 반대로 그렸죠? 이렇게 한류가 나타납니다. 한류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CS이지만 상대적으로 여름 기온은 낮은 편이에요.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대략 위도 30에서 40도 사이 지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름 기온이 꽤 높게 나타나요. 게다가 여름철에 건조하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보다 여름철에 기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 수능 완성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대략적으로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대륙의 서안, 내륙, 동안입니다. 최난월 평균 기온 누가 제일 높죠? 자, ABC라고 표시해 볼게요. 최난월 평균 기온 ABC. 예, B가 제일 높습니다. 그쵸? 다음, A와 C 중에 최난월 평균 기온 누가 더 높죠? 자,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형과 기후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시 몇 개만 좀 찍어볼게요. 자, 먼저 아까 얘기했었던 이쪽에 시애틀. 그리고 이쪽에 밴쿠버. 그리고 이 미국의 서쪽 해안의 정 가운데쯤에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아까 여기 꺾여 있다는 요 지점에 LA 위치하고 있고요. LA. 다음, 멕시코만의 정 가운데서 살짝 왼쪽에 이쪽에 휴스턴 위치합니다. 휴스턴. 그리고 여기 약간 롱아일랜드 있는 요쯤에 뉴욕 위치하고요. 뉴욕. 대략적으로 뉴욕보다 살짝 위쪽에 보스턴이라는 도시 있습니다. 보스턴. 그리고 여기 미시가노의 요 왼쪽 아래 여기에 시카고 있고요. 시카고. 그리고 미시간주의 한 이쯤에 디트로이트 있죠. 디트로이트. 아이고. 디트로이트.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살짝 남동쪽 즈음에 철강 산업 발달한 피츠버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피츠버그. 이렇게 주요 도시들의 위치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앞으로 좀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라틴 아메리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역시나 라틴 아메리카도 선을 긋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적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적도부터 쭉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쏙 들어가 있는 데가 아마존강의 하구거든요. 그래서 에콰도르 관통해서 아마존강 하구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적도가 지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그리고 브라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이렇게 지나갑니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다음, 우루과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우루과이 위쪽으로, 요렇게. 우루과이 위쪽으로 남위 30도 선이 지나갑니다. 남위 30도 선, 우루과이 위쪽으로. 다음, 우루과이의 서쪽, 그리고 가이아나부터 우루과이의 서쪽. 여기까지, 이렇게. 가이아나부터 우루과이의 서쪽까지. 여기가 서경 60도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아까 저 미국과 캐나다에서 캐나다 쪽에 있는 노바스코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60도 선이 여기로 지나갑니다. 이 아메리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 동쪽에 있었던 서경 60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 60도가 여기로 지나간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하나만 더 그려보면 요 브라질 아래쪽에 살짝 꺾인 데 있잖아요. 꺾인 데. 요 꺾인 데 지음으로 이렇게 여기에 남회기선이 지나갑니다. 남회기선. 그래서 요 4개 정도의 선반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도 지나가는 에콜브,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그다음에 우루과이 위로 남위 30도선, 우루과이 서쪽으로 서경 60도선 지나간다. 그리고 브라질의 요 꺾인 데 지음으로 남회기선이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류 영향받은 사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류 영향받은 사막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 그럼 여기에도 이제 간단하게 지명 좀 살펴볼게요. 사실 여기도 살펴볼 지명이 많이는 없습니다. 일단 여기 좁은 동네 있죠? 여기 파나마의 입인데 좁은 땅이에요. 좁은 땅이라서 여기를 파나마 지협이라고 얘기하죠. 파나마 지협.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아마존강만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에 그쏙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경계를 따라서 라플라타강이라고 하는 하천이 흘러내리거든요. 라플라타강. 여기는 라플라타강의 하구이구나.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플라타강의 하구이구나. 그리고 여기 대서양과 태평양 있고 여기 카리브해라고 불리는 바다가 있다. 카리브해. 자, 그럼 이번에도 위치 관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바다 얘기했으니까 태평양 그리고 카리브해와 모두 맞닿아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남아메리카에 그게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그래서 태평양과 카리브해와 모두 맞닿아 있다. 얘네들은 당연히 다 맞닿아 있겠죠. 근데 여기 콜롬비아는 여기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서 태평양, 카리브해와 모두 맞닿아 있다. 콜롬비아. 다음 면적 제일 넓은 나라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그리고 두 번째 넓은 나라 뭘까요? 두 번째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 세 번째는 어딜까요? 세 번째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 좀 힘들죠. 그래서 네 번째까지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페루란 나라입니다. 페루. 그래서 부와 맥페 순서대로 넣습니다. 부와 맥페. 다음. 브라질이란 나라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나라가 딱두 나라 있죠. 어디죠? 자, 여기 다 맞대고 있습니다. 다 맞대고 있는데, 오, 에콰도르 안 맞대고 있네. 얘네들도 다 맞대고 있는데, 칠레는 안 맞대고 있네. 아르헨티나도 여기 이렇게 맞대고 있죠? 칠레 아닙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와 칠레는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요 라틴 아메리카의 유이안 내륙국이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입니다.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자, 여기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티티카카호라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티티카카호. 티티카카호. 자, 볼리비아는 내륙국임에도 불구하고 티티카카호에서 해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원래 여기가 볼리비아 땅이었거든요. 볼리비아 땅이었는데 칠레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영토를 상실하면서 볼리비아는 내륙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바다 맞다 했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언젠가 여기를 되찾고 말 거야! 이런 일념으로 여기에서 해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티티카카오.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가서 백지도에다가 역시나 지형 기후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형은 크게 살펴볼 건 없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요렇게 지나가는, 어이구, 너무 두꺼운데? 자, 요렇게 지나가는, 자, 잠시만요. 요렇게 지나가는 안데스 산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기스콕 산지, 대표적인 신기스콕 산지인 안데스 산맥이 라틴 아메리카에 서쪽을 남에서 북으로 쭉 관통하고 있습니다. 신기스콕 산지.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했겠지만 요게 이제 수많은 고산 도시들이 분포하게 되는 거죠.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해안선의 드다듬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 있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여기. 이렇게 해안선의 드다듬이 복잡한 이유는 과거에 빙하 영향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빙하 영향을 받았던 유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복잡한 형태의 해안, 여기도 피오르가 분포하죠. 피오르.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호수들이 있습니다. 요 호수들은 원래 이런 거죠. 요쪽에 발고도가 높으니까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흘러내려오면서 유자국을 만들고 그 유자국으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피오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얘는 이제 빙하가 만들어 놓은 살짝 오목한 곳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호수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빙하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남쪽에도 피오르도 있고 빙하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자국도 분포하겠죠. 다음. 아까 여기 남위 30도 부근에 다시요. 우루과이 위쪽으로 남위 30도 선 지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남위 30도 부근에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계 즈음에 아콩카과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콩카과산. 아콩카과산이 한 7,000m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의 최고봉입니다. 아콩카과산. 여기 아르헨티나와 칠레 경계에 있다. 그리고 여기 브라질은 전체가 대체적으로 순상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브라질 순상지니까 당연히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겠죠. 이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것도 지형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멕시코도 멕시코 고원입니다. 고원 지역이 분포하죠. 멕시코 고원. 자, 그리고 지형이 나온 김에 도시의 위치도 같이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의 요쪽에, 요쯤에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 시티가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 도시가 되죠. 멕시코 시티, 고산 도시. 그리고 이 안데스 산맥을 따라서 콜롬비아의 보고타, 그리고 볼리비아의 라파스, 그리고 에콰도르의 키토, 라뽀끼라고 하거든요. 라뽀끼. 라뽀끼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라뽀끼. 그리고 페루는
2. 안데스 산맥 쪽에 점이 찍히면은 쿠스코라는 곳에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고산기후가 나타납니다. 고산기후. 자, 이거 적어볼게요. 얘기하는 김에. 고산기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쯤에 페루의 한 중간쯤에 점 찍히면은 리마예요. 리마. 리마는 사막기후 나타나는 곳이죠. 리마 사막기후. 자, 나온 김에 찍어보면은 여기 안데스 산맥 넘어, 그러니까 페루에서 안데스 산맥 넘어에도 점이 찍히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키토스라는 곳이고 AF 열대 우림기후 나타나는 곳입니다. 열대 우림기후. 그래서 페루는 이 해안 쪽에 점 찍히면은 사막기후, 내륙의 산맥 쪽에 점 찍히면은 열대 고산기후, 안데스 산맥 넘어에 점 찍히면은 열대 우림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대 우림기후. 자, 다음 칠레 정 가운데 즈음에 요쯤에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은 CS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1991년부터 2020년 사이에 기후 통계가 바뀌면서 푸다후엘로 자료가 나오고요. 푸다후엘 BS 스텝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어쨌든 큰 기후적인 차이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텝기후가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여름철이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기후 나타나는데, 여름철이 건조하구나. 네, 과거에는 지중해성 기후로도 기후형이 나오기도 했던 곳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우수아이아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우수아이아. 기출문제 가끔 풀어보시면은 여기가 서해안성 기후로 찍혀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툰드라 기후 나타납니다. 역시나 CFB와 ET의 이제 중간 지음이기 때문에 이게 기후 경계선에 위치하면서 넘나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도 ET이긴 한데 그렇게 추운 곳은 아니다. 그리고 연중 습윤한 정도의 기후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요 브라질에서 내륙 쪽에 있는 브라질리아 사바나 기후 나타납니다. 사바나 기후. 자, 그리고 요거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아까 제가 요쯤에 꺾여 있는 곳에 요렇게 해서 남해기선 지나간다 그랬죠. 남해기선. 자, 대략적으로 남해기선의 살짝 위쪽에 여기 리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리우. 대충 사바나 또는 몬순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어쨌든 겨울철이 건조한 열대기후구나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얘보다 살짝 남서쪽에 이쪽에 쌍파울루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쌍파울루. 쌍파울루는 CFA 온난 습윤기후 나타납니다. 온난 습윤기후. 자,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열대, 얘는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요 남해기선 기준으로 위쪽은 열대, 아래쪽은 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쌍파울루는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한 해발고도가 7,800m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열대, 얘는 온대다. 자, 어쨌든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근접한데 하나는 열대, 하나는 온대란 얘기는 얘는 열대치고 그렇게 덥지 않다는 것이고 얘는 온대치고는 생각보다 기온이 높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쨌든 얘는 겨울철이 건조한 열대기후, 얘는 CFA. 그리고 요 경계 지음으로 열대와 온대가 나뉜다. 요 정도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후도 거의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 관련된 몇 가지만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하자원. 그리고 식량 자원 같은 것도 같이 정리해 보죠. 자, 가장 중요한 곳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석유 생산량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나라입니다. 소 사육 1위 소부인. 소는 브라질 인도거든요. 소부인. 그리고 옥수수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면서 2023년 기준으로 옥수수 수출량이 1등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래요. 브라질의 대표적인 식량 자원 수출품 중에 다시요. 농작물 중에 대표적인 수출품 중에 또 하나는 대두입니다. 대두. 대두. 대두. 대두. 대두 아니고요. 콩이에요. 콩. 세계적인 콩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콩 엄청나게 많이 수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철광석이죠. 브라질 철광석. 다음. 멕시코는 은 수출량 많은 나라고, 그리고 석유도 많이 수출합니다. 석유. 다음,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다음, 콜롬비아는 커피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다음, 페루는 은과 구리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칠레는 구리.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소사육이 많은 나라이다. 그리고 볼리비아는 우유니 사막 쪽에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리튬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해 보면 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은 종주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브라질, 그리고 에콰도르, 그리고 볼리비아도 안 나타나고요. 시험엔 잘안 나오지만 베네수엘라도 최근 자료로 종주도시화는 나타나지 않는 나라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종주도시화가 나타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과도시화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종주도시화가 나타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종주도시화가 나타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다음, 수도가 수위도시가 아닌 나라들, 수위도시 아닌 나라들. 대표적으로 브라질과 에콰도르가 있습니다. 브라질과 에콰도르.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브라질은 어떤 인종, 민족의 비율이 가장 높죠? 브라질. 브라질 1등은 유럽계입니다. 그리고 2등이 혼혈이에요. 2등이 혼혈. 그리고 3등이 아프리카계. 그래서 유럽과 혼혈의 비율이 생각보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당연히 유럽계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볼리비아랑 페루는 원주민 비율 높게 나타나죠. 원주민. 여기 있는 자메이카는 아프리카계가 1등입니다. 아프리카계. 자, 근데 주의할 게몇 가지 있습니다. 이 카리브의 도미니카 공화국과 쿠바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혼혈이 1등이에요. 혼혈이 1등, 그리고 아프리카계가 2등쯤 됩니다. 자메이카는 아프리카계가 1등인데 얘는 혼혈이 1등, 아프리카계가 2등 정도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역시나 혼혈이 1등인데 2등은 유럽계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혼혈이 1등인데 여기는 고산 지역이라 원주민도 꽤 많이 살던 곳이에요. 원주민이 2등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굉장히 많은 내용들 정리해 봤고요. 이제 뒤로 가서 키워드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3억 5천의 미국이죠. 미국. 자, 미국은 뭐 워낙에 중요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세계에서 GDP 가장 많은 나라, 1인당 GDP가 역내 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과 수출 모조리 1등이 미국이죠. 다음, 인구 2억 1천만의 브라질. 포르투갈어 사용하는 나라이고 인구가 2억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포르투갈어 사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가 브라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철광석 수출국이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대두 있죠, 대두. 콩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타이프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세계에서 수력발전소 중에 발전설 비용량이 두 번째로 큰 발전소입니다. 이 파라과이와의 경계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브라질 가져가고 또 파라과이도 일부 가져가겠죠? 근데 브라질은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파라과이는 그만큼 필요하진 않거든요. 파라과이는 이 이타이프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시 브라질에 또 판매를 합니다. 예, 그런 좀 독특한 곳이에요. 그래서 브라질과 파라과이에 걸쳐 있다. 그리고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걸쳐 있는 폭포입니다.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죠. 다음, 마킬라도라 제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멕시코. 인구 1억 3천만. 자, 얘네 셋은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자, 아스텍 문명 발달했던 곳이고, 역시나 에스파냐어 사용자가 1인 국가입니다. 인구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은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은. 자, 그리고 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GDP 순위. 라틴 아메리카 GDP. GDP는 브라질 1등이고요.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좀 비슷한 순서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정도. 다음, 자, 커피 생산 굉장히 많은 나라, 그리고 태평양과 카리브해 모두 붙어 있는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다음, 팜파스에서 기업적인 목축이 이루어지면서 유럽계 백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그러면서 이과수 폭포를 사이에 두고 다시요. 브라질과 국경에 이과수 폭포가 있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1인당 GDP가 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GDP는 요 정도 순서가 되고요.

1인당 GDP. 1인당 GDP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우루과이가 가장 많습니다. 우루과이, 그리고 칠레 많은 편이고요. 칠레, 그리고 그 다음이 역시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가 가장 많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칠레도 꽤나 많은 편입니다. 칠레. 칠레가 생각보다 경제 수준이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자, 아르헨티나. 다음.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두 번째로 넓은 나라. 얘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입니다. 자, GDP가 당연히 아메리카에서 미국 1등이고, 그 다음이 캐나다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브라질 되거든요. 그래서 역내 2위권이고, 1인당 GDP도 미국 1등, 그 다음이 캐나다입니다. 워낙에 고위도 지역이 춥다 보니까 인구는 남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죠. 다음, 마추픽추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와 은 모두 많이 생산하는 나라, 바로 페루입니다. 페루. 페루 인구 3천만 정도. 그리고 감자의 원산지라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아, 원주민 비율 높은 나라. 다음, 석유 매장량은 세계 최대.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생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나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베네수엘라라고만 적어볼게요. 베네수엘라.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 어마어마한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정말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때는 아, 6만 5천 퍼센트 물가 상승률이 그 정도가 됐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근의 콜롬비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다음, 구리 생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아까 얘기했듯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1인당 GDP가 많은 나라 칠레입니다. 칠레. 그리고 여기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데 세계에서 연강 수량이 가장 적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로 따지면은 멕시코 다음이고요. 남아메리카만 따지면은 최초로 OECD 가입했을 정도로 생각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이고 또 우리나라랑 최초로 FTA 체결한 나라가 바로 칠레입니다. 우리나라의 친구예요. 우리나라의 친구. 우리나라 79, 그래서 79라고 기억해도 좋아요. 다음, 적도 관통하는 나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위도시가 수도가 아니면서 종주도시화도 나타나지 않는 나라,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 그 다음에 원유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다음, 안데스고원의 내륙국인데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비율 높은 나라. 리튬, 우유니 사막에 많은 양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죠.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다음 수도가 두 곳이에요. 그래서 라파스가 행정 수도고요. 행정 수도. 그리고 수쿠레가 사법 수도이면서 실질적인 수도입니다. 자, 다음. 아, 죄송합니다. 얘가 헌법상 수도고 얘가 실질 수도가 되는 거죠. 행정 수도, 실질 수도, 얘가 헌법상 수도. 자, 공용어가 30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다음. 아프리카계 비율이 굉장히 높으면서 카리브의 최대 섬나라, 사탕수수와 시가로 유명한 쿠바. 쿠바. 그리고 볼리비아와 더불어 남미의 유이한 내륙국. 유이한 내륙국. 브라질과 함께 이타이프 수력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 과라니족의 원주민 문화가 남아있는 파라과이. 파라과이. 이렇게 되고요. 파나마 운하에 있는 당연히 파나마가 되겠죠. 다음, 요 나라 좀 인구 기억해 둡시다. 인구가 300만밖에 안 돼요. 300만.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95% 정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1인당 GDP가 최상위 유럽계 비율 높으면서 메르코스르의 본부가 있는 나라입니다. 남미 공동시장, 우루과이란 나라죠. 우루과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나라들의 키워드 정리해 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아메리카 관련된 퀴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먼저 1번. 석영 60도선이 통과하는 국가는, 자, 아까 요 석영 60도선이 우루과이의 서쪽으로 지나간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은 석영 60도선이 통과하는 국가는 우루과이의 바로 서쪽에 위치하는 아르헨티나가 되겠죠. 아르헨티나. 다음,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 자,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2위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다음에 미국이 국토 면적이 넓죠.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의 두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자 사실은 요 순서입니다.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가 가장 넓습니다.

다음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예, 브라질이 2억이 넘어가죠. 멕시코는 1억 넘는 나라. 예, 브라질과 멕시코의 인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브라질. 다음 국토 전체가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국. 자,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쪽에 바다와 접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태평양과 접해 있죠. 우루과이 대서양과 접해 있고, 이 아메리카 전체에서 유일한 내륙국이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입니다. 다음 국토가 모두 적도 남쪽에 위치한 국가. 자, 적도가 어딜 지나간다 그랬냐면은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지나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브라질은 국토가 남북반구에 걸쳐 있을 거예요. 다음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브라질의 위쪽에 있으니까 북반구에 위치하겠죠. 그리고 콜롬비아도 남북반구에 걸쳐 있죠. 적도가 지나가니까. 그러면은 국토가 모두 적도 남쪽에,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는 파라과이밖에 없네요. 네 나라 중에서는. 다음 안데스 산맥이 통과하지 않는 국가. 자, 이 라틴 아메리카의 서쪽을 따라서 안데스 산맥의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쪽에 위치하지 않는 나라가 안데스 산맥이 통과하지 않는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칠레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도 라파스가 안데스 산맥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행정 수도죠. 콜롬비아도 안데스 산맥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도 보고타 역시 고산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루과이는 이쪽 대서양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데스 산맥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태평양에 접하지 않는 국가. 자, 요렇게 아메리카가 있고요. 이쪽이 태평양이고 이쪽이 대서양이죠. 결국 태평양에 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쪽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란 얘기예요. 칠레는 요쯤에 위치하고요. 미국은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모두 접합니다. 다음 멕시코도 요쯤에 접하니까 태평양에 접하고요. 반면 아르헨티나는 이쪽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태평양에 접하지 않습니다. 다음 적도가 통과하지 않는 국가. 아까 얘기했었네.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를 따라서 적도가 지나가니까 볼리비아는 적도가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이 아닌 나라들 왜 아닌지도 좀 봐두셔야 돼요. 다음 세계대항과 맞닿아 있는 국가. 예, 칠레 아니죠. 태평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캐나다가 3개 대항과 모두 맞닿아 있습니다. 얘네 둘다 아니고요. 다음 가장 위도가 높은 국가. 자, 요거 주의하기. 가장 위도가 높은 국가 어딘가요? 가장 위도가 높은 국가. 자, 적도가 여기 지나가고요. 북반구는 북쪽으로 갈수록, 남반구는 남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남아메리카는 국토의 대부분이 남반구에 위치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쪽에 위치할수록 위도가 높은 겁니다. 네 나라 중에 아르헨티나가 가장 남쪽에 위치해서 위도가 가장 높은 국가예요. 적도와 가깝다고 위도가 높은 거 아닙니다. 다음, 우리나라와 시차가 가장 큰 국가.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항상 시차 계산할 때는 본초 좌우선이 정 가운데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는 이쪽에 있고 우리나라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쪽에, 동쪽에.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을 사이에 두고 경도 차이가 크면은 시차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서쪽에 위치해야 우리나라와 시차가 가장 커지는 겁니다. 그게 멕시코가 되겠죠. 다음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모두 접하는 나라, 네 나라 중에 콜롬비아밖에 없습니다. 다음 갈라파고스 제도 에콰도르에 속해 있죠. 다음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경계에 위치합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경계에. 다음 세계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행정 수도가 있는 국가. 세계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행정 수도. 수도는 두 군데. 그중에 라파스가 행정 수도인데 세계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수도입니다. 그리고 라파스는 볼리비아의 수도입니다. 라파스. 다음 수도가 해안이 아닌 내륙에 위치한 국가. 자, 내륙에 위치한 국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브라질 탈락이네요. 아, 저 죄송합니다. 예. 네, 페루 탈락입니다. 리마. 그 다음에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다 해안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브라질리아가 수도이기 때문에 내륙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작은 나라들 말고 주요 국가들 중에

0: 수도가 해안에 위치한 나라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밖에 없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내륙 쪽에 수도가 위치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내륙에 위치하고 요 나라들이 해안에 수도가 위치한다. 특히나 브라질은 브라질리아가 내륙이기 때문에 아하, 브라질은 수도가 내륙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 라플라타강 유역에 비옥한 온대 초원지대로 밀농사와 기업적 방목이 활발한 곳. 자, 지도 잠깐 볼게요. 지도. 자, 여기 라플라타강 유역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온대 초원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루과이는 전체가 팜파스 생태계에 속하고요. 브라질의 남부, 아르헨티나의 동부, 이쪽이 이제 팜파스에 속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대두만이 재배하는 세아두는 한 요쯤 정도 됩니다. 얘는 열대 초원이에요. 얘는 온대 초원 팜파스. 팜파스. 그래서 얘는 팜파스가 되죠. 나머진 다 열대 기후 쪽에 분포합니다. 다음, 브라질과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은 국가. 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딱두 나라만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에콰도르. 또 하나 어디 있었죠? 또 하나가 칠레입니다. 칠레. 그래서 에콰도르와 칠레는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고 있다. 다음,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진 두 국가. 자, 미국과 캐나다는 직접 본토에서도 아주 긴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쪽에서도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진 두 국가는 바로 미국과 캐나다가 되겠죠. 미국과 캐나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아메리카 퀴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아메리카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지형, 기후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위치 관계, 그리고 자원들까지 다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아메리카는 정말 출제민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지형도 마찬가지고, 기후도 마찬가지고, 또 자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출제민도가 높은 지역을 지도를 중심으로 정리해 두는 것은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사실 지도에서 위치 기억할 나라들이 뭐 사실상 없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은 위치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나라들의 다양한 키워드들과 많이 나오는 자원들, 그리고 지형적인, 기후적인 특색들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1등급 지도도 한 지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중남부 아프리카 살펴보면서 1등급 지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메리카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중남부 아프리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반갑습니다. 2027 약정공약 정치화법 1등급 하이파이브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강 만났습니다. 4강이랑 5강은요, 선거 결과 분석으로 쭉 한번 이어가 볼 겁니다. 우리 정치화법 수능 20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선거 결과 분석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 분석 우리 물론 모수능 개념 때도 특강 때도 완성 때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기출과 연계 교재들과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한 번에 모아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 약점 공략에서 4강과 5강에서 선거

결과 분석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4강에서는요, 선거 결과 분석, 이게 되네 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한번 쭉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4강이랑 5강을 합치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선거 결과 분석, 정체를 밝혀라. 과연 우리는 선거 결과 분석을 왜 겁내야 하는 건지, 왜 선거 결과 분석이 막연히 두려운 건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선거 결과 분석이 과연 어떤 문제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건지 한번 정체를 밝혀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이 정체를 밝힐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텐데, 2019년 6모 기준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 트렌드에 맞추어서 계속 새로운 문항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출문제부터 쭉 역순으로 풀어보면서 트렌디한 신유형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한번 기출 풀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강으로 넘어갈 겁니다. 5강에서는 출제와 직결되는 연계교재 문제들을 쭉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계교재 문제들을 그냥 한 번 더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연계교재에서 우리 예를 들면 올해 수택 수험뿐만 아니라 작년 수택 까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요런 선지 있었다. 요런 선지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출제되는 순간 완전 신선한 선지야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기출은 이번 4강, 그리고 연계교재 문제는 다음 5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선거 결과 분석 정체부터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죠. 막연히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능 20문 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항 중 하나입니다. 고난도 문항이었던 이유는 예전에는 뭐 계산 결과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계산 결과를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계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자료 자체를 우리가 여러 번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선지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 않는 선지 3개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선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계산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구나.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도 문항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2번은 선생님이 쭉 분석한 결과인데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출제가 될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 10번, 15번, 20번에 배치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치가 됐던 건 20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마음가짐으로 마지막에 나올 거야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면은 2면의 마지막, 3면의 마지막, 1면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 어쨌거나 뭔가 각 면에 마지막 문제에 배치가 될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것도 그냥 막연히 기대만, 좀 예상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작은 예측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2024 9모 이전과 이후의 출제 경향성이 바뀌었습니다. 2024 9모 이전에는요, 막 소수점 셋째 자리의 계산, 득표율을 득표수로 변화해야 되고, 선거 구간에, 막 선거 구가 6개가 나와 있는데 통합을 하는데 1, 2, 3, 4, 5, 6끼리 통합하는 게 아니라 막 1, 3, 2, 4, 막 이렇게 통합을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개편안의 선거제도를 계산을 통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2024 9모 이후부터는요, 이전과 같은 계산 형식이 아니더라도, 계산이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암산으로 풀 수 있을 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진 선거제도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역, 니은, 기역, 디귿 형식이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도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는 계산 자체는 없다? 아니다. 있다. 하지만 복잡한 패턴은 아니지만 결국에 주어진 선거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5강까지 쭉 이어서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선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거 결과 분석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20개 중에 당연히 하나는 반드시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향성 쭉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4강을 통해서 출제 경향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전과 같은 계산 형식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난도 문항 출제될 수 있고, 이전의 문제와 결합해서 혹시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는, 어디로 칠지 모르는 약간 럭비공 같기 때문에 이전 버전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두셔야 되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신유형의 문항풀이가 더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신유형의 문항풀이에 더 방점이 찍힐 테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단원의 세트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정부 형태랑 세트 문항으로 출제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의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 정부 형태에 대한 힌트가 조금 나오면 은 이를 테대로 뭐 여소야대, 여대, 야소, 연립내각, 단독내각 요거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풀지 않고 이해해서 푸셔야 됩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풀었다가 하나의 선거구에서 3명,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구조 등등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순간 헷갈리시고 여러분의 꾀에 여러분이 당하실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풀지 마시고 반드시 이해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조심스러운 예측. 올해 수능은 과연 다른 단원과 연계가 된다면 어디랑 연계될 수 있을까? 어디를 연계하면 수험생이 뭔가 허를 찌르는 걸까?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제도의 유형. 자, 우리 정당제도의 유형하면 다당제, 양당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시기별로 의회 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고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함께 출제가 된다면 정당제도의 유형도 선생님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형태와 함께 세트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과연 선거 결과 분석 그 정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4강을 통해서는요, 트렌디한 신유형 시리즈, 지금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기출문제들은 가장 최근의 기출부터 역순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일 첫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평가원 문제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올해 6월에 실시되었었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14번, 선생님, 14번, 15번에 나온다면서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트 문항이었어요. 세트 문항이 어떤 것과 같이 나왔냐면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전형적인 대통령제 중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형태 문제가 15번이었고요. 14번 문제가 선거 결과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세트 문항으로 출제가 될수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각국의 T에서 T 플러스 2 시기 의회 전체 의석수는 500석으로 동일하다. 500석에서 바뀐 거 없습니다. 자, 근데 T 플러스 1은요, 지역구 의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래. 그러면 500석 중에 40%니까 T 플러스 1 시기에는 지역구 의석은 몇 석이 되는 거예요? 200석이 되는 거고. 비례대표 의석은 60%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00석 중에 60%, 300석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우리 그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의 지역구 의석수는 T식이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T 플러스 2식이 비례대표 의석수는 T식이 비례대표 의석수의 두 배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요 내용은 무언가 어디선가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왜? T 플러스 1시기에 지역구 의석수 몇 개였습니까? 200개였죠. T시기 지역구 의석수는 그럼 몇 개겠어요? 400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 절반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T시기의 경우에는 지역구는 400개 의석, 그럼 나머지 비례대표는 100개 의석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왜? 총 의석수 500개에서 변함이 없으니까. T 플러스 2시기의 비례대표 의석수의 경우에는 T시기 비례대표 의석수의 두 배이다. 그러면은 200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우리 그러면은 T 플러스 2시기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200석이니까 지역구 의석의 경우에는 조금만 밑에다 적자. 비례대표 의석이 200석이라는 거는 이번에는 지역구 의석이 300석이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만 가지고 T에서 T 플러스 2시기까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 한번 쭉 나눠본 겁니다. 얘들아, 그다음 여기 봐봐. 여기는 정부 형태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겠지. T시기 직전시, T 플러스 2시기 직후시기 정부 형태가 동일하다라고 단서 조항 하나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시기에 행정부가 법률한 제출권을 가진데, 우리 물론 정부 형태 문제를 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알수 있는 단서 조항은 지금 다 적어 놓는 연습 한번 해보자. T 플러스 1시기에는 행정부가 법률한 제출권을 가진다. 의원내각제네. T 플러스 2시기에 국가원사와 행정부수반이 동일이니 아니래. 의원내각제래. 그리고 정부 형태가 한번 변경됐대. 그럼 T시기는 대통령제여야지 한번 변경되겠네. 여기까지 끝.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구 의석률과 비례대표 의석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T시기에는 각각 400석, 100석. T 플러스 1시기에는 각각 200석, 300석이었기 때문에. 이거 토대로 계산을 해주면은 지금 나와 있는 표에서 의석률이니까 얘를 변환해주면은 그냥 그만인 게임이겠죠. 40, 160, 210, 30, 60 여기까지가 바로 T.